섬을 잇는, 물론 이제 단거리 섬들이거든요. 우리 서남해안에 많은 섬들이 있는 지역 있죠. 특히 전라남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섬이 많잖아요. 네, 그 지역을 주로 운행하는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 보세요. 0.1%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거리를 곱했더니 정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 국내에서도 항공은 장거리 이동으로 이용되는구나.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국제 여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갈 때, 분단 국가라는 특징 때문에 이 데이터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를 갈 때, 네, 항공이 거의 절대적이죠. 요즘에 뭐 크루즈 여행도 생기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데이터에 뭐 반영되기에는 항공에 비해서 미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화물 수송입니다. 이제 국제 무역 같은 걸할때 이용하는 건데요. 화물 수송에서 이제 국제부터 먼저 보시면 여기서 국제를 봤으니까 해운이 절대적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국내 화물 수송. 네, 끊어서 볼게요. 국내 화물 수송은요. 마찬가지로 네, 여객과 마찬가지로 도로입니다. 우리 택배 기사님들 뭐 가지고 운전하시는지만 봐도 네, 느껴지시죠? 트럭도 도로 위를 달리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요. 여객이든 화물이든 둘다 도로의 의존도가 매우 매우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철도 뭐 해운도 있고요. 뭐 항공도 있지만 도로가 단연 국내 화물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면서 우리는 82번부터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정말 최근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 여객의 교통수단별 이용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지도에 표시된 A에서 E에 입지한 교통 관련 시설이 표에서 옳게 표시된 지역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가에서 다가 고속철도, 그 다음에 항공, 해운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자료가 많아요. 첫 번째 자료는 통행 거리 대별 여객 통행량 비율이고요. 지금 단거리냐, 장거리냐, 이걸 좀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여객 수송량.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지역. 이걸 이제 우리 지역에다가 가나다, A, B, C, D도 다 찾아야 할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먼저 가나다를 보시면 통행 거리대별 여객 통행량 비율에서 단거리냐 장거리냐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 가장 장거리 비중이 높은 교통수단 이세개 중에 고속철도, 항공, 해운 중에 항공부터 해결을 하고 갑시다. 우리 항공부터.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장거리 그 느낌이죠. 근데 특이한 게 지금 여기서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도로가 없는데 저렇게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한다? 우리 고속철도를 30km 미만으로 가면 이거는 서울에서 광명 정도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는 선생님이 앞에 개념 설명할 때 살짝 이야기했는데요. 거리가 이제 육지와 가까운 섬으로 이동할 때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국내 여객의 해운의 특징을 설명할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특히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상당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리를 보시면 고속철도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고속철도 그리고 단거리 섬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해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다를 뭐 여기서 다 해결을 했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연간 여객 수송량에서 이 고속철도 지금 도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항공 이용 인원수는 네 수송량이죠. 여객 수송량 요 단위가 1,000만 명 단위인데요. 해운이 가장 낮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나다를 찾았는데요. 이게 지금 A, B, C, D, E와의 또 관계성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일단 A, B, C, D, E가 어딘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도입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 백지도 연습 좀 해주셔야 되는데 A가 충청남도 서해안에 네, 전라북도와의 그 경계선에 있는 서천입니다. 그 위에 보령 있죠. 그 다음에 서산, 당진, 아산, 천안. 네, 천안이고요. 그리고 여기 세종 있는 거 알죠? 그리고 세종 오른쪽에 청주가 있습니다. 청주. 그 다음에 D는 아셔야겠죠? 여기도 광역자치단체니까 대전광역시고요. 그 다음에 E가 단양이에요.

단양. 우리 농업파트에서도 한번 출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양, 제천 뭐 이런 지역들이 주변에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A, B, C, D, E를 찾았고요. 지금 가가 해운인데요. 이거요, 이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표시를 잘한 곳은 찾아야겠죠. 자, 있다면 동그란 표시를 해야 맞는 거고요. 없다면 없다고 표시해야 맞는 거예요. 이 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해운을 여러분들이 먼저 표시를 해보세요. 해운 시설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닷가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A에만 동그라미가 있고 다른 거는 다 X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동그라미를 냈네? 그냥 탈락. 탈락. 그냥 미리 탈락을 시킬게요. 자, 그럼 여기 A, B, C, D만 보시면 됩니다. 나는 고속철도입니다. KTX 뭐 이런 정차역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중요한 라인이죠. 천안 지나서 청주 지나서 대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교통의 요지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천안도 있고요. 청주도 있고요. 대전도 있는데요. 서천은 없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여기 있어요. 그럼 남은 게 벌써 C하고 D밖에 없습니다. C하고 D. 자, 그러면 다가 항공인데 이 항공이 잘 표시가 되어 있는지, 없다면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건데요. 여기서 공항 어디 있죠? 네, 청주에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최근에 길을 잘못 들어서 청주 공항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네, 청주에 있습니다. 여기 또 공군 유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청주에 있어요. 근데 대전에는 없거든요. 그 없다고 표시해야 되는데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여기는 있으니까 네, 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네, C, 3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약간 경험도 좀 바탕으로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요즘에 최근 트렌드예요.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어디에 KTX 기차역이 지나가는 위치를 하는지, 어디에 공항이 있는지 이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83번입니다. 2025학년도 3월이고요. 우리나라를 방문한 A씨의 여행기 중에 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를 글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해외여행에 편리하다고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네, 항공이겠죠. 기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네요. 그다음에 인천에 도착한 다음에는 네, 교통체증에 대한 부담이 적고 정확한 시간까지 정시성을 지킬 수 있는 지하철을 포함하는 철도를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교통망이 촘촘하게 깔려있는 네, 도로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신 거 맞죠? 그러면 1번부터 갈게요. 가는 해운보다 국제 화물수송 분담률이 높다? 국제화물은 단연 해운이었습니다. 가는 다보다 문전 연결성이 뛰어나다? 우수하다? 자, 문전 연결성 하면, 네, 단연 도로였죠. 나는 가보다 운행 시 평균 속도가 빠르다. 우리 비행기, 훨씬 빠르죠. 다는 나보다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높다.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도로가 여객이든 화물이든, 단연 월등히 높은 분담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가에서 다중 귀중점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뭐다? 자, Y절편 제일 높은 거 뭐였어요? 네, 항공이었죠. 항공은 귀중점 비용, 주행 비용 둘다 높았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4번. 2024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표는 각 지역에 입지한 교통 관련 시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를 계속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앞에서 비슷한 문제 풀어봤으니까 좀더 수월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84번이 방금 풀었던 82번에 비해서 먼저 출제가 된 문제였죠. 기출문제죠?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했던 친구들은 82번 문항 풀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출문제 열심히 풀면서 앞으로 나올 문항들을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고속철도, 도로, 지하철, 해운 중에 하나다. 항공이 빠졌죠. 선생님이 왜 항공이 빠졌냐를 먼저 언급을 했냐면 제주가 나왔기 때문에 항공이 또 있으면 힌트가 될 수도 있고 또 빨리빨리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주가 있기 때문에 또 쉬워졌어요. 일단 제주의 그 섬이라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일단 뭐가 없죠? 고속철도 없죠? 그다음에 지하철 없죠?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는 해운 아니면 도로일 거고요. 도로는 다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도로라는 게 이미 나와버렸어. 그리고 도로 아니면 해운일 텐데 제주를 통해서 이게 해운인 것도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쵸. 제주가 참 고맙습니다. 이래저래.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고속철도하고 지하철인데요. 지하철은 네,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 없는 곳이 있고요.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구하고 부산 지하철 있는, 네, 광역시들입니다. 네, 목포에는 지하철은 없어요. 지하철은 없는데요. 목포에 KTX역 정차하죠. 네, 아주 중요한 정차역입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그래서 대구, 목포, 부산의 고속철도는 다 있지만 지하철은 대도시에 분포를 한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를 했으니까 1번 바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B는 A보다 문전 연결성이 좋다. 자, 문전 연결성은 도로가 가장 뛰어나다는 거.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입니다. 지금 B와 C를 비교를 했죠. 국내 여객인데, 자, 국내 여객은 고속철도가 더 분담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D는 A보다 도입 시기가 이르다. 자, 우리 지하철은요, 197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이르다는 거. 그리고 가끔 우리 경부 고속도로 언제 개통됐는지 이런 것도 묻잖아요. 1970년. 그죠? 우리 앞에서 문제 풀었습니다. 자, 4번. D는 C보다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자, 지하철하고 여러분들 해운을 비교했습니다. 네, 화물의 장거리 수송은 해운이 단연 유리하고요. 그래서 국제 화물에 많이 이용된다고 했죠. 기종점 비용은, 자, Y절편 생각을 해볼까요? 자, 도로가 제일 낮고요. 그 다음 철도, 그 다음 해운, 순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도 이 부등호 표시가 완전히 거꾸로 됐네요. 이렇게 고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85번 갈게요. 2023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는 교통수단의 특성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교통수단은 이거 3개입니다. 항공을 알려줬죠. 그리고 우리 개념 잡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의 운송비 구조. 교통수단별로 나와 있는데요. 기종점 비용이 가장 낮은 A가 뭐죠? 주행 비용은 비싸요. 이게 도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과 도로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네, 철도였죠. 그리고 주행비용 증가율이 가장 낮은 이 C가 바로 해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를 각 교통수단별 운송비 구조의 특징으로 벌써 알아냈으니까요.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적합한 질문, 철도에 대한 적합한 질문, 해운에 적합한 질문인지를 확인을 하면 될것 같아요. 기어. 도로에는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죠. 네, 기본 요금. Y절편 값이 제일 저렴했습니다. 자, 나에는, 즉, 철도는 평균 운행 속도가 가장 빠릅니까? 제일 빠른 거 뭐? 빠른 것은 비행기. 그죠? 빠른 것은 비행기. 오히려 철도는 정시성과 안정성. 이 가장 뛰어나다. 그게 포인트였죠. 자, 해운은요, 국제화물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습니까? 국제화물에서는 단연, 네, 해운이었죠. 국제 여객은 단연 항공이었지만, 그래서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A에서 C 중 주행비용 증가율이, 일단 C를 기준으로 하면 이걸 차라리 낫다라고 고쳐주는 게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6번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좀 그래도 한 3년 이상 됐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표는 가에서 라 지역에 입지한 주요 시설의 현황이고요.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오른 것은 이 유형이 처음 나왔을 때 지리 교사 그 모임 그 단체 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막 선생님들이 와우 이런 것까지 나오네 막 하면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뭐 이젠 다 적응했겠죠. 일단 항만, 지하철, 국제공항, 고속철도요. 요게 있고요. 일단 지역이 익산, 청주, 대구, 부산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좀 그려볼까요? 익산,

0: 저기 내륙에 있어요. 전북익산이에요. 청주. 오, 정말 내륙이죠. 그 세종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정말 내륙 도시. 근데 부산. 바닷가. 그래서 이 지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건데요. 이 가나다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 교통시설이 입지한 이걸 종류를 보면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항만이 위치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뭐죠? 여기서? 네, 부산입니다. 아이고. 유일한 지역이 부산입니다, 여러분. 부산 해결. 부산은 지하철도 있고, 그치, 국제공항도 있고, 고속철도역도 있고, 다 있죠. 그쵸? 확인됐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에요. 선생님이 지하철역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를 한다고 했죠. 모든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뭐 광역시라도 없는 지역도 있어요. 자, 그래서 부산 나왔으니까 이게 대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구 국제공항도 있고 고속철도역도 있죠. 그럼 국제공항 가지고 우리가 익산이냐 청주냐를 구별하는 건데 이거는 종종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게이 뒤에도 출제가 된걸 우리가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공항이 있다? 청주. 공항이 없다. 대신 고속철도역은 있다. 익산. 자, 호남선의 아주 중요한 기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 1번이네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87번입니다. 자, 87번. 2022학년도 10월 학평 문제고요. 다음 자료에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남파란길 여행 경비. 자, 교통비 철도. 철도, 항공, 편의점, 대형마트. 그리고 여기 디귿 음식점까지. 그러니까 서비스업과 뭔가 교통 관련 융합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어떤 선지로 꾸려졌는지 그냥 하나하나 끊어서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철도입니다. 철도는 도로보다 운전 연결성이 우수해요. 운전 연결성은 단연 도로가 가장 뛰어나죠. 자, 도어 투 도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니은이 아니라 도로라고 적어주세요. 네, 도로가 가장 우수하다. 도로가 운전 연결성 가장 우수한 거고요.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자, 디귿이 뭐죠? 음식업점이죠. 음식업. 음식업, 숙박업,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것도 같이 복습하는 문제네요. 자, 3번. 리을입니다. 편의점은요? 백화점보다 일평균 영업시간이 짧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훨씬 더 깁니다. 자, 니은은 기업보다, 항공은 철도보다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네, 항공보다는 네, 철도가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항공은 정말 미약합니다. 그 비중이. 대신 장거리를 이용할 때, 우리 서울에서 제주를 갈 때, 특히 육지에서 제주를 갈때 이용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인 기준으로는 훨씬 더 낮은 분담률. 인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사람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그래도 올라가지만, 그래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게 바로 항공교통이라는 거.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뭐 지하철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래도 도로 다음으로 분담률이 높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겠네요, 답이. 리을은 미음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동거리가 가깝다. 아주 아주 쉬운 선지가 답인데요. 끝에서 봤으면 금방 답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 대형마트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차에서 고차로 가면 갈수록 이용자 이동거리는 멀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뭐 분포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밀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같은 업체 간의 거리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로서 우리가 서비스업 이야기할 때 정리를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5번 해결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25학년도 10월 학평 문제가 나왔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면서 그리고 우리 대단한 5단원과 관련된 마지막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마무리 지어봅시다. 그래서 가장 최근 문제죠. 수능 한달 전에 출제된 문제니까. 그래서 88번.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에서 C 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결국 수능에 나온 거죠. 그쵸? 우리 이미 앞에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가. 지금, 지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는 또 이렇게 또 지역이, 나와 있는 건데, 이 지역을 몰라요. 가에서 다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A에서 C 지역도 몰라요. 그래서 가나다도 알아야 되고 A, B, C를 알아서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지도에 나와 있죠. 가나다 A, B, C는 이세 지역 중에 하나다. 자, 여기는 인천광역시네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인천광역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대전광역시네요. 그리고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다부터 먼저 해결을 할게요. 1차, 2차, 3차 산업의 비중을 보면서. 자, 가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이 정도 비중, 2차가 거의 없고요. 그쵸? 이제 느낌 오죠? 그 다음에 이제 3차의 비중이, 네, 높네요. 높은 지역이네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1차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2차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차도 높습니다. 자, 다 같은 경우에는 1차가 거의 제일 없어요. 제일 없고. 그 다음에 2차, 3차, 이런 건데요.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힌트는 2차가 제일 없는 이 데이터예요. 그래서 2차가 제일 없는 지역이 어딜까요? 그죠? 제주겠죠, 제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다는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가 가장 중요한 힌트인데요. 2차가 좀더 발달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여러 가지 또 제조업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대도시의 그런 특징, 3차 산업이 월등히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대전, 인천이 가나다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찾았고요. 그 다음에 ABC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일단 어떠한 교통시설이 입지하는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공항이 입지하고 있는 두 지역이 있습니다. 자, 공항. 우리 제주 당연히 공항 있죠. 인천 공항 있죠. 그럼 없는 곳이 어디죠? 대전에는 없습니다. 바로 동쪽에 청주에 공항이 있죠. 대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공항이 없는 걸 가지고 대전을 찾았고요. 자, 그다음 지하철이 없는 걸 가지고 제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칭을 해주시면 가는 제주 B, 나는 대전 A, 다는 인천 C. 이렇게 정답 3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단원, 즉 5단원 생산과 소비의 공간 다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뒤에 여러분들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기출 N 플러스라고 해서 자주 나오는 선지들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자원부터 농업, 그리고 공업, 제조업, 공업, 서비스업, 교통까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허투루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꼼꼼하게 복습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니까요.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시고 또 채점까지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헷갈리는 선지가 있다? 그걸 이제 오답 노트에 잘 적어서, 수능 직전 노트에 잘 적어서 마지막까지 실수하지 않도록 잘 복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1, 2, 3, 4, 5단원까지 달려온 거고요.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이 단원, 큰 단원 안에도 여러 이제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뜯어서 정말 세분화 시켜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그때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는 오답 노트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특히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 자료가 어떤 지표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자원 파트에서도 우리가 생산량이냐, 발전량이냐, 뭐 공급량이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요소로서 여러 기출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문제를 잘 읽는 습관부터 기르셔야 된다는 것을 아마 기출 문제를 통해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안 푸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출 문제가 선생님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2015 마지막,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 마지막 수능을 치를 학생들이잖아요. 좋은 기출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 수능 기출의 미래에서 정리를 해놨고요. 여러분들 강의와 함께, 수능 개념, 수능 특강과 함께 보신다면 너무나도 좋은 복습이 될것 같다는 거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꼭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능 기출의 미래와 함께 뭐 수능 특강 혹은 수능 개념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그때 끝났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수능 기출의 미래를 풀면서 또 틀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개념을 더 정확하게 돌아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거는 내가 1, 2월 달에 개념 끝내고 뭐 3, 4월에 수능 특강 끝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수능 끝까지 함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봐야 된다는 거.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그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선생님이 계속 좀 자주 이런 식으로 조언을 드리고 충고도 드리고 또 잔소리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들이 그래도 조금씩 발생할 시점이에요. 지금 한 5단원 정도 왔으면.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강의들 잘 마무리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바뀔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5단 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로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유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3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보화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내용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사회 운동 관련된 문항, 기출 문항 한 문항 남아 있었죠? 그 문항 먼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49번이었습니다. 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9번 문항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49번입니다. 가 나에 나타난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문 가는요, 1955년 한 흑인 여성이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체포되었습니다. 시내버스에서의 인종분리를 규정한 몽고메리시의 법을 위반했다라는 죄목이었는데요. 흑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집단 파업과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였고요. 이듬해 인종분리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고 흑인들의 버스 승차 거부도 끝이 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파업, 다음에 버스 승차 거부 운동,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흑인들의 어떤 인권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보호하려고 했었던 개혁주의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나는요, 2010년 당시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경제 실정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튀니지에서 경찰의 노점 단속에 항의하던 한 청년의 죽음이 시민들의 반정부 운동을 촉발하였다. 시민들의 반정부 운동. 정부의 강경 진압은 시민들을 분노케 하여 전국적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었고 마침내 대통령이 물러났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의 장기 집권 또 경제 실정으로 불만이 높은 상태에서 기존의 이 대통령의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이제 전면적으로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형태의 반정부 운동을 촉발됐고 이게 전국적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었다라고 나타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물러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기존의 체제, 기존의 사회 구조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형태의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해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그렇죠. 흑인의 권리, 평등권과 관련된 흑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이 나타났죠.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번에 나해는 과거의 사회 질서로 돌아가려는 사회 운동, 복고적인 사회 운동이냐? 아니죠. 복고적인 사회 운동이 나타나지 않고요. 3번의 가해는 나와 달리 계급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혁명적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라고 말했는데 가해는 계급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혁명적 사회 운동이 아니라 흑인의 어떤 인권, 흑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의 개혁주의 운동이 나타나고 있었죠.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에 나에는 가와 달리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운동이냐. 둘 다 사회운동이었잖아요.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모두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5번에 가, 나에는 모두 당시 사회의 정권을 교체한 사회운동이다. 정권 교체한 거는 앞에 제시문에서 마침내 대통령이 물러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던 나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죠. 가와 같은 경우는 흑인들의 승차 거부 운동에 해당하는 것이지 당시 사회 정권을 교체한 사회운동은 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또한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요. 나에 해당하는 사례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4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세계화, 정보화로 인한 사회 변동.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가운데 이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요기 부분. 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적용할 거고요. 꾸준히 이제 한 문항씩 출제가 되어졌는데 이제 과거에는 주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비교하는 문항,
개념을 비교하는 문항이 주로 출제됐었는데, 가장 최근에 6월, 9월 수능에서는 정보사회의 문제점, 특징을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아주 평이한 문항으로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최신 경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본격적으로 문제 풀기에 앞서서 155쪽에 기출엔 플러스로서 간단히 필요한 핵심 개념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의 주요 원천으로 인식된다. 그렇죠.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보사회인 거죠. 자, 옳은 내용이고요. 19번의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업무 방식의 표준화 정도가 낮은 게 아니라 높죠. 따라서 틀린 내용입니다. 20번의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직업의 동질성 정도가 높죠. 반대로 정보사회는 직업의 이질성 정도가 높고요. 오케이? 그래서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21번의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높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은요, 산업사회보다 더 부합하는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정보사회에 해당되지 않아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2번의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다. 그래서 정보통신 매체를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정보사회에는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 거 정보사회의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핵심 개념들 정리해 봤고, 이때 문제에서도 선택지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26학년도 수능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는 정보화로 인한 문제점을 다룬 만평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요. 자, 정보기관 실시간 상황 센터인데요. 보니까 그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에 따라서 화면을 확대해봐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통화 내용 좀 들어볼까라고 하면서 결국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배경을

대한 무비판적 수용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에 간은 정보 격차로 인한 계층 양극화 문제를 보여주는 거 아니죠? 2번에 간은 정보 생산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확한 정보 제공, 이것도 관련이 없죠. 3번에 나는 감시로 인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문제를 보여준다. 오히려 이제 감시로 인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이쪽은 오히려 나보다 가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오히려 나는 지금 정부의 무비판적 수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나는 주체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왜요? 정부의 무비판적 수용을 경계해야 되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에 가와 나는 모두 대면 접촉 감소로 피상적 인간관계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대면 접촉 감소로 인해서 피상적 인간관계가 확산되는 양상, 이것도 가나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요. 지금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4번이고, 나머지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그 주어에 해당하는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서술되어져 있어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갈게요.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보면요. 다음 글에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면은 제시문입니다. 세계화의 영향은 이중적이다. 우선 세계화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로를 택하게 했다. 무역 자유화는 선진국을 고부가 가치 산업에, 개발 도상국을 저부가 가치 산업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개발 도상국이 선진국에 종속되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편 전까지는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국가 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편 세계화는 가 빈칸 되어져 있고요. 선진국의 경우 자본가들은 생산 비용이 낮은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며 이익을 얻었지만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을 겪었다. 개발 도상국의 경우 소득 증가 혜택은 자산가 및 고숙련 노동자에게 집중되었고 저숙련 노동자에게는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선진국 내에서, 개발 도상국 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는 국가 내의 격차를 선진국과 개도국 따로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보면은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 거죠. 1번에 국가 내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왜냐하면은 한편 앞에는 국가 간 격차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이라고 하면서 전환하면서 세계화는 어떠하다라고 하면서 선진국 내에서,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내에서, 국가 내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양상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글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내의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구체적으로 선진국 안에, 구체적으로 개도국 안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유발하였다. 3번에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았다. 4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제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5번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위계적인 분업 체계를 형성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 다 가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답은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2번 갈게요. 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학생만을 고른 것은 학생들의 탐구 수행 결과입니다. 갑은 독립변인, 종속변인 나눠서 재택근무 실시비율, 업무 효율성, 양해 상관관계, 을은 CCTV 설치율, 범죄 발생 건수, 음해 상관관계, 병은 인터넷 보급률, 그다음에 개인정보 침해 건수, 양해 상관관계, 정은 SNS 이용 시간, 우울증 발생률, 양해 상관관계. 교사가 정보사회와 관련한 탐구를 모두 잘 수행하였습니다. 두 학생의 탐구 수행 결과는 정보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긍정적인 것.

그랬을 때 갑은요, 재택근무 실시할 때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양해 상관관계, 요거 정보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이고요. 을은 CCTV 설치율과 범죄 발생 건수가 음의 상관관계야. CCTV 설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들어. 이런 식의 음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죠. 혹은 반대로 CCTV 설치율이 낮아질수록 범죄 발생 건수가 높아져.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정보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측면이 되겠네요. 근데 인터넷 보급률과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양의 상관관계야.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면은 개인정보 침해 건수도 늘어나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긍정적 측면이라고 보기 어렵죠? 정은 SNS 이용 시간과 우울증 발생률이 양의 상관관계야. SNS를 더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우울증 발생률도 높아져. 이거 같은 경우도 결국에 정보사회에서 이러한 정보사회의 대중매체를 많이 활용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어떤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긍정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두 학생은 갑과 을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53번으로 갈게요. 25학년도 수능 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대중이 가져야 할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읽어볼게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한히 제공되는 정보를 모두 살펴볼 여유가 없죠. 그로 인해 사회 이슈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가공한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공된 콘텐츠를 소비할 때 자신이 정보를 찾고 스스로 생각해 판단한다고 느껴요. 하지만 해당 콘텐츠에는 제작자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되어 있어 정보를 받아들이는 대중은 제작자의 시각에 동화되어집니다. 이처럼 사유를 외주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생각하는 것을 바깥에 주는 것, 스스로 능동적 주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표현이 바로 사유를 외주화한다라는 느낌인 거죠. 사유를 외주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폐쇄적 집단에 머물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생각이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는 다원화된 민주사회의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디지털 기술이 정보의 소비 선택성과 생산 주체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지성적인 대중을 만드는 것. 지성적인 대중은 뭐야? 사유를 본인 주체적 능동적으로 많이 하는 거지.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나와 의견이 달랐을 때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인드를 가진 게 바로 지성적인 대중을 이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개인은 지성적인 사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답을 다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바로 1번에 정보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한다. 아니고요. 2번에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뭐 지성적인 사유의 주체로서 요구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문화의 질적 저하 방지를 위해 지나친 상업성을 경계한다. 이 내용도 아니고요. 4번에 문화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콘텐츠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니죠. 좋은 말이죠. 다 좋은 말이긴 한데 이 필자가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대중이 가져야 할 자세로는 거리가 멀죠. 5번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라고 하는 것들. 결국에 이제 뭐 1번, 3번, 4번, 5번 다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은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강조하는 필자가 강조하는 대중의 자세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요즘 이러한 문제들이 주로 수능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54번 볼게요.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세계화의 문제점. 필자가 강조하는 세계화의 문제점이야. 아프리카에 바이러스 감염이 빈발하게 된 것은 병원체나 숙주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국적 기업들의 플랜테이션 농장 건설이 더욱 확대되어 완충지 역할을 하던 산림이 파괴되면서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곧장 인간을 숙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이러스 감염이 국지적, 특정한 좁은 지역에만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라는 점입니다. 바이러스를 더 멀리 신속하게 실어 나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늘어난 대륙 간 항공망과 이로 인한 국가 간 교류의 증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라는 거죠. 바이러스의 이슬비는 그런 식으로 떨어져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국적 기업의 이윤 추구 맥락에서 문제화가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정답은 여기 여러분 5번입니다. 자본의 이윤 추구로 인한 지역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돼. 자본의 이윤 추구, 다국적 기업의 이윤 추구, 플랜테이션 농장 건설 확대하면서 그래서 이게 특정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비상사태, 초래했대. 여기에 기여한 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서 점점점 확산되고 있다. 지역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1번, 국제 분업으로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2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한다. 3번, 국가 간 교류 증대로 개별 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된다. 4번,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인해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그래서 필자가 강조하는 세계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문항이에요. 가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을 읽어볼게요. 정보화 시대에는 사회 불평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과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확대되면 교육이나 문화에서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즉, 정보 기술은 하면서 정보 기술이 사회 불평등을 줄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어떤 입장의 내용이 와야 할것 같아요. 가에는요. 네, 을은요.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사회 불평등은 심화될 것입니다. 정보 부국과 정보 빈국이라는 말이 존재하듯이 오늘날 국제적 상황에서 정보 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는 국내적 상황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보편적 접근권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정보 기술은 어떠어떠합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 내에서 정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부를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서열화된 사회 구조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불평등이 지식과 정보 사회에서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관적 입장이 나의 서술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1번에 가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 이건 비관적 내용인 거죠. 낙관적 내용이 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요. 이번에 가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어서 가, 낙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3번에 나는 비관적 내용인데요. 상대적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긍정적인 내용이 서술되어져 있어서 마찬가지로 잘못된 서술. 자, 4번 보시면은요. 나의 정보 부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뭐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4번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 제시문의 맥락이 지금 국내죠. 한 국가 내에서 나타나는 사회 불평등 양상이 심화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서술이 되어지고 있어요.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정보 부국 중심의 국제적인 질서를 강화할 수 있다. 한 국가 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서술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제 질서를 강화한다라는 표현,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해석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5번을 보시면은 계층에 따른 기존의 소득 격차를 늘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즉 소득 격차가 더욱더 벌어진다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은 뒷부분에 한 국가 내에서 지식과 정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얘를 부를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서열화된 사회 구조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분포된대.
이거를 더 많이, 더잘 활용하는 사람들과 더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적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이 격차가 더욱더 늘어나고 벌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서 계층에 따른 기존의 소득 격차를 더욱더 늘릴 수 있다,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따라서 5번이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56번으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 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필터 버블이란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걸러진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필터 버블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접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견해가 더 널리 퍼져 있거나 더 옳다고 믿게 되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터 버블에 갇힌 사람들이 어떻대?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접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견해가 더 널리 퍼져 있거나 더 옳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게 하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더욱더 쉽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거야?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가 그냥 걸러진 정보만을 접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그냥 너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무지성으로 그냥 무조건 맞는 내용이야, 옳은 내용이야, 나의 생각과 같으니까, 나의 생각과 일치하니까는 문제없어 라고 그냥 수용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5번처럼 정보에 대한 비판적 수용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가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내용이고요. 1번에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2번에 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 기기를 지원해야 한다. 3번에 거짓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4번에 정보 기기 사용 시간에 대한 자기 조절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모두 다 너무너무나 좋은 내용이지만 제시문에서 강조하면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7번 갈게요. 24학년도 3월학력평가 1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산업사회, 정보사회 A, B라고 했었죠. 표는 A, B를 비교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갑을의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응답의 개수는 을이 갑보다 많다. 요거 중요한 힌트예요. 옳은 응답의 개수는 을이 갑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A는 B에 비해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 사회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을이 더 개수가 옳은 응답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오라고 하는 거를 맞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A가 정보 사회가 아니라 A를 산업 사회로 놓고 산업 사회 B를 정보 사회로 놔서 아니오라고 말하게 하는 을의 응답을 옳게 응답한 걸로 체크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얘는 틀리고요. 그래서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높은가? 아니오라고 말한 을이 옳은 응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소품종 대량 생산의 비중이 높은가? 아니죠. 정보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하는 게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을이 더 많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도 아니요라고 해서요. 옳은 응답으로 이끌어 내주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1번에 기억은 예의다. 아니, 예라고 하면은 틀려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틀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옳은 응답의 개수가 을이 갑보다 많다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A는 B에 비해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높다. 사회의 다원화 정도는 정보 사회가 더 높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3번에 B는 A에 비해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에 비해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4번에 가에 A는 B에 비해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에 비해 사회 구성원 간 비대면 접촉 비중이 높은가? 라고 하면은 요거 사실은 비대면 접촉 비중은 정보 사회가 더 높잖아요. 이게 들어가면은 갑의 응답 중 옳은 것은 한 개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쵸? 왜냐면 여기는 아니오라고 해. 얘라고 말하면 틀린 거가 되는 말이에요. 왜? 왜냐면은 주어가 산업 사회인데 이 내용은

정보사회란 말이야. 그러면 아니오라고 해야지 옳은 응답이 되는 건데, 예라고 했으니까는 잘못된 응답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세개 중에 옳게 응답한 거는 한 개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에, B는 A에 비해,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구분이 명확한가? 저 구분이 명확한가?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산업사회가 Yes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 내용이 들어가면은 지금 예라 그래가지고 지금 둘다 잘못된 답변을 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은 정보사회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거든. 모호하다. 모호하다라고 하면 예의에 말하면 되는 건데, 명확하다라고 말하면은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사회가 주어라 그랬을 때 아니요, 아니요라고 해야지 옳은 응답이 되는 거야. 지금 예라고 하니까. 그쵸? 그러면은 예라고 했을 때 을의 응답 중 옳은 것은 세 개이다. 세 개가 아닌 거죠. 세 개가 아닌 거죠. 여기서 잘못 응답을 하게 되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5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 수능 19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형성평가, 제시된 대답에 맞게 빈칸을 채워 질문을 완성하시오. 자, 대답이 맞는 질문인데요. A는 B에 비해 가가 높은가? 예 라고 말했고요. 채점 결과, 기억이라고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B는 A에 비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구분이 명확한가? 라 그랬을 때, 명확한 거는 사실은 산업사회가 명확해요. 그쵸? 근데 지금 응답을 아니오라 그랬을 때 1점을 얻은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산업사회, 이 B가 산업사회가 아니라 B가 정보사회라는 거예요.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주어를 정보사회로 놓고 내용은 산업사회로 물어봐야지 아니요라고 응답하면서 응답을 맞게 해서 1점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B가 정보사회, A가 산업사회니까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이렇게 하고요. 예라고 대답했을 때 가에 들어가는 내용으로서 채점 결과가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기억에 A는 B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 정도가 크다. 그렇죠. 정보사회보다 산업사회가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 정도가 크죠. 상대적으로 정보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그렇죠? 비대면, 온라인 어떤 교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정보사회에 비해 오히려 산업사회가 상대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덜 발달되어진 비대면이 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산업사회가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 정도가 더 크다고 볼수 있죠. 니은의 가에는요,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들어간다. 다원화 정도는 정보사회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이 정보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 높은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 예라고 말하면 당연히 1점을 얻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0점이 됩니다. 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디귿에 기억이 0점이라면, 기억이 0점이라면 가에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들어갈 수 없는가?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요,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가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주어는 산업사회야. 근데 내용은 정보사회가 높은 내용이야. 근데 예라고 말하면은 지금 0점이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잘못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0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0점이라는 구조에 딱 맞춘다 그랬을 때 주어는 산업사회, 내용은 정보사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 대답을 해서 0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 내용을 들어갈 수가, 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요, 기억.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9번 갈게요.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문입니다.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금융 업무나 음식 주문과 같은 일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반면, 온라인을 활용한 삶의 편의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도 있다. 정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은 정보통신기기의 구매 능력 정도,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급 정보에 대한 비용 지불 능력 정도, 소프트웨어 기술 습득 능력 정도, 정보 서비스의 활용 능력 정도 등에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과 뒤처지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정보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보 격차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간편하게 처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군가는 소외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또 뒤처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정보 격차, 정보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정보 격차로 인한 새로운 사회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가 지금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보 사회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선택지예요. 나머지 1번, 정보 생산자의 신뢰성 문제가 나타난다. 2번, 정보화 과정에서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난다. 문화 지체 현상 3단원에서 공부하셨죠?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보다 더 빠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조화 현상이라고 공부했을 겁니다. 3번에 비대면 관계의 증가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 그다음에 5번에 정보통신기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다 모두 다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 선택지이지만 제시문과 연결시켰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60번 갈게요.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A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B는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다. 자, 왼쪽에 사회 변동 속도가 제시되어져 있는데 B가 더 빠르죠? 따라서 A는 산업사회, B는 정보사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적어 놓고 보도록 할게요. 1번에 A는 B에 비해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작다. 반대로 정보사회가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높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 B는 A에 비해,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형태로 의사결정하냐, 그 정도가 높죠.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A는 다품종 소량 생산, 정보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이게 B입니다. 그리고 소품종 대량 생산, 요거는 산업사회 A여서요. 잘못 서술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4번에 A는 지식과 정보, B는 자본과 노동이 부가가치의 주요 원천이다. 네, 바뀌었습니다. 요거 A는, 요게 B가 되는 거죠. 정보사회. 그 다음에 여기가 A, 자본과 노동이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의 주요 원천 수단이 되어서 오답입니다. 5번의 가해는요. 가해는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이 와야 되는 거죠.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의 명확성 정도, 명확한 거, 어디가 더 명확해? 산업사회가 더 명확하고 정보사회는 모호하단 말이야. 그러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답인 걸 확인할 수 있어서요. 6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가겠습니다.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제시문 볼게요.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인 A에서는 그러면은 A는 정보사회. 가정에서도 고도화된 통신기술이 널리 활용된다. 이를 통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가정은 생산과 노동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반면 주로 자본과 노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B에서, 자, B는 산업사회이고요. 가정은 직장과 공간적으로 분리된다. 직장은 생산과 노동의 공간, 가정은 휴식 공간으로 기능한다라고 하면서 A와 B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A는 B에 비해,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직업의 동질성 정도가 높다? 동질성 정도가 높은 것은 산업사회인 거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이번에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정보 확산에 시공간적 제약이 적다. 그렇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그렇죠? 비대면, 그렇죠? 온라인을 통한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더 적은 게 정보사회에서 부각되어지는 특징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A는 B에 비해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4번에 B는 A에 비해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높다.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정보사회의 지배적인 생산 방식인 거잖아요. 따라서 잘못된 서술인 걸알 수가 있고요. 5번에 B는 A에 비해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쌍방향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의 비중이 높다. 대표적으로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전달은 정보사회에 더욱더 부각되어지는 특징이 되기 때문에 오답인 걸알 수가 있어서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으로 갈게요. 2023학년도 시원학력평가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다. 과제가 제시됐어요. 제시된 비교 기준에 따라 A와 B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강한, 상대적으로 높음으로 평가되는 사회 스티커를 떼어서 답란에 붙여라. 보시면은 강함, 높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교 기준 첫 번째 거,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예요? 정보사회가 더 높죠? 그렇죠? 정보사회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쌍방향 매체의 활용 비중이라고 하는 것도 정보사회가 더 높게 부각이 되어지잖아요. 따라서 요 A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정보사회고 B가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자 지금 요렇게 만약에 정보사회를 연결시켰는데 교사의 평가가 여러분들 오답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A를 정보사회, B를 산업사회라고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용 자체는 정보사회가 부각되고 정보사회가 부각돼. 그래서 답을 요렇게 했는데 교사가 오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얘는 뭐인 거야? 산업사회인 거예요, 산업사회. 요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가 정보사회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산업사회라고 답을 해서 오답이라는 반응을 얻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가에 들어가는 내용도 어떤 내용인데 지금 별이 정보사회잖아요. 정보사회라고 답을 했는데 오답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 어떤 내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정보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기억에. 근데 정답이래요. 아, 그러면은 정보사회 여기 기억에는 별이 와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산업사회라고 응답을 했는데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는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 와야 합니다. 이제 분석이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교사의 평가까지를 잘 고려해서 A, B를 판단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1번에 기억은, 자, 요게 아니라 별이죠, 별. 별. 그래서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가에는 지식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비중, 이게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죠. 왜냐면은 가에는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왜? 교사의 평가가 정보사회라고 해서 오답이라고 했으니까. 2번 오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들어갈 수 있다. 나에는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특징이 와야 되잖아요. 지금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특징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A는 B에 비해 사회 변동의 속도가 빠르다.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오히려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더 빠르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5번에 B는 A에 비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다. 정보사회는 구분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모호하다라고 하죠. 따라서 5번 오답이 되어집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3번 갈게요. 22학년도 시원학력평가 1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억은 정보사회,
니은은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

서비스 등 뉴미디어의 발달이고요. 디긋은 산업사회, 리을은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폭넓게 교류하며 결속을 다지고,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리을은 쌍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을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거, SNS 등 뉴미디어 발달, 당연히 대표적인 쌍방향 매체죠. 따라서 정답이고요. 리을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폭넓게 교류한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죠. 옳은 내용입니다. 디귿의 기억은 디귿에 비해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높다.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보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죠. 분리 정도는 낮고요. 리을의 디귿은 기억과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지배적이다.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정보 사회의 지배적인 생산 방식인 거죠. 따라서 기억과 달리가 아니라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켜야 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연결시킨 1번이 정답입니다. 64번 갈게요. 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0번 문항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게임 규칙. 두 사람이 6장의 카드 중 각각 2장의 카드를 선택하는데 각 카드를 통해 획득하는 점수의 합이 큰 사람이 승자가 된다. 단한 사람이 선택한 카드는 다른 사람이 선택할 수 없다. 각 카드에 부여된 점수,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강함 혹은 높음으로 평가되는 비교 기준이 적혀 있는 카드는 각각 2점이고 나머지 카드는 각각 0점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죠? 그러면 사회 변동 속도라고 하는 거 정보세가 더 높죠? 2점이고요. 다원화 정도도 2점이겠네요. 관료제 조직은 산업사회가 높으니까 0점. 쌍방향 매체 2점. 재택근무 방식의 활용 정도 2점. 소품종 대량 생산은요, 산업사회의 주요 특징이니까 0점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가와 다를 통해서 획득되는 점수의 합은요, 0점이 아니라 2점이 되겠고요. 니은의 나와 라를 통해 획득하는 점수의 합은 4점인 걸알 수가 있죠. 디귿의 가와 라를 선택한 사람의 점수 합과 가와 라는요, 4점이고요. 마와 바는 여러분 2점입니다. 그럼 같지 않죠?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두 사람이 각각 두 장씩 카드를 선택한 후 다와 바가 남았다면은 두 사람 중 승자는 없는 거죠. 왜요? 각각 다 4점씩일 테니까. 그쵸? 왜 0점이 0점이잖아. 그러면 얘와 얘를 가져가도 점수가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요. 4점, 4점으로 이제 승자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든, 이렇게 가져가든, 이렇게 가져가든, 이렇게 가져가든, 결국에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는 4점이니까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정답은요, 니은과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볼게요. 22학년도 수능 1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A와 B는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자, 개인들은 A에 비해 B에서 취향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사회 다원화 정도가 더 발달된 정보사회, 그다음에 A가 산업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개인들은, 정보사회의 개인들은 자신의 독특한 욕구를 산업사회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한다. 라는 걸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B가 정보사회, A가 산업사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선지. A는 B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제약하는 정도가 크다. 산업사회죠? 따라서 옳은 내용이고요. 니은의 B는 A에 비해,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쌍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이 낮은 게 아니라 높죠? 오답입니다. 디귿의 가에는요. 가에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나에는 비대면 접촉의 비중이 들어갈 수 있다. 둘다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가 더욱더 높거나 크게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옳은 내용이고요. 리을의 가에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의 명확성 정도. 얘는 오히려 산업사회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나에는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여기도 산업사회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65번에는 기역과 디귿 연결시킨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6번 보겠습니다.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9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제시되었고요.

첫 번째 질문에 따라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등장해서 확산됐는가라고 하면은 A는 산업사회죠. 여기는 정보사회가 되겠습니다. 1번에 A는 B보다 사회 다원화 정도가 낮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에 A는 B보다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높죠. 3번에 B는 A보다 비대면 접촉 정도가 높고요. 4번에 B는 A보다 의사결정에 분권한 정도가 높습니다. 정보사회. 5번에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명확한가가 들어갈 수 없죠. 왜? 이 내용은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보시면은요.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5번입니다. 자, A는 B에 비해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A 같은 경우가 정보사회, 그다음 B는 산업사회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 크다, 빠르다 나와 있습니다. 1번에 A는 B에 비해 비대면 접촉의 비중이 높죠? 오답이고요. 2번에 B는 A에 비해 쌍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이 낮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A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요고 A가 아니라 B로 연결시켜야 되고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는 A, 정보사회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4번에 가에는요,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이 들어갈 수 있는가? 산업사회가 더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어가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요. 5번에 정보의 확산 속도, 이거 산업사회가 더큰 거죠? 그런데 좀 주어가 정보사회가 더큰 거죠, 여러분? 근데 주어가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볼게요. 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번 문항이고요. 자, 표를 봤더니만은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강한 곳, 산업사회죠. 약한 곳은 정보사회. 그래서 여기 정보, 산업 이렇게 적고 풀어볼게요. 1번에 A는 B에 비해 구성원 간의 대면 접촉의 비중이 높다. 대면 접촉 비중이 높은 것은 산업사회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2번에 A는 B에 비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이 명확한 거, 요거 산업사회죠. 따라서 오답이고. 3번에 B는 A에 비해 지식 정보 산업의 비중이 높다. 자, 이것은 산업사회에 해당한 특징이죠. 따라서 오답입니다. 4번에 B는 A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의 방식 비중이 높은 것, 요거 정보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오답이고요. 5번에 탈관료제 조직의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가 높아? 정보사회가 높고 산업사회가 낮지? 따라서 5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9번 볼게요. 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11번 문항입니다. 자, 특징에 여기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 주요 원천이다. 자, 이거 정보사회이고요. 생산 방식 측면에서 공장제 기계공업, 관료제 조직이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B는 산업사회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A는 B에 비해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죠? 요거는 산업사회에 해당한 특징이니까. 이번에 A는 B에 비해 쌍방향 통신 매체의 발전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은 B는 A에 비해 비대면 접촉의 비중이 높다? 낮죠? 요거는 정보사회 특징이니까. 4번에 B는 A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 요거 정보사회 특징이잖아. 주어는 산업사회인데. 따라서 틀린 선지이고요. 5번에 가는 중간 관리층의 규모와 역할이 확대된다가 들어갈 수 없지. 오히려 정보사회에서는 규모와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70번 보도록 할게요. 21학년도 수능 2번 문항입니다. 자, 가의 사례 볼게요. 가는요, 갑은 유명인의 1인 방송 채널에서 과장된 사용 후기를 우연히 보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품질이 방송 내용과 달라서 당황했대요. 나는 을은 절찬리에 상영 중인, 절찬리에 사용 중인 영화가, 발음 참 어렵네요. 영화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 이를 다운로드하여 친구들과 공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1번에 정보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 요거 해당하는 거 잘못된 서술이고요. 2번에 가는 비판적 정보 수집 분석 능력 함양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렇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양상에 해당한다.

지금 나는 이 저작권 침해 양상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번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도 잘못된 서술이고, 5번에 가난은 모두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거짓 정보의 유포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인 걸 통해서 정답은 2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1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부화에 대한 어느 필자의 주장인데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문 보도록 할게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자동화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남겨질 것이다. 이들이 재훈련되어 정부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 정보통신 기술이 대량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한 소수만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나머지는 저임금을 받고 단순 정보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죠. 그러므로 정보화로 인해라고 하면서 가가 제시되어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선지는 5번입니다. 산업 구조가 지식 및 정보 중심으로 재편되어져서요, 경제적 격차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즉, 정보통신 기술이 대량의 노동력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한 소수만이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임금을 받고, 단순 서비스업, 그다음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이 5번이 가장 적절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1번,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이 나타나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소멸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이번에 노동의 시공간적 제약이 축소되어 장시간 노동이 늘어날 것이다. 3번에 비대면 노동 환경이 확대되어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다음에 4번에 노동 환경이 열악한 재택근무가 확대되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다 나름 의미 있는 서술이지만은 지금 주어진 흐름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 정보 사회가 도래됨으로 인해서 사회가 뭔가 바뀌어요. 부가가치를 창출한 수단도 바뀌고 또 대응하는 양상도 바뀌면서 그러한 바뀌어지는 사회에 적응한 소수들은 더욱더 발전하게 되겠지만은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는 형태로서 이 경제적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요게 요 제시문의 핵심적인 맥락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72번 보도록 할게요. 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나를 통해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야. 자, 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니 빠르고 편리하네. 약간 키오스크. 이걸 이용하고 있는 우리 학생을 볼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할머님이신 것 같은데요. 어디를 누르는 거야? 몇 번을 와도 주문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라고 하면서 대면 주문이 아니라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주문하는 것을 고령층이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정보를 접근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세대 간 격차, 정보를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세대 간 격차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나는요, 비싼 요금제에 가입했더니 어디서나 데이터 용량 걱정 없이 고화질 영상도 마음껏 볼수 있네. 그런데 여기는 비용 부담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를 썼더니 데이터 용량이 걱정돼서 인터넷 검색조차 겁나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데이터 요금제, 비싼 요금제, 또 비용 부담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 이렇게 쓰는 어떤 경제적인 격차 문제, 또 계층 간의 격차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격차, 계층 간의 격차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두 개를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문제점은 뭐가 되냐? 바로 1번. 정보의 접근 및 이용에서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둘다 정보 격차, 정보 불평 등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두 사례에서

0: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보사회, 산업사회 관련된 문항들도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저출산 고령화, 즉 인구 부양비 관련된 문제, 중요한 파트죠? 이 부분들을 문제 풀어볼 테니까요. 꼭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복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사회 문화는 럭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사회와 문화의 권유복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 1 이번 시간 44번. 44강이죠. 44번이 아니라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완강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44강인데 44번이라고 했습니다. 44강이고요. 지난 시간처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도 기말고사 대비 우리 교재 부록에 수록되어져 있는 함께 문항들 풀어보고 확인하는 시간으로 운영할 겁니다. 꼭 먼저 풀어 오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혹시 안 풀고 왔다면은 잠깐 멈췄다가 쭉 한번 먼저 풀어보고요. 저랑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정리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SC는 리비스주의, 문화산업론, 문화주의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사가 A에서 C의 입장을 설명해 보라고 하고 있고요. 갑은요, 대중이 능동적으로 살아있는 문화를 구성해 간다고 봅니다. 살아있는 문화다라고 하는 거 문화주의에서 키워드로 정리했었던 내용이죠. 대중의 자율성, 능동성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서 비판과 저항적인 측면까지도 개념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을은요, B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가 지배집단의 수단으로 만들어진다고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가 지배집단의 지배수단으로 만들어지는 거, 자, 문화산업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사의 말을 봤더니만 갑을과 달리 병은 옳지 않은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병이 틀린 거네요. 그러면요, 갑은요, 문화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문화주의 A이고요. 을과 같은 경우는 문화 산업론으로서 B가 맞고요. 그럼 C는 단서 조항에 따라서 자, 리비스주의가 C가 되는데 리비스주의에 해당하는 옳지 않은 설명이 연결돼야 됩니다. 자, 1번에 A는요. 자, 사회 비판적인 대중문화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요? 문화주의는 대중의 자율성, 능동성, 주체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판, 저항까지도 개념이 연결된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곤란한 것이 아니라 적합하다.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은 문화주의랑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B는요, 대중문화가 취향 문화의 한 유형이라고 본다. 취향 문화론 말하는 거죠. 오답이고요. 3번의 C는요, 대중이 대중문화 생산의 주체라고 본다. 리비스주의에서 대중문화 생산의 주체는요, 대중매체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대중매체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지 대중이 대중문화 생산의 주체라고 봤던 것 리비스주의에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오히려 대중은 수동적인 소비자였어요. 대중은 리비스주의에서 수동적인 소비를 담당했었던 대상입니다. 이렇게 조금 잘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A는 C와 달리 대중이 수준 높은 상층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 선택지 기말고사 1회에서도 봤었던 내용이죠.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은 바로 리비스주의죠. 따라서 C와 달리가 아니라 C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5번의 가에는요, 대중문화를 저속한 문화로 봅니다. 라고 하는 거. 저속한 문화로 봅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 리비스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리비스주의에 옳지 않은 내용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번 문제 좋은 문제였고요. 2번에 다음 사례에 부각되어 있는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시문. 갑국에서는 최근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자 군부 세력은 방송을 장악하여 정치 사건이나 정치에 관한 비평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대부분 폐지하고 오락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프로그램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후 군부 세력에 저항하는 집회나 시위가 크게 감소하였다. 대중문화, 대중매체를 지배 집단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양상, 즉 대중조작. 대중조작에 해당하는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죠. 1번에 저급한 문화를 확산시킨다. 오락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프로그램이 무조건 다 저급하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인 거죠. 2번에 문화의 상품화를 심화시킨다. 3번에 대중의 가치관을 획일화시킨다. 5번에 대중이 고급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정답은 대중조작의 수단 4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디어 효과 이론 A,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첫 번째, A는요,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소득 격차의 완화 필요성이 아니라 불가피성에 초점을 맞춰서 정보를 전달하면 사람들은 소득 격차를 아, 이거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으로 인식하게 됨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즉, 소득 격차 완화 필요성이 아니라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틀에 맞춰서, 포커스에 맞춰서 전달할 경우, 선별해서 전달할 경우, 뭐예요? 프레이밍 이론이죠. 프레이밍 이론.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일정한 틀에 맞춰서 정보를 선별해서 제공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프레이밍 이론이었습니다. B는요, 가난한 나라에서 미디어가 휴가철에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해외여행이, 야, 이거 일반적인 휴가 문화구나라고 인식하게 됨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미디어에 비춰지는 모습을 현실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지게 되어지는, 즉, 문화 배양 이론 해당하는 사례인 것을 알수 있죠. 문화 배양 이론입니다. 1번에 A는 문화 배양 이론이 아니라 B이고요. 그다음에 A가 프레이밍 이론입니다. 이번에 A는 미디어가 정치적으로 공정한 입장을 갖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정치적으로 공정한 입장을 갖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2번이 정답이에요. 왜요? 프레이밍 이론에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이익과 손해관계를 반영해서 일정한 틀에 맞춰서 정보를 선별해서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공정한 입장을 갖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잖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2번 선택지 같은 거 아주 어렵고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프레이밍 이론과 잘 연결시켜서 기억해 두시고요. 3번의 B는요, 미디어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질화한다라는 점? 아니죠. 이질화하는데 어떻게 해? 요거 자꾸 자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 해외여행이 일반적인

하는 부분입니다. 공통점 뭐라고요? 미디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왜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정보를 선별해서 일정한 틀에 맞춰서 보여주니까.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가난한 나라인데 이렇게 해외여행 가는 것들을 계속 비춰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가 프레이밍과 그다음에 문화배양 이론의 공통점이 되는 거죠. 2번, 5번 선택지 같은 거 학교 시험에서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4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A에서 C는 종이신문, 텔레비전, 사회관계망 서비스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고요. A, B는 C와 달리 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C는 종이신문이 되겠네요. 두 번째, B는 A, C와 달리 정보사회에서 일반화되었다라고 말하니까는 B가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되겠고요. 따라서 A는요, 텔레비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A, C는 B와 달리 가라고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이 둘은, 요 둘이 아니죠. A, C는 뭐와 달리? SNS와 달리. 요 내용. 자, 기억선지. A는 C보다 생생한 정보 제공에 유리하다. 텔레비전은 종이신문보다는 복합감각, 시청각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생한 정보 제공에 유리하죠. 니은의 B는 A와 달리 쌍방향 정보 전달에 적합하다. 그렇죠.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뉴미디어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향 매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A, 텔레비전은 일방향 매체잖아요. 니은 옳은 선택지. 디귿에 C는 B보다, 종이신문은 SNS보다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높다. 오히려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더 신속성이 높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리을의 가에는요, 대중이 문화 생산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주어가 텔레비전, 종이신문과 같은 일방향 매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대중이 문화 생산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 매체에서 대중의 능동성이 부각되어지는 쌍방향 매체에서 부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히려 텔레비전, 종이신문 일방향 매체에서는 소비자, 그렇죠? 받아들이는 소비자는 수동적인 성향이 부각이 되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문화 생산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게 가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라는 질문에 대한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의 응답은 일치하고 나라는 질문에 대한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의 응답은 불일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에 기억은 주류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은 하위 문화로 변할 수 있다. 옳은 선택지죠? 거꾸로 말해서 하위 문화가 시간이 흘러서 주류 문화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니은에 니은을 향유하는 사람이 하위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이 기억 주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그렇죠. 바로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는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류 문화에 거부하고 대립하고 저항하는 대항 문화 같은 경우도 주류 문화와 함께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챙겨 주셔야 돼요. 디귿에 해당 문화의 향유자에게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자, 이것은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 모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요, 가가 아니라 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나에는 지금 얘네 둘의 응답이 불일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주류와 하위 문화가 모두 다 같은 응답, 모두 다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죠. 오히려 가에 들어가죠. 가에 들어가서 응답이 예로 일치하는 거.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디귿 오답입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6번 가볼게요. 다음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요. 문화의 세계화는 세계 각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기존 문화에 외래 문화가 가미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문화 접변의 결과로서는 문화 융합에 대해

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을은요, 문화의 세계화는 약소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대국 문화가 일방적으로 약소국으로 확산함으로써 약소국 문화의 소멸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 서술하고 있으면서 문화재편의 결과로서 문화 동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번 선택지. 갑은 문화의 세계화로 인해 문화 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요.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고 있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약화.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번에 갑은 문화의 세계화로 인해 문화 제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문화 제국주의는요, 오히려 을이죠. 을. 강대국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약소국 문화로 확산되는 형태. 여기에서 부각될 수 있는 게 문화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갑이 아니라 을로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에 을은 문화의 세계화로 인해 강제적 문화접변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 거 제시문에서 알수 없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화 수용자의 의사에 반대하여서 문화를 제공하는 자가 강제적으로 문화 요소를 이식하려고 하는 형태, 강제적 문화접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을은 문화의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문화적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본다. 문화의 이질성이 아니라 강대국 문화 중심으로 오히려 동질성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동질성. 약소국 문화가 소멸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강대국 문화 중심으로 획일화되고 동질화되어지는 성향이 부각되는 거죠. 5번의 갑은 문화융합, 을은 문화동화를 활용하여 문화의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으로서 문화융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해서 문화융합을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 동화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제도 관련된 문항이죠. 자, 발문이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찾아주셔야 합니다. 선택지에서. 자, 가해 사례는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및 가족에게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제도 국민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이어서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나는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대요. 기초연금 대표적인 공공부조의 유형이었죠. 따라서 나는요, 공공부조인 걸알 수가 있고요. 둘의 중복수급자에 해당하는 비율,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아래쪽에 갑국은 A에서 C, 세 지역으로만 구성되면서 A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 A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C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의 3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인구를 A라고 하면은요, A 지역은 C 지역의 3배라 그랬으니까는 네, 3A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요 B라고 한번 가정해서 비율이 모두 살아있는 요거를 가지고 요 나수급자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수급자와 요 전체의 비율을 가지고 간단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3A와 20%를 곱해줘서 0.6A 더하기 그 다음에 B와 30%에서 0.3B 더하기 그 다음에 A와 30%에서 0.3A는 뭐예요? 전체죠, 전체. 전체는 뭐예요? 요거 다 더한 거, 얼마입니까? 4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네, 4A 플러스 B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 25%니까 0.25를 곱한 거. 요두 개가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겠죠. 이거 우리 예전에 문제 풀 때도 한번 연습해 봤었던 부분이에요.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요걸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은 A는 2분의 1, B가 나오는 걸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리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그러면은 A를 100명으로 놓잖아요? 그럼 B는 얼마다? 200명으로 놓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A를 100명이라고 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A를 여기를 C 지역을 100명으로 놓으면은 3A니까는 300명이고 여기는

200명이었어. 전체는 얼마? 600명으로 사람 수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비율 옆에다 간단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00명의 30%니까는 90. 300명의 20이니까는 60. 여기는 30.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200명의 30이니까는 60이고요. 그 다음에 200명의 20이니까는 네, 20.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요. 100에 20이니까 똑같이 옆에다가 20, 여기는 30, 여기는 니은. 그 다음에요. 600에 25. 600에 25는요. 150이죠? 여기도 150이고요. 여기는요. 60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90과 예와 예를 더해서 150이 나와야 돼요. 얼마 더 필요한 거죠? 40이 더 필요한 거죠? 40. 4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200명 중에 40명이다라고 하는 건몇 퍼센트인 거예요? 기억은 여러분 20%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30, 20이고, 얘 더해서 60이 나와야 되죠? 여기 얼마? 10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100명 중에 10명이니까 니은 얼마인 거예요? 10%가 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역과 니은 모두 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번 선지, 기역은 20이고 니은은 10이다. 네, 맞죠? 우리 옳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만의, 자, 이거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공공부조만의 수급자 수는 물어보고 있죠. 노란 색깔에 집중해야 돼요. A 지역이요. A 지역은 공공부조 만이니까 중복 수급자를 빼줘야 되죠. 60에서 30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30이고요. B 지역은요, 60에서 20을 빼니까 얼마예요? 40이죠. 그쵸? 40에 4분의 3 하면 30 나오게 되죠. 따라서 옳은 선택지. 3번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만의 수급자 수는?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얘는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만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은요. A 지역은 90에서 30 빼는 거니까 60이고요. B 지역은요. 40에서 20 빼는 거니까 20이죠? 그것의 3배가 60인 거 확인할 수 있죠? 3번도 옳은 선택지. 그 다음에 4번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수급자 수. 많이 아니니까는 그냥 중복수급자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죠? 얘는 공공부조인데. 공공부조. B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부조 얼마예요? 60이죠? 60. 그 다음에 C 지역은요, 얼마예요? 30이죠. 요 30이, 30의 두 배가 60인 거죠? 따라서 4번도 옳은 선택지인 걸알 수가 있고요. 5번에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의 전체 수급자 수. 자, 공공부조의 전체 수급자 수.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죠? 자, 150인 걸알 수가 있어요. 그쵸? 공공부조 전체. 보편적 복지 이념 사회보험이죠? 그것의 전체 수급자 수 얼마예요? 사회보험 전체 수 150인 걸알수 있어서 많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같은 경우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꼼꼼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8번 가겠습니다. 표는 문화 변동 요인 A에서 C를 비교한 거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A에서 C는 발명, 직접 전파, 자극 전파 중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응답을 하는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가라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해서는 발명과 자극 전파가 둘다 yes라고 지금 단서 조항에서는 확인할 단서 조항을 활용해 적용해 한다 그랬을 때 발명과 자극 전파가 둘다 yes라고 말할 수 있는 네, 부분인 거죠. 따라서 A, B, C 중에서 C에 뭐가 오는 거예요? C가 직접 전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인가라 그랬을 때는 네, 직접 전파와 자극 전파가 둘다 yes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죠. B와 C. 그러니까 B다가 B가 이제 자극 전파가 오는 것이고요. A가 발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ABC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1번에 고려의

에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개발한 것, 이것은 B, 자극전파가 아니라 A, 발명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유럽의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기독교를 전파한 것은 직접 전파 C에 해당한다. 정답은 2번인 걸알수 있습니다. 3번에 B는 C와 달리 자극전파는 직접 전파와 달리 문화 요소를 전파한 사회와 수용한 사회 간에 문화의 유사성을 심화시킨다. 자, 요 내용 별표. 별표고요. 달리가 아니라 자, 문화 전파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문화 전파,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라고 하는 문화 전파 모두 다 전파가 뭐야? 단순히 직접적인 접촉, 간접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 교류하는 가운데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거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수용되고 정착되어서 한 사회 가운데 확산되어지는 양상까지 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되고 정착되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사회에서는 이 사회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자극 전파에 통해서 여기에 있던 게 일로 가는 거야. 그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문화 요소를 전파한 사회와 수용한 사회 간의 문화의 유사성을 심화시키는 거지. 왜? 이 사회만 존재했던 거,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거가 일로 오는 거잖아. 그래서 한 사회에서 문화유산을 전파한 사회와 수용한 사회와 문화유사성, 둘다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점점 비슷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전파되어져서 수용돼서 정착되어졌기 때문에. 확산되어졌기 때문에 문화의 유사성이 심화되는 것이죠. 오케이? 만약에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라고 하면은 이 사회 거가 이 사회 거로 올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것인데, 이게 넘어오잖아요. 넘어와서 수용 정착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유사성이 심화되는 거죠. 유사성이. 요거는 문화 전파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아주 어려운 선택지야, 얘들아. 꼭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전파가 가지는 수용 정착 확산의 그 개념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아주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4번에 C는 A와 달리 외부 사회와 교류가 전혀 없는 사회의 문화 변동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A와 달리가 아니고 A지. 왜? 요말 자체가 뭐야? 내재적인 요인, 발명, 한 사회 내부에서 다른 사회와 교류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발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5번에 A는 BC와 달리 기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문화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는 과정에서 문화 충격은 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충격을 다 누린다는 표현보다 문화 충격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야, 모두. 발명이든, 그 다음에 자극전파든 직접전파든 그것을 통해서 기존 사회에서 없었던 문화를 새롭게 경험하는 과정에서 문화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5번 선택지도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3번, 5번 선택지. 특히 3번 선택지. 아주 어려운 선택지로서 내신에서 등급을 가르는 선택지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꼭 정리해주세요. 문화전파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고, 여기도 이세 가지 다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잘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B를 나타낸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요, 차등 분배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성취 동기가 커진다 라고 말하는 거, 결국 기능론에서 바라보는 내용이고요. 그럼 나머지 B는 단서 조항에 따라서 갈등론이 되겠네요. 1번에 가에는 균등 분배 수준이 들어가면은 사회적 효율성이 들어갈 수 있다. 균등 분배 수준이 점점점점 떨어지면은 효율성이 점점점점 늘어나는가? 균등 분배 수준이 점점점 높아지면 효율성이 점점점 줄어드는가? 이걸로 갈등론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 가에는 직업의 사회적 중요도가 들어가면은 나의 보상 수준이 들어갈 수 있다. 중요도가 높으면 여기에 중요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중요도가 낮아질수록 보상 수준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중요도가 오히려 높아질수록 보상 수준이 낮아지고, 이런 형태가 갈등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2번 또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3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될 대상. 자, 이것은 갈등론에서 설명하는 부분인 거죠. 따라서 B와 달리가 아니라 B로 연결시켜야 되고, 4번에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보다 안정을 중시하는 거. 자, 이것도 오히려 기능론에 해당하는 설명인 거죠. 따라서 A와 달리가 아니라 A인 거고요. A, B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 자, 요게 둘의 중요한 공통점,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보편적이지만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래서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다 라고 본 반면에 갈등론 같은 경우는 타파하고 변혁해야 된다 라고 보는 내용이죠. 보편적이긴 하지만. 오케이. 따라서 정답 5번이고요. 1번, 2번 선택지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계급론과 계층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한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라고 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복합적으로 계층을 구분하려고 했었던, 적용하려고 했었던 계층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B와 같은 경우는 이제 계급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1번에 A는 B와 달리 계층을 불연속적인 관계, 불연속적이고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비계급론이죠. 2번에 B는 A와 달리 동일한 계층에 속한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을 강조하죠. 계급론은 강조합니다. 계급의식이라고도 하는데요. 3번에 A, B는 모두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양하다. 계층론이 다양한 거죠. 계급론은 경제적인 요인을 가지고서 일원론이라고 하고 경제 결정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모두가 아니죠. 자, B에만 적용할 수, A에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계층론인 A에만 기준이 다양하다고 본다. 4번에 가해는요. 일원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가가 계급론은 예스, 계층론은 아니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5번에 경제적 요인을 사회 불평등 현상으로 현상의 원인으로 보는가? 이거 중요한 내용이었죠. 이 둘의 공통점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인데 하나는 아니요, 하나는 예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설명으로 정답은 5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가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 자, 각국의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며 계층은 상중 하층으로만 구분된다. 각국의 부모 세대 계층 비율은 상중 하가 20, 30, 50이고 자녀 세대 계층 비율은 20, 50, 30이다. 전체 자녀 중 계층이 대물림된 자녀의 비율은 자, 자녀 중에서 그쵸? 상중하가 10, 24, 24%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얼른 기본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상중하 합계 상중하 합계. 자, 부모 자녀고요. 부모 세대 계층 비율이 20, 30, 50.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죠? 자녀 세대는요, 20, 50, 30.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죠? 이렇다고 했습니다. 자녀 중에서 계층이 대물림된 자녀의 비율이 상층은 10이래요. 20에 10%니까. 아, 전체 자녀 중. 아, 여러분, 자녀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 자녀 중이기 때문에요. 요 비율은 요렇게 10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면 되고 여기 중에 24, 그다음에 여기 24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1번에 계층이 대물림된 자녀보다 대물림된 거 10, 24, 24 얼마예요? 48에 58이죠? 58이고요. 100에서 58 빼면은 세대 간 이동인 거잖아요. 상승 플러스 하강 포함해서요. 대물림 자녀보다 세대 간 이동을 한 자녀가 많다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2번에 자녀 세대 상층의 자녀 중 계층이 대물림된 비율. 자녀 세대 상층의 자녀 중20 중에서 대물림된 거. 20분의 10 곱하기 100인 거잖아요.

50% 맞죠? 그 다음에 3번.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적다라고 말하는데, 보시면은 여기 10이죠? 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얼만큼? 네, 10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20이고 여기 10이니까는 여기가 얼마인 거예요? 10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얼마예요? 50 중에서 10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최소 얼마? 16만큼이 여기 올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10 이렇게 가져갔어. 그럼 여기 얼마? 최대 여기 6만큼이 이렇게 올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라 그래. 상승 이동은 여기 여기 여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두개 합해서 10, 여기 최소 16이라고 하면 최소 26. 최소 26이고요. 세대 간 하강 이동은 여기 여기 여기잖아요. 최대 얼마? 최대 20, 최대 16이죠. 최대 16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최소 26과 최대 16이기 때문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적다. 최대로 했는데도 최소한으로 한 것보다 적기 때문에 3번이 옳은 선택지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4번에 전체 자녀 중 10%는 상층으로 세대 간 이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 어때요? 전체 자녀 중 10%는 상층으로 세대 간 이동. 요거잖아요. 요거 두개 더해서 10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왜? 중에서 상으로 상승, 하에서 상으로 상승.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녀 중 10%는 상층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하였다. 옳은 선택지. 5번에 자녀 세대 계층 구조보다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높다. 더 필요하다. 그러면 사회 통합과 안정을 실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어려우니까 더 많이 필요한 거잖아. 그쵸? 그럼 더 어려운 게 뭐예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더 사회 통합과 안정을 실현하기에 유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통합의 필요성이 높은 거죠. 아, 이런 게 굉장히 내신스러운 선택지예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냥 사회 통합이 높다가 아니라 필요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더 어려워서 얘가 더 필요해라고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얘도 옳은 선택지가 됩니다. 5번 잘 챙겨두세요. 정답은 여러분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표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각국의 남녀 근로자 월 평균 임금 변화가 나와 있고요. 조그만 표현에 여기 모든 연도에서 남성 근로자 수는 같고 남성 근로자 수는 여성 근로자 수의 1.2배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성 근로자를 만약에 100명이라고 놓으면은 남성 근로자는 1.2배니까는 120명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120명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볼게요. 기역선지. T년 대비 T 플러스 5년에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증가율은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낮은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 남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1200인 거잖아요. 남성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은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큼.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에 곱하기 100을 말하는 거니까 20%고요.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800을 기준으로 해서 800분의 200이죠. 800에서 1000이 됐으니까 곱하기 100이 돼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인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낮다라고 하는 거 옳은 선택지가 되고요. 니은의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증가율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여기야, 얘들아. 그쵸? 그럼 800에서 얼마만큼? 700만큼 곱하기 100한 거를 말하는 거고요.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요, 1000에서 1500이니까 1000에서 500만큼 곱하기 100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걸 가지고 비교했을 때두 배다라고 물어보는데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은 오답이고요. 디귿에 T 플러스 10년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요 합은요. 그러면 결국에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겠네. 각각 구해보면은요. 1000달러에다가 120명이기 때문에 여기 120,000.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144,000. 요렇게. 여기는요. 요렇게 오죠. 그쵸? 그 다음에 800달러에 100명이니까는요. 8만. 그 다음에 여기는 10만. 여기는 15만. 150,000.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귿의 T 플러스 10년 전체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합은요, 얼마예요? 180,000을 말하는 거죠? T년 전체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얼마예요? 8만이죠, 8만. 요것의 두 배를 넘는다. 얘의 두 배는 16만인데 16만보다 18만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정답인 걸알수 있어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가도록 할게요. 밑줄 친 기역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와 현대 복지 사회에 대해 발표해 보라고 하고 있죠? 자, 갑은요. 초기 자본주의 사회는 빈곤 해결을 목표로 하고 현대 복지 사회는 빈곤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옳은 선택지. 을은 초기 자본주의 사회는 현대 복지 사회와 달리 빈곤의 원인으로 개인적 요인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개인의 무능력, 나태함, 게으름을 강조하죠. 병은요, 현대 복지 사회는 초기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사후 처방적이고 시혜적 성격이 강한 복지를 추구합니다. 요거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정은요, 초기 자본주의 사회는 현대 복지 사회와 달리 사회복지를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라고 인식합니다. 자, 이거 현대 복지 사회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은요, 병과 정 5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표는 갑구, 콤마, 을국의 2025년 빈곤 탈출률과 빈곤 진입률을 나타낸 거예요. 2020년의 총 가구 수는 갑구과 을국이 각각 1000가구이고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갑구과 을국 모두에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진 가구는 없고 전체 가구 수와 가구별 구성원 수도 변함이 없습니다. 2020년의 빈곤 가구 비율은 갑구기 20%, 을국이 30%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빈곤 가구 수. 자, 2020년, 2025년. 자, 여기 갑구기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네, 을국 적었고요. 그 다음에 비빈곤 가구 수도요. 2020년, 2025년으로 적어서 갑구과 을국 해볼게요. 1000가구라고 했었을 때 지금 갑구기 빈곤 가구 비율이 20%라고 그랬으니까는 빈곤 가구는 2020년에 갑구는 200가구고요. 그럼 1000에서 200가구 뺀 800가구가 비빈곤 가구 수가 되겠네요. 그 상태에서 빈곤 탈출한 가구 25%, 기존의 빈곤 가구 200가구에서 25%, 4분의 1이 탈출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50가구 탈출했네요. 그쵸? 그런데 빈곤 진입은요, 800가구에서 12.5%, 12.5%가 다시 빈곤 가구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왔냐? 플러스 100가구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0 플러스 100이니까는 결국에 25년에는 250가구가 빈곤 가구가 되고, 1000가구 중에서 뺀 750가구가 비빈곤 가구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을국도요, 1000가구 중에 30%라고 했으니까는 여기 300가구가 빈곤 가구고요, 700가구가 비빈곤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 300가구

0: 10가구에서 10%, 30가구가 탈출했어요. 그 다음에 700가구 중에 10%, 70가구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340가구가 빈곤 가구가 되고요. 660가구가 비빈곤 가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역선지. 2025년의 빈곤 가구 수는요. 갑구기 을국보다 90가구 적다. 어때요? 갑구군요, 250. 을국은요, 340이니까 340보다 250이 90가구 적죠? 기역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2025년 비빈곤 가구 수는 을국이 갑구보다 90가구 적다. 2025년 지금 750이고 660이죠? 그러니까 을국 660이 750보다 90가구 적다.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요. 갑국에서 2020년에 비빈곤 가구였으나 2025년에 빈곤 가구가 된 가구 수는 100가구이다. 그렇죠. 빈곤 진율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에 을국에서 2020년에 빈곤 가구였으나 2025년에 비빈곤 가구가 된 가구 수는 70가구가 아니라 몇 가구예요? 30가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리을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단 A, S, C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라고 그랬을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C가 서비스가 되고요. A와 B는 아직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1번의 가에는요, 민간 부분도 복지 제공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거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특징인데 서비스로 아니오로 가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번에 가에는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해당되는가가 들어가면은 B가 사회보험이 되고 예니까 A가 공공부조가 되는데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사전 예방적 성격 아니죠.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죠. 3번의 가에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가가 들어가면은 예라고 말하는 B가 공공부조이고요, A는 사회보험인데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모두 다 재분배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오답입니다. 4번에 A가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면, 자, 그러면 A가 사회보험이죠? 그러면은 B는 공공부조인데, 기초연금 제도가 들어갈 수 있다. 공공부조만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에 B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가라고 하면은 B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리고요, 가에는요, 대상자 선정 과정에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거 공공부조죠? 근데 지금 사회보험 쪽으로 예로 연결되니까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인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다음 글의 이주민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제시문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능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일치해야 되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이주민은 자신이 편입하기를 바라는 사회의 전통과 가치 행동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사회 유지 질서 확립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화주의의 관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역에 문화 상대주의를 바탕으로 이주민 문화를 바라보는 것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니은의 기존 사회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자, 잘못된 설명입니다. 기존 사회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데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는 게 동화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디귿에 문화 다양성 보장보다 문화의 동질성 확보를 중시한다. 그렇죠. 옳은 내용이고요. 리을의 이주민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주민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부정하는 맥락, 즉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따라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서술형 문항이 있는데요. 요 문항은 기말고사 3회에서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 문항으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3회도 꼭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3회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화 문항은 럭키 복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0: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사진은 꽁 달린 그림 중에 하나야. 마음의 상처는 소나기 같아. 예보도 없이 들이닥치고, 저렇게 예보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추적추적 와. 아무리 손으로 가려보아도, 또 모자를 뒤집었어도, 퍼붓는 빗물을 어찌할 수가 없어. 하면서 저렇게 비를 안 맞으려고 노력하는데, 실패했지. 다음 그림 보면 그때 누가 쓱 하고 저 동글동글한 애가 우산을 씌워준다? 비가 갑자기 참 많이 돈다, 그치? 다음 사진 보면 우산을 써도 빗물은 튀겠지만 아까보다 좀 나을 거야. 잠깐 여기서 나랑 이야기하며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자 하면서 위로해주고 있어. 다음 그림 보면 어떤 소나기든 반드시 지나가니까 비온 뒤에 햇살이 더욱 눈부시듯 네 마음도 아픔 후에 더욱 단단해지고 빛이 날 거야. 근데 저렇게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들이 오잖아. 근데 그럴 때에는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 이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고 저 실제로 좀 그런 힘든 시간이 오게 되면 우리 뇌파가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작동을 한데 꼭 그런 순간은 되게 오래 가게 길게 느껴지잖아. 근데 난이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 어떤 소나기든 반드시 지나가니까 영원한 고통, 영원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시간만 부디 잘 지나가기를, 잘 버텨낼 수 있고 잘 기다릴 수 있었으면 해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게 잘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 기다리고 버티는 거, 그것 또한 능력인 거거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해서 준비한 사진이야.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 16번 문제 풀고 중간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지?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 잠깐 다시 복습. 나두 개의 직선이 있었고 그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반으로 쪼개주는 직선이 있었어. 그 각을 이등분해주는 그런 직선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y절편이 양수가 되는 그런 직선을 L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래서 우리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직선이 있었고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있었고 그두 개의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반으로 쪼개주는 L이라는 주황색 직선이 있었지. 우리 그랬을 때그 L이 X축의 양해 방향하고 이루는 둔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부르기로 할 거고 실제로 구하라는 건이 형태였는데 내가 그걸 정리까지 해봤어. 각 정리가 덜 되어 있어서 세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는 게내 목표야. 그러니까 요두 값을 구해서 대입만 좀 해주면 되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 L이라는 각의 이등 분선 위에서 내가 P라는 한 점을 잡았고 그 P라는 한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합동이기 때문에 동일했지. 그래서 우리 그 거리가 같다라는 조건 한번 써보자. 그래서 P라는 애가 누군지 모르니까 X, Y라고 잡을 거고 그 P라는 점에서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내가 잠깐 D라고 부를게. 그럼 요만큼이 D였다면 나머지 변의 길이도 D가 되겠지. 그럼 이제 요 다음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잠깐 복습. 나 어떤 공식을 좀 알아야 될까? 그치, 거리 공식 알아야 되지. 우리 특히 거리 공식에서도 뭘 알아야 되냐면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점이 하나 있었는데 x, y였고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 우리 그랬을 때이 직선을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한번 해보자. 우리 그랬을 때 거리라는 건 항상 최단일 때 수직이 되는 그런 순간을 거리라고 불렀었지. 근데 이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특별했던 게 뭐였냐면 보통은 우리가 y는 의 형태로 식을 활용하잖아. 근데 이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은 한쪽으로 다 넘겨서 는형 상태여야지만 활용할 수 있었어. 그래서 그때 거리 구하는 공식 뭐였었냐면 루트. 나 x 앞에 숫자 제곱해주고 y 앞에 숫자 제곱해서 더해서 분모였고. 이제 절대값. 나 앞에 있는 거랑 곱해서 ax, 그리고 by, 플러스 c까지 와주는 게 거리였지. 나 x 앞에 계수 x좌표, y 앞에 계수 y좌표, 그리고 와주는 게 공식이었어. 나 만약에 요거 헷갈릴 것 같으면 x1, y1 잡아서 해보자. 그럼 앞에 있는 계수랑 x좌표 곱해서
AX1, D하고 Y1 곱해서 BY1,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항 그냥 따라와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요 공식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 그래서 점하고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쓸 거니까 나는 요 직선식을 는형 형태로 고쳐줘야 되지. 그래서 넘겨줬더니 E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었던 거고. 나 얘는 넘기기 전에 두 배부터 하자. 나 요거 분수 싫어서. 그래서 EY는 2 곱해서 X 마이너스 2였고. 한쪽으로 넘겨주면 x-2y 마이너스 2는 0이었어. 저두 개의 직선하고 뭐할 거냐면 P라는 점 있었잖아. x, y. 그 x, y하고의 거리를 구해볼 거야. 거리. 그럼 나 위에 있는 직선식하고 먼저 구해볼게. 얘하고 나 D는 어떻게 구했냐면 루트 길게 쓰고 나 X 앞에 숫자 제곱해서 4, Y 앞에 숫자 1이니까 제곱해서 1 거기다 절대값 나 X 좌표하고 X 앞에 계수 2 거기다가 Y 마이너스 4 이게 위에 있는 직선식이야. 근데 얘하고 누가 똑같냐면 이번에는 요 직선하고의 거리 한번 구해볼게. 그래서 분모는 X 앞에 제곱 1, Y 앞에 제곱 4, 여기까지가 분모. 나 X 좌표하고 그 앞에 있는 숫자 곱하니까 X, 그리고 마이너스 2Y, 그리고 마이너스 2 됐어. 나 왼쪽에 있는 식, 오른쪽에 있는 식은 같아야 돼. 합동이니까. 근데 분모를 봤더니 루트 5, 루트 5로 똑같아. 그럼 이제 위에 분자끼리만 같아지면 되는데 문제는 절대값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절대값이 같다라는 표현에 복습했던 거야. 나 우리 두 개의 절대값이 같다 그랬어. 이거 무슨 뜻이라 그랬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는 뜻, 사이즈가 같다는 뜻.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완전 똑같거나 아니면 A하고 B하고 부호만 달랐었지. 그래서 지금 가능한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개서 풀어야 돼.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해보자. 나첫 번째에서는 식에 대한 표현을 정리를 좀 해봤어. 그래서 뭐 해볼 거냐면 절대값이 같다라는 식을 풀 거야. 절대값 2, X가 없어졌네. 요식 볼게. 여기 뒤에 X 하나. 나 EX에다가 플러스 Y 마이너스 4랑 지금 누가 같은 거냐면 X-2Y 마이너스 2가 지금 같은 거지. 나 우리 두 개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첫 번째 완전 똑같은 거 하나. 나 알맹이끼리 완전 똑같아. EX 플러스 Y 마이너스 4하고 X-2Y 마이너스 2가 같다 그랬어. 그럼 저쪽으로 넘겼더니 X 됐고 나 마이너스 2Y 넘겼더니 플러스 3Y 됐고 마이너스 2 넘겼더니 마이너스 2가 지금 0 됐지. 나 Y에 대해서 정리할게. 3Y는 결국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 거고. 그러니까 Y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였던 거야. 나 요런 관계식 하나 찾아냈어. L이라는 직선식.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자. 내가 방금 전에 본건 완전 똑같은 케이스였지? 이번에는 부호만 다른 케이스 볼게. 그래서 왼쪽에 있던 식은 EX 플러스 Y 마이너스 4로 그냥 나왔고, 이제 우변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달고 나왔어. 이렇게. 그럼 이제 X 쪽으로 넘어갔더니 3X 됐고, 나 Y 쪽으로 넘겼더니 마이너스 Y 됐고, 저쪽으로 넘겼더니 마이너스 6이 0 나왔어. 그럼 나 Y 쪽으로만 정리해주면 결국 Y는 다른 애들은 그대로니까 3X 마이너스 6인 거지. 나 지금 뭐 찾은 거냐면 L이라는 각의 이등분선식을 찾은 거거든? 근데 하나는 Y는 3X 마이너스 6이 나왔고, 다른 하나의 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가 나왔어. 근데 우리 문제 조건에서 뭐 줬어? 그 L이라는 애는 Y절편이 양수였지. 그래서 얘는 탈락인 거야. 그래서 가능한 직선식 L에 관한 식은 얘였던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얘가 진짜 내가 구하고 싶던 L이라는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식이었어. 그럼 내가 이 식을 구한 이유는 뭐였었냐면 세타가 궁금했지. 근데 우리 직선의 기울기의 역할이 뭐였었냐면 탄젠트였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뭘알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알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값 찾았으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거 한번 구하러 가보자. 다시 첫 시작으로. 나 우리 뭐 구하는 중이었냐면 얘를 구하는 중이었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저 값을 구하기 위해서 L이라는 직선식을 찾았던 거지. 그럼 이제 L이라는 직선식을 완성을 했고 뭐를 구했냐면 탄젠트 세타까지 구했어. 탄젠트 세타가 뭐 나왔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어. 나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삼각형
그리기 한번 해볼게. 나 삼각형을 좀 그릴 거야. 삼각형. 근데 탄젠트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 부호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사이즈만 보자 그랬지? 나 우리 탄젠트는 직각 그리는 게 탄젠트니까 3하고 1이었어. 그럼 3하고 1이었으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해주면 얘는 9 더하기 1이라서 루트 10인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읽어내야 돼. 사인하고 코사인.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냐면 빗변 따라서 싹 넘어가야 되니까 루트 10분의 1.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빗변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게 코사인이었으니까 루트 10분의 3이 됐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호 결정해줘야 되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직선에서 뭐 했었냐면 직선 L이 X축의 양의 방향이랑 이루는 둔각이 지금 세타였던 거야. 근데 그 조건에 바로 쓸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잘안 되면 우리 직선식 한번 다시 볼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직선식은 얘였지. 간단하게라도 그림 한번 그려보면 Y절편이 3분의 2였어. 그리고 지금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치 작아지고 있어. 우리 그 직선이 지금 X축의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둔각이 지금 세타인 거거든. 근데 우리 직선식이기 때문에 X축의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각이 180도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분면에서의 부호를 생각해보면 얼싸 안고 플러스였거든? 그럼 우리가 가능한 건요둘 중에 하나야. 근데 탄젠트가 뭐 나왔어? 우리 탄젠트라는 거 기울기였고, 그 기울기가 지금 음수 나왔지. 탄젠트가 음수 나왔지.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인데, 탄젠트가 음수였기 때문에 2사분면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각의 사이즈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나 2사분면이었으니까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인 거지. 여기까지. 그럼 이제 대입해보자. 나 우리 사인이라는 거 루트 10분의 1, 코사인은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 그러니까 둘 곱하면서 마이너스 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 사인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붙여서 쓸게.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이었고, 거기다가 루트 10분의 3 곱해주고 있고, 나 마이너스였고, 마이너스였으니까 둘을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루트 벗겨져서 10, 그리고 3인 거지. 근데 우리 그 값을 가지고 또 P분의 Q라고 부를 거야. 거야. P분의 Q. 그리고 그 P하고 Q를 가지고 더할 거야. 마지막 마무리. 나 10하고 3 더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13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라 정답이 13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가 계산도 좀 많고 중학교 때 개념도 많이 들어가. 아무래도 레벨 3 문제라서.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등장을 하고 각에 대한 이등분선이야. 내가 각의 이등분선에서 뭐 했어? 그치, 점 하나 잡았어. 그렇다면 그 점에서 나머지 직선들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지. 왜냐면 요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그래서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했는데 두 개의 절대값이 같대. 우리 두 절대값이 같다란 얘기는 사이즈가 같단 얘기야. 그러니까 케이스 나눠서 풀어줘야 돼. 얘가 16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17번 한번 보자. fx가 사인을 갖고 있는데 루트도 갖고 있다. 그리고 저식부터 좀 한번 정리해서 저 fx의 최대값하고 또 최소값의 곱이 22가 좀될수 있는 그런 k값의 곱을 찾아보자. fx 정리 먼저. 나 이거 식이 너무 복잡해 보여서 사인을 s라고 쓸 거야. s. 그럼 우리 앞에서부터 써보면 2s제곱 거기다가 2 루트. 나 공통인수 묶을게. 3으로 묶었더니 1-s제곱 플러스 k 요렇게 써 있어. 그래서 사인만 내가 s라고 바꿨고 루트 안에 있는 값을 공통인수 있길래 그걸 꺼내서 묶은 거야.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1-sin제곱 뭐 느낌 오는 거 없어? 나 우리 루트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기 어렵지. 루트 벗고 나왔으면 좋겠지. 우리 루트를 벗는 방법은 루트 안에가 그지 누군가의 제곱의 형태여야 돼. 제곱근 벗고 나와야 되니까. 근데 1-sin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잖아. 이만큼. 그럼 내가 코사인에 대한 표현으로 식 정리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인 제곱도 1-코사인 제곱으로 한번 바꿔버리자. 그럼 앞에서부터 뭐가 되냐면 2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다가 플러스 2 섞고 루트 3 코사인 제곱 그리고 플러스 k라는 식인 거야. 근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 나 우리 루트 a 제곱 이거 루트 벗고 나와서 a다. 이거 맞아 틀려? 그치? 이거 틀리지. 우리 루트 안에가 제곱이라 그래서 무조건 벗고 나오면 안 돼. 저거 안 되는 대표적인 예제가 누구였냐면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거였잖아. 중학교 때. 우리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 그래서 벗고 나와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었지. 우리 안에 있는 마이너스 제곱하면서 플러스로 바뀌고 결국 뭐로 나왔냐면 2로 나왔어.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을 썼을 거야. 루트 a 제곱은 뭐랑 같다 그랬냐면 절대값 a랑 같다. 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양수였다면 그냥 나오고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됐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표현을 좀 썼었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나 C의 제곱이라 그래서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어떻게 나와야 돼? 절대값 달고. 그럼 식 다시 쓸게. 전개했더니 2 마이너스 2C 되고, 나2 안에서 지금 2 루트 3이고, 누구는 못 나왔냐면, C는 지금 절대값 달고 나와야 돼. 그리고 바깥쪽에 지금 K까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식이 엄청 복잡해 보여. 근데 이 절대값이라는 애를 가지고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루트를 가지고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고, 우리 또 하나의 복습법 기억나는지 보자. 나 우리 절대값은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그치, 사라지지. 이거 그냥 a제곱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 개념이 좀 되어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라 어려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16번에서 각의 이등분선도 마찬가지야. 그거 중학교 때 개념이지. 나 이렇게 루트 벗겨내는 거, 절대값 연산하는 거, 우리 이런 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 c제곱이라는 애를 내가 뭐라고 쓸수 있냐면 절대값 c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은 거지. 그럼 결국 앞에서부터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 나 c 대신 절대값 c의 제곱, 거기다가 플러스 2 루트 3에다가 절대값 c, 그리고 뒤에다가 플러스 k. 나맨 앞에 있던 숫자 2까지 뒤로 갖고 왔어.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쓰고 났더니 얘도 아직 영 불편해. 근데 반복되는 게 생겼어. 지금 누가 반복돼? 그치, 절대값 c가 반복돼. 나 우리 수학에서는 저렇게 뭔가가 반복될 때는 뭐 하기로 했어? 치환하기로 했지. 그래서 나는 절대값이라는 애를 잠깐 t라고 부르자. 근데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 범위가 존재했다면 같이 움직여야지. 우리 c라는 애는 코사인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존재했냐면 1까지만 존재했어. 근데 그런 애한테 내가 절대값 씌워놨잖아. 그러니까 그 절대값이라는, 즉 t라는 애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지. 즉 0부터 어디까지의 값만 갔냐면 1까지의 값만 같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문자에 대한 주인공을 바꿨기 때문에 반드시 범위도 같이 따라와야 돼. 내 마음대로 t로 바꿨으니까 t에 관한 범위로 c에 관한 범위를 바꿔줬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조건들 가지고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식 정리해보자. 결국 이제는 저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나 y로 쓸게.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 c의 제곱 대신 t제곱 플러스 2 루트 3에다가 절대값 c 대신 t 그리고 뒤에 k 플러스 2 그리고 t의 범위가 좀 있어. 그 t라는 애는 0부터 어디까지냐면 1까지야. 나요 범위 안에서 t에 관한 무슨 함수? 그치, 2차 함수.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 그랬어? 최대값, 최소값. 나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로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야. 그럼 이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림이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야. 우리 인수분해 안될때 그림 그리는 방법은 뭐였어? 뭐 해주기? 그치, 식을 가지고 완전제곱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주기. 그럼 얘를 가지고 완전제곱 비슷비슷하게 마이너스 2를 묶어냈더니 t제곱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루트 3t. 그리고 뭔가 바깥쪽에 있었고. 나 우리 완전제곱 만드는 방법은 가운데에 있는 1창의 개수의 절반으로 만드는 거니까 t-2분의 루트 3의 전체 제곱이었고, 나 원래 식에 있던 거 뭐였었냐면 k 플러스 2였고, 나 위아래 식 지금 달라. 뭐가 더 들어갔나 보자. 우리 끝에 있는 거에 제곱이니까 4분의 3인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2 곱했어. 즉 마이너스 2분의 3이 들어갔어. 내 마음대로 넣었으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2분의 3 해줘야지. 그래서 진짜 정리된 식은 마이너스 2에다가 t-2분의 루트 3 전체의 제곱 거기다가 k라는 애가 있었고, 나요둘 더했어. 2분의 4에다가 2분의 3

그렇게 코사인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루트가 남아있어서 그 루트를 정리하려고 절대값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왔지. 그래서 그렇게 절대값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값씨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값을 t로 바꾼 거야. 그래서 사인이 잔뜩 들어가 있던 그 식이 t에 관한 몇 함수로 바뀐 거냐면 2차 함수로. 그래서 그 2차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이 필요하니까 그림 그리는 거야. 그럼 우리 꼭지점의 좌표가 눈에 보여야 돼. 우리 가운데가 2분의 루트 3이었어. 꼭지점의 x 좌표가. 근데 t라는 애는 0부터 1까지였단 말이야. 이거 이제 찾아보자. 나 우리 2분의 루트 3이야. 0은 당연히 얘보다 어느 쪽? 작으니까 왼쪽. 그럼 나 이제 1 찾아야 되는데 1이라는 애는 0하고 2분의 루트 3 사이의 간격보다 얘한테 더 가까이 존재하지. 왜더 가까이 존재해? 우리 루트 3은 1. 몇 몇몇이지? 1보다 크지? 즉 2분의 1보다 큰 값이잖아. 0하고 1둘 사이가 2분의 1인데. 그래서 1 쪽이 조금 더 가까운 거야. 그럼 지금 양쪽에 등호가 들어가 있고 요 사이 값이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그럼 어디에서 최대냐면 꼭지점에서 최대. 즉 2분의 루트 3이 되는 그 순간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가장 작은 순간은 어디였냐면 0에서의 값이 가장 작은 순간인 거지. 그럼 읽어보자. 최대값 먼저. 나 우리 최대값 x는 꼭지점에서의 y 좌표니까 k 플러스 2분의 7이 될 거고 우리 최소값이라는 건 어디서의 값이냐면 0에서의 함수 값이야. 편한 데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나는 전개된 거에다 넣을게. 0 넣으면 없어지고 0 넣으면 없어져. 남은 거 뭐밖에 없냐면 k 플러스 2인 거지. 나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찾았고 나그 둘을 곱한 게또 22가 됐으면 좋겠대. 그래서 이 문제가 계산이 많지. 이제 최대 최소 곱해보자. 우리 최대하고 최소를 곱한 값은 K 플러스 2분의 7 그리고 K 플러스 2. 나요 둘을 가지고 곱한 게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22가 됐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정확히는 K가 아니라 K의 곱이 지금 궁금한 거야. K의 곱. 그럼 나 K에 관한 2차 식이니까 전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개했더니 K 제곱이었고 한번더 전개할게. 나둘 가지고 더했어. 2분의 7, 2분의 4. 그러니까 2분의 11K가 될 거고 마지막 상수항은 둘 곱했으니까 7. 근데 그게 22. 넘어와서 마이너스 22가 됐어. 한줄더 쓰면 K제곱 더하기 2분의 11K에다가 둘 계산한 거 마이너스 15가 지금 0인 거지. 나 원래대로라면 이식 정리해서 진짜 예쁘게 한 다음에 K값을 구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 물어봐? 그치? 곱만 물어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풀어도 괜찮지. 뭐 이용해주면 될까? 내가 원하는 건 곱이니까. 그치, 근각에서의 관계 써주면 되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곱이었단 말이지. 우리 곱을 구하는 방법은 a분의 c였어. a가 지금 1, c는 지금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곱은 마이너스 15인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는 곱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5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때 개념들도 많이 들어가거든. 대수적인 표현들이. 절대값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루트에 대한 식정리법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또 2차 함수 형태에서의 최대 최소를 읽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활용해줄 문제였어. 그래서 이 문제가 17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18번 한번 보자. 우리 18번 문제는 주인공이 누구야? 그치? 코사인이야. 근데 코사인이 누구랑 같이 나왔어? 그치, 절대값이랑.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저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이제는 절대값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지. 나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범위를 갖고 있는 그런 x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돼. 나 왼쪽에 있는 거 함수라고 볼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 함수라고 볼 거고, 우리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방정식의 근이었고, 그래서 내가 찾는 건 y는 3, 코사인 2x 마이너스 1. 일단 얘를 그려서 거기다가 절대값 한번 씌워보자. 그 우리 이런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최대, 최소, 주기지. 최대값 먼저 찾을게. 나 우리 코사인의 기본 최대값은 누구? 1. 거기다 3 곱했으니까 3. 그리고 1만큼 잡아내렸으니까 최대값은 2인 거지. 나 이제 최소값. 나 우리 최소값은 가장 작을 땐 마이너스 1인데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 잡아내렸으니까 마이너스 4. 나 이번에는 주기. 나 우리 주기를 읽어내주는 방법은 나 요만큼이 언제 코사인의 주기인 2파이가 되니? 그거였는데 그런 x값 지금 파이인 거지. 이제 요세 가지 정보 가지고 그림 한번 그려볼게.

지금 식을 좀 봤더니 어떤 식이 주어져 있냐면 최댓값, 최소값, 그리고 주기야. 나 우리 최댓값이 누구였냐면 2였어. 2. 그리고 최소값은 누구였냐면 마이너스 4였어. 훨씬 더 아래쪽이야. 나 지금 요 안에 막혀 있는 거야. 코사인이라는 애가. 그리고 그두 개를 기점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가운데 기준값을 만들자. 나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고 그걸 반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이지. 나 마이너스 1이라는 그 부분이 코사인에 대한 정 가운데 마치 우리 기존 값에서 기준값에서 X축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코사인 그래프는 메롱하게 생겼지. 우리 그 점에서 출발해서 메롱하게 생긴 게 코사인이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코사인이 지금 주기가 누구였냐면 파이였거든. 나 지금 파이까지만 그림 그렸어. 여기는 뭐한 거냐면 알맹이를 그린 거야. 근데 지금 그 전체 값에다 뭐 해야 돼? 절대값. 나 우리 절대값 하게 되면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그림 그린 다음에 축 아래에 떨어진 거 접어 올리기로 했지. X축을 기점으로 아래에 떨어진 거 있잖아. 요 부분을 그대로 튕겨져서 올라갈 거야.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 있었냐면 마이너스 4까지. 그럼 튕겨 올라오니까 어디로 올라와? 4로 올라오겠지. 그래서 X축을 기점으로 떨어져 있던 부분이 그대로 위로 올라와. 떨어져 있던 부분만. 그리고 특히 어디까지 지금 값이 올라오냐면 정확하게 대칭돼서 4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그림이 뭐냐면 절대값까지 씌운 게 아래로 내려오고 크게 볼록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요 초록색 그래프야. 나그 초록색 그래프가 1이 되는 순간이 궁금한 거야. 그럼 이제 저 초록색 그래프가 1이 되는 순간 한번 찾아보자. 나 여기가 2였으니까 1은 그 가운데 부분이겠지? y는 1. 나 일단 y는 1하고 지금 몇번 만났어? 네번 만났지. 하나, 둘, 셋. 네. 그럼 이제 저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어차피 합이다. 그러니까 저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대칭성을 쓸 거고 더하는 동안 다 사라질 거니까. 그럼 위치마다 수식으로 표현만 좀 해보자. 내가 요첫 번째 만나는 교점 있지? 내가 그 부분을 잠깐 알파라고 불렀어.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그 교점이 알파였다면 구석구석 대칭이니까 우리 오른쪽 끝에서 만나는 요 부분도 사이즈가 알파겠지. 즉 한근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가 되는 거고.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는 거냐면 파이에서 왼쪽으로 움직였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한번 더 해보자. 나 그다음에 얘가 궁금한데 나얘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이즈 만들자. 나 이만큼의 사이즈를 잠깐 베타라고 부를게. 그럼 나 이만큼의 사이즈도 필요한데 이 파이에서 왼쪽으로 파이만큼 들어갔지. 파이에서 왼쪽으로 베타만큼 들어갔지. 그러니까 한 근이 베타였다면, 나 나머지 한 근은 지금 왼쪽으로 들어갔으니까 뭐가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베타인 거지. 요거 한번 다시 해보자. 지금 교점이 몇개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나와. 근데 그네 개가 구석구석 대칭이란 말이지. 내가 요만큼을 가지고 알파라고 잡는다면, 이만큼의 사이즈도 알파인 거야. 지금 한 근이 알파였다면 나머지 한 근은 파이에서 왼쪽으로 들어갔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 거고 내가 두 번째 교점을 베타라고 잡는다면 그 다음 교점은 그 사이즈를 전체를 베타라고 잡았으니까 파이에서 베타만큼 안으로 들어가서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문제는 합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얘네를 가지고 내가 싹 더했어. 그랬더니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없어져서 이 파이가 나와. 나 이렇게 풀면 맞아, 틀려? 지금 여기까지는? 그치, 틀려. 나 이게 왜 틀리냐면 주기를 항상 조심해야 돼. 지금 내가 그린 건한 텀이야. 파이까지야.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범위를 뭘 줬냐면 0부터 2파이까지 줬어. 그러니까 이 똑같은 그림이 어떻게 해야 돼? 한 세트가 더 나와야 돼. 근데 우리 그 세트에서도 대칭이잖아. 우리 계속 같은 게 반복되고 있는 주기 함수잖아. 마찬가지로 해가 4개가 나올 거야. 근데 그 4개 해가 어떻게 생겼을까? 요 4개를 가지고. 그치? 위치만 오른쪽으로 움직였지? 특히 얼만큼 움직여야 돼? 주기만큼, 즉 파이만큼 커졌겠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알파라고 찍었던 그 부분이 파이만큼 움직여서 파이 더하기 알파에 찍힐 거고, 파이 마이너스 알파였던 그 부분이 파이만큼 움직여서 다시 찍힐 거고, 베타였던 걔도 파이만큼 움직여서 찍힐 거고, 이 부분도 파이만큼 움직여서 찍히겠지. 즉, 네 개의 해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거야. 오른쪽에서. 그럼 이제 겹치는 거 지우자. 나 풀마풀마 다 지워냈어. 그랬더니 3파이 됐고 3파이 됐으니까 더해주면 6파이.

그래서 진짜 해는 요렇게 8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는 모든 해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둘 더해서 정답은 8파이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절대값이 같이 나와. 지금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일단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그림 그려주고 내가 그런 애를 가지고 y는 1하고의 교점을 찾았어. 근데 보통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만 그려? 애들이? 그치? 줄기 한 커브만 그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 문제는 0부터 2파이까지야. 나이한 토막이 두번 등장해야 돼. 그래서 물론 저걸 두 번이나 그려서 진짜 교점을 찾아도 괜찮기는 하지만 어차피 주기마다 반복돼. 내가 찾은 그네 개의 근을 파이만큼만 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합은 8파이가 되는 거고 이런 문제 풀때 중요한 건 그래프와 대칭성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18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19번 한번 보자. 그림과 같이 일단 AB라는 길이는 5였고 CA는 3이었고 그런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자연수 N에 대해서 BC를 N 대 1로 내분한다 그랬어. 그렇게 쪼개주는 애를 D라고 부르겠대. 우리 그랬을 때 DAB, 알파, 그리고 베타 내가 원하는 건 사인 값이야. 우리 사인 값의 B가 지금 18분의 5가 된대. 그리고 N의 값을 좀 구해달라 그랬어. 사인 값에 대한 표현을 줬으니까 나는 이 안에서 사인을 읽어내야겠지? 근데 사인을 쓰려고 봤더니 우리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야? 각하고 변이? 굳이 쌍을 이룰 때 쓰는 거지. 근데 우리 각은 알파하고 지금 베타인데 뭐가 없어? 그치, 나머지 변의 길이가 없어. 변의 길이부터 잡자. 나 지금 n 대 1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저렇게 b를 주게 되면 k라는 문자를 갖고 오지. 여기가 nk였고 여기가 k였겠다. 그러니까 n 대 1이 될수 있지. 그리고 우리 k라는 거내 마음대로 만들었어. 길이니까 양수만 들어줘야 돼.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챙겼어. 이제 그 다음에 알릴. 나이 안에서 사인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사인은 각하고 변이 쌍을 이룰 때 쓰는 거지. 근데 알파하고 7, 이 알파하고 NK는 나왔어. 근데 변의 길이가 5가 하나 주어져 있긴 한데 각이 하나 부족해. 이 각이 필요하네. 우리 각하고 변이 쌍을 이룰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각을 모르니까 세타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럼 이 각이 세타면 자동으로 이 각은 뭐가 되는 거야? 그 여기 지금 평평한데 180도인데 나머지 부분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이제 그거 이용해서 사인 법칙 한번 만들어 보자. 첫 번째로 나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써볼게. 각 변, 세트 완성됐어. 사인 법칙은 항상 무거운 게 아래로 삼각형 모양이야. 그래서 사인 알파가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 NK는 나 이제 각에서의 주인공 사인 세타. 분해. 그게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5인 거지.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적당히 잘 정리해서 이런 수식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 그래서 사인 알파가 주인공이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수식을 사인 알파로 좀 정리해 보자. 사인 알파. 나는 사인 알파만 남길 거야. 그러니까 NK 남아 있었고 사인 알파만 남기려면 얘가 역수돼서 없어져야 되니까 5분의 사인 세타가 생겨나겠지. 이게 사인 알파. 우리 이 과정을 가지고 똑같이 한번 더 해보자. 나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 두 번째 오른쪽에서 사인 법칙이야. 사인 뭐였었냐면 이번엔 주인공을 베타 쓸게. 사인 베타분의. 나 변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K였고 그게 지금 누구랑 똑같냐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우리 그 각을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 3하고 같은 거지.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사인 베타가 될수 있게 써보자. 사인 베타는. 그럼 이제 그 안에 뭐가 남아있었냐면 K라는 애가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요 값을 가지고 역수해줘야 되니까 분모 3분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나 우리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파이는 순둥순둥 모양 그대로 유지. 나 이거 사인 세타하고 같은 거지. 그럼 사인 알파 구했고 사인 베타 구했어. 그두 개의식을 가지고 분수식으로 오른쪽에서 합쳐보자.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거 사인 알파 분의 사인 베타였어. 근데 여기서 둘다 분수식이잖아. 굳이 분수로 만들지 말고 분모는 역수 곱하자. 그럼 사인 베타를 먼저 갖고 올게. 사인 베타는 3분의 K 사인 세타야.
거기다가 지금 뭘 곱하는 중이냐면 사인 알파분의 1, 즉 역수가 꼬자. 나 쟤를 가지고 뒤집으니까 NK였고 사인 세타였고 그리고 5 나왔어. 이수식 정리하는 중. 그럼 얘를 가지고 식정했더니 KK 사라지고 사인 사라졌어. 그래서 남은 게 뭐냐면 3N분의 5만 남았네. 근데 그 3N분의 5가 우리 문제에서 18분의

뭐가 된다 그랬어? 나 지금 분자 똑같다? 근데 같은 값이야. 분모도 같아지면 되지? 3n이 18이 나와줘야 되니까 우리 n은 지금 6이 되면 되지. 그래서 우리 문제는 n을 구해주는 문제였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6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은 두 개의 분수를 합치기만 한 거고 중요했던 건 이런 문자를 잡는 일이야. n 대 1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잡는 거야. nk하고 k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은 각하고 변이 쌍을 이룰 때쓸수 있는 거야. 각하고 변이 한 세트는 나왔어. 한 세트가 더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가격 크기를 세타로 잡았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야. 이런 19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20번 한번 보자. 우리 20번에서 문제 그림은 조금 이따 볼게. 지금 OA랑 OB랑 OC랑 OD랑 OE랑 전부 다 6이었어. 그리고 저 각도들이 나오는데 각도들은 전부 다 6분의 파이였대. 저 5로부터 시작하는 길이들은 전부 다 6, 그리고 각도들은 6분의 파이. 그런 도형이 있었는데 나 P라는 애가 O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고 Q라는 애는 OE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 내 최종 목표 보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뭐냐면 코사인 각 A, P, Q. 지금 얘를 구해주는 게내 목표인 거야. 나 우리 그림 보면서 그림 안에다가 하나씩 좀 정보를 다시 문제 읽으면서 채워보자. 20번. 지금 20번 문제 봤더니 첫 줄부터 다시 읽을게. 나 OA하고 OB, OC, OD, OE야. OA, O, P, O, C, O, D, O, E. 전부 다 몇이었냐면 6이었어. 그리고 또뭐 줬냐면 각도들. 나 A, O, P 있지. 요거 한 사이즈가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 6분의 파이가 된대. 근데 얘만 6분의 파이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애들 전부 다지.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4개 각이 몽땅 6분의 파이야. 그래서 이 각의 사이즈들이 지금 같아. 그거 동그라미라고 써볼게. 나 얘를 가지고 노란색 점 쓰자. 얘네 각의 사이즈가 전부 다 지금 같은 거야. 그리고 또뭐 줬냐면 내분에 대한 표현 줬네. 나 P라는 애가 있잖아. OC를 2대1로 내분 한데 P라는 애가 있잖아. OC를 몇대 몇이냐면 2대1. 근데 지금 전체 길이가 6이지. 나 6을 가지고 2대1로 내분한다는데 그러니까 4였고 2였겠다. 한번더 해보자. 나 어떤 길이 좋냐면 이번에는 OE야. 나 Q라는 애가 있잖아. OE라는 그 길이를 1대2로 내보단대. 우리 방금 전에 2대1 해봤잖아. 그거 가지고 반대로만 써주면 되네. 1대2니까. 우리 그랬을 때 내가 구하는 거 APQ야. APQ 어딘지 볼까? A 여기 있었고, Q 여기 있었고, P 여기 있었네. 나 얘네 셋이 만드는 그 각도, 얘를 구해주는 게 목표인 거야. 그럼 우리 원하는 그 각을 나 잠깐 세타라고 잡자. 요만큼의 지금 각의 사이즈가 세타인 거야. 나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야 돼. 코사인 세타. 우리 코사인 세타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치, 변의 길이가 필요하지. 그래서 요두 변을 가지고 있는 뭘 만들어내야 되냐면 선거서 삼각형부터 하나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세 변의 길이가 좀 나와줘야겠다. 그래서 AP 구해야 되고 QP 구해야 되고 AQ 요 길이까지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쓸수 있는 내용이 뭐 있나 볼까? 요 길이부터. 우리 AP부터 한번 살펴보자. 나 AP라는 변의 길이 구하고 싶어.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뭐인지 봤더니 왼쪽은 6이었고 이 길이는 4였어. 그리고 그 중심각은 누구야? 6분의 파이가 두 개니까? 그치, 3분의 파이지? 나 우리 두 변하고 끼인 각이 주어져 있고 쳐다보고 변의 길이 구하는 거야. 쳐다보는 변의 길이 구하니까 코사인 법칙이겠다. 그래서 식 한번 써보면 AP의 제곱은? 나 주인공이 AP의 제곱이야. 양 날개 가지고 와야 돼. 나6제곱하니까 36, 4제곱하니까 16. 두 배에다가 양 날개 가지고 오고 거기다가 코사인. 나 우리 지금 각도가 노란 거두개 있어. 몇이냐면 3분의 파이인 거지. 나 우리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 요거 2분의 1인 거지. 그래서 2하고 2분의 1하고는 사라졌어. 그래서 남은 거뭐 있나 봤더니 둘 계산해 준거 52였고 거기서 2 하나 없어졌으니까 6, 4, 20, 4 나오고 즉 얘는 28인 거지. 나 AP를 가지고 제곱한 게28 나왔어. 그러니까 AP 구해줄 수 있겠다. 나 우리 AP는 루트 28이지? 4, 7에 28이지? 그래서 2루트 7이었네. 우리 이 과정 몇번 해야 돼?
세번 해야 된다. 또 한번 해보자. 길이 일그러. 방금 전에 AP 구했어. 2루트 7. 나 이제 그다음에는 삼각형 세번다 구해야 되니까 PQ 한번 찾아볼까? PQ. 우리 PQ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 4였고, 요 길이 2였고, 동그라미 두 개네. 그거 가지고 코사인. 그래서 이번 주인공은 PQ의 제곱이야. 걔는 양 날개 제곱하니까 16 더하기 4 마이너스 2에다가 양쪽 거 사이좋게 하나씩 갖고 왔고 동그라미 두 개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였어. 우리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지? 방금 전에 해봤지? 그러니까 그 2분의 1은 하나 없애주자. 그럼 지금 남은 게 뭐냐면 20에서 4이 8 뺐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12. 나 우리 PQ에 대한 제곱이 12가 됐어. 그러니까 PQ의 길이가 나오네. PQ는 루트 12였던 거야. 그럼 4, 3, 10이니까 뭐가 되냐면 2 루트 3이었던 거야. 요것도 쓰러 가보자. PQ. 우리 PQ 길이도 구했어. PQ는 2 루트 3이야. 이제 하나 더 구하면 끝나지. 우리 여기서 AQ 한번 구해볼까? 요 길이. 우리 AQ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 6 하나 나왔고, 나머지 변2 나왔고, 근데 이번에는 동그라미가 몇 개나 돼? 그치, 4개나 돼. 우리 그것부터 계산할까? 우리 동그라미 하나가 몇이었냐면 6분의 파이였거든? 근데 지금 중심각이 동그라미 4개란 말이지. 약분시키니까 얼마 나오냐면 3분의 2파이. 그게 지금 중심각이야. 그럼 나 여기서 나머지 거한번더 코사인 법칙 쓰러 가보자. 그래서 이번 코사인 법칙은 주인공이 AQ의 제곱. 나 양날개 제곱하면서 갖고 와야 돼. 36이었고, 2 제곱하니까 4, 마이너스 2에다가 6 하나, 2 하나. 근데 이번에는 동그라미가 4개나 있어서 중심각이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야. 그둘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그럼 코사인 3분의 2파이부터 좀 정리할까?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나 우리 코사인인데 파이 걸렸어. 모양 순둥순둥 그대로 유지. 즉, 코사인 3분의 파이. 근데 파이만큼 갔다가 돌아왔다?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근데 코사인 60도 얼마였냐면 2분의 1. 즉, 마이너스 2분의 1. 그 우리 요만큼의 각도만 지금 먼저 계산을 한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로.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꿨고, 내가 2 하나 지워줬어. 그럼 이제 마저 정리하면 2 더했으니까 40 더하기로 바뀌었고 6이 12였어. 즉 52인 거지. 이거 이제 쓰러 가보자. 나 제곱한 게 52가 됐어. 제곱한 게. 그러니까 AQ라는 변의 길이 뭐 나왔냐면 루트 52인 거지. 루트 52. 나 이제서야 뭐가 나왔냐면 2루트 3, 2루트 7, 루트 52.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해주면 돼? 코사인 세타만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 한번 해보자. 코사인 세타는. 그래서 코사인 세타 2에다가, 나양 날개 갖고 올 건데, 지금 여기가 주인공이잖아, 세타가. 양 날개 갖고 온다. 2 루트 7 하나 갖고 왔고, 하나는 2 루트 3 하나 갖고 왔어. 나 이제 양 날개를 제곱해야 되지? 4, 7에 28이었고, 거기다가 4, 3, 12였고, 거기서 빼야 돼.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52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분자 먼저 해보자. 분자 먼저. 나둘 계산했더니 40이고, 거기서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됐고, 지울 수 있는 거 있나 정리 한번 해볼게. 나 2하고 2하고 약분시켜서 3 됐어. 나 루트 3까지 지워서 루트 3만 들었어. 분모 봤더니 2 하나 루트 7 하나니까 2 루트 7인 거고, 분자 봤더니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야. 나 여기서 뭐까지 시켜야 돼? 그지, 유리화까지. 나 루트 7을 가지고 위아래에 곱했어. 2, 7에 14가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루트 7 곱했으니까 21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 봤더니 뭐 해달라 그랬냐면 코사인 값을 구해달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14분의 루트 21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코사인 값을 읽어내주는 그런 문제였어. 근데 이 문제가 막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코사인 법칙 몇번 썼어, 총? 그치, 네번 했었어. 나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세번 썼고, 마지막에 코사인 법칙의 변형까지 썼어.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그림 안에서 찾아야 돼. 우리 변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그치, 양변, 그리고 둘 사이에 끼어 있는가.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요 동그라미, 끼어 있는 각이 저 동그라미 개수가 달라져. 그리고 내분점에 대한 표현을 이용해서 길이 정확하게 잡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요 20번 문제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21번 한번

요 21번은 원이 두 개나 보이지? 하나는 내접원, 하나는 외접원. 그래서 우리 요 내용부터 한번 볼게. 그림과 같이 나 삼각형 ABC가 있었고 그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줬어. 나 여기까지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줘. 그럼 나는 뭘 구할 수 있어? 그치? 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내가 원하는 각을 다 구할 수 있어. 대신에 정확히는 무슨 각? 그치? 코사인에 대한 표현이지. 그럼 이제 그렇게 세 변의 길이 알고 있었고 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넓이와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달래. 나 우리 원넓이 구하는 방법은 파이알 제곱이지. 그럼 이 문제 구해달란 얘기는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고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란 얘기야.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표현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 사인 법칙. 나 이거 분명히 사인 법칙이 좀 쓰일 것 같아. 근데 사인 법칙을 쓰자니 뭐가 없어? 각이 없어. 우리 사인 법칙은 각하고 변이 쌍을 이룰 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 법칙 쓰기 위해서 각부터 찾아야 되고 뭘 쓰든 상관없지만 난 여기서 A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 즉 뭐를 찾아야 되냐면 코사인 A를 좀 구해야겠다. 그래야지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그치? 각을 읽어낼 수 있지. 그럼 2에다가 양쪽 날개니까 7 하나, 8 하나. 우리 양날개 가지고 제곱하니까 49 더하기 64. 거기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25. 나 우리 분자만 좀 먼저 계산을 해보자. 나 49하고 25하고 먼저 뺐어. 둘 빼니까 그치? 24 나오고. 나두값 가지고 더하니까 지금 분자가 88인 거지. 그럼 분모에 있는 8하고 약분시켰으니까 11 되겠네. 그래서 코사인이 뭐가 되냐면 7하고 이어서 14였고 분자는 11이었겠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뭐한 거냐면 세 변을 줬으니까 그세 변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찾은 거야. 내가 코사인 값을 찾은 이유는 우리 외접원에 대한 반지름 필요하지? 그럼 그거 분명히 사인 법칙이지? 근데 사인 법칙은 각하고 변이 쌍을 이루어야지 쓸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이지. 그래서 코사인을 이용해서 각에 대한 표현 찾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코사인으로 사인값 읽어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좀 한번 찾아내보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첫 번째 단계까지는 정리 좀 해봤어. 그래서 오늘 뭐 했나 같이 한번 보자. 첫 번째는 내접원, 외접원. 나 우리 내접원이라는 거 삼각형 안에서 접하는 원이었고, 외접원이라는 거 삼각형의 밖에서 접하는 원이었어. 그래서 외접원을 보자마자, 아, 이거 분명히 사인 법칙을 쓸 텐데, 각하고 변이 쌍을 이뤄야 될 텐데, 그런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의 이등분선, 우리 이 문제 어려웠었지. 그래서 두 직선이 등장하면서 그둘 각을 이루는 사이를 반을 쪼개주는 그런 각의 이등분선 만들었을 때그 각의 이등분선 위에서 내가 점 하나 잡는다면 그 점으로부터 나머지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았어. 왜냐면 그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잘 정리해 놓자.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연급 하나 정준영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미분 단원의 대단한 종합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 미분 단원의 찐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수행평가에 대비하여 서술형 문항들을 한번 적어 나가 볼 텐데요. 우리가 각 소단원이 끝날 때에도 고난도 문항과 함께 서술형 문항들이 있었고, 대단원에서도

서수형 문항 그리고 고난도 문항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그 문항들보다 훨씬 쉬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라기보다 이런 문제는 꼭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적인 개념, 교과서적인 해법으로 여러분들이 한줄한줄한줄 전부 다 적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본이라는 게 쉬워서 기본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논리적으로 적어 나갈 수 있느냐, 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여 이번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 우리 95쪽 수행평가 서술형 문항 1번부터 시작해 봅니다. 지금 f(x)가 절대값을 포함한 3차 함수예요. 우선 이 문제를 보았을 때 1번이 연속인지를 보이고 2번이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 그래서 1번과 2번이 같이 묶여 있는 세트 문항입니다. 근데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럼 내가 서술형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려서 정말 연속이면서 미분이 불가능한지를 확인하고요. 왜 불가능한지를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 안에 있는 알맹이 X세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자. 그러면 X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납니다. 언제?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1에서. 최고 차이 계수와 양수인 3차 함수 GX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자, Y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이제 FX를 그릴 겁니다. 얘는 절대값 X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축 아랫부분을 그대로 꺾어 올려요. 마이너스 1, 0, 1을 경계로 X축 아래 있는 부분을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간격을 보면서 똑같은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겠죠? 얘가 y는 fx입니다. 기본적으로 y는 gx라는 함수는 3차 함수니까 얘는 연속이고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연속인 애를 절대값을 취하면 fx도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연속성은 보장이 돼요. 연속은 맞습니다. 근데 미분이 대부분은 가능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꺾여 올라간 세 개의 지점, 여기가 다 뾰족뾰족뾰족해요. 꺾어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뾰족하고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지. 접하던 순간은, 혹은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던 순간은 꺾어 올리더라도 미분이 가능해? 왜? 그 순간에 처음부터 미분 계수가 0이었거든. 근데 꺾어 올리는 순간,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1에서. 얘네들은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세 개의 점이 생깁니다.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미분이 불가능해. 그런 점이 하나, 둘, 셋, 셋이 생겨요. 근데 얘네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G'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1. 맞지? G' 마이너스 1은 얼마야? 얘는 G' 1과 같아요. 그러니까 2입니다. 근데 G' 0은 얼마야? 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기울기가 플러스 2, 기울기가 플러스 2였는데 내려올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도 뾰족뾰족뾰족하지만 상황이 조금 달라요. 마이너스 1에서는 어때? 꺾어 올리면 왼쪽, 오른쪽 뾰족한데 왼쪽에서의 좌 미분 계수는 얼마고? 마이너스이고 오른쪽에서의 우 미분 계수는 얼마야? 2야.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얘가 기울기가 2였어. 근데 꺾어 올리는 순간 마이너스 2 플러스 2 V자가 딱 만난다고. 근데 0에서는 그럼 어떻게 써요? 0에서는 왼쪽이 마이너스 1, 오른쪽이 플러스 1. 조금은 더 완만하겠죠. 덜 뾰족하다는. 근데 오른쪽 1에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이 마이너스 2, 오른쪽이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x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왜?라고 하면 x는 1에서의 좌 미분 계수는 얼마고 마이너스 2고 우 미분 계수는 얼마니까 플러스 2니까 얘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f 프라임 1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물론 이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아, x는 1을 경계로 생각해봐. 얘 fx는 x는 1을 경계로 생각하면 얘는 0부터 1까지.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클 때는 그냥 그대로 얘는 x의 세제곱 빼기 x거든. 근데 0과 1 사이에서는 꺾어 올렸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지. 아,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다시.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과 3x의 제곱 빼기 1로 이렇게 되는구나. 따라서, limit.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f'x는 얼마고? 마이너스 2고. limit.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때 f'x는 얼마야? 2야.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죠. 자, y는 gx로부터 절대값을 취해서 y는 f(x)를 관찰했고요. 그때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를 그냥 g'-1, g'0, g'1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얘를 직접 함수를 찾아서 도함수의 극한으로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자, 이제는 내가 이해한 부분들을 수학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정의 그대로 개념을 이용하여 한번 써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1번입니다. x는 1에서 연속인 걸 보이래요. 이건 너무 쉽지. 개념 fx가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이거 뭐라라는 거예요? 좌 극한과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은 것을 확인하라는 거야. 맞죠? 자,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건 뭘 하라는 거예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건 미분 계수인 f'a가 존재한다는 걸 보이라는 거고요. 이 f'a의 정의를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잖아. 좌극한과 우극한.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 이걸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기로 했죠.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우리만의 약속입니다.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근데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실 거예요. 얘가 서로 같은 것을 보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위에 있는 문제를 보면 연속인 걸 보인 건 너무나 쉽잖아요. 그냥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절대값 x의 세제곱 빼기 x라 누가 절대값의 1의 세제곱 얘랑 f1 절대값의 1의 세제곱 빼기 1 얘가 같은 것을 확인하면 되죠. 극한값, 함수값 같은 건 확인 끝. 이건 뭐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그치? 둘다 0이니까요. 우선 연속인 건 보였습니다. 문제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이라는 건데. 그럼 이걸 해야 되잖아.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1이 0이라는 건 압니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1분의 fx-fa 얘랑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x-1분의 fx 빼기 f1이랑 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fx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fx는 말이야 부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절대값 안에 x가 있고 x 플러스 1이 있고 x-1이 있어. F1은 0이니까, limit.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1분의 분자 누구야? 절대값의 X, X 더하기 1, X 빼기 1 얘가 분자에 올라오는 거야. 위아래 똑같죠? 우선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생기지. 뭐 때문에? X가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1보다 큽니다. 1보다 작습니다. 그때 이 안에 있는 애의 덩어리 부호가 달라진다고. 1보다 커. 양수, 양수, 양수. 양수 3에 곱해왔죠, 양수. 그대로 튀어나오지.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1분의 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야. 그럼 X 마이너스 1을 약분하고 대입하면 얼마야? 2가 됐죠. 이게 바로 우미분계수. 밑에 리미트. 이젠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 1보다 작아요. 얘는 여전히 함수야. 선생님 1보다 작다고 하면 마이너스 1 이런 애일 수도 있잖아요. 1에 한없이 가까운데 1보다 조금 작은 거야. 1에 한없이 가까운 거잖아. 양수. 양수. 아, 얘가 0보다 조금 작네. 음수.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오죠. X-1을 짠짠 약분하고 이제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물론 부호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얘는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X 더하기 1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야. 절대값 하나에 통째로 붙인 거나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찢으나 똑같습니다. 아,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안 되죠. 얘가 만약에 X 더하기 Y의 절대값을 취한 거랑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얘는 다르지. 일반적으로 다르지. 다른 얘가 있잖아. 뭐 플러스 5랑 마이너스 3 생각해봐. 그럼 얘는 2잖아. 근데 플러스 5, 마이너스 3, 절대값을 땅, 땅, 땅 이렇게 취하면 얘는 2지만 이건 더하면 8이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절대값을 찢어서 생각할 수가 없지만 곱셈에 대해서는 절대값을 분배하여 사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1번과 2번 묶어서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지금 fx가 있어요. x는 1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다릅니다.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런 거야. 아, 얘도 연속 미분 가능 정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객관식에서 이런 문항을 본다면 이건 너무나 땡큐! 간단한 문제지. 1 넣어. 1 더하기 1은 A 더하기 B. 이식 하나와 뭐 미분했을 때가 바로 보이면 좋겠지만 안 보이면 각각을 미분하죠. 3x의 제곱. 2ax.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도함수의 극한으로 3과 2a가 같습니다. 그래서 a는 얼마야? a는 2분의 3이야. a에 2분의 3이 들어간 b는 얼마야? b는 2분의 1이야. 이 객관식 문제면요, 한 30초 안에 풀어요. 10초보다 조금 더 걸리겠지. 한 20초 걸리려나? 근데 이런 문제들이 수능에 나왔다 그러면 쉬운 3점짜리입니다. 왜? 요령이 너무나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이 문제의 정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술형을 못 써요. 그래서 수행평가 서술형에서 이런 문제들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요령을 익혀서 문제를 푸는 거, 답 찾는 것, 이건 너무나 쉽지. 이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변별력도 없어요. 이거 할수 있다고 해서 수학 잘하는 거 아니야.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잘 이해한 게 아니야. 이건 누구나. 진짜 처음 배우는 친구, 중학생도 데리고 와서 만 10분 가르치면 답 맞추는 건할수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이게 서술형 쓸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제 정직하게, 요령 없이 가보겠습니다. 자, X는 1에서 미분 가능합니다라고 했으니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생각해봐. fx가 X는 1을 경계로 왼쪽은 Y는 X의 세제곱 더하기 1입니다. 오른쪽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예요.

얘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과정은 똑같습니다. 왜?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미분이 가능하거든. 다항함수. x가 1보다 큰 쪽에서도 다항함수 미분이 가능하거든. 다항함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약속 전제 조건이에요. 뭐 증명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x는 1에서 연속성, 미분 가능성만 보이면 되니까.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이나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이나 똑같구나. 그럼 x는 1에서 우선 연속이어야 되겠죠. limit.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땐 누구야? x의 세제곱 더하기 1이야. 1에서의 함수값 f1은 누구야? 1의 세제곱 더하기 1이고요. limit.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fx는 누구? ax 제곱 더하기 b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찾았습니다. a 더하기 b가 2야. 얘를 하나 찾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limit.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1분의 fx-f1. limit. x가 이번에는 1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x-1분의 fx 빼기 f1입니다. 이 극한 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1분의 분자 불러봐. 1보다 큰 쪽이에요? 누구야? 얘지. 선생님, 근데 B가 누구랑 같냐면 B는 얘는 2 빼기 A랑 같아요. 오케이. 그럼 얘는 AX의 제곱 플러스 B 자리에 2 빼기 A 넣습니다. F1은 누군데? F1은 2야. 이 극한 값이랑 리밋. 이번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x-1분의 fx는 누구? x 세제곱 더하기 여기에 빼기 2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는 극한 계산할 수 있습니다. a 2랑 없어지고 limit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1분의 a 배에 x 플러스 1 x-1이 되니까 약분하고 얼마야? 2a죠. 마지막, limit.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x-1분의 x의 세제곱 빼기 1입니다. 불러보세요. x-1.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약분을 짠짠 해주고 1을 대입하면 3. 아, 2a가 3이구나. a는 2분의 3이고, B는 2분의 1이구나. 서술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항입니다. 객관식으로 나오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맞춰내지만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다? 감점 없이 점수 받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연속성을 정의 그대로, 미분 가능성을 정의 그대로 이렇게 이런 가정들을 귀찮다 여기지 말고 직접 한줄한줄한줄다 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에서는 극한값을 따지자, 미분 가능성에서는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 미분 계수들을 따지자. 서술형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4번으로 가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소단원 끝나고 그때 서술형 문항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풀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건 역시 객관식일 때와 서술형일 때가 풀이 과정이 다르죠. 만약에 객관식이다라고 하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 객관식이다. 지금 fx란에는 x는 1에서 꺾여 있어. v자. 이렇게. 그래서 fx는 다른 곳에서는 다 문제가 없지만 x는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뾰족하니까요. 이런 거야. 근데 GX라는 애가 있잖아요. GX라는 애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X축이랑 어디에서 만나? 그럼 마이너스 A에서 만나. GX는 얘가 Y는 GX. X축과 마이너스 A에서 만나요. 근데 제가 어디에 있어야 곱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질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죠. fx 곱하기 gx라는 곱함수에 대해서 이게 누구랑 비교해서 정의를 했었냐면 비교 fx와 gx가 있습니다. 얘가 x에는 a에서 불연속 이내와 연속 이내를 곱해서 곱함수 hx가 연속이 되도록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뭐야? GA가 0이 돼야 돼. 근데 이거 불연속인 경우들이 이제 발산해 버리는 경우들 이런 거 말고요. 뭐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각각 존재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GA가 0이 되어 버리면 얘는 좌극한의 곱도 0, 우극한의 곱도 0, 함수값의 곱도 0 이렇게 퍼펙트. 이쁜 모양이 되겠지. 근데 얘랑 비교를 해서 fx는 연속입니다. 근데 미분이 불가능해요. 반면에 gx는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뭐 다항함수일 때는 그렇죠. 근데 곱해서 얘가 미분 가능해지려고 하면 그럼 누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h 프라임 a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h 프라임 a는 뭔데? f 프라임 a 곱하기 ga 플러스 fa 곱하기 g 프라임 a 아니겠습니까? gx는 연속입니다. 함수값.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개수.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요. fx는 연속입니다. 함수값. 아무 문제 없지. 두둥. 미분 개수. 얘가 삑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피고 싶은 이 미분 불가능한에는 좌미분 개수와 우미분 개수가 각각 존재는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 h 프라임 a가 존재한다는 건 뭐야? 얘도 좌미분 개수, 우미분 개수가 일치한다는 거지. 근데 f 프라임 a가 좌미분 개수, 우미분 개수 얘가 다르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잖아. 좌미분 개수와 곱해도, 우미분 개수와 곱해도 일정한 값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똑같지. GA가 0이면 됩니다. 자, 앞에서 했던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얘가 여길 지나면 돼. GA가 1이죠. G 1이 0이면 됩니다. 1 플러스 A. 얘가 0. 그러니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사실 이런 개념을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드렸지만 딱 보는 순간 x는 1에서 연속인데 미분 불가 연속 곱해서 미분 아니 얘 미분 가능 곱해서 미분 가능 g1이 0이면 되지 10초 컷이에요. 이런 패턴들은 너무나 쉬운 거야 객관식인 경우에는. 근데 서술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술형 써봅시다. 마찬가지로 이제 서술형을 써봅니다. fx 곱하기 gx라는 함수를 찾을 건데요. fx 곱하기 gx는 누구야? 얘는 절대값 x-1 곱하기 x 더하기 a야. 얘를 hx라고 할까? x는 1에서 연속이긴 해요. hx는 1에서 연속이야. 이건 뭐볼 필요도 없지.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연속함수의 성질. 그럼 미분 가능성만 이제 살피면 되는데. 그러면 hx가 xn은 1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똑같이 가죠. limit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1분의 hx 빼기 h1이에요. h1은 0인데.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x-1분의 hx 빼기 hl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hx가 누구야? 라고 하면 hx는 당연히 범위에 따라 달라져야지. 아, 우선 이런 상황인데 절대값이 있잖아. 범위에 따라서 hx를 써줘야 되는 거야. hx는 말이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누구야? x-1, x-a입니다. 근데 x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달고 x-1, x+a예요. 그대로 넣어. x가 1보다 클때 위에 있는 애 그대로. h1은 0이니까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1분의 x-1, x+a야. x-1을 약분하고 대입하면 a 플러스 1 됐습니다. 한번 더. 이번에는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x-1분의 마이너스 달고 x-1, x+a가 되니까 약분하고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입니다. 자,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 a 플러스 1이 0이어야 하고요.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실전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10초 만에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특별한 거 아니야. 공부 조금만 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만 뭐 특별해서 이걸 가르치는 요령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습득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개념이고. 근데 이제 서술형을 적어낼 때에는 그런 실전적인 개념 말고 교과서적인 개념 그대로 연속이 되는지 확인하자. h를 찾자. hx를 찾자. 그러면 이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따로따로 가져가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어떤 실전 개념과 같은 형태들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뭐한 가지 중간 단계에서 간단한 팁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 상황들을 아래와 같이가 아니라 이렇게 구해내는 것 정도도 할수 있다는 거죠. 얘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h'x는 말이야.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지 않더라도 각각의 도함수를 구할 수는 있잖아요. 심지어 얘가 부호만 반대인 상황이라 하나의 도함수 구하고 나면 다른 하나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미분해 보세요. 앞에 건 미분하고 뒤에 그대로. 플러스 앞 그대로 뒤에 건 미분. 언제 x가 1보다 클 때죠. 등호 빠졌습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x 더하기 a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때 h'x 우 미분 계수는 1땅 넣으면 얘는 1 플러스 a가 되고요.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h'x 이건 도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1 플러스 a가 되는 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럼 왼쪽에서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를 정의 그대로 하는 것. 얘가 hx가 지금 f와 g의 곱이잖아. 1차 곱하기 1차. 결과적으로 인수분해가 된 모양이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야. 분자가 곱으로 되어 있으니 약분하고 계산해 결과가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얘가 2차가 아니라 차수가 더 높은데 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대단원 조합 문제에서도 풀어봤지만 인수분해가 굉장히 힘든 구조의 식들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왼쪽과 같은 상황보다는 오른쪽과 같은 상황이 해석이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 맞죠? 물론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도함수의 극한이 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와 같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 그대로 적는 것을 연습하셔야 된다. 사실 학교 시험에서는 결국에 상위권 싸움에서 서술형 적어내는 것들, 감점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학생들의 실력 차이,

할수 있지요. 자, fx 주어져 있는데 너무너무 간단한 모양입니다. 스텝 1. 상수항이 없고요. 개수만 봐도 이뻐. fx 자체가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요? fx가 인수분해 되면 x축과의 교점을 알고 미분한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되면 극값을 극대극소가 되는 순간들을 찾을 수 있고 얘가 한번 미분을 했더니 다시 fx를 인수분해 했더니 x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잖아. 깔끔하죠? 너무너무너무 많이 본 모양이지. 심지어 얘가 3인 것도 이뻐. 그러면 이제 비율관계가 깔끔하게 나오니까 x축과 만납니다. 언제 만납니까? 0에서 뚫고 지나가 3에서 접해요. 뚫고 올라갔다가 3에서 통. 얘가 바로 y네, fx야. 근데 언제 극값을 가져요? 1대2, x가 1에서 극대값 갖는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한번 미분해보자.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3을 묶어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요. 3배의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까지. 이제는 x는 1에서 극대값, x는 3에서 극소값 됐습니다. 스텝 2. x는 1에서 극대값 f1. 이 생깁니다. 극대값 f1을 가져요. x를 1 넣어봐. 1 빼기 6 더하기 9 하니까 얼마? 4네요. 하나 찾았고요. 이번에는 x는 얼마에서? 3에서 무슨 값? 극소값 얼마를? f3을 갖는다. 3 넣으면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은 0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럼 극소값이 0인 건 바로 나왔던 거지. 처음부터 나왔던 거지. 그럼 극대값은 1대 2에서 F1, 1값을 구하는 것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2번 문제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친구가 마이너스 1,1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어딨어?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잖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왜? 이건 도함수의 부호만 봐도, fx의 증가 감소만 봐도, 원래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을 때는 말이야. 누구를 확인해요? 경계의 양끝. 경계의 양끝을 확인하고, 그리고 구간 내의 특이점들을 확인을 하죠. 특이점이라는 건 뭐예요? 극값. 혹은 불연속인 점, 미분 불가능한 뾰족한 점 이런 것들. 극값, 극대극소, 뾰족한 점, 미분 불가능한 점, 그리고 이 불연속인 점 이런 애들 살피는데 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를 봤더니 닫힌 구간 이제 다음 문제로 갑니다. 스텝 3. 닫힌 구간 마이너스 1,1에서는 말이야. 함수 fx가 계속 증가만 하는 증가함수입니다. 계속 증가만 해요. 구간 내에 특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보면 돼? 경계 양끝만 보면 돼. 최소값은 어디 있어요? 최소값은 왼쪽 끝 f-1입니다. 최대값은 오른쪽 끝 F1이죠. F-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맞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6입니다. 최대값.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잖아. 4네요, 4. 극대값, 최대값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6과 4. 이렇게 하면 2번 문제도 끝. 자, 주어진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나는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어요. 도함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미분을 왜 배워? 라고 한다면

FX에 대해서 몰라서 배워. FX에 대해서 알면 도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는데 FX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도함수를 구한다고요. 도함수를 구하면 뭐를 알 수 있는데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어요.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FX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아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서술형 2번이었고요. 서술형 3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쉽죠? fx가 지금 3차함수야.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고비음수래. 3차함수가 최고차이에서 양수니까 얘가 y나 fx. 극대값, 극소값. 얘들 놓고 보면 극대 하나, 극소 하나잖아요. 극대가 극소보다 당연히 큽니다. 극대가 더 작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전에는 극대값보다 극소값이 더 클, 극대, 극소 중에서 극대가 더클 수도 있고, 극소가 더클 수도 있고, 모른다면서요. 그건 여러 개 있을 때. 극대값, 극대값, 극대값. 극대값이 3개. 극소값, 극소값, 극소값. 그럼 어떤 극소값이 어떤 극대값보다 더클수 있어요? 근데 3차함수에서 극대값 하나, 극소값 하나 생길 때에는 당연히 극소값이 작아, 극대값이 커. 당연한 거야. 그러니 얘가 고비음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에 그냥 제가 표현한 그대로 고비음수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누가 양수이고 누가 음수인지를 이미 나는 구체적으로 알아요. 극대값이 0보다 크고요. 그리고 극소값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구조죠. 오케이. 자, 먼저 한번 간단한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언제 극대, 언제 극소가 생기는지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스텝 1. 미분해 보세요. 자, f 프라임 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예요. 자, 6을 묶어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고요. 6배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아, x좌표의 차이가 되게 작다, 그치? 한칸 떨어져 있는 거네. 왼쪽 x는 1에서 극대값을, 오른쪽 x는 2에서 극소값을. 얘가 x좌표가 1만큼밖에 차이가 나질 않으니 사실 함수값도 차이가 거의 얼마 나지 않을 거예요. 스텝 2.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 부호 알죠? 극대값 F1이 양수입니다. 누군데? 2 빼기 9 더하기 12 더하기 K. 얘가 0보다 커요. 그리고 이번에는 극소값 F2 불러보세요. 16 마이너스 36 플러스 24 플러스 K. 얘는 0보다 작습니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사실 K에 대한 1차식, K에 대한 1차식 곱해봤자 K에 대한 2차식, 2차 부등식 푸는 거니까 결과는 당연히 똑같이 나와요. 1번에서 K 범위 어때? K는 큽니다. 누구보다? 마이너스 5보다. K는 마이너스 5보다 큽니다. K는 작습니다. 누구보다? 4, 마이너스 4보다. 자,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은 K의 범위 끝. 자, 3차함수의 그래프로부터 극대값과 극소값의 고비음수입니다. 혹은 극대값은 양수, 극소값은 음수. 확인할 수 있으면 간단한 계산 3번이었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 도함수에 활용해서 이제 부등식을 활용하여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이라기보다 얘가 항상성립하도록 하는 이제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어떤 부등식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얘도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고 뭘 확인해요?

범위, 구간을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구간을 잘라서 그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 그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 얘들을 살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구간 안에서 fx가 항상 0보다 큽니다. 혹은 fx가 항상 0보다 작습니다. 이런 표현을 봤어요. 그럼 뭘 하라는 거야? 이 구간 안에서 fx 중에서 fx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보이고 싶은 건 뭐예요? 제일 아래에 있는 점도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런 거라고.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 그럼 가장 아래에 있는 점도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걸 보이면 되잖아. 뭘?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되지. 만약에 등호가 있다면 여기도 등호를 넣어주면 될 거고. 이번에 fx가 0보다 작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야? x축보다. 항상 fx의 그래프가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뭘 보일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점도 x축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 된다고. fx의 무슨 값이? fx의 이번에는 최대값이 0보다 작다는 걸 보이면 되죠.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두 함수가 나와서 만약에 fx가 gx보다 항상 큽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래. 그럼 fx가 gx보다 항상 커요. 어? fx의 최소값이랑 gx의 최대값을 따로따로 가지고 노는 건가? fx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gx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보다 더 위에 있다는 의미인가? 아니지. gx 이렇게 생겨도 되잖아. 그러니까 fx의 최소값, gx의 최대값 얘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놀아야 돼? 차함수. fx 빼기 gx. fx 빼기 gx가 0보다 큽니다. 로 와야 되고요. 그럼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새로운 hx라고 하자. x축보다 hx가 항상 위에 있네. 이러면 똑같은 거지. 뭘 찾으라는 거야?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끝! 좋습니다. 자, 이제 부등식에 대한 개념 정리를 했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k라고 해요. 하자. f'x는 불러보세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 3배의 x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3배의 인수분해 시작.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예요. 아, 그 값을 갖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y나 fx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 극대값 언제?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x는 2에서 극소값입니다. 근데 내가 관찰하고 싶은 건 어디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야. y축을 경계로 오른쪽만 보고 싶다는 거죠.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의 가운데 여기에 y축이 있고요. 왼쪽은 없어요. 여기 오른쪽에 이 그래프만 짠 남아있는 거야. 이제 이해는 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최소값이 0 이상이다. 아, 오른쪽을 봤는데 얘가 x축 위에 있다는 거야. 왼쪽은 그래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얘가 언젠가 x축 아래로 떨어지겠지. 그런 걸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이 상황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의 최소값은 누구야? f입니다. 그러니까 fx가 f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고요. 이 f2가 최소값이야. 얘가 0 이상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게임 끝. f2는 누군데? f2는 8 빼기 24 더하기 k. 얘가 0 이상. 그러니까 k는 1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정답 이렇게 됐습니다. 함수 fx 주어진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주어진 범위에서 잘라서

이 범위 안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주면 끝.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도함수의 활용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대단원인 미분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두 번째 대단원이 굉장히 길고, 개념도 많아, 유형도 많아, 힘들어요. 어려운 고난도 문항들도 워낙 많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함께 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1강을 시작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지만, 여기 30강이 넘었잖아요. 30강이 넘었어요. 여기까지 온 친구들 아마 정말 정말 정말 많이 줄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쌓아온 개념이라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수학,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미적분 원이 크게 3개의 대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극한이라는 걸 배우고 이 흐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극한에서 연속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극한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지. 연속성이 보장이 되면 다 똑같은 연속 함수가 아니더라는 거죠. 뾰족한 애가 있고 매끄럽게 이어진 애가 있고 그래서 이제 미분이라는 걸 배우는 순간 이제는 변화율에 대하여 알게 되죠.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나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누가 극한이 필요했던 거죠. 극한이 있으니까 이제 연속으로 정의가, 연속과 미분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미적분 원의 마지막 대단원, 적분으로 들어가는데, 이 적분이라는 건 미분과 서로 역연산의 관계에 있어요. 역연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덧셈과 뺄셈이 역연산, 곱셈과 나눗셈이 역연산인 것처럼, 여기 미분과 적분도 역연산이야.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야. 그러니까 미분을 충분히 많이 해보고 도함수를 많이 구해본 경험이 있어야 도대체 뭘 미분했길래 얘가 나오는 걸까? 적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미분을 함께 잘 정리한 우리 대박이 되려면 적분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아니, 약간 들어오기 전에 웃겼던 거 생각이 갑자기 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에픽하이라는 가수 알아요? 그분들 나오는 그 너튜브 채널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어. 너무 즐거워. 난 사실 있잖아,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단순하게 웃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투컷이라는 분이 있어. 근데 좀 재밌단 말이야.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 내가 웃겼던 게 그거였어. 그냥 본인이 파전을 먹으러 갔대. 해물파전을요. 해물파전이 엄청 커다랗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갖다주는 친구분한테 그 친구분한테 아 이거 반은 이미 그러니까 더러워서 가져가야 되겠다 집에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반만 요거 좀 포장할 수 있게 용기 좀 부탁드릴까요? 이랬더니 그 친구가 머뭇머뭇하면서 반 가져가실 수 있어요? 화이팅!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반만 가져갈 수 있게 용기 좀 주실래요? 라는 말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너무 웃기잖아. 안 웃겨? 웃기잖아요, 여러분. 저 혼자 그게 계속 웃겨가지고 혼자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막 크득크득크득 웃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분이 왜 웃냐고 해가지고 용기 좀 주실래요? 그랬더니 그게 웃겨서 지금 계속 웃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그걸 보고 즐거웠어요, 여러분. 인생의 그 즐거움의 비결을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무념무상해. 그죠? 그냥 그거 하나를 너무 즐겁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루에 즐거울 일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즐거웠어요. 용기. 계속 이러면서 하루 종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문제를 내용을 이해할 용기가 필요해요. 그쵸?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가기 전에 6번에 해당하는 정규분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툭 던지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의 내용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그 내용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거든. 우리는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조금 더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을 해보자고. 결국은 얘는 어떤 거라고?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이름도 왜 이렇게 긴가 몰라.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쵸?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려는 일 중에 하나는 뭐예요?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하려는 일 중에 하나는 그쵸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A부터 B까지의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 나한테. 그럼 어때요? A 크거나 같다로 쓸게요. 등호가 들어가든 말든 상관없으면 보통 등호를 집어넣고 씁니다. 그래서 X 이렇게 썼어. 구하고 싶어. 뭐야 어디야 부분 이렇게 돼요. 맞아. 자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요? 뭐 곡선이 있어도 정적분 이용할 수 있어. 근데 식 기억나요? 정적분? 진짜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정규분포를 배운 딱 그 시점까지는 어떤 거냐면 를 구할 수 없다가 결론이야. 우리가 딱 배운 정규분포의 내용에서는 무엇만 활용할 수가 있느냐? 대칭성만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대칭성만. 예를 들어서 m부터 b까지의 확률과 m부터 마이너스 b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부터 m까지와 m부터 b까지의 확률이 서로 같겠죠. 왜? 마이너스 b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요 길이가 서로 같은 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b는 아닐 거 아니야. 평균이 0은 아니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별이라고 합시다. 별부터 m까지와 m부터 b까지의 확률이 서로 같겠죠. 대칭성을 이용을 한다면. 맞아. 요런 거 말고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직접적으로 넓이를 못 구한단 말이야.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런 필요성을 들고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알았어? 자, 표준 정규분포로 오늘은 넘어갈 거고요. 표준 정규분포는 무엇이냐? 일단 무엇이냐부터 알아봐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요렇게 딱 그래프가 그려져 있겠죠, 그죠? 자, 이랬을 때, 보통 이 확률 변수는 이름이 Z예요. Z라고 하고, 이것은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근데,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라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Z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게왜 좋은가?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자, 참고해 보시면 나와요. 0부터 시작해서, 항상 표에는 0부터 시작해서, Z. 얘는 연속 확률 변수의 이름이야. 연속 확률 변수 Z가 어디까지? 스몰 Z까지. 그러니까 Z가 네 문자 소문자라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의 확률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에 나타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로그에서 상용 로그랑 비슷한 느낌이야. 우리가 뭐 로그 2의 3을 계산할 순 없지만 로그 2 값은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미리 계산이 되어 있잖아. 그거 갖다 쓸수 있잖아. 그거랑 똑같거든요.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넓이를 미리 계산을 해놓은 표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교재 맨 끝에도 있고요. 사실 그 교재보다는 여러분 문제로 나올 때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 값을 주거나 이런 값을 주거나 아니면 표에 이런 걸 집어넣어 줘요.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 주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 표가 스몰 z 형태로 되어 있고 라지 z, 스몰 z 이렇게 그려져 있어. 표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문제집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뭐 0.5일 때, 뭐 1일 때, 뭐 1.5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져 있고요. 그중에 여러분이 필요한 걸 갖다가 골라서 쓰시면 돼요. 제가 아는 값은 요거밖에 없거든. 외우는 값은?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값을 갖다 쓰면 돼. 즉, 0부터 뭐 1까지의 확률, 즉, 넓이는 0.3413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의 확률만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지? 나머지들은 어떡하냐. 요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무엇을 이용하면 돼요? 대칭성을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0.3413이라면 여러분, 확률이 0부터 1까지가 0.3413이라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얼마겠어? 0.3413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0.3413이 두개 있는 곱하기 2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여전히 무엇을 대칭성을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확률을 구할 겁니다. 자,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갈게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분포를 따르는 Z에서만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냥 정규 분포를 따르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얘가 딱 등장했어. 그러면서 뭐래? 나는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자랑하는 거야? 그잖아. X는 못하고 Z는 할수 있어요.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둘의 연결고리가 필요하잖아. 맞아요? 그게 우리가 따지고 있는 요 부분입니다. 자, 마법의 공식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마법의 공식처럼. 아, 근데 마법은 아니고요. 사실 별거는 없어. 생각해보자.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평균은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라고 했어요. 자, 이랬을 때잘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X가 Z로 변신이 되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Z는 어쨌든 간에 어때요? 무조건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 표를 이용해서. 그러면 Z는 무엇이냐?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형태예요. X에서 Z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마법의 식으로 보는 저거 봐봐요. X에서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됩니다.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왜 Z가 될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변수의 변환이 사용이 됩니다. 봐봐요. 요거 한번 계산해봐. 생각해보시면 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그마 분의 1x 빼기 시그마 분의 m.
변수 변환하고 있는 거예요. 변수 변환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지? 시그마분의 1, 원래 x의 평균에다가 시그마분의 1 곱하시고 시그마분의 m을 빼시면 되는데 얘가 얼마죠? 평균이 m이라며. 그러면 여기가 m입니다. 오라,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는 순간 그 평균은 0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균이 0인 형태가 되어진 거예요. 자, 한번 더. 표준 편차도 계산을 해볼까요? 분산으로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분산은 어떻게 돼? 시그마분의 1, 이거 그대로니까. 어차피 빼고 더하는 거는 분산에는 영향이 없어요. 흩어진 정도니까. 다만 곱한 거는 제곱배만큼의 영향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제곱배만큼의 영향을 줘볼까요? x의 표준 편차가 얼마였어요? 아니, 분산이 얼마였어요? 시그마 제곱이요. 요게 평균, 요게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분산 v제곱 집어, 저기, 시그마 제곱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분산이 1이니까 표준 편차 1이겠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법의 형태처럼,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순간 무조건 무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Z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자, 지금부터 이렇게 쓰면 Z가 됩니다. 이건 아니고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순간 평균은 0이 되고 표준 편차는 1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정규분포를 따르는 X들을 Z로 변신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 정규분포화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이게 좋은 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해했던 요 부분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x예요. 평균은 m이고, 표준편차는 시그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시다. 그때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못 구해. 제가 아까 그랬죠? 못 구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슝 바꿔요. Z로 바꿀 겁니다. Z 쪽으로 넘어와서 표시를 하시면 모양은 다르지만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형태라서 좀더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모양이 달라졌잖아. 달라졌고 A부터 B까지 대신에 어딘가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텐데 이 넓이가 서로 같은 넓이로 변신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왜 이차함수에서 직선과 이차함수가 이루는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새로운 이차함수로 바꿔가지고,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랑 똑같은 형태로 바꾸거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이 요거 베타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면서, 식만 변형한 형태. 요게 FX고, 요게 GX라면, 얘는 뭐가 되느냐면, FX 빼기 GX라는 함수로 바뀌는. 요 느낌. 요 느낌이에요. 내가 구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이 되듯이 여기도 이렇게 바뀌어요. 구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을 해주는 겁니다. 넓이는 서로 같게.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 X에서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눈 다음에 그래야 Z가 된다며. X가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부등식이잖아요. 모두가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야? A, B, X 모두 X의 평균 얼마? M. 빼고 표준편차 시그마로 나누세요. 이래도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부등식의 성질. 맞지? 모두가 평균 빼고 표준편차를 나누어도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맞아? 그랬더니 얘는 무엇이 된 거예요? Z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자, 개념은 어려운데요. 문제는 쉬워요. 계속 이 이야기를 해서 나도 너무 미안한데, 바꿔서 생각하면 개념만 친해지고 나면 문제가 쉬워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진짜로? 오케이.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요 내용이 되어주는 겁니다. 진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55쪽으로 오세요. 여기 보시면. X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근데 봐봐. 단순해. 문제가 너무 간단해. 별 내용도 없어.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어봐요. 뭐래? 여기까지가 문제의 전부예요. 그럼 내가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평균이 40이야. 표준편차가 6이면, 자,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표준편차가 커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진 정도가 커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흩어진 정도가 커져. 흩어진 정도가 커졌다는 말이 뭐게요? 평균 주변으로 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르지 않다는 말이고. 같은 표현들입니다, 여러분들. 고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표준편차가 6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널찍하게 그릴게, 이렇게. 이렇게. 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때? 40, 여기 평균이 40이야. 그래? 그럼 여기가 Y축이 아니고, 4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6. 그러면 43 여기쯤 있나 보다. 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이 얼마일까? 0.5보다는 크겠다. 그치? 왜냐면 4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0.5일 테니까. 그러면 요게 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우리는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야 될까요? 그때 Z로 바꾸는 거예요. 진짜 별거 없지. 봐봐. X가 Z로 바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X는 Z가 되어줍니다. 마찬가지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어야지.
여기도 x 빼기 40을 6으로 나눴다로 쓰면 되는데 뭐하러 써? 그럼 z가 되는데 그냥 한 방에 쓰는 게 낫지? z로 바꾼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됩니까? 6분의 3, 즉 0.5입니다. 두개 중에 불필요한 것은 얘가 불필요하죠. 얘는 그냥 준 거야. 아. 자, 결국 뭐예요? 0.5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를 계산하시오. 0부터 0.5까지가 얼마래? 0.1915래.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값은 얼마야? 0.5 더하기 0.1915겠죠? 끝. 그래서 답은 0.6915가 되는 겁니다. 한줄 풀이 밖에 안 되죠. 솔직하게. 아, 인정할 건 항상 인정해야 돼. 한줄 풀이잖아. 그죠? 응. 이거예요, 이거. 또 볼래요? 제가 얘기한 대로 왜 내가 표준화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정규분포도 부담스러운데 대체 표준 정규분포는 왜 나오는가 하고 화를 낼게 아니고 표준 정규분포가 등장한 덕분에 우리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 몰라요 확률 못 구해요 상태였던 거지. 엄청 저 친구가 위대한 일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렇죠? 자, 여기도 봐봐. 세상 쉬운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해지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야. 평균이 18이야. 표준편차가 이번에 2니까 좀더 이렇게 그릴게요. 그랬을 때 21보다 크거나 같아. 이 넓이를 얼마일까? 어떻게 구할까? 이런 거죠. 그지? 자, 근데 어떻게 하겠어? 자, 그러면 봐요. X 대신에 Z가 되기 위해서 X의 평균을 뺄 거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눌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야? 1.5잖아. 1.5보다 크거나 같으니에요. 즉, 요렇게 자꾸 그리세요. 못 그려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1.5보다 크거나 같으니야. 근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지? 0부터 1.5까지가 필요해. 오이에 얘가 얼마래? 0.433이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뭐가 될까요? 0.5로부터 0.433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0.06682 되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활용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고요, 여전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 같은 게 여러분들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꾸 그려주셔야 돼요. 그려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들만 등장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되게 많아. 유형에서 계속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 생각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라스트 파트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개념을 다 한번 쓱 읽어본 다음에는 제가 계속해서 손바닥만큼 쓰기 해가지고 개념 계속 소개를 다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개념이 제일 어색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념 읽고 밑줄 긋고까지는요, 여러분들 딱 30%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에? 뭐더라? 이 정규분포 약간 종 모양. 뭐 이렇게만 대답해도 충분해, 괜찮아. 그거 가지고 이제 유형 풀다 보면 여러분 친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그냥 개념 끝까지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야. 얘를 제가 We are the world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일까? 잘 생각해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항분포를 따르는 x는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네.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됐죠. 복습이야. 얘는 이름은 이산 확률 변수고요. 시행 횟수인 n과 고정된 확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고정된 확률 P를 이용해서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최대 장점이 뭐였어요? 우리는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었습니다. 평균이 얼마예요? NP. 분산은 얼마예요? NP 1-P. 뭐 Q로 쓸까요? 1-P든 Q든. 그러다 보니까 표준편차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NPQ. 뭐 이런 식. 그죠? 이렇게 한번 써봤어. 그러니까 이 이항분포를 따를 때의 최대 장점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대신에 요것은 무조건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자, 그러한 X가 어떻게 정규분포를 따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신기한 건 중요한 표현이 있어. N이 충분히 커.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크다는 게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시면 NP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뭐 NP, NQ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충분히 크다 이런 표현은 있는데, 그냥 문제가 그딱 봤을 때 표준 정규 분포 표와 연결이 돼. 그러면 사실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가 맞거든요. 근데 보시면 봐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아니 주사위 던지기를 했는데 1의 눈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할 거예요. 근데 10번 던졌어. 30번 던졌어. 50번 던졌어. 던지는 횟수를 키울수록 어떤 느낌이 되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60번 던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주사위 1이 눈이 나오면 이렇게죠. 이것은 이항분포를 따르잖아. 응? 그럼 평균이 얼마예요? 둘이 곱한 10이겠죠. 평균을 기준으로 내가 그 확률들을 찍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확률을 찍었어요.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3이 될 확률, 이런 걸 찍었을 때, 하나, 둘, 할 때마다 어때? 요런 식으로 점묘와 마냥 이렇게 점으로 찍혔겠지. 근데 이 점을 흐릿한 눈으로 보고 그 점으로 된 것들을 연결을 해보니까 근사적으로 무엇을 따른다고 할 수가 있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시행 횟수를 키우면, 시행 횟수를 키우면 키울수록 뭐라고요? 근사적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그것의 확률을, 여기는 재밌는 건 Y축이 그러니까 확률인 거예요. 확률을 각각 찍어봤을 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존 모양을 따르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한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근사적으로. 자, 실제로 수능 문제로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때의 시행 횟수는 19,200번 이런 식이었어요. 시행 횟수가 엄청 커요. 19,200번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표 점묘화로 찍었다고 생각해봐. 그 점이 엄청 촘촘하겠죠, 여러분들.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있어. 그때의 평균은 뭐라고 하면 돼? NP. 표준편차는 루트 NPQ. 그걸로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정규분포를 따른다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더 어디로 갈것 같아? Z로 변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N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 X는 무엇을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확률 변수지만 은근슬쩍 연속 확률 변수 마냥 생각할 수 있죠. 처럼. 진짜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아니고, 그 점묘화. 여러분 왜, 그, 모자이크 같은 거 있잖아. 색종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붙였을 때. 사실 다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멀리서 보면 색칠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렇죠. 미술적 견해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만큼 좋은 표현이 없어서 어쨌든 간에 연속처럼 보면서 어떻게 평균 한글로 쓸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때 나한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x가 뭐 예를 들어서 27번보다는 크거나 같고 50번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내가 얘가 x가 평균 저기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정규분포 따른다라 할 수가 있고 실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겠어요? Yes, Z로 넘어가겠죠. 그지? 이렇게 3단 변신을 하는 그림입니다. 표준화하셔서 실제 확률 넓이를 계산하는 요런 흐름을 타고 갑니다. 괜찮아? 그래서 보시면 문제를 보면 아 흐름이 너무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요거 보면. 근데 지금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 거예요. 왜냐하면 20분이 넘어가면서부터 약간씩 우리가 이제 멍해지는 시간이 찾아온달까 그렇거든요. 자, 오늘도 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할머니의 인생 조언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거리를 둬야 오래간다. 가까운 친구라고 해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말을 더막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안 좋아요. 사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금은 더 어렵게 대하면 그 사이가
좋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부모님

친구가 굉장히 친한 편인데요. 굉장히 무서워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랬어, 어렸을 때도. 정말 친한데 약간 그랬거든요. 지금도 나는 우리 엄마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내가 눈치를 보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눈치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이것저것 이제 막 이렇게 엄마 이거 도와줘요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면 약간 당당하게 말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오늘의 엄마의 상태가 어떤가? 1. 기분이 괜찮은가? 2. 컨디션이 괜찮은가? 3. 그렇다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4. 이런 부탁을 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반대로 약간 똑같지. 모든 그 인간관계라는 게 똑같죠. 저희 엄마는 나의 눈치를 보지. 내 못된 딸이. 또 기분이 나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관계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친구들 보면은 보통 그래. 엄마랑 통화할 때, 왜? 뭐? 이렇게 되면 서로가 왜? 라고 답할 때, 뭐? 라고 답하게 되지 않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여러분들 주변에 특히나 나에게 가까운 인간관계가 안 좋아질수록, 많이 마음고생할 일들이 생겨요. 친한 친구일수록 여러분들 더 예쁘게 말을 하시고요. 얘는 내 친한 친구니까 다 이해해주겠지? 그 반대로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해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서 더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돼. 그게 딱그 거리를 둬야 된다예요. 그 거리를 둔다는 말이 물리적인 거리를 둔다가 아니고 진짜 조금 더 예쁜 말을 해보거나. 아, 그쵸. 얘가 왜 이럴까 싶어도 어제까지의 내가 좀 그랬다면 오늘부터의 내가 좀 달라지면 상대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도요. 아, 그 적응하는데 금방이에요. 조금 더 착하게 한번 말해보시고요. 조금 더 상냥하게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좋은 관계를 좀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금씩만 더 눈치를 봐주세요. 알겠죠? 그게 되게 중요해.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대상한테 짜증을 내고 너는 당연히 이걸 받아줘야 돼. 나의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절대, 절대. 그렇게 하면은 주변을 많이 잃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조심해서. 조금만 더 예쁘게. 그렇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아,가 아니고, 그랬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좀더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가 있어지는 것 같더라고. 아니면 말을 아끼거나.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열심히 우리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옆에 나뭇잎이 있는지 나 지금 깨달았어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차리지 않고 보시면 세 줄밖에 안 되는데 다 외계어예요. 그게 문제야. 자, 잘 찾아봐요. X가 일단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제가 꼭 이름표와 물결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변수가 X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Y도 등장을 해요. 그러면 너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헷갈리거든? 그런 한글이 나왔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써줘요. X가 무엇을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이 말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450번이나 시행을 했어.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야. 자, X는 이산확률 변수기는 합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뭘 의미하냐면, 놀라지 마요. 291 확률, 291일 확률, 292일 확률, 293일 확률, 294일 확률, 295일 확률, 쭈르륵 해서 어디까지? X가 305일 확률까지를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한 개만 한번 써볼까요? 290만. 450번 중에서 290번을 고르시고요. 3분의 2가 290번 일어날 거예요. 그럼 안 일어날 확률 3분의 1은 450에서 290을 뺀 160번만큼 일어나겠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쭈르륵 해서 305까지를 다 계산하신 다음에 더해야 돼요. 계산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 걸릴 거예요. 웃으면서 하지만 진심이야. 분모가 3에 450제곱인데 이게 되겠냐고,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따지는 거예요. 자, 이산확률 변수인데 어떠한 범위에서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고요. 시행횟수가 굉장히 큽니다.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은근슬쩍. 그리고 여기 이 뒤통수를 보시면.

얘의 이름이 뭐죠? 표준정규분포표예요. 제가 얘기했죠. 요 표를 이용하게 나타내면 정규분포로 가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봐봐요. 얘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둘이 곱하면 평균이잖아. 평균이 얼마예요? 이 상태에서 먼저 평균 구해봐. 150에 2 곱하니까 300. 분산은 어떻게 돼요? 그 300에다가 3분의 1 곱하니까 100입니다. 100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평균은 300이고 분산이 100, 즉 표준편차가 10입니다.를 써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럼 이제부터 얘는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얼추 연속. 얼추 연속 확률 변수인 거지. 그죠? 근사적으로. 그러면서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것이 290으로부터 X가 305까지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넓이 못 구하잖아. 무엇으로 바꿔요? Z로 바꿔요. 평균이 얼마? X의 평균 300을 빼시고 X의 표준 편차인 15로 나누어 주시면 그 X가 Z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돼요.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 5니까 0.5가 되겠네.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의 넓이입니다. 자, 보세요. 무조건 이거 자꾸 그려. 이거 그리는 거 귀찮아하지 마요. 알았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라고 해놓고 생각하세요.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일까? 0부터 1까지랑 0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넓이가 서로 같아요. 대칭성. 그러니까 요 넓이가 뭐냐면 0.3413이야. 그럼 여기는 0부터 0.5까지는 여기 있잖아. 0.1915. 그럼 이 둘을 어떻게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해서 정답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0.5328. 이렇게 되어주는 거겠죠. 되잖아요. 답은 1번. 요거예요, 요거. 이항분포에서 왜 정규분포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제가 보여드렸어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산확률 변수였는데 연속확률 변수로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여드렸어요. 30년 걸리는 계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라고 했는데 봐봐. 시행횟수 100번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4번까지 까지 나올 확률을 각각 계산을 한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로 그것을 싹다 더해야 됩니다. 분모가 있잖아요. 5에 100제곱씩 될 거예요. 못해. 자, 그죠? 못해. 못해. 자, X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시행횟수와 고정된 확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둘이 곱하면 평균 나오죠? 20. 그 평균에다가 1-p 곱하면 분산 나오죠? 4의 제곱. 오케이. 그럼 표준편차까지 한 방에 구했습니다. 이제 얘만 있으면 돼요. 이거 들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16부터 시작해서 24까지의 확률을 찾는데 어차피 내가 확률 못 구해. 뭐로 갈까요?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와야 되겠죠. X의 평균 빼시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세요. X의 평균 빼시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X가 Z가 됩니다. 그게 X잖아. 그럼 난 X 것만 보면 되잖아. 끝. 다시 한번 가봐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일 것이고 4니까 1일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나안 그려도 되는데 그릴게.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랑 어때요? 좌우 대칭이니까. 넓이 같아요. 0부터 1까지가 0.341이라고 나와 있어. 이게 중요한 거 있어. 제가 계속 0.3413이라고 외쳤는데. 선생님 여기 0.341로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얘가 맞아요. 문제마다 나오는 값이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값인데 여러분의 계산 양을 위해서 근사적으로 선생님 좀 쉽게 줬는데 나 여기 뒤에 소수점 아래 네 번째가 3인 거 알지? 이러면 안 된다고. 주어진 걸로 쓰세요. 알았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0.341을 두번 더하니까 정답은 0.682가 되어주겠죠. 괜찮아.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00곱하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딱 예쁜 그 정수로 나타내고 싶었던 거지, 예쁜 자연수로. 정답 뭐로 쓰면 돼? 1000 곱한 값까지 쓸게요. 답은 682.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항상 문제가 주는 값,

값으로 쓰셔야 돼. 여러분이 어림짐작한 값으로 쓰시면 땡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괜찮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부터 연속확률 변수에 있는 모든 내용까지 전부 다한 거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에 남는 것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우리 30%밖에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90% 채우러 가보도록 할게요. 남은 10%는 어차피 대단원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정리하면서 갈 거고, 일단 지금은 다시 이제 이산확률 변수로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이산확률 변수, 연속확률 변수라는 양대 산맥으로 흐름을 타고는 가지만 이 중간에 이들을 모두 다 합체해주는 이항분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이산확률 변수로 다시 갑니다. 이산확률 변수가 뭐예요? 이산확률 변수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확률 변수인데 얘가 개수나 횟수처럼 셀수 있거나 유한계일 때, 이럴 때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산확률 변수는 일단 무엇을 그리게 될까요? 확률 분포 표요. 왜? 이산확률 변수는 사실 확률 질량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 자꾸 입 밖으로 내뱉어 보세요. 그래야 친해져요. 내가 어렴풋한 나의 기억에도 있어. 확률 질량함수랑 확률 밀도함수로 나오잖아. 내 인생에 저 단어가 뭐가 중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막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친해져 주세요. 알았죠? 자, 확률 질량함수라는 건 뭐냐면 X 값이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 변수를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다 찾으셔야 돼. X1, X2 주르륵 해서 XN까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야. 이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P1, P2 해서 PN까지라고. 그럼 확률 질량함수는 무엇이냐면 이 대응되는 관계를 확률 질량함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면 X가 XI일 확률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들 볼 거란 말이야. 그치? 요렇게 확률 질량함수라는 것이 등장해. I는 뭐야?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야? N까지야? 요게 주어져 있어. 근데 사실은 확률 질량함수로 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줘야 될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대응되는 관계라면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를 그릴 거라는 거지. 왜? 다음 유형을 위해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의 장점이 뭐예요? 평균분산, 표준편차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확률 분포의 표에서 여러분들 특징은 확률 질량함수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 함수값들이 확률입니다. 여기는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라면서요. 그건 확률 밀도함수요. 헷갈리지 마시고. 이때는 그들의 그냥 확률과 매칭하면서 대응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구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싹다 더했으니까 이 확률의 합은 얼마가 되겠어? 1이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확률의 합은 1이다. 아, 무조건. 무조건 쓰이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의 합은 1이다. 요거 쓰이면 되는 거고. 각각 확률이니까 어때? 이 확률들은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확률이라는 건 모름지기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한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 범위에서의 확률을 물어보셔도 여기는 범위라고 해봐야 각각의 확률들을 싹다 더하는 것으로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뭔지 알아, 여러분?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를 여러분이 직접 그려내게 될때 가장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오히려 1번처럼 나오는 것이 가장 쉬운 버전이에요. 보세요. 자,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해봐. 이 이산확률 변수는 변수가 1, 2, 3, 4인 거예요. 그리고 각각 대응되는 관계를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서의 제일 중요한 건 크게 그릴까? 싹다 더하면 얼마예요? 1이 됩니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싹다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해주세요. 3a. 더해주세요. 6분의 2니까, 6분의 3 되니까 2분의 1이죠. 그 값이 1이래. 세상에 a가 얼마야? 2분의 1. 세상에 그럼 a가 얼마야? 6분의 1. 이런 게 나온다고?

미성학류변수 x가 가지는 값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래요. 확률 질량함수가 저렇다. x가 2보다 클 확률. 뭐라는 거야? 아, 그죠. 자, 확률 질량함수가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 저의 추천은 무조건 표로 그리세요. 그 확률 질량함수라는 형태가 주어지더라도 일단 표를 그리는 게 좋아. 이상확률 변수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나는 일단 표를 그려야 된다니까? 그지? 표를 어떻게 그려요? 1부터 6까지를 나. 그럼 써! 자, 봐. X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래.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지? 자, 1의 확률은 얼마야? K. 아, 표를 그리는 순간 대입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2가 될 확률은 X가 2니까 확률이 2K. 3K, 4K, 5K, 6K. 자, 표를 그리는 순간 대입할 생각을 하고요. 표를 그리는 순간 이들의 합이 얼마다? 1이다라는 것이 퍼뜩 떠오릅니다. 표를 안 그리더라도 상상을 하더라도 이게 되어야지 가능하거든요. 다 더해볼게요. 7K, 7K, 7K, 21K가 1이니까요. K는 얼마야? 21분의 1이요. K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뭘 물어봤냐면 2보다 클 확률, 한글로 읽어봐. X가 2보다 클 확률입니다. 그럼 뭐뭐뭐 돼?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요. 예스. 얘네들이지.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일 확률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하세요. 3K, 4K, 5K, 6K인데 K가 21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맞아, 맞아. 9, 9, 18. 21분의 18이 되어 주겠습니다. 약분해서 정답을 쓸까요? 3으로 나누시면 답은 7분의 6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가능해. 별건 아니지만. 2보다 크거나, 큰게더 많아? 2보다 작거나 같은 게더 많아? 2보다 작거나 같은 게더 적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빼면 돼.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가 1이니까요. 1에서 3K를 빼면 되네. 해서 답은 7분의 1 빼서 7분의 6입니다. 라고 하시면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니까 계산이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표를 안 그리고 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내야 되겠죠. 그지 않아? 표를 그리면 저처럼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표를 안 그릴 방법이 있나요? 물어보시면 당연히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봐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 어차피 1, 2, 3, 4, 5, 6을 대입했을 때의 확률이죠. 그죠? 확률을 싹다 더하면 1이야. 이건 무조건 쓰여요. 내가 변수를 다 구했을 때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1입니다. 이게 안 쓰일 리가 없어. 그럼 표를 그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변수들을 각각 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확률의 총합은 1일 겁니다. 그걸 아시면 그대로 적용해봐요. K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이네. 그죠? 이게 1이구나를 판단하시면 사실상 표를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K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K가 21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는. 2보다 클입니다. 여기 변수 상태에서 한번 봐요. 2보다 큰게 누구누구냐면 이만큼이야. 두 개랑 네 개면 어느 게 좋아요? 두 개일 때가 낫죠. 거기서 여사건의 확률로 가는 거야. 2보다 작거나 같을. 즉, 1이거나 2일 확률을 전체의 확률인 1에서 빼줘야 되겠구나로 생각하시는 거죠. 표를 그리지 않았지만 사실상 머릿속에 표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 2, 3, 4, 5, 6일 때의 각각의 확률이니까 싹다 더하면 1이 될 거야 라는 것이 표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이상확률변수랑 친해지면서 확률분포를 나타내는 표랑도 친해지면서, 그죠? 그래서 K값 구하고 그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의 확률을 다 계산해가지고 더하는 것보다 남은 1, 2일 때의 확률을 구해갖고 전체에서 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얘네들은 어때? 1 대입한 거는 K니까 21분의 1.

0: 대입한 거는 2K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21분의 얘네가 얼마냐면 3이 되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예요? 7분의 1이네. 해서 우리가 원하는 7분의 6 정답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으로 여러분한테 겁을 주거든요. 겁을 주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말은 단 하나야. 무엇이냐? 집어넣으세요. 확률 질량 함수로 뜨면 집어넣으시면 되고, 집어넣어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로 오면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률에서 다뤄왔던 뭐 여사건의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그리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옆에 있는 문제들 쭈루룩 다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를 자꾸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해야 되는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 그리기, 앤드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확률에서 쓰였던 개념들을 다 끌고 오면서 여기 첫 번째 유형들은 마무리를 다음 시간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그래서 요 2번까지 풀지만 오늘은 제가 앞서서 그 유형 유제 우리 개념 읽고 밑줄 긋고 했던 파트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 표준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낯설어서 힘들었을 테니까 유형 앞서서 했던 내용들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뒤에 그 내용을 볼 거다 보니까 약간 잊혀질 수가 있더라고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복습 철저히 잘하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 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두둥, 우리는 드디어 30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살아남아 있나요? 소리 질러, 세이호. 자, 많이 많이 살아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강의를 선생님이랑 끝까지 함께 하고 있기를 바라면서, 나중에 지금 꼭 이 겨울방학 시점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이 강의까지 도달을 했기를 바라면서 선생님 오늘의 강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이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사람의 유전병입니다. 사실 이 유전병 파트가 작년까지는 한 두 강 정도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강수를 줄이면서 선생님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찌 됐든 우리는 사람의 유전까지, 가계도 분석까지의 이 바탕이 탄탄히 다져져 있어야만 사람의 유전병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 특강에서도 그 앞부분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야만 어차피 이 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의 유전병에 대한 어떤 간략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 그런 감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조성은 이렇게, 구성은 이렇게 돼 있죠.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으로 나눠서 공부를 할 텐데, 일단 주로 이 유전병 파트에서는 비분리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분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염색체 수 이상이 주로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가끔 유전자 수준의 이상, 돌연변이로도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유전자 이상을 굳이 뭐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냥 유전자 이상이 무엇인지 정도만 간단히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전자 이상은 가계도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 분석해서 이 가계도의 유전자형을 다 올려본단 말이죠. 근데 도저히 이 부모 밑에서는 얘가 태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 유전자형을 가진 애가 태어났어. 그러면 뭔가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났겠죠. 그런 식으로 분석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딱히 요 내용 개념을 통해서 연습할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개념을 그냥 간단히 유전자 이상이 무엇인가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염색체 구조 이상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 내용은 염색체 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전병 한 문항 정도 나옵니다. 한 문항이 꼭 출제되는 편이죠. 그리고 그 한 문항에서 변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20문항 세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보통 사람의 유전병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염색체와 유전자, 유전자와 염색체의 그 감수 분열, 그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계도 분석도 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여기에서 그러면 나올 수 없는 조합, 얘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유전병은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가 고득점을 원한다면, 정말 1등급 만점을 원하는 친구라면 여기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기본기를 잘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전자 이상부터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유전자 이상은 DNA 염기 서열이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거예요. 그냥 DNA 염기 서열이 변하다. 그래서 특징은 어떤 책에 써 있는 글자 중에 한두 글자의 오타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염색체의 외형을 분석하는 핵형 분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핵형 분석은 책의 겉모습을 보고 검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오탈자를 알아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유전자 수준의 이상은 염색체의 외형을 관찰하는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다.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전자 분석을 따로 하거나 선천적 대사 이상 검사 같은 것들을 하거나 그런 구체적인 검사를 했을 때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전자 이상의 예시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냐면 8종 교과서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예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3단원 방어작용에서 얘네들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들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전병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감염성 질병이 아니다. 감염이 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분류되죠. 그래서 원인이 병원체가 아닌 경우, 생활습관이나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비감염성 질병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기억을 하는 거고요. 이 남모양 좌표골 빈혈 중에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냐, 증상이 어떠냐 이런 거는 묻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과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간단하게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뭔가 적혈구 모양이 나처럼 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적혈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도넛방석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도 통실통실하게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혈구의 주요 역할이 산소 운반인데요. 산소 운반을 잘 할 수 없어서 극심한 빈혈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에 어떤 유전자 이상이 생긴 것이냐? 이 적혈구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 종류 중에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단백질이라는 단백질 중에 좀 유명한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이 사실은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단백질이에요. 이 헤모글로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산소 농도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모양 자체가 다르게 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는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이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딱 염기 한 개, 이렇게 길고 긴 염기 서열 중에 딱 한 자리에 돌연변이가 생겼는데도 이렇게 우리

눈에 잘 띄는, 잘 드러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점에서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헌팅턴 무도병은 얘가 우리 몸에는 헌팅턴이란 이름을 가진 단백질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발견한 그 의사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 단백질인 건데, 헌팅턴 단백질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그런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헌팅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헌팅턴 단백질이라는 애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신경세포를 안정화시키고 신경세포의 여러 기능에 필수적인 그런 단백질인데, 그게 제대로 못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경세포가 사멸하는 일이 생겨요. 신경세포가 막 파괴되고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병이 좀 나이가 지난 다음에 발현이 되거든요. 30, 40대 정도에 많이 발현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미 생식을 끝낸, 자손을 본 이후라서 그것들이 이제 자손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좀 생긴다. 그리고 이 헌팅턴 무도병 유전의 특징은 요게 우성형질이라는 겁니다. 이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나 기타 많은 유전병들은 그게 열성형질이어가지고 부모로부터 동시에 물려받아야만 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우성형질이에요. 하나의 유전자만 전달돼도 바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팅턴 무도병은 30, 40대 정도 늦은 나이에 발현되지만 발현되면 거의 사망에 도달하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무도병이라는 거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니까 내 몸이 내 의지대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맘대로 움직이고 있어. 춤을 추는 것처럼 휘청휘청하고. 그래서 그런 명칭을 따서 지은 이름인데, 우린 여기서 유전자 수준의 이상의 예시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염색체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염색체 이상에서 종류가 나눠져요. 지금 염색체 이상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종류는 구조 이상입니다. 구조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인형이 있어요. 곰인형이 있는데, 곰인형이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뜯겨 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걔를 곰인형 몇 개라고 불러요? 여전히 곰인형 하나지만 팔이 하나 없는 곰인형이다 이렇게 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구조 이상은 만약에 요 구조 이상 하나만 일어난 상황이라면 염색체 수는 정상이다. 염색체 수는 정상인데 그 일부 염색체의 모양이 그냥 조금 비정상적인 그런 경우를 구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곰인형 팔 떨어져도 그냥 한 개의 인형이라고 치는 것처럼 뭐 인형 0.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수는 그대로인데 일부 구조가 조금 더 짧거나 길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실, 중복, 여귀, 전좌. 네 가지. 근데 어렵지 않아요. 결실은 뭔가 잃어버린 느낌이 나잖아요. 이름 자체에서. 결실. 잃어버렸어. 그래서 결손된 느낌. 이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되는 건데, 뭐 중간이 떨어져도, 끝에가 떨어져도, 아무튼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조금 더 짧아진다. 그러면 결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색체 구조 이상에서 외워야 되는 예시는 결실 예시 한 개밖에 없는데, 5번 염색체 결실이 일어나면요,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나요. 고양이 울음 증후군. 그래서 5번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아이가 발달하는 단계에서 정상적인 발달이 일어나지 못하고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것들을 낸다. 뭐 요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5번 염색체 결실 예시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은 염색체 일부가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B가 두번 반복된 걸로 나왔는데, 뭐 D, E, F 자체가 뭐한번더 있어도 되고요. 어디든 상관없고, 원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복제하다가 이만큼 복제했는데 내가 복제한 걸 까먹고 똑같은데 또 복제한 일이 가끔 생기거든요. 그런 이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역위는 위치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위치가 역전돼서 반대로 거꾸로 붙는다. 그래서 원래 이 구성 안에서 거꾸로 붙으면 역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체 일부가 잘린 후에 반대 방향으로 붙는 것이다. 요런 조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B와 C가 반대로 가서 붙었을 때 우리가 역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전좌입니다. 전좌가 조금 많이 그 용어가 등장하는 편인데요. 전좌는 전자가 뭐냐면 전학할 때. 전학 간다 하면 학교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자리 자체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동이 아닌 다른 종류의 염색체로 일부가 가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염색체끼리 옮겨가는

이어가는 게 아니고 상동 염색체가 아닌, 예를 들면 1번이 3번 염색체, 4번이 뭐 17번 염색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종류의 염색체에 가서 붙는 것을 우리가 전좌라고 한다. 그럼 이거는 이 그림처럼 상호 다른 염색체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도 전좌고요, 당연히. 여기서 그냥 한 종류가 다른 종류에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붙는 것도 전좌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염색체로 옮겨가는 것은 전좌라고 합니다. 결실, 잃어버리는 거, 중복, 더 길어지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거꾸로 붙는 거, 전좌는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구조 이상 종류가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고요. 이제 본론으로 가볼까요? 염색체 수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염색체 구조 이상은 별다른 언급이 없을 때 염색체 수는 정상인 것으로 본다. 그럼 우리 사람의 2N짜리 체세포에서 염색체는 총몇 개인 게 정상이에요? 46개인 게 정상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44개의 상염색체에다가 성염색체 2개의 조합인 거죠. 그래서 뭐 남자는 XY 조성일 거고 여자는 XX 조성일 거고, 이렇게 조성은 좀 다를 수 있으나 아무튼 개수는 44개의 상염색체에 성염색체 2개로 조성이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구조 이상은 이 개수는 46개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일부가 더 짧거나 길거나 어디 딴데 붙어 있거나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염색체 수 이상은 요 숫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한 개가 더 많거나 한 개가 더 적거나 이런 느낌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원인이 무엇이냐? 요거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분열할 때 반씩 잘 나눠 가져야 돼. 근데 잘못 나눠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현상? 염색체 비분리 현상 때문이다. 비분리. 분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 그럼 한쪽엔 더 많고 한쪽엔 더 적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발생한다. 근데 앞에 붙은 게 뭐냐면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염색체 비분리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체세포 분열할 때도 이 염색 분체가 잘 나눠져야 되잖아요. 반반씩.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도 비분리가 일어날 때가 가끔 있어요. 종종. 근데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이 상피세포 하나가, 피부세포 하나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가 잘안된 상태로 체세포 분열을 마무리했다. 그러면 그 마무리된 결과로 만들어진 딸세포들은 염색체 수가 비정상일 겁니다. 걔네들도 염색체 수가 이상이 있을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가진 대부분의 세포는 정상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포 일부만 이상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개체 전체가 염색체 수가 비정상일 때. 그거는 감수 분열 과정에서 잘못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생식세포가 수정이 된다면 수정돼서 만들어진 수정란 자체가 염색체 수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정란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난자 하나랑 정자 하나랑 수정이 된 거잖아요. 난자에 23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되고 정자에도 23개의 염색체가 있어서 수정되고 나면 46개의 염색체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난자가 24개의 염색체가 있었던 거야. 왜?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염색체가 비분리돼가지고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로 만들어진 자손은 47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잖아요. 세포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세포들은 다 47개 가져요. 그래서 어떤 개체 수준에서 염색체 수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럴 때는 감수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 세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분리에 의해서 그래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염색체 수 이상의 종류를 이수성 돌연변이와 배수성 돌연변이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배수성 돌연변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배수성은 무슨 얘기냐면요. 1번부터 22번까지 플러스 성염색체까지 싹다 비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N이어야 되는데 수정된 결과가 2N이어야 되는데 뭐 3N이라든지 뭐 4N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동물 세포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보면 되고, 이거는 이제 식물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주로 한 개, 두개 정도 수준에서 수가 다르다 하는 이수성 돌연변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공부해야 되는 이수성 돌연변이는 요세 가지가 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름과 함께 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세 가지.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의 팁 중에 하나인데,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유전병이 있고, 염색체 수준의 이상으로 생기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수준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질병 뒤에다가 뭐뭐증, 뭐뭐병 요런 표현들을 써요.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죠? 헌팅턴 무도병 요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염색체 수준의 이상에서는 증후군이 붙어요. 아까 5번 염색체 결실, 고양이 울음 증후군,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염색체 수준의 이상이 생기면 그 염색체에 여러 유전자가 같이 있잖아요. 여러 유전자가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의 유전자가 이상이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 어떤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우리는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색체 이상에는 증후군이란 말이 붙어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럼 다운 증후군은 뭔지 볼게요.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 원래는 몇 개여야 돼? 체세포에는 각 종류의 염색체가 다두 개여야만 합니다. 근데 21번 염색체가 세개 있는 경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럼 이때에 이 사람의 체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염색체 구성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 정상인 경우를 먼저. 정상. 정상적인 체세포는 EN일 때, EN이면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는 게 정상적인 상태죠. 그리고 46개는 더 정리를 해보자면 44개의 상염색체에 성염색체 2개 가지는 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다운 증후군은 하나가 더 많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EN 플러스 1이다. EN보다 하나 더 많다. 그리고 염색체 수는 몇 개예요? 원래 46개여야 되는데 하나 더 많잖아요? 47개입니다. 이걸 조금 더 펼쳐서 살펴보면 상염색체가 44개여야 되는데 21번이면 상이죠. 번호 붙은 건 상염색체예요. 그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염색체가 45개가 되면서 성염색체 2개랑 합쳐져서 47개가 됩니다. 이 다운 증후군은 성염색체 수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 다운 증후군은 여자에게서도 남자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21번 염색체라는 상염색체 숫자가 다르기만 하면 우리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발현이 되는 것이 다운 증후군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를 하나만 가집니다. X염색체로 하나만 가집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숫자보다 하나가 적겠죠. 그쵸? 원래 두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EN-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전체 총합은 45개가 되겠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펼쳐보면 상염색체 수는 정상일 거예요. 상염색체는 44개 정상. 그런데 여기에 X염색체 1개 더해서 총합 45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입니다. 그래서 가계도에서도 동그라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Y염색체가 없으면 여자로서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한다.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세 개의 성염색체를 가집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데요. 세 개의 성염색체를 아무렇게나 세 개를 가지면 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보는 게 아니고 X 두 개에 Y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Y가 하나여야 돼. 세개 중에 하나가 Y, 나머지 두 개는 X염색체. 이렇게 될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고 뭐 X가 세 개라든지 X 하나에 Y가 두 개라든지 이런 거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말고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그럼 Y염색체 세 개는 있을까요? 없어요. Y염색체로만 세개 가지면 태어날 수 없습니다. X염색체라는 큰 염색체에 많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다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드물게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명칭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되진 않는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염색체 2개에 Y염색체 1개입니다. 일단 성별은 어떻게 될까요? Y염색체가 있으니까 남자예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요 구성으로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자, 그리고 얘는 하나가 더 있지. 그러면 EN 플러스 1이겠죠. 전체 총합은 47개겠죠? 원래가 46개인데. 얘를 좀 펼쳐보면 상염색체 수는 정상입니다. 44개로. 그리고 성염색체 조성이 XXY일 때 우리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요렇게 해서 요런 요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름도 알아야 되고 뭐가 몇 개인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터너 증후군보다 성염색체 이상인 이 둘을 좀 비교 많이 하는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더 성염색체 수가 많으니까 글자수 더 많은 애. 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글자수가 적은 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좀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그런 핵형 분석 문제도 간단하게 좀 나올 수 있지만 주로 우리가 출제를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비분리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났는가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결과를 주고, 자, 여기선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난자 형성 과정에서 일어났을까? 정자 형성 과정에서 일어났을까? 그리고 1분열 과정에서 일어났을까? 2분열 과정에서 일어났을까?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병 파트 부분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 비분리 시점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부분을 주로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은 정상 분리일 때를 먼저 그림을 좀 그리고, 그 다음에 비분리랑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는 23쌍의 염색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딱한 쌍만 그릴 겁니다. 한 쌍을 그리고, 요렇게 상동 염색체가 있는 상태. 그리고 유전자형을 하나 얹어서, 라지 A, 스몰 A의 이형 접합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개체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 그림에 생략된 22쌍도 다 분리가 되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한 쌍만 그렸지만 22쌍도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로 갈 때는 복제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두 가닥씩으로 염색 분체가 늘어나면서. 그러면 라지 A는 두 개가 있는 거고, 스몰 A는 역시나 두 개로 늘어난 거죠. 복제가 되면서. 자, 정상 분리가 될 때는 일단 상동 염색체가 먼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아예 염색체 한 개, 이쪽으로 또한 개. 그러면 이쪽 세포에는 라지 A만 복제된 상태로 두개 갖게 되는 거고요. 이쪽 세포는 스몰 A로 두 개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이어지죠. 염색 분체까지 분리가 끝나면 각각 한 가닥씩만 갖게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라지 A. 하나씩 나눠 가는 거니까. 여기도 라지 A.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A, 그 다음에 여기도 스몰 A.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분리가 된다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생식 세포에는 라지 A나 스몰 A 중에 하나씩만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하나씩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염색체 있는 거 기준으로. 자, 그러면 1분열 비분리는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에 갈 때는 분열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복제만. 그러면 첫 번째 분열에서 비분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넘어갈 때. 그리고 대체로 많은 문제들은 요 전체 과정에서 비분리는 한 번만 일어났다. 이런 조건들을 달거든요. 그러면 1분열만 비분리가 일어나고 2분열은 다 정상 분리되는 것으로 지금 가정해서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은 두 번째 줄까지는 정상 분리랑 다를 바가 없겠고요. 그래서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있었는데 그게 복제돼서 라지 A 두개 되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스몰 A 두개 되었다. 이렇게. 자, 원래대로라면 이게 분리가 돼서 각각 다른 세포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1분열 비분리는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입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어야 될 것이 되지 않는다. 얘네 둘이 예를 들면 이쪽으로 한꺼번에 몰려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좁으니까 유전자형은 그냥 위에다가 적었을 때 그냥 요거 그대로 가는 거죠. 라지 A도 복제된 상태로 그대로 가고 스몰 A도 복제된 상태로 두 개가 가는 겁니다. 대신에 이쪽으로는 라지 A도 스몰 A도 안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이한 쌍만 비분리된 거고 나머지 22쌍은 정상적으로 잘 분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염색체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 빼고 22개는 잘 받았어. 요거 한 종류 빼고는.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분열은 제대로 분리가 된 것으로 보통 가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라지 A 가지고 있는 두 가닥이 각각 염색 분체가 한 가닥씩 나눠져요. 지금 라지 A 가지고 있는 이두 가닥이 염색 분체 분리는 잘 되는 겁니다. 라지 A 하나. 이렇게 나눠 가진 거고. 그 다음에 스몰 A를 갖고 있는 이 가닥도 한 가닥씩 2분열에서는 제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몰 A 두개 있었는데 여기 하나 가고 여기 하나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는 애초에 없었으니까 그 밑에도 없겠죠. 이게 1분열 비분리의 결과입니다. 1분열 비분리의 결과를 정리를 해보자면, 4개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도 정상인 게 없어요. 2개는 하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 2개는 하나 덜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 빼고 나머지 22개는 정상적으로

쪽으로 다 나눠졌어요. 그럼 얘는 22개에 원래 하나 더 해서 23개 가져야 되는데 하나를 더 받아와서 24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23개를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생식세포지만 하나 더 가져서 2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2개의 생식세포.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한 개를 뺏긴 거죠. 그래서 N-1, 총 22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이게 1분열 비분리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열 비분리 비교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림 똑같죠. 그래서 라지 A, 스몰 A였는데 복제됐으니까 라지 A 2개, 스몰 A 2개 됐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2분열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날 거라서 첫 번째 분열은 정상 분리처럼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예쁘게 잘 나눠진 걸로 그려보고요. 그러면 이쪽에 라지 A 2개 복제돼서 이쪽에 스몰 A 2개 갖고 있겠죠? 얘랑 얘랑 똑같은데 사실 이거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비분리는 한 번만 일어난 걸로 보통 언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번엔 요거를 비분리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비분리돼서 이쪽으로 한꺼번에 몰아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림을 요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가봤자 염색 분체끼리 나중에는 결국엔 헤어집니다. 이거 분열 다 끝나면 어차피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엔 각각이 분리가 될 거고,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것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라지 A가 두 개. 여기는 라지 A도 스몰 A도 없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잘 분리가 됐다고 하면 여기에 한 가닥씩 나눠져서 스몰 A 각각 하나씩. 자, 그러면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결과는 어때요? 이렇게 절반 딱 나눴을 때 이쪽 두 개는 숫자가 정상이잖아요. 스몰 A에 하나씩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어. 이쪽은 N짜리, 그리고 염색체 수도 23개로 정상인 생식세포가 절반 만들어집니다. 그게 1분열 비분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죄다, 몽땅 다 비정상인데 두 번째 단추 한쪽만 잘못 낀 경우에는 이쪽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 거니까 절반은 정상. 그 다음에 만들어진 애들 중에서 4개 중에 하나는 하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하나 뺏겨서 하나 덜 가지고 있는 비정상. 얘네 둘이 비정상인 거는 동일한데 상태가 다르죠. 하나 더 가지네, 하나 덜 가지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 일단 1분열 비분리랑 2분열 비분리를 구분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그래도 만들어지는가 안 만들어지는가, 일단 그게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하나 더 많은 하나 더 많은 염색체를 갖는 생식세포 둘 다 만들어지고 하나 덜 갖는 생식세포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더 갖는 애의 조성에 좀 주목을 해보세요. 앞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포인트도 N 플러스 1인 이런 세포들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거든요. 보면은 얘는 상동 염색체라는 것이 골고루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갔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갖고 있던 원래 정보를 골고루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 1분열 비분리 결과 만들어지는 N 플러스 1짜리 세포는 라지 A도 갖고 스몰 A도 가져요. 유전자형이 지금 라지 A, 스몰 A가 같이 들어갔죠. 근데 이쪽에서 만들어진 N 플러스 1, 2분열 비분리의 결과는 얘네 둘이 무슨 관계야? 염색 분체잖아요. 복제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두 개 가져요. 라지 A로 두 개 갖거나, 만약에 이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해도 스몰 A로 두 개 갖거나. 복제본의 비분리가 일어나는 게 2분열 비분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언제나 두 개를 가져도 똑같은 걸로 가져야 돼. 그럼 종류별로 하나씩 골고루 가질 수 있는 것은 1분열 비분리일 때만 가능하고요. 2분열 비분리라면 항상 같은 종류로 두 개를 갖는 것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1분열 비분리와 2분열 비분리를 구분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걸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쪽에 와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정자가 만들어졌어.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원래 그 개체의 유전자형이 EN일 때 라지 A, 스몰 A가 다 있는 그런 유전자형이었다고 칩시다.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정자에 라지 A 한 개만 들어있다. 얘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원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그 둘 중에 한 종류만 하나 들어있어야 돼요. 정상입니다. 23개 염색체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 정자에 스몰 A 하나만 있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N이면서 23개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라지 A고 두 개를 가졌어. 일단 비정상이죠?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일단 N 플러스 1일 거예요. 그리고 전체 염색체수

네 개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그려보자면 스몰 a로 두개 가지고 있어. 비정상이죠? 비정상입니다. 얘도 n 플러스 1입니다.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24개. 하나 더 그려볼게요. 라지 a, 스몰 a로 두개 같습니다. 비정상이죠? 그죠? n 플러스 1입니다. 24개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마지막. 자, 하나 더 그렸을 때, 조금인데. 여기에는 라지 a도 스몰 a도 없어.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 덜 가지고 있어. 이 그림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나머지 22개는 제대로 받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n 플러스 1인 얘네 셋을 비교해보자. 원래 라지 A, 스몰 A로 2형 접합이었다. 근데 라지 A도 받고 스몰 A도 받고 골고루 하나씩 받았어. 그럼 이건 몇 분열 비분리? 1분열 비분리. 1분열 비분리는 앞부분에 이렇게 간단히 쓸 거예요. 1분열 비분리다. 그런데 똑같은 걸로 원래 라지 A 하나고 스몰 A 하나였는데 어떻게 라지 A 두 개지? 복제된 게안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얘네 둘다 2분열 비분리예요. 똑같은 거두 개로 가지면 그건 2분열 비분리 결과다.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문항을 묻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2형 접합으로 줘야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구분이 될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출제를 하고 그렇게 주기 싫을 때뭘 내느냐. 정자 형성 과정의 성염색채 비분리로 냅니다. 이게 아주 빈번히 많이 나와요. 이걸 왜 내느냐? 얘네들은 X염색체, Y염색체가 그냥 형태적으로 구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비분리 일어나면 몇 분열 비분리인지 그냥 보여요. 자, 볼게요. 이건 정상 분열입니다. 그래서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복제됐을 뿐,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 분리될 때 X, Y 분리되죠? 그 다음에 염색분체 나눠 가져서 잘 나눠 가졌죠? 그럼 정상적으로 나눠진다면 X염색체로 한 개씩 갖거나 Y염색체로 한 개씩 갖는 게 정자의 기본적인 정상 구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분리가 일어났어.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서 상동염색체가 비분리가 된 겁니다. 이쪽으로 몰려갔어. 그러면 이쪽에는 성염색체 두개다 갔고 이쪽에는 안 갔죠. 하지만 상염색체는 있어요.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2분열은 제대로 분리가 되니까 염색분체 하나씩 나눠 가져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씩 나눠 가져요. 만들어진 세포 중에 n 플러스 1짜리는 x도 같고 y도 같습니다. 얘도죠. X도 같고 Y도 가져요. 상동염색체를 골고루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는 거는 1분열 비분리일 때만 가능해요. 어떤 정자가 있는데 X, Y가 다 있다? 그거는 1분열 비분리다라고 바로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X, Y 복제된 거 있었는데 1분열은 잘 분리가 됐어. 상동염색체 분리 잘 됐어. 근데 만약에 X염색체의 염색분체가 안 나눠진다면 얘는 X염색체만 두개 가지고 있는 정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Y염색체 염색분체가 안 나눠져서 그러면 Y염색체로 똑같은 걸로 두개 갖는 생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분열 비분리 결과는 X 하나, Y 하나 골고루 있었는데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똑같은 종류로만 두개 갖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럼 그 결과만 보고 몇 분열 비분리인지 충분히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분리 문제의 포인트가 된다. 자, OX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거를 우리가 이해했는지 점검을 해봅시다.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 그럼 상동염색체 비분리죠? 그죠? 그런 경우 모든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 이상이 있다. 어때요? 첫 단추를 잘못 꼈을 때는 다 비정상이라고 했죠. 절반은 하나 더 많고 절반은 하나 더 적은.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애가 하나도 안 만들어진다. 감수 1분열 비분리는. 그다음에 유전자형이 라지A, 스몰A인 개체에서 라지A, 스몰A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는 감수 1분열 비분리 결과이냐? 그럼 지금 생식세포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자를 만들었는데, 거기 라지A도 있고 스몰A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죠. 라지A 한 개를 갖거나, 스몰A 한 개만 갖는 게 정상인데, 두 개를 다 갖고 있어. 이렇게 종류별로 하나씩 다 골고루 가지려면,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상동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이다. 그다음에 정자인데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X염색체가 두개 들어있대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원래 정자라면 X염색체 한 개가 들어있거나 Y염색체 한 개가 들어있는 게 정상인데 물론 생략된 상염색체의 존재이지만 안 되고요. 그게 정상인데 X염색체 두 개라면 일단 비정상이야. N 플러스 1이야. 근데 똑같은 걸로 두 개야. X 하나, Y 하나 아니고. 그럼 이거는 복제본의 비분리.
감수 2분열 비분리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개 다 맞다.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따라왔다면 비분리에 감이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좀 풀어보면서 요거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예제 1번 119쪽에 있죠. 여기서부터 연습을 좀 해봅시다. 그림 가나다가 제시가 돼 있고 요거는 핵형이 원래는 정상인 어떤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EN일 때의 유전 염색체 숫자는 정상이었다는 얘기죠. 시작점은 정상이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식세포 형성을 할 때 성염색체 비분리가 각각 한 번씩만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추가의 단서를 좀 드리자면 이렇게 생식세포 만든 결과물이 꼬리 달린 정자다. 이 사람은 남자였다는 거고요. 꼬리 달린 거 4개 만든 게 아니고 하나에 몰아줬다. 이거는 여자예요. 여자의 감수분열 과정이다. 이렇게. 난자는 4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몰아줘서 걔가 하나만 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자 형성 과정이랑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에서 나머지 2개는 가려놓고 2개만 핵상을 알려줬어요. 이거 1분열 비분리일까요? 2분열 비분리일까요? 선생님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1분열 비분리예요. 어떻게? 절반 나눠봐요. 절반 나눴는데 얘도 비정상이고 얘도 비정상이잖아요. 그럼 다 비정상이란 얘기야.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N 플러스 1이었고 여기서부터 N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아무리 염색분체 잘 나눠 가져도 둘 다 N 플러스 1, 둘 다 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비정상인 걸 보고 아 이거 1분열 비분리구나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X염색체가 지금 이게 4단 그림에서 두 번째부터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X염색체 각각이 지금 복제된 상태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나눠져야 되는데 안 나눠진 거죠. 두 개 X염색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염색분체는 각각 하나씩 잘 나눠 갖는 거고 얘도 염색분체 하나씩 잘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억이라는 난자에는 X염색체가 두 개나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여자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절반 나눠봤더니 어때? 뭐가 보여요? 정상적인 애가 보이죠? 정상적인 애가 하나라도 만들어진다. 그거는 2분열 비분리입니다. 1분열 비분리로는 정상이 안 만들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 여자도 원래 X염색체 두 개인데 지금 이게 이제 복제된 이후의 그림이니까 각각이 두 가닥씩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2분열 비분리인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분열은 잘 일어난 겁니다. 잘 나눠졌어, 상동염색체. 근데 그 다음에 분열이 일어날 때 여기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 거죠. 얘는 N이겠지.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여기에서 얘가 하나 더 갖는다는 얘기는 X염색체의 두 가닥, 염색분체가 나눠지지 않고 이쪽으로 다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X염색체 두 개 들어갔고 여기는 안 들어갔다, 성염색체가. 얘는 N-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남자는 X랑 Y를 하나씩 갖고 있었을 텐데 걔네들 각각 복제된 상태. 근데 지금 얘를 결과물을 반을 나눠봤더니 어때요? 정상이 보이죠? 그럼 몇 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입니다. 정상이 있다? 그럼 2분열 비분리. 그래서 원래 X, Y가 따로 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2분열 비분리니까 1분열은 제대로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X염색체, Y염색체가 1분열에서 나눠진 건 맞는데 X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까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적어볼게요. 둘 중에 하나의 경우로. 그 다음에 이쪽이 정상이죠. 그러면 만약에 Y염색체가 일로 갔다면 각각 하나씩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N-1이라는 얘기는 얘가 하나를 더 받은 상태다. 디귿이. 그래서 X염색체가 이쪽으로 두 개. 여기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와 나에서 모두 상동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 상동염색체의 비분리, 다른 말로 1분열 비분리입니다. 근데 가는 맞지만 나는 2분열 비분리잖아요. 나는 뭐의 비분리냐면 염색분체의 비분리. 염색분체의 비분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성염색체수 분의 상염색체수를 기억과 디귿에서 비교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성염색체가 몇 개야? 원래 한 개 있는 게 정상인데 두 개가 있죠? 그럼 2분의. 상염색체는 1번부터 22번까지 정상적으로 잘 분리가 돼서 22개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여기에도 성염색체 두 개죠. 물론 Y염색체가 두 개 있을 수도 있어요. 뭔지 몰라요.

있잖아요. 아무튼 성염색체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염색체는 정상 분리됐으니까 역시나 1번부터 22번까지 정상적으로. 그래서 숫자는 같죠. 그러면 니은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니은은 정상세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염색체 딱 한 개, 정상적으로. 나머지 22개의 상염색체도 정상적으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좀 다르다. 그래서 니은은 일단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니은과 디귿이 수정돼서 아이가 태어난답니다. 그럼 니은에는 뭐 있어요? X염색체 있어요. 디귿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X염색체 두 개가 합쳐질 거고, 아니면 Y염색체가 이쪽으로 갔다면 Y가 두 개 오겠죠. 이런 조성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클라인펠터는 X, X, Y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아니죠. 둘 중에 뭐도 아닙니다.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예제 2번이 사실상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요거를 푸는데 앞서서 뭐 가계도 분석이니 뭐니 많이 붙어 있겠지만, 아무튼 물어보는 건 이거다. 자, 지금 여기서 요런 부모 사이에서 여기서 제시된 아들이 태어날 겁니다. 부모 둘 중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한번 일어날 건데, 그게 어디서 몇 번째에서 일어났는지 그걸 찾으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어머니가 보인자야. 지금 이건 정록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보인자. 보인자라는 거는 정상 표현형이라서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한데, 근데 이런 정록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정상이에요. 정상 유전자 하나 딱 갖고 있어서 그게 발현됐어요. 근데 그 밑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클라인펠터 증후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XXY. 근데 이 사람이 정록 생명이어야 돼. 클라인펠터 증후군인데. 그런데 이렇게 X염색체 두 개인데 정록 생명이려면 그 두 개의 X염색체에 다 열성 유전자로만 있어야 열성 표현형인 정록 생명이 발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일단 문제 상황은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받은 것인가? 일단 Y염색체는 아빠가 줄 수밖에 없죠. 아빠가 줬을 거예요. 근데 X염색체 두 개나 받았는데 둘 다 정록 생명 유전자가 있는 걸 받아야만 이 표현형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록 생명 유전자는 엄마만 갖고 있어요. 아빠는 줄래야 줄 수도 없어. 그럼 이거는 일단 출처는 엄마야. 엄마로부터 지금 두 개를 똑같은 걸 받은 거죠. 종류별로 하나씩 받은 게 아니고 똑같은 걸 두 개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복제본의 비분리, 이분열 비분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자 형성 과정에 이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거 어머니가 정록 생명이었어요. 열성 동양접합. 그리고 아버지는 정상 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렇게. 근데 그 밑에서 또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근데 얘는 표현형이 정상이래. 표현형이 정상이려면 정상 유전자, 우성 유전자를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돼요. 생각해봅시다. 일단 Y염색체는 아빠로부터 받을 거예요. 정상 유전자를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이 표현형을 만족할 수 있는데, 정상 유전자를 엄마는 줄 수가 없어. 엄마는 안 갖고 있어. 그러면 아빠가 줘야 돼요. 그럼 아빠한테 Y도 받고 X염색체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마로부터는 정상적으로 생명 유전자 있는 거 하나 받았을 텐데, 아빠로부터 정상 유전자 있는 X염색체랑 Y염색체를 둘 다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X도 주고 Y도 주려면 정자 형성 과정에서 몇 분열 비분리? X도 Y도 골고루 들어갈 때는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으면 우리가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지금 보면 5명으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근데 지금 5번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의 독특한 점은 모든 사람의 핵형이 정상이다. 핵형이 정상이라는 얘기는 여기 등장인물들이 다 EN이면서 염색체수 46개를 정상적으로 갖고 있다. 상염색체 44개에 성염색체도 정상적으로 2개 조성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단 뭐가 있냐면 여기서 5번만 비분리 결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 2, 3, 4는 정상적으로 다 태어난 사람이고 1, 2, 3, 4의 자료는 믿어도 돼요. 그럼 1, 2, 3, 4를 통해서 우열관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 파악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표현이 있냐? 1과 2는 각각 A와 A별 중 한 종류만 갖고 있대요. 뭐야?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가계도 분석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냄새가 납니다. 그럼 확인해야지. 어떻게 확인해? 아들과 딸의 표현형이 다른 걸로 확인합니다. 그럼 뭐가 확인돼? 이거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구나를 알 수 있고요. 거기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점은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0: 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 별개의 어떤 A와 A별, A와 A별로 표현했으니까 A와 A별 유전자 있는데 4번은 유전자의 이형 접합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문제에서 A가 A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표기에 우열 관계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번의 표현형이 우성이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가 A, 그 다음에 유전병 유전자가 A별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1번은 A별, A별. 유전병 유전자로만 동형 접합. 3번은 A별, Y. 그 다음에 2번이 A, 정상 유전자, Y.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 5번이 비분리의 결과인데 핵형이 정상이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지금 양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고 한쪽은 N-1, 한쪽은 N+1로 각각 하나 모자라고 하나 더 있는 생색표를 우연히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얘네 둘이 기적적으로 수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2N이잖아요. 요런 일이 발생한 게 5번인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럼 5번은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정상이죠. 핵형이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X염색체에 무슨 유전자가 있어야 돼? 정상 표현형을 만드는 정상 유전자가 있어줘야 돼요. 그럼 지금 A라는 요 유전자는 엄마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빠로부터 X염색체랑 Y염색체를 모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N 플러스 짜리인 게 정자 동그라미 B인 거고 X도 받고 Y도 받았으니까 요거는 1분열 비분리의 결과다. 그러면 N-1 하나 덜준 거, 아예 이제 X염색체를 안준 거죠. 그게 동그라미 A의 난자고 요렇게 하나 덜 가진 경우에는 비분리 시점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비분리가 일어났다 정도 알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보기 기억에 1번은 A를 가지느냐? 안 가지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 요 난자에는 A와 A별이 모두 없다. 아예 그냥 X염색체를 안 줬기 때문에 둘다안 들어있는 그런 난자였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B가 형성될 때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요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아, 니은, A와 A별이 모두 없었죠? 착각, 착각,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치워 봤습니다. 일단 박수, 박수. 자, 선생님이랑 두 개의 상자를 한번 열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상자 한번 열어볼까요? 얘를. 우리가 수능 커리큘럼의 첫 번째 이 강의를 완강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낼 건 아니죠. 그럼 두 번째 상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면 우리는 이제 다음 수능 특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월 말에 우리가 첫 번째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이 오픈이 되니까 이것도 꼭 열심히 공부를 해서 레벨업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수능 특강에서도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박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30강 우주단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냈던 숙제 있었죠? 자, 지난 시간 문제부터 보면서 단원 마무리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제, 지구력 테스트 두 문제를 숙제로 냈었는데 같이 볼게요. 자, 표는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어느 두 시기에 우주의 크기와 우주 구성 요소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T1은 T2보다 과거 시기며. 아, 너가 과거구나. 그리고 너가 상대적으로 최근이구나. 이 정보를 준 거고. 그 다음에 T2의 우주 구성 요소의 총 밀도는 1이다. 아, 다 더하면 밀도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1이구나. 이렇게 준 거고. ABC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흐름이 두 배가 커졌다. 또는 뭐 지름이 두 배가 커졌다고 해 좋아요. 그러면 부피라고 하는 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또는 뭐 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부피는 8V가 된다. 이렇게 아셨죠? 아, 은하간 거리를 크기로 표현하기 때문에 거리가 두 배가 되면 우주의 부피는 아, 8배가 되는구나.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 아셨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자료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가 과거고 얘가 최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야. 시간이 간다라고 했을 때 C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흘러갔더니 줄어들었네. 밀도가 줄어들었네. 밀도가 줄어들었으면 물질이라는 거지. 얘는 무조건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이 되는 건데, 자, 지금 T2 시기에 우주 구성 요소의 밀도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2를 더했더니 0.33이네요. 그럼 아, 너가 0.67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됐죠? 그러면 T2 시기에 볼게요. 얘는 0.1인데, 얘는 0.21인데, 얘는 0.67이야? ABC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지? 제일 쉽게 판단하는 방법. 자, 암흑물질은 보통 물질의 5배에서 6배라고. 그러면 지금 얘는 얘의 2배도 안 되는데? 아, 그런데 얘를 따져보니까 5배에서 6배 봄이 딱 들어가네? 아, 너가 암흑물질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는 그럼 무슨 물질이야? 아, 너 보통 물질이구나. 보통 물질. 그럼 넌 누구니? 아, 너는 암흑에너지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어떻게 바뀌어요?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고.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고. 물질의 밀도는 감소한다고. 그러니까, 아, 너는 0.21이 그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됐죠? 그런 상태에서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통 물질인 C가 0.96에서 0.21이 됐어. 밀도가. 그러긴 뭐예요? 물질의 양은 일정한데, 양은 일정한데 밀도가 지금 몇 배가 줄어든 거야? 0.96에서 0.12니까 8배가 줄어든 거야. 밀도가 8배 줄어들었어. 그러면 부피가 8배 커졌네. 이런 거지. 밀도가 8배 줄어들었어. 부피가 8배 커졌네. 왜냐면 양은 일정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 거리 척도가, 즉, 은하간 거리 또는 크기 척도가 2배 커졌네. 아, 그러면 너는 0.25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고, 8배 커져서 밀도가 8배 줄어들었어. 그러면 암흑물질 역시 8배 줄어들었고, 8배 줄어든 게 0.67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T1 시기 암흑물질의 밀도는 이때보다 8배 커져야 되겠지. 여기다가 8을 해줘야 되겠지. 곱하기 8. 그러면 8, 7에 56. 그 다음에 8, 6, 48. 5.36.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렇게 해서 이 빈칸들을 다 채우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중성자는 C에 포함된다. 중성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잖아요. 알고 있는 입자는 보통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물질 C에 포함된다 맞고요. 자, 전체 우주 구성 요소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분의 A가 차지하는 비율은 T1이 T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나오면요. 우리가 분자나 분모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자, A가 차지하는 비율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율이 감소한다. B가 차지하는 비율,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 비율이. 그러면 분수식에서 얘가 감소, 얘가 증가잖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값은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T1 시기가 더큰 거지. 그러니까 T1이 T2보다 크다. 맞는 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T1의 전체 우주 구성 요소 중 C가 차지하는 비율은 15%보다 작다. 자, 이 디귿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빠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건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단원에서는 제법 시간을 쓰는 계산 문제도 나온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볼게요. 전체 비율을 따지면 전체 중에 제가 차지하고 있는 걸 해보면 되니까. 자, T1 시기에 5.36 플러스 0.21 플러스 0.96분의 C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니까 C는요, 0.96.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올 것이냐? 이거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셨죠? 얘가 계산을 해서 곱하기 100을 했을 때 15%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선생님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14.7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15%보다 작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님 이거 다 맞는 거. 이렇게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선생님 숙제로 냈던 거. 지그럭 테스트 3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림은 우주 구성 요소 ABC의 상대적 비율을, 비율입니다. 비율을 따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
그러면 물질은 줄어든다고 비율.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질. 근데 물질 중에 많은 거너 암흑물질이야. 암흑물질이야. 그럼 너 보통 물질이야. 보통 물질. 증가하는 거너 암흑 에너지야. 암흑 에너지. 됐죠?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ABC의 밀도는 우주의 크기에 대한 각 구성 요소의 총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A는 지구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구, 행성, 별 이런 것들 다 보통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거의 다. 아셨죠? 우리는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보통 물질이기 때문에 A가 뭔데? A는 암흑물질? 틀렸네. A는 은하 또는 은하의 집단 정도 돼야지 얘기를 할수 있다. 아셨죠? 자, T 시기부터 현재까지 C의 총량은 일정하다. 지금 C 보통 물질, 보통 물질의 양은 일정하다고.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비율이 감소하는 거지. 부피가 커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총량은 일정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C의 밀도 분의 A 밀도 플러스 B의 밀도는 T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라고 되었는데, 자, 요 분수식이 나왔는데, 요거, 요렇게 계산하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요거는요, 잘 보세요. 잘 보면, 요 분수식은 사실 요거 더하기 요거거든. 그죠?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야. 그걸 한꺼번에 표현한 거지. 근데 잘 보면, C의 밀도 분의 A의 밀도는 C는 보통 물질이고 A는 암흑물질이에요. 유의 밀도랑 얘의 밀도, 얘와 얘의 밀도 B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고. 5배에서 6배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 값은 일정이야.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안 와. 그런데 C의 밀도분의 B의 밀도는, C의 밀도분의 B의 밀도는 시간이 지나면 C의 밀도가 감소하는 대신에 얘의 밀도는 일정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둘의 값은, 얘분의 얘의 값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그럼 전체적으로 요 분수식에서의 값은 시간이 지나면 증가한다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T 시기가 현재보다 작아야 되겠지. 현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값이 커지는 거니까 T 시기가 현재보다 작다. 그쪽은 틀렸네. 그럼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로 냈던 거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단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그력 업 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칼슘 이온의 흡수선은요, 분광형이 G2형인 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G2형은 태양인데, 태양에서는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 맞지만, 얘의 흡수선 자체가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건 K형. 그러니까 틀린 거. 자, 플랑크 곡선에서 람다맥스가 긴 별일수록, 람다맥스가 긴 별이라는 얘기는 온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별일수록 색지수는 큰 거죠. 색지수가 작은 건 뜨거운 별이니까. 별까지의 거리가 2.5배 멀어지면 등급은 2등급 커진다. 약 2.5배 멀어져요. 2.5배 멀어지면 밝기는 2.5의 제곱배 어두워집니다. 2.5의 제곱배 어두워져요. 밝기 2.5배가 1등급. 그럼 2.5의 제곱배는 2등급. 2등급 커지는 거지. 어두워지는 거니까. 맞는 거. 자, 두 별의 등급 차가 2.5이면 밝기 배율은 10배. 자,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있다고 하겠습니다. 0에서 5. 둘의 5등급 차일 때 밝기가 100배야. 5등급 차이가. 맞죠? 그러면 0에서 2.5까지 이 2.5등급 차이의 밝기 배율은 얼마인가? 여기에 밝기 배율을 X라고 하면 2.5에서 5. 역시나 여기도 2.5등급이죠, 차이가. 여기도 밝기 배율이 X야. 즉, X의 제곱이 100배야. 그러니까 X의 10배. 이렇게 되겠지. 2.5배 차이면 등급이 2.5등급 차이면 밝기는 10배. 그래야지 10배에 10배, 100배가 된다. 맞는 거. 이렇게. 그 다음, 밀도는 광도 계급이 3인 별이 7인 별보다 크다. 3인 별은 거성이고요. 7인 별은 100세 외성이야. 100세 외성은 반지름이 작지. 작을수록 밀도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밀도는 얘가 더큰 거지. 얘가 작은 거지. 그 다음에, 태양의 내부에선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태양의 내부. 태양은 질량이 작은 별이죠. 질량이 작은 별은 태양 같은 경우는 탄소, 뭐 일부 산소까지 만들어질 수 없다. 철까지 만들어지려면요. 태양 질량에 적어도 8배 넘어가는 그런 별 됐죠? 이렇게 확인했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색 개성의 주된 에너지원은 핵융합 에너지다. 아니죠. 백색 개성이 지금 중력 수축을 서서히 멈춰가고 있는 거니까 에너지를 낼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다고 하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식어가고 있는 별. 자,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 많이 틀리는데 태양의 중심부에서 주된 수소핵융합 반응은 PP 반응이에요. 그죠? PP 반응인데 CNO 순환 반응도 일어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일어나는 건 맞아요. 주된 반응은 PP지만.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는 공전 속도가 클수록, 공전

속도가 커야지 신속도 크기 변화도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맞는 거. 중심별의 밝기 감소율은 행성 단면적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것도 많이 틀릴 수가 있는데요. 단면적에 비례하는 겁니다. 또는 반지름의 제곱에. 아셨죠? 단면적 제곱 비례 아니에요. 단면적에 비례. 아셨죠? A0에 O. 이건 태양보다 생명가능지대 폭이 좁다. 즉, 주기열성인데 A0 형별이야. 그럼 굉장히 광도가 큰 별이지, 태양보다. 그러면 광도가 크다, 폭이 넓다라고 얘기했지. 태양의 광도가 커지면 생명가능지대 멀어진다.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폭도 넓어진다. 맞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 자, 별의 평균 색지수는 타워 누나가 불규칙 은하보다 작다라고 됐죠? 평균 색지수는 온도가 높은 별이 많을수록 작은 건데, 타워 누나는 나이가 많은, 질량이 작은, 온도가 낮은 별이 많아요. 온도가 낮은 별이 많아요? 색지수가 커요. 그러니까 타워 누나가 불규칙 은하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요. 허블 법칙에 의하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거리 분의 후퇴 속도가 크다. 거리 분의 후퇴 속도가 뭘까요? 거리 분의 후퇴 속도. 자, V는 HR에서 R분의 V가 거리 분의 후퇴 속도죠. 얘가 누구? H. H는 뭐? 허블 상수기 때문에 얘는 일정. 아셨죠? 일정이에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큰 거지. 거리 분의 후퇴 속도가 큰게 아니야. 아셨죠? 자, 급팽창 이전에 우주의 크기와 우주 지평선 크기 중에 누가 더큰 거야? 우주 지평선이 더큰 거지. 그러니까 우주 지평선 안에 있었던 우주 안은 이미 다 에너지의 교환이 있었던 거고, 교환이 된 다음에 급팽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 안은 이미 교환이 된 상태. 그래서 지평선 문제를 해결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 틀린 거야. 너가 더큰 거야. 아셨죠? 자, 현재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3000K이다. 아니죠. 현재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약 2.7K. 3000K는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질 당시. 열린 우주는 곡률이 양인 게 아니라 음. 자, 표준 우주 모형에서 암흑에너지의 양은 계속 일정하다가 아니라 암흑에너지의 양은 계속 증가한다고요. 밀도가 일정한 거지. 그러니까 너 틀렸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우주 단원 마무리 문제, 지구력 업 문제들 다 확인해 봤고요. 그럼 우리 이제 레벨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지고 온 문제 첫 번째. 자, 그림은 별 A와 B에서 단위 시간당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A의 광도는 B의 40배. 그 다음에 단 AB는 흑체로 가정한다라고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1제곱미터를 단위 면적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마냐면 시그마 T B의 4제곱이 된 겁니다. 여기를 B라고 하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단위 면적에서 방출된 에너지량은 얼마냐면 이 A라고 하면 시그마 T A의 4제곱이야. 왜냐하면 우리 흑체 복사를 생각해 보면 단위 면적에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 거니까. 아셨죠? 그런데 요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과 요 면적에서 방출된 에너지량이 같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기다가 식으로 표현해주면 625 곱하기 시그마 TA의 4제곱은 시그마 TB의 4제곱과 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625는 25 곱하기 25거든. 그러니까 5의 제곱에 5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아, 결국에 이걸 정리하면 OTA는 TB가 되는 거지. 그럼 아, 얘보다 5배 뜨겁구나.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A별과 B별의 물리량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표면 온도를 따지면 지금 얘가 5고 얘가 1이야. 아셨죠? 그런 상태에서 조건에 뭐가 나와 있냐면 A의 광도는 B의 40배래. 그러면 광도를 따지면 얘가 40이고 얘가 1이야. 상대적으로 따지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광도 나왔고 표면 온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반지름을 비교할 수 있지. 지금 A는 지금 B보다, A는 B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크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을 따지면 A가 압도적으로 크겠지. 얼마큼 클 것이냐. 비율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반지름의 제곱은 표면 온도의 4제곱 분의 L이 되는 거고, 반지름은 표면 온도의 제곱 루트 L. 이렇게. 표면 온도의 제곱 분의 루트 L. 됐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1일 때 루트 40이니까. 아, 루트 40이구나. 1분의 루트 40. 됐죠? 얘는요. 25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됐죠? 그럼 식이 좀 복잡하니까 얘를 분수식을 정수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25씩 곱해줄게요. 25씩 곱해주면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는 25

루트 40인데, 루트 40은 2 루트 10이니까, 아, 50 루트 10이 되겠구나. 그쵸? 얘가 지금 2 루트 10인데, 25를 곱해준 거야. 됐죠? 그러면, 아, 반지름의 비는 이렇게. 문제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는 B가 A보다 5배 높다. 표면 온도는 B가 A보다 5배 높다. 반지름은 A가 B보다 150배 이상이다. 자, B를 비교하면 얘는 50 루트 10, 얘는 1. 그러면 루트 10은 3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150배보다 더 크다. 이상. 자,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B가 A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더 뜨겁죠? 뜨거우면 람다 맥스가 더 짧다. 그러니까 B가 A보다 짧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기억, 니은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벨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보면, 그림은 별, 기역과 니은의 표면 온도 및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밑줄. A는 태양과 반지름이 같은 별의 표면 온도와 절대 등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밑줄 그었죠? 그니까 요 자료를 보면, 지금 A가, 지금 태양이랑 반지름이 같은 이렇게 할까요? 여기 동그라미 점 찍으면 태양 기준입니다. 태양이랑 반지름이 같은 별의 물리량을 표시한 선이야. 아셨죠? 선이라고 했을 때요 자료에서 기역과 니은의 절대 등급과 표면 온도 B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사실 요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어떤 연습을 했으면 좋겠냐면 자 보자고요. 여기다가 이걸 HID로 좀 바꿔서 바꿔주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표면 온도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광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야. 그런 상태에서 A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었죠. A는 태양과 반지름이 같은 별의 표면 온도와 절대 등급 관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얘가 지금 누구냐면 태양과 반지름이 같은 별의 물리량을 표시한. 태양과 반지름이 같은 별의 물리량이 표시되는 선이야. 즉, 얘는 등 반지름선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 이렇게 하자. 등 반지름선이야. 등 반지름선인데 얼마큼 태양과 반지름이 같은 등 반지름선. 됐죠? 이 상태에서 자, 표면 온도가 1이래. 절대 등급이 4.8. 아, 표면 온도가 1이야. 태양이랑 똑같아. 그럼 여기에 태양이 놓이는 거지. 태양이 여기 딱 놓이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얘 절대 등급은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플러스 4.8. 4.8. 됐죠? 그런 상태에서 기역은 어디 있냐면 태양 표면 온도의 3배.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7이니까. 아, 여기 1, 2, 3, 4라고 하면 여기가 3이니까 기역은 쭉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여기 어딘가에 있겠네요? 여기 어딘가에죠. 이렇게죠, 이렇게. 여기에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기역이 있어. 그리고 나서 니은은 어디 있는 거냐면 태양 표면 온도의 4배 그리고 절대 등급이 7.3이니까 2, 3, 4 여기에다가 이쯤 어딘가에 있겠네. 니은이 여기 찍힐 거야. 그리고 절대 등급은 7.3. 이렇게 하고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등급 2.5 등급은 광도로 따지면 10배인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얘가 지금 광도가 1이라고 하면, 얘는 광도가 지금 둘이 2.5등급 차이잖아. 10L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얘와 얘를 비교하면 지금 4.8과, 아, 얘랑 얘기할까요? 7.3이랑 2.7이잖아. 7.3이랑 2.7은 10등급이에요. 10등급이면, 5등급의 100배니까 10등급이면 만 배라는 거지. 아, 얘는 그럼 뭐야? 여기다 할까요? 만 L이구나,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문제를 풀면 좀 문제가 수월하다. 보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볼까요? 기역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3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기역의 반지름, 보면 기역은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3배야. L은 R제곱 곱하기 T의 4제곱이니까 표면 온도가 3배야. 3배야. 그 다음에 광도로 따지면 태양의 몇 배? 1000배야. 1000배. 3배고 1000배. 그럼 반지름은 몇 배야? 계산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볼수 있어요. 잘 보면 지금 여기에 요 녀석을 X라고 놓으면 이 X의 절대 등급이 대략 마이너스 0.2거든. 그럼 요 X를 여기다 찍으면 어디에 찍히냐면 여기에 찍혀요. 여기가 X야. 등 반지름선에 있으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의 3배. 그죠? 얘가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마이너스 0.2라고. 그죠? 그러면 얘의 광도가 얼마가 되냐면
둘의 등급을 따지면 5등급 차이니까 얘보다 지금 5등급이니까 100배 많아. 1000회 했죠. 그러면 둘의 광도를 따지면 10배거든. 10배. 표면은 똑같은데 광도가 10배야. 그러면 반지름은 3배보단 더 커야 되겠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뭐 이렇게 태양과 직접 비교를 해도 좋고 이 X의 대략적인 값을 찍고 나서 비교를 해도 좋다. 아셨죠? 요런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니은의 밀도는 태양보다 크다. 등 반지름선을 그리고 났더니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등 반지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왼쪽 아래로 놓여요. 그러면 반지름이 작아요. 반지름이 작으면 별의 밀도가 커요. 오른쪽 위로 놓입니다. 반지름이 커요. 반지름이 크면 별의 밀도가 작아요. 요거 아셨죠? 반지름 작으면 밀도 커요. 반지름 크면 밀도 작아요. 요거. 그럼 얘는 태양보다 밀도가 크다. 이렇게. 그다음에 기역과 니은의 겉보기 등급이 같을 때 지구로부터 기역과 니은 기역이 니은의 100배이다.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얘와 얘는요. 지금 보면 등급 차가 얼마냐면 등급 차가 얘와 얘는 무려 10등급입니다. 10등급 차라고 한다면 광도 차는 얼마냐면 또는 뭐 절대 실제 밝기 차는 얼마냐면 만 배야, 만 배.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만 배가 어두워야 되는데 만 배가 어두워야 되는데 겉보기 등급이 같대. 겉보기 등급이 같다는 얘기는 얘가 굉장히 멀리 있는 거지. 얼마나? 100배 멀리 있어야 되지. 100배 멀리 있어야 만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지금 니은과 같은 밝기로 보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100배 다 받는 거. 그래서 기역, 니은, 티귿 다 받는 거. 됐죠? 요건 약간 계산이 필요하고 HRD로 변환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별의 진화와 관련된 문제죠. 자, 우리 보면 지금 그림 가는 태양이 A0에서 A2까지 진화하는 경로를 HRD에 나타낸 것이고 나는 A0, A1, A2 중 하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볼게. 여기가 A0죠. 여기에 AX를 표시해 볼게. 그리고 여기에 AY를 표시해 볼게.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AZ를 표시해 볼게. 아셨죠? 요렇게. 그 다음에 지금 A0라고 하는 건 주결성이니까 중심부에 수소핵융합 반응하고 있고 그 주변에 수소핵융합 반응 안 하고 있는 수소, 그 다음에 원래부터 있었던 헬륨. 그런 상태에서 자, A0에서 AX로 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A0에서 AX로 가면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중심에 헬륨이 충분히 쌓여서 이 헬륨은 어떻게 된다? 헬륨은 수축을 하고 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수소 껍질에서 연소가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별의 크기는 커진다. 이게 지금 A0에서 AX야. 아셨죠? 우리 연습했던 거. 그 다음에 A1에서 AY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 A1에서 AY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지금 일로 가는 과정에서 중심부 계속 수축하고 있습니다. 수소 껍질 연소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별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표면은 계속 내려가면서 오른쪽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제일 밝아진 시점, 제일 차가워진 시점이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1억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중심부의 온도가 1억도가 되면 여기서 드디어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된다. 아셨죠?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 반응하지 않았던 수소와 헬륨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A1에서 AY가 요 과정이 지금 요 과정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AY에서 AZ로 갑니다. AY에서 AZ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여기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거의 종료가 됩니다. 중심부. 그러면 여기는 지금 탄소가 남아있고 탄소가 수축을 한다고. 탄소가 수축을 하게 되고 그 주변에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는 헬륨 껍질 그리고 그 주변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수소 껍질 맞죠? 그리고 그 주변에 반응하지 않은 수소와 헬륨 남아있는 거고 별의 크기는 다시 커지는 거 별의 크기는 다시 커지는 거 팽창하면서 크기 커지고요 온도 내려가고요 광도 커지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죠 됐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A2가 되면 뭐야? A2는 지금 이제 백색의성이 되는 거니까 중심부에 탄소 일부 산소가 남아서 수축을 서서히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 요렇게 해놓고 문제 볼게요. 자, 나는 A0의 내부 구조다. 지금 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중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지금 A1,
A1에서부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면, 중심에서 진행이 되면, 요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수소의 총 질량은 A2가 A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반응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내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수소를 계속 쓸 테니까 줄어들 것이다. 맞고요. A0에서 A1으로 진화하는 동안, A0에서 A1으로 진화하는 동안 중심핵은 정력각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없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일로 가는 동안 중심핵은 수축하고 있거든. 수축하고 있거든. 됐죠? 그러니까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4번. 자, 4번도 이제 별의 내부 구조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그림과는 주결성 A와 B의 중심으로부터의 누적 질량비에 따른 수소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고, 누적 질량비에 따른 수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별의 중심 온도에 따른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의 상대적 에너지 생성량을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표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밑줄 하세요. A와 B의 질량은 각각 태양 질량의 1배와 5배. 자, A와 B 중에 하나가 1배고 하나가 5배인데, 1배라고 하면 중심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복사층, 그리고 가장 외곽에 대류층. 근데 5배라고 하면 대류핵이 있지. 그리고 나서 복사층이지. 대류핵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소핵융합 반응을 해서 만들어낸 헬륨이 잘 섞일 수 있는 아이가 중심에 있다는 거야. 5배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수소의 질량을 봅니다. 수소의 질량이 적어요. 수소의 질량이 적다는 얘기는 헬륨의 질량이 많다는 거야. 갈수록 수소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그럼 헬륨의 질량이 적어진다는 건데, B는요, 수소의 질량이 일정해. 수소의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뭐죠? 헬륨의 질량도 일정해. 아, 그럼 여긴 지금 뭔가 섞이면서 물질이 좀 균질하게 분포하고 있는 상태야. 아, 너가 지금 태양 질량의 5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대류핵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너는 태양 질량과 똑같은 녀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생성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 너가 CNO 순환 반응이야. 상대적으로 적은 거, 너가 PP 반응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중심 온도. 누가 더 주된 반응으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냐의 기준이 되는 건약 1800만 개. 이렇게 되는 거. 됐죠? 자, 보겠습니다. A는 태양과 질량이 같다. A는 태양과 질량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소핵융합 반응이 더 많이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헬륨의 분포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은 거야. 아셨죠? 자, B의 중심핵에서는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라고 되었죠. B의 중심핵은 누군데? 대류핵을 가지고 있는데, 대류핵을 가지고 있어. 태양 질량이 5배인데. 그럼 너의 중심부 온도는 적어도 1800만 K보다 훨씬 더 높겠지. 그럼 너의 주된 반응은 누구? CNO 순환 반응이겠지. 그러니까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가 맞는 거예요. 아셨죠? 자, 얘는 태양 질량의 2배만 넘어도, 태양 질량의 2배만 넘어도 얘가 주된 반응이 된다고. 근데 얘는 5배라고. 아셨죠? 자, 표면에서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 분의 중력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중력은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라는 거지. 그랬을 때 A와 B는 모두 다 주결성이라고. 주결성이라고 한다면 정역학평형이라는 거지. 정역학평형은 두 힘의 크기가 같다고. 아셨죠? 질량과 무관하게 둘다 정역학평형이야? 그럼 각각의 내부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과 각각의 중력에 의한 힘은 각각 어떤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역학평형이니까 같은 거야. 아셨죠?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보면, 이제 외계행성 탐사 문제고요. 보면은 19번. 보통 이제 외계행성 탐사 문제는 4페이지. 가장 고난도 문항이 많이 집중되는 4페이지에 나오고, 문항 번호도 굉장히 높아요, 보통.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외계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에 대하여 원궤도로 공전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고 있는 일반 조건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원궤도. 그리고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밑줄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시간 간격. 거의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밝은 조건도 밑줄 그으세요. 지금은 일반 조건이야. 그렇지만 앞으로 이 조건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밑줄. 자, 단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는 행성과의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한 공전에 의해서만 나타나며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 이게 일반 조건. 이 그림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지금 얘가 뭐냐면 중심별이에요. 중심별. 중심별이고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공전 방향을 그렸을 때이 공전 방향, 이 공전 궤도면이 중심별의 중심을 지나야 돼.

중심별의 중심을 지나면 시선마양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한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심을 지나야지 나란한 거야. 아셨죠? 만약에 이렇게 지난다, 그럼 나란하지 않는 거야. 나란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중심을 지나야 된다. 자, 그런 상태에서 행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식현상 안 일어나겠지. 행성이 여기 있어요? 식현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식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쏙 들어오면 중심별은 최소 밝기를 갖게 된다. 그리고 쭉 진행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면 최소 밝기가 유지가 되고 이 시점부터 다시 얘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중심별은 밝기가 증가. 이걸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여기는 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면 중심별의 밝기는 일정하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두워진다. 그랬다가 최소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렇죠? 그랬다가 빠져나오면서 다시 밝아진다. 그리고 다시 일정.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죠. 일정 시간 간격이라 했으니까 저기다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요 시간이 지금 몇 얼마가 되냐면 4t가 돼요. 4t. 그리고 요 시간이 5t가 돼요. 그리고 요 시간이 15t가 되는 거고 요 시간이 16t가 됩니다. 그러면 딱 중심에 놓일 때가 얼마가 되냐면 10t가 되겠네. 딱 가운데니까 이렇게 놓는 거고 여기서 요 시간 간격이 갖고 있는 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요 시간 간격. 얘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밝기 감소가 된다라는 거지. 요 시간은 이 행성이 여기 이 앞을 일정한 속도로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요 시간과 관련 있는 건 누구? 행성의 반지름과 관련 있다라는 거지. 행성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요 시간이 길어요. 또는 행성 지름이 크면 클수록 요 시간이 길다고. 아셨죠?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두워집니다. 그랬을 때 다시 밝아지기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시간. 요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요 시간은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중심별 반지름 또는 중심별 지름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요 시간의 길이는 행성 반지름과 비례. 요 시간의 길이는 중심별 반지름과 비례라고 하고 봤더니 이런 겁니다. 지금 4t랑 5t. 요 시간은 한 칸인데. 여긴 4t부터 15t. 요 시간은 11칸이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중심별 반지름 분에 행성 반지름을 하면 얘는 11분의 1이 된다는 의미예요. 11칸, 한 칸이니까. 아셨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제곱을 하면요. 뭐가 나오냐면, 요것 분에 요것을 해서 제곱을 합니다. 얘가 누구야? 밝기 감소율이 되는 거지. 밝기 감소율이 되는 거고 이 밝기 감소율은 얘를 제곱하니까 121분의 1이 된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원래 밝기에 대해서 얼만큼 밝기가 줄어들었냐 이 밝기 감소율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됐죠?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기억은 0.990이다. 얘가 만약에 0.990이라고 하면 원래 1000으로 보여야 되는 녀석이 990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밝기 감소율이라고 하는 건 10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1이 돼야 된다고, 밝기 감소율이.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시간을 가지고 계산한 밝기 감소율은 121분의 1이 돼야 된다고, 100분의 1이 아니라. 틀렸네. 됐죠? 그다음에 중심별의 시속도는 1t가 10t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10t는요, 딱 가운데 있을 텐데, 행성이 중심별 딱 가운데 있을 텐데, 중심에? 그때는 중심별도 시선속도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요, 시선속도, v 시선속도가 0이에요. 얘는요, 지금 행성이 중심별 앞으로 오고 있는 건데, 그럼 중심별은 멀어지는 건데, 얘는 적색편이지. 그럼 얘는 적색편이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시선속도는 1t가 10t보다 크겠지. 얘는 일단 0이야. 얘는 적색편이. 자, 기준 파장이 같은 중심별의 흡선에 대해서 1t의 관측 파장은 19t의 관측 파장보다 짧다라고 됐는데 1t의 관측 파장은 적색편이라고. 얘는 적색편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t라고 하는 것은요, 보세요. 여기가 10t야. 그러면 행성은 앞으로 오고 있는 거고 중심은 멀어지고 있으니까 적색편이. 그러다가 10t가 되면 중심별과 행성이 일직선. 그리고 나서 지나가면 중심별이 오고 행성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 행성은 멀어지고 중심별이 가까워지니까 여기는 뭐죠? 얘는 청색편이라는 거지. 얘는 청색편이야. 청색편. 그러면 지금 1t일 때는 적색편이고 얘는 청색편이야. 그럼 관측 파장은 얘가 더 길겠지.

그러니까 이때가 더 길어야 되니까 관직파장은 1T1대가 19T1대보다 짧다가 아니라 길다라고 얘기했지. 틀린 거. 니은만 맞는 거네. 됐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19번에 갔다 고난도 문제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5번 문제 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6번은 자, 이제 생명 가능지대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표는 중심별 ABC의 생명 가능지대 안쪽 경계와 바깥쪽 경계까지의 중심별로부터 생명 가능지대의 안쪽 경계와 바깥쪽 경계가 중심별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이 밑줄이에요. ABC는 주계열성. 아, 얘네 전부 다 주계열성이네. 주계열이네, 주계열성. 주계열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Y는 X보다 크다. 아, 얘가 지금 X보다 크대.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에 지금 A가 있대. 그럼 생명가능지대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 B가 있대. 생명가능지대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 C가 있대. 생명가능지대 어디에 있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 지금 Y가 X보다 커요. Y가 X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A의 생명가능지대가 이쯤 어딘가에 있다라고 합니다. 2.1이고 여기가 X야. 그러면 C의 생명가능지대는 적어도 그거보다 더먼 곳에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Y가 되는 거고 여기가 5.5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요 폭보다 요 폭이 더 크겠지. 생명가능지대가 더먼 곳에 있다? 얘의 광도가 더 크다? 더 넓은 폭으로 생명가능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B는요, 바깥쪽 경계가 1.8이야. 그럼 얘는 여기에 있는 거고.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굉장히 좁게 형성이 되겠지. 얘보다도 더 좁아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럼 광도로 따지면 제일 큰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그러면 수명으로 따지면 수명은 제일 긴 거. 수명은 얘가 제일 짧은 거. 진화 속도가 제일 빠른 거. 자,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A가 B보다 좁다. A가 B보다, 지금 A가 더 넓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 자, 주계열 단계에 머무는 기간은 A가 C보다 길다. 둘을 비교하면 얘가 더 광도가 크니까, 광도가 더 크니까 수명이 더 짧아요. 얘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맞고요. X 플러스 Y는 7.6이다. 계산식이 나왔는데,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서의 생명가능지대 폭은 X 마이너스 2.1이야. 그리고 여기서의 생명가능지대 폭은 5.5 마이너스 Y야.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더큰 거야? 얘가 더큰 거야. 그쵸? 그럼 얘를 넘겨주면 X 플러스 Y. 얘를 넘겨주면 7.6이 되겠죠. 그럼 너, 맞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니은, 디귿, 이렇게 답을 골라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허블 법칙 관련된 문제고요. 7번 문제도 굉장히 좀 좋은 문제고 생각해 볼, 소스가 좀 많이 있는 문제입니다. 좀 볼게요.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T1 시기와 T2 시기의 은하 ABC의 위치와 A에서 관측한 BC의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가 이 허블 법칙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허블 법칙 써야 돼. V는 HR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V는 사실상 후퇴 속도인데 얘는 람다 제로, 람다 곱하기 광속.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광속. 요걸 무조건 풀어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 은하들의 위치를 얘기할 때 거리의 비는 후퇴 속도의 비, 후퇴 속도의 비는 파장 변화의 비.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두 시기가 서로 다른 시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거리 비는 후퇴 속도 비가 여기에서 적용. 여기에서의 거리 비는 후퇴 속도 비가 여기에서 적용. 즉 여기에서의 거리 비와 여기에서의 거리 비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 시기의 거리 B는 요 시기의 후퇴 속도의 B로 설명을 하는 거고, 요 시기의 거리 B는 요 시기의 후퇴 속도의 B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왜냐면 둘은 허블 상수가 달라요. 아셨죠? 서로 다른 시기이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런 관점으로. 자, 보겠습니다. 자, T2의 허블 상수는 70km/s/MPa이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 자, 지금 T2 시기, 요 시기고요. 허블 상수를 계산하려면, 허블 상수를 계산하려면 거리와 후퇴 속도. 거리와 후퇴 속도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허블 상수 r분의 v니까 r분의 v를 하면 r은 240, 그다음에 v를 하면 16800 됐죠? 킬로미터 퍼 세크 여기는 메가 파세. 이거 계산하면요, 지우면 얼마가 되죠? 70km 퍼 세크 퍼 메가 파세가 된다. 이건 계산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너 맞는 거. 그 다음, A에서 관측한 C의 후퇴 속도는 T1이 T2보다 빠르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필수하는 거. 둘 사이의 거리는 120. 둘 사이의 거리는 180. 거리가 크잖아. 거리가 크잖아. 그럼 후퇴속도도 더 커야지. 이렇게 단순 적용하면 틀릴 수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 얘와 얘의 허블 상수가 달라요. 여기서의 허블 상수는 240분의 16800이잖아요. 여기서의 허블 상수는 120분의 11100이야. 계산해 보세요. 달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후퇴 속도는 계산을 해봐야 돼. 지금 T1일 때 A에서 C의 후퇴 속도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 시기에 얘의 후퇴 속도는 얼마냐? 볼게요. 자, 후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라는 거지. 맞죠? 근데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H 곱하기 R이랑 똑같은 거지. 맞죠? 요렇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금 뭐가 나와 있느냐? 자, T2. 아,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아, 요렇게 할 필요 없겠다. 지금 보니까, 지금 C의 후퇴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요기 시기 H 알잖아. H 얼마라고 했어? 아까. 7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후퇴 속도라고 하는 것은, V의 후퇴 속도는, 자, 70.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곱하기 거리. 180. 하면, 180에다가 70이니까요. 000, 0, 56, 7 하면은 1, 2, 아, 1, 2, 6, 00. 그러니까 너보다 더 크네. 이렇게. 그래서 T1보다 T2가 더 크네. 너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셨죠? 거리가 더 커? 그러니까 더 빨라? 이렇게 만든다고. 허블 상수가 달라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T1이 T2보다 빠르다가 아니라 T2가 더 빠르다. 됐죠?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D급. 자, T2에 B에서 C를 관측하면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인 흡수선은 540나노미터보다 길게 관측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B에서 C를 관측한 거야. B에서 C를 본 거나 C에서 B를 본 거나 똑같습니다. 거리 B는 파장 변화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A와 C는 세 칸, A와 B는 네 칸이야. 3대 4. 직각삼각형인데? 3대 4대 5. 지금 3일 때 180, 4일 때240. 그럼 5일 때는 얼마야? 300이 되겠지. 아, 둘 사이의 거리는 300이야. 됐죠?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람다 제로의 델타 람다를 알고 싶은 건데, 람다 제로의 델타 람다는 C분의 V거든? 그럼 이거는 C분의 V인데, V라고 하는 건 HR이거든? H라고 하는 건 70.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건 300. 그 다음에 분모, 광속은 30만 킬로미터. 퍼세크니까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기준 파장은 얼마예요? 500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정리하면 넌 500이야. 그리고 얘의 델타 람다야.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개를 지우고요. 지워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지우고요. 두 개를 지워요. 그 다음에 남는 거 지우고 지우고. 아, 했더니 델타 람다는 35네. 이렇게 나오죠. 535. 됐죠? 그러면 500나노미터인 녀석이 535로 관측이 되는 거지. 델타 람다가 35니까. 됐죠? 그러니까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해서 요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7번 문제 됐죠? 자,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보시면 자, 이제 우주 구성 요소, 그다음에 빅뱅 우주론, 급팽창 이론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급팽창 우주론에 따른 우주 크기 변화를 그 다음에 나는 가의 기역 시기의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지평선을 A와 B로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우주의 지평선은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한다고 가정할 때 우주의 크기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여기에 어떤 지평선이 있다고 할게요. 지평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측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이 지평선은 광속으로 커지는 우주의 크기래. 그 얘기는 이 지평선 바깥에 있는 우주 영역은 이 사람이 인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빛보다 빠른 건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으니까. 즉, 지평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관측 한계를 의미한다. 아셨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기역 시기, 니은 시기, 디귿 시기가 있는데, 우주의 크기가 갑자기 확 커졌어. 여기 이제 급팽창이라고 설명하는 거고. 급팽창이라고 설명하는 거고. 급팽창 이전이라고 한다면, 급팽창 이전의 우주는 지평선보다 작았다고. 그래서 지평선 안에 우주가 있기 때문에, 지평선 안에 있는 영역은 혼합이 된다고, 섞일 수가 있다고, 상호작용을 할수 있다고, 정보교환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아, 너가 지평선이구나. 그 다음에 너가 우주 크기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역 시기에는 우주 크기가 지평선 안에 있기 때문에, 우주 크기가 생각보다 작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정보교환이 있었고, 물질교환이 있었고, 에너지교환이 있었고, 상호작용이 있었고,
물론 급행창

0: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물질 교환 얘기하기 어렵지만 에너지 교환이 있었고 상호작용이 있었고 아시죠?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주의 크기가 확 커졌다는 거지. 확 커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다 그려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평선의 크기는 요만큼인데 지평선은 요만큼인데 생각보다 우주의 크기가 확 커져서 우리는 이 전체 우주의 크기를 인지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은 요 정도다. 근데 요 정도의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다 균질한 상태로 에너지의 교환, 정보 교환이 있는 상태. 됐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A는 우주의 지평선이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시기에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한 적이 있다. 급팽창 시기,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이 생긴 거예요. 맞는 거. 우주의 온도는 니은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높다. 우주의 온도는 가면 갈수록 계속 내려간다. 그러니까 니은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높다. 맞는 거. 기역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마무리 문제까지 다 풀었고요. 이렇게 해서 수능 개념 강의 전체 강의를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우리는 계속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고 수강 후기에서 만나면서 계속 질문을 해결해야 된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권으로 끝내는 지구과학 1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과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파이널 생명과학원의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7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유전 파트들이 몰려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유전 파트의 난도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그 퍼즐 맞추듯이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쌤이랑 14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이제 결국에는 핵상을 찾고 그 다음에 이 세포를 매칭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어떤 동물 중에 유전 양질 가가 나와 있는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이런 것들 중요하죠.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 이렇게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핵상이 N이어도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쭉 가볼게요. 이때 이 동물종의 개체 P와 Q에 세포 가나다라마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기역에서 비읍까지를 모두 다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지A와 라지D를 더한 값, 라지B와 스몰D를 더한 값 되어져 있고요. 이 중에 3개는 지원기의 세포 1로부터 만들어진 세포들이다라고 얘기를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P의 세포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Q의 세포로부터 세포2로부터 형성된 것이 두 개 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 중에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라지 A부터 이제 라지 스몰 D까지 모두 매칭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가나다라마 중 세 개는 중기의 세포이다라고 되어져 있어. 아, 그러면 세 개는 중기의 세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염색 분체가 존재하고 있겠네. 그러면은 홀수 값은 나오지 않겠다. 그치? 아, 세 개에서는 홀수 값은 안 나오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두 값의 합이 1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0이고 하나는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중기의 세포는 될수 없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의 세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의 세포를 보니까 여기 6개의 유전자 중에 무려 5개나 존재합니다. 그치? 이제 우리가 핵상이 EN이냐, N이냐를 찾아볼 때 6개 중에서 반보다 더 많다라고 한다면, 즉, 4개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핵상이 EN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세포의 핵상은 EN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이때, A 더하기 D의 값이 6이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D의 값이 6이라는 건4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2 플러스 4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라지A의 값이 2이고, 라지D의 값이 4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라지D가 동형접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DD인데, 복제되어가지고, DDDD,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스몰 D가 없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스몰 D가 없으니까, 0 플러스 4 해가지고, 라지B의 값이 또 4가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B가 이렇게, 복제되어진 상태다라는 거잖아요. 동형접합이고. 그럼 얘는 스몰 b도 없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6개 유전자 중에 스몰 b도 없고 스몰 d도 없어져 버려. 근데 얘는 지금 하나만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2 플러스 4인 경우는 될 수가 없겠다라는 게 되면서 a의 값이 4고 그다음에 라지 d의 값이 2다. 4 플러스 2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4라는 값을 가진 애들이 동형접합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라지A, 라지A로 동형접합일 것이고 스몰 A가 없다라는 것이니까 여기에 하나 없는 미음이 스몰 A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라지B하고 스몰 B, 그다음에 라지D하고 스몰 D는 다 하나씩 존재하는 것인데 얘네들이 이제 두 배씩 존재하게 된다면 라지D 두 개니까 매칭 되고요. 그다음에 라지B 두 개, 스몰 D 두 개로 2 플러스 2에서 4라는 값으로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겠지? 자, 그럼 먼저 우선 얘 유전자형은 하나 찾아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여기에서 스몰 A가 미음이다라는 걸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이 스몰 A가 2N짜리의 세포에 없는데 여기 다의 세포에는 존재를 하네요. 아, 그러면 이 다는 이 가하고는 같은 개체의 세포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며, 얘는 라지비하고 스몰디가 제로래요. 그러면 얘는 0 플러스 0이라는 소리고, 라지비도 없고 스몰디도 없네. 그러면은 라지비가 없다라는 말은 스몰비는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스몰디가 없다라는 것은 라지디는 존재한다라는 것이며, 그 다음에 스몰A가 존재하니까 스몰A, 스몰B, 라지디를 갖는 핵상이 N인 세포이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스몰A가 미음이다라는 건 알아냈으니까 스몰B하고 라지디는 리을하고 비읍 중에 숨어져 있겠다. 이렇게 매칭이 될 것이다. 둘 중에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 지금 스몰A 빼고 스몰BD가 리을하고 비읍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얘는 스몰BD가 모두 존재하네요. 이렇게 존재하고 스몰A 없는데 나머지 하나가 있어. 그치? 아, 그러면 라지A, 스몰A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얘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얘는 라지A를 이렇게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으며 얘도 핵상이 N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값을 이제 한번 보게 된다면 얘네 둘이 4가 나온다라는 것은 2 플러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이제 복제된 애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 값은 뭐 지금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굳이 구하지 말고요. 나머지를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것도 구할 수 있지. 이 마에서. 지금 여기에 라지 A가 존재를 하는데 얘네 둘이 스몰 B와 라지 D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 니은의 값이 아 니은이라는 유전자가 라지 A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라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를 이렇게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요 기억하고 디귿은 나머지 유전자인 라지 B하고 스몰 D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게 되는 거면서 스몰 B하고 라지 D는 얘는 다안 가지니까 라지 B하고 스몰 D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게 되면서 라지 B하고 스몰 D를 갖는데 이 둘을 더한 값이 2래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1이겠지. 그렇지. 1 플러스 1이다라는 게 되면서 얘는 그 DNA 상대량의 값이 1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중기의 세포는 될수 없죠. 중기는 홀수 값을 가진다라고 홀수 값은 가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라안 되고
다는 아까 이 합이 1이어서 중기의 세포는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세 개가 중기의 세포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우리 세 개 찾았네. 다하고 라 빼고는 여기 가, 나, 라가 모두 중기의 세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라가 아니고 마가 중기의 세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유전자에 다 두 배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플러스 라지 A 라지 D의 합이 4고요 라지 B하고 스몰 D의 합이 2인데 얘는요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라지 A를 가지고 있어. 라지 A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두 배로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지금 염색 분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은 얘는 적어도 2의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라지 D랑 라지 A랑 라지 D의 합이 4고 라지 B와 스몰 D의 합이 2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가져야지 성립이 되겠어? 2, 2, 2 가져야지 성립이 되겠죠. 라지 D 가질 때 얘는 스몰 D를 안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치? 이렇게 하면 성립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의 중기의 세포니까 이렇게 두 배씩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지금 라지 B와 스몰 D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라지 B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기억이 라지 B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되고 디귿이 스몰 D 그 다음에 얘는 라지 D를 가지는데 이 둘 중에 리을이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라지 D 그 다음에 얘가 스몰 B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엇만 찾아내주면 되냐면 너 어떠한 세 개의 세포가 피로 피의 세포이냐 지원기 세포 1로부터 만들어진 세 개의 세포냐라는 거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것인데 자 지금 보니까 2N짜리 세포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얘로부터 이제 그 형성될 수 있는 세포를 한번 찾아보게 된다면 우선 스몰 A, B,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애는 얘로부터 형성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 이런 애를 만들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라지 B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애는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지 D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애는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만들 수는 없겠다. 그러면은 얘네네 얘하고 얘 얘가 이제 각각의 N짜리의 세포로부터 나올 수 있는 세포가 되는 거니까 세트가 가, 라, 마 세트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가, 라, 마가 피의 세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나, 다는 나머지 Q의 세포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라지 A다 라고 했는데 라지 B였어요. 틀렸고 Q를 물어봤어. Q는 N짜리의 세포에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N짜리의 세포에 스몰 A, 스몰 B, 라지 D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얘의 그 유전자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니은이 맞는 보기고 마에서 스몰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스몰 A는 0고 스몰 B는 DNA 상대량이 2니까 합은 2다 라고 해서 디귿은 틀린 것이고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이제 보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연관 상태를 찾아내는 문제의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얼마나 많은 문제를 조금 경험해 봤느냐 이거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차근차근 봅시다. 가와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존재한대요. 아 독립되어져 있구나. 그런데 지금 가가 두 쌍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A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일 테니까 대문자의 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 라는 내용들이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D가 E하고 F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고 그 다음에 E는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세 개의 우열관계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기는 해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유전자형이 이러한 남자 P와 이러한 여자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요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나의 표현형은 최대 7가지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이 7가지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 뭔가 곱으로는 7가지가 나오기가 힘들죠. 뭐 그래봤자 1하고 7 요거밖에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무언가는 두 개의 유전자 즉 가하고 나의 유전자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7가지라는 것을 보고 예측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유전자의 형은 무엇이냐면 라지 A 스몰 A와 스몰 A 스몰 A인데 얘는 어차피 대문자의 수가 중요한 거니까 대문자 한개 아니면 두 개이다. 대문자의 수가 한개 아니면 두 개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B하고 나에 대해서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 유전자 형이 라지 B 스몰 B, 라지 D의 기어,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라지 E의 니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자손 중에서 이러한 표현형 유전자형을 가진 애가 나올 수 있대요.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이런 애가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연관 상태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기역하고 니은이 지금 누구하고 누구 중에 하나라고 했냐면 라지 D하고 라지 F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라지 D가 될 수도 있고 라지 F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요 7가지라는 것이 두 쌍의 이제 염색체에 있는 거에서 표현형이 7가지가 나온다라는 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좀 경우의 수를 많게끔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뭐 이형 접합으로 DF로 놓고 얘로 D로 놓는 게 조금 더 가능성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BD가 나오게 되려면 B하고 D가 연관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하고 기역 F가 연관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그냥 F라고 쓸게요, 선생님이. 기억인데.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E 라지 B 라지 D를 여기 P에서 주는 거니까 P에서는 스몰 B 라지 E를 줘야 되죠? 그러면은 B하고 D가 연관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나의 예시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대문자와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게 된다면 얘하고 얘가 만났을 때는 D, D에 라지 B 라지 D니까 대문자 두 개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만나게 되면 라지 D, 라지 E에 라지 B 스몰 B니까 대문자 한 개. 그 다음 얘하고 얘 만나게 된다면 D하고 F에다가 라지 B 스몰 B니까 대문자 한 개.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B면 얘는 아니 스몰 B 스몰 B가 아니고 EF니까 EF에 스몰 B 스몰 B니까 EF에 대문자 0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문자 E하고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써보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이 라지 D, 라지 D, 라지 D 스몰 E, 라지 D, 라지 F, 얘네들은요, 모두 같은 표현형일 거예요. D라는 것이 이제, E하고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그치? 그럼 여기에서 7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서 지금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두 개만 똑같아야지 7가지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벌써 세 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볼 것도 없이, 아, 얘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직감하고 바로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다 풀고 오답 노트를 쓸 때는 얘네들을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아, 여기에서는 절대 7가지가 나올 수 없겠다라는 거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D를 넣을 때도 F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7가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B하고 나가 연관된 것은 아닐 거야라는 거를 빠르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하고 연관된 거? A하고 나가 연관된 거. 그러면은 B는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독립된 거 먼저 보는 거야, 얘들아.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B가 독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라지 B 스몰 B와 라지 B 스몰 B 사이에서 나오는 유전자형은 라지 B, 라지 B와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와 스몰 B, 스몰 B 요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은 대문자의 수에서 어쨌든 결정이 되는 건데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대문자 한 개인, 두 개인 거, 한 개인 거, 0개인 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A하고 나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에서 한번 써보게 된다면 라지 A 스몰 A의 D의 기여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스몰 A 스몰 A의 E의 니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역과 니은이 D와 F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얘가 동형 접합이 되게끔 넣는 것이 아니라 7가지는 생각보다 많은 숫자라고 했으니까 이형 접합이 되게끔 기역을 F 그 다음에 니은을 D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어떠한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라지 A 스몰 A DE 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라지 A하고 D를 같이 줄수 있는 애. 라지 A하고 E를 얘는 못 주니까 라지 A하고 D를 P에서 같이 줬을 것이고

small a하고 e를 q에서 줬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small a하고 f를, f가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을 거고, 한쪽에. 그 다음에 한쪽에는 small a하고 여기 니은, d가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의 그 표현형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하고 얘, 얘는 dd에다가 D에다가 라지 A 스몰 A니까 대문자 하나.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만나면 D2에다가 라지 A 스몰 A니까 대문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DF에다가 마찬가지로 소문자 스몰 A 스몰 A니까 제로. 그 다음에 EF에다가 얘는 스몰 A 스몰 A니까 제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세 개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얘들 일곱 가지 못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 독립된 게 아까 다르잖아. 아까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대문자 두 개, 한 개, 영 개인 거.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경우의 수 칸만 보더라도 총 열두 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된다면 이제 쌤이 앞으로 얘는 D만 가지면 같은 표현형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D의 3, 그 다음에 얘는 D의 3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이제 DF니까 마찬가지로 D의 2, 얘는 EF니까 E의 표현형 이렇게 가진다라고 하고 E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문자 숫자만 바뀔 거야. E, D의 1, E의 1 이렇게 될 것이며, 여기는 1,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가 들어간 애들은 각각이 모두 다른 표현형이니까 하나, 둘, 셋이고, 그 다음에 0, 1, 2,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거에다가 3이니까 6개에다가 하나 해가지고 7가지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 연관관계가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역, 니은 결정됐고, 누구하고 누가 연관되어 있는지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볼게요. 보기 기역에서 기역은 라지 F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역이 라지 F. 맞죠? 그 다음에 Q에서 스몰 A는 라지 B와 같은 염색체 있대요. Q에서, 스몰 A는 라지 B와 같은 염색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연관관계가, A하고 B가 연관된 게 아니라, A하고, 나에 관련된 유전자가 연관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A가 유전자 형이 요거인 사람과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가에서는 대문자 두 개다라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는 E가 이렇게 들어간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봤을 때 E가 들어가면서 대문자 두 개인 거 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12칸 썼으니까 1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얘네들은 1대1대1대1이니까 4분의 1, 넷 중에 하나고, 얘네들이 1대2대1입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4분의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넷 중에 하나다. 4분의 1을 곱해주니까 16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보기 디귿에서 뭐라 그랬어? 8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고, 얘는 16분의 1로 고쳐주니까 기억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1번이 답이 된다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로 가정했느냐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연습량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가게 되면 돌연변이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 순수 가계도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가나다 세 가지 형질이 나와져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는 X 염색체에 존재하고, 나머지 두 개는 서로 다른 상 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때 가는요, 라지 A,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는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다가 라지 D, 스몰 D, 그 다음에 대문자가 모두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A하고 B의 성별을 가려놨는데, 우리는 찾을 수 있죠? A는 여자고요, B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에 지금 범례에는요, 가와 나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번, 5번, 6번은 가, 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나만 발현되었고, 그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가만 발현되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형질이 다까지 나와 있잖아요. 지금 다에 대해서는요, 2번, 4번, B에서만 다가 발현됐죠. 그럼 나머지에서는 다가 모두 정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바로 써보자. 2번, 4번, 그 다음에 B에서만 다가 발현되었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계도를 보고서는 뭔가 우열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찾아내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고 보니까 1번, 2번이 둘 다 나가 발현된 부모인데 4번에서 나에 대해서 정상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정상이 열성이다. 나 발현 유전자가 우성이다. 그러면 라지비가 나 발현 유전자, 스몰비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이 3번하고 A는 지금 A는 가나만 가려놨을 뿐 다에 대해서는 알려준 거야. 왜냐면 2, 4번 B에서만 다가 발현됐다고 했으니까 A에서도 발현 안 된 거야. 그럼 3번에서도 발현 안 됐는데 B에서 다가 발현됐대. 그러면은 부모에게서 없던 유전자가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서 나왔으니까 자손이 가진 형질이 열성이다. 아, 다 발현 형질은 열성 형질이 되는 거고, 그럼 스몰 D가 다 발현 유전자, 그 다음에 라지 D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먼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가에 대해서는 뭐 주는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표에서 스몰 A하고 스몰 B를 더한 값, 그 다음에 라지 D에서 라지 B를 뺀 값,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여기 기억하고 니은을 더한 값이 4이다라는 조건도 우리가 나중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5번 구성원에서 스몰 A하고 스몰 B의 합이 3이다라는 걸 먼저 이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합이 3이다라는 거, 두 유전자의 합이 3이다라는 건 어떤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두 유전자 모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 플러스 2 아니면 2 플러스 1일 테니까. 맞지? 아, 그러면 두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5번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 발현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적어도 하나의 라지 B를 가지기는 해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스몰 A도 있고 스몰 B도 존재를 한다라고 했는데 라지 B도 하나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 스몰 B만 두 개 가지는 1 플러스 2는 성립이 될 수 없겠죠. 아,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라는 게 되는 것이며, 그러면은 5번은 라지 B 스몰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해서는 스몰 A 스몰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우열이 결정이 되네. 왜? 스몰 A만 가질 때 가가 발현됐으니까 A는 가발현 유전자, 라지 A는 정상 유전자. 아, 그래서 먼저 우열 관계는 다 찾아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지금 가에 대해서 이제 열성 형질이다 라는 거를 찾아냈는데, 여기에서 아빠하고 딸,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를 보니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누가 있냐면 여기 3번하고 6번을 봐볼까? 3번은 아빠가 정상입니다. 그치? 근데 6번 딸은 가가 발현됐어요. 그러면 쌤이 알려준 공식 아정딸정에서 열성유전이니까 아정딸정에 위배되죠. 아빠가 정상이면 무조건 딸도 정상이어야 된다. 이건데 그거에 위배된다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XM색체 열성유전은 아니다. 열성유전인데 XM색체 유전이 아니니까 얘는 무슨 유전이에요?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가에 대해서 유전자형을 쓸 수 있는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가라고 써져 있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모두 스몰 A 스몰 A다. 그래서 4번, 1번, 그 다음에 여기 6번 모두 스몰 A 스몰 A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7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A를 받고 라지 A를 하나 가지고 있겠다 라는 게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4번, 5번이 모두 스몰 A, 스몰 A만 가지니까 2번이 스몰 A 하나 줘야 되는데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 A, 스몰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3번도 마찬가지로 6번에게 스몰 A 줘야 되는데 가가 발현 안 됐으니까 라지 A, 스몰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스몰 A의 값을 6번 A하고 B, 6번 여기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 A하고 B는 스몰 이 A라는 애가 스몰 A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지. 이렇게 돼야겠지. 자, 그 다음에 요 B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여기에서는 뭔지 알 수는 없는데 요거 하나 정도는 알 수 있죠. 뭐요? 5번이 7번에게 스몰 A밖에 못 주니까 요 B는 라지 A를 하나는
적어도 가지고 있다. 요거 정도까지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나하고 다가 어떤 염색체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나에 대해서 그 우성 유전이라는 걸 찾아냈잖아요. 그치?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는 모르더라도 여자인 경우에는 나가 써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스몰비비다 라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보니까 여기 2번, 5번은 나가 써있고 7번이 나가 안 써있네. 6번도 나가 써있는데. 아, 그러면 7번은 우리가 스몰비비입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스몰비비니까 여기에서 스몰비 하나는 5번으로부터 받고 여기 B로부터 스몰비를 하나는 받았어야겠다. 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지금 라지 D에서 스몰 라지 B를 빼준 값, 요걸 우리가 체크를 안 했잖아요. 아직 사용을 안 했는데 5번에서 보니까 라지 D에서 라지 B를 빼준 값이 제로래요. 그러면 이 두 값의 DNA 상대량이 같아야지만 제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5번에서 라지 B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찾아냈으니까 얼마에서 빼줘야 된다? 1에서 빼줘야 된다. 아, 그러면은 이 5번은 라지 D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라지 D의 값이 하나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 당연히 라지 D, 스몰 D 밖에 될 수 없죠. 상인지 성인지는 모르더라도 여자는 어쨌든 한 쌍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라지 D, 스몰 D를 가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다에 대해서 정상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제 맞게 되는 것이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얘는 라지 D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라는 거 되겠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B가 다가 발현이 됐으니까 이 다는 어떠한 그 유전이었냐면, 아까 라지 D가 정상이었고 스몰 D가 다발현 유전자 있으니까 얘는 아직 상인지 성인지 모르지만 스몰 D만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얘가 상염색체여도 성염색체여도 무조건 여기 딸에게는 스몰 D를 하나는 줘야겠죠. 그래서 7번은 라지 D 스몰 D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스몰 D만 가진다 라는 것은 성염색체 유전일 때도 스몰 D를 엄마로부터 받아야 되고 성염색체 유전일 때도 스몰 D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A도 스몰 D를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지금 우리 D에 대해서는 알려줬잖아. 다에 대해서는 요 A가 정상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정상이라면 라지 D를 하나 가져야 되니까 얘도 라지 D 스몰 D다 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A에서 라지 D의 값은 1이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번 같은 경우에는 다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얘도 라지 D를 하나는 가지고 있다 라는 건데, 여기는 아직 모르니까 얘는 이따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6번을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나는 발현이 되었고 다에 대해서는 정상이에요. 그러면 다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 D를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해서 발현이 됐으니까 라지 B도 하나는 적어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라지 B도 하나는 적어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6번에서 이 라지 B하고 라지 D가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다 라는 게 되는 것은, 그 기억하고 니은에서 이 값을 한번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6번에 이 라지 D에서 라지 B의 값이 니은이기 때문에 이 값을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억 더하기 니은의 합은 4가 돼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니은이라는 값은 무작정 커질 수는 없어요. 두 유전자의 그 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0일 때는 기억이 4일 거고 니은이 1일 때는 기억이 3일 것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뭐 이제 2로 가는 경우에는 뭐가 0, 2, 뭐 4, 2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부터는 더 커지지 않을 것 같고 요 두 개 정도만 확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이 0이고 기억이 4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얘는 스몰 A하고 스몰 B의 합이 4가 된다라는 건 2, 2, 2 플러스 2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몰 A 2개, 스몰 B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B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가 스몰 B를 하나는 적어도 가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라지 A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스몰 A, 스몰 A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요 기억 플러스 니은이 합은 4라는 값에 의해서 4하고 0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니은이 1, 기억이 3이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3이 된다라는 소리는 아까 여기 라지 A하고 있으니까 스몰 A가 1, 그 다음에 스몰 B가 2 이렇게 나오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스몰 B가 두개 나온다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남자인데 스몰 B가 두개 나왔다? 그 말인즉슨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얘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럼 문제에서 이두 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다가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것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이 다, 그 B는요, D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쓸수 있어? D에 Y구나라고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라지 D가 제로죠. 라지 D 제로니까 얘도 라지 B 제로다. 그래서 0, 0. 여기까지도 딱 들어맞잖아. 그치? 자, 모순점이 없으면 이제 기역 3, 니은 1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는 라지 A, 스몰 A다. 이렇게까지도 결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유전자형을 이 A는 어떻게 쓸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A에서 라지 D의 값이 1이니까 라지 B의 값도 1이 나와서 1-1에서 0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라지 B가 하나 있다. 라지 B 하나 있으니까 얘는 라지 B 스몰 B겠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라지 B 스몰 B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제 나머지에서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 지금 여기에서 얘가 B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된다면, 얘는 스몰 B, 스몰 B잖아요. 그러면은 3번이 스몰 B를 줬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는 발현이 됐으니까 라지 B, 스몰 B다. 이렇게 결정이 되며, 3번은 다에 대해서 정상이기 때문에 얘는 라지 D의 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라지 D에서 라지 B를 빼준 값이 1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는 B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나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B죠. 그치? 그 다음에 라지 D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값이 1이 나오게 되려면 2-1밖에 안 되겠죠. 아, 그래서 얘는 라지 D, 라지 D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라지 B, 스몰 B구나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기를 보면서 나머지 것들 좀더 채울 것이 있거든요. 보기 보면서 이제 나머지 것들 채워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나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어. 근데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서 체세포 한 개당 스몰 D의 상대량이 니은인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 니은은 우리가 1이라고 찾아냈잖아. 그럼 스몰 D의 DNA 상대량이 1인 사람이 5명이 맞니? 라는 거를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구한 것 중에 A 해당이 되죠. 스몰 D 하나고, 그 다음에 5번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7도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아보지 않은 1, 2, 4번만 보면 될 텐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다가 발현됐으니까 스몰 D의 Y, 4번도 되네요. 그 다음에 1은 라지 D의 Y일 테니까 안될 것이고, 2는 다가 발현이 됐으니까 스몰 DD이겠다. 그러면 얘는 DNA 상대량이 2니까 1인 값은 해당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5명. 그래서 니은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2와 같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져 있어. 자, 우리가 2에서 나에 대한 표현형만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나가 발현됐으니까 얘는 라지 B를 이렇게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4번이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얘는 스몰 BB일 거란 말이에요. 그치? 스몰 BB니까 얘는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에 대해서는 라지 A 가지니까 정상이고요. 나에 대해서는 라지 B 가지니까 나가 발현됐고, 다에 대해서는 이제 발현이 됐죠. 나다이. 나다의 표현형을 가질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가 5번하고 B를 다 구했으니까 할수 있죠. 5번이 스몰 A, 스몰 A, B가 라지 A, 스몰 A입니다. 그쵸? 자, 이 사이에서 라지 A, 스몰 A, 스몰 A인데, 가에 대해서 정상인 거는 얘 하나죠.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 될 것이고, B에 대해서는 라지 B, 스몰 B가 5번이고요. B는 스몰 B, 스몰 B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도 두 가지 유전자형 나오게 되고, 나가 발현된다라는 건 얘니까 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에 대해서는 O가 라지 D의 Y, 그 다음에 B가 스몰
라지 D의 스몰 D죠. O가. 라지 D의 스몰 D, B는 스몰 D의 Y. 이거니까.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 라지 D, Y, 스몰 D, Y.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가 발현되려면 스몰 D만 가져야 되니까, 얘네 둘이네. 그치? 그럼 넷 중에 둘이니까, 2분의 1. 얘네 셋을 곱해주면, 8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8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해주고, D가 틀렸으니까, 니은만 정답이 되겠죠?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17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은 이제 돌연변이가 있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계도로 표현해가지고 문제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자, 가나다의 유전자 중 두 개는 X염 색채 있고, 한 개가 상염 색채에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어. 그리고 가는 라지 A 스몰 A, 나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가족 구성원의 성별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1은 남자, 2, 3 모두 남자, 그리고 4만 여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표현형이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것들은 한번 써볼게요. 어머니는 나다가 발현이 되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자녀 1은 가가 발현되었고 다는 알려주지 않은 상태, 자녀 2는 나다가 발현이 되었고 자녀 3 같은 경우에는 다가 발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녀 4는 모두 정상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하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의 수인데 이 DNA 상대량이 무엇이냐면 스몰 A, 스몰 B, 스몰 D의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의 수가 이렇게 2233012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쌤이 여기다가 그냥 숫자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223012. 그러면 얘가 3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얘는 스몰 A도 하나 갖고 있고 스몰 B도 하나 갖고 있고 스몰 D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3이라는 숫자 자체가. 맞지? 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가계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먼저 여기에 자녀 3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XXY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정상적인 가계도는 포함 안 시키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블 1에 일어난 염색체가의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 P와 그 다음에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태어난 자녀 3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나타낸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먼저 얘네들의 우열과 어떤 염색체 있는지를 안 알려줬으니까 가계도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얘네들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지 봐야 돼. 근데 부모가 모두 가에 대해서 정상이야. 가에 대해서 정상인데 가라고 써져 있는 1번이 태어났어. 아, 그러면 이 가가 열성이다. 그러면 정상 유전자가 라지 A 유전자, 스몰 A가 가발은 유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스몰 A를 하나 가지는데 가가 발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가 가발은 유전자가 스몰 A인데 얘가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옆에 라지 A가 하나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얘는 정상이 나와야 되는데 모순이 생기잖아. 아, 그러면 얘는 X염색체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가가 X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 가는 XM색체에 존재하는 거니까 먼저 유전자형을 쓸 수 있는 애들은 써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가에 대해서는 다 알려줬으니까. 그치? 그러면 아빠는 라지 A의 Y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어머니는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 A를 하나 갔는데 요 스몰 A를 줄 수 있어야 되니까 라지 A 스몰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얘는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 A의 Y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요 3번은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우리가 지금 조금 있다가 보고, 4번은 정상이었으니까 라지 A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한번 봐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머지 것들, 나하고 다를 이제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나다 중에 이제 각각 남은 게 X염색체 유전과 상염색체 유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를 상염색체 유전이고 다를 X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 우열을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을 봐야겠죠. 자, 1번을 볼게요. 1번을 나가 상염색체 있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라지비의 스몰비가 될 겁니다. 그치? 라지비 스몰비인데 1번은 나에 대해서 발현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정상이 우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라지 B가 정상, 스몰 B가 나발은 유전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라고 써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두 스몰 B, 스몰 B, 그 다음에 2번도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스몰 B를 하나 줘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될 것이고, 얘도 이제 라지 B의 스몰 B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 1번 같은 경우가 얘가 이제 X염색체 있는 거니까 D의 Y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쌤이 이제 가정한 거니까 얘는 색깔을 좀 다르게 볼게요. 그러면 X염색체 있으니까 D의 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D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냐면 엄마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고, 얘가 이제 D를 받았을 때 다에 대해서는 안 알려줬으니까 우열관계는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의 수 요것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니까 여기 하나가 나오죠. 그치? 얘는 스몰 B니까 스몰 B의 DNA 상대량은 2라서 그것에 해당이 안 되니까 여기 스몰 D가 하나여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라지 D, 스몰 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라지 B, 스몰 B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의 수가 두 개여야 되는 거니까 스몰 D에 Y여야지 스몰 B 하나, 스몰 D 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봐봐요. 여기 X염색체에 있는 애들은 같이 연관이 돼 있을 거잖아. 아버지 쪽에서는 X염색체가 라지 A, 스몰 D 연관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쪽에서는 지금 1번이 스몰 A랑 스몰 D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스몰 A, 스몰 D 연관돼 있고, 라지 A, 라지 D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에 각각 연관이 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러한 3번 같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올 수 있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다가 발현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라지 D, 스몰 D일 때 다가 발현됐어, 엄마에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가 우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다가 정상, 아니, 다가 라지 D 유전자, 스몰 D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얘가 다가 발현됐다라는 것은 라지 D를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라지 A, 라지 D를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면은 라지 A, 라지 D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엄마한테 스몰 A, 스몰 D를 이렇게 받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가 하나라는 조건, 지금 스몰 A랑 스몰 B, 스몰 D가 하나라는 조건을 먼저 넘어서 버리게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라지 A, 라지 D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지금 여기까지는 만족이 되는 것인데, B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얘는 지금 나에 대해서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 B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라지 B, 스몰 D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한 개다라는 조건에서 라지 A, 라지 A, 라지 D, 라지 D,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정상 난자여야 되는데 얘를 지금 정상 난자니까 라지 A, 라지 D를 같이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라지 A, 라지 D고, 그 다음에 아빠 쪽에서 라지 A, 스몰 D를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 그치? 그러면 요거 이 XY를 아빠 쪽에서 줘야지만 아빠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클라인펠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스몰 D 하나 있고, 스몰 D가 하나 이미 스몰 B가 있었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의 수가 두 개가 돼버린다라는 거지. 1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나를 상염색체 유전자, 다를 성염색체 유전자라고 가정한 조건부터가 이제 틀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네를 이제 지우고 다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 우열관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테니까, 지금 나가 그러면 어느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야? X염색체에 존재하고, 가나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겠네. 다가 상염색체에 존재하겠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1번부터 가는 거예요. 자, 1번은 스몰 B가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스몰 A하고 스몰 B가 같은 X염색체에 존재해. 그리고 이렇게 쓸게요. 쌤이 스몰 A에 스몰 B가 연관되어져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스몰 B를 하나 가질 때 이제 나에 대해서 정상이기 때문에 이 스몰 B가 정상 유전자다
그러면 라즈비는 나발현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나는 우성 유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1에 스몰 A, 스몰 B는 누가 준 거예요? 엄마가 준 거지. 스몰 A에 스몰 B. 그 다음에 나가 발음됐으니까 라지 B에 스몰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도 이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아빠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스몰 B를 가지고 있겠다. 그럼 라지 A에 스몰 B. 이렇게 될 것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나가 발음이 됐으니까 라지 A에 라지 B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아빠로부터 라지의 스몰 B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에 대해서 정상이 나오려면 스몰 BB만 가져야 되니까 엄마로부터 스몰 A, 스몰 B 받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네. 아빠요.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 수가 두 개야. 그러면 지금 스몰 B 하나밖에 안 나왔지. 그러면 얘는 스몰 D를 하나 가져야겠다. 그렇지? 그러면 얘가 스몰 D의 상대량이 1이어야 되니까 상염색체에 있는 반은 라지 D 스몰 D다. 근데 얘만 봐서는 지금 아빠의 다에 대한 형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열을 몰라. 근데 4번을 보자. 4번을 보니까 얘도 DNA 상대량이 1인 거가 두 개가 있대요.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라지 A 스몰 A니까 하나 있고 얘는 DNA 상대량이 2니까 안 되니까 아 얘도 라지 D 스몰 D가 되면서 스몰 A랑 스몰 D 두 개를 만족시킨다. 그럼 라지 D 스몰 D일 때 자녀 4는 다가 발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라지 D가 정상 유전자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스몰 D가 다발현 유전자 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염색체에 있는지, 그 다음에 우열 관계를 다 따져봤으니까 얘만 이제 따져보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우선 아빠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XY를 아빠 쪽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야 클라인펠터가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아빠 쪽에서 라지 A랑 스몰 B를 이렇게 줬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 정상이기 때문에 스몰 B만 있어야 돼요. 그치? 그럼 엄마로부터 스몰 A랑 스몰 B를 받아야겠다. 요 경우만 해당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클라인펠터 태어나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볼게요. 보기 기억. 나는 열성 형질이다라고 했는데 나는 우성 형질이었어. 그래서 기억 틀린 것이고, A와 B는 모두 X이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 A가 아빠의 다에 대한 형질이에요. 자, 이것은 정상이니까 X죠. 그 다음에 자녀 1은 어떨까? 자녀 1 같은 경우에도 얘가 하나 있다라고 했으니까 라지 D 스몰 D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라지 D 스몰 D면 얘도 정상이겠네. 그래서 X다. 그러면 둘다 X 맞으니까 니은 맞는 것이고, 다음에 자녀 4에게서 스몰 A, 스몰 B, 라지 D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여기에서 스몰 A, 스몰 B, 라지 A, 스몰 B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스몰 A하고 스몰 B, 이렇게 갖는 애와 라지 D를 갖는 애는 생식세포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니은 디귿 정답으로 해서 4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전과 관련된 문제들 풀어봤고요. 이제 5단원과 관련된 문제들 남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째 문제입니다. 자, 천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이 나와져 있는 건데, 이 중에서 A, B, C가 양수림, 음수림, 지류 나와 있습니다. 자, 용암돼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건성천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건성천이의 개척자 우리 지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초원 형성되고 관목림 형성되고, 그 다음에 빛이 센 지역에서 양수림 먼저 형성되며, 호남림 다음에 음수림이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나는 이 지역에서 천이 시작 후 종다양성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그치? 그리고 구간 1이 천이의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천이는 1차 천이다. 용암돼지에서부터 시작한 건성천이, 1차 천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의 우점종은 C의 우점종보다 약한 빛 조건에서 잘 생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B는 양수림이니까요. 이 B의 양수림의 우점종은 양수들, 즉 빛이 강한 지역에서, 곳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니까 C의 우점종보다 빛이 강한 빛에서 잘 생장한다라고 해서 니은은 틀리게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식물 군집의 종다양성은 극상일 때가 가장 높대요. 극상은 이제 천이의 마지막 단계, 안정화 단계인데 중기의 종다양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아, 그래서 틀렸다라고 자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억만 정답으로 1번 답이 되는 것이고, 다음 19번으로 가서 그림 가와 나는 동일한 조건에서 종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 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A와 B의 상호작용은 기생과 상리공생 중에 하나래요.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기생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한 종은 이익을 얻고 한 종은 손해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상리공생이라는 거는 두종 모두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가나 중에 가가 단독 배양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지금은 가나가 그 단독 배양과 혼합 배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단독 배양으로 보셔야겠죠. 그리고 둘다 이익을 얻은 가를 혼합 배양해서 상리공생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얘를 단독 배양으로 보면 얘는요 둘다 손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치? 아, 그러니까 기생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보기 기억해서 나는 단독 배양했을 때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네요. 그 다음, 니은. 가에서 A와 B는 한 개체군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개체군이라는 것은 동일한 종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A하고 B는 종 A와 B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종 A와 B라는 것 자체가 다른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그래서 한 개체군 이룬다? 틀렸다. 라는 것이고, 구간 원에서 B에 환경 저항이 작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구간 원에서 이런 말안 나오더라도, 어떠한 구간이 나오더라도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 구간은 없습니다. 환경 저항은 모든 구간에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환경 저항이 작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디귿 맞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환경 저항이 무엇입니까라고 한다면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노폐물일 수도 있고, 천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한 환경 저항은 얘네들이 이제 구간에서 개체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요. 되겠죠? 환경저항은 어떤 구간에서든 작용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얘 쉽게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 기역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질소순환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져 있네요.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의 일부이고, 1과 2는 질산화 작용과 질소 고정 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산화 작용하고 질소 고정 작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질산화 작용은 뭐예요? 질산 이온이 된다라는 뜻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NO3 마이너스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고, 질소 고정이라는 것은 이제 공중방전에 의한 것도 있지만 세균에 의한 것이라면 대기 중에 N2가 NH4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1과 2가 질산화와 질소 고정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대기 중에 N2가 기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 기역이 NH4 플러스 되면서 요 1이 질소 고정 되겠죠. 그러면 이 2는 질산화 작용이 되면서 이 니은이 NO3 마이너스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NO3 마이너스가 N2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탈질산화 작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은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라고 한다면 분해자에 의한 작용을 나타낸다라고 되어져 있어. 그리고 기역과 니은이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찾아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분해자는 어때요? 질소화합물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NH4 플러스 상태로 바꿔주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산화 세균은 2에 관여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질산화 세균은 2에 관여한다. 맞죠? 질산화 작용은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질소 고정 작용은 누구에 의해서?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질소 고정 세균의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조토박터도 있지만 뿌리옥 박테리아를 우리 수능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뿌리옥 박테리아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소 순환은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에서 모두 일어난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개념에서 공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료에서 주어졌잖아요. 지금 N2를 이렇게 NH4 플러스로 바꾸고, NH4 플러스를 NO3 마이너스로 바꾸는 과정이 해양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육상에서도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모두 일어난다라는 거 맞게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디귿. 분해자에 의해 낙엽의 질소화합물이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떨어진 낙엽의 질소화합물이
암모늄 이온으로, 기억이 NH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니까 이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분해자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맞게 골라주시면 기억, 리엔, 디귿 모두 정답으로 골라서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7회 문제도 20번 문제까지 함께 다 풀어보면서 우리가 박수현 쌤과 해서 1회부터 7회까지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쌤이 OT에서도 얘기했지만 좋은 문제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문제풀이 전략을 찾아내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핵심 전략 찾아내시길 바라겠고,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벌써 14강이고요. 이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마지막 강의까지 열심히 달려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부족한 부분 많이 많이 채우셔가지고요. 우리 더 발전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강의까지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7회차 문제 풀어보고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11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12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항상 이 엘니뇨 라니냐는 자료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는 파트이죠. 이 자료 해석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을 하고요. 또 이 자료 해석에 대한 선지를 묻는 것도 되게 다양한 선지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등장했던 것들이 사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도 엘니뇨 라니냐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선지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기출 문제 많이 확인을 하시고요. 기출에서 어떠한 선지까지 다루었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2번 문제에도 별표를 쳐놨어요. 비슷한 닮은꼴 유형 문제 한번 살펴보면서 엘니뇨와 라니냐에서 자료가 또 어떤 식으로 주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선지를 해석하는 방법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요. 이번 자료는요. 관측한 수온이 20도씨 이상인 해수층의 부피 편차, 즉 따뜻한 해수층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부피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A랑 B가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이 엘니뇨 라니냐 공부가 좀 잘 되어 있어, 그래서 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바로 생각해서 판단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 아직 내가 이 엘니뇨 라니냐에 좀 부족해. 그럼 내가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판별해서 A와 B 시기를 내가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요게 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엘니뇨 라니냐의 상황을 간단히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시험 현장에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한정된 시간에서 빨리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판별을 해서 이 값을 맞춰줘야 되거든. 그럼 이 값을 맞춰주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 일단 여러 번 하다 보면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과정 거치지 않고선 이 자료를 바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내가 엘니뇨나

라니냐 시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야. 난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어. 그럼 그 시기에 대한 걸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보고, 그런 다음에 자료에서 A랑 B 시기가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 판별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수 있겠지. 나는 한번 엘니뇨 시기를 가정하고, 그랬을 때 20도씨 이상의 해수 층의 부피 편차를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라고 딱 정했잖아요. 그러면 자, 엘니뇨 시기야. 그럼 여기가 서태평양 쪽, 그리고 이쪽이 동태평양 쪽이겠지. 근데 이 엘니뇨 시기는 평소보다 무역풍의 세기가, 그렇죠, 약해지는 시기잖아요. 따라서 무역풍의 세기가 평소보다 약해지더라. 선생님이 이거 순서, 번호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지면 원래 서쪽으로 해수가 많이 이동했었는데, 그 서쪽으로 이동했던 따뜻한 표층 해수들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올 거거든. 이게 2번. 그래서 해수면의 경사가 원래보다 완만해지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용승의 세기가 약해지게 되더라. 그러면 지금 서쪽으로 이동했었던 따뜻한 해수들이 동쪽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동태평양의 표층소온이 높아지더라. 동태평양의 표층소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바로 엘니뇨더라. 근데 이 엘니뇨가 대기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었었지. 그래서 동태평양의 따뜻한 수온이 몰려오면은 우리 수온이 따뜻해질수록, 즉 따뜻한 해수층이 이동한 곳에서 상승기류가 발달하더라. 따라서 상승기류, 구름대도요,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으로 따뜻한 해수를 따라서 같이 이동하게 되고, 상승기류가 원래보다 동쪽에서 생기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엘니뇨의 기본적인 모습이더라. 되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20도씨 이상인 해수층의 부피 편차, 즉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 편차를 물어봤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엘니뇨 시기에는요, 따뜻한 해수층이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평소보다 작은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고요. 동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더온 거잖아. 그럼 평소보다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가 증가한 거니까 편차는 플러스 값, 평상시보다 높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동태평양에서 플러스 값, 서태평양에서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게 엘니뇨일 거야. 자, 그럼 볼게요. 동태평양이 지금 점선이거든. 동태평양에서 플러스 값 가지고 있고, 서태평양에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게 A네. 그러니까 이 A가, 엘니뇨 시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반대인 B가 라니냐겠지. 서태평양에서 따뜻한 해수의 부피가 더 많아졌어. 왜냐? 동태평양에 있던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해버렸거든. 그럼 동태평양은 부피가 더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편차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어. 요게 라니냐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를 구분을 했고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B 시기와 비교할 때, 라니냐와 비교할 때 엘니뇨 시기에 대한 설명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때마침 너무 잘했다. 엘니뇨 시기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기역류 디귿을 판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볼게요.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염록소의 농도 물어보았어요. 자, 서태평양에서는 지금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더 이동했기 때문에 서태평양은 수온이 낮아졌다라고 볼수 있어요. 서태평양의 표층수온은 평소보다 좀 낮아졌을 거야. 그런데 우리 염록소의 농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록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거든. 플랑크톤의 양이 많아지고. 자, 따라서 염록소의 농도는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해수의 증발량. 그럼 우리는 이 해수의 증발량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해수의 증발은 수온이 높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거든. 그래서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증발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근데 엘니뇨는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승기류도 잘 발달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증발량이 더 많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맞는 얘기. 증발량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수증기량도 많아지게 될 거예요. 요거까지 체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다음에 디귿입니다. 서태평양에서의 기압 편차 빼기, 동태평양에서의 기압 편차 값이 플러스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서태평양에서 지금 하강기류 발달했잖아. 하강기류는 저기압, 고기압. 고기압이죠. 따라서 서태평양의 기압 더 높아진 거고요. 동태평양에서 상승기류 발달하고 있습니다. 저기압이 가까워진 거니까요. 기압 편차 마이너스 값이더라.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값을 빼줬으니까 이 값은 플러스가 나오는 거 맞네. 따라서 니은 디귿 답은 5번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 보면요. 해수의 증발량, 니은에서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해수의 증발량이 많다는 건 결국에는 수증기량이 많은 걸 의미를 하더라. 요것과 관련된 닮은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과 닮은꼴 문제가 24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자, 가해 자료를 보세요. 가해 자료에서 이미 수증기량 편차값을 주고 있습니다. 해수의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량이 많아서 수증기량도 많아질 거다라고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문제에서 지금 이 수증기량이 서태평양의 수증기량이거든요. 그래서 서태평양의 수증기량이 평소보다 많다라는 건 그만큼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많이 갔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B가 라니냐 시기. 평소보다 수증기량이 적은 A가 엘니뇨 시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자료를 가져온 게이 나의 그림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 나가요, 해수면의 높이 편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알 거예요. 라니냐 시기에 서태평양의 해수면은 높아지고 동태평양의 해수면 낮아져요. 엘니뇨 시기에는 반대예요. 라는 건알 거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동경 140도. 이거 선생님이 6회차 할때 설명했었는데, 동경 140도이지만, 사실 이게 서태평양을 의미하는 것이더라. 이거는 경도 값이더라. 서경 100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동태평양을 의미하는 것이더라.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 서태평양은 요 서쪽에 딱 여기 한 지점. 동태평양은 동쪽의 한 지점, 페루의 딱그 앞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 우리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개념서에도 무조건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동태평양이요. 그냥 요 동쪽에 페루 앞바다예요. 여기만 동태평양이 아니라요. 이 페루 앞바다와 이 적도에서 여기 중앙 태평양까지 둘러싼 요 부분 있죠? 요렇게 막대기처럼 된 부분. 여기가 전부 다 동태평양이랑 같은 변화를 가져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전부 다 동태평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동태평양이랑 같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됐죠? 이 막대기.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요 값이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선으로 그은 부분이 전부 다 점선,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서태평양은 어디냐? 서태평양은요, 요 막대기를 둘러싼 부메랑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그림 많이 본것 같죠? 선생님, 빨간색으로 좀더잘 보이게 그려줄게요. 요렇게 막대기를 둘러싼 요 부메랑 부분. 여기가 바로 서태평양을 대표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부메랑 부분은 전부 다 플러스 값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요 중앙을 찍어놨어. 중앙을 찍어놓고 여기에 값이 어떻게 변해요? 라는 문제, 기출문제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여기는 서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닌데? 서태평양도 아니고 동태평양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막대기, 요 구간은 전부 다 동태평양을 대표하는 것이더라. 그걸 둘러싼 부메랑이 서태평양을 대표하는 것이더라. 라는 걸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해수면의 높이가 서태평양은 높아진 거고 동태평양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한 라니냐 시기, 가해 비 시기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우리 기후 변화의 지구 외적인 요인, 천문학적 요인.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죠.
자, 보면요. 자료에서 경사각과 이심률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차 운동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다음에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요. 남반구. 남위 30도. 남반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남반구에서 ABC의 측정한 서로 다른 물리량의

여름철에 남중고도는 높아지고 겨울철에 남중고도는 낮아질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봅시다. A랑 B가 있어. 네, A랑 B가 있는데 C는 지금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기 때문에 남중고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경사각이 같으니까. 근데 A는요, 경사각이 현재보다 작은 식이고 B는 현재보다 경사각이 큰 식이거든. 근데 봐봐요. 경사각이 작은 A 시기에 오히려 남중고도 높아졌지. 경사각이 큰 B 시기에 오히려 남중고도 낮아졌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이곳은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가 낮아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가 낮아지는 계절은 여름이야, 겨울이야? 이게 일단 돼야 돼요. 그렇지.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가 낮아지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겨울이어야 돼. 그럼 봐봐요. 기억에 1월 또는 7월이 들어가야 되는데 겨울이어야 돼. 그러니까 1월이야, 7월이야. 1월이요 하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왜냐? 문제에서 여기 지금 남반구라고 했거든. 아, 여러 번 꿨네. 그쵸? 남반구이기 때문에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입니다. 북반구는요, 남반구는요, 7월에 겨울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억은 1월이 아니라 7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땡. 잘 보셔야 돼요. 함정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잘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은 마이너스이다라고 했는데 기온의 연교차 편차예요. 자, 기온의 연교차 편차. 기온의 연교차 비교하는 방법은요. 세 가지 스텝을 차례대로 밟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냐? 스텝 1. 제일 쉬운 게요, 경사각에서 판별하는 게 제일 쉬워요. 경사각에서 판별되는 게 제일 쉬운데, 다행히도 A랑 현재는 경사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거 럭키한 거. 자, 경사각이 언제가 더 커? 현재가 더 커. 그러니까 경사각이 A가 현재보다 더 커. 그럼 우리 벌써 답 나온 겁니다. 기온의 연교차는 경사각이 클수록 큰 거잖아. 그런데 지금 A는 현재보다 경사각이 작으니까 기온의 연교차 편차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니은 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스텝 1에서 끝나면 2, 3로 안 내려가셔도 돼요. 여기서 끝내주셔야 됩니다. 실전에선 우리 시간이 생명이니까. 근데 우리 지금은 연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수 있지. 경사각에서 판별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경사각이 똑같아. 예를 들어 C 같은 거. C는 지금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스텝 1에서 해결이 안된 거야. 그러면 스텝 2로 가야 돼. 스텝 2는 무엇이냐? 경사 방향. 선생님, 세차 운동 안 일어났는데요? 그래도 경사 방향은 따져줘야 됩니다. 왜냐? 경사 방향에 따라서 북반구가 연교차가 클지, 남반구가 연교차가 클지가 정해지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지금 A랑 현재 할때 전부 다 지금 남반구의 기온의 연교차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사 방향에 따라서 남반구의 연교차가 어떤지 봐야 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사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차 운동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현재랑 경사 방향은 똑같아. 현재의 경사 방향일 때 남반구는 연교차가 큰 시기야, 작은 시기야? 남반구는 지금 근일점에서 여름, 원일점에서 겨울이거든요. 따라서 연교차가 큰 시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 현재는 북반구가 연교차가 작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큰 시기다라는 거 암기해 주셔야 돼. 그럼 경사 방향에서 이걸 판별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걸 토대로 스텝 3로 넘어갑니다. 20률. 요두 번째로도 결론이 안 나면 그때 20률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20률은 일단 A랑 현재를 비교를 해. 볼게요. A랑 현재 20률을 비교를 하면 A는 20률이 0.02보다 작고 현재는 0.02이기 때문에 20률은 A가 더 작아요. 됐죠? 근데 20률을 비교할 때 스텝 2가 필요해. 왜 필요하냐? 스텝 2에서 지금 A랑 현재 이 남반구는 연교차가 큰 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0률은 연교차가 큰 식이면 20률이 클수록 연교차가 더 커져. 근데 만약에 이게 연교차가 작은 식이다? 라고 하면 20률이 클수록 연교차는 더 작아져요. 왜냐? 이 연교차 자체가 20률 때문에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20률이 크면 연교차가 커졌던 곳은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연교차가 작았던 곳은 20률이 크면 연교차가 더 작아지는 거더라. 이 개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따라서 현재 20률은

0: A가 현재보다 작잖아. 근데 둘다 용기차가 큰 시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힘률을 고려했을 때도 명교차는 A가 현재보다 작은 거예요.
1: 그래서 스텝 3까지 와도 A가 현재보다 용기차가 작은 거더라. 근데 우리가 스텝 3까지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 왜냐? 이 문제에선 스텝 1에서 이미 해결됐거든. 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해결 안 됐어. 여기서도 해결 안 됐어? 그럼 26까지 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과정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 니은은 맞는 얘기. 자, 디귿입니다. ABC 중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평균 복사 에너지야. 자, 봐봐요.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평균 복사 에너지 양, 이걸 딱 보면은, 아, 무엇에 의해서 이 값이 결정되겠구나가 이미 떠올려야 돼요. 자, 봐봐요. 지구에 도달하는 평균 복사 에너지 양이 많으려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어때야 돼? 거리가 가까워야 돼.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식을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가장 가까워야 돼. 근데 봐봐요. 원일점에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원일점 거리가 가장 짧은 곳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 문제는요, 내가 선지를 보았을 때 무엇을 비교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문제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일점 거리가 가장 짧은 시기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원일점 거리가 짧으려면 어떤 값이 변해야 돼? 그렇지. 원일점 거리에 영향을 주는 건 이심률이에요. 이심률이 어떨수록 원일점 거리가 짧더라? 그렇지. 이심률은 원일점과 근일점을 만든 요인이기 때문에요. 이심률이 커지면 원일점, 원래 멀었던 거리는 더 멀어지고요. 원래 짧았던 근일점 거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그럼 이심률이 작아지면은 원일점 거리 작아지고 근일점 거리 길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일점 거리가 짧다는 건 이심률이 작다는 거더라. 그러니까 ABC 중에 이심률이 가장 작은 시기를 찾아주시면 그게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많은 시기는 A다라는 거 정리해 주셔야 되고, 요거랑 또 관련해서 그림 하나를 그려보면요. 우리가 지구가 타원 궤도를 공전을 할 때, 태양이 여기 있어. 태양이 여기 있어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근일점이 생기고, 태양과 가장 먼 원일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때 이심률이 바뀌죠. 이심률이 달라져도 원일점과 근일점 사이의 거리 자체는 고정된 값. 요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이심률이 커지면 이 태양이 더 근일점에 근접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일점 거리는 더 멀어지는 거야. 반대로 이심률이 작아지면은 태양이 중심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중심 쪽으로 이동하니까 근일점 거리는 길어지고 원일점 거리는 짧아지는 거더라. 그래서 원일점과 근일점 요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요 거리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개념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해 주시고 니은 디귿이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요 문제 우리 6회차에서도 비슷한 거 풀어봤었죠. 14번 문제를 보시면 두 주계열성 A랑 B가 나왔고요.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그래프를 좀 예쁘게 한번 그려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것이고 B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것이더라. 따라서 람다 맥스도 B가 더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를 비교하면 A의 표면 온도가 B의 표면 온도보다 낮겠구나라는 것을 그래프의 형태를 따라서도 비교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 흡수선의 세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5회차 할 때였나요? 분광형에 따른 F, G, K 분광형에 따른 흡수선의 상대적인 세기, 크게 세 가지는 좀 알아둬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첫 번째가 중성수소의 흡수선이었어요. 중성수소의 흡수선은 어디에서 최댓값을 가지더라? A형별에서 최댓값을 가지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중성수소의 흡수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칼슘 이온선. 칼슘 이온선은 K형별에서 최댓값을 가졌죠. 그래서 칼슘 이온선은 이런 식으로 생기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라고 한게 헬륨선이었습니다. 헬륨선은 O형별, B형별처럼 표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강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A는요, 칼슘 이온선, 이온화된 칼슘선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흡수선이 강하다라는 뜻은 아래로 많이 들어가 있으면 강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A는 칼슘선이 더 강해. 반면에 B는 수소,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도,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 좀 높은 별. 칼슘 이온선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 좀 낮은 별.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도 있더라.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별의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요 별이 주계열성이거든.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이 크죠. 따라서 A가 더 작습니다. 기억땡. 니은입니다. 색지수는 표면 온도가 클수록 색지수 값이 작죠. 따라서 표면 온도가 더큰 B가 색지수가 더 작을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 맞는 보기. 이렇게 선생님처럼 먼저 판별해서 내가 부등호를 그려줘. 그런 다음에 문장을 읽으면 훨씬 더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내가 자신 있는 걸로 판별해놓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이런 게더안 헷갈리게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디귿입니다. 별의 색깔이 노란색인 별. 별의 색깔이 노란색인 별은 우리 지금 표면 온도가 낮은 별. 즉, 이온화된 칼슘선이 강한 별이겠지. 따라서 B가 아니라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만 맞아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 비슷한 문제 나왔습니다. 별의 물리량에 대한 문제이고요. 우리 별의 반지름과 그리고 람다맥스값, 그리고 절대등급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별에 대한 물리량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별 ABC가 있고, 반지름은 지금 태양을 기준으로 상대값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표면 온도 대신 누가 들어가 있어요? 람다맥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걸 통해서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 있더라. 왜냐? 람다맥스는 표면 온도랑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이더라. 그쵸?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표면 온도의 비를 구해줄 수가 있는데, 이때 선생님이 또 문제풀이에서 팁을 하나 주자면, 요 식을요,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양변에 표면 온도를 곱해주시면, 그러니까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곱하기 표면 온도는 항상 값이 일정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더 쉽게 우리가 표면 온도의 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요게 람다맥스가 제일 크니까 표면 온도가 제일 작을 거거든요. 그럼 이걸 1로 둬. 이것도 1이겠지. 근데 이때 람다맥스 곱하기 t가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럼 500 곱하기 1은 500. 그럼 250 곱하기 2는 500이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표면 온도의 비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역수치하는 게이 문제에서는 크게 복잡하지 않지만 실제 문제에서 좀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역수를 취해주시면 되더라.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반지름 알고 있고요. 표면 온도의 비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광도를 구할 수 있더라. 됐죠? 자, 광도 구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광도는 비례하더라.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별 A를 한번 잘 보세요. 별 A를 보니까 반지름이 1이야. 상대값이 1이야. 근데 표면 온도도 상대값이 1이에요. 그러면 반지름 1이고 표면 온도도 1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1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광도도 만약에 1이다. A의 광도가 1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같아요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광도를 지금 상대값으로 나타냈을 때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이랑 같아요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통해서 구해주면은, 자, B 볼게요. B는요, 반지름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거든. 그리고 표면 온도는 2니까, 자, 요거를 해주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 거기에다가 표면 온도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 16. 이렇게 되겠지. 됐죠? 광도. 그 다음에 C 볼게요. C는요, 반지름이 태양의 10배이고 표면 온도는 똑같아. 그러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1의 4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10의 제곱.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빼기 니은.

평균을 구해보래요. 절대 등급을 비교하라. 그런데 광도가 100배 차이네. 우리 밝기가 100배 차이면 등급은 5등급 차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기역 빼기 니은은 5이다. 맞는 얘기. 여기가 지금 광도가 더 작으니까 절대 등급 값이 더큰 것까지, 부호까지 신경 쓰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니은입니다. ABC 중에 광도가 가장 큰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광도를 싹다 구해놨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광도가 가장 큰 별이 누구냐? C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디귿에서 지금 B의 광도 계급은 3이다. 그러니까 3이면 거성이지, 거성. 거성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B는요, 표면 온도가 태양의 두 배야. 근데 절대 등급은, 표면 온도가 태양의 두 배는 아니지만 표면 온도가 높은 편이죠. 그쵸? 표면 온도가 높은 편이고, 광도는 근데 되게 낮은 편이란 말이야. 표면 온도가 높은데 광도가 작아. 그리고 반지름이 되게 작아. 태양의 100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이것은 거성이 아니라 백색 외성에 해당하겠지. 따라서 거성이 아니라 백색 외성이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이 맞기 때문에요.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때 여러분들, 여기서는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었던, 6회차에서 열심히 했었었던 등급과 밝기의 관계 구하는 거, 이거 선생님이 외워놓으라고 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 1등급 차이가 난다라는 건 이거 밝기 2.5배. 등급은 생략하고 쓸게요. 그 다음에 5등급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밝기 100배 차이. 이때 물론 등급값이 작을수록 밝기는 밝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10등급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5등급 더하기 5등급이니까 밝기 10의 4제곱배, 만배 차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이거 외에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 있었죠. 등급이 2등급 차이면 2.5 곱하기 2.5니까 6.25배의 밝기 차이. 등급이 3등급 차이면은 2.5 곱하기 2.5 곱하기 2.5를 하면 16배 차이 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외워두라고 했던 거. 1등급에 2.5배, 2등급에 6.25배, 3등급에 16배, 5등급에 100배. 요거 외워두셔야 되더라. 이걸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우리가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다 구할 수가 있더라. 4등급은 5등급 빼기 1등급이기 때문에 100 나누기 2.5 해주시면 40이었죠. 6등급은 5등급 더하기 1등급이니까 100 곱하기 2.5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50배 이렇게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등급은요. 5등급 더하기 2등급으로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100 곱하기 6.25 해서 625배 이렇게 될수 있고요. 8등급도 비슷하죠. 5등급이 지금 100배니까 여기 되게 쉽습니다. 5등급 더하기 3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곱하기 16 해서 1600배.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더라. 그래서 9등급은 이번엔 우리가 요렇게도 할수 있겠지. 10등급 빼기 1등급이잖아. 그러니까 만에서 2.5를 빼주니까 4000이구나. 4100이구나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5등급 더하기 4등급이니까 100 곱하기 40이라 4100이구나 이렇게 해주셔도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급과 밝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수능에서 반드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따라서 우리 답은 3번이라는 거 했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비슷한 닮은꼴 유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의 형태로 우리 9월 모의평가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쵸? 수능. 이런 데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보시면 표면 온도 나와 있고 반지름 나와 있어요. 표면 온도랑 반지름이 상대 값으로 나와 있으니까 광도 구할 수 있겠지. 광도 구해주시고, 광도를 구해주신 다음에 광도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 등급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이번에 절대 등급이 아니라 겉보기 등급으로 나와 있거든.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아, 절대 등급과 그리고 겉보기 등급을 이용해서 거리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이때 또 사용해 주셔야 되는 공식이 겉보기 밝기는 반지름의 거리의 제곱, 그리고 광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하더라. 라는 식을 이용하는 게 우리 수능 모의평가에서 상당히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과 관련된 문제 빠삭하게 풀줄 아셔야지 수능에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거 기억을 해주시고 따라서 이 닮은꼴 유형 문제 반드시 풀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1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에서 보시면요. 그림 가는 어느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어느 별이 진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가는 보니까, 요거 딱 보니까 양성자, 양성자가 충돌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PP 반응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6개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핵 하나랑 수소 원자핵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네 개의 수소 원자핵이 합쳐져서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지는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것이고, 지금 나를 보니까요. 여기가 지금 주계열의 단계인 거죠. 보니까 좀 오른쪽 아래에 해당하고요. 거의 태양이랑 같은 태양의 광도를 가지고 있고, 표면 온도 한 5800K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태양이랑 거의 같은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 별의 진화 과정이구나라고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A는요, 지금 주계열 단계에 도달하는 중이에요. 따라서 A는 원시별 단계에 해당하겠고요. 이때 중력 수축하면서 점점점점 중심부의 온도 높아지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 가의 반응을 포함하겠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주계열성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 중심부에서 수소를 연소시키다가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고갈이 되면 중심부의 헬륨핵은 수축하고 외곽부는 팽창하면서 거성으로 진화하죠. 그러고선 선생님이 요거 굉장히 문제 푸는 동안 강조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광도의 피크점을 찍는 부분이 있어.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부분이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행성상 성운 단계를 지나서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하더라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는 수소핵융합 반응인데, 나의 A, 원시별 단계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아니지. 수소핵융합 반응은 주계열 단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니은입니다. 나의 B에서 C. 나의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이거?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잖아.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별의 바깥층은 팽창한다? 맞는 얘기죠. 별의 바깥층이 팽창하면서, 이때 기억할 거, 팽창하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HR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 이때 중심부는 다르죠. 바깥부는 팽창하지만 중심부는 뭐 하고 있을 것이다?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부는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할 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더라. 자, 디귿입니다. 별의 평균 밀도. 우리 평균 밀도는 반지름이랑 반대였어요. HR도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더라. 따라서 우리 밀도는요, B보다 C가 더 작은 거죠. 그래서 B가 C보다 작다가 아니라 B가 C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 틀렸다. 니은이 맞기 때문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말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17번 문제가요, 역시나 우리 식현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또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방법만 확실히 습득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쌤이 도와줄 테니까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자, 한번 볼게요. 가의 이제 탐구 과정을 보면은 태양의 반지름과 질량을 넣고, 그러니까 별은 태양이고, 그리고 행성은 목성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넣고, 그런 다음에 행성의 공전 궤도면을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설정을 했대요. 그런 다음에 행성의 반지름을 변화시키면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관측한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이다. 그렇지. 중심별을 행성이 이렇게 관통할 때, 그때 일어나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 관측하는 거, 식현상 이용한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 맞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기역을 3배만큼 증가시키면, 근데 기역이 행성의 반지름이야. 그럼 다음 장 한번 봐볼게요. 기역이 행성의 반지름인데, A가 무엇이냐면요, 밝기 변화량입니다.
자, 이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런 그림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점마다 T1, T2, T3, T4 이런 그림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일단 원을 다섯 개 그려야 돼요. 원을 다섯 개 그려야 돼요. 자, 봐봐요. 큰 원을 하나 그려요. 이 원을 잘 그릴 필요 없어요. 쌤처럼 이렇게 찌그러지게 그려도 절대 문제 푸는데 상관없습니다. 원을 그리고 이 원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왜냐, 아까 우리 시선 방향과 공전계 도면이 나란하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부를 관통하는 선을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을 4개를 더 그려야 되는데, 이번엔 좀 작은 원을 요 끝에 하나, 요 끝에 하나, 똑같은 크기의 원을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리고 이 원들의 중심을 이렇게 다 찝어줘요. 그럼 우리 문제 풀 준비 완료. 요렇게. 됐죠? 자, 그럼 이때 A는 무엇이냐? 원래 이 지금 목성이겠죠? 이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행성이 지나가는 동안 원래는 중심별을 하나도 안 가렸어. 그러다가 행성이 중심별 앞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부터 식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두 번째 그림이 무엇이냐? 행성의 면적에 의해서 중심별이 최대로 가려진 시점이 이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해되셨죠? 요런 상황이 되는 거더라.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결국에 이 A, 밝기 변화량이잖아. 이 밝기 변화량은요, 전체 중심별의 면적에서 행성이 차지하는 면적, 행성이 가려지는 요 면적만 밝기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안 보일 테니까. 요 값이 A거든요. 근데 우리 면적이라는 건 2차원이거든. 2차원은 1차원에 제곱을 해줘야 되거든. 따라서 중심별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두고 행성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둔다면 결국에 이 a 값은 중심별의 반지름 분의 행성의 반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 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을 것이다. 됐죠? 자, 근데 우리 아까 기억이 뭐였냐면 행성의 반지름이 기억이었거든. 그럼 봐봐요. 기억이 3배가 되었대. 행성의 반지름이 3배가 되었대. 그러면 3배의 제곱이니까 9배지. 그러니까 A는 9배만큼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니은까지 풀었어요. 네, 이 문제의 당연히 하이라이트는 디귿입니다. 자, 디귿에서 보시면 기억을 감소시키면 요 값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요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봐봐요. 그래프에서 T1, T2, T3, T4가 각각 어느 시점인지가 나와 있어. T1은 이제 막 식현상이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이제 막 식현상이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건 어디냐? 지금 요 지점이지. 왜냐? T1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행성이 중심별 가리기 시작할 거거든. 그 다음에 T2는요, 이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최대가 된 시점이야. 그러면 행성이 완전히 중심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때가 T2야. 됐죠? 그 다음에 T3는 행성이 중심별을 완전히 가리고 있고, 이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시점. 이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시점, 여기가 T3. 그리고 T4는 이제 식현상이 완벽히 끝나기 시작한 시점. 식현상이 완전히 끝나서 중심별을 완전히 벗어난 시점, T4. 됐죠? 자, 그럼 이때 봐봐요. 지금 문제에서 T3-T1. 이게 분모이고, 분자에 있고, 분모는 T4-T3예요. 그죠? 자, 근데 봐봐요. T3, 분모부터 볼게요. T4-T3. 이 시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봐봐요. 요 중심이 이만큼 지나갔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지. 그죠? 근데 이만큼의 거리가 얼마냐면, 행성의 반지름 더하기 행성의 반지름이야. 즉, 행성의 지름만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T4-T3예요. 근데 우리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 이게 걸린 시간이니까 여기에다가 공전속도 v를 곱해줘요. 속력.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될 거냐면은 2 곱하기 행성의 반지름이 될 거라고. 그치? 이때 동안 이동한 거리가 2 곱하기 행성의 반지름이니까. 자, 그 다음에 T3-T1. 이 시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가 T1이거든요. T1에서 T3를 가는 동안은 여러분들 잘 봐봐요. 요만큼의 길이도 행성의 반지름이고, 요만큼의 길이도 행성의 반지름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여기로 딱 떼와서 붙여주면요. 결국에 T1에서 T3 동안 간 거리는 중심별의 지름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 시간 동안 V의 속력으로 이동한 거리는 중심별의 지름인 거예요. 됐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공전 속도가 약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T4-T3 분의 T3-T1은 결국에는 행성의 지름 분의 이것도 사실 E가 약분되죠. 행성의 반지름 분의 별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사실은 저게 요 식을 의미를 한 것이더라. 근데 지금 기역을 감소시키면 이라고 했거든. 기역을 감소시키면. 근데 이 기역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우리 아까 행성의 반지름이 기역이었어요. 그럼 요 식에서 기역을 감소시킨다는 건 분모를 감소시킨다는 거거든. 그럼 분모를 감소시키면 이 전체의 값은 증가하게 되겠지. 따라서 분모를 감소시키면 이 전체 값은 증가한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서요. 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 풀수 있어야 되고, 요거랑 상당히 비슷한 기출 문제가요. 26학년도 6월 19번 문제거든요. 똑같죠? 똑같은데 시점들이 더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세하게 나와 있고, 자, 이걸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좀 빠르게 실전에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빠르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점점 점점 점 그리고 요점이 지금 여기가 요 시점이잖아. 4t인 거야, 4t. 여기가 5t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15t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16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완전 중심은 지금 10t가 되겠지. 요딱 중심점 10t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려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t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 공전속도 v의 t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은 행성의 지름만큼을 이동했을 것이고, 그리고 공전속도에다가 4t에서 15t가 될 때, 그러니까 11t죠, 11t. 11t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은 중심별의 지름을 공전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중심별과 행성의 반지름의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할수 있겠지. 우리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를 이 식현상 그래프 위에다 더 씌워서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중심점이 시선속도가 0이고 시선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시선속도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것이다. 여기가 시선속도 0인 곳, 플러스인 곳, 마이너스인 곳. 근데 우리 시선속도는 파장의 변화량이랑 똑같이 바꿔 쓸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파장의 변화량이 0인 곳, 여기가 적색 편이, 여기가 청색 편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 처음엔 어려워 보여도요, 이렇게 기출문제 잘 해석하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 문제. 주계열성 가나다가 나와 있고, 분광형이 나와 있고,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나와 있습니다. 네, 세개다 주계열성이니까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클 거예요. 따라서 광도를 비교를 해보면,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게 지금 A형 별인 나하지. 나의 광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가, 그 다음이 다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광도가 클수록 폭도 넓어집니다. 따라서 폭도 나가 제일 크고, 가가 크고, 그 다음이 다여야 될 거야. 근데 지금 가에서의 폭이 0.6A6고, 그 다음에 나는 기역, 다는 니은이더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기역에서 기역은 니은보다 크다. 맞는 보기. 자, 니은입니다.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우리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지대가 중심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따라서 다가 가장 먼 것이 아니라 다가 가장 가깝겠다. 나가 가장 멀겠더라. 따라서 니은 틀렸다. 자, 디귿입니다.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물어봤어요. 자,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단위 시간에 별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결국에는 광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이미 광도 구했었지. 광도는 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가고, 그 다음이 다다라고 했으니까, 가가 나보다 많다라는 건 틀린 얘기죠.
나가 더 많아야 됩니다.

0: 따라서 디귿도 틀렸더라. 그래서 기억만 맞아요.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우리 은하에 대한 문제예요. 자, 문제를 일단 읽어보면요. 그림 가는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의 모습을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규칙적인 형태가 없는 게 불규칙 은하이니까 A가 바로 불규칙 은하에 해당하겠고요. 그다음에 B가 타원 은하에 해당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하 문제를 풀때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나오더라도 이 은하의 평균적인 별의 색깔이 어떤지, 요 색깔을 알아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 훨씬 더 수월하게 풀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A는 지금 불규칙 은하죠. 불규칙 은하는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B는요, 타원 은하예요. 타원은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나를 보니까 나는요 A와 B의 색지수 분포를 기억과 니은으로 나타낸 것이더라. 근데 지금 색지수라는 건 색지수 값이 클수록 붉은색, 표면 온도가 낮은 걸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니은이 전체적으로 색지수 값이 크죠. 따라서 니은이 B, 즉 타원 은하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억이 지금 색지수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아서 푸른색을 더 띠고 있는 불규칙 은하 A에 해당하겠더라.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기억 볼게요.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은 누가 더 적으냐? 자, 여러분들.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 역시나 별의 평균 색깔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 파란색 별과 붉은색 별을 비교했을 때 파란색 주계열성은요, 표면 온도가 되게 높은 주계열성이야. 이렇게 표면 온도가 높고 질량이 큰 주계열성은 수명이 어떻더라? 되게 짧아요. 단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명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이가 어린 애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지. 반면에 붉은색 별만 존재한다는 건 나이가 어린 푸른색 별은 이미 다 죽어서 없고, 나이가 많은, 수명이 긴 별들만 남아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요,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나이는 평균적인 수명이 짧은 A가 훨씬 더 적더라.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 니은입니다. 기억은 B의 색지수가 아니라 A의 색지수의 분포지. 색지수가 작은 값, 푸른색을 띠더라. 디귿입니다. 단위 시간에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빈도수. 이건 사실 기억이랑 같이 가는 거죠. 평균 연령이 젊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막 태어난 별들이 많다. 별들이 활발하게 탄생하고 있다. 근데 별들이 활발하게 탄생하고 있다는 건 성관물질의 함량이 많다라는 걸 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빈도수는 A가 더 많아. 성관물질의 함량이 더 많아서 나이가 젊은 별이 더 많더라.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 기억 디귿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허블 법칙에 대한 문제이고요. 은하 A와 B의 거리, 적색 편이, 후퇴 속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 허블 법칙은요, 문제 풀어줄 때 일단 요한 줄에씩 적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는 고유 판정분의 파장의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 그럼 여기에서 상수 값을 빼주면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고요. 고유 파장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하더라. 그리고 사실 이 전체적인 값이 적색 편이니까 적색 편위에 비례하더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은하의 거리와 적색 편이와 후퇴 속도는 전부 다 비례하는 관계겠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고요.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B 같은 경우에는요, 봐봐요. 거리를 알고 후퇴 속도를 알아. 거리를 알고 후퇴 속도를 아니까 허블 상수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를 구해보면은 지금 후퇴 속도가 3575km/s는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까지의 거리가 55메가파색이더라. 이렇게 구해주면 허블 상수가요, 65km per sec, per mega parsec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블 상수를 구해준 것이고, 그럼 이 허블 상수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기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기역에서 후퇴 속도, A의 후퇴 속도가 2210km per sec거든. 근데 이것은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까지의 거리를 곱해준 값일 거거든요. 요 식을 계산을 해주면 은하까지의 거리가 34메가파색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역에서 34메가파색이다라는 건 34이다라는 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니은분의 디귿을 구해봐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니은분의 디귿을 구해봐라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이둘다 모르잖아요. 근데 어차피 적색 편이는 후퇴 속도랑 비례하거든. 그리고 이 후퇴 속도는 거리랑 비례하거든. 그럼 이세개 중에 제일 간단한 게 우리가 지금 이 A를 기역을 구했으니까 적색 편의의 B 대신 거리의 B를 구해주는 게 훨씬 쉽겠지. 그래서 결국엔 니은분의 디귿은요. 간단하게 쓰면 니은은 지금 요 A의 거리랑 비례하는 거니까 34. 분의 디귿은 55가 되겠지. 근데 요 값은 1.5보다 크거든요. 따라서 이 값이 1.5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다라고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더라. 자, 그 다음에 디귿이에요.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구해봐라라고 했어요. 자, 그럼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자, 디귿. 우리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일단은 우주의 크기, 라지알. 크기는 거리잖아. 거리는 시간분의 속도이죠. 자, 이때 속도는 기본적으로 빛의 속도가 될 거고요. 빛의 속도로 멀어졌는데 이때 우주의 나이만큼 멀어진 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되겠지. 그래서 우주의 나이 t. 근데 우리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죠. 그래서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 이게 바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대입을 해주면 허블 상수가요, 65km per sec, per mega parsec이었고요. 여기에서 지금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5제곱 킬로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단위도 이렇게 같이 약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값이 딱 떨어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누어 보면은 요 값에 선생님이 정리해서 써보면 300 곱하기 10의 3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5로 나누어주면 13분의 60이 되겠지. 그러면 60을 13으로 나누었을 때 1, 2, 3, 4, 52, 80이 되겠죠. 근데 80은 요게 5번 들어가면은 5번보다 더 들어가죠. 지금 5번보다 더 들어가고 6번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6번까지 들어가면은 78.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점 몇몇이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 점을 찍어줘야 되죠. 4.6 몇몇이 되더라. 근데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해주는 거거든. 따라서 요 값은 4600 메가 파색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4500 메가 파색보다 작은 게 아니라 4600 메가 파색보다 크기 때문에 4500 메가 파색보다는 당연히 크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더라. 그래서 답은 1번이구나. 기억만 맞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1회부터 7회차까지 쉽지 않은 문제들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20번 문제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서요, 꽤나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잘 복습하시고 또 문제 푸는 연습하시면 실전에서 적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신 친구들 중에 아직 6월 모의평가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또는 9월 모평을 기다리는 친구들 또는 수능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위치한 선에서 우리 처음에 OT 할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갈라진 틈을 발견해야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체크한 부분들, 그 부분들 잘 메꾸어서요. 우리 다음에 만났을 때는 조금 더 메꿔진 상태로, 조금 더 채워진 상태로 만나서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지켜보고 우리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 다른 강의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와, 이거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정입니다. 수능 기출인물의 20번째 시간입니다. 20번째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전정보와 염색체 세 번째 시간입니다. 퍼즐 맞추기다. 이게 생명과학 관련된 문제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들도 많이 학교에서 받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출제자의 그 의도를 파악하고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일단은 만약에 생명과학원으로 이제 우리가 수능을 보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이제 여러분들이 재미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뭐 수학도 열심히 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흥미와 재미를 좀 느끼셔야 생명과학원 유전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들기만 하지 않은 또 그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학도 진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마음을 좀 열고 이 문제들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오늘은 19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염색체들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아, 예쁜 염색체들이구나. 염색체. 주렵게 염색체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여기 문제는 2에는 8과 2에는 6이에요. 그죠? 2에는 8이 있고 2에는 6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그려주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기출문제에. 보시면은 염색체 중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게 제외된 걸까? A와 B는 성이 다르다 그랬고요. 네, 성염색체는 뭐 암컷, 수컷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기억은 X염색체와 Y염색체 중에 하나다. 항상 이제 기억은 성염색체 중 하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보시면서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두 개일 수도 있겠지. 두 개일 수도 있는데 두 개여버리면은 XX? 2N이 돼버리잖아. 그럼 하나냐, 하나, 하나. 하나. 그죠? 얘는 N은 3이야. N은 3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하나 그려주시면 N은 4. 그럼 결국은 이제 2N은 6이고, 얘는 2N은 8이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지. 이것도 짝이 안 맞잖아. 이렇게 짝을 맞추면 하나가 B지. 그럼 얘는 2에는 6이지. 2에는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모양이 비슷한 게 보이는 게 어디예요? 여기지. 얘네들을 묶어야 되겠지. 그죠? 얘랑 얘가 보이시고요. 얘랑 얘가 보이신다. 그럼 얘가 성염색체구나. 얘가 성염색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다 이제 X를 한번 넣어보시면 XY 네. XY 여기 이제 X 여기 넣어보시고 그럼 지금 우리가 X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X라고 됐죠?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러냐면 A와 B는 성이 다르다.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죠. A와 B는 성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성이 뭐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제 Y니까 그지? 얘가 수컷이란 말이야. 성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는 암컷이겠다라는 거지. M만 가지고 우리가 암컷인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8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이 다르다는 거. 그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됐고 자, 기억은 X염색체입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상염색체 수는 3이다. 자, 가에서 상염색체 수는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 두 개다. 그 다음에 나는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다. 우리가 가와 달을 수컷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암컷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문도 잘 읽으셔야 되겠죠? 발문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가보겠습니다. 20번. 2023학년도 수능 16번 문제입니다. 자, 이에는 동물 A부터 C다. 여기 A부터 C에 염색체들이 나와 있어요.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다. A와 B가 서로 같은 종이다. B와 C는 서로 다른 종이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줘야 되겠지. A와 B가 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B와 C의 체세포 항계성 염색체 순서로 다르다. 이것도 우리가 했었죠? 얘네들이 염색체 수가 다르다. 염색체 수가 다름. 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놓고 또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가 짝이에요. 그렇죠? 네, 두 개가 짝. 이엔이네, 이엔. 이엔이고 뭔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염색체 X인지 Y인지 네,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에는 8이네요, 8. 얘는 8. 그죠? 얘는 8.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얘랑 그림이 비슷한 걸 보아하니 얘도 N은 4인가 봐요. N은 4. 그죠? 얘는 완전 얘랑 다르죠? 얘네들이랑 다르잖아. 얘는 독립된 애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림이랑 똑같죠? 네, 사이즈 보세요. 요렇게 짝이고, 요렇게 짝이고, 요게 요거네. 그죠? 요 사이즈가 같아요. 요게 성염색체네요, 성염색체. 얘는 N은 4 그대로. N은 4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성별이 어떻다라고 나와 있나요? 네. 지금, 가와에서 라중두 개는 암컷, 두 개는 수컷. 네, 두 개는 암컷, 두 개는 수컷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일단은 수컷이 두개 있어야 돼요. 수컷이 두 개. 여기다 이번에는 Y를 넣어야지 수컷을 만들 수가 있겠죠? Y, Y, Y. 그죠? 네, 이래버리면 얘가 이제, 여기가 이제 X, Y가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얘도 이제 Y가 있으니까 얘로부터 만들어진 Y를 가지고 있는 수컷이다. 라는 거알수 있겠고, 여기 두 개를 우리가 암컷이라고 놔주면 되겠죠. 염색체 수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N은 3이라고 놓고, 2N은 6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럼 기억. 우리 지금 기억은 뭐라고 찾았어요? 여기 문제 보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나타낸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억을 그려준 겁니다. 이건 지금 숨은 게 Y라는 거고요. 기억은 그려준 거야. 됐어요? 네, 그냥 기억은 Y가 아니라 X 염색체겠죠. X 염색체. 네, 그렇게 찾아주시고. 그 다음, 니은번. 가와라는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다. 이렇게가 이제 같은 개체라는 거죠. 그죠? 얘하고 얘는 다른 개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될까요? 어떤 게 A고 어떤 게 B인지는 우리가 못 찾죠. 문제에서. 왜냐면 성별을 준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얘하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다른 개체다. 얘는 수컷. 암컷. 그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다른 개체다. 맞죠, 맞죠? 예, 네, 그 다음에. 디귿번. C의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요게 C라는 건 알죠? 다른 종이니까. 다른 종. 그죠? 얘가 C라는 건 확인할 수 있죠. 염색체 모양이 다르니까. 자, C의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의 예, 염색 분체 수 그랬어요. 지금 얘가 2에는 6이잖아요. 그죠? 그럼 2에는 6이니까 상염체는 몇 개예요? 네 개죠. 네, 염색 분체 수는 8. 맞죠? 4 곱하기 2 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니은번과 디귿번을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21번으로 가볼게요. 자, 계속 염색체만 보다가 이제 또표 문제가 나왔어요. 거의 패턴은 이렇게 염색체 모양 줘가지고 이제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표의 형태를 주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왔다 갔다 이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제일 먼저 N이냐 E이냐 이런 거 찾으라 그랬죠. 일단 발문 좀 보고요. 유전용질 가능한 쌍

대립전자 라지와 스몰 A에서 나는 두상의 대립전자 라지비와 스몰 B, 라지디와 스몰 D에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 아, 그러니까 요거는 상염색체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나의 유전자는 지금 두상.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있다고? X염색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 얘기. 표는 남자 피의 세포 가부터 다. 이게 남자. 그 다음에 여자 Q의 세포. 네, 여기 여자. 남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나눠볼까요? 구분 지어 봅시다. 구분 지어 보시고. 핵상을 한번 봅시다. 핵상. 핵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나다의 여러분들 핵상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 다른 세포에 있어요. 근데 자기가 없어. 다른 세포에 있는데 나한테 없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N이다. 이렇게 찾으시라고 그랬죠. N이다 찾으라고 그랬어요. 됐고. 그 다음에, 얘도 될까요? 얘도? 나는 없는데 다른 세포 가지고 있어. 그지? 얘는 N이라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찾을 수가 없죠. 그쵸? 얘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 없다.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Q의 세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얘는 없는데, 가지고 있잖아. 얘도 N이네. 없는데,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N이다. 얘는요? 얘는 확인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N의 세포를 찾았다. 라고 볼수 있어요. 될까요? 그 다음에, 일단은 얘가 N이란 말이야. N. N. 그러면, 지금 A라고 하는 거는 X 염색체 있는데 X가 하나니까 A와 B 중에 하나 있을 것이고 이제 Y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B하고 small b, large D, small D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N짜리의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의 개수는 몇 개?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세 개. 맞습니까? 세개 가질 수 있겠죠, 세 개.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있죠. 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상염색체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상염색체는 네,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아, 요게 상염색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게 이제 상염색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찾았죠? 문제에서. 요게 상염색체 있는 거고, 요게 이제 X에 있는 거니까, X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뭐, B가 오든, 뭐, 스몰 B가 오든, 라지 D가 오든, 스몰 D가 오든, 최대 가질 수 있는 게 요렇게 세개 가질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Y가 온다면, 몇 개만 가질 수 있어요? 라지 A나 스몰 A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가 상염색체다. 상염색체 A라든지 아니면 스몰 A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있어봤자 두 개잖아. 두 개는 올 수가 없죠. 두 개는 올 수가 없죠. 최대 세 개거나 아니면 한 개만 와야 되겠다. X가 있다면 세 개인데, X가 아니라 Y가 있다면 하나밖에 올수 없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없겠죠. 세 개이거나 하나여다. 세 개이거나 하나여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게, 요거 한번 보실까요? 지금 달을 보시면 기역 대립 유전자와 디귿 대립 유전자와 리을 대립 유전자 가지고 있어요.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보시면, 다하고 말을 놓고 보시면, 기역 대립 유전자와, 그 다음에 디귿이랑, 뭐를 가지고 있냐면, 니은을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이 리을과 니은이 뭐라는 걸알수 있냐면, 대립 유전자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니은과 리을이, 대립 유전자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됐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은 요거. 디귿과 미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의 핵상은 이엔이죠. 얘의 핵상은 여러분들이 이엔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엔이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이엔이면 있어야 되겠지. 다른 애가 있으면 있어야 돼. 이엔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됐고, 여기도 니은과 리을이 대립전자인데 가지고 있죠? 그럼 얘도 이엔이야. 그리고 딴 애가 있어? 얘도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채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기억과 비읍은 대립유전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갖고 있어야 된다. 얘는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요거. Q의 나의 유전자형이라고 물어봤어요. Q의 나의 유전자형. Q. 나의 유전자형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어쨌든 그러면 뭐예요? 기억이랑, 그죠? 디귿 리을은 아니죠? 이건 상염색체에 있는 거니까. 디귿과 미음 빼고 나머지를 보시면 되잖아. 나머지를. 자, 있으면 얘도 있어야 되는 거야. 다 있어요. 다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있다.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표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핵상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니은과 리을 사이, 기역과 비읍 사이의 대립유전자 관계만 찾을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쉽게 우리가 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 고르셨죠? 우리 기역번과 디귿번, 우리 3번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또, 그림으로 왔습니다. 자, 그림은 동물, 가부터 라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 모든, 이번에는 뭐, 숨겨놓은 거 없어요. 다 그려줬어요. 모든 염색체. 서로 다른 개체 A, B, C 중 세포다. A와 B가 같은 종이다. A와 B가 같은 종이다. A와 C는 성이 같다. A와 C는 성이 같다. 동종, 얘는 성이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핵상은 모두 이엔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두 개가 짝이고, 두 개가 짝이고, 두 개가 짝이에요. 이엔은 6이죠. 암컷이죠. XX.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얘가 얘고요. 얘하고 얘,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얘. 사이즈 보세요. 얘인데 얘가 크죠? X인가 봐요. 그죠? Y인가 봐요. 그럼 얘는 N은 3이고 얘는 같은 종이긴 한데 얘는 수컷이죠. 이렇게 X일까요? XY. 얘는 XX, 암컷, 수컷.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의 모양을 좀 보시면 요렇게가 같고요. 요렇게가 같고요. 요렇게가 달라요. X고요. Y인가 봐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도 뭐예요? XY니까 수컷이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성이 같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C는 찾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B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기역번 가는 B다 됐죠. 니은번 달을 갖는 개체와 라를 갖는 개체의 핵형은 같다. 자, 달을 갖는 개체 N이죠. 라를 갖는 개체 N이죠. 핵상이 아니라 핵형이라 그랬죠. 얘하고 얘를 지금 보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동종의 성별이 같다? 성별은 같지만 같은 종이 아니죠. 핵형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 C의 감수분열, 감수1분열 중기세포.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A와 B가 같은 종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B를 찾았고 A를 찾아야 돼, A를. 자, A는 모양이 같은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얘가 모양이 같았잖아요. 얘가 얘랑 모양이 같았으니까 얘가 A죠. 그쵸? 그럼 C가 이제 얘네들이야. 얘네들이 C야. C의 감수 1분열 중기 세포한

3개당 어쨌든 얘는 n은 3이니까 2n은 6이란 말이야. 염색 분체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몇 하셔야 돼? 2 하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6이 아니라 12라고 하셔야 돼. 됐죠? 네, 그래서 맞는 설명은 기억번 1번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뭐 우리가 많이 봤던 유형이니까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네, 23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종 2에는 6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전형질 가는 두 쌍의 대립전자 AB에 결정된다. 네, 세 번째 줄. X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를 그렸다 그랬어요. X가 숨어 있다라는 거야. 숨어 있는 게 X야. 숨어 있는 게 X. 네, 그 다음에 가라 중두 개는 1. 1이 두 개. 1이 두 개고, 그 다음에 2가 두 개다. 1두 개, 2두 개. 그 다음에 성별에 대해서도 나와 있나요? 네. 거기 뭐이 동물종의 성색 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뭐 XY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두 개, 두 개, 뭐 1과 2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두 번째 줄이 나와 있죠. 요게 암컷, 네, XX. 두 번째 줄 보시면 요게 XY. 이렇게 이제 1과 2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다 소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n은 2예요. n은 2. 예, n은 2. n만 2만 봐도 조금 이제 좀 의심스럽죠? 자, 요렇게 짝이고, 요렇게 짝이고, 요게 있고, 뭐가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2에는 6이죠. 왠지 얘도 n은 3일 것 같아요. 그죠? n은 3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2에는 6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보시면 되겠죠. 2에는 6의 암컷 XX. 그러니까 라는 1이네요. 1이고. 그럼 이제 나머지 여기 중에서 이제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XY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X가 있고요. 여기 이제 Y인가 봐요. 이렇게. 얘는 2. 됐죠? 여기 X가 있다. X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도 X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다 2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디귿디귿 있어요. 디귿디귿. 디귿디귿 있는데, 여기 기억이 있죠? 올수 없잖아. 디귿이 와야 되겠지. 그치? 얘는 2네요. 그죠? 얘는 XY. 얘가 XX겠네요. 얘가 1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B가 있으니까, 아, 디귿은 B인가 봐요. 디귿은 B인가 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리을이니까 여기는 니은인가 봐요. 여기 찾아주시면 되겠고. 됐죠? 그리고 여기가 A가 왔으니까, 아, 니은이 A인가 봐요. 스몰 A. 예. 네, 니은이 스몰 A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보기 가볼까요? 기억번. 가는 1의 세포입니다. 가는 2의 세포로 찾았고요. 디귿은, 자, 디귿 어디 있어요? 디귿. 자, 우리 디귿 찾았나요? 디귿? 디귿? 디귿은 라집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2는 2. 유전자형은, 자,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그 다음에 여기 디귿이 있으니까 디귿은 라지 B겠죠. 라지 B. 네. 디귿은 라지 B.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하나인데, 또 하나는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기억이 있잖아요. 여기 그럼 기억이란 얘기잖아. 여기가 라지 B고, 그럼 여기가 기억은 다르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스몰 B가 있겠죠.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는 설명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2번. 자, 이것도 뭐 일종의 뭐 퍼즐 맞추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이제 맞춰졌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서로 다른 종 2에는 8, 2에는 6이다. 2에는 8이 있어야 되고요. 그림상에 2에는 6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모든 염색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염색체면 여기 보여져 있는 그림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n은 4니까 얘는 2에는 8이었겠죠. 그 다음에 얘는 2에는 6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n은 맞죠? 예, n은 4니까요. 2에는 8이겠죠.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사이즈를 보세요. 크죠? 작죠? 네, 얘네들은 이에는 팔은 XY 수컷입니다. 그다음 얘네들은 사이즈가 다른 게 없지요? XX 암컷인가 봐요. 아직 맞죠? 네, 그러면 거기 A와 B는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문제에서 이에는 팔이 A라 그랬어요. 그럼 얘네들이 A란 얘기고요. 얘가 B란 얘기예요. 이에는 팔은 수컷이고요. 이에는 육은 암컷이네요. 정리됐죠? 간은 A세포다 됐고요. 이에는 팔이니까. A와 B는 모두 암컷입니까? 아니죠. A는 수컷, B는 암컷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상염색체 수와 나 보세요. 나 상염색체 수 4개. 다의 염색체 수, 자, 몇 개? 4개. 네, 같다. 맞죠? 기억 디귿번.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번 가시죠. 자, 25번. 자, 그림 줬고요. 서로 다른 종인 이에는 얼만지 안 줬어요. 가부터라 줬고요. 모든, 네, 모든 염색체 줬어요. 그 중에 이제 A가 두 개. 정보 조금만 추가하고 그림 보면 되겠죠? A와 B의 성은 다르다. A와 B의 성은 다르다. 암수가 다르다. 암컷과 수컷,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만 조건을 줬습니다. 보실까요? 두개 같고, 두개 같고, 두개 같고, 그죠? 이에는 6이고요. XX 암컷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N은 3이네요. N은 3. 자, 이 그림이랑 어때요? 다른 종이죠? 그죠?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두 개, 두 개, XY입니다. 이 얘는 6이고요. 네, XY,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 거, 보이시죠? 파란 거. 자, 파란 거, 사이즈가 비슷한 게, 여기 있죠, 여기. 파란 거. 비슷한 거 있죠? 여기 있죠? 그죠? 요게 X예요. 요게 Y겠죠. 요거 상염색체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이제 N은 3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놓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림을 정리했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A, B, C를 여러분이 좀 찾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일단 요거 힌트예요, 요거. A가 두 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A가 두 개. A가 두 개고 A와 B는 성별이 다르다. 그랬어요. XY. XY 두 개짜리. 요렇게 여러분들이 묶으시면 되겠죠? 요렇게. 얘가 XX고 얘네들은 XY였죠. 그럼 얘네 둘이가 성별이 다르다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고 A 두 개, B 하나. 그럼 얘가 B.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가 A. 여기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 남는 게 얘가 C라고 자동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기억번. 간은 C입니다. 자, 간은 B다라고 고르셔야 되겠고. 기억. 이거 함정복이죠? 이거 성염체 아닙니다. 상염색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나의 염색 분체 수. 나는 염색체가 3개니까 염색 분체는 6개. 다의 성염색체 수, 다는, 자, 요게 지금 성염색체로 보이죠? XY. 염색체 수는 두 개. 그럼 3분의 1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가겠습니다. 네. 26번은 동물 이에는 6, 1부터 3의 세포, 가에 라에, 가부터 라에, 들어있는 모든, 예, 이렇게 체크 좀 하셔야 되겠죠? 모든 염색체라고 나와 있는 거. 1부터 3은 두 가지 종으로 됩니다. 가라중 두 개는 암컷, 두 개는 수컷. 네, 두 개는 XY. 두 개는 X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셔야 돼요. 염색체 A와 B 중 하나는 상염색체고, 하나는 성염색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A와 B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하나는 성염색체. 자,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게 성염색체?

그리고 어떤 게 상임수체인가? 일단 두 개가 짝이고 하나가 상이고 하나가 성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해는 6일 겁니다. 두개 암컷, 두개 수컷.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하나 비어 있고요. n은 3이니까 예, 이해는 6이겠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죠? 요거 크고 요거 작죠? 요거 y인가 봐요. 요거 x인가 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 어쨌든 그러면 얘는 모르죠, 아직은. 네. 이게 y일 수도 있는데 y 그려졌잖아. 그죠? 그럼 어쨌든 x가 하나 있겠네요. x가. a와 b 중에 x가 있다는 얘기예요. XX. 얘는 XY. 암컷 하나, 수컷 하나 찾았네요. 벌써.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짝이니까 2에는 6이고요. XX. 자, 암컷 두 개니까 얘는 그냥 자동으로 수컷 되겠죠. 요렇게 짝이고, 요렇게 짝이고. 그럼 얘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될까요? 성염색체 와야 되겠죠. 그렇죠. 맞죠? B가 X 염색체, 요 자리가 X 염색체, 요 자리가 상 염색체인가 봐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B는 X 염색체입니다. 통과죠? 그 다음에 니은번, 나는 암컷 세포입니다. 나는 수컷 세포예요. 그 다음 디귿번, 가를 갖는 개체와 달을 갖는 개체의 핵형 같다. 자, 가하고 달은 지금 뭐예요? 서로 다른 종이죠? 네, 염색체 모양 다르죠, 그죠? 네, 같은 핵형 아닙니다. 정답은 기억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6번까지 이제 여러분들 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쭉 풀어봤습니다. 또 계속 나오는데 27번 문제는 조금 다르죠? 27번 문제는 조금 다르게 문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요거 그림도 있지만 뭐 발문 조건 좀 볼까요? 예, 어떤 쪽, 2에는 4라 그랬어요. 2에는 4. 지금 2에는 4 나와 있죠? n은 2. 그죠? 2에는 4, n은 2.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줄에 개체 1의 세포 가와, 이게 1의 세포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얘는 2의 세포다. 여기 나와 있어요. 문제 조건에. 됐죠? 자, 표는 가와 나에서 대립전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두 개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다. 그랬어요. 기역과 리을은 다음과 같은데 1과 2의 가의 유전자형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자, 1과 2의 가의 유전자형은 두 가지. 요거 이거나 네, 요거 이거나 그다음에 요거 이거나 네, 요렇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힌트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요거 기역 니은 더하기 니은 디귿이죠. 홀수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3, 3 이런 거안 되잖아요. 그죠? 2, 4.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니은이 6이 될수 없죠. 그죠? 네. 최대 4잖아. 그렇죠. 우리가 최대 4잖아요. 같은 동형접합일 때 최대 4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니은이 4고요. 기역이 2겠죠? 니은이 4고요. 디귿이 2겠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조건에서 4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잖아. 요게 4 나올 수 있잖아. 나머지는 2밖에 안 나오잖아, 최대. 복제해봤자. 그러니까 이제 니은은 자동적으로 스몰 b라는 걸 우리가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네, 스몰 b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가가 이거란 얘기예요. 요 그림. 여기도 이제 스몰 b가 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됐고. 그러면, 뭐는 없다는 얘기예요? 라지 비는 0인 거죠. 라지 여기 이제 요 가에서 라지 비는 0인데 얘는 2가 있잖아요. 그죠? 기역과 디귿은 2 값이 있으니까 기역과 디귿은 뭐가 돼야 될까요? 라지 A나 스몰 A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남은 리을 요 녀석이 라지 비인 거예요.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림으로 와볼까요? 이쪽 그림으로. 나번 그림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나번 그림. 자, 기역과 디귿이 1입니다. 기역과 디귿이 1. 왜요? 기역하고 디귿이 라지에

아니면 20레이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1 나오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 1 있으니까 상관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라 그랬어요. 2. 네, 여기가 지금 2다라 그랬는데 여기 값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값이 지금 하나의 값이 여기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2가 될수 없죠. 그죠? 얘가 0이 될수 없죠. 어차피 얘가 1이잖아요. A여봤자.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요. 그럼 얘가 라지 B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1이고요. 디귿이 라지 A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될까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그럼 기억이 뭐란 얘기예요? 스몰 A란 얘기고요. B가 자, 니은이 B란 얘기고요. 네, 디귿이 라지 A란 얘기고 리을이 라지 B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은 얼마일까? 이런 걸 우리가 찾아보시면 되겠죠. 요 값이 얼마일까? 얘는 이거잖아요. 이거죠. 그럼 라지 A이고 스몰 A이겠죠. 어쨌든 얘가 2고 얘가 2겠죠. 얘는 4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죠. 됐고. 그다음에 여기 얘 한번 찾아볼까요? 디귿이 아까 뭐라 그랬죠? 디귿이 요거라 그랬어요. 그럼 디귿은 요게 1이죠. 그다음에 스몰 b는 없죠. 그럼 얘 값은 1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얘는 4고 얘는 1이다. 그럼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1의 유전자형은, 자, 1의 유전자형은 뭐예요? 요거죠. 라지 스몰 A, 스몰 B, 스몰 B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게 4고요. 요게 1이니까요. 예, 5 맞고요. 그 다음 디귿번. 나의 스몰 B가 있는 것이 아니라 라지 B가 있다. 여기 값을 가지고 찾았죠? 라지 B가 있다라고 해야 되지 맞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네, 니은번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팁이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제 값을 가지고 찾을 때 최대로 많아봤자 4예요. 최대로 많아봤자 4니까 그 값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8번 가겠습니다. 28번. 그림은 동물 A, 2에는 6, 네, B, 2에는 6 나와 있어요. 세포 가부터라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 다 그려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보실까요? 요거는 이제 N은 3이다. 요것도 이제 N은 3이다. 요것도 N은 3이다. 요거 2N은 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짝이 다 맞죠? XX 암컷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요게 이제 두 개가 짝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짝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크죠? 요게 작죠? XY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가가 A의 세포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이제 A란 얘기고요. 얘네들은 이제 B다. 이렇게 여러분이 A와 B를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는 지금 XY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번. A와 B는 같은 종입니다. 염색체 모양 보세요. 다르죠? 같은 종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와 나의 핵상, ENN, 요번엔 핵상이에요. 조심하시고. 자, 나는 N이고요. 다도 N이죠. 핵상은 같습니다. 네, 정답은 되게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겠죠? 네, 우리 3번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가겠습니다. 네, 29번. 그림은 어떤 종, ENN 6개체 1과 2의 세포 가부터 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이제 모든 염색체를 다 그려줬다. 1의 유전자형은, 자, 1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고, 2의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다. 이건 좀 알아둬야 되겠죠? 나와 다는 서로 다른 개체다. 얘네들은 서로 다른 개체다. 이렇게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와 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가와 나가 같은 개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구분을 좀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EN짜리 보시면 좋겠죠? 왜냐면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EN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AA 보이고 스몰 B 스몰 B가 보이죠. 이게 2네요. 그죠? 그럼 얘하고 얘는 다르다 그랬으니까 얘는 무조건 1이죠. 그죠?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B 상관없죠?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자,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가 보여요? 라지 B가 보입니다. 2는 뭐가 있어야 돼요? 스몰 B만 있어야 되잖아. 이제 라지 B가 왔다는 얘기는 얘도 뭐라는 걸알수 있어요? 1의 세포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한번 보시면 사이즈 작죠? 사이즈 크죠? X구나, Y구나. 여기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수컷이네요. 1은 수컷이다. 됐고요. 그 다음, 니은번에, 단은 2의 세포라 그랬는데, 단은 1의 세포. 얘와 다르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2의. 여기 나부분 보시면 되겠죠? 체세포분열 중계 세포 한 개당 염색분 채수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염색 채수가 몇 개? 6개. 염색분 채수는 12개. 맞죠? 기억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0번 갈게요. 네, 30번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인 A는 EN 얼마, B는 EN 얼마 나왔어요. 세포 가부터 다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를 그렸다. 그렇게 했어요.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 가부터 다는 두 개는 A 세포다. 이렇게 줬고요. 나머지 한 개는 뭐 B 하나. 어차피 세 개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졌다 그랬고. A와 B는 성이 다르다. 성이 다르다. 성이 다르다. 여러분 이제 표시를 좀 하면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N은 2인데, 지금 빠져 있겠죠. X 염색체가 제외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N은 2짜리는 문제에서 본 적이 없잖아, 그지? 보통 이제 N은 3으로 놓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X 염색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두 개짜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얘가 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얘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성염색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EN이잖아, EN. 얘가 EN을 6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지. X가 빠진 거야. 이거 Y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 그려주시면 되겠고, 얘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XY, 수컷인 거죠. 이게 A고요. 얘가 B게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다 확인을 했죠.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하고 다의 핵상은 같다. 그랬는데 얘는 N이고요. 얘는 EN입니다. 틀렸죠? 자, A는 수컷이다. 이렇게 찾았고요. 그 다음에 B의 체세포 분열 중기. 그러면 얘는 성별이 뭐란 얘기죠? 얘가 이제 수컷이니까 얘는 암컷이라는 얘기죠. 얘는 X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숨겨져 있겠죠? 왜요? 지금 X가 숨겨져 있으니까 얘도 암컷이니까 N짜리니까 X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그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 이제 주의하세요. 여기 이제 X가 숨어 있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이제 실수 많이 하시는데, 왜냐면 이게 EN이 얼마라고 안 나와버리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익숙하게 N3! 얘 암컷! 이래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 조건에서 X 염색체가 지금 안 그려져 있다는 걸 찾았으니까 여기도 X 염색체가 안 그려져 있겠지. 그죠? 암컷이니까. 암컷은 N에 X 염색체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니까 하나가 덜 그려져 있다. 그럼 얘는 N은 4인 거야. 이게 될까요?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B의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 수는 2에는 뭐가 됩니까? 2에는 8이 되니까 8 곱하기 2 하셔서 16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12가 아니라 16이다. 이걸 n을 3으로 읽어버리면 2n은 6이 돼버리고 이 값이 12가 되니까 아 이거 틀린 보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x 염색체가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n은 4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 2n은 8이니까 곱하기 2 하시면 16이 맞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네, 2번 보기가 함정 보기죠. 니은 디귿이 답이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31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세포 가와나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네, 이렇게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가원하는 각각 동물 A는 2에는 6, 2에는 얼마? 아, 일단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에는 6이 나왔죠? 예, 이거 XX 보이고요. 얘는 2에는 얼마라고 했는데, 모든이라고 생각해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네, 모든이라고 했는데,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짝이 없네?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N은 6입니다. N은 6. 그럼 2에는 좀 생소한 숫자지만, 네, 뭐 2에는 10이죠, 뭐. 그쵸? 확실하게 N이잖아. 모든 염색체 다 그랬다고 했고. 그러면 2에는 10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 그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좀 낯선 숫자긴 한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성별은 여기 문제에서 뭐 특별히 주어진 조건이 없죠. 그럼 보기로 바로 갔죠? 기억번. 가는 A의 세포입니다. 지금 A의 세포가 2에는 6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A인 건 확정한 거죠. 얘가 B고요. 이건 확정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체크해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와나의 핵상은 같다 그랬어요. 핵상. 우리가 이제 핵형을 물어봤느냐, 핵상을 물어봤느냐고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핵형이라면 우리가 같은 종이면서 뭐까지? 성별까지. 같은 성별, 그죠? 같은 종이면서 같은 성별. 이래야지만 핵형이 동일하다. 그지? 네. 같은 종이면서 같은 성별이 된다. 요걸 좀 여러분이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하고 나에서의 핵상을 물어봤으니까, 핵상은 일반적으로 뭐 EN, 체세포, N, 생식세포, 요런 걸 비교하는 거니까 쉽게 그림상에서 얘는 EN이고요. 얘는 N이니까 같다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 디귿번. B의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수. 자, 지금 얘가 이제 N이 6이거든요. 그러면 2에는 12라고 하셔야 되고, 뭐, 체세포 분열 중기니까 어차피 DNA가 복제된 상태니까 우리는 이제 이 상태를 보셔야 되겠죠. 그럼 염색체 하나당 염색 분체가 두개 있는 거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실 때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시면, 자, 얼마? 24. 아, 24라고 여러분이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맞는 설명은 기억번. 네. 기억번. 우리 핵상은 같은 게 아니니까 네, 기억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핵형, 핵상, 네, 그러한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유형은 염색체의 모양을 주고 모든 염색체를 줬는지 아니면 뭐 기억 염색체만 줬는데 그게 X인지 Y인지를 찾는 거. 그리고 X인지 Y인지를 찾는 거, 내지는 빠진 게 X인지 Y인지를 찾는 거.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제 표의 유형으로 나왔던 문제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던 게 먼저 핵상이 얼만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EN인지 N인지. 그런 걸 찾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죠. 다른 세포에 있는데 나의 세포에 없다면 이제 N으로 확인한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N인 값에 대립 유전자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라든지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수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세포 주기와 관련된 문제를 풀 겁니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해 놓으셔야 풀수 있는 문제니까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세포 주기 내용 중에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에 저는 박민아입니다. 이제 우리 여덟 번째 강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난 강에서 정부 형태 다음에 쉬지 않고 국가기관 듣고 그 다음에 이번 강까지 쭉 이어서 들었다면요, 잘한 거지 뭐. 잘했지. 쉽진 않지만 잘한 건 맞지. 어렵지만 잘한 건 맞지. 잘한 거야. 지난 강 내용을 공부하면서 아,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돼라고 감이 안올 텐데 그럴 땐 그냥 외우면 돼요.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하니? 그럼 어떡하니?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걸. 암기하셔야 돼요. 야, 여긴 진짜 암기를 해야 풀수 있어. 미안하지만. 아니, 미안하지 않아. 이 공부 방법인 걸 어떡해. 그럼 선생님인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게, 외우기 쉽게 이번 강에서는 스페셜 숙제도 줄 거예요. 여러분도 당황하지. 숙제라고요? 그게 저를 위한 건가요? 다 너희를 위한 거지. 잘 외우라고. 그러니까 나랑 차근차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8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로 나뉘는데 우리 지난 강에서 국회 공부했었고 이번 강에서 마저 국회 한 다음에 행정부 공부하고 이번 강에서 법원 조금 나갈 거예요. 세상에. 자, 우리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국회 지난 강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거였어요?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활용하자. 그래서 망원경으로 입법, 재정, 국정감시 및 통제, 국가기관 구성과 관한 권한들 막 공부했고, 현미경으로 국감 대대헌, 기억하지? 국정감사, 국정조사 디테일하게 봤지? 그 다음에, 뭐 봤어? 그치. 입법 절차에서 헌법 개정 절차까지 살펴봤었죠. 얘들아, 우리 입법 절차에서 헌법 개정 절차 바로 다음에 있었던 게 법률안 재개정 절차예요. 그래서 법률안 재개정 절차를 배우는 이유는 뭐야? 입법 절차 중에서 이 해당되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공부하려고, 현미경으로 보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얘들아, 일단 제일 첫 번째는 큰 흐름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자. 일단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틀이 뭐라 그랬어? 그렇지. 기본적인 틀은 법률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 가기 전에 예비심의로 위원회를 거치고, 그래서 의안을 제출하면 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거치는 게 기본 틀이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거예요. 자, 의안을 제출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회의에서 안건을 제출할 때 누구한테 제출해? 학급회의라면은 학급 회장한테, 전교자치회의라면은 전교자치회장한테 제출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래라면은 본회의에서 그냥 다 통과시키거나 어떻게 본회의에서 의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뭘 한다? 전문적인 심사와 예비 심사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한 단계만 더 그려주자. 요 가운데 법제, 사법,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 상임위원회가 전문적인 심사, 예비 심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체계와 법적인 용어로 바꿔주고 다듬는 곳이에요. 또한 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 충돌이 있으면 안 되고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는 곳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대통령이 널리 알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효력의 발생은 20일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틀은 뭐였냐면요. 일단 요 내용까지 먼저 기억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널리 알리는 건데 위에 보니까 화살표가 하나 더 있네.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돌려보내서 다시 해오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 흐름을 하나하나 맞춰볼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이게 제일 처음이라 그랬지? 근데 누가 제출할 수 있는 거냐면은 국회의원 한명한명한명한 명이 다 제출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적어도 국회의원 10명 이상 모아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안 보이지? 다른 색깔로 해줄게.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얘들아 잘 봐. 국회의원회에서도, 우리 아까 봤었던, 지난 강의에서 봤었던 상임위원회 있지. 뭐 예를 들면은, 외교 통일과 관련된 거, 교육과 관련된 거. 이런 위원회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 요거. 요거 시험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잘 봐.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정부가 건너가서 입법부가 하는 거를 담당할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요거까지 같이 보자. 자, 그다음에 본회의 의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뭐 한다? 상임위원회 심사가 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로, 얘들아 소관 뜻이 뭐냐면은 그건 네 소관이야,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막 이런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그 법률안과 관련되어 있는 직무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그 법률안과 관련되어 있는 해당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면은 외교랑 관련되어 있는 법률 아니면은 외교통일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법률 아니면은 교육과 관련돼서, 문화랑 관련된 거면은 뭐 문화랑 관련되어 있는 그쪽 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런 것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사, 즉 예비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얘들아, 2단계에서 만약 아직 본회의로 넘어가기 시기상조다라고 하면 어떻게도 할수 있다? 폐기도 가능하다.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 전문적 심사를 거쳤어. 그럼 그 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체계의 형식 심사가 뭐냐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률이 다른 법률과 충돌되지는 않은지,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면은 없는지, 그런 걸 심사하는 거야. 그리고 형식 및 자구 심사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 자구 심사가 법적인 용어로 다듬어 주는 거야. 법률적인 용어로. 되셨죠? 전문적인 심사, 법적인 용어와 체계를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 의결로 넘어가게 돼요. 이거 우리 지난 강의에서 공부했었다? 본회의에서 이제는 통과를 시킬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 그 기준은 일반적인 정족수예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출석 의원 중에 절반을 초과하는 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은 본회의에서는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 대통령, 정부로 이송됩니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일정 기간 내에 15일 이내에 널리 알립니다. 공포라고 하는 건 널리 알리는 거고, 이 공포를 담당하고 있는 건 바로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 15일 이내에 널리 알리거나 혹은 법률안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얘들아, 법률안을 돌려보내는 거를 쉽게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법률안 거부권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쉽게 앞에 있는 내용, 여기 일정 기간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는 거는 요 단계야. 이제부터 볼 내용은 위의 단계야. 되죠? 자, 우리 대통령의 법률안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거는 환부, 돌려보내고 다시 해오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진짜 비유를 들면은 이거야. 학교에서 학급회의를 했어.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어.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이번에 의논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반장한테, 국회의장은 쉽게 국회의 반장이야. 반장한테, 안 돼, 다시 해와, 라고 돌려보내는 거야. 됐지? 거부권 행사를 하라고 국회가 그러면은 재의결합니다. 얘들아, 반장한테 돌아왔어? 그럼 반장이 어떻게 할까? 다시 애들을 소집하겠지. 담임 선생님이 이거 안 된대, 다시 해오래, 재의결합니다. 어렵지 않지? 자,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얘들아, 1번과 관련된 상황이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 및 재의 요구합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렇지, 전형적인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재의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비유를 들었던 거딱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담임 선생님이 다시 해오래, 다시 의논해 오래라고 해서 모였어. 자, 이제 담임 선생님이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게, 아유 알았어 이대로 해라고 하게 하려면은 예전보다 많은 인원이 찬성해야 될까, 적은 인원이 찬성해야 될까? 당연한 거지만 예전보다 많은 인원이 찬성해야 되겠죠. 그거야. 자, 국회 재의결시. 이제 한번 환부 거부됐어. 재의결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다음 잘 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률안으로서 확정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 만약에 재의결된 법률안이 이렇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이 그림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틀은 똑같다. 의안 제출 예비심의 본회의다. 그 대통령에게 넘어가는데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하거나다.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전보다 많은 인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필요하다. 기준이. 그럼 이제는 법률안이 확정된다.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3분의 2가 나오는 정족수 배웠어. 지난 강에서 헌법 개정안의 의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었어. 요거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 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랑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적 의원의 통으로 3분의 2인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지는 여러분들이 꼭 나눠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기출 선지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파트 마무리니까. 법률안이 국회에 의해서 재의결되면, 머릿속으로 어느 단계인지 생각해봐. 환부 및 재의 요구했어. 재의결했어. 그러면은 재의결되는 경우에는 다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결됐다라는 거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 경우에는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안 된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생각하자 그랬지? 헌법 개정안 잘 봐야 돼. 대통령의 공포 전에 국민투표 있죠? 국민투표라는 거는 국민들의 합의된 의사야.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쭉 국회 파트 마무리했고요. 이제 우리 행정부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파트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조직도를 기준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조직도를 기준으로 암기하는 방법 선생님이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내가 행정부 조직도를 굉장히 간단하게 추려왔습니다. 이제 행정부 조직도에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는 대통령입니다. 얘들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별도의 선거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선출을 하고,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갖는 권한이 무엇인지를 쭉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은 무엇인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제일 첫 번째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입니다. 얘들아, 국가 원수는 쉽게 뭐야? 국가의 으뜸이 되는 우두머리야. 으뜸이 되는 우두머리로서 다른 나라의 외교 사절에 대한 신임 및 접수, 또는 다른 나라의 대표와 만날 수 있고, 또한 선전포고 및 강화권도 대통령이 할수 있겠죠. 자, 또한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와 국가 간에 예를 들면 법적인 합의를 가지는 약속이야. 자, 그러면은 조약이라는 것도 나라 대 나라로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이런 경우에도 대통령이 대표로서 체결해야겠지? 그러니까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갖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보자마자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뭐냐면은 이거 보자마자,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돼. 괜찮아. 왜?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되는 이유가 이제부터 차근차근 그러면은 이제 퍼즐을 쌓듯이 맞춰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생각조차 안 듭니다. 그럼 계속 같이 하면 되는 거지 뭐. 괜찮아. 봐. 자, 조약을 체결하고 이제 왜 대통령이 하는지 알겠지? 비준은 조약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야.
됐지? 근데 중요한 조약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체결 및 비준을 대통령 혼자 하게 냅두는 게 아니라 감시하고 견제해야 돼. 동의를 해줘야 돼. 누가? 이 동의권은 바로 국회에서 행사하는 거였죠.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는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겠지? 왜? 조약이 바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조약과 관련되어 있는 권한을 꼭 나눠주셔야 돼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은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로서. 체결 및 비준에 대해서 중요 조약은 혼자 하도록 냅두면 안 되니까 감시 및 견제, 동의를 국회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국가와 헌법 수호권입니다. 쉽게 국가와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대부분 국가 비상사태 때 이루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국가 긴급권입니다. 긴급 재정 경제 처분비 명령권. 예를 들면 전시 상황이야.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든지 내후 외환이라든지 혹은 기상 이변과 같은 뭔가 불안한 상황에서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때 대통령이 안전보장이라든지 국가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대한 재정상의 위기의 상황에서 명령이야. 일단 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이지. 근데 그때 내리는 명령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계엄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국가 비상사태 때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같은 경우에 병력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계엄선포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내용과 관련돼서 국회랑 연결시켜 볼 거야.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까지만 끊으세요. 얘들아, 이거는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에 관한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견제가 있을 수 있겠죠. 요두 가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 나 올해 나올 것 같아.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여기까지 괜찮아. 내가 해줄 거니까. 동의 승인. 동의는 사전에. 승인은 사후에 허가하는 의사 표시야. 만약에 사후에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요두 가지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쉽게 생각해봐. 동의가 없는 상황이, 동의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은요. 국가 비상사태야. 전시 상황이야. 그럼 비상사태 때 국회의 사전에 허가를 받은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겁니다. 물론 승인이 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 계엄선포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관련되어 있는 권한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계엄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다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디테일하게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은요,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위헌 정당, 민주적 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을 해산시켜 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국가기관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라 정치를 조정하는 국정조정권이 있습니다. 국정조정권이라는 거는 입법, 행정, 사법을 초월해서 전체 국가의 작용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인데요.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투표가 뭐였는데?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의 투표로서 결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의 투표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면권도 있습니다. 얘들아, 사면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진짜 쉽게 설명해 줄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걸로 생각해. 지금 예를 들면 수용 중이야. 혹은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곧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 사면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요, 죄의 종류를 정해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이제 형 선고 없었던 걸로 하는 거야.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은요, 공소권을, 이게 공소가 뭐냐면은 기소야.
기소가 뭐냐면 형사 재판이 청구된 거야. 이거를 상실시키는 행위입니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형 집행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면제하는 걸 우리는 사면권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수능에 나왔던 거 하나만 체크하자.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 헌법 개정 절차,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볼래? 뭐 있었어?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었죠. 또한 국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임시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었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였잖아. 이렇게 우리는 대통령의 뭐본 거야? 얘들아, 빨리.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본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를 뭐 봐야 돼?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살펴봐야겠죠. 얘들아, 방금 봤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쉽게 나라 전반에 대해서 대표로서 갖는 권한이라면 행정부 수반은 그중에서 행정부라는 조직의 우두머리로서 갖는 권한들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행정부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고요. 행정부의 구성원 중 일부인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을 발포할 수 있어요. 이때 령이 명령이에요. 헌법, 법률, 명령, 대통령령을 발포할 수 있는 거고요. 법률안 거부권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 중에서는 환부 및 재의 요구에 들어가겠죠.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의 견제 수단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제의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국무총리는 조직도를 계속 같이 기억해야 돼. 어디 있어? 바로 대통령 밑에 있네. 그래서 대통령의 행정부라는 반의 반장이라면 국무총리는 누굴까? 부반장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국무총리의 임명 한번 써볼 건데, 솔직히 여러분 쓸수 있다? 안 배웠는데 어떻게 써요? 라고 하는데, 배웠어. 국감 대대헌 할때 공부했어. 국감 대대헌 할 때, 이거 아예 적어 놓자. 그때 국무총리가 제일 처음이야. 국감대대헌이 뭐였는데? 국회 동의 얻어서, 사전에 허가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은 동의의 개념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사전에 허가하는 의사표시야. 만약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국무총리는요, 총리령을 발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하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부르는 거죠. 왜? 총리라는 이름으로 행정 각 부를 통할하니까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있습니다. 우선 요거 하나 써주세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합니다. 근데 이 문서만 그냥 남기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부서라고 하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부서가 뭐냐면요, 부가에서 서명하는 거예요. 대통령 혼자 서명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부가에서 서명하는데, 누가 부가에서 서명하는 거냐면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가적으로 같이 서명합니다. 부서라는 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얘들아, 국무위원이 누구였냐면은 우리 지난 강의에서 공부했지만 다시 알려줄게.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교육 과정에서는 국무위원이라는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 장관이다라고 생각해. 우리나라에서 쉽게 장관이 거의 국무위원이거든요. 물론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헌법적으로 똑같이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행정각부의 장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국무위원 중에서 선출이 되거든요. 이거 너무 헷갈린다면, 아, 그냥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관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도 아직 무방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그래서 국무위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해. 나와 같이 일할 사람들이야. 이 사람 임명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고, 아, 이 사람은 나와 같이 갈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임시켜주세요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국무총리가.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꼭 기억하자.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좀 이따가 기출선지 정리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그 다음 국무회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는요, 요 워딩 자체가 그대로 선지로 나옵니다.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얘들아, 정부 정책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은 사실은 어지간한 거 다야. 예를 들면 뭐 국민투표안, 헌법 개정안이랑 관련된 거, 뭐 법률안 거부권이랑 관련된 거, 어지간한 거다 국무회의에서 논의합니다. 그래서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을 국무회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국무회의에서 의논을 하면은요,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은, 즉, 의논한 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정치화법에서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게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그런 구속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이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냐면은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국무회의에서 의논된 결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대통령은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제 국무회의의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국무회의는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이야. 그러니까 이 회의에서 의장은 누구겠어? 전교회의의 의장은 누구야? 전교회장이야. 그러니까 의장은 누구겠어? 그렇지, 대통령이야. 얘들아, 학교 전교회의에서 의장이 전교회장이면 부의장은 부회장이야. 행정부 조직도에서의 부의장은 누가 담당해? 그렇지, 2인자인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거야. 그리고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구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다음은 바로 행정각부인데요. 행정각부는 조직도에서 어느 부분 봐주시면 되냐는 건요, 내가 굉장히 짧게 줄이긴 했지만 맨 밑에 행정각부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행정각부는요, 일단 각부에 장이 있지. 각부의 장이라고 하는 건 누구 생각하면 돼? 장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관은 어떻게 임명되는 거냐면은 국무위원 중에서 누가 제청할까, 얘들아? 한번 여러분들이 유추해봐. 행정각부의 장이야. 행정각부의 장을 통할해야 되는 건 누구야? 국무총리잖아. 그래서 국무총리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거 시험에 나왔었다.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정각부를 임명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정책과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소속 부에 해당하는 부령도 행정각부의 장이 발포할 수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이렇게 네 가지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국무회의까지 공부했으면은 이제 한 단계 남습니다. 어디 남습니까? 그렇죠. 바로 감사원이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생소해서 그래.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를 가끔가다 수험생들 중에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뭐 회사에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분들은 여기를 진짜 쉬워해. 왜냐면은 이제 뉴스를 많이 보잖아.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사회 경험도 있고 회사 경험도 있고 대학 공부 경험도 뭐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쉬운 거야. 아, 저거 맞지? 그치? 저거 알지? 그때 그랬지? 아, 뉴스에서 봤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공부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나 다른 일을 하셨던 분들은 뉴스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배운 다음에 뉴스를 보잖아. 아, 저거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생소한 거를 먼저 배우고 실전에 적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뭐.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눈높이에서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는 감사원이에요. 일단 감사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 대통령, 그래 많이 들어왔지. 국무총리까지도 많이 들어왔어. 행정각부도 뭐 우리 교육부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왔어. 근데 감사원 너무 생소한 거야.

0: 저희 감사원은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현대판 암행어사예요.
1: 에이, 무슨 암행어사가 우리나라에 있어. 그치. 실제 아직 우리나라엔 없지만, 현대판 암행어사의 역할을 해. 진짜 이유가 뭐냐면은, 감사원 홈페이지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이게 소개하는 그 앞에 사진에 암행어사가 뭐 들고 다녀? 암행어사, 뉴스에 암행어사 안 나오지. 어릴 때 만화, 학습 만화 이런 거에서 보지 않았니? 그치. 마패 갖고 다니잖아. 그 마패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니까? 내가 말을 못 그리겠다. 개미 관찰하는 현미경 같네? 마패 들고 다니잖아. 그 마패가 그려져 있어. 그 실제로 감사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뭐 일을 잘하거나 뭐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상패를 받을 때가 있잖아. 그 상패 알지? 이렇게 막 무슨 박스 같은 데 쌓여서 이렇게 여는 거. 거기에서 마패를 준대. 진짜 봤다니까 내가? 마패가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거야. 올해 1년 동안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열었더니 마패 짠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겠어? 현대판 암행어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진짜라니까. 그래서 감사원은요, 현대판 암행어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들아, 암행어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 어릴 때 봤던 학습 만화 떠올려봐. 만화 떠올려봐. 드라마 떠올려봐.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하면은 암행어사는 항상 약간 그지꼴로 다니는데, 물론 그렇다고 감사원분들이 막 그지꼴로 다니는 건 아니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막 그런 역할하고 나타나! 그 다음에 뭐 해? 탐관오리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지. 꼭 그런 다음 장면에는 뭐에 탐관오리들이 밑에 무릎 꿇고 있고, 실제 지금 막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니야. 비율을 드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해? 곳간 열어봐. 라고 하지. 곳간 열어서 왜 장부에 있는 것과 곳간에 있는 게 맞지 않는 거지? 라고 추궁하죠. 그 다음에 뭐 해? 이거 이렇게 암행어사 출두요 하기 전에 막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저 탐관오리가 잘하고 있나? 저 사람은 마을 이장은 잘하고 있나? 막 이런 걸 지켜보지. 그 역할도 담당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 역할을 바로 감사원에서 선생님이 감사원의 조직도를 다 갖고 오진 못하지만 그중에서 일부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요거 때문에. 요거 뭐야?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법인에 관한 감사 상황. 한국교육방송공사 어디야? 여기요. 여기 EBS요. EBS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EBS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거야. 왜? EBS도 국가기관과 연결되고 있는 방송사니까. 시도교육청 행정기관과 관련된 감사 상황. 이것도 다 국가기관 중에 일부잖아.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일부만 갖고 온 거지, 국가기관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하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현대판 암행어사로서. 요게 감사원입니다. 요거 기억하면 이제부터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 감사원의 권한부터 살펴볼 거야. 방금 배운 것부터. 현대판 암행어사야.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에 돈 이만큼 나랏돈 들어왔는데 어떻게 쓰셨나요? 라고 회계검사에 곳간 열어봐 라고 하는 것처럼 세입, 세출, 우리 이거 지난 강의에서 했었다. 재정과 관련된 국회 권한들 중에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검사해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사해서 맞는지를 살펴보는 걸 결산 검사라고 해요.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잘 봐. 이제 외우자. 검사는 감사원의 역할이야. 얘들아, 우리 재정과 관련된 권한들 중에서 결산, 심사는 국회의 권한인 거야. 이거 외워야 돼. 결산, 검사는 감사원. 결산, 심사는 국회.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오, 탐관오리가 일 잘하나라고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독하고 관찰하는 거야. 이것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 마치 위. 자, 이제 대통령 밑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조직도로 기억을 하라고 한 거죠. 대통령 소속 기구이지만 직무에 대해서는, 얘들아, 이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되셨죠? 아, 이거 지워버렸네. 얘들아, 그 다음. 국감 대대원 중에 두 번째 가보자. 감사원장이야. 자, 그래서 감사원장의 임명도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에 감사위원이 나옵니다. 감사위원이 뭐냐면은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 감사 결과가 나오겠지.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어떻게 내릴 건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감사위원이 하는데 이러한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요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거, 예, 요거 하나 정도만 봐주세요. 더 중요한 건 위에 부분 국감, 대대원의 감. 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업무와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랑 연결시켜? 암행어사. 그러면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행정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행정부까지 마무리한 내용 이제부터 기출선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업무상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얘들아, 두 번째 이거 별표 쳐. 너무 중요해.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순간 막 헷갈려. 근데 시험에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나와. 잘 봐. 우리 일단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었어. 뭐 있었냐면은 이거 두번 공부했어. 국정감시 및 통제 때도 공부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할 때도 공부했었어.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좀 이쪽에 쓰자.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었어.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자, 우리 국무총리 할 때도 공부했다. 어디서 공부했냐면 여기서 봤어. 국무총리 여기 들어가는 거 기억해? 국무위원에 대해서 같이 하고 싶어요. 임명, 제청, 해임, 건의권이 있었죠. 그래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임명, 제청 및 일단 우리 풀 워딩으로 다쓸 거야. 해임 건의권을 갖고 있었어요. 됐어, 얘들아? 자, 이제부터 우리 뭐할 거냐면은 국회가 국무총리가 둘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찾을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겹치는 것만 나한테 말해줘. 뭐 있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역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국회와 국무총리 모두 갖고 있는 거겠네. 국회도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국무총리도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갖는 거겠지. 얘들아, 이거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처럼 풀 워딩으로 써. 국회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갖고 있다. 국무총리 역시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 및 해임 건의권을 갖고 있다. 그다음 겹치는 거 체크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였으니까 잘못된 설명. 자, 세 번째.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 국무회의. 의 모든 구성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국회 구성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아니죠. 대통령, 안 되죠. 국무위원은 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있지만 모든 구성원은 아니잖아. 그래서 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다 기출선지였고 특히 두 번째 거. 요거 여러분들이 크게 적은 다음에 꼭 기억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벌써 행정부 마무리했습니다. 아, 선생님 그만하고 싶어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라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조금만 더할 거예요. 법원 조금만 더할 거예요. 조금만, 많이 안 할게. 그리고 법원에서 외우는 거 많은데 그 외우는 것 중에 하나만 할게. 많이 안 할게. 자, 법원 우리 조금만 나가고 나서 마무리할 거고요. 법원의 학습 포인트는요, 바로 심급 제도입니다. 심급 제도는 국가기관 관련 문제를 풀수 있는 만능 열쇠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이번 강에서는 심급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겁니다. 자, 또한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의 임명은 확실하게 공부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 그 제시문에도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요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아볼 거고요. 우리 이번 강에서는 그래도, 아, 외우는 거 하나 더 있다. 외우는 거두개 정도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법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원이 뭐 하는 곳이야? 법원은 뭐 하는 곳이야? 아니, 일단 입법부, 국회 뭐 하는 곳이었어? 입법, 행정부, 행정, 법원은 사법, 즉 법을 적용해서 옳고 그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등을 판단 내리는 곳을 바로 법원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건 법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뭐야? 재판이야. 그럼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겠죠. 이 공정한 재판은 결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이거 내가 한번 설명한 적 있어. 언제냐면은 정부 형태 할 때.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보는데 사법부는 어디 갔어요? 입법행정사법인데, 민주적인 정부 형태에서는 독립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야지 재판을 독립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 다른 기관에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심급제도, 공개재판주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사법권의 독립에서 이렇게 공부할 거고, 그다음 2번 심급제도에서 공부할 거고, 3번 공개재판주의로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이세 가지가 모두 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다라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법권의 독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은 따로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원의 독립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법원의 독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요, 쉽게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야. 헌법과 법률로 법원의 조직을 규정하고 재판, 법관 임명 등에 있어서 다른 국가기관들의 간섭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따로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요. 일단 법관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 진짜 쉽게 표현할게.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판사 생각하시면 조금 수월해요. 판사. 판사. 법관의 독립. 다른 국가기관, 다른 법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 헌법으로 임기와 신분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법관의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적어볼까? 탄핵. 금고 이상의 형선고에 아니하고는 얘들아, 탄핵이 뭐냐면은 주요 공직자, 주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그 자리에서 임기 중에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야. 이걸 우리는 바로 탄핵이라고 하는데, 탄핵이라든지 금고가 뭐냐면 형벌 중에 하나야. 이거 나중에 공부할 거야. 금고 이상의 형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 중에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중에 파면될 수 있는 상황은 탄핵이나 뭐 금고 이상의 형, 뭐 이건 가능해. 근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하면은 임기 중에 파면되지 않아서 헌법으로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하나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수능 특강 날개에도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법관 인사의 독립성인데요. 얘들 여기가 첫 번째 암기할 부분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 남은 거 중에 암기 두번 한다 그랬지? 제일 첫 번째 암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그 중에서도 이미 한번 했어. 국감 대대원 중에. 이 시간에 국무총리 공부했지. 그리고 감사원장 외웠지. 그 다음 나머지 대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은요, 모두 다둘다 대법원의 구성원들이에요. 쉽게 대법원의 제일 최고 위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법관입니다. 자, 우리 대법원장은요, 국감 대대원 할때그 대예요.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두 번째. 대법관은요? 그러니까 진짜 쉽게 이렇게 생각해.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같이 일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누가 제청하겠어?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거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거는 미리 외워놨어. 내가 그래서 지난 강의 숙제로 미리 내준 거야. 국감 대대원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반 법관이에요. 쉽게 대법관이 아닌 그 일반 법원의 판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암기이긴 하지만 미리 외워둔 내용에 추가만 시켜주시면 돼요. 되셨죠? 여기까지. 이게 바로 법관 인사의 독립성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사법권의 독립 제일 첫 번째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 중에 심급제도가 있습니다. 심급제도는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여러 번,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세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재판을 한번 받아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로 끝난다면

0: 억울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나는 실제 범인이 아닌데 나보고 범인이래라고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혹은 재판이 한번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증거가 발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억울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하급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나는 이거 이대로 못 받아들인다.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소하여. 얘들아, 상소가 뭐냐면은 소송을 위로 올리는 거야. 상소에서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삼심제를 적용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 들어갈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적을 겁니다. 신급제도는 이 그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몇 심제? 삼심제. 1심에서 불복하는 경우에 재판을 하나 올려서 2심. 2심에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판 하나 올려서 3심. 물론 1심에서 만족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끝. 가능. 2심에서 만족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끝. 가능. 불복하는 경우에는 위로 올릴 수 있다. 상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크게 루트가 두 가지네요. 판결에 불복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얘들아, 판결이라고 하는 건 쉽게 재판 결과야. 결정 및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사례를 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단,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나왔을 때 추론할 수는 있어야 돼요. 결정 및 명령이라는 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막 이런 거야. 증인 신청 기각 결정. 뭐,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신청합니다라고 했는데 기각합니다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잖아. 그런 결정 및 명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은 재판 결과, 결정 및 명령은 예를 들면 증인 신청 기각 결정, 가처분 결정. 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둘의 차이가 있구나. 시험 문제에서는 주어집니다. 자, 이제 외워야 될 겁니다. 판결, 재판 결과에 불복합니다. 1심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걸 항소, 2심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거를 상고라고 합니다. 1심의 결정 및 명령이 나오겠지. 거기에 불복하는 걸 항고, 2심의 재판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걸 재항고라고 합니다. 자,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외워주세요. 이게 두 번째 암기사. 그래서 상소라고 하는 거는요, 소송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항소, 상고, 판결에 불복해. 항고, 재항고,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한다라고 나누어서 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공개 재판의 원칙은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라는 원칙으로서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심급제도, 공개 재판의 원칙, 셋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이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외우셔야 될건 뭐다? 판결에 불복하는 루트는 뭐다? 항소, 상고.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루트는 항고, 재항고다라고 하는 거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수특 복습해 주시고요. 스페셜 미션, 선생님이 암기 노트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암기 노트 다운받아서 4초까지 빈칸 안 보고 채우세요. 못 채운다? 못 외운 거야. 다시 외워주시고요. 하루만 쉬고 바로 다음 강으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퀴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해도 용령이 나라시오. 짐이 용비어 창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히파우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 세 번째 시간이고요. 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때는 두 문항만 풀기 때문에 오늘 거의 다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번 시간부터 열심히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더 복습한다라는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은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가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원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번에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에서요. 1번부터 20번까지 홀 전자 수, 원자가 전자 수, s오비탈에 들은 전자 수 분해, p오비탈에 들은 전자 수, 이런 것들을 연습해 봐라라고 했었거든요. 혹시나 안된 친구는요. 다시 연습하고 오시면 오늘 정말 빠르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정말 이건 정말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더 연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 거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무엇을 할 거냐면요. 홀 전자 수와 그리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 p오비탈에 있는 전자 수, 그리고 우리 주기율표가 되는 곳딱 주어졌을 때 어떻게 푸는지 그런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요. 한번더 앞에 강좌 복습하고 오시면 더 도움될 것 같아요. 유니크 프리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죠.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 비교했을 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통해서 금속 원소인지 비금속 원소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구분하는 거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거고요. 5번의 모든 거의 다 문제가요. W에서 뭐 Z 찾아라라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힌트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고요. 의미하는 게 뭔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금속 원소다, 비금속 원소다라는 거 찾아내 볼게요. 두 번째, 등전자 이온의 이온 반지름입니다. 등전자 이온이다라고 주지 않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얘네가 네온에 대해서 전자 10개가 되는 이온들이야. 양이온이면 전자 이름으로써 10개 된 거고, 음이온이면 전자 얻어서 10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등전자 이온의 이온 반지름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야 오비탈의 양자 수.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더그 전자 배치 규칙 세 가지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한 만큼 홀 전자 수가 빠르게 튀어나와야 되고, 그리고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 분의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 이 비율이 1이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 1이내가 딱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을 충분히 하고 오늘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 여러분들 할 거는 바로 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입니다. 1보다 크다? 그럼 원자 반지름이 크다. 그럼 이건 양이온일까요? 음이온일까요? 바로 양이온이 원자 반지름에 비해서 작아지기 때문에 이건 금속 원소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했더니 바로 1보다 작은 비율이래요. 그럼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 크다? 음이온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1보다 크다 작다를 빠르게 원자가 큰가 이온이 큰가 원자 반지름 큰가 이온 반지름 큰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87쪽에 7번 같이 가볼게요. 표는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 나타낸 거고요. 여기에서 WZ는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네요.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여기에서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 이 나눈 비율에서요. 딱 보자마자 이렇게 갈라줘야 돼요. 왜? 누군가는 1보다 크고 누군가는 1보다 작아요. 그럼 1보다 크다라는 건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큰 경우예요. 이건 언제예요? 비금속 원소, 음이온일 때. 그래서 여기 비금속 원소구나라는 게 바로 보여야 되고, 그럼 여기 반대로 여기는 금속 원소구나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 후보들을 가지고 금속과 비금속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그럼 비금속이고, 그러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금속이겠지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럼 다 찾았어요. 이제 우린 요것만 해석해주면 되는데, p 오비탈의 전자 수 분의 s 오비탈의 전자 수가 w와 z와 지금 같대요. 그러니까 같다라고 한 의미를 우리가 사실은 지금 아까부터 연습해라라고 했던 1번에서 20번 연습했으면 바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안한 친구들 있으면 저랑 같이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딱 같은 애가 만약에 안 떠올라요. 그러면 s 오비탈이 다 채워 p 오비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s 오비탈이 1s, 2s 다 채우면 몇이에요? 전자 수가 4개 있습니다. 그때 p 오비탈이요. 동등하게

얘기가 있다면 1의 비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1의 비율을 갖는 애가 또 만들어지면 되거든요. 그럼 다시 s오비탈의 전자수가 1s, 2s 다치었어요. 4. 그럼 만약에 2p 있는 전자수 다치었으면 얘네가 6. 거기다가 3s까지 채우면 6분의 6, 1이 되죠. 다시 말해서 얘는 3s2인 애고 얘는 바로 ep4인 애예요. 그럼 얘네들 비율이 1로 같아집니다. 그래서 알수 있는 게 아, ep4다라고 하는 건 바로 산소. 여기서 3s2라는 건 마그네슘. 얘네들이 이 비율이 같구나. 오늘 이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금속이다라고 했던 거는 W가 마그네슘. 비금속에서 A값을 갖는 애 Z가 뭐가 돼요? 산소가 되고요. 나머진 자동으로 플로린, 나머지 자동으로 금속 알루미늄이 X가 됩니다. 기억. 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B를 구해라라는 게 아니고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의 차이는요. S오비탈 전자수는 같아요. P오비탈이 알루미늄에서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분모 분자만 비교했을 때 당연히 지금 여기 분모가 X, 알루미늄 더 크죠? 이 비율 자체 그럼 누가 더 커져요? 마그네슘이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구나라는 게 맞습니다. 니은. 제2이온화 에너지는요, W와 X를 비교할 건데요. W에서 마그네슘, X에서는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제2이온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구간이 아닌 거죠. 예외적인 경우였으면 알루미늄보다 마그네슘이 더 컸겠지만, 여기에선 제2 한번더 떼어냈을 테니까 마그네슘이 나트륨일 때, 알루미늄이 마그네슘 전자 배치일 때. 그래서 누가 더 크다? 알루미늄 더 크다. 대개 보통 원래 예외적인 게 아니라면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구나.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요. Y랑 Z 비교합니다. 자, Y라는 건 플로린, Z라는 건 산소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진다. 그래서 누가 크다? 플로린 더 크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기 때문에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 원자 반지름 분해, 이온 반지름, 쪽 이거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럼 좀 여러분들이 쓰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음이온과 양이온 구분해서 써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거 1번에서 20번 작성하기 연습 한번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문항이나 더 있어요. 자,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에 대한 비율 또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1이온화 에너지가 있고, 제2이온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혹시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한테 원자과 전자를 알려주려는 건지 한번 잘 확인해 볼게요. 다음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X에서 Z는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온의 배치를 알려줬고요. 모두 다 네온, 등전자 이온이다. 그럼 일단 요거 사용해 볼 건데요.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이 X가 Y보다 크대요. 그럼 일단 제가 가정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얘가 지금 비금속, 얘가 바로 금속이에요. 그럼 이거 나누는 거 어렵지 않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이 1보다 크다란 의미를 갖는다면 원자 반지름이 더큰 경우니까 금속 원소가 X, 그럼 비금속이 Y다라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가정을 가지고 두 번째, 제1이온화 에너지가요, X랑 Z라는 건 비금속 여기 Y가 확정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X, 둘 중에 하나는 Z인 거예요. 그때 제1이온화 에너지 누가 더 커야 돼요? 마그네슘. 그럼 마그네슘이 뭐가 돼요? X가 될 거고, 바로 나트륨이 Z가 될 겁니다. 그때 제2이온화 에너지는 바로 크다라는 의미는 누가 크다라는 걸 의미해요? 아, 원자과 전자가 1인 애가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원자과 전자 1? 그럼 1쪽인 애가 클 거야. 바로 1쪽인 애가 있죠? 그럼 얘가 커져야 돼요. 커졌나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아 떨어졌네요. 얘가 커진 거 맞고, Y가 그것보다 작은 게 맞고, 그래서 X라는 거는 바로 마그네슘, Z라는 건 나트륨, Y라는 건 산소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기억 가봅니다. 기억. X는 마그네슘입니다. 맞아요.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요. Z는 나트륨. X라는 건 마그네슘이에요.
자, 그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져야 되니까 당연히 누가 더 커요? 마그네슘 더 크죠? 그래서 N 틀렸고요. 디귿, 이온 반지름은요.

Y라는 거는 산소였고 Z라는 건 나트륨이었어요. 이온 반지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전자 이온에서는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진다. 계속 전자 잃고 양성자 수는 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누가 커야 돼요? 바로 산소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금속과 비금속 구분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원자과 전자가 1인지를 찾을 수 있는가? 그걸 해냈다면 아주 수월하게 풀렸을 겁니다. 좀 아쉽죠? 한 번 더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이온 반지름 분해,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 분해, 이온 반지름 둘 중에 어느 게 맞는가를 찾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자, 주어진 거 질소, 산소,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 알루미늄 주어졌습니다. 자, 모두 지금 등전자 이온이다 라는 조건, 네온의 전자 배치다 라고 줬고요. X의 원자가 전자수와 Z의 홀 전자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쓰고 시작해볼까요? 일단 원자가 전자 그리고 홀 전자 한번 써볼 건데 이거는 빠르게 나와야 돼요. 자, 질소라는 거 15종이니까 5. 자, 그럼 산소 16종 6, 나트륨 1종이니까 1, 마그네슘 2종이니까 2, 알루미늄 13종이니까 3. 홀전자 정말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자, 질소라는 건 3, 산소는 2p에서 2개 있었죠? 그래, 2개. 2개 있다라는 건 4개 중에서 홀전자가 2개 있다는 뜻이고요. 나트륨 3s에서 1, 자, 마그네슘은 3s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미 터쳐졌네, 홀전자 0. 알루미늄 3p에서 1, 이렇게 끝. 자, 그럼 이때 우린 이거를 지금 활용하려고 제가 쓴 건 아니고 잘 보이라고 일단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활용할게요. 두 번째. 자, 제2 이온화 에너지가요. ZYX인데요.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커질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바로 1조 원자가 전자가 1이면 엄청 커지거든요. 바로 누구냐면 나트륨이 있습니다. 그래, 너가 만약 Z라면 이란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Z라면 이 Z의 홀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있나요? 없죠. 나트륨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Z는 무조건 안 돼요. X, Y, Z 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얘가 제일 커야 되는데 그래 지웠어. Z 나트륨은 무조건 안 돼요. 나트륨 무조건 안 돼요. 지웠어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걸 판단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이 Z라는 애가 아마도 그럼 이제 마그네슘, 알루미늄, 질소, 산소 비교했을 때 비금속 원소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도 문제 풀 때 계속 했던 게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리고 쭉 이동해야지 인 있고 그리고 여기 질소랑 산소가 있죠. 얘네가 하나 전자 떼어낸다 해도 또 떼어내도요. 당연히 이주기는 오른쪽 얘네들이 이온화 에너지 더 커요. 확실히 크죠. 인이 제일 여기선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네가 더 커요. 그래서 얘가 큰 애는 비금속 원소일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봤더니 얘가 비금속 원소라면 얘네들은 1보다 크고 얘네 1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XY 뭐가 돼야 돼요? 금속 원소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구분을 딱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금속 원소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그럼 여기서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커야 돼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바로 Y, 마그네슘이 X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갈게요. X의 원자가 전자 수와 X에 대한 원자가 전자 수와 홀 전자 수와 같도록 아, Z는 누구다? 산소가 돼줘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았죠? 비금속 원소니까요. 아, 1보다 크다? 그럼 얘네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기억은 이걸 의미하겠다. 자, 그럼 기억 갑니다. 기억은 원자 반지름 분해 이온 반지름. 네, 맞습니다. 니은. Z 질소가 아니고 산소죠?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제1 이온화 에너지는요. X와 Y 비교하세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여긴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지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이 더 커서 맞습니다.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요. 바로 우리가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나트륨으로 가정해서 지워내고 무조건 비금속 원소가 이 자리에 간다. 그럼 XY는 이렇게 확정돼버렸으니까 이 가정만 잘했었으면 나트륨이라면 가정만 잘했었으면 소거가 너무 빠르게 됐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볼 건데요. 두 번째 유형으로 뭘 가져왔냐면 주기율표 유형입니다. 주기율표가 딱 주어졌을 때 그 원소를 찾아라 라는 것보다는요. 그 원소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봐봐요. 여기서 2족과 13족.

예외적인 경우죠. 이온화 에너지에 있어서 여기 16초과 17초. 이온화 에너지 예외적인 경우죠. 그럼 여기 가에서 0부터 오른쪽으로 할수록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대요. 그럼 우리는 비금속애들이 더 크다. 2주기에서 비금속, 여긴 3주기에서 금속이죠. 그럼 얘네가 여기, 얘네가 여기. 근데 이게 크로스로 엇갈려 있겠네. 왜? 예외적인 경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 원소,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거 찾는 게 아니라, 아 이거 그냥 여기, 여기, 여기 위치로만 봐주면 돼요. 그래서 저도 문제를 두개풀 건데요. 그냥 위치로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해 봅니다. 자, 주기율표는요, 발문도 짧아요. 바닥 상태의 원자 W4Z에 대한 자료이고요. 주기율표 1부고, 여기에서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W4Z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거. 그럼 일단 2주기보다 3주기, 3주기에서 원자 번호 작은 애, 얘가 뭐다? Z다. 그 다음에 홀전자수가 가장 큰 거. 그럼 바로 15족이 3개죠. 그 얘가 뭐다? Y다. 그 다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요, Z 정해져 있고, W는 이것보다 커야 돼.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얘가 뭐다? W다. 나머지 하나 자동으로 뭐가 돼요? X가 되겠다. 끝. 기억. X와 Y는 같은 족인가요? X와 Y가 아니라 X랑 Z는 같은 족인가요? 네, 맞습니다. 니은. 제1 이온화 에너지는요, Y랑 W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비교도 눈으로 할수 있어야 돼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고, 여기에서 예외적인 구간이니까 바로 얘가 더클 거고, 그럼 W보다 Y가 더 크다? 네, 맞습니다. 이거 제가 원소 안 찾아도 이 위에서 할수 있죠? 얘가 지금 예외적인 경우잖아. 디귿. 제2 이온화 에너지인데요. Z랑 Y. 자, Z랑 Y예요. 자, 근데 Z라는 건 지금 1족입니다. 제2 이온화 에너지는요, 1족이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Z가 크다. 네, 맞습니다. 기역님 디귿이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돼요. 자, 이거 감 익히셨나요? 제가 주기율표 문제 하나 더 드릴 텐데요. 그 원소를 찾지 않고 여기 위치로만 또 한번 찾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도요, 주기율표 일부가 주어진 겁니다. 여기 V에서 Z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한번 맞춰 볼게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요, 0보다 크다라고 준 이유는요, 1주기, 2주기에선 p오비탈 안 치운 애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안 치운 게 아니라 치우긴 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같은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럼 두 개가 들어있는 게 지금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s오비탈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일단 15, 16에서는 p오비탈에서 차이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두개 들어있는 건얘 하나, 얘 없죠. 그리고 무조건 얘네다. 얘가 2p들이 다 채웠고, 3s에서 하나, 두 개, 요 차이죠? 그래서 얘네가 V 또는 W다라는 걸 찾아냈고요. 두 번째. 원자 반지름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할 거예요. 두 번째. 원자 반지름은 X가 Z보다 크다. 그러면 X랑 Z랑 비교하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X랑 Z니까 얘가 원자 번호가 작은 애일 거예요. 자, 원자 반지름은요, 예외적인 게 없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집니다. 제2 이온화 에너지는요, YWX가 있는데, 지금 기역과 리을이 1족이에요.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엄청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VW가 하나가 리을이라 했는데, W가 여기란 뜻인가? 근데 얘가 1족인데 왜 가장 안 크죠? 그렇죠. 바로 2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 2주기 Y가 기역. 여기 지금 3주기가 1족이 W가 됐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로 밀려난 거예요. 그럼 얘가 바로 V, 나머지 결정합니다. X랑 Z 중 X가 원자 번호 작은 애, Z가 큰 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X는 뭐다? 니은이다. 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아까 주기율표 문제랑 요거, 제가 원소 안 찾고 했죠? 여러분들도 원소 찾는 것보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 위에서 얘네들 특징 가지고 빠르게 한번 얘가 얘인가? 얘가 얘인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면 좀 수월하게 풀릴 것 같아요. 눈으로 푸는 걸 화학 결합에서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율표가 나오면 조금 쉽게 위아에서 한번 놀아보는 것도 연습해 보세요. 그다음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요, 전자 배치와 그리고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같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해 안된 친구들은요,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전자 배치를 채울 때는 규칙이 필요한데요.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와 그리고 오비탈의 양자 수에서 규칙을 제가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닥 상태다,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여기서는 들뜬 상태를 묻진 않으니까요. 바닥 상태는 모두

다 만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p오비탈에 대한 전자수와 s오비탈의 전자수를 물어본다면 0이 아닌 이상 무조건 s오비탈을 채우고 p오비탈을 채우러 가야 돼요. 0이라면 이 비율이 0이라면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없다라는 걸 수 있지만 0이 아닌 이상 무조건 p오비탈이 있어? 그럼 s를 다 채우고 무조건 p로 가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둘에 대한 비율이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얘네들 비율이 1이라는 뜻일 텐데 아까 제가 처음에 풀었던 문제 한 것처럼요. s오비탈 다 채우고 p로 갔다는 뜻은 s오비탈에서 1에서 2에서 다 채우고 4개 채우고 p로 간 거니까 p에서 전자 4개 있겠네. 그래서 얘가 산소. 만약에 그럼 3s까지 채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s, 2s, 3s, 6. 그럼 거기에서 이제 2p에서 6 채우면 되네. 근데 여기서 이미 3s, 2까지. 에너지 준이 가장 높은 애로 기준으로 우리가 봐줘야지 누군지 보이죠? 누구예요?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에너지 준이 가장 높은, 사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애들을 알아야 무슨 원소인지 판단할 수가 있어서 3s2 내 마그네슘, 이 비율이 1이네. 그래서 1이다라고 하는 건 아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풀었던 문제 꼭 기억하시면서 1의 비율은 산소와 마그네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나왔을 때 이런데 빠르게 어? 얘다! 라는 게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1번에서 20번 요거 연습 꼭 해서 와라 라고 했어요. 자, 시작해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 원소를 찾지 않고 이 위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의 전자 배치고요. 기억,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환은요. WY 비교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주양자 수가 2로요. 2주기 애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 어떻게 된다? 당연히 커진다. 그럼 원자 번호 누가 더 클까요? 전자 수가 많은 Y가 더 크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W에서 Z 중 원자 반지름 가장 크네. 일단 주기가 커야 돼. 자, 그럼 얘네 둘은 2주기라 했고 X, Y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주양자 수가 3. 3주기 애들. 그 중에서도 원자 번호가 작아야 원자 반지름 크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전자수 지금 덜 채워져 있는. 얘는 지금 7개나 있고 얘 하나죠? 그래서 X가 가장 클 것이다. 네, 맞아요. 디귿, 제1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인데요. Z랑 W예요. Z랑 W.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원자과 전자 1인 애가 눈에 보인다면 제1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 비율이 크다? 얘가 크다면 이 비율 자체가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1쪽인 얘 눈치챘니? 그래서 Z보다 W가 크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니은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풀 때도 제가 일부러 원소를 찾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자과 전자를 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서 이 전자로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양자수도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홀전자수도 전자 배치도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되고 반대로 이제 얘네들도 뭐 이게 보여주면 머릿속으로 무슨 원소인지 얘네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려면 이걸 하나하나 원소로 바꾸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아 지금 유핵전은 같은 주기에서 비교하면 돼. 원자 반지를 일단 3주기에서 원자 번호 작으면 돼. 이런 게 머릿속에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자, 10번에서는 기억과 니은이 P랑 X, S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걸 맞춰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X와 Z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같은 상황이고요. 오비탈 수가 같은 상황. 비율이 1과 1. 뭘 것 같아요? 느낌 왔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한테 지금 X와 P를 순서 없이 나타냈지만 S든 P든 P든 X든 상관없이 1과 1? 아까 연습했잖아요. 누구예요? 산소와 마그네슘. 하지만 우리가 연습해볼게요. 자, X랑 P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S분의 P든 P분의 S든 상관없이 무조건 P라는 거를 채우러 가려면 S에 있는 전자를 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S, 2S 다 채워 전자 4개, P는 그럼 전자 몇 개? 똑같이 2P에서 4. 그럼 얘가 누구예요? 산소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1S, 2S 빼고 또 누구 있어요? 3S가 있기 때문에 3S를 다 채우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죠? 3S 다 채웠다 6개, 그럼 2P에서도 그럼 6개 채웠다. 그럼 얘가 지금 3S2라는 뜻인 거죠? 3S2니까 누구다? 마그네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산소에 대한 걸 찾아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X라는 거는요, 4분의 3인데 경우가 다양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S분의 P라고 제가 그냥 가정했지만 P분의 S여도 상관이 없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가정한 게 그냥 이게 실제 값이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8분의 6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값이다 그러면 일단 S 오비탈 다 채워야 P 오비탈 갈수 있는 거죠. 그럼 P 오비탈에 전자 몇개 있다? 3개 있다란 뜻이에요. 그때 오비탈 수 얘가 몇 개예요? 1s, 2s, 2p에서 3개니까 5개. 그럼 얘가 5개가 성립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산소가 1s, 2s, 2p에서 다 채웠죠? 다 채웠다는 거 하나씩이라고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 5개. 그럼 얘가 산소, 얘가 그러면 질소, 얘가 마그네슘이겠다. 마그네슘은 3s까지 있기 때문에 오비탈 수가 6개입니다. 기억. 자, 기억은 p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p라고 했고 이걸 s라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니은. 원자 반지름은요, X와 Y를 비교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딱 보자마자 2주기와 3주기 차이가 보이지만, 한번 써볼게요. 질소랑 마그네슘인데, 헷갈린 친구들은요, 질소, 그리고 그 밑에 인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마그네슘 위에 베릴륨을 해도 되고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진다. 그럼 베릴륨이 지금 크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당연히 원자 번호가 큰 마그네슘이 크겠죠? 그럼 누가 크다? 마그네슘이 크다.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제1 이온화 에너지는요, X랑 Z 비교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소랑 산소죠. 예외적인 경우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 클수록 큰게 아니라 질소가 커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럼 답은 기역과 디귿이라서 3번이구나라는 거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었고요. 저는 연습하고자 이렇게 쓰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2주기와 3주기로 구분이 딱 된다. 그럼 굳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11이라는 게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에서 20번 쓰는 거 연습 꼭 하셔야겠죠? 자, 그다음 문제 제가 갈 건데요.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약간 표현만 다르게 바꿔요. 잘 보세요. 자, 그대로 보이나요? 상대값으로만 바뀌었지. 두 원소에 대한 s 오비탈 전자수 분의 p 오비탈 전자수가 같습니다. 바로 보여야 돼요. 자, 거기다가 우리한테 지금 얘네가 누구누구인지 후보까지 줬기 때문에 바로 보여야 돼요. 자, 표는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W에서 Z는 탄소, 산소, 마그네슘 인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바로 보이나요? 같은 애가 있대요. 같은 애가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항상 처음이다란 마음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s 오비탈을 다 채워 p 오비탈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일단은 우리가 2주기부터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1s와 2s의 전자 다 채우면 4. 거기에서 p 오비탈 전자 4개 있으면 되니까 2p4. 그래서 될수 있는 건 얘가 뭐라고요? 산소라고요. 그럼 1에 대한 비율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s 오비탈 3s까지 채우면 6. 거기에서 2p에서 6개 채웠죠? 그럼 얘는 누구다? 바로 3s2 마그네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네가 지금 산소랑 마그네슘이야. 둘 중에 누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알았고요. 근데 지금 실제 값이 1이어야 되는데 2가 됐어요. 그럼 여기다 몇을 해줘야 실제 값이 돼요?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얘 2분의 1 해줘야지 실제 값. 자, 여기도 2분의 1 해줘야지 실제 값. 그런데 얘가 적어도 지금 이 A와 B랑 더해서 A 플러스 B니까 남아있는 애가 탄소랑 인이죠? 그럼 적어도 얘가 오비탈 수더 작다란 뜻이잖아요. 그럼 얘가 누구여야 돼요? 탄소. 얘는요? 인. 그러면 사실 다 찾아냈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요 연습해 볼게요. 얘가 그럼 의미하는 게 뭐냐면, s 오비탈이 다 채워져 있고 p 오비탈 간 거니까 얘가 4개가 돼줘야 되죠? s 오비탈의 전자수가. 그럼 4, 2배 해줬으니까 위에도 2배. 그래서 2p2 맞아 떨어집니다. 자, 여기에선 인이기 때문에요. s 오비탈 전자수 6이 돼줘야 되죠? 그럼 여기 3배, 여기도 3배, 9. 그래, 딱 맞죠? 그럼 탄소는요, 1s, 2s, 2p 2개니까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4개고요. 여기 인에서는요, 3p에서 각각 하나씩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9가 됩니다. 그래서 b가 뭐가 돼요? 4 빼주면 5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5다라고 하는 건 누가 돼줘야 돼요? 산소.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6이니까 오비탈 수가 다 찾았습니다. 기억. 제1 이온화 에너지는요, W와 X를 비교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W는 탄소, X는 마그네슘.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려고 했더니 주기가 달라요. 괜찮아요. 이미 여러분들 사실 알 거예요. 2주기와 3주기 눈에 보이죠? 하지만 한번 써볼까요? 여기 탄소, 여기 마그네슘, 여기 베릴륨.
예외적인 구간

도 아니고 사실상 많이 멀죠. 그럼 원자 번호 클수록 클 거고 같은 족에서는 베릴륨 클 겁니다. 마그네슘보다 탄소가 더 크겠죠? 그래서 맞아요. 니은 원자가 전자 수는요. X랑 Y 비교해 볼 건데요. X가 지금 마그네슘, Y라는 거는 산소죠. 원자가 전자 수는 마그네슘 2족이니까 2개. 산소는 16족이니까 6개. 누가 더 크다? 산소가 더 크다? 틀렸다. 디귿, 원자 반지름이에요. Z라는 거는 인이고요. Y라는 건 산소입니다. 자, 산소 여기 있고, 여기 질소 있고, 여기 인이 있어요. 사실 2주기, 3주기만 해도 보일 텐데 한번 해볼까요? 자, 인과 질소, 인 크지. 질소, 산소, 질소 크지. 그러면 당연히 산소보다 인이 크지.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커진다, 작아진다, 이거를 저는 계속 활용하고 있고, 안 보이는 애 있으면 추가로 써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기억과 디귿 몇 번, 4번 가주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요, s 오비탈분의 p 오비탈에 대한 전자수, 이건 앞에서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에서 배웠지만, 끊임없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나온다. 그래서 꼭 연습해라. 자, 입이 닳도록 1번에서 20번 꼭 써봐라 라고 했습니다. 쓴 친구는 빠르게 이미 풀었을 텐데 안쓴 친구는 하나하나 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이번에 다음 유형은요. 홀전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홀전자수를요. 제가 0, 1, 2, 3, 2, 네 가지 경우엔 없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네 가지 경우엔 없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가지고서는 생각만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홀전자수가 나오면 그 홀전자수를 0이네 두 가지 써놓고 그럼 1이네 두 가지 써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써야 되는 경우라면 나중에 X, Y 딱 요것만 구분해야 될때딱 써야 될 때면 그때만 쓰시고요. 처음부터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그때 쓰시고요. 홀전자수는 딱네 가지만 되는데 너무 자신감 넘치다 보니까 처음부터 하다 보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딱네 가지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그림은요. 제가 보기에는 유효액전을 잘 이해했는가? 같은 주기라면 유효액전하가 의미하는 건 원자 번호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림은 바닥 상태 2주기 원자 부에서 Z의 홀전자 수와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를 나타낸 것인데요. V와 W의 원자가 전자수 합은요. X와 Y의 원자가 전자수 합보다 작대요. 이거 합과 이거 합이 있는데 이 XY가 더 크대요. 자, 그러면 유효액전하가 왜 제가 지금 원자 번호라고 했냐면 지금 2주기라고 했죠. 2주기에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무조건 유효액전 커져야 돼요. 그러면 홀전자가 3인 애는 딱 하나죠. 누구여야 돼요? 질소. 그럼 질소보다 유효액전하 큰 애들. 그러면 이때 원자 번호가 질소보다 커야 돼요. 7번 다음 8번. 홀전자수 두 개는 누구? 산소. 8번 다음에 9번. 홀전자수 1인의 누구? 플로린. 딱 맞죠. 그 다음에 이젠 작아야 돼. 그럼 질소보다 작은데 홀전자수 두 개이네. 탄소. 그 다음에 하나인 애가요. 두 개. 리튬과 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 합으로 힌트 준 거고요. XY부터 더해볼까요? 여기 원자가 전자수 산소는 6, 탄소는 4. 더해주면 10. 플로린이 이미 7이나 돼요. 그럼 얘는 3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붕소가 13족이라 3. 리튬은 1이죠? 그래서 붕소 안 되고 리튬이다라는 거 찾아냈습니다. 기억! 원자 반지름은요, Y라는 애가 탄소고, V라는 애가 플로린이네요. 그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지죠? 그래서 탄소가 더 큽니다. 니은, 제1 이온화 에너지인데요. Z, 와, Z, 그리고 X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Z 질소, X는 산소. 그럼 제1 이온화 에너지니까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지는 애와 아닌 애, 여긴 예외적인 구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질소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제2 이온화 에너지예요. 자, W, 리튬. V라고 하는 거는 여기 플로린인데요. 제2 이온화 에너지예요. 급격히 커지는 거. 원자가 전자 몇일 때? 1일 때. 얘 지금 몇 쪽? 1쪽 이내죠? 리튬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크다? 무조건 리튬이 더 크죠? 그래서 맞습니다. 기역리엔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유액전하가 원자 반지름이다라는 것을 좀 눈치 빠르게 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봅니다.

가장 작았던 애가 제이 이온화 에너지가 지금 커졌어요. 정말 많이 커졌어요. 그쵸? 두 칸이나 커졌잖아.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두 칸이라는 거는 하나씩 안써 있어서 이상한 거야. 얘가 제이 이온화 에너지 크려면 원자 가전자 몇이어야 돼요? 1. 1쪽이어야 돼요. 그럼 너 혹시 나트륨? 왜냐면 지금 여기 7에서 13번까지만 가능하니까. 그럼 너 나트륨이야? 그 홀전자수 몇이에요? 1. 그럼 너 1. 그럼 여기에서 2, 1, 3. 그럼 이제 맞는지 확인해봐야겠네. 자, 여기에서요. 얘가 지금 홀전자수 1이기 때문에요. 가능한 애들을 떠올려야 되는데요. 무조건 7에서 13 사이만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일단 2주기에 있는 거 플로린. 그리고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지금 힌트가 될 텐데요. Z가 홀전자 수가 딱 3이래요. 그럼 2주기에서 누구예요? 얘는 7, 질소요. 7번의 질소. 자, 그러면 질소보다 얘가 크대요. 그러면 누가 되면 안 돼요? 알루미늄이요. 그래서 알루미늄 제거했고, 플로린이 되겠다라는 거 판단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W 결정해 줘야 되는데, 남아있는 애 중에서 0.74를 이제 될수 있는 애. 그러면 나트륨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될수 있는 애가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요. 그럼 여기 중에서 마그네슘에 대한 홀전자 수는 0, 알루미늄 1. 그럼 1과 같으면 안 돼. 그래서 될수 있는 애가 A는 0, W는 마그네슘입니다. 다 찾아냈어요. 기억. B는 1이다. 네, B는 지금 1이다라는 거 맞고요. N 원자 반지름이다라고 하는 건 X다라고 하는 건 나트륨. W다라고 하는 거는 마그네슘이에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트륨이 더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환인데요. Y라는 거는 플로린이고요. Z라는 건 질소죠. 그럼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플로린이 더클 겁니다. 그래서 기역님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5번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가정이 필요했다. 근데 이 가정이 그냥 가정하는 게 아니고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 낮았던 애가 제2에서 커졌기 때문에 이 가정이 가능했다. 이것도 하나의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 힌트를 활용해서 홀전자 수를 빠르게 넣어주되 이걸 넣어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1인 애가 누구다? 3인 애가 누구다? 이게 나오지 않았으면 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홀전자 수 쓰는 거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홀전자 수 합이 4인데 그 4에 대한 조합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었을 때 그때 4에 부합하는 애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발문 가볼게요. 다음은 18쪽 원자를 제외한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정보를 주어졌습니다. 2주기다라고 써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홀전자 수합은 4다라고 되어 있고요. W에서 Z의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봤더니 제1에서 지금 이러한 경향인데 봤더니 물결 표시로 X가 훌쩍 높아졌어요. 그 뜻은 제1에선 작았다가 제2에서 커졌네. 아까 풀었던 거 계속 응용해 줘야겠죠. 제2가 크다? 얘는 그럼 몇 쪽이다라는 걸 지금 알려준다는 거예요. 1쪽이다. 원자과 전자 1이야. 그러면 우리는 2주기라고 했으니까 1쪽에는 누구다? 아, X는 리튬이다. 확정.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를 보려고 했더니 예외적인 당연히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Z 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일단은 예외적인 구간이 두 군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베릴륨 그리고 붕소 탄소. 그이 경향과 똑같이 질소 산소 플로린이 있어요. 그럼 얘네가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제1 이온화 에너지일 때 아, 플로린은 그대로 큰데 여기가 뒤바뀌죠? 산소, 질소, 플로린. 그럼 제2이온화 에너지다라고 할 때는 질소가 이제 탄소에 대한 전자 배치. 그럼 여기에서 산소는 질소에 대한 전자 배치, 플로린은 산소에 대한 전자 배치니까 여기가 예외적으로 바뀌겠다. 질소보다는 플로린, 플로린보다는 산소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개형이 컸던 애가 두 번째 칸으로, 두 번째였던 애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었던 애가 만약에 가장 큰 애로 온다면, 봐봐요. 가장 작았던 Y가 가장 큰애 됐고요. 가장 컸던 애가 두 번째가 됐습니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개형이 맞네. 근데 이둘 중에 어떤 엔진은 이제 홀전자 수합 4가 되는 애로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0, 여기 붕소는 1, 탄소는 2, 여기에서 질소는 3, 그리고 여기 산소는 2, 이미 버겁죠? 플로린 1. 자, 그럼 여기 더하면 얘네가 3, 그리고 마지막 리튬 하나까지 1 더해주면 4. 그래서 누구다 답은? 아, 얘네가 답입니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넣어줄 때는요, 이때 예외적인 구간이니까 조심히 넣어주세요. 가장 큰애 베릴륨, 가장 큰애 탄소. 자, 탄소를 빼먹었어요. 탄소, 그 다음에 큰애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입니다. 키어, W는 베릴륨 맞고요. 니은, 홀전자 수는요, Y랑 X 비교하세요라고 했죠? Y 붕소 하나, X라는 걸 리튬 하나, 서로 지금 같다. 그래서 틀렸다. 디귿. 디귿에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환인데요. Z라는 거 탄소, Y라는 거 붕소죠? 그럼 누가 더 커야 돼요? 원자번호 클수록 커진다. 그래서 탄소가 더 커진다. 그래서 Z가 큰게 맞습니다. 기역과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었던 거를 잘 활용하실 때는요. 홀전자 수 합을 처음부터 했으면 조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서 두 가지 나왔을 때 하나를 맞출 수 있는 힌트가 될 거고요. 이게 뒤죽박죽 너무 어렵다. 그럼 여기 안에 예외적인 경우가 섞여 있을 텐데 아마도 세 가지 원소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찾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딱 이렇게 정해놓고선 보면 얘도 똑같은 경향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향을 가지고 넣어주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되나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상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떠한 것과 어떤 것을 나눈 이 상대 값을 주고 찾아봐라 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데 너무 훌륭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X에서 Z, 오, 힌트 좋습니다. 자, 질소, 그리고 산소, 플로린, 나트륨, 알륨, 이늄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전자 이온이다라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는 조건이 주어졌고요. 자, Z의 홀전자 수는 XY 홀전자 수합과 같다.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홀전자 수를 바로 썼을 때 편한 거와 그리고 나중에 경우의 수를 좀 갈랐을 때 쓰는 게 있다라고 했었죠. 일단 잠깐 보류해 볼게요. 자, X에서 Z 중 원자 반들이 가장 작은 것은 Z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Z가 가장 원자 반지름 작아요. 자, 근데 여기서 봤더니 지금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있고 여기다 홀전자 수를 나눠줘야 되는데 홀전자 수만 써볼게요. 그러면 질소라는 거 3, 산소 지금 2, 플론 1, 나트륨 1, 알륨 1. 얘네가 홀전자 수 같죠? 그럼 얘네들은 이 비율을 계산해줄 때 그냥 제1 이온화 에너지만 비교해주면 된다는 뜻이네. 그래서 한번 비교해볼게요. 가장 큰 애가 당연히 플로린. 그 다음에는 알루미늄, 그 다음에 나트륨일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가정하겠죠. 바로 Z가 너구나. 너가 지금 가장 원자 반지름 작은 애지. 라고 지금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조건 맞아야 돼요. Z의 홀전자 수는 얘가 지금 1인데, X와 Y 합과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그 누구도 0은 없어요. 그럼 무조건 가장 작은 애들로 더해봤자 1과 1, 2거든요. 아예 Z가 플로인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여기 원자 반지름 가장 작아야 돼? 금속은 힘들고 누구? 비금속이요. 그래서 남아있는 누구예요? 질소랑 산소 중 하나인데 질소가 들어가면 홀 전자수가 3이죠. 그럼 나머지 애들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얘가 돼줘야 되는데 그럼 2가 들어가고 여기 하나 1 들어가면 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안 돼요. 왜냐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작아져야 돼요. 산소 들어가면 안 돼요. Z 자리는 산소끼 돼요. 그래서 모순이구나라는 걸 발견했으면 무조건 Z는 누구다? 아, 산소구나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럼 얘가 산소야? 나머지는 이 순서 그대로 나트륨과 알루미늄.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얘네 홀전자 수 1, 1 더하기 2. 맞아, 떨어졌다. 기억. Z는 질소다. 아니요, 틀렸죠. 니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묻고 있습니다. X라는 건 나트륨, Z라는 것은 여기 산소인데요. 같은 주기, 같은 족이 아닌데 왜 물어봤을까? 제2 이온화 에너지는요, 바로 몇 족일 때 월등히 커진다라고 했어요. 1족일 때. 그래서 이게 1족이다. 그래서 이게 크다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디귿.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 비율 나왔습니다. Z라는 거는요, 바로 비금속. 자, Y라는 거는 금속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1보다 크다라는 건
이온보다 원자가 클 때요. 이건 누구야? 금속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금속에 대한 설명이니까 우리가 실제 얘네들의 비율감 몰라도 알루미늄이 커야 돼. 1보다 클 거야. 비금속 1보다 작을 거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틀렸구나. 라는 것을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때 제가 홀 전자수에 대한 오늘의 포인트, 이 킥은요. 바로 넣어주면 너무 힘들다. 우리한테 무언가를 소거할 때 힌트가 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잠깐 보류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확한 값을 몰라요. 이걸 나눠줬을 때 누가 지금 컸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가정을 해서 없애주는 것이 중요한데 누구를 가정할 것인가를 정말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 작다라는 건 일단 금속이 안 되고 비금속만 될 거다라는 생각만 했어도 가정하는데 어려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답은 2번이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킥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제가 처음부터 할 때부터 계속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유니크 킥단한 번도 넣지 않았었죠? 그래서 오늘 넣어드렸습니다.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라는 건 금속 원소의 원자가 양이온이 되었는지 아니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음이온이 되었는지를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요, 그림으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림 하나 보여드렸죠? 뺄셈으로도 표현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 표현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 정말 많이 했었죠?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해서 원자가 전자를 찾아내는 거, 또는 여기에서 비율을 가지고 누가 가장 커졌는지 제1과 제2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통해서 또뭘 했냐면, 사실은 같은 주기, 같은 족이면 좋겠지만 하나가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예외적인 구간에서 찾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정리해서 노트 필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유니크 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그럼 이번에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 이 비율이요. 산소와 마그네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으로 봐주시면 돼요. OX 해서요, 수강 후기 올려주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나와라 뿅. 의욕적인 목표를 갖는 것. 아, 오늘 이강 시작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대학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강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9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어는 가교이네요. 가짜를 보시면 위쪽에는 더할 가짜, 아래에는 나무 목자 보이시나요? 물건을 올려놓기 위해서 더해 놓은, 걸쳐 놓은 것을 일컫습니다. 그것을 실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의 말로 바꾸자면 선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 뜻 말고 걸쳐 놓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로는 걸쳐 놓다의 뜻도 있습니다. 즉, 가교라는 말은 걸쳐 놓은 다리다. 다리라는 건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이어주는 역할 하는 사물이나 사람을 가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EBS 수능 특강은 원하는 대학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곧자는 두드리다. 취자는 불다의 뜻입니다. 물론 고자가 북의 뜻도 있습니다만 북은 둥둥둥 쳐야 소리가 나겠죠. 따라서 치다, 두드리다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들 더 힘내서 열심히 잘하라고 북을 둥둥둥둥둥 치면서 대한민국 하잖아요. 아, 이 북을 두드리고 피리를 푼다라는 고취는 힘을 내어서 용기를 북돋워줄 때 쓰는 말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고취시킨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고무와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무자는 춤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누를 앞자에 책권자. 그런데 이 권자에는 책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지,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논술 답안지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안지를 누르다, 시험지를 누르다, 이게 뭐예요? 옛날 과거 시험에서 10명의 합격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개의 답안지가 있겠죠. 10개의 답안지 중에서 임금님께서 보기 쉽게 1등한 답안지를 맨 위에 올려놓겠죠? 1등한 답안지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 9개의 답안지를 누르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1등짜리가 나머지를 누르고 있으니 맨 위에 있는 1등짜리 시험지는 매우 뛰어나다가 되겠죠. 따라서 앞권 그러면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일컫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 그 영화에서 앞권은 헤어졌던 남녀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앞서 배운 군계일학 백미와도 의미적으로 통할 수가 있다. 기억하면서 다음 성어 갑니다. 앞서서 고진감래를 배웠었는데 그때의 고자가 나왔습니다. 동고동락도 배웠었네요. 고육책 괴롭힐 고자 육자는 고기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괴롭히는 계책이다라는 얘기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런 계책을 일컬을 때 고육책, 고육지책이라는 말을 쓰죠. 삼국지 오나라의 노장 황계에게서 유래한 성어가 되겠죠. 다음은 불모지이네요. 두 번째 모자를 잠깐 볼게요. 털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풀이나 식물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없는 땅이다. 식물이 자라지 않는 땅이다. 이니까 발달되지 못한 곳을 일컬을 때 불모지라는 말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여반장인데 여자는 일단 별표를 치고 갑니다. 여자는 무엇무엇과 같다의 뜻으로도 쓰이고 만약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무엇무엇과 같다. 만약의 뜻으로 쓰이는 또 다른 한자가 있으니 요 약자입니다. 아예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아, 이두 글자는 만약의 뜻으로도 쓰이고 무엇무엇과 같다의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아주 이 시간에 잠깐 멈춤하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만약
무엇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의 엿자는 무엇무엇과 같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손바닥을 반대로 하는 것과 같다니까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 우리 한번 손바닥 펴볼까요? 뒤집어볼까요? 슝! 뒤집어볼까요? 슝슝슝슝! 얼마나 쉬워요? 여반장은 매우 쉽다의 뜻으로 쓰이는 성어가 됩니다. 반자, 지금은 뒤집 반대로 하다 이렇게 풀었는데 의미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돌이키다, 돌아오다, 반대하다, 배반하다. 부사로는 돌이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세기각자의 뼈골자이니까 뼈에 새겨서 읽기가 어려워요 라고 풀이가 되네요. 갑골난망은 나무로부터 더 받은 은혜가 사무치게 깊어서 뼈에 새겨 있지 아니한다라고 쓰이게 되겠죠. 갑골난망은 백골난망과도 의미가 통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골이 되어도 있지 아니한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다음 성어 반자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돌이키다, 돌아오다, 반대하다, 배반하다, 부사로는 돌이어 정도의 뜻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손님이 도리어 주인이 된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위자가 또 나왔네요. 앞선 1강에서 6가지 정도의 뜻은 기억을 하자. 하다, 되다, 3번, 3번, 3번, 3번은 삼다. 기억나시나요? 하다, 되다, 삼다. 위하다, 만들다, 여기다 정도의 뜻으로 풀이가 되는 위자. 여기서는 되다로 풀었습니다. 손님이 도리어 주인이 되다라는 겁니다. 부차적인 것을 주된 것보다 중요시 여길 때 객반위주라는 말을 씁니다. 황금 보기를 돌과 같이 하라. 물론 쇠의 뜻도 있지만 골드의 뜻도 있죠. 황금 보기를 돌과 같이 하라라고 풀이가 되는 견금여석. 지나친 욕심을 절제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의 엿자도 여반장과 마찬가지로 돌과 같이 하라, 무엇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약, 여약, 여약, 여약.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라고 풀이가 되는 결초보은. 포인트는 보은. 아,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는 거구나. 근데 결초는 뭐지? 중국 춘추시대 때 진나라 위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병이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유언을 하십니다. 내가 죽거든 너의 새 엄마, 즉 나의 사랑하는 첩을 순장시키지 말고 나를 따라 묻지 말고 새로운 곳으로 시집을 보내거라 합니다. 병세는 더 위중해졌고 정신이 오락가락 혼미해졌습니다. 유언을 다시 합니다. 애야, 내가 죽거든 네새 엄마, 즉 나의 사랑하는 첩 개가 시키지 말고 새로운 곳 시집 보내지 말고 나랑 같이 묻어주어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자 아들은 아버지의 정신이 멀쩡했을 때의 유언이 올바르다라고 판단하여 새 엄마를 새로운 곳으로 시집을 보내줍니다. 나중에 자라서 전쟁터에 나가 한참 싸우고 있는데 전세가 굉장히 불리해요. 적장에게 사로잡힐 위기에 놓였는데 갑자기 묶여 있던 풀에 말이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적장을 사로잡아서 전쟁에 큰 공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가 나타나서 나는 당신이 새로 시집을 보내준 그 사람의 애비 되는 사람이요. 아, 그 은혜를 갚고자 적장이 지나갈 골목골목마다 풀을 묶어 놓았다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초보은은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꼭 갚는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보자는 갚다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알리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속보라는 건 급히 알려드립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 두 가지의 뜻이 있구나까지 기억하고 다음은 계란유골. 계란에 뼈가 있다라고 풀이를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 골은 사과가 골았어요. 골타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골타의 뜻을 가진 한자가 없으니까 의미 비슷한 골자를 갖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계란 유골은 계란이 고라 있더라라는 뜻이 되겠죠. 조선시대 황희정승이 너무나 청빈한 삶을 살아요. 세종대왕이 안쓰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야, 요날은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진상품 황희정승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폭우가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진상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문을 걸어 잠글 때쯤 계란 한 꾸러미가 진상품으로 들어옵니다. 명인이 황희정승에게 계란을 갖다 줬는데 그 계란마저도 고라 있더라라는 겁니다. 운수가 나쁜 사람은 좋은 기회를 만나도 역시 일이 뜻대로 잘안 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머피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계란 유골, 머피의 법칙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로운 손바닥은 울리기가 어렵다. 외로운 손바닥은 한 손바닥이 되겠죠? 두 손바닥은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한 손바닥으로는 울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고장난명. 집중탐구 두 번째로 갑니다. 앞서 1강에서 설상가 상 나왔을 때그 반대의 의미로 금상첨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단만으로도 아름다운데 그 위에

아, 또 예쁜, 아, 비단 위에 예쁜 꽃이 더해졌다라는 얘기죠.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해질 때 금상첨화라는 말을 쓰지요. 설상가상과는 반대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요. 늙은 말의 지혜라고 풀이가 되는 노마지지가 나왔습니다. 전쟁터에 갔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돌아가야 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늙은 말한 마리를 풀어놓으니까 길을 쫙 찾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서 유래한 노마지지. 연륜이 깊으면 그 나름의 특기와 장점이 있다라고 쓰이죠. 지자가 또 나왔네요. 지자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지자 엄청나게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지자는 주격으로 이가라고 풀이가 될 때도 있고 관용격 뭐뭐의 뭐뭐 하는으로 풀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늙은 말의 지혜이니까 뭐뭐의로 풀이가 됐죠. 그리고 주로 문장의 끝에 있으면 대명사로 쓰일 가능성이 높고 동사로는 가다의 뜻도 있습니다. 주격 관용격 대명사 가다. 주격 관용격 대명사 가다. 지자 잠깐 멈춤하고 꼭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지자가 나오면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성어는 같은 기운끼리 서로 구한다, 서로 찾는다이니까 같은 기운, 같은 성격, 같은 성품의 사람끼리 서로 모이고 교류하고 만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앞서 배운 유유상종과 통할 수가 있겠고 유유상종 나왔을 때 동성상응이라는 말 같은 소리끼리 서로 응한다라고 풀이가 되는 동성상응도 통할 수가 있다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죠? 다음 성어를 볼까요?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어요. 동상이몽.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등화, 등불이 되겠네요. 등불과 친할 수 있어요. 가짜가 나왔습니다. 가짜는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 만하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물론 옳다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문장 안에서는 대체적으로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 만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등불과 친할 수 있어요. 등불과 친해질만 해요.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서늘한 가을밤은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기에 좋아요. 라는 뜻으로 쓰이죠. 반구, 적이. 일단 요세 번째 글자를 볼게요. 모두 여러의 뜻을 가진 제자입니다. 제군들, 제반 사항을 잘 살펴야 한다 할 때의 제자인데 여기서는 지어의 축약형으로 쓰였습니다. 지어의 지자가 주격, 관용격, 대명사, 가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그것을 구한다.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도리어 자기에게서 그것을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가 잘못되거나 할때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도리어 자기에게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죠. 발분. 두 번째 있는 분자를 잠깐 볼게요. 이 분자는 분노하다, 분하다 할 때의 분자이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분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거꾸로 읽으니까 진짜 분발하는 것이 되네요. 그렇죠? 분발하여서 끼니도 잇는다, 먹을 것도 잇는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그러니까 발분망식은 끼니를 잊을 정도로 무언가에 굉장히 열중해서 열심히 할 때. 쓰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발분망식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망자, 잊을 망자인데 비슷한 한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요것도 차후에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배수지진 지자가 또 나왔습니다. 요거는 진을 치다. 또는 진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대열을 갖추는 거를 요 진을 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을 등지는 진법이다. 지자는 관용격에

의미로 쓰였죠. 뭐뭐 하는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물을 등지는 짐법이다. 별로 좋은 짐법이 아니에요. 작전상 후퇴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뒤에 물이 있으면 물에 다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도 한신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배수의 진을 쳤단 말이죠. 왜냐하면 병사들이 훈련된 병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시 말해, 배수의 진을 치다. 배수지진, 지자 빼버리고 배수지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쓰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두 야구팀이 3대 3 마지막 한 게임이 나왔어요. 배수의 진을 치고 마지막 7차전에 임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을 때 백절불굴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앞으로 수능 때까지 여러 번 시험을 볼 테고 하지만 백절불굴의 자세로 수능까지 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음 성어는 그 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풀이가 되는 부지기수네요. 이것도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쵸? 부지기수다. 이렇게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 수가 엄청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선생님, 이거 아니 불자 아닌가요? 그런데 보통 뒤에 오는 한자의 초성이 디귿이나 지으실 때는 발음하기가 힘들거든요. 불지기수 해봐요. 선생님, 지금 보이진 않겠지만, 불지기수 하는 순간 침이 팍 튀었단 말이죠.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의의를 탈락시키고, 보통은 불로 읽는다라는 겁니다. 불문곡. 즉, 묻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곡직을 묻지도 않는다. 곡자는 구불구불구불한 것, 직자는 올곧은 것. 그래서 비유적으로 곡은 구불구불한 거니까 바르지 않은 거, 직은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도 묻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옳은지 틀린지도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부사로 바꾸자면 다짜고짜 정도가 불문곡직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폭설이 내려서 지각을 했는데 담임선생께서는 불문곡직 화를 내셨어. 이렇게 왜 그랬는지 따져보시지도 않고 화를 내셨다. 그런 선생님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몸을 죽여서 자신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룬다. 그러니까 희생을 하여서라도 뜻한 말을 올바른 도리를 꼭 이룬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신자는 몸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보통 자신의 뜻으로 풀이하면 매끄러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집중 탐구 세 번째로 갈게요. 요것도 인생의 진리와 같은 말이네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잘자잘한 것에 욕심내지 말자고요. 빨리 싸워서 빨리 결정한다. 빨리 싸워서 승부를 빨리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빨리빨리빨리 빨리 진행해서 빨리빨리빨리 빨리 끝낼 때 속전속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 수능 특강 한문 1강부터 20강까지인데 속전속결로 끝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편안해요. 뭐에 편안하냐면 분수에 편안하다. 이 분자 나누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분수를 알라, 분수를 지켜야 한다 할 때에 분수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에 편안하고 만족할 줄 안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맨 끝에 있는 족자도 발의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족하다, 만족하다 할 때에 족하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안분지족, 자기 처지를 편안히 여기면서 만족할 줄 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양수겸장, 양은 두량자이고요. 숫자가 손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수, 포수, 투수 할 때는 숫자
사람의 뜻으로 쓰이겠죠? 노래를 부르는 것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가수 할 때도 숫자 요 모양을 씁니다. 여기서는 방법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겸하여 장군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장기 더 보셨나요?

상대방 왕을 먹을 위치에 딱 갖다 놓으면서 장이야, 장이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방법으로 아울러서 장군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한 가지를 노린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왜딱 말을 옮겼는데 양쪽에서 장군을 부르게 될때 양수겸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었다. 이니 변성룡은 뭐별볼일 없던 사람이 매우 큰 인물이 되었을 때 쓰는 그런 말이 되겠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야.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이런 노래가 있었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까마귀가 배나무 가지 위에 앉아 있었어요. 아, 나 날아가야지 하고 날아갔는데 하필 그때 배가 가지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그걸 지켜본 배나무 주인은 아, 배가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졌구나라고 생각 안 하겠죠. 저놈의 까마귀가 내 배를 떨어뜨렸어라고 생각하겠죠. 어우, 까마귀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런 게 아닌데, 그쵸? 우연히 그냥 그 시간이 맞은 것뿐인데. 아하, 오비이락은 우연의 일치로 공교롭게도 의심을 받게 될때 쓰는 말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상가 옥이네요. 옥자는 집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붕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지붕을 걸쳐 놓는다 라고 풀이가 되겠죠. 가짜는 집중탐구 첫 번째에서 본 가교할 때의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지붕을 또 얹어 놓는다라는 얘기겠죠. 부질없이 어떤 일이나 물건을 거듭할 때 쓰는 말이 됩니다.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풀이가 되는 욕속부달.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Do not hurry의 뜻이 되겠죠. 역시 요 글자 불로 읽지 않고 부로 읽은 이유는 발음하기 어려워서 뒤에 따라 나오는 한자의 초성이 디귿이거나 지읒일 때는 부로 읽는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수능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하고 서두르다가는 전체적인 일을 그르칠 수가 있으니까 그럴수록 더 차근차근 나아가야 되겠죠.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다라고 풀이가 되는 유구무언.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하지 못할 때 쓰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심전심, 요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성어네요.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 써, 이, 자. 요 써, 이, 자도 심심찮게 많이 나오는 한자입니다. 뭐뭐로써, 그리고 접속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뭐뭐하여서, 그리고 명사로 쓰이면 이유, 까닭의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한 번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의 마음으로 뜻이 서로 통할 때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쓰지요. 한 사람을 하나를 한 사람을 벌하여 백 사람을 경계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벌백계는 여러 사람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엄히 처벌할 때 쓰는 말이 되겠죠? 우리 그 대상이 되면 안될것 같고요. 스스로 힘써 쉬지 아니한다라고 풀이가 되는 자강불식이네요. 강자는 강하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려면 힘을 써야 되겠죠. 또 억지로 하다, 강제로 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 그런 모습, 자강불식.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집중탐구 네 번째 갑니다.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인다라고 풀이가 되는 절치부심.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해서 이를 갈고 속을 썩일 때 절치부심. 작년에 준우승 한 팀이 1년 내내 절치부심하여 드디어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절자는 끈타의 뜻으로도 쓰이고 갈다의 뜻으로도 쓰일 때는 절로 읽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뜻으로 쓰일 때는 채로 읽는다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중국 송나라 때에 원숭이를 많이 키우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세가 기울었나 봐요. 원숭이 먹이를 줄여야 되겠어요. 야, 원숭이들 모여봐. 컴온, 모여봐. 이제 우리 집이 가난해져서 너희들 먹이를 줄여야 되겠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만 줄게. 했더니 원숭이들이 그것만 먹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 굶어 죽으라는 거야?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알았어, 알았어.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Calm down, calm down. 그러면 이거 어때?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했더니 원숭이들이, 아유, 진짜 그랬어야지 하고, 와, 우리 굶어 죽지 않게 됐어 라고 좋아했다라는 거죠. 하루에 7개 먹는 건 똑같은데, 간교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할 때 조삼모사라는 말을 씁니다. 콩을 씨 뿌리면 당연히 콩을 얻겠죠. 따라서 종두 득두는 뿌린 대로 거둔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온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아, 그렇다면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응하여 보답한다라고 풀이가 되는 인과응보와도 통할 수가 있네요. 다음 상하는 낮주자로 시작을 하네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어요라고 풀이가 되는 주경야독.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성어가 되겠죠. 진퇴양난이 나왔습니다. 나아가는 것도 물러서는 것도 둘다 어려워요. 나아가기도 물러서기도 둘다 어려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나타내겠죠. 진퇴양난에 빠졌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퇴유곡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나아가도 물러나도 오직 골짜기뿐이다. 이니까 진퇴양난과 의미가 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천고 마비의 계절은 언제인가요? 그렇죠. 가을을 일컫죠. 따라서 천고마비 그러면 그냥 다른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을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천 가지 모양과 만 가지 형상이라고 풀이가 되는 천태만상이네요.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고 세상의 어떤 모양이 제각각 다 다를 때 천태만상이라는 말을 쓰지요. 천태만상 뭐 이런 노래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상자, 우리 코끼리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모양의 뜻도 있습니다. 그 모양을 본뜨다, 본뜨다의 뜻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지요. 말이 촌자, 치 촌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치, 한 치는 한 자의 10분의 1입니다. 오비삼척, 내 코가 석자다 할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한 자는 30.3cm. 그것의 10분의 1이 한 치이니까 3.03cm 정도 되네. 요만큼 정도 되겠죠. 요만한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정말로 요만한 쇠붙이로 사람을 죽인다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아주 짧은 말로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또는 약점을 찌를 수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촌자 마디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길이의 단위로 쓰였다. 길이의 단위 선생님 30.3cm, 3.03cm 외워야 되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만큼 작다라는 뜻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작은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짧은 말로도 어떤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약점을 찌를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성어는 일강에서 역지사지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역지사지와 의미가 통할 수 있는 성어. 일단 자기에게 미루어 보고 어떤 일이 빵 터지면 쟤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기에게 미루어 보고 그때 드는 생각이 있겠죠? 그 생각으로 남에게 미치게 해야 한다. 여기서 미치다 급자는 머리가 크레이지 하고 막 미쳐버린 이거 아니고 영향이 어디 어디에까지 미치다. 내 성적이 드디어 1등급에 미쳤다 할 때에 미칠 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나에게 미루어 보고 그 마음으로 남의 사정을 헤아린다라는 뜻이 되니까 역지사지와 의미가 통할 수가 있겠죠. 다음엔 지자가 또 나왔습니다. 뒤에 형세, 기세라는 명사로 풀이가 되는 세 자가 왔습니다. 지금처럼 명사로 풀이되는 한자 앞에 있는 지자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니까 우리가 외웠던 네 가지 중에 관용격이 되는 거죠. 뭐뭐의 뭐뭐 하는. 형세는 형세인데 요거의 형세, 요거 하는 형세. 요렇게 풀이가 된다라는 거죠. 깨뜨릴 파자에 대나무 죽자이니까 대나무를 깨뜨리는 형세 이렇게 됩니다. 바짝 마른 대나무를 쫙쫙쫙쫙쫙 깨부시는 형세. 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그런 기세를 일컬을 때 파죽지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자 기억이 안 난다면 잠깐 멈춤하고 다시 정리. 평지 평평한 땅에 오씨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이 일었어요. 평지 풍파는 갑자기 뜻하지 않은 분쟁이 생겼을 때 쓰는 말이 되겠죠. 회자정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인생에 있어 진리와 같은 말이 아닐까 합니다. 회자는 모이다, 모으다라고 많이 쓰이는데 만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모였다는 건 만났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뜻입니다. 결국은 그쵸? 만난 사람은 자자, 뭐뭐하는 사람이라고도 쓰이고 사물이 앞에 오면 뭐뭐하는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만난, 여기선 사람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떠나간다, 헤어진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정자도 정하다, 정해지지 않으면 미정, 미리 정하면 예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때의 정할 정자인데 여기서는 반드시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반드시 하면 흔하게 쓰이는 한자가 바로 필자가 있죠. 반드시 이긴다. 필승 할 때의 필자와도 의미가 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수능 실전 문제로 갑니다. 1번은 두 개의 성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한자를 찾아라. 1강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었었죠. 비교적 쉬운 문제에 갔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개의 성어 중에서 하나만 확실히 알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가로 열쇠 볼까요? 같은 기운은 서로 찾음. 그래서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고 만나고 모이고 사귀고 유유상종과도 통할 수가 있는 성어 기억나시나요? 같이 대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동기상구가 가로 열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로 열쇠는 같을 동자 같이 할 동자로 시작하는 성어가 되겠네요.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 같을 동자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한자는 잠자리에 해당이 되는 한자가 되겠죠.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한다. 기억나시나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동상이몽이 바로 세로 열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가로 열쇠 동기상구, 세로 열쇠 동상이몽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것은 1번에 같을 동자, 같이 할 동자가 되겠죠. 2번 볼게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 매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단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니, 불, 털, 모, 풀이나 식물의 뜻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땅지, 그러니까 불, 모, 지라고 읽어야 되겠죠. 기억의 학생 아주 잘했어요. 불모지라는 건 말이죠. 식물이 자라나지 않는 곳이라고 풀이가 되니까 확장된 뜻은요.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곳을 뜻해요. 니은 학생도 아주 제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티귿 공부를 안 했나 봐요. 별천지랑 유의어예요. 별천지는 아주 딴 세상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경치가 아주 좋거나 분위기가 아주 좋은 곳을 별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불모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디귿은 정답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리을, 아직도 지구에는 문명의 불모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 남아있다. 불모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죠. 3번 문제 봅니다.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기억은 과거에서 가장 뛰어난 답안지를 다른 답안지 위에 얹어 놓았던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얹어져 있는 답안지의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 답안지를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를 앞자, 답안지, 시험지, 권자를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물론 백미도 있고 출중도 있고 군계일학도 있지만 앞에 나온 설명과 어울리는 것은 누를 앞 시험지 권, 앞 권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번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이어주는 역할 할 때 쓰는 가교이고요. 2번은 힘을 내도록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아줄 때 쓰는 고취입니다. 4번은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쓰는 계책, 어떤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쓰는 계책을 일컫는 고육책. 5번은 너무 쉬움을 나타내는 여반장,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아요 라고 풀이가 되지요. 4번 가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하나라 우임금 때 제후였던 유호씨가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왔어요. 어우, 이런 나쁜 유호씨네. 그렇죠? 우임금은 깜짝 놀랐겠죠? 백계에게 명하여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게 했으나 아이고 이런 패했대요. 패배를 인정할 수 없던 백계의 부하들이 다시 싸워요 하고 주장했지만 백계는 어떻게 했냐면 유호씨에 비해 가진 땅도 좁지 않고 백성도 적지 않아. 근데 왜 졌냐 하면 전투에서 진 것은 내 자신이 부덕하고 내 자신이 백성을 잘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 백계가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우더른 공경하고 했더니 1년이 지나 유호 씨를 복속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밑줄 그은 부분입니다. 전투에서 진 것은 내 부하들 때문이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부덕하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 백성을 잘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을 때 쓰는 말. 1번부터 5번까지 정답 몇 번? 그렇죠. 2번의 반구저기가 정답이 되겠죠. 문제의 원인을 도리어 자기에게서 찾는다라고 풀이가 되죠. 1번은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는다라고 풀이가 되는 결초보은이고요. 3번은 서늘한 가을밤은 등불을 가까이 하여 책을 읽기 좋아요 라고 풀이가 되는 등화가친입니다. 4번은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려요 라고 풀이가 되는 소탐대실. 5번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공부할 때 쓰는 성어가 되겠죠. 5번으로 갈게요.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성어 바로 알고 쓰기 양수땡장은 장기에서 두 개의 말이 한꺼번에 장요 장군 하고 장을 부른다는 뜻으로 양쪽에서 동시에 하나를 노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다. 양수 겸 장의 뜻이죠. 동시에 하나를 노린다. 말 속에 두 개와 한꺼번에 라는 뜻이 있어 겹장, 양수 겹장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두 개의 한꺼번에 겸하여 라는 뜻으로 쓰인 한자가 기억에 들어가야 하니까 겹이 아니라 겸할 겸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겸할 겸자는 3번이 됩니다. 1번은 숄더, 어깨를 뜻하는 견이고요. 2번은 굳세다, 견자, 견고하다 그러죠. 4번은 겸손하다라는 뜻의 겸자입니다. 앞에 말씀 언자가 보이네요. 그렇죠? 5번은 미워

하다, 싫어하다의 뜻을 가진 혐자입니다.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할 때 혐오한다 그렇죠? 그때 혐자가 바로 5번입니다.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광고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고운 말을 해야 고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재밌네요. 그렇죠? 야 임마! 했더니 앵무새가 야 임마! 하고 똑같이 되돌려 주네요. 내가 하는 말에 따라 돌아오는 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것에 따라서 돌아온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돌아온다이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콩을 씹뿌리면 콩을 얻어요. 종두 득두가 정답이 되겠죠. 1번은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라고 풀이가 되는 회자 정리이고요. 2번은 간교한께로 남을 속여 희롱할 때 쓰는 조삼모사입니다. 3번은 좀그 지나친 욕심 같은 걸 절제해야 함을 강조하는 견금여석이고요. 5번은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해질 때 쓰는 금상첨화이네요. 7번 보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우씨 억울하게 의심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의미의 성어 찾았니? 찾았지.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네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과 통할 수가 있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야. 자, 1번부터 5번까지 통할 수 있는 성어 까마귀 오 날비 배나무리 배리 떨어질락 오비이라기 바로 기억에 들어가야 할 성어가 되겠죠. 1번은 너무 분하여 마음을 썩일 때 쓰는 절치부심이고요. 3번은 역지사지와 통할 수 있는 자기에게 미루어 보고 남을 헤아린다라고 풀이가 되는 추기급인이네요. 4번 어떤 일은 혼자서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풀이가 되는 고장난명이고요. 5번은 남에게서 받은 은혜가 깊어서 잊기가 어렵다라고 풀이가 되는 각골난망입니다. 8번을 볼까요?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을 골라라. 성어와 관련된 수능 문제도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유형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글의 내용을 볼까요? 인의란 다스림의 근본이다. 지금 근본을 닦지 않고 말단에만 힘을 쓴다면, 근본을 닦지 않고 말단에만 힘을 쓴다면, 다시 말해, 중요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부차적인 말단적인 것에 신경을 쓴다면 이란 뜻이 되겠죠? 이는 뿌리를 놔두고 가지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법이 생긴 것은 인의를 보조하기 위해서이다. 중요한 건 인의. 법은 인의를 지키기 위한 부차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부차적인 법을 더 중하게 여겨 아주 중요한 인의를 내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가시나 신발을 귀하게 여기다. 머리와 발을 소리하는 것과 같다. 포인트는 밑줄 친 부분. 근본을 닦지 않고 말단에만 힘을 쓴다. 그러니까 부차적인 것을 주된 것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상황이네요. 이럴 때 쓰는 성어는 3번에 반위주가 되겠죠. 손님이 도리어 주인이 된다라고 직역이 되는 객반위주가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겠죠. 1번은 분발하여서 먹을 것도 잊는다라고 직역이 되네요. 끼니도 잊을 정도로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성어 발분 방식이었고요. 2번은 늙은 말의 지혜라고 직역이 되죠. 늙은 말의 지혜라고 직역이 되는 노마지지는 연륜이 깊으면 나름의 특기와 장점이 있음을 나타내는 성어가 되겠죠. 4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언제? 가을을 일컫는 말. 5번,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하지 못할 때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습니다요. 유구무언입니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5번은 유구무언. 9번 갈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기억은 욕이죠. 중국에서 쓰는

0: 성급해하지 마세요.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풀이가 되는 욕속부달이고요. 5번은 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갈 때 대나무를 쫙쫙쫙 쪼개면서 가는 기세다. 파죽지세이네요. 10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기억은 맨 아래에 있네요. 그걸 포함한 문장만 볼게요. 웃을 뿐 말이 없으나 기억 나오고 의사가 잘 소통되고 아주 비위에 맞는 친구다. 말은 없어요. 하지만 잘 통해요. 말은 없지만 마음과 마음으로써 서로 뜻이 통한다라는 의미가 되니 기억에는 이심, 전심, 3번이 정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1번은 뜻하지 않은 분쟁을 나타내는 평지풍파이고요. 2번은 많은 사람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엄히 벌한다는 일벌백계. 4번은 부질없이 어떤 일을 거듭할 때 쓰는 옥상가옥이고요. 마지막 5번, 자신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룬다라고 풀이가 되죠. 아,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올바른 도리를 이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살신성인이네요. 오늘 2강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3강도 성어 쭉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요?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복습하시고 3강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면서요,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레안칠 학습 목표는요, 일단 초대의 표현을 이해해 볼 거고요, 또 약속을 정하는 표현을 해볼 거고, 문법은 삼격지배, 그리고 사격지배 전치사,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일단 갈게요. 자, 길다, 그치? 이제 좀 어려워져서요, 본문이 좀 길어졌어요. 잘 보세요.
1: Hallo, 안녕. In der Stadt läuft gerade ein gutes Theaterstück in Stadttheater.
0: 안녕, 시내에서, 뭐, 여기 도시 중심에서 저기 시내에 나가면 läuft 하는데, laufen이란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달리다. 영어의 run의 뜻이 있지만, 영어의 run이 그렇듯이, 이 laufen 동사는요, 진행되다. 또는 어떤 영화나 연극 같은 게 상연되고 공연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Theaterstück이니까, 뭐겠어요, 이거. 연극 작품이죠? 연극 공연이, 하나의 좋은 연극 공연이 지금 라우펜하고 있대. 지금 막 상연 중이래, 공연 중이래. 어디에서?
1: Im Stadttheater.
0: 시립극장에서. 시립극장에, 저기 시내에 있는 시립극장에서 엄청 좋은 공연 하나 하고 있대.
1: Darf ich dich ins Theater einladen?
0: 내가 너를 테아터로 초대해도 될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초대를 하는 거죠. 여기는 어디로 초대하는 거니까 in 다음에 사격을 써서 das Theater가 ins Theater가 된 거고요. 내가 너를 초대해도 될까라는 건 내가 공연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1: da bin ich dabei.
0: 나 거기에 나 함께 할게. dabei라는 표현 잘 알아두세요. dabei 하시면요. 원래는 by라는 게 원래 옆이란 뜻이니까 그거 옆에 있어. 즉 나 그거

함께 할게. 나도 조인할게. 이런 뜻이겠죠? Was Billings then? 그 사람들이 뭘 하는데? 여기서 지는요, 막연한 복수 주어예요. 위에서 뭘 가리키는지 정확히 고를 순 없지만 의미상으로 당연히 극장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극장 관련된 사람들이 뭘 spielen, 뭘 공연하는데? 라고 하니까 Ich hab gehört, 내가 들은 바, 내가 듣기로 das ist ein berühmtes Stück, ist 그거 하나의 유명한 작품이래. Stück은요, 방금도 했었지만 조각이란 뜻도 있고 구간, 어떤 이렇게 구역이란 뜻도 있고요. 작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거 유명한 작품이라던데, es heißt, 그거 이름이 The Physical, 그 Physical의 물리학자들이래. 누구이? Von Friedrich Dürrenmatt. 듀렌마트 아시죠? 스위스의 극작가. 그 듀렌마트의 물리학자들이라는 그런 이름이래. Das klingt interessant. 야, 그거 되게 interessant하게 들린다. 되게 재밌어 보인다. Wann beginnt es denn? 그거 근데 언제 시작하는데? Am Samstag um 19 Uhr. 토요일 19시에. Hast du Zeit? 너 시간 있니? Ja, das passt gut. Passen 동사 요럴 때 쓰는 거죠. 옷이 맞는 것도 passen이지만 그 시간, 그 날짜와 시간이 나한테 잘 맞아. Ich komme gern mit. 나 같이 가는 거 기꺼이 같이 갈게. Vielen Dank für die Einladung. 초대해줘서 고마워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초대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그 연극을 같이 보러 가는 거, 내가 티켓을 사겠다라는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프리마, 너무 좋다. Wo treffen wir uns? 우리 어디에서 만날까? Am besten, 제일 좋은 건 이제 7시에 시작이니까 6시 반에 18:30 vor dem Theater, 그 극장 앞에서 보자. Ja, gern. Ich freue mich darauf. 나 기대돼. 나 너무 그거 기다려져. Bis Samstag, 토요일 날 보자. Bis dann, 그때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되었어요. 표현 연구 봐야겠죠? 여기 gerade라는 부사가 나왔거든. gerade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의 straight처럼 이렇게 똑바로, 곧은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간 부사여서요. 방금, 바로 지금 막. 막뭐 하는 중인 이런 뜻으로 마치 영어의 right now처럼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요, ich lerne gerade Deutsch. 나 지금은 그러니까 요즘 막 지금 막 독일어 공부하고 있어란 뜻이고요. Der Film läuft gerade im Kino. 그 영화는 지금 막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라우펜하고 있어 상영 중이야. 이 라우펜 동사가 왜 상영 중이라고 했어? 그 옛날에는 영화를 필름 릴에 감아서 이렇게 필름을 풀어가면서 영화를 보여줬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 디지털 영화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라우펜이란 동사가 그 필름 릴이 돌아가는 거에서 나와서 지금 상영 중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어. 어쨌든 여기서 게라데는요 시간 부사로서 지금이란 뜻이에요. Wir sprechen gerade über das Theaterstück. 우리는 지금 막 뭐에 대해 이야기 중이냐면 그 연극 작품에 대해 이야기 중이야. 위버는요,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라는 뜻으로 유스프레신 동사랑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게가데가 이런 뜻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아인라든 요거 잘 보세요. 요거는요, 문법 문제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보십시오. 아인라덴은요, 분리동사예요. 분리동사이면서도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거는 뭐냐면 얘가 불규칙한 동사라는 거지. 이 아인이라는 분리전체를 떼고 뒤에 있는 동사에 여기 어간을 봤을 때이 어간에 있는 모음 아가요. 어디서? 단수 2인칭, 3인칭. 얘랑 얘에서 아가, A가 된대. 아가 변모음이 된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변해? let가 됐고, 여기도 let가 된 거지. 여기에다가 원래는요, 어간이 대나 태로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발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여기에 es태를 붙이고 여기에는 에태를 붙여야 하거든. 원래는. 근데 얘는 불규칙하게 변하다 보니까 어간이 대나 태로 끝나더라도 어간 모음이 변했을 경우 그 변한 걸 표시해 주려고 인칭 변화 어미에는 모음 l을 추가하지 않는데요. 즉, 여기도 에 지우고, 여기도 에 지워서, 레티스트가 됐고요. 네와 태 겹쳐서 발음을 렛,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에를 빼더라.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낸다면 나는 요것도 많이 내거든. 요긴 봐봐. 이어일 때, 너일 때는 어간의 모음이 변했나요? 안 변했지? 아가 그대로 아야. 요럴 때는 대로 끝났으니까 원칙대로, 에태를 그대로 추가를 해주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불

불규칙 동사라고 하더라도 다 생판 다 불규칙이 아니라 여기랑 여기 누일대랑 에어즈 S일대랑 단수 2, 3인칭에서만 불규칙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복수인칭일 때까지 불규칙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과잉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예문을 볼게요. Schlade heute einen Freund zum Abendessen ein. 나는 오늘 한 남자인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뭐 내가 집에서 저녁 밥을 해주든 아니면 뭐 식당 가서 저녁을 사주든 내가 어쨌든 초대한다는 의미죠. Er hat mich zu einem Kaffee eingeladen. 그는 나를 커피 한 잔으로 초대했다. 즉 나한테 커피 한 잔을 사줬다. 이런 의미로 이 초대하다 의미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또 아인라덴 우리 요런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 선생님 근데 언제는요 아인라덴 하고 추 성격을 쓰고요. 언제는 인 성격을 쓰던데요.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추로 쓸 때는요. 보통 어떤 행사나 활동, 어떤 행위 중심의 설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Schlage dich zum Essen ein. 나는 너를 식사로 초대한다.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식사라는 그 행위에 너를 초대한다는 거고요. in 다음에는 공간이나 장소가 나옵니다. in이라는 전치사 느낌이 그렇잖아. Schlage dich ins Restaurant ein. 나는 너를 레스토랑으로 초대한다. 여기서는 장소 중심이에요. 결국은 둘다 내가 밥을 사겠다라는 의미이지만 위에 거 추라고 전치사를 썼을 경우에는 밥을 먹는 걸로 초대한다라는 말이고 요 아래 in이라는 전치사를 썼을 경우에는 레스토랑이라는 장소로 초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밥을 먹는 거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의미 차이가 있어서 그 명사에 따라 적절한 전치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차이타벤 뭐 그대로 시간이 있다란 뜻이겠죠? 차이트는 추상 명사니까 셀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많은 시간 할 때도 feel 어미 변화하지 않고요. 적은 시간, 없는 시간 할 때도 vanish 어미 변화하지 않고요. 시간이 없을 때는 die Zeit니까 이때 keine Zeit 이렇게 사격으로 써줘야 한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 vielen Dank für die Einladung이라는 표현. 뭐 요거는 뭐의 줄임말이다 했을 때 낭캔 동사 삼격 쓰고 퓨어 사격 쓴다 뭐 요런 얘기 요 기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트레펜은요 만나다라는 동사예요. 뭐 트레펜 비어 운스 우리 어디서 만날까? 요때 운스라는 제기 동사를 써서 서로라고 서로라는 의미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sich freuen, über 사격, auf 사격, 요거는 우리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좀 외웠죠? sich freuen, über 사격 하면은요, 뭐뭐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라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 영어에 be happy about이라고 했고요. sich freuen, auf 사격은요, auf라는 전치사 자체가 좀 미래에 오는 명사랑 잘 쓰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뭐를 기쁘게 기다리는 거. 영어에 look forward to ing 이렇게 외웠던 거 그거 있거든요. 뭐 학수 고대하다 뭐 이런 뜻으로 외웠었는데 아주 기쁘게 기다리는 거는 auf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전치사에 따라 이 제기 동사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했죠. Ich freue mich auf die Sommerferien. 아웃 다음에 이렇게 사격이 오면 여름방학이 아직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여름방학 너무 기다려진다 하는 거고요. Ich freue mich über 사격을 쓰면요. 이미 내가 일어난 일, 나한테 일어난 일, 너의 선물, 난 이미 선물을 받은 거지. 그래서 너의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넘어가서 본문 2번도 보겠습니다. Hast du am Samstagabend Zeit? 너 Samstagabend니까 토요일 저녁이겠지? Samstag도 있고 Abend도 있는데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명사를 만들 수 있어요. 너 토요일 저녁에 Zeit haben 하니 시간 있니? Tut mir leid. 아니, da habe ich keine Zeit. 나는요, 그거 거기에 라는 뜻도 되고 그때라는 뜻도 돼. 시간도 되고 장소도 돼요. 여기서는 Samstagabend라는 시간이니까 그때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죠. 아, wir 그때 나 keine Zeit. 시간 없어. Warum fragst du? 왜 물어보는데? Ich wollte mit dir essen. 아, 나 너랑 밥 먹으려고 했지. Abend니까 뭐 저녁 식사 같이 하려고 했지. Ach so, 그렇구나. Am Samstag geht es leider nicht. 아, 근데 토요일은 안 돼. 여기서 es geht이란 표현은 뭐뭐가 가능하다라고 번역을 해야겠지. Samstag이라는 그 시간, 토요일이라는 시간, 나는 불가능해란 뜻이에요. 여기서 개인을 가다라고 번역하시면 안 돼요. 가능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아, 토요일은 미안하지만 안 돼.
Wie wäre es dann,

am Sonntag. 그러면 일요일은 어때? 라는 표현이죠. 이거 우리 알아두라고 했어요. 이렇게 접속법을 써가지고 뭐뭐가 어떤지 좀 정중하게 묻는 거야. Wie wäre es? 그러면 일요일은 어떨까?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니까요. 야, 그래? Am Sonntag habe ich Zeit. 일요일은 시간이 있지. Wann treffen wir uns? 우리 언제 만날까? So gegen 18 Uhr. So 여기는 그냥 말하면 좀 그러니까 약간 좀 넣어주는 말 뭐라고 할까? 이거 한 대략 이렇게 한 뭐뭐쯤 이런 식으로 한 18시쯤 이렇게 그랬더니 야, das passt. 어, 그거 passen해. passen 동사 많이 나오죠. 옷이 맞는 것도 passen이지만 여기서 이제 유래된 뜻으로 이게 시간이 나한테 맞다. 시간이 나한테 지금 맞는 거. Wo treffen wir uns? 우리 어디에서 만날까? Bei mir zu Hause. 우리 집에서 만나자. 이 by라는 전치사는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를 말해요. 장소. By mir. 내가 있는 여기서 만나자. 당연히 by mir까지만 해도 웬만하면 우리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by mir. 근데 어디? zu Hause 해서 여기 우리 내 집에서 만나자라는 표현이죠. By mir zu Hause. 내가 있는 여기 우리 집에서 보자. Ich koche uns etwas Leckeres. 나는 우리한테 뭐를 할 거냐면 맛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리할게. 우리 같이 먹자라는 의미겠죠? 자, etwas 같은 거는 영어의 something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맛있는 무언가 이렇게 해서요. 여기 뒤에 중성 명사화 해야 돼. 좀 더 정확히는요. 강변화 중성이고요. 여기서는 kochen의 목적어가 되니까 강변화 중성 사격어미 강변화 중성 사격어미에 s를 붙여서 명사화 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얘 반드시 뭐야? 대문자로 써야 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Mein Adress ist 우리 집 주소는 이제 초대했으니까 주소 알려줘야겠죠? Schillerstraße 13. 나는 우리 집 주소는 슐러로 13번지야. Einverstanden. 그래, 알았어. Ich freue mich darauf. 그거가 벌써 기다려진다. 너가 요리해주는 거 그거 너무 기다려진다. Bis dann. 그때 보자. Okay, bis Sonntag. 그래, 일요일에 보자. 이렇게 한 거죠. 초대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번 단어는 이제 초대하는 거 관련된 거니까 초대하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1번부터 표현 연구 같이 볼게요. Am Samstag Abend. 아까 전에 요 Samstag이란 말이랑 Abend이란 말을 이렇게 합칠 수 있다고 했지. 독일어는 굉장히 합성 친화적이에요. 어휘를 풍부하게 하려고 막 단어를 엄청 붙여서 독일어에서 제일 긴 단어 하면 막 정말 긴 단어가 나오거든. 합성 친화적이어서 이렇게 합칠 수 있는데 합친다고 그냥 막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이것도 원칙이란 게 있는데요. 규칙을 한번 볼게요. 월요일 아침을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럼 일단 월요일은 내가 Montag이죠. 아침은 der Morgen이야. 둘 다 이제 명사죠. 명사와 명사를 합쳐서 합성 명사를 만들 거야. 그러면 Montag Morgen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 합성 명사의 성은 어디로 오냐, 어디에서 오냐라고 했을 때 얘도 der Montag, 얘도 der Morgen이지만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이 성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합성명사는 강세가 앞에 있다고 했어. 명, 앞, 부, 뒤라고 해서 합성명사는 강세가 앞에, 합성부사는 강세가 뒤에, 명, 앞, 부, 뒤였지. 강세가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여기에 있어서 앞에 있는 명사의 강세를 따라간다. 그래서 내가 Montag Morgen이고요. 성은 이 뒤에 있는 명사를 따른다. 이게 der Morgen이니까 der라는 거지. 또 하나 더 해볼게. 토요일 밤이야. 토요일, der Samstag. 그치? 밤은 여성 명사지. Die Nacht 했어. 그래서 합쳐서 Samstag Nacht가 되었는데, 이렇게 합쳐서 Samstag Nacht가 되었는데, 성은 뒤에 오는 명사가 성을 결정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인 Die Nacht의 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Die Samstag Nacht가 되고요. 강세는 당연히 앞에 있는 명사에 오겠지. Samstag Nacht.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 명사는 만드는 법이 이렇게 있더라. 제일 중요한 거, 뒤에 오는 명사가 성을 결정하더라. 요거를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부사이자 종속 접속사인 다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다가 저기도 되고 그때도 된다고 했어. 장소도 되고 시간도 된다고 했어요. Gehen Sie da vorne bei der Postlinks. 저기 앞으로 가서 그 우체국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저기야, 저기. 요때의 단어는요.
이렇게 저기, 손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저기를 말하는 거고, 시간에 나는요, 그때란 뜻입니다. Da war ich noch ein Kind. 그때 나는 아직 애였어. 그때 다, 이거는 시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요,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종속 접속사. 무슨 말이냐면,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이야. 종속 접속사는요, 뭐였어?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거였어. 따라가는 거였어. 그래서, 부문장이어서, 주어가, 여기 동사가 맨 뒤로 간다 그랬어. 그때, 아, 그때가 아니지. 뭐뭐이기 때문이지. 내가 아팠기 때문에, condition is common. 내가 올 수가 없었어. 라는 문장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더잘 아시는 while이라는 종속 접속사랑 의미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나는 갈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나가 많은 뜻이 있지만 여기서 이세 번째 문장에서는 접속사로 쓰였다. 뭐뭐이기 때문에 while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 제안하는 표현.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 뭔가 부드럽게 제안해야겠죠? 어떻게 제안해 볼까? Dann gehen wir ins Kino. 그러면 우리 극장 갈래? 영화관 갈래? 이렇게 제안할 수 있고요. 아니면 청유형으로 이렇게 뭔가 의문문인데 약간 청유형으로 gehen wir ins Kino. 우리 극장 갈까? 라고 제안해도 좋아요. 요두 개는요. 되게 일상적인 표현. 이렇게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Wie wäre es, wenn? 요 표현은요. 접속법 이식이라고 해서 가정하는 거지, 상황을.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어떨까? 이것도 굉장히 공손한 제안이죠. 그러니까 친한 사이에는 요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 정도로 제안하면 되고요. 이렇게 별로 안 친해, 아니면은 내가 예의를 좀 지키고 싶고 그럴 때는 공손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네 번째 표현은 정말 제안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Schlage vor, vorschlagen이라는 동사죠. 제안하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제안해. Wir ins Kino gehen. 우리가 극장에 가기를, 영화관에 가기를 제안해 라고 해서 굉장히 공식적인 느낌이 나요. 어쨌든 이게 다 제안을 하는 표현이고, 위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줄 정도가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더라 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파센 계속 나와가지고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파센의 기본적인 뜻은 아까 뭐였어? 이렇게 옷이 맞는 거, 어깨도 맞고, 허리도 맞고, 이런 거 있죠? 이게 파센의 기본적인 뜻, 이렇게 fit 되는 거, 영어에 fit 된다라고 했을 때그 fit이 파센입니다. Das Kleid passt mir nicht. 이 원피스는 나한테 안 맞아 할 때, 이때 이 파센이 기본적인 뜻인데 여기서 2번 뜻도 나오고 3번 뜻도 나온 거예요. Der Glastisch passt gut zu den Möbel. Glastisch, 그 유리 탁자는 passen 맞는다. 근데 어디에? zu 삼격을 써서 여기에 잘 맞다, 여기에 잘 어울리다예요. 뮤벨 하면 항상 이렇게 복수로 써서 가구라는 뜻이죠. 그 유리탁자는 이 가구들이랑 잘 어울린다라는 뜻. 그래서 맞다에서 어울리다까지 나왔다라는 거고, 또 맞다에서 적합하다, 괜찮다가 나온 거지. Am Freitag um 18 Uhr 10. Passt das? 금요일 8시 10분. Passt das? 이거 돼? 이거 맞아? 이거 너한테 괜찮아? 라고 묻는 거죠. 요때 파센은요, 시간이 맞다, 시간이 괜찮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파센이 요런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아까 제기대명사 한번 잠깐 다뤘었는데, 주어가 복수일 때 제기대명사는 서로, 상호라는 뜻, 상호. Lieben sich,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 Wir kennen uns, 우리는 서로 안다. Treffen sich, 그들은 서로 만난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지금 복수이잖아. 그랬을 때 제기대명사 지시를 쓰면 걔는 서로, 같이, 상호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삼격 집의 전치사 by도 한번 볼게요. 오늘은 문법에서 전치사를 다룰 건데, 이 by라는 전치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뜻들이 있대. 누구의 집에서, 누구의 근처에서, 뭐뭐 할 때, 이런 뜻이 있는데, 지금은 집에서의 뜻이에요. 집에서의 뜻인데, 내 집에서 할때 아까 뭐였어? My Miets House라고 했어. 내가 있는 이곳, 근데 어디? 내 집에서. To house, 집에서. 근데 만약에 내 사무실에서 하고 싶잖아. 내가 있는 이내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요. 요건 책에 없는 표현인데 선생님이 써봤어. My mia in bureau 하시면 돼요. 내가 있는 여기 어디? In bureau, 내 사무실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내 집에서,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란 뜻이고요. 이동을 의미할 때는요. to라는 전치사를 써야 돼. to를 써서 너의 개로. 근데 네가 있는 어디로? 나 house, 너희 집으로. 아니면은 to me. 나에게로. 근데 내가 있는 어디로? ins büro. 내가 있는 여기 내 사무실로. 이런 식으로 by나 to를 써서요.
어떤 상태, 위치를 말할 수 있고요.

도구를 써서 이동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것도 했습니다. 형용사의 명사화인데요. at 바스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줘서 영어의 뭐 something new, something special 이런 것처럼 독일어도 at 바스라는 걸 비슷하게 용법을 쓰는데요. 첫 글자 대문자로 쓰는 거 중요하고 얘는 중성 강변화를 한다. She matched ear. 나는 그녀에게 at 바스 hübsches. 무언가 예쁜 것을 kaufen, 사주고 싶다라고 할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뭐뭐를 사주다라고 해서 kaufen이랑 동사가 지금 삼각형 목적어를 둘다 가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성과 동의의 표현도 알아야겠다. Ich bin dafür. 영어의 for를 생각하면 되겠지. dafür는 나 거기에 찬성해. 반대는 dagegen이라고 했어요. gegen, gegen 자체가 영어의 against처럼 뭔가 반대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동의할 때는요, Ich bin deiner Meinung. 나는 너의 의견이랑 같다라는 뜻인데요. 요거는 우리 맨날 관용적 입격이라고 했었어. 관용적 입격. 그냥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너도 그렇게 해라라는 뜻이지. Ich bin deiner Meinung. 관용적 입격으로 너의 의견이랑 같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게 입격은 소속을 나타내잖아. 어떤 어디에 속하는 걸 나타내잖아. 내가 지금 네 의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랑 의견이 같다는 거지. 그래서 입격을 소유격을 쓴 거고요. 반대말은 당연히 Ich bin anderer Meinung. 나는 다른 의견 안에 속해 있어. 즉 나는 의견이 달라라는 뜻이겠죠? Das ist eine gute Idee.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Ich bin damit einverstanden.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할때요밑 전치사 쓴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동의해. einverstanden이란 표현은 동의하는 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반대할 때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치사를 한번 볼게요. 우리 오늘은요, 전치사 한다 그랬어. 그럼 전치사라는 말에 대해서 일단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전치사. 이거 한문으로 된 이제 말이잖아. 무슨 뜻일까? 저는요, 앞이란 뜻이겠죠. 앞에 치는 둔다. 앞에 두는 사. 앞에 두는 품사야. 뭐에 앞에 두겠어? 그치, 명사나 대명사. 크게 봐서 그냥 명사라고 할게. 명사의 앞에 두는 말을 우리 다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라는 거 우리 일단 영어를 여러분이 먼저 배웠으니까 영어 전치사 생각하면은 전치사 뒤에 특징은 뭐였지?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요.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와요. 그래서 이 전치사는 명사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나타내 줘요. 뭐뭐 붙어인지, 뭐뭐를 가지고인지. 뭐뭐로 나와서인지, 뭐 이런 식으로 뭐뭐로 가는인지, 이런 식으로 전치사는 명사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데, 영어랑 비슷한 점은 뭐냐면, 뭐, 일단은 비슷하게 생겼어, 영어랑. 그치? 비슷하게 생겼는데, 독일어 전치사는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영어는요,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로부터, 이렇게 하려면, 뭐, 뭐뭐로부터, from 하면 되겠지? from, 학교, the, school, 이렇게 할 거야, 영어라면. 그럼 이 from에 해당하는 거 독일어의 von이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von을 써. 학교? Schule라는 단어가 있지. 비슷하게 생겼네. 근데 독일어는 지금 여기가 문제야. 영어는 그냥 여기 from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영어는 전치사 다음에 그냥 격이 없어. 그냥 목적어가 오면 되는데 이 독일어는요. 전치사 다음에 격이 필요하거든. Die Schule 얘는 von이 삼격 집의 전치사니까 반드시 die Schule가 der Schule로 바뀌어야 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건 뭐냐면요. 이 전치사, 독일어에 있는 전치사가 뒤에 몇격 명사를 요구하는지, 그 요구라는 개념이 바로 지배한다는 개념이었잖아요. 몇 격을 지배하는지, 지배라는 말이 좀 너무 무서우면 몇 격을 요구하는지, 몇 격이랑 잘 어울리는지를 오늘 배울 거예요. 독일어 전치사는요, 크게 요 정도가 있거든. 크게 뭐가 있냐면 이격집의 전치사가 있고요. 삼격집의 전치사가 있고요. 사격집의 전치사가 있고요. 삼사격집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격집의 전치사는요. 많지도 않고 자주 쓰이지도 않고 또 우리 수능에서는 그냥 그 문화 문제 같은 거풀때 나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법으로 따로 빼서 배우지는 않아요. 이격은. 그리고 오늘 할 거는요. 삼격이 오는 것. 사격이 오는 거, 요 삼격 지배 전치사, 사격 지배 전치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전치사가 삼격도 데리고 왔다, 사격도 데리고 왔다, 왔다 갔다 하는 전치사들이 있거든요.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격 지배 전치사, 사격 지배 전치사 요두 개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요, 삼격 지배 전치사는 요 정도가 있대. 몇개 있지? 사실은 더 있어요. 더 많이 있지만 자주 쓰이는 거 9개를 우리 여기 책을 만드신 선생님

팀들이 이렇게 아홉 개를 칸에 넣어놨는데요. Up, aus, bei, mit, nach, Zeit, von, zu, gegen, über. 이렇게 몇 개? 아홉 개. 이렇게 삼격 지배전치사 아홉 개가 있습니다. 이걸 아홉 개를 외우면 좋은 게, 요거 빼면 나머지는 삼격 지배전치사겠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제외시켜서 외울 수 있잖아? 그래서 삼격 지배전치사 아홉 개가 있다. 이거 어떻게 외웠었냐면요. 제가 독일에서 어릴 때 공부했을 때는 독일 쌤이 이렇게 노래, 뭐 기타 치시면서 독일 사람들 이렇게 노래 잘 부르시더라고. 뭐, Aus bei Mitternacht, Zeit von zu, 막 이렇게 기타 치면서 외우시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저도 친구들한테 가르쳐 봤는데, 그것보다도 학생들이 좋아했던 건 그냥 앞 글자 따서 외우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였냐면, 아홉 개가, 좀 말하기 그런데, 개미가 있어요, 여러분.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너무 좀 바보 같아. 그래서, 하하, 앞, 아주 바보 개미잖아. 앞, 아주 바보 개미잖아. 이렇게 외웠어요. 앞, 아주 바보 개미잖아. 이렇게 해서 아홉 개를 외웠습니다. 앞, 아우스, 바이, 민낙, 자이, 폰, 쭈, 게겐, 위버. 이렇게 아홉 개. 앞, 아주 바보 개미잖아. 이렇게 해서요. 우리 앞부터 전치사 의미랑 그 예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앞은요, 일단 여러분 책에 뭐뭐로 붙어라고 써 있어요. 시간을 말할 때도 쓸수 있고, 여기 선생님이 예시 하나 더 써놨는데, 장소를 말할 때도 붙어라고 쓸수 있어요. 영화의 from에 해당하는 거죠. Das Kind geht am nächste Woche zur Schule. 그 아이는 다음 주부터 학교로 간다, 학교에 다닌다, 라는 말이야. 이때 앞은요, 뒤에 반드시 삼격이 오니까, die Woche가 next her Woche가 된 거지. 여기 반드시 삼격이 오니까. 그리고 앞이란 말이 장소 뭐뭐로 붙어있을 때도 있어서 Die Fahrt kostet ab Hamburg 200 Euro. 그 여행은 함부르크에서 출발할 때 함부르크부터는 200유로이다. 함부르크에서 시작하는 여행은 200유로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장소로 뭐뭐 붙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은요, 시간이나 장소 뭐뭐부터라는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제 아웃로 해볼게. 아우스는요, 영어에, 이것도 영어의 from이야. 어디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장소적인, 공간적인 의미가 일단 먼저 있죠.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의 의미입니다. Wir steigen aus dem Auto aus. aussteigen 자체가 어디에서 내리는 거잖아. 근데 어디서 내려? 자동차에서 내린다라는 문장이에요. 아우스가 뭐라고? 삼격집의 전치사라고. 그래서 항상 뒤에 삼격이 와서 das Auto가요, aus dem Auto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우스는요, 출신이나 국적 말할 때, 우리 독일어 맨 처음에 배웠을 때, 맨날 나 한국인이야, 나는 몇 살이야, 이런 거 하잖아? 그때 했던 거지. Er kommt aus Frankreich. 그는 프랑스 출신이다. 프랑스 국적이다. 즉, 프랑스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아우스를 쓸수 있고요. 3번 재료도 하나 써놓으세요. 이거는, 이렇게 왜, 선생님이 추가적인 걸왜 하냐면, 이거 어법 문제 같은 거할때또 나오지만, 그 어휘 문제. 공통된 전치사 넣기 이런 거할 때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아셔야 하는데요. Der Tisch ist aus Holz. 그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이때 아우스는 재료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아우스가 영어의 from에 해당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다. 독일어 전치사는 뜻이 이렇게 다양해요. 자, 그다음 by 볼게요. by는요, 일단 누구누구의 집에라는 공간적 의미가 첫 번째 뜻입니다. 영어로 치면 at 있죠? at 전치사랑 지금 가장 기본적인 뜻은 비슷해. 그래서 공간이어서요. 누구의 집에? Sie wohnt noch bei ihren Eltern. 그는 아직도, 그녀는 아직도 부모님의 집에 산다예요. 그래서 by가 항상 뒤에 삼격이 와야 해서 ihren Eltern, die Eltern이니까 ihren Eltern이 되었고요. 요거는요, 여러분 mit랑은 달라. mit 하면, mit ihren Eltern 하면은 부모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동거의 개념, 같이 사는 사람의 개념을 말한 거고, by를 썼을 때는 부모님 집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집에 이렇게 얹혀 사는 느낌으로 말할 때는 by를 쓰는 거죠. 여러분은 뭐 대부분 학생이니까 당연히 부모님 집에 by ihren Eltern wohnen 하겠죠. 그쵸? 그 다음 2번. 누구의 근처에란 뜻도 있습니다. 이때도 공간적인 개념인데요. 이 by 뒤에는요, 건물이나 도시 명의와. 무슨 말이냐면, studiert in Marburg. 그녀는 마부르크에서 대학에 다녀라는 문장이야. 근데 마부르크가 좀 작은 도시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큰 도시에서 기센 옆에 있는, 기센 근처에 있는 마부르크에서 대학에 다녀. 이렇게 말할 때 by라는 전치사 쓸수 있죠. 그리고 3번. 뭐뭐 할 때란 뜻도 있습니다. 동시 동작을 말하는 거지. Ich habe, 나는 mein Putzen, Putzen 할 때, 이렇게 청소할 때, etwas gefunden, 무언가를 찾았어.

발견했어라는 표현인데요. 이때도요. Das Putzen이기 때문에 마임이 되었지 삼격 by them Putzen 해가지고요. 마임 Putzen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일단 밑에는요. 기본적으로 뭐뭐를 타고란 뜻입니다. 교통수단. 영어에서는 뭐뭐를 타고 간다 했을 때 by 전치사 쓰거든요. 요 by car, by bus 이렇게 하는데 독일어는 뭐를 타고 갈때 mit라는 전치사를 써서 교통수단을 나타내요. 요렇게 mein Vater fährt mit dem Fahrrad zur Arbeit. 우리 아빠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라는 표현이죠. 이때 밑을 누구 뭘 들고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영어의 바이에 해당하는 게 독일어에서는 미트이더라. 그리고 영어 위드가 그렇듯이 당연히 뭐뭐를 가지고란 뜻도 있습니다. 이건 예문이 없어 선생님이 썼어. Ich schreibe mit einem Kugelschreiber. 나는 하나의 볼펜을 가지고 쓴다. 볼펜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쓰는 거죠. 도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뭐와 함께라는 뜻 있겠지? Was machst du gern mit deinen Freunden? 너는 네 친구들이랑 뭐 하는 거 좋아해? 라고 할때쓸수 있고요. 이 4번 뜻도 알아두셔야 문화 문제 풀때 유용한데요. 몇 세에, 그러니까 몇 살에? 라는 뜻으로 씁니다. Mit 6 Jahren, 6살에 gehen die Kinder zur Schule. 애들은 학교에 간다. 애들 초등학교에 6살, 만 6살에 가잖아요. 독일에서. 그래서 이때 mit가 몇 세란 뜻이에요. 요거 봐봐. 잭스 야, 다스 야잖아. 복수는 디 야, 레야. 근데 애니 왜 붙었어? 복수 삼격이 N으로 안 끝나서 미트가 삼격 집에 전치사니까 N 붙이는 거. 요게 애니 왜 붙었는지를 이해할 때, 아, 미시 삼격 집에 전치사구나. 요거를 알아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도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나흐예요. 나흐는요, 여러분, 독일, 그 영어의 to를 생각하면 돼. 어디로 향하는 거.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요. 기본적으로 나흐는 장소, 어디 어디로, 이쪽으로 할때 쓰는 거지. 근데 이 나흐는요, 도시명이나 중성 국명 같은 뭔가 큰 장소를 말해. 큰 장소. 근데 국명에서는 왜 중성이란 말을 했을까? 맞아. 대부분의 국가는 다 중성이었잖아. 코레아, 도이칠란, 프랑크라이시 다 중성이었는데 몇몇 나라들만 여성 국명인 나라, 남성 국가명인 나라, 남성 국명 그리고 복수 국명 얘네들은 전치사 인이랑 같이 쓴다고 했지? 그래서 이런 나라들 빼고 중성 국가명은 나흐랑 같이 쓰더라. Wir fliegen nächste Woche nach Europa. 우리는 다음 주에 유럽으로 가라는 문장이죠. 어쨌든 요 nach 다음에 뭔가 큰 거, 도시나 국가명 같은 큰 거를 써야 하고요. 그 다음 뭐뭐 한 후에, 영어의 after처럼 뭐뭐 이후에란 뜻도 있어가지고요. Was machen Sie dann nach der Arbeit? 너는 일 끝나고 뭐 해? 라고 했을 때 뭐뭐 후라는 뜻 있습니다. Arbeit가요, die Arbeit예요. 그래서 nach 다음에 반드시 삼격을 써야 하니 der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선생님이 써놨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본 문장입니다. Meine Meinung nach, 이거 진짜 많이 쓰지. 영어에 in my opinion처럼 내 의견으로는 is das falsch, 그거 틀렸어라는 문장인데요. Meine Meinung nach, 원래 nach가 삼격 집에 전치사니까 nach meiner Meinung 이렇게 좀 바꿔 써야 더 맞을 것 같은데 바꿔서는 잘안 써요. 바꿔서는 되게 문어체적이어서 안 쓰고 관용적으로 meiner Meinung nach 이렇게 삼격인데 앞에다가 명사를 먼저 쓰고 뒤에 전치사 쓴이 형태로 내 의견으로는 이라고 해서 의견을 밝히기 전에 이제 시작하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6번 볼게요. 사이트는요, 뭐딱 봐도 영어의 since에 해당하는 거 알겠지? 뭐뭐 이래로부터, 뭐뭐 이래 전부터. 그래서 Ich lerne seit 2 Jahren Deutsch. 나는 2년 전부터 독일어를 배우고 있어라고 하는 거지. 자, 사이트가요 삼격 지배라고 했지. 그래서 das Jahr, die Jahre. 복수가 N, 복수 삼격이 N으로 안 끝났네. N 추가해서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 아셔야 돼요. 그다음 7번은 von입니다. von도요, 여러분, 영어의 from이야. 그러니까 영어의 from 하나인 게 독일어는 또 굉장히 많이 세분화돼요. 독일어는 전치사가 이렇게 좀 꼼꼼해. 의미가 다양하고요. 자, von. 장소나 시간, 뭐뭐로 붙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요. Er fliegt von Berlin nach Paris. 그는 베를린에서 파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누구누구로 붙어, 어디로 붙어 할때 von을 쓰고요. 그 나라명이나 국가명 같은 거, 도시명 같은 거할때 이렇게 나흐를 쓴다고 했어요. Das Geschäft ist von 10 bis 18 Uhr geöffnet.

0: Finish란 표현은 영화의 오픈처럼 열린 상태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요. 그 가게는 10시부터 18시까지 연다라는 말이지, 이때도 폰이라는 말을 시간 앞에 써서 몇 시부터 이렇게 시간을 나타낼 때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2번 뭐뭐의라고 해서 이격 대용이다라고도 나왔죠. Das ist das Auto von meinem Vater. 이거는 자동차야. 근데 누구 자동차? 우리 아빠의 자동차야. 폰이 이렇게 항상 삼격 지배하니까요. Der Vater가 dem Vater에서 mein dem Vater가 되었는데, 그럼 얘가 이격 대용이라 했으니까 원래는 뭔데? 원래는 요거야. 괄호 안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Das ist das Auto meines Vaters. 이렇게 원래는 이격 명사가 뒤에서 꾸며주는데, 요즘 이격을 잘안 쓴다고 했잖아요. 현대 독일어에서는 이격을 대신해서 이렇게 폰 삼격을 많이 쓴다라고 그동안도 많이 여러 번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뭐 중에 요건 책에 없는데 선생님이 추가했어요. Nur eine, 오직 하나만이, 뭐 하나만이, von den drei Antworten, 그세 개의 답 중에, 대답 중에, 세 개의 answer 중에 하나만이, ist richtig, 맞았다, 맞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뭐 중에라고 할 때, 요 폰도 쓸수 있습니다. 폰이 이렇게 뜻이 많았어요. 자, 그 다음 8번. 추는요, 영어의 투랑도 똑같아. 아까 나흐도 투라고 했는데요. 이 추도요, 투랑 비슷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로라는 방향이 있기 때문이지. 근데 얘는 누구 사람에게로 갈 때도 추를 쓸수 있고요. 장소나 건물로 갈 때도 추를 쓸수 있어. 나흐랑 차이를 좀 비교해봐. 나흐는 되게 큰 거, 도시, 국가, 이렇게 큰 거로 갈 때. 추는요, 어떤 장소, 건물, 사람, 작은 거로 갈 때는 추를 쓴다. 그래서 추나 나크나 둘다 방향이지만 나크는 큰 거, 추는 작은 거. Ich komme um 10 zu dir. 나는 9시 반에 너한테 갈게. 사람 다음에 쓰죠? 사람 앞에 쓰죠? Wie weit ist es vom Bahnhof zum Hotel? 기차역에서 호텔까지 얼마나 머니예요? 이것도 호텔까지 얼마나 머니 할때 호텔이라는 장소, 건물이기 때문에 춤을 쓴 거죠. 그 다음, 목적을 나타낼 때도 추를 씁니다. Heute gehe ich nicht zum Einkaufen. 나는 오늘 장 보러 안 가. 라고 했을 때요. Das Einkaufen이기 때문에 zu dem Einkaufen, zum Einkaufen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거랑 또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해서 이건 따로 외웠어. 나흐는 원래 방향이야. 나하우제 집으로? 뭐 이해가 가. 근데 좀 이상하긴 하지. 왜냐면 나흐는 국가 같은 거큰 거에 쓰랬는데 하우젠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써서 나하우젠은 집으로란 뜻이고요. 추도 원래 방향이었잖아. 하지만 이거 이때는 방향의 의미를 없애고 주하우제 하면 집에서란 뜻입니다. 이거는 거의 외우라고 했었어요. Jetzt bin ich auf dem Weg nach Hause. 나는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다. Ich werde gerne zu Hause bleiben. 나는 집에서 머물고 싶다. 이렇게 두 개는 또 다른 거야. 이때는 나흐랑 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 배웠던 전치사 의미랑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게겐위버입니다. 게겐위버는요, 누구의 맞은편에 영어의 퍼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게겐위버 der Post ist ein Café. 우체국 건너편에 카페가 하나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때는 명사 앞에 와. 뭐 이게 특별한가요? 당연하지. 전치사니까 명사 앞에 오죠. 하지만 Der Post gegen über ist ein Café. 이렇게도 쓴다는 거야. 전치사지만 명사 뒤에 와서 이름을 왠지 후치사로 바꿔야 할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전치사도 있더라. gegen über는 명사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된다. 근데 뒤에 쓰는 게좀더 구어체적이긴 해요. 좀더 일상에서 많이 쓰기는 해요. 그치만 둘다 의미 차이는 없고 둘다 가능하더라. 전치사도 되고 후치사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게겐위버 자체가 부사적 성격이 좀 있어서 그렇다라고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 Sie sitzt mir gegenüber.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다라고 할 때, 이 mir라는 인칭 대명사가 오면 반드시 gegenüber 뒤로 가야 합니다. gegenüber mir 하는 말은 없어요. 이건 문법적으로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오늘 삼격지배 전치사야. 아까 삼격지배 전치사가 9개 있었다면 삼격지배 전치사는 6개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고 싶은 걸로 외우세요. 아까 거 9개를 외우고 나머지는 삼격이네 해도 되고, 아까 거를 안 외우고 지금 거 6개를 외우고 나머지는 삼격이네 해도 괜찮아요. 자, 삼격지배 전치사는 뭐가 있냐면, Bist du für gegen ohne um 이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 앞 글자 따가지고, be, on, die, 피우게 이렇게 외웠었어.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보통 하거든요. 너 이거 교육적이진 않지만 담배라는 걸 얘기를 해서 너 담배 언제 피우게? 아, 비 온 뒤 피우게. Bis ohne Dusch für umgegen. Bis ohne Dusch für umgegen.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bis는요, 뒤에 사격이 오는 사격 집의 전치사입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뭐뭐까지예요. 영어의 until에 해당하는 거지. 근데 요 특징은요, 혼자서 잘 안 쓰여요. 주로 다른 전치사와 같이 사용됩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Ich habe das Zimmer bis Sonntag reserviert. 나는 그 방을 일요일까지 예약했다. 여기서는 그냥 miss 혼자 쓰였는데 요 다음 세 개의 문장, 여러분 책에 나온 세 개의 문장들을 보면 이 miss가요 다른 거랑 잘 결합해. miss의 특성은 뭐냐면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뭐뭐까지. 얘가 사격 지배를 하지만 얘는 힘이 약하거든. 지배하는 힘이 약해서 뒤에 오는 전치사한테 져요. 그래서 뒤에 오는 전치사가 원하는 격을 줘야 돼. miss는 의미만 주고 격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격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추라는 전치사가 아까 삼격지배였잖아. 아주 바보 개미잖아 해서 추잖아. 그러니까 이때 삼격이 온다라는 거지. 뒤에 오는 전치사가 힘이 더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는 까지이지만. 그럼 해석해 볼게. Er bleibt hier bis zum Wochenende. 그는 여기에 언제까지 머문다? 주말까지 머문다. Das Wochenende니까요. Bis zum Wochenende. 이렇게 삼격을 썼습니다. Sie ist bis zum 21.05. nicht im Büro. 그녀는 5월 21일까지는 사무실에 없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역시나 까지라는 의미만 주고 추 다음에 삼격이 와야 돼서 내야 탁이니까 댐 탁이 돼서 춤을 썼어요. Wie weit ist es von hier bis zum See? 여기서부터 호수까지는 얼마나 멀어? 라는 문장인데요. 역시나 bis는 까지라는 의미만을 주고 이 추가 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there's의 호수가 지금 them's가 된 거지. 그래서 아, 비스는 의미만 주고 격은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도시는요, 영어의 through입니다. 몸을 통과하여. 우리는 공원을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서 간다. 이거는 뭐 쉽죠? fear는요, 영어의 for를 생각하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몸을 위하여예요. Das ist ein Geschenk für dich. 어, 이거 너를 위한 선물이야. for you 하는 것처럼 für dich 하시면 되고요. 영어처럼 뭐뭐 동안, 시간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어요. Ich brauche ein Zimmer für eine Woche. 나는 일주일 동안 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시간을 나타내는 동안의 의미로 쓸 수 있고요. 아까도 몇 번이나 했는데 찬성할 때도 for를 쓰듯이 독일어도 für를 씁니다. Er ist dafür umzuziehen. 그는 이사 가는 거에 찬성한다 할 때 für를 쓰는 거죠. für랑 반대되는 거 영어의 against가 그러듯이 독일어는 gegen이 있습니다. 대항하는 거 이렇게 꽝 부딪히는 느낌, 대항하는 느낌을 생각해봐. Ein Auto ist gegen einen Baum gefahren. 한 자동차가 나무 하나에 대항해서 달렸어. 무슨 말이야? 나무를 갖다 박았어 라는 뜻이야. 이게 대항하는 거예요. 나무를 부딪혔다라는 말이고요. 또 gegen은요 시간이랑 쓰일 때는 뭐뭐 쯤에 정확한 시간 아니고 어떤 무렵에 몇 시 경에 라고 해서 Ich komme gegen 9. 나 한 9시쯤 갈게. 이런 의미고 3번은 계속했죠. 반대하는 거. Ich bin gegen seine Meinung. 나는 그의 의견에 반댈세. 이렇게 할 때 gegen 사격을 씁니다. 자, 그리고 on에 볼게요. on에는요, 영어의 without이겠지, without, 뭐뭐 없이예요. 이것도 뭐 뜻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Du trinkst den Kaffee ohne Zucker, oder? 너는 그 커피를 설탕 없이 먹지, 그치? 이렇게 말할 때, 추커는요, 일반적인 그냥 물질 명사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관사 없이 써. 하지만 격이 안 보이지만, 격을 따지자면 사격인 거죠. on에는 사격 지배 전치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빛이라는 물질 명사죠. Ohne Licht ist es hier sehr dunkel. 빛 없이는 여기는 매우 어둡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ohne가 뒤에 여기 관사가 없어서 격은 안 보이지만 항상 사격 지배를 한다. 그래서 ohne 다음에 관사가 안 보여도 사격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이에요. 볼게요. 은 기본적으로 영어의 around 같은 느낌, 이렇게 뭔가 도는 느낌, 이거 생각해 도는 거야. 이렇게 코너를 돌든가 이렇게 꺾는 느낌. 그래서 장소, 뭐뭐를 돌아서란 뜻이 있습니다. The toilet is um die Ecke. 화장실은 이렇게 um die Ecke. 코너를 돌면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영어의 around예요. 그리고 아까 이런 느낌이라 했잖아. 뭐뭐 주위에란 뜻이 있어가지고요. Die Kinder laufen. 애들은 달리기를 한다. 어떻게? Um den Baum. 나무를 돌아서. 그러니까 나무를 뺑뺑 돌면서 막 달리기, 잡기 같은 걸 하는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um은요, 여러분. 되게 초반에 배웠는데 시간 말할 때 항상 쓰잖아. Der Zug kommt. 기차가 온다. 몇 시에? Um 10 Uhr. 10시에. Ankommen이니까 기차가 도착한다 하다 하겠죠? 기차는 10시에 도착한다 할 때 um을 쓰면은요 몇 시에 할 때 그 시간을 나타내는 u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격 지배 전치사 6개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 우리 전치사는 오늘 삼격이랑 사격만 했는데 사격 지배 전치사 6개 외우시든지 아니면 삼격 지배 전치사 9개를 외워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삼격 지배 전치사 이렇게 9개였어.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그 바보 개미가 있었잖아. 그치? 앞, 저기, 아주 바보 개미잖아. 해서, 아주 바보 개미잖아. 하고 해서 9개 외우고요. 사격 지배 전치사 이렇게 6개. 너 언제 피우게? 비 온 뒤에 피우게. 비 온 뒤, 피우게 해서 6개를 외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삼격 지배 전치사 9개. 사격 지배 전치사 6개, 총 15개의 전치사 이렇게 같이 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삼격이랑 사격 둘 다 지배하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전치사여서 그거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추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EBS 수능 완성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 강의 2강이에요. 두 번째 강. 1회차 모의고사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첫 번째 강의 때는 1회차 모의고사 1번부터 9번까지 문법 문항 그리고 문화 문항 26번부터 30번까지 14문항 풀었고,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10번 의사소통 16문항이죠. 그러니까 10번부터 25번까지 풀어보는 거예요. 자, 16개 문항, 의사소통 문항만 한번 쭉 풀어볼게. 자, 보세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의사소통 16문항 중에서 대부분의 발문이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야. 그렇지? 대부분이야. 이제 그 외에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16문항 중에서 한 12문항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무슨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시각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대화문을 읽고 또는 글을 읽고 이해한 것, 알맞은 거, 이런 것이 나오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으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거야. 지금 여기서 사파가 나왔고 A, B 두 줄만 나온 거야. 간단하죠? 자, 볼게. 짜오꼬,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아마 서로 바라보고 있고 인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게 만나서 하는 인사가 아닌가 싶어. 왜냐? 이 짜오는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하는 인사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혹시 헤어질 수도 있나? 일단 이제 서로 마주보고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리고 꼬는 뭐예요? 집안에서는 고모, 그리고 학교에서는 여선생님. 우리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고모가 나온 경우는 없어요.

없어. 우리 수능 특강에서 다 이꼬라고 하면 여선생님으로만 나왔어. 자, 그리고 아는 정중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짜오꼬라고만 해도 말은 되지만 실제 베트남 사람 학생들은 짜오꼬 아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중하게.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냐? 이거 학생이 학생이죠? 학생에게. 자, 볼게요. 실로이는 미안하다, 실례하다. 자, 2번 짜오엠 오 엠이 뭐예요? 집안에서 동생이지.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을 엠 동생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짜오엠 하면 안녕 얘야 학생한테 딱 맞아 떨어지네. 유력해. 서띠엑은 우리 서스는 앞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지? 매우 띠엑은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아이고 참 유감스럽다, 안타깝다라고 할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컴싸오는 언제 하는 말이지? 상대가 미안하다고 할 때. 괜찮아. 그렇지? 그 다음에 5번 컴꼬즈리. 직역을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 무엇이 있지 않다. 별일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별일 아니야. 천만에. 뭐할때 하는 말이지? 고맙다라고 할 때. 에이 별 말씀을. 컴꼬즈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로 2번이 알맞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11번도 사파가 나왔는데, 요번에는 뭔가 선물을 주는 것 같아.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이 사파 모양으로 봤을 때 생일 선물인 것 같은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쭈꾸멍 한 단어지? 축하한다는 거예요. 생년, 생일. 맞네. 그치? 생일, 지. 아, 근데 상대가 누나예요, 누나. 지. 자, 남학생으로 보면 지. 손이 여성이지? 그래서 언니나 누나, 지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할까? 여기 들어갈 말. 지, 코에. 자, 지는 언니는 누나는 코에 해. 건강해. 꼬지도 앞에 우리 이게 나왔었는데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별 말씀을 천만에 이런 뜻이에요. 뭐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이 있지 않다. 이더우도 부정이지? 그래서 별거 아니다. 별 말씀을 천만에. 자, 까머는 우리 이 언이 한자어에서 왔다고 그랬지. 은혜할 때 은자라고 그랬어. 은혜를 감 느낀다. 감수성 할 때. 그래서 은혜를 느끼는 마음. 고맙다. 감사하다. 상대가 누구야? M 동생. 동생 고마워 이런 뜻이죠. 어때? 누나, 생일 축하해요 하고 선물을 줘. 오, 고맙다, 얘. 딱 맞아 떨어지지? 유력하네, 3번. 그 다음에, 땀비엣. 역시 한자어라고 그랬죠? 잠별이라고 그랬어. 이별할 때 별자야. 그러니까 잠시 이별하는 거야. 헤어질 때 하는 말이야. 잘 가, 잘 있어. 또 만나.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잠시 이별이니까. 자, M. 동생이지? 근데 의미상 이게 맞지 않아. 지. 언니는 누나는 나 이미 뭐뭐 했어? 영화를 봤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 축하합니다 했더니 고마워.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이제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짜오앵 이렇게 했어. 안녕하세요, 형, 오빠. 짜오엠, 안녕, 동생. 동생, 너는 뭐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제 이름은 란이에요. 자, 여기에 뭐가 생각됐다고? 뭐뭐의 하는 구어가 생각됐다고 이렇게 소유격. 저의 동생의 이름은 란이에요. 그러니까 뭘 물어본 거예요?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본 거지. 자, 그걸 한번 찾아볼까? 갑 아이 누구를 만나냐? 아니지? 자, 이름이 뭐니? 너는 이름이 뭐니? 저의 이름은 란이에요. 유력한데? 자, 땐 똑같이 있죠? 땐. 솜 살다지 어디에서 사냐? 제 이름은 라니 아니고 헙 공부해요. 럽 머이. 자, 지금 베트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어져 있어요. 우리는 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누지만 베트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몇 학년이다?

얼마나 많이 몇 살하고 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놓는다고 했어. 자, 이름을 묻고 답하는 거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알로로 시작되네. 전화하는 거지. 여보세요. 뚜어니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너희 보세요. 이 너희는 원래 거기란 뜻이야. 거기. 지금 내가 전화를 해. 여기서. 그럼 이제 상대한테 전화를. 상대는 거기에 있겠지? 거기. 너희가 거기야. 그리고 거기 뚜원이야. 내가 지금 뚜원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뚜원이니? 우리 한국어에는 거기 뚜원이니라고 말하지 않지만 베트남어에는 거기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야. 거기 뚜원이니? 질문. 그랬더니, 뚜원한테 건줄 알았는데 아니라네. 아니에요. 나는 컴파일라 뚜원 이렇게 돼 있지. 자, 에이라 비야. 그런데 라가 있는 문장을 부정할 때는 이 라를 부정할 때는 컷만 앞에 오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지금까지 부정할 때 A가 코에하다. 근데 A가 코에하지 않아. 건강하지 않아. 그러면 요거 부정하고 싶은 거 앞에 컴을 붙였지? 이게 부정이야. 컴. 그런데 라를 부정할 때는 컴만 오지 않고 그 사이에 파이가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뭐 뚜어닌 것이 맞지 않다. 맞다를 부정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 라를 직접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뚜어닌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나는 뚜어니 아니에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이 사람이 B가 얘기하는 거야. 전화 받은 사람이. 그랬더니 A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잉.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 그러니까 전화를 아마 잘못 건거 아닌가 싶어. 뚜원 응애더이 그랬지? 자, 뚜원이 응애는 우리 듣다인데 음악을 듣다 뭐 소리를 듣다인데 전화기를 듣다 즉 전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응애를 써요. 응애를. 자, 그래서 뚜원이 받았습니다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너희는 뭐예요? 여기란 뜻. 여기. 자, 위로 올라가는 성조 이가 붙으면 거기. 그리고 여기. 자, 뚜원 입장에서 내가 여기 전화를 받는 거지? 그래서 뚜원 응애더이. 자, 뚜원입니다. 뚜원 전화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거야. 맞지 않죠? 나는 뚜원이 아니야. 근데 뚜원이 받았습니다. 아니고, 지, 당신이, 념은 뭔가를 오해하다. 뭘 잘못 이해하다라는 뜻이야. 이 념이. 소는 뭐예요? 번호거든. 여기서는 전화번호가 되겠지. 전화번호를 잘못 이해했어요. 완료형이거든. 이 소위는 뭐뭐 완료? 뭐뭐 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번호를 잘못 알았네요. 잘못 거셨어요. 라고 한 뜻이에요. 아이 죄송합니다. 맞아 떨어지네. 이렇게. 자, 이 씨는 이제 정중하게 부탁할 때 하는 거고, 쪼 대상 동사지. 나로 하여금 뚜원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야 정중하게. 이게 바로 뚜원을 바꿔주세요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나는 뚜원이 아닙니다. 뚜원을 바꿔주세요. 아니죠. 자, 나는 쎄 뭐뭐 할 거야. 고이가 부르다라는 뜻도 있고 전화를 걸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다시 전화를 걸 거야. 싸우는 뒤에, 나중에. 자, 나중에 다시 전화 걸게요. 네, 이런 거야. 아니죠? 자, 역시 쪼, 대상,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나왔네. 자, 이게 노인은 말하다란 뜻이고, 쭈엔이 어떤 일, 이야기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노이 쭈엔 하면 누구와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워이, 뚜원. 뚜원과 대화하다는 거야. 쪼, 사람, 대상, 동사. 동사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동사하게 해주다라고 하는 사역동사라고 그랬지? 쪼가?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뚜원과 대화하게 해주세요. 즉, 뚜원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것과 이것이 같은 표현이지. 그러니까 전화상에서 누구누구를 만나게 해달라. 누구누구와 대화하게 해달라. 바꿔달라는 뜻이에요. 역시 이게 올수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이제 14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오늘 날짜는, 우리 지금까지 다 빈칸인데 지금 새로운 발문이 나왔어. 자, 해석을 해볼게요. 레의 생년, 생일이지? 생일이. 나이 바오니우니. 자, 며칠 날인가? 독백형이라고 그랬어. 만약에 10일이다, 그러면 10일 쓰면 돼. 그렇지? 10일. 근데 몰라. 그래서 의문사를 그 자리에 넣어준 거야. 며칠인가? 그랬더니 B가 14일이야. 이제 답을 알았어. 이 자리에다가 14를 그대로 넣은 거야.
한 달이 30

30일, 31일인데 그 중에서 14번째 날, 그날을 우리가 14일이라고 그러지. 그날 하루. 14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일이잖아. 이런 거야. 나이마이 한 단어지. 내일. 그리고 너희 강조해 주는 거야. 내일이야. 자, 그러면 내일이 14일이야. 그럼 오늘 날짜는요? 13일. 13일. 그렇지? 이런 발문이 어려운 것만 아니야. 또 이게 AB 두 문장이 나와서 최근 들어서 이런 시간 만나기로 한뭐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날짜 무슨 요일인가 뭐 며칠인가 이걸 혹시 16문항 중에서 한 문항씩 나와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 이걸 보면은 단순해. 자, 그래서 14번에 2번이고 이제 15번이에요. 란의 가족에 관한 글에 언급된 거. 자, 이것도 늘 기출 문항을 보면 초반에 앞부분에 이것이 배열이 되어 있어. 배치가 되어 있어. 어려운 문항이 아니에요. 보통 한세 줄, 네줄 정도 되더라도 쉬운 단어들만. 보통 자신의 소개라든지 가족의 소개이기 때문에 뭐 어디에 산다, 직업이 뭐다 이런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쉬운 문항에 속해. 자, 해석해 볼게. 자딩란, 란의 가정은, 가족은 거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 부모님, 그리고 여자 동생, 여동생, 그리고 남자 동생, 남동생, 그리고 란. 자, 베트남어는 나열할 때 A, B, C, 그리고 마지막 할때 와, 쓴다고 그랬지? 이렇게? 이렇게. 자, 란의 아버지는 라모다. A, 라, B지? 직업이 나왔어. 루어스. 한자어야. 율사야. 법률할 때. 율자야. 자, T로 끝나 한자에서 온것 중에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어. 율. 변호사야. 변호사. 그리고 란의 어머니는, 노안은 한 단어로 요리하다란 뜻이야.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아는 단어가 있어. 안. 먹다. 그리고 노가 요리하다란 뜻이야. 노만 써도. 그런데 노안 함께 쓰면 또한 단어가 돼. 요리하다라는 뜻이 돼. 장은 맛있는 그런 뜻이죠. 맛있게 요리한다는 거야. 요리를 잘하셔. 그리고 매우 위띵해. 자, 이 위는 우리가 수능특강 앞부분에서 한번 나왔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하다라는 뜻을 쓴 거야. 내가 기쁘다라고 할 때. 자, 그리고 이 띵은 한자어로 성격할 때그 성자야. 어떤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있어서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성격 자체가 기뻐. 쾌활해. V띵이 바로 그거야. V띵. 내가 기쁘다. 자, 이 V띵, 띵을 사용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야. 우리 날씨가 넘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요? 자, 여름에 날씨가 베트남이 넘해. 뭐, 한국도 넘하지만 더워. 근데 사람 성격 중에 넘띵이도 있어. 넘띵. 뭘까요? 힌트. 성격이 느긋한 걸까? 급한 거야, 급한 거. 뜨거운 거. 그래서 넘띵.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할 때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넘띵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막 빨리빨리 하고 하니까. 자, 날씨가 더운 걸 이제 사용한다는 거. 띵은 성격할 때. 그래서 쾌활하다. 엄마가. 자, 란의 여동생은 이따야. 이따 한 단어 간호사. 자, 란의 남자 동생. 남동생은 틱 좋아해. 니 줄릭. 자, 줄릭이 여행이란 뜻이야. 여행하다. 자,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것을 좋아한다. 자, 이렇게 지금 가족 소개를 했어. 란의 가족 소개. 언급된 거. 거주 지역 없죠. 남동생의 직업. 남동생은 여행 가는 걸 좋아해. 자, 직업은 언급되지 않았어. 아버지의 나이, 아버지는 루어스, 율사야. 법률가, 변호사. 나이는 없고, 어머니의 성격. 어머니는 요리를 잘하시고, 무이띵하다. 성격이 쾌활해. 이게 성격이지. 유력해. 여동생의 취미, 여동생은 이따야. 간호사야. 아, 그렇지? 언급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성격. 자, 이런 정도. 이제 1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뜨 에이 데.

NB죠? 상관없고, 여기에서부터 동생의 집까지, A부터 B까지, 뭐라고 지금 물어봤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험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리고 G를 썼어. G, 토이. 그럼 단지 뭐뭐 할 뿐이다. 약 200m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멀다는 거야? 안 멀다는 거야? 안 멀다는 거죠. 그치? 뭐라고 지금 물어봤어? 여기서 너희 집까지 뭐니? 무엇이니? 빈칸이니? 그랬더니, 아니요. 단지 200m 정도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중따, 우리는, 니보. 자, 니가 가다란 뜻이고, 우리 모가 일보, 이보 하는 그 걸음보자라고 했지? 그래서, 니보 하면 걷다란 뜻이, 걷다. 자, 걸어서도 또한 가능해요. 이런 거야. 갈 수가 있다는 거야. 걷는 것도 가능해. 200m 정도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Must Mallow 이렇게 돼 있죠? 우리 must은 뭔가를 분실하다는 뜻이야. 사전에서 찾아보면 1번이 분실하다.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 나와. 그럼 시간을 잃어버려? 주어가 서술어 하는데 이 시간만큼 잃어버린다. 소요된다는 뜻이야. 자, 얼마만큼? Mallow 얼마나 오래? 라고 하는 의문사를 썼을 뿐이야. 얼마나 오래 걸려? 소요돼. 응? 아니요. 아니죠. 자, 꼬싹함, 꼬컴 의문문인데, 싸하니? 그런 거야. 여기서부터 너희 집까지 싸하니? 싸가 뭔데? 먼, 그런 뜻이야. 머니? 아니요. 가까워요. 걸어가도 돼요. 그치? 맞아, 떨어져. 머이 짬맷? 자, 짬이 단위로 100이에요, 100. 자, 100, 20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몰라. 그래서 머이 짬맷이야. 몇백 미터냐? 몇십 미터거든? 아니에요. 단지 200m예요. 아니죠. 지금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니보 걸어가는 거 느어 가능하다는 거지? 걸어갈 수 있다. 물어보는 거야. 걸어갈 수 있니? 아니요.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니지. 꺼 있어. 꽝 카페. 카페가 커피지. 그래서 꽝 하면은 커피숍을 얘기하는 거예요. 커피숍이 있니? 아니요. 200m. 아니야. 자, 그래서 뭐냐? 아니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자, 이제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아마 손님이고, 여기 이제 직원인 것 같아요. 손님, 남성, 아잉이라고 했죠? 우리는 손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 여성이면 지. 그렇지? 손이 여성이면, 그리고 손이 남성이면 아잉 이렇게 쓴단 말이야. 직역을 하면 오빠는, 만약에 찌다 그러면 언니는, 누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손님이 이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할때 손님은 뭐뭐입니까? 정중하게 물었어. 자, 자세로 봐서 지금 뭐 메뉴를 보고 있네요. 메뉴판을. 그러니까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뭘 드시겠어요? 아마 이런 표현 아닐까? 그걸 물어보지 않을까? 자, 대답을 보면 쪼, 대상, 그리고 명사가 나왔지? 그러면 이 대상에게 명사를 주다란 뜻이야. 나에게 못 받, 자, 맛이 그릇이야. 퍼가, 퍼. 베트남 쌀국수, 퍼. 가는 닭이죠? 그러니까 닭고기 퍼한 그릇. 과, 그리고 못리한 잔. 카페, 커피 한 잔. 근데 어떤 커피예요? 라, 아이스 커피. 냉커피 한잔 주세요. 그러니까 역시 주문을 받는 거 맞네요. 뭘 드시겠습니까? 자, A 보세요. 줌지, 무엇을 줌 하시겠어요? 손님. 자, 줌이 원래 사전 1번, 단 1번 의미는 뭘 사용하다란 뜻인데, 두 번째, 먹다와 마시다의 높임말이 된단 말이에요. 드시다. 그러니까 말 되죠? 손님, 무엇을 드시겠어요? 이거 주세요. 된다. A. 자, B는요. 고이 몬지, 자, 무슨 몬을, 몬이 음식이거든. 고이 하시겠어요? 고이가 뭔데요? 주문하다란 뜻이 있어요. 고이가. 전화 걸다. 콜의 뜻이 있고 음식을 주문하다란 뜻이 있단 말이야. 무슨 음식을 주문하시겠어요? 이거 주세요. 역시 이것도 되겠지? 유력한데? AB. 자, T는 시험 보다란 뜻이에요. T가. 그리고 이 몬은 과목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랑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음식이고 이거는 과목이야. 무슨 과목을 시험 봐요? 아니지. 자, 무슨 음식을 know 해요? know는
동사로 요리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요리하세요? 아니야,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자, 그러면 A, B가 되겠네. A, B. 아, 여기 있네요. 자, 1번 A,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A, B. 자, 이제 그러면 18번 볼게요. 자, 18번은 새로운 발문이야.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자, 만약에 시간이 없어, 내가. 그럼 이제 이것만 한번 보는 거야. 밑줄 친 부분. 마오니우띠엔. 이거 알수 있을까요? 쇼핑할 때 대표적인 표현이었죠. 마오니우가 얼마나 많이, how many, how much의 뜻이었어? 얼마나 많은, 띠에는 돈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즉, 얼마예요? 그런 뜻이었어. 얼마예요? 자, 얼마예요? 한번 볼까? 반 테나오. 자, 반은 판매하다는 뜻이지. 테나오. 어떻게 판매해요? 유사한데. 그치? 우리도 그렇게 물어보자. 이거 어떻게 팔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 일단 유력해. 과나오. 어떤 과가 응원해요? 맛있어요? 자, 지금 정확하게 어떤 사물인지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분류사가 나왔어요. 과. 과는 뭐에 쓰이는 분류사예요? 동그란 사물, 공이라든지 과일류에 쓰이는 거라고 그랬어. 과일이라면 어떤 것이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과일을 보면서 어떤 것이 맛있어요? 아니고 마오니우 또이. 이 또이는 아니잖아. 이건 나이거든. 몇 살?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이건 얼마의 가격을 물어보는 거고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자, 꼭함 의문문으로 물어봤는데, 응어는 맛있다 그런 뜻이니까 맛있는 걸 물어본 거 아니야. 아, 쌈싸 감가라고 그랬지? 가격을 감하다. 즉 깎는 거야. 그것이 가능해요? 깎아줄 수 있어요? 얼마예요지? 이게 그 얘기가 아니야. 이거 유력한데?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아잉어이, 형, 오빠, 즈허우 한 단어에 수박이야. 이 수박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자, 마이는 일곱이지. 7, 그리고 10이야. 70. 응인 천 단위지. 공세 개부터. 7만 동이야. 동화라고 그러지. 베트남 화폐 단위. 못건 한 근에. 1kg에 7만 동이야. 그러니까 가격을 묻는 거 맞네. 가격을 이렇게 알려줬어. 자, 그러니까 이걸 대신 쓸수 있겠네. 이 수박 어떻게 팔아요? 1kg에 7만 동. 그렇지? 1kg에 7만 동. 자, 1번. 맞겠죠. 지금 선생님이 먼저 시간이 없을 때 푸는 방법을 먼저 알려줬어. 이거 먼저 보는 거야. 이거 먼저. 그래서 확실하다. 그러면 이것을 체크하고 넘어가도 대체로 맞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그럼 다 한번 해석을 해보고. 자, 1번 정답이고, 19번 볼게요. 그림의 인물에 대한 묘사로 알맞은 것은, 인물 묘사에 대한 거지? 자, 지금 뭐 농구를 하는 것 같아. 로이 무우. 자, 무우는 모자지요? 모자를 쓰다라고 하는 동사야. 모자 썼나? 아니지. 막바이. 자, 이 막은 동사로 어떤 옷을 입다라고 하는 동사지? 바이를 입었다는 거야. 바이. 자, 이 바이는 치마예요. 치마. 그게 아니지. 지금 반바지 입고 운동하는 것으로 보여요. 레오깅. 깅은 안경이에요. 안경. 그리고 레오가 뭘까? 그럼 동사로. 착용하다. 레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액세서리 같은 것을 착용하다. 끼다. 이런 얘기지. 자, 역시 안경을 낀게 아니지. 막, 이거네. 옷을 입는 거야. 아오. 아, 아오가 우돗이라고 그랬어. 우돗. 자, 바이는 치마. 그리고 아오는 우돗. 그래서 베트남의 전통 의상을 뭐라고 그랬지? 아오자이. 자이가 긴 그런 뜻이라고 그랬지? 긴 옷이야, 긴 우돗이야. 우돗 중에서 긴 거. 어디까지 길어요? 발까지. 그래서 전통적인 아오자이는 발이 안 보여요. 지금은 이제 개량이 돼서 일상적으로 입기 위해서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래서 아오자이 그렇게 긴 옷이야. 그런데 요번엔 뭐가 붙었어? 안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네. 안은 뭔데요? 짧은 그런 뜻이야. 짧다란 뜻이야. 짧은 옷이네. 우도시 짧은 거. 그런데 어디가 짧은가? 따이가 나왔어요. 따이는 뭔데요? 손 또는 팔이란 뜻이 있어. 그래서 팔이 짧은, 손이 짧은 옷.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반팔옷이라고 부르죠. 긴팔옷, 반팔옷.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

옷을 베트남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반팔 옷을 입었다. 맞죠? 이렇게. 랑은 현재 진행형이지? 쩌이. 우리 쩌이가 놀다란 뜻이 있고, 쩌이 다음에 스포츠가 나오면 그 스포츠를 플레이한다는 뜻이에요. 축구, 농구, 뭐 탁구 이런 거 나오면 또 쩌이 다음에 악기가 나오면 그 악기를 연주하다란 뜻도 있어. 저희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자, 봉은 공이란 뜻이야. 공은 공인데 어떤 공인가 뒤에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국이 종목이 결정되더라는 거야. 자, 이 단은 발로 차다란 뜻이거든. 차는 공. 이게 축구야. 차는 공. 자, 몸소도 있었죠. 몸소. 이 소는 배스킷, 바구니거든. 바구니 공을 플레이한다. 농구지. 자, 또 하나. 기본 어휘로 있는 것 중에 멍반, 자반, 테이블, 테이블 공 뭘까요? 탁구 얘기하는 거. 탁구, 탁구를 그렇게 표현해 테이블 공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국기 종목이 결정되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축구를 하고 있다. 아니지, 지금 몸소 농구를 하고 있는 거야. 농구.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19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19번에 4번. 자, 이제 20번이에요. 20번도 이거 사파가 있는데, 자, 친구 사이의 대화네. 친구 너, 그런 거죠. 친구 너 뭐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역시 친구 맞네요. 친구 사이에 자기를 밍이라고 하죠? 내가 밍아? 자, 이 아가 뭔지 모르는데, 미는 뭔가 안 좋은 거를 당하다 할때 쓴다고 그랬지? 셋업은요. 우리 쇠가 차라는 건 알잖아. 차 다음에 어떤 단어가 붙어서 아까 우리 앞에서 이 멍이 나온 것처럼 공 다음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국이 종목, 공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처럼 여기도 차 다음에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서 차의 종류가, 차종이 결정이 돼. 자, 납은 뭐예요? 발로 밟다란 뜻이야. 발로 밟아서 나가는 차, 자전거. 그 다음에 마이. 마이는 기계야, 엔진. 엔진이 달린 차, 오토바이, 오토바이. 자전거만 타다가 이제 이 기계가 달린 게 처음 나온 거야. 자, 또 쇠, 르어. 르어가 불이란 뜻이거든. 불차야, 불차. 기차, 기차.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했어. 자, 자전거를 근데 뭘 당했어? 나를 당했어. 내가, 나는 과거형이지. 내가 뭐뭐 했어. 뭐 했을까?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보니까 뭐야? 상태가 지금 어때요? 다리가 깁스를 한것 같지? 목발도 짚고 있네. 넘어지다란 뜻이야. 나가 넘어지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 친구가 뭐라고 물어본 걸까? 이 친구가 야, 너뭐왜 이래? 그치? 너 무슨 일이야? 그랬을 때 내가 자전거 하다가 넘어졌어. 이런 건데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냐는 거야. 자, 1번 미 람사우테 역시 지금 안 좋은 게 붙었지? 안 좋은, 넘어져.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됐어. 람싸오라고 하는 것은 왜? 어떤 상대를 보고 뭔가 평상시와 달라. 안색이 안 좋던지, 상태가 안 좋아. 그랬을 때, 람싸오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 왜 그래? 너 무슨 일이야? 라고 할 때. 이 태는 영어의 so의 뜻이에요. 강조해 주는 거야. 그렇게. 너왜 그렇게 그래? 상태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거니까 미를 붙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어디서 배웠냐면 진료할 때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환자한테 처음 할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배웠죠. 여기서 똑같이 쓴 거야, 친구한테. 너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 실제로 이제 나 셋업.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거야, 자전거에서. 또나 세마이라고도 해. 오토바이 타다 넘어진 거야. 그리고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미를 썼다. 우리가 어디 아프다. 뭐 다쳤다 할때 B를 썼죠? 그렇게 해서 쓴 거야. 자, 2번. 역시 B가 나왔어. 그리고 다오. 이 다오는 통증이 있어서 아픈 거야. 베트남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랑 뭐랑 부딪혔다 그러면 다오 이런다고. 아야 아퍼 이렇게 얘기할 때. 통증이 있어서 아픈 거야. 뜨 붙어지 바오서 언제 언제부터 아팠어? 이런 얘기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자전거 타다 넘어졌어. 그리고 갑
만나다지 박씨 의사야 한자로는 박사인데

의미는 의사, 그리고 치어는 뭐뭐 했니의 여부를 물어보는 의문사라고 그랬지? 의문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보통 우리가 끝에 come을 붙여서 의문을 물어볼 때이 come은 의지를 물어보는 거야. 의지. 예를 들어서 너안 먹다. 너안 come 먹을 거야? 네 의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안 치어 하면 했니 안 했니 먹었니 안 먹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먹었니 이렇게. 그러니까 너 의사 만났니 무슨 뜻일까? 병원에 갔니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베트남어에서. 자, 이건 과거형이지. 이미 뭐뭐 했니? 병원에 갔니? 그 얘기가 아니고. 당은 현재 진행형이지. 멍비엔 한자어로 병원이지. 병원에 있는 중이야. 아니고. 자, 터이 느끼다 보다. 병원, 이 병원이 대나오 어떻다고 느껴? 그 얘기 아니죠? 그 얘기 아니야.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런 얘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21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희는 뭐뭐 할 때지? 그래서 주어가 서술어하다. 주어가 서술어 할 때. 자, 그런데 소이가 나왔네. 이 소이는 형용사로 한가하다란 뜻이에요. 자, 한가할 때꼭 선생님, 여선생님이지. 선생님은 보통 람지, 무엇을 하세요라고 정중하게 물어본 거야. 의문사가 있으니까 의문문이 된 거야. 자, 이 트웡은 보통 그런 뜻이지? 빈도부사 중에서. 평상시 할때그 상자야. 보통 상자에서 온 거야, 이 트엉이. 자, 또 다른 빈도부사가 있지? 하이, 자주. 주어가 자주 뭐뭐 한다. 또, 우리 루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루언, 루언 두개 같이 쓰기도 해.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뭐뭐 한다. 이렇게. 자, 선생님은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자, 여기 주어는 누굴까요? 바로 꼬겠지. 선생님이 한가할 때. 선생님은 보통 뭐 하세요? 두번 나올 필요 없지. 우리말도 똑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 생략해 준 거예요. 주어를. 자, 선생님은 보통 쩌이 테 타오. 자, 테 타오가 스포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츠를 플레이 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축구가 나오면 축구를 한다. 농구가 나오면 농구를 한다. 이제 그중에서 테 타오는 스포츠야. 자, 나는 그런데 의미를 전환할 때 건이었지? 나는 그런데 너는 학생 너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봤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저는요, 선생님 앞에서 저는요, 틱 좋아해요. 럭색 우리 독서로 기억하라고 그랬지? 읽어요. 독서해요. 뭘요? 책을. 독서를 좋아해요. 정중하게 대답도 정중하게 한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뭘 물어봤냐 이거야. 역시 취미를 물어본 거잖아. 너 한가할 때뭐 하냐? 이런 거. 네 취미는 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저는, 너는, 여기 선생님이 하는 거니까, 썸 살아. 어디에서 사니? 저는 독서를 좋아해요. 아니지. 너는 무엇을 먹고 싶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너는 몇 살이니? 역시 아니야. 자, 너는 틱 좋아해. 무슨 책? 읽는 것을 좋아하니 저는 독서를 좋아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오답지를 하나 여기다 쓴 거야. 럭사익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아니야. 해석을 해보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그렇지? 너의 취미는 뭐냐? 그랬을 때, 저는 독서 좋아해요. 5번이 되겠지? 자, 우리가 취미를 묻고 답하는 그 강의, 수능특강에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표현들인데, 지금 취미를 묻고 답하는 표현이 이두 가지가 나왔어요. 한가할 때넌 보통 뭐 하냐?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너의 취미는 뭐냐? 이거 다 취미를 물어보는 거다. 취미 활동, 여가 활동에 대한 것을 물어본다. 자, 이제 2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홈나이 오늘 건 자녀 너 T 시험 보는 거야. 몇 과목을 시험 보냐? 이제 한 과목 본다, 두 과목 본다. 근데 모르니까 몇 과목 시험 보냐? 의문문이 된 거야. 예, 건 자녀 저는요. 뭐몇 과목 시험 봐요? 이런 말이 나오겠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빠나 엄마지? 지금 이런 대화를 할수 있는 게 이런 호칭을 사용하면서. 자, 쭉

아, 기원하여 주네요. 기원해. 뭐 하기를 바라. 이런 얘기지. 건 자녀 네가 티 시험 보기를 잘 시험 보기를 바란다. 응, 이런 얘기. 자, 여기 들어갈 거. 히에우는 이해하다라는 거야. 했었다라고 하는 건 남기지 않고 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몇 과목을 시험 보냐라고 했으니까 저몇 과목 봐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찌어가 왔네요. 이건 뭐예요? 아직 뭐뭐하지 못했다.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고 터이 느껴요. 봐요. 자, 뭔인데 또한 과목이야. 수학이야 이게. 자, 과목명은 대문자로 써 보통. 자, 수학. 이 또한이 계산하다. 산자거든. 거기서 나온 거야. 산수. 자, 수학 과목이 너무나 어려워요. 어렵다고 느껴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자, 터이 느껴요. 디엥비엣 베트남어지? 베트남어를 헉 공부하는 것이 두위. 우리 흥미롭다, 재미있다. 흥미롭다고 여겨요. 이건 뭐 맞는 말인데 그걸 물어본 건 아니야. 자, 티 시험 보는 거죠? 두 과목. 자, 지금 몰라서 뭐이뭐니라고 했는데 두 과목이라고 답을 써줬네. 그게 라 이하인 두 과목이라는 거야. 베트남어와 수학, 산수. 이두 과목을 시험 봐요. 유력해? 유력해. 자,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띠앵비에서는 대문자로 썼어.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소문자로 썼어. 이 차이가 뭐죠? 과목명으로서는 대문자로 쓰는 거야. 그렇지? 과목, 이두 과목을 시험 보니까 과목으로 본 거야.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베트남어. 베트남어 공부하는 게 재밌다라고 해서 소문자로 쓴 거예요. 자, 이제 23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대화를 이해하고 A, B, C, D를 하나씩 다 넣어봐야 돼. 이 대화 내용과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 나오면 발문에 이건 차분히 풀어야 돼. 서둘면 틀려요. 자, 라나. 베트남은 꼭 있어. 어떤 계절들이 있어? 베트남 북쪽 지역은 북이지? 가지고 있어. 네 계절, 사계절이 있어. 그게 뭐냐? 수원하, 투덤. 춘하, 추동. 그렇지? 한자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그건 그렇고, 북쪽은 그렇고, 베트남 남쪽 지역은 지, 토이. 아, 단순해. 거 있어요. 무어 계절인데 비 오는 계절, 우기와 그리고 건조한 계절, 건기만이 있다라는 거야. 남부는 두 계절만 있어. 자, 이두 지역, 남북 두 지역에서의 계절들이 서로 다르다. 그렇게 서로 달라라고 질문을 한 거야. 그래. 응? 자, 그러면 베트남의 북쪽 지역이 거 있어요. 투 계절이. 우리 순하 투 추지 가을 계절이 있다. 그렇지? 베트남 북쪽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가을 계절이 있다. 맞아. 베트남 남부 지역에는 사계절이 있다. 아니야, 북부에 사계절이 있다고 그랬어. 남부는 두 계절만 있어. 우기 건기 아니고. 자, 베트남의 남부 지역에는 팅토왕 가끔 눈이 온다라고 하네. 날씨가 눈이 온다. 이 뚜엣이 눈 설자에서 온 거야. 자, 티로 끝났지? 리을 받침이야. 술, 설. 눈이 온다? 그런 얘기 없어요. 북쪽에 겨울이 있어. 그래서 가끔 눈이 오는 지역이 산간 지역에 있어. 그 북쪽 얘기야. 이게 아니야. 자, 북쪽 지역의 계절들이, 그리고 베트남의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계절들이 서로 다르다. 그렇지? 이거 맞는 거지. 자, 그러면 A와 D네. A와 D.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이게 2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이번 주 말에 형이 오빠가 링 뭐뭐 하려고 해. 작정하다 할때그 정자야. 그러니까 뭐뭐 하려고 하는 거야.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해. 누구와? 형의 오빠의 여자친구와. 우리 반가이가 여자친구지. 여자친구와. 그랬더니 B가 틱 좋아하다라는 뜻이거든. 텐은 so의 뜻이야. 강조해 주는 거야. 와, 좋겠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해? 그랬더니 고마워 동생. 이런 얘기. 그러니까 B가 동생이 요형 오빠한테 이렇게 뭔가를 해준 거야. 요 좋겠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고마워. 자, 1번. 죽기 기원하다는 뜻이죠? 죽기 기원하다는 거야. 뭐뭐 하기를 바란다는 거지. 동생 네가 응원하기를 바라. 자, 응원은 자다란 뜻이고 응원이 맛있는 그런 뜻인데 우리는 달게 잔다라고 하는데 베트남은 맛있게 잔다란 거야. 그러니까 동생 네가 잘 자기를 바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쭉뭉은 한 단어로 축하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남은 해지요, 년도. 새해를 축하한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베트남은 새해를 축하한다라고 인사를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고. 쭉반. 이건 친구에게 뭘 기원해 주는 거지? 안 먹다야 응원 맛있는 그리고 미행이 입인데 그러니까 맛있게 먹기를 바라 이런 얘기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쭉뭉 역시 축하한다는 거야. 너의 동생 너의 생일을 축하해. 아니지? 지금 B는 동생이야. 쭉 기원해 형이 오빠가 꾸어 있던 주말을 무이베 하기를. 자, 무이베 즐거운 주말이 있기를 기원하는 거야. 당신에게 즐거운 주말을 기원한다. 어때요? 내용과 맞아떨어지죠?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와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 좋겠네. 주말 즐겁게 보내요. 그렇게 기원해. 라고 하는 말이 이거야. 5번이 정답이고. 자, 이제 마지막 25번. 이렇게 빈칸이 3개가 나오는 거꼭한 문항 나온다고 해서 이 형식. 그래서 A, B, C를 주고 이 문맥에 맞게 순서를 정해봐라.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안녕하세요, 언니. 누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B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 그렇지? 자,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언니, 누나. 이러면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C를 보세요. 나는 원해요. 그이 보내다란 뜻이지. 아, 무기엔이 나왔네요. 소포 우체국 얘기네. 소포를 보내. 자, 그이 ADB. A를 B로 보낸다라고 할때 이렇게 썼어. 이 소포를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요. 자,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커밀크로 끝났지. 그러니까 이게 의문문일 거야. 자, 형은 오빠는 당신은 건 필요로 합니까? 그이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냐잉 빠르게 보낼 필요가 있나요? 즉 속달로 붙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네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 A를 넣어볼까? 빙고. 자, 나는 그이 트엉. 우리 아까 트엉이 빈도부사로 평상시 할때 상자라고 그랬지 보통이란 뜻이야. 나는 보통으로 보내고 싶어요. 빨리 보내고 싶어요. 속달로 아니요. 나는 보통 일반으로 보내고 싶어요. 자, 그랬더니 B가 뭐라고 그래요? 자, 아잉. 자, 당신이 네. 우리 네는 주어가 서술어해 그리고 네 동사 이런 것이 있어요. 주어가 서술어한다. 뭐뭐 하기 위하여. 동사하기 위하여 이렇게도 쓰였는데 이 대의 원래 뜻은 무언가를 어디에다가 놓다 그런 뜻이야. 대가 어디다 두다 이런 뜻. 자, 그러니까 무기에는 소포를 지금 소포 붙이려고 가져왔잖아요. 그 소포를 건 위에 놓으세요 이런 거야. 자, 일레는 어디 올라가더란 뜻이거든. 그래서 내 어떤 사물을 뭐뭐 위에 놓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저울이지. 저울 위에 놓으세요. 이제 무게를 재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CBA가 되겠지? 자, CBA, 자, 5번 있네요. CBA, 그렇지?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선생님도 처음엔 빈칸이 이렇게 세개 나오면, 이 학생들 어렵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항을 풀어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거 보세요. 질문이 하나 있지?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다른 건다 평소문이야. 여기만 지금 이게 컴이 붙어서 의문문이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이제 B가 확정된 거야. 그럼 나머지를 가지고 정하는 거죠. 설사 이걸 해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운데가 B인 것을 찾는 거야. 가운데가 B인 걸. 그걸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사소통 16문항을 풀어봤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못했대.

예습을 왜 하냐? 복습이 간단해지기 위해서. 사실은 복습이 중요한데, 예습을 하면 복습이 아주 간단해진다고 했어. 예습은 뭐라고? 문제 풀어보는 거야. 그냥 시간을 재놓으면서. 그렇지? 재면서 문항을 풀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40분. 예, 이 30문항을 풀어보고, 맞는 건, 내가 알아서 맞은 건 그냥 넘어가라고 그랬어. 잘 모르는데 찍어서 맞았다거나, 또는 문제를 잘못 풀겠다, 모르겠다 하는 것만 강의를 들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10회차 모의고사에 계속 모르는 것들이 계속 이제 알아가면 점점 10회로 가면서 점수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공부에만 그런가? 아니, 인생 전체에 그래. 그런 원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다 똑같아. 공부하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가냐? 그걸 찾는 거야. 그것을 지금 공부할 때부터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거야.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그 다음은 우리 강의 세 번째예요. 우리 그 교재의 두 번째 모의고사, 2회차. 첫 번, 앞부분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자 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송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저 오늘 벌써 22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보고 있는데요. 문제 풀어보시면서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전 문제 해당하는 강의 살펴보면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22번째 시간으로 5강과 6강의 실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5강과 6강의 그 내용은 뭐 대명사 편 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서 한번 내용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강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낱말은 이라고 했어요. 매 강의마다 1번은 항상 이렇게 발음 문제가 나옵니다. 몇 강이든 상관없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U에다가 밑줄을 그어져 있죠. 밑줄을 그어놨는데, 보시면, 비엔 슈그라고 해서 요거는 발음이 요렇게 나는 철자이죠. 그래서 이렇게 U 발음으로 나는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에는 런디라고 해서 이거는 ü 발음, ü 다음에 n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모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월요일이라는 뜻이죠. 네, future라고 하죠. 이 future가 역시 요 발음이 나는 단어에 속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아, 2번이고요. 3번에 느부라고 해서 오하고 ü가 결합하면 우 발음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이건 서 있는 이란 뜻이죠. 게스티용이라고 하는 건 역시 ü 발음 나지 않습니다. 이메블르 건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빈칸을 이제 두 개를 해놓고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고르는 문제죠. 볼게요. A가 알로 마몽이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엄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전화를 받으면서 줄리엔 뒤에 우 줄리엔 너 어디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레 빈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줄리엔이 대답을 합니다. Je suis chez Corentin avec des amis. 라고 하죠. 나 엄마 친구들과 함께 꽝땡 집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Je vais rentrer au plus Bincan à 20h라고 하죠. 저 8시에 집으로 돌아갈게요라고 했어요. 근데 8시에 뭐뭐라고 하는 게 이제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따까 알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뭘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라는 뜻이죠. 조금 어색합니다. 줄리엔도 어디니? 그는 나빠. 이것도 이상하죠. 들어갈 수가 없겠죠? 뼈는 조금이라는 뜻이고, 또는 일찍이에요. 너 어디니? 지금 일찍이다. 엄마, 내가 일찍 들어갈게요. 말이 된것 같지만, 오플리 또, 또는 일레 또, 지금 상황상, 8시까지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찍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겠죠. 4번에 따흐예요. 늦게라는 거죠. 그러면 밑줄에 넣어보면요. 일레 따흐, 늦었다. 지금 시간이 늦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주베 헝트레 오플리 따흐 그러면 늦어도 8시까지는 제가 들어갈게요라는 의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흐가 들어가면 적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옹상블리는 함께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4번이 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A가요. Faire du sport, 운동을 하는 것은 C'est le plus important pour avoir une bonne santé 라고 합니다. Bonne santé, 좋은 건강이죠.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서 Bien manger est aussi l'une des choses les plus importantes 라고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한 잘 먹는 것이다. 잘 먹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C가 les deux vous avez raison. 두개다 너희들 말이 맞다라고 지금 C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3번, 1번을 보시면 après vous라고 했어요. après vous는 이렇게 뭔가 어디 문을 통과하거나 나갈 때나 이렇게 할때 먼저 가세요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À mon avis, 내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A가 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B는 잘 먹는 것 역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죠. 2번의 정답이겠고요. 3번의 moi non plus는 앞에가 부정일 때 나도 역시 그 부정에 동의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나도 역시 그렇지 않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자, 4번의 파그돈의 무아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죠. 아주 딸려는 좀 이따 봐. 라는 뜻이죠. 그래서 3번에는 2번, 아모나비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A가 Je trouve que cette chambre est trop petite pour nous 라고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이 방이 우리한테는 너무 작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서 뭘 물어봤어요. 근데 B가. C'est vrai, 맞아. Si on en cherche une autre 라고 하죠. 우리 다른 방좀 찾아볼까?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oui, pourquoi pas? 그럼 왜안 되겠니? 라고 하죠. 그럼 A의 경우에는 너무 작다라고 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B도 뭐라 그래요? 다른 거 찾아볼까라고 해서 A와 의견이 조금 일치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답을 찾아볼게요. 1번에 quoi de neuf? 새로운 게 뭐가 있냐? 새로운 소식이 있니? 아니죠? Quel âge a-t-elle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이죠. 그녀는 몇 살이냐? 3번에 quelle est ta nationalité? 국적이 어디 있니? 아닙니다. 4번에, quand est-ce que tu viens? 너는 언제 오니? 아니죠. 시간을 지금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그때를. Qu'est-ce que tu en penses?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고 있죠. 이거 들어갈 수가 있겠죠. 내 생각에는 이 방이 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맞아. 우리 다른 거 찾아볼까?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4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번에. A가 C'est le dessin de ma

Fille, 이것은 내 딸의 그림입니다. Je pense que c'est magnifique 라고 하죠. 너무 멋지다고 전 생각해요. B가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하면서 Elle fait des études d'art 라고 하죠. 혹시 너의 딸이 미술 공부를 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Non, mais elle veut vraiment. 아니, 그렇지만 그녀는 그것을 정말 원해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볼까요? 나는 이것이 정말 훌륭하다. 이 그림이 좋다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Tout à fait. 나도 정말 그 말에 동의해. 쓸수 있겠죠? 이번에 c'est exact? 정확하지. 바로 그거지. 이것도 쓸수 있겠어요? Tu as raison. 네 말이 맞아. 혹시 미술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가능하겠죠? 4번에 je pense différemment 이라고 했어요.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 다르게 생각한다면 조금 이 그림이 그렇게 훌륭해? 나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겠죠. 4번이 아니겠죠? 5번에 je suis d'accord avec toi. 나도 너의 의견과 동일하다. 동감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5번도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겠어요. 그래서 문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강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네요. 애가 on va passer les vacances à la mer 라고 합니다. 우리 바다로 바캉스를 갈까? 바캉스를 바다에서 보낼까? 라고 하고 있죠. B가 대답을 합니다. Il y a plein de gens à la mer en été. 여름에 바다에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Je préfère aller à la montagne pour être tranquille 이라고 하네요. Tranquille은 조용한 뭐 이런 뜻이죠. 조용하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는 산으로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산이고 얘는 바다죠. 의견이 다르죠. 그렇죠? 그럼 빈칸에 들어가 있는 거 볼까요? 1번에 bien sûr, 물론이지라고 하네요. 물론이지는 A의 말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표현이니까 들어갈 수 없겠죠. 싸이에는 됐어, 됐다 이런 얘기고요. exactement, 정확해 아니죠? 빠득고하는 천만해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겠어요. Je suis contre, 난 반대인데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성과 반대를 얘기할 때 그때 전치사편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Je suis contre는 반대고 나는 찬성한다라고 할 때는 Je suis pour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딱 Je suis pour로 끝나니까 뭔가 비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많이 쓰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ses chaussures blanches ne sont pas mal 이라고 합니다. 하얀색 구두가 나쁘지 않아 라고 하는데요. 이 하얀색 구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전에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소슈가 여성형이고요. 블랑쉬가 이제 색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명사 뒤에 위치를 해야 되고 또 형용사 역시도 블랑에서 블랑시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한번 실제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신발이 나쁘지 않다. 하얀색 신발, 구두가 신발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니까 B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서 Elles sont trop lourdes pour courir라고 합니다. 근데 뛰기에는 너무 무거운이라고 했어요. 좀 뛰게 무겁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막 너무 좋다 이런 뉘앙스는 아닌 거죠. C'est là en noir sont plus légers라고 합니다. 저쪽에 있는 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더 가볍다. Plus légers라고 하죠. 비교급이에요. 더 가벼운이라고 하는데 지금 슈스라는 단어가 여성 복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여성 복수로 바뀌고 악상도 살아난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철자를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시 대명사죠. 이 구두를 받는 지시 대명사죠. 여성형 복수이기 때문에 셀이 나왔고요. 저기 있는 것이라고 가리키기 위해서 뒤에 라를 써서 지금 이 셀이 이렇게 셀라와 더불어서
같이 단독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게 라가 없으면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검정색 신발이 더 가볍다. 얘가 매 주는 빨라쿨러야. 근데 나그 색깔 좋아하지 않아. 검정색 좋아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기에서 골라볼까요? 알맞은 거. 나이 검정색 신발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하니까 애가 주스위 어 못는 상태. 나는 컨디션이 좋아. 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죠? 건강 상태를 묻고 있진 않았어요. B번. 주누뻥스 빠꼼투아. 나는 너의 생각과 같지 않아. 이거는 반대하죠. 동의가 아닌 거죠. 이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의견이 다르죠. 3번, 주누 씨 빠라까 아벡투아. 나는 너와 좀 동의할 수 없는데, 좀 의견이 다른데,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D번, 띠드와 페아땅 쓰용 원삭시당. 너는 사고에 조심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페아땅 쓰용, 아, 어디 어디 조심하던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7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죠. B와 C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대화 지문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자, 8번 볼게요. 8번 이제 문화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에드가, 드가에 관한 내용이 여기 5강에서 그때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프랑스어로 바꿔서 출제가 된 문제가 되겠어요. 자, 에드가, 드가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보겠습니다. L'un des grands peintres français, 에드가, 드가 vient d'une famille riche라고 합니다. 네, 위대한 프랑스 화가들 중에 한 명인 에드가 드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술가, 뭐 예술가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게 자랐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보기에 나오기도 합니다. 계속 볼게요. Il porte en lui trois cultures différentes라고 나오죠. 그는 세 가지의 다른 문화를 그 안에 지니고 있다. 직역을 하면 그런데요. 이제 세 가지 문화가 이제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Italien par son père, 그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태리 문화를, Américaine par sa mère,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으로 또 미국 문화를, 그다음에 파리지에는 파르 사 네상스, 그리고 태어난 것으로 출생으로 인해서 또 파리에 관한 문화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Après son baccalauréat en 1853, 1853년에 바칼로레아가 이제 치르고 나서 바칼로레아를 치르고 나서 il étudie le droit pour faire plaisir à son père라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법 을 공부했다라고 하죠. Mais il arrête ses études de droit en 1855. 하지만 그는 법을 그만두었어요. 법학 공부를 1855년에. 그리고 나서 entre à l'école des Beaux-Arts de Paris pour suivre des cours d'art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그만두고 나서요. 법학을 그만두고 나서 파리에는 보자르 학교, 유명한 예술 학교죠. 거기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술 수업을 듣기 위해서, 미술 수업을 듣기 위해서. À partir des années 1870, 1870년대 이후부터 드가는 관심이 생겼어요. S'intéresser 아죠? 세계, 어떤 세계? De la danse, 무용의 세계, 춤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au class de danse pour jeunes filles, 특히 어린 소녀들을 위한 그춤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Dans la dernière partie de sa vie,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il perd la vue. 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perd는 perdre라고 하는 동사의 변화형이 되겠습니다. Il arrête alors de faire des dessins en 1912라고 하네요. 시력을 잃어서 1912년에 그림을 그래서 그만두었대요. 그말 맞지 않은 거 볼까요? 1번에 말년에 시력을 잃었다라는 것은 맞죠?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이번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맞아요. 그 보기로 많이 잘 들어간다고 했죠, 제가. 무용 수업에 관심을 가졌다? 맞아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졸업했다라고 했는데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만두고
École des Beaux-Arts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보시면 arrête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알맞

경정 15살이 됐을 때 엘코망상 아퐁드르 테아토 연극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라스 아 아나미 드사메르 그의 어머니의 친구 덕분에 연극을 배우기 시작했다. Après quelques années, 몇 해가 지난 후에 elle devient une actrice de théâtre très connue. 매우 유명한 연극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elle fait même des tournées dans le monde. 그리고 세계로 이제 순회 공연을 갔다는 거예요. 순회 공연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Une première pour une comédienne. 연극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세계에서 순회 공연을 했다라는 거죠. Elle a bien sûr joué des rôles de femmes, mais aussi d'hommes라고 하네요. 여기 bien sûr 가로로 묶어볼까요? 그는 물론 여성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mais aussi 또한 남성의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d'hommes가 여기 de femmes에 걸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보기 A번을 보시면, Elle a joué seulement le rôle d'une femme라고 하는데 단지 그죠? seulement 단지 여성의 역할만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방금 전에 남성 역할도 했다 그랬어요. B번 Son professeur de théâtre était un ami de sa mère라고 했는데요. 그녀의 연극 선생님은 어머니의 친구였다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친구 덕분에 연극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선생님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C번, elle a joué des pièces de théâtre à l'étranger. 외국에서 연극 공연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나오죠? 뚜네 널레 몽드라고 나왔습니다. C 정답이 되겠어요. 세계 순회 공연을 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D번 볼게요. Quand elle était jeune, sa famille n'avait pas beaucoup d'argent이라고 하는데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의 가족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죠. 이거 맞죠? C하고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조금 낯선 분이기 때문에요. 이 분은 앞에 교재와 함께 더불어서 이 불어로 되어 있는 문장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번 들어가 볼게요.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Qu'est-ce que tu as, ça va? 너 무슨 일이니? 괜찮아? 라고 물어보니까 비가 je sais pas trop 나잘 모르겠어 하지만 mais j'ai très mal aux pieds 다리가 너무 아파 A가 tu as téléphoné à ta maman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라고 하니까 B 빠장깡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A가 alors je vais appeler tout de suite 내가 지금 바로 전화를 할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할게 라고 했습니다 appeler라고 하는 것은 전화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이지만 appeler 동사는 간접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직접 목적어를 취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목적 보호의 형태로 나와 있는 1번이나 3번을 써야 되는데 자, 어머니라고 하는 거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녀에게 원래는 라지만 모음과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아플레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을 했을 때 간접 목적 보호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를 취할 것 같지만 직접 목적 보호 대명사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Vous n'avez pas vu une petite fille d'environ 4 ans? 라고 하죠. 대략 한 4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를 보시지 못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Avec une robe rouge.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4살짜리 이제 아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상황이. B가 Il y en avait une devant la bibliothèque. 라고 하죠. 도서관 앞에 한 명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Elle est sortie il y a un peu de temps 이라고 해요. 조금 전에 일리아는 뒤에 시간이 나오면 뭐뭐 전에죠. 조금 전에 그 아이가 도서관에서 나왔어요. 나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Merci beaucoup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조금 전에 도서관에서 나갔어요 라는 문장이 될때 어디 어디에서부터 나오다 라고 할 때는

쪽띠가 들을 쓰죠, 우리가. 그럼 쏙띠가 들라. 지금 비블리오 테크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드 플러스 명사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중성 대명사 뭐죠? 엉이죠. 엉으로 바꾸는데 엉 역시 대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위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앞에 위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중성 대명사의 문제는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그 의미가 어디 어디에서 붙어인지 어디 어디에 가는 건지를 확인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강의 마지막 문제 1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갤라주아세트 메종 이 집은 몇 살이나 됐나요? 그러니까 몇 년이나 됐나요? 뭐 이런 의미겠죠? 비가 옹라 꽁스트리트 돈 레자네 미넵성 왕 1920년대에 지었습니다. Comme elle est ancienne, il y a plusieurs histoires intéressantes à raconter sur cette maison. 굉장히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이때 꼽은 이제 이유나 원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래됐기 때문에요, 많은 흥미로운 여러 가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이 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est vrai, 아 정말요? J'aimerais bien la connaître toute 라고 합니다. 저 정말 그 얘기들을 모두 알고 싶네요 라고 하고 있어요. 뚜뚜는 그 이야기들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앞에 이스토아를 받고 있습니다. 비가 주베 빈칸 학공을 때드면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이래 되자 23시가 벌써 밤 11시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1, 2, 3, 4, 5번을 보니까 다 뜨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서로 약간 좀 편안한 어투로 말을 하겠네요. 뭐 그럴게,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저는 뭐 존칭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보기에서 띠가 나왔기 때문에 반말 어투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내가 너한테 그것을 내일 말해줄게라는 의미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동사 앞에 대명사가 두 개가 나와 있죠? 간접과 직접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명사가 두 개가 있을 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 보호가 있을 때, 그 문장의 순서를 정하는 거죠. 1, 2인칭이 3인칭보다 먼저 나온다. 그러면 3인칭끼리는 직접이 간접보다 먼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3인칭들끼리의 싸움은 아니죠.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말해준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1, 2인칭이 3인칭보다 먼저 나와야 됩니다. 볼까요? 그러면 1번에 레 뜨는 일단 아니고요. 3인칭이 먼저 나왔죠? 2번에 뜨 레은 레 이것은 너를 그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의미상 맞지 않아요. 그리고 뜨레 너에게 그것들을 이게 정답이 되겠죠? 너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주겠다. 그다음에 리레 이거는 역시 3인칭들끼리 나오는 거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프레정 때 동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앞에 1, 2인칭에서 직접 목적어면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예문이 나왔는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6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낱말 퍼즐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어렵지 않죠? 아 비용이죠. 비행기라는 단어죠. 그다음에 르송 1과 2과 할때그 단원을 나타내는 거고요. 메종 집이죠. ON이 들어가겠네요. 1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2번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vous m'attendez depuis longtemps.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렸나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B가 Non, tu arrives au 빈칸이라고 합니다. 대화가 ABC인 거 보니까 너희들 오래 기다렸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니, 너는 어떤 시간에 왔다? 뭘까요? 오래 기다리지 않고 제 시간에 왔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Mais pourquoi vous m'avez appelé? 근데 왜 너희들 나한테 전화했니? 라고 하니까 시가 바스크 뒤에 빈칸 엉 마트. 너 수학을 뭐뭐 하잖아. 오나 부수한 듣도네. 우리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수학을 뭐요? 잘한 거.

모홍이 들어가겠고요. 여기는 제때에 좋은 시간에 딱 맞는 시간에라고 해서 봉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오봉모멍, 그다음에 에트 봉엉 과목, 그러면 어느 어느 과목에서 잘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행은 잘이라고 하는 부사, 포고는 강한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좀 맞지 않는 거였어요. 볼리는 공손한, 모베는 나쁜이란 뜻이죠. 2번 봤고요. 3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요, see your phone in glass 라고 하죠. C절에서 반가워가 나오면 우리가 제안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B가 뭐라고 합니다. Je prends une glace au chocolat et toi? 나는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을게. 너는? 이라고 하죠. 그럼 B도 아이스크림을 먹겠다 라는 얘기죠. A가 moi, une à la fraise. 나는 딸기 아이스크림 먹을게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맞지 않은 걸 고르는 거죠? 그러면 1번, d'accord, 너 아이스크림 하나 먹,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까? 라고 했을 때, 좋아. 할수 있죠? 2번, ça me plaît. 나를 기쁘게 하는 거지, 그거는. 나에게, 나좀 좋다라는 그런 의미죠? 마음에 든다라는 거죠? 쓸수 있고요. 3번, pourquoi pas, 왜안 되겠니? 할수 있고요. 4번은 c'est impossible. 불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불가능하면은 아이스크림을 비가 주문하지 않겠죠. 먹겠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5번에 c'est une bonne idée. 좋은 생각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을 계속해서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on va acheter un pull blanc 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얀색 스웨터를 사러 갈까? 살까? 라고 했어요. B가 보러 가면서 Je suis libre maintenant. 나 지금 시간 돼. 그죠? 그러면은 이제 하얀색 스웨터를 사러 갈까? 나 시간 되니까 같이 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A가 Merci beaucoup, 고마워. B가 Mais pourquoi blanc? 근데 왜 하얀색이야? Le blanc devient sale facilement. 하얀색은 쉽게 더러워져. 라고 하네요. 볼까요? 1번에 Je ne peux pas. 나갈수 없는데. 아니죠.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뉘앙스죠? 아니고요. 이번에 싸늠의 플랫바는 마음에 들지 않아. 역시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3번, 세미유크리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아니죠. 4번에 주는 페크 흑야가데 나는 그냥 보게만 할 거야. 아닙니다. 5번, 세 슈퍼 드무르드 몽데라고 하죠. 나에게 그것을 물어봐줘서 아주 좋지. 뭐예요? 가고 싶다. 같이 가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 1, 2, 3, 4번이 특히 뭐 3번이나 4번은 조금 맥락상 전혀 답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 문장들도 여러분이 좀 낯설었다라고 하시면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5번 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A의 제안에 해당하는 그림은이라고 했어요. A가 Qu'est-ce que tu fais ce samedi? 너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B가 Je n'ai pas encore décidé.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Si on allait à la montagne 라고 여기 제안을 하죠. C절에서 반가워 나왔죠, 지금? 산에 갈까? 라고 했어요. Moi, ça me fait du bien. Quand je puis passer une bonne journée. 난 산에서 좋은 하루를 보냈을 때 정말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되더라,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비가 다까 on fait comme ça. 좋아,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하죠. 그럼 산으로 가는 거를 보시면 뭐가 있나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이거는 풀어보는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6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제 계속 제안을 나타내는 대화가 많이 나오죠. See you 날래 또 나옵니다. C절에서 제안. See you 날래야 un concert ce weekend. 이번 주말에 콘서트 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얘가 c'est possible un autre jour. 다른 날좀 가능할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다른 날을 얘기했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미겠죠. 비가 je suis désolé. 미안해. Je suis très occupée en ce moment. 내가 지금 너무 바빠.

애가 쓰도 마시, 안타깝다라고 하고 있죠. 볼게요. 우리 이번 주말에 콘서트 보러 갈까라고 했을 때 비가 반대하는, 그러니까 못 간다는 그런 의미죠. 1번, pass weekend. 이번 주말은 안 돼. 이번 주말 말고. 요거 들어갈 수 있겠죠. 2번에는 bien sûr que oui라고 했어요. 물론 괜찮지. 요거는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에 ce n'est pas possible. 가능하지 않아. 4번, je suis occupé ce week-end. 나 이번 주말에 바빠. 그쵸? 5번에 ce sont pas mais je suis déjà prise. 고맙지만 내가 선약이 있어. 라고 합니다. être pris, 선약이 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6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에서, 이제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냐? 아니면 거절을 하는 거냐, 수락을 하는 거냐, 거절을 하는 거냐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 영역에서 문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네요. 애가 사트 뒤 달래 오공 성터 뽕피두와 펠레쿠라고 하죠. 수업이 끝난 다음에 뽕피두 센터에 가는 거 어때? 라고 역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B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On se retrouve où? 우리 그러면 어디서 다시 만날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가 devant la librairie Gilbert Jeune à 16h. 오후 2시에, 오후 4시죠. 세지니까. 16시에 Gilbert Jeune 서점 앞에서 만나. Ça te va? 괜찮아? 라고 하죠. 그러면 어디에서 다시 만날까라고 하고 약속을 최종 정하고 있죠. 그러면 수락을 하는 거죠? 그럼 볼게요. 보기 A번. Avec plaisir. 좋아. 기꺼이. 가능하고요. Aucune idée는 모르겠어.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도 없다라는 거고요. Pas question은 말도 안 돼. 라는 의미죠. 그리고 Pourquoi pas? 왜안 되겠니? 그렇지. 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A와 D 가능합니다. 그래서 7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8번 문화 보도록 할게요. 빅토르 위고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에요. 빅토르 위고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빅토르 위고 est un acteur, auteur français très connu. 빅토르 위고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 작가입니다. Il est né en 1802. 1802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il est mort en 1885. 1885년에 사망했습니다. Il a écrit des romans, des poèmes et des pièces de théâtre. 그는 소설도 썼고요, 시도 썼고, 그리고 희곡도 썼습니다. Son roman Les plus connus est Les Misérables라고 되어 있죠. 가장 유명한이라고 해서 이렇게 꾸미고 있고요, 호망을. 가장 유명한 소설은요, Les Misérables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한 단어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레 정관사고 미제라블 이렇게 된 거죠. 레미제라블입니다. Ce livre raconte l'histoire d'un homme, Jean Valjean이라고 하죠. 이 책은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발장이라고 하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Victor Hugo a aussi écrit Notre-Dame de Paris. Victor Hugo는 역시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것도 썼습니다. Ce livre suit l'histoire de Quasimodo et d'Esmeralda. 이 책은요, 꽈지모도와 에스메랄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Mais Victor Hugo est aussi connu pour ses poèmes. 하지만 Victor Hugo는 시로도 또 역시 유명합니다. Il en a écrit beaucoup, 굉장히 많이 썼고요. Ses poèmes sont beaux et profonds. 그의 시는 굉장히 아름답고 심오합니다. Aujourd'hui encore, ses livres et ses poèmes continuent de plaire à beaucoup de personnes et les gens les lisent toujours avec plaisir. 오늘날 여전히 그의 책 들과 그의 시들은요 계속해서 기쁨을 주고 있대요.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 책과 시를 여전히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그말 맞지 않은 거 19세기 유명한 작가이다 맞죠? 지금 연극 대본을 쓰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그의 시는 아름답고 심오하다 맞고요. 시를 극장에서 낭독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 나와 있지 않았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그의 작품을 여전히 읽히고 있죠. 마지막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9번 보겠습니다. 그를 위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줄 베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줄 베른 écrit Le Tour du Monde en 80 jours en 1873. 73죠? 예. 1873년에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을 썼습니다. Ce livre raconte l'histoire de Phileas Fogg. 그 Phileas Fogg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언어글레 영국 사람인 필리어스 포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Il fait un pari avec ses amis. 그는 친구들과 함께 내기를 했어요. 그 내기가 뭐냐면 faire le tour du monde en 80 jours.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기를 한 거죠. 과연 할수 있느냐 없느냐. Pour ce grand voyage, 이 거대한이라고 뭐라도 이 대여행을 위해서 il prend plusieurs fois le train et le bateau. 여러 번 기차와 배를 타게 됩니다. Un détective, détective는 탐정이에요. 탐정 픽스라는 탐정이요. Suit Phileas Fogg, Phileas Fogg를 빡뚜 여기저기에서 계속 쫓아다녀요. 그리고 essaie tout le temps de l'arrêter. 그를 잡으려고 막 시도를 합니다. Le dernier jour, 마지막 날에 필리어스 포그는요, croit avoir perdu le pari. 그가 내기에서 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Mais 하지만 grâce au décalage horaire, décalage horaire는 시차거든요. 이 시차 때문에 il arrive à Londres, 런던에 도착을 했어요. En temps et en heure, 제 시간에 맞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Gagne son pari. 내기에서 이겼어요. Ce livre est belle histoire de voyage. 이 이야기는요, 아름다운 여행 이야기예요. Il est facile à lire. 읽기가 쉽고요. 그리고 très amusant pour les jeunes.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재밌게 읽히는, 재밌는 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를 위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볼까요? 줄 베른은 탐정으로 활동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줄 베른이 탐정이 아니고요. 그 소설 안에 나와 있는 탐정의 역할을 픽스라는 사람이 한 거죠. 아닙니다. 2번,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주인공은 영국인이다라고 했는데, 영국인 맞아요. 여기 써 있죠.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런던에서 최초로 발표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 나와 있지 않아요? 아까 2번이 정답이었죠? 네. 4번,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줄 베른의 첫 소설 작품이다라고 했는데요. 첫 소설이다. 뭐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5번,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젊은이의 여행을 그린 소설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필리어스 포그에 대한 뭐 얘기를 나눈 거지, 그 내기를 한 거를 다룬 거죠. 세계 여행을 다룬 이야기죠. 그래서 9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부터 문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문제가 나오는데요. 밑줄진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은이라고 했죠. 라봉두 레맹이라고 합니다. 손을 씻자라고 하죠. 지금 1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나와 있죠. 그 우리가 신체 명사 앞에는 소유격 대신에 정관사를 쓰죠.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스는 송바 노고디나떼어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정의 드를 적용을 해서 지금 대에서 드로 바뀐 건데 부정의 드를 적용을 하려면요 직접 목적보로 써야 되죠. 부정관사나 부분관사가.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직접 목적보가 아니죠. 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대를 써준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다나 느 마빠 오페르 드 로라고 되어 있는데 다나가 나에게 물을 주지 않았어요. 물을 제공하지 않았어요라고 하죠. 이거는 부정의 드의 영향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드 로, 물을 제공하다라고 해서 직접 목적보로 쓰인 부분 관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도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네 아포스토프 그다음에 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네 듀퐁 본 호게르 댄 필름이라고 했는데 듀퐁 씨 가족은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했는데 누구누구 가족이라고 할 때는요 정관사 복수를 쓰죠. 그래서 레로 바꿔주셔야지 옳은 표현이에요. 5번에 세땅드 레작테르 덩스 데아트라고 했는데 이 연극에 나오는 배우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축약관사로 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축약시켜야 되죠. 뭐뭐의 그리고 정관사 대에 나오면 내가 나오면 대로 축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관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자, A번 누분홍 뒤자뽕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 출신입니다라고 했어요. 문이허트가 이제 장소나 국가가 나오게 되면은 어디 어디 출신이다라는 거죠. 근데 자뽕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남성 국가이기 때문에요. 드 하고 르 자뽕, 르가 합쳐져 가지고 뉘로 되는 거, 축약관사 형태 요거 맞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자, 2번은 맞아요. B번 꽁비엔 드 플레어 아델르, 그녀는 얼마의 몇 개의 몇 송의 이의 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꽁비엔 드 다음에는 우리가 관사를 생략하죠. 그래서 여기 레 같은 거, 레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꽁비엔 드 무관사 명사이기 때문에 맞게 쓰이고 있는 거죠. B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자, C번. Cette bouteille est pleine d'eau라고 했는데, plein de 그러면 뭐뭐로 가득 찬이란 뜻이죠. 지금 plein de가 된 거는요, 부테이유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plein de가 된 거죠. 그래서 뭐뭐로 가득 찬이라고 할때 plein de 다음에도 역시 관사가 없어지죠. 무관사 명사이기 때문에 plein d'eau라고 쓴거 맞아요. 해석은 이 병은 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네요. 옳은 문장이 됩니다. 그럼 D번, beaucoup de filles entrent dans l'école이라고 했어요. 많은 소녀들이 학교에 간다, 학교로 들어간다, 입학을 한다 이런 건데, 자, beaucoup de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위를 나타내잖아요. beaucoup de, 뭐 peu de, un peu de 이런 거 다음에는요. 무관사 명사, 관사가 없어지죠. 근데 얘는 지금 관사를 써가지고 드, 레 축약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드로 써야지 옳은 문장이죠. 그러니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요. A, B, C가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사 문제는 정답이 이렇게 뭐두 개, 세개 혹은 어떤 경우에는 A, B, C, D 모두가 다 정답으로 제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조심해서 푸셔야 됩니다. 수능에서도 이 보기가 나오고 보기 전체가 다 정답으로 제시된 적이 꽤 있습니다. 보기 4개가 설마 다 정답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A, B, C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Ma famille aime le weekend. 나의 가족은 주말을 좋아합니다. Nous allons restaurant. 우리는 레스토랑에 갑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빠송 그리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느떵성떵 때때로 Nous allons. 우리는 갑니다. 극장에 갑니다. Pour regarder 보기 위해서 film 영화를 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축약관사, 부정관사, 부분관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축약관사는 전치사 아하고 드가 정관사 르나 레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 주, 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 첫 번째 빈칸 A를 보시면요. 누잘롱 오 헤스토항이죠. 레스토랑에서 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르 결합을 해서 오로 되는 거죠. 첫 번째 오가 들어가 있는 1, 2, 3번 중에서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 빠세 뉴덩 시간을 보내다라고 해서 부분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땅은 이게 S가 붙어 있지만 단수로 쓰일 수 있는, 단수로, 단수하고 복수하고 형태가 같죠. 뭐 복수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아무튼 형태가 원래 S가 붙어 있는 겁니다. 단수이지만. 뜨떵정떵 때때로 우리는 영화관에 갑니다. 극장에 갑니다라고 할 때, 어디 어디에, 역시 아. 아, 똑같은 A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아 플러스 르 축약이 돼서 오 극장에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봅니다라고 했을 때요. 영화를 그냥 보는 거잖아요. 얘는 직접 목적 보어죠. 그러니까 얘는 축약관사, 뭐 부분관사 이런 거 필요가 없이 그냥 부정관사에 복수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 쓰면 돼요. 그래서 아, 주, 그 다음에 대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축약관사하고 부분관사, 그리고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것들 함께 묶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5강과 6강의 실전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풀어보시면서 뭐 관사나 그다음에 대명사 편어좀 놓친 것 같다라고 하시면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살펴보시고요. 문화 문제도 앞에는 한글이 나와 있고 그거 그대로 옮겨서 프랑스어로 문제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두개 같이 펼쳐놓고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조선소가 미쓰비시 조선소인데요. 상해에서 압송된 윤봉길 의사가 도착했던 곳입니다. 원래 윤봉길 의사는 고병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다 보니까 윤봉길 의사를 쾌석선으로 갈아태운 다음에 바로 저 미쓰비시 조선소로 압송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외지 곳인데요. 여기가 예전에 오사카 위수연구소가 있던 터입니다. 그 당시에 윤복민 의사가 이제 수감됐던 곳이 육군 위수연구소인데, 그러니까 스루 아키라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전 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위수연구소 터에서 이제 수감됐다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가 예전부터 오사카성 내부에 있는 육군 위수형무소 터였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제 등 뒤로 보이는 이 신사가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윤봉길 의사가 투옥됐던 위수형무소 터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가 저기에 투옥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이

일본인들은 윤봉길의사의 유해를 전몰자 묘원으로 올라가는 계단가 밑에 암장합니다. 46년도에 윤봉길의사의 유해가 발굴돼서 순만 다행이지만 생각해보면 14년 동안 일본인들이 그 암장지를 밟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7강이고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해양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자, 주요 출제 포인트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주요 출제 포인트. 이 단원에서 이 주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해수의 물리량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나서 해수의 순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두 주제가, 이 내용이 한 문제 한 문제씩 구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 문항으로 보기 기억니은 디귿으로 이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리고 비교적 어려운 문항이 이제 출제되지는 않는 단원이어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 있다. 해수의 성질에서 이 용존 기체는 용해도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수온, 염분, 밀도, 온도, 염분, 밀도는 수온, 염분도와 같이 연결시켜서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수계의 어떤 특성을 비교하는 것들도 나온다. 그리고 해수의 표층순환은 꼭 대기의 대순환을 같이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심층순환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서양의 심층수계 관련된 거.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의 특징은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은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필수 개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해수의 성질에서 첫 번째 온도인데, 자, 표층해수의 온도, 표층수온은 위도와 계절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유입량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에는 수온이 높아진다. 겨울철에는 수온이 내려간다.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다. 저위도로 갈수록 평균 수온이 높다. 표층수온이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얘기할 때는 층상 구조를 같이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를 수온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깊이라고 한다면, 깊이가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해수의 수온 구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없고 태양 복사 에너지만 우리가 고려한다라고 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온이 내려간다. 그러다가 햇빛의 영향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온이 일정하게 최저치로 일정해지는 층이 만들어지게 된다. 우리가 여기를 심해층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심해층은 수온이 최저, 밀도가 최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바람의 영향이 있다? 그럼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표층수온과 그 밑에 있는 물이 섞이면서 뭐가 나타난다? 혼합층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서 바람의 영향이 이제 거의 바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곳부터 다시 수온이 내려가서 수온약층. 맞죠? 그래서 실제 바람의 영향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해수의 층상 구조는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 심해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고요. 계절적 변동성이 거의 없고요. 밀도가 최대이고 수온이 최저. 수온약층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수온이 낮아지는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난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안정층이다. 왜냐하면 위에가 수온이 높고 밀도가 작고, 밑에가 수온이 낮고 밀도가 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하다. 안정층.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지고 수온은 내려간다. 왜냐하면 바람이 세면 셀수록 밑에 있는 찬물을 많이 섞어낼 테니까. 요거 기억. 자,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의 이 수온의 연직 분포를 볼 때, 저위도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잘 나타나지 않고요. 수온약층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수온약층의 뚜렷한 정도는 온도차를 가지고, 온도차가 굉장히 크죠. 자, 중위도는 혼합층이 제법 뚜렷하게 나타난다. 아셨죠? 그 다음에 고위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표층부터 심해층까지 햇빛의 영향을 거의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 계절의 변동성이 거의 없이 햇빛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가정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심해층, 그 표층부터 심해층의 특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표층수온, 그 다음에 연직수온 분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염분 얘기해 볼게요. 염분은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우리가 염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염분을 우리가 굳이 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해수 안에 들어있는 염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해수라고 하는 건 바다에 있는 물 플러스 염류가 해수거든요. 분해 염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저쪽에 1kg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량. 이 염분의 증가 요인, 특히나 표층 염분 같은 경우 증발이 많으면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분모가 줄어드는 거니까 염분이 증가하는 거예요. 아셨죠? 해수가 결빙이 일어나는데, 해수가 결빙이 일어나면 물이 어는 과정에서 소금이 그 얼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는 물이 있는 그 해역에 그 염류는
얼지 않는 그 주변의 해역으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주변의 해역은 염분이 오히려 높아지는 거야. 염류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해역이라고 한다면 염분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는 얘기는 이 값에서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그럼 염분이 감소하는 거고, 담수가 유입이 됩니다. 역시나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염분이 감소하는 거고, 빙하가 융해가 돼요. 바다에 있는 또는 대륙에 있는 빙하가 융해가 됩니다. 특히나 대륙의 빙하 융해가 커요. 대륙 빙하가 융해가 되면 거기에 있는 녹은 물이 바다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역시나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염분은 줄어드는 거. 아셨죠? 그래서 표층염분의 증가 감소 요인이 시험에 종종 나올 수 있죠. 자, 표층염분은 대체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클수록 높다. 즉 증발량이 클수록 높다. 또는 강수량이 적을수록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랬을 때 볼게요. 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실선이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을 나타내는 값. 보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저위도, 적도 부근에서 굉장히 적죠. 최소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도에서 강수량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 적도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표층염분이 적어요. 됐죠? 갑니다. 20도에서 30도 부근, 20도에서 30도 부근이 되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굉장히 커요. 그 얘기는 뭐다? 증발량이 많다. 여기는 증발량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증발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거에 의해서 표층염분도 이렇게 높은 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위도별로 봤을 때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이 증감의 경향을 표층염분이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볼게요. 여기는 강수량이 많아서 표층염분 적고,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아서 표층염분 많고. 자, 표층염분 증가. 맞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도 증가. 자, 표층염분 감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도 감소. 그대로 가는데 신기한 건 여기죠. 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여기서 증가합니다. 이 구간에서. 그런데 표층염분 어때요?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고위도 해역의 표층염분을 해석할 때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요 해역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아, 이러한 요인들이 있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아, 담수가 유입이 돼 빙하에 융해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때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해역은 오히려 더 표층염분이 낮아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런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이렇게 증감의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은 대기 대순환이랑 관련이 있다. 이따 뒤에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대순환에 저압되는 강수량이 많아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압되는 증발량이 많아요. 아셨죠? 이 정도 한번 얘기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염분 다음에 우리 그럼 그 다음 밀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의 밀도는 주로 수온, 염분, 수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중에서 제1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수온이 제1의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바다의 이 해수의 어떤 이 물리량의 변화를 보면 염분, 수압의 변화보다 수온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저위도의 표층수온, 고위도의 표층수온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그 다음에 표층수온과 아주 깊은 심층 해수의 수온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서 수온에 의해 밀도 차이가 조금 많이 나타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수온 변화를 우리가 좀 해수의 밀도를 해석할 때는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자, 해수의 밀도 범위는 1.021에서 1.027g per 세제곱센티미터. 자, 선생님이 왜 굳이 이 값을 가지고 왔냐면 실제 밀도가 큰 해수와 밀도가 작은 해수의 밀도 차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 생각보다. 1.021과 1.027은 0.006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수에서의 밀도 차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그리 막 드라마틱하게 막 나지 않는다는 거지. 수온을 생각해 보세요. 저위도의 수온과 고위도의 수온이 10도, 20도 막 차이가 나거든. 그런데 얘는 그만큼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보면 표층 해수의 수온과 밀도의 관계입니다. 수온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표층 해수의 밀도가 가장 낮다고.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밀도는 커진다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여기가 이상한 거지. 수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밀도가 증가하다가 오히려 북반구 고위도역에서는 밀도가 다시 작아지네. 그럼 밀도가 작아진데 여기서 이 밀도가 작아지는 요인은 수온에 의한 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수온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밀도가 작아지는 요인을 우리가 이제 따져볼 때는 아, 염분에 의한 영향이구나.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북반구 고위도역은 표층염분이 적다고. 담수의 유입, 빙하의 융해를 고려해야 된다고.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같이 생각해 보시고, 보면 밀도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본적으로 증가한다. 밀도가 작은 물이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죠. 비정상의 상태죠. 정상이라고 한다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크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수온이 낮다가 정상이다.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밀도, 그 다음에 수온, 염분을 우리가 이 수온 염분도를 이용해서 많이 해석하는 문항들이 나오죠. 수온 염분도라고 하는 건 해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또는 뭐 그림, 해수의 물리량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보면 A, B, C가 있죠. 위로 갈수록 수온은 증가, 염분은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볼 때 A와 B, C 중에서 C가 밀도가 제일 작은 거고 A와 B는 등 밀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수온 같은 경우는 자 수온 비교해 볼게요. 수온은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야. 염분을 비교해 볼게요. 염분을 비교하면 염분은 지금 A가 제일 적고 B와 C는 같네. 이렇게 되겠죠. 자 밀도를 비교해 보면요. 밀도는 지금 A와 B가 같고 C가 제일 적네.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지. A 같은 경우는 수온이 낮고 염분이 좀 작아. 그러니까 얘가 제법 밀도가 큰 이유는 수온 때문에. B 같은 경우는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염분이 좀 많아.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좀 밀도가 좀 큰 이유는 염분 때문에. 그래서 수온과 염분의 각각의 값은 다르지만 밀도가 같은 물이 존재할 수가 있다. 만약에 여기서 얘와 얘를 똑같은 양을 정확하게 섞는다라고 한다면 얘와 얘를 똑같은 양을 섞었을 때 그 섞은 물이 갖게 되는 물리량은 수온의 절반, 평균값, 염분의 절반, 평균값, 요 물리량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생긴 물 덩어리는 얘와 얘의 밀도보다 조금 더 큰 결과. 여기까지. 아셨죠? 우리가 수온 염분도는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수온 염분도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존 기체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용존 기체를 공부할 때는 용의 도를 항상 같이 가져가야 돼. 우리가 실제 물 속에 용존 기체가 얼마큼 들어있어? 용존 산소, 용존 이산탄소가 얼마큼 많이 있어? 이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캐치해서 그거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존 기체와 같은 문제를 낼 때는 보통은 용해도를 가지고 수온이 낮으면 기체가 많이 용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수온을 비교해서 용해도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항을 구성하기가 쉽다고. 그래서 용존 기체를 얘기할 때는 용해도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좋다. 자, 기체 용해도는 수온, 염분, 수압 등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제1의 조건은 수온. 아셨죠? 수온

수분이 낮다?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 기체가 잘 녹아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온이 낮은 물은 용존 기체량이 많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무난 구성이 많다고요. 아셨죠? 자, 표층의 용존산소량 역시나 수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위도의 표층해수에서 용존산소가 많다. 아셨죠? 고위도의 표층해수가 수온이 낮으니까 기체의 용해도가 크니까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수온이 제1의 조건이야. 아셨죠? 생물의 광합성이 제1의 조건이 아니라고. 수온이 제1의 조건이라고.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지구 이 표층 해수의 수온 분포를 해석할 때는요. 아셨죠? 자, 수심에 따른 용존 기체량 해석을 해볼게요. 보면, 자, 용존 산소량, 보면, 리터당 미리리터죠. 1에서 6. 용존 이산화탄소량, 보면, 역시나 리터당 미리리터죠. 44에서 5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바다에는요. 이산화탄소량이 많은 거야. 산소량보다 이산화탄소량이 많다고. 값이 훨씬 더 크잖아. 산소는 값이 적은 거야.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표층을 보면요. 여기가 표층입니다. 표층 갈게요. 표층을 보면 다른 깊이에 비해서 용존 산소가 많죠. 용존 산소가 많아서 여긴 산소가 정말 많네? 이산화탄소보다 많네? 이런 오해를 하는데 용존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거예요. 산소보다. 아셨죠? 얘는 지금 6 정도 되는 거고, 얘는 44 정도 되는 거니까, 이산화탄소가 7배 이상 많은 거야. 아셨죠? 이런 거 오해하지 마셔야 되고. 이 자료를 좀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산소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표층에는 용존산소가 많죠? 다른 깊이에 비해서. 그 이유는, 첫 번째, 광합성. 아셨죠? 광합성. 표층은 햇빛에 의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많이 생성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표층에 이산화탄소가 많다. 두 번째, 대기에서 직접 용해되어 들어가는 거. 대기에서 용해되어 들어간 산소가 많기 때문에 여긴 용존산소가 많다.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대기에서 용해되어 들어간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고위도의 표층해수가 용존산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고위도는 광합성 잘 안 일어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위도의 표층해수가 용존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거는 대기에서 용해되는 거. 용해도 때문에. 이거 기억하시고요. 깊이 들어가면 지금 깊이 들어갑니다. 약간 중층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중층으로 들어가면 광합성이요, 없죠. 그 다음에 대기의 용해도 없죠. 대신 여기 뭐가 있어요? 생물의 호흡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호흡에 의해서 산소가 많이 소모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계속 증가할 수 있지만 산소는 많이 소모되고 산소의 양이 적다. 그런데 더 깊어집니다. 여기를 심층이라고 해볼게요. 심층이 되면 자, 1번 광합성 없죠. 2번, 대기에서 용해 없죠. 3번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보니까 이때 압도적으로 줄었는데 다시 이때와 비교해보면 산소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증가하는 경향, 얘는 누구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광합성 아니고요. 대기 용해 아니야. 그럼 여기서 산소가 증가하는 요인, 얘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 얘는 심층 순환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고위도에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차가운 표층해수. 밀도가 큰 녀석이 가라앉아서, 산소를 가진 채 가라앉아서 다른 지역에 뿜어주는 거, 뿌려주는 거. 그게 지금 이 결과. 그게 가능한 이유는 수심이 깊어진 요 곳으로 들어가면 뭐가? 수압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수압이 증가하면 산소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 용해도가 증가해서. 이제 그런 포인트, 산소 관점에서 요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해수의 성질, 기본적인 거 얘기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의 순환을 얘기할 텐데, 해수의 순환을 얘기하려면 먼저 표층 순환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기대순환을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볼게요.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의 차이에 의해서 비롯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기의 순환을 우리가 대기대순환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저위도는요, 뜨겁죠.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고위도는요, 차가워요.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의 평균적인 유입량을 따지면 저위도가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거든. 그게 뜨거워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차가워서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어. 에너지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지. 에너지는 고위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이러한 특성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흐름과 동반해서 해수의 운동, 대기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 엄청난 규모의 그 대기의 운동을 우리가 대기의 대순환으로 설명을 한다. 아셨죠? 그랬을 때, 자, 대기 대순환 모형 두 가지.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기 대순환의 모형은 아주 간단해요. 제일 뜨거운 곳이 어디? 적도. 그러니까 적도에 있는 이 지표면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적도에 있는 공기들은 가열이 잘 돼. 가열이 잘 되면 상승을 잘한다.

거기가 고위도로 가고 싶은데, 북방공원 얘기하겠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는 과정에서 전향력이 생기면서 직진을 잘 못해. 계속 휘어져. 휘어지다 보면 대략적으로 한 30도 부근까지 가면 더 이상 북쪽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가라앉는다. 그러면서 하나의 순환이 만들어진다. 자, 극지역에서 굉장히 차가워진 공기가 가라앉죠? 가라앉으면 저위도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얘가 계속 방향이 바뀐다고. 그래서 끝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한 60도 부근까지 내려오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다시 상승해서 하나의 순환이 만들어진다. 극순환, 헤들리 순환. 요두 개의 순환, 패턴, 요러한 톱니바퀴, 이러한 톱니바퀴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여기에 하나의 또 순환이 만들어진다. 패례 순환. 직접 순환, 간접 순환 기억하시고요. 공기의 상승이 잘 일어나요? 지상에 공기가 잘 없겠지? 저압대. 공기의 하강이 잘 일어나요? 지상에 공기가 많겠지? 고압대. 지상에 상승이 잘 일어나요? 공기가 적어요? 저압대. 하강이 잘 일어나요? 공기가 많아요? 고압대. 이런 거 기억하시고. 특히나 요 60도 부근은 잘 보면 차가운 공기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옵니다. 따뜻한 공기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갑니다. 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얘와 얘가 만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전선을 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한대 전선대까지도 기억. 그 대기 대순환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 전체적인 대기의 순환 기억하시고 저압대,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의 요 반복을 기억하시고 저압대에서는 상승 기류 잘 일어난다. 비 많이 내린다. 고압대에서는 하강 기류가 강하다. 그 다음에 비가 안 내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지상 바람 보시면, 지금 30도에서 0도 사이에는 무역풍, 30도에서 60도 사이는 편서풍, 60도에서 90도 사이는 극동풍, 요거에 의해서 해수의 표층순환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 자,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해수의 표층순환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상 바람을 꼭 기억해라.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 모델을 따라서 설명을 한다.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0에서 30도는 헤들리 순환이 존재하는 곳이고, 거기는 지상의 바람이 북동 무역풍이야. 남반구는 남동 무역풍. 둘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동풍이에요, 동풍. 동풍이면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부는 거거든. 그러니까 0도에서 30도에 있는 해수들은, 표층 해수는 요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다시.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여요.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여요.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게 태평양에서는 북쪽 대류, 남쪽 대류가 되는 겁니다.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거. 무역풍에 의해서 생겨난 거. 아셨죠? 요 태평양의 주요 표층 해류는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찰칵 찍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0도에서 60도 편서풍이죠? 서풍이에요. 30도에서 60도 편서풍이죠? 서풍이에요. 서풍의 바람에 의해서 요 지역에 있는 표층 해수는 서에서 동으로 간다고. 서에서 동으로 간다고. 그게 북반구는 북태평양 해류고 남반구는 남극순환 해류야. 요 녀석들,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류,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해류들이 기본적으로 대기 대순환의 지상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류야. 요 해류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다 보면, 자,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해류가 여기 쌓여요. 그럼 쌓인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해류를 만들어내는 거고. 얘네들이 이동을 해서 여기에 쌓여요. 쌓여서 쌓인 물이 이동을 하면서 또다시 해류를 만들어주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중위도 지역에 기본적인 대기의 대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해류를 우리가 아열대 표층순환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래서 북반구 같은 경우는 북쪽도 해류, 크로슈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가 아열대 표층순환이 되는 거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표층순환을 이루는 주요 해류다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조건으로. 이런 녀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암기해야 될 요소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남반구의 아열대 표층순환을 이루는 해류가 되는 거죠. 남족도 해류,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순환 해류, 페루 해류. 아셨죠? 얘네들은 대기 대순환의 지상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대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 거고. 자, 여기서 하나 더. 크로슈오 해류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녀석들이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녀석들을 우리가 난류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녀석들은 저위도에 많이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하는 거지. 난류의 역할, 그 다음에 한류의 역할들도 우리가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평균적으로 비교해보면 같은 위도대에서 난류가 수온이 높고요. 염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동 속도가 뭐 빠르고요. 수온이 높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은 좀 적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 보시고, 한류 같은 경우는 영양염이 많고, 상대적으로. 이런 거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요 태평양의 주요 아열대 순환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만 더. 자, 남반구 같은 경우는 남극 대륙이, 자, 위도 60도 부근까지 이렇게 영향을 줘요. 남극 대륙과 여기 주변에 있는 얼어 있는 얼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순환이 잘안 만들어지거든. 남반구 같은 경우는 아열대 순환이 거의 끝이에요. 근데 북반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쪽에 또 다른 순환이 있다는 거지. 아열대 순환 위쪽에 또 다른 순환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순환을 아한대 순환이라고 얘기해. 아한대 순환은 편서풍, 극동풍의 영향을 다 받고 있는 순환. 아셨죠? 북반구 같은 경우는 이런 아한대 순환도 존재한다. 아셨죠? 요 정도까지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해수의 표층 순환, 대기 대순환과 관련된 해수의 표층 순환에서는 요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층 해류와 대기 대순환의 지상 바람. 그다음에 아열대 순환의 해류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난류와 한류의 특성 기억하시고, 아한대 순환 북반구에서 소규모로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남극 순환 해류는 서에서 동으로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서에서 동으로 진행하는 거, 남극 대륙을 돌고 있는 거.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수의 표층 순환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심층 순환입니다. 자, 심층 순환이라고 하는 건 표층에서 밀도가 커진 해수가 심해로 가라앉아서 해수의 전체적인 어떤 연직 규모의 순환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그런 걸 해수의 심층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자, 해수의 심층 순환은, 다시, 표층 순환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대기 대순환의 지상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느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이 해수의 심층 순환은 바람의 영향이 없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뭐에 의해서?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밀도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기본은 이렇습니다. 같은 깊이에서 고밀도 해수가 있고, 같은 깊이에서 저밀도 해수가 있으면, 고밀도 해수에서 저밀도 해수로 해수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요 해수의 움직임이 심층 순환을 만들어내는 기본이라고 보는 거고, 요러한 밀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수온과 염분으로 보는 거고, 둘 중에 조금 더 영향이 크다라고 보는 건 수온이라고 보는 거지. 염분은 생각보다 차이가 좀 적거든. 아셨죠? 그래서 이 수온과 염분에 따른 밀도 차에 의해서 밀도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해수의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거에 의해서 요 깊은 곳에서도 순환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심층 순환인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람에 의한 표층 순환은 바람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바람이 강약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순환이, 뭐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근데 심층 순환 같은 경우는 밀도 차이에서 생기는데, 앞서 우리가 해수의 성질을 얘기할 때 해수가 밀도 차이가 생각보다 적다고 얘기했어. 0.00 얼마 램프 세제곱센티미터. 밀도 차가 적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순환을 만들어낸 이 해수들의 흐름은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다는 거지. 밀도 차가 잘안 나, 생각보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모형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극해역이에요. 수온이 가장 낮은 곳. 지금 지표 냉각이 잘 되는 곳. 에너지 방출이 워낙 많아서 지표 냉각이 엄청 잘 되는 곳. 그러니까 찬물, 밀도가 큰 물이 잘 만들어져요. 밀도가 큰 물. 주변보다 밀도가 큰 물이 잘 만들어집니다. 무거워집니다. 가라앉죠. 이 가라앉는 물은 여기에 산소를 많이 용해시킨 물,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얘는 쭉 가라앉아. 가라앉고 봤더니 주변보다 얘가 밀도가 크니까 밀도 차이에서 이동을 하는 거야. 침해 확산. 아셨죠?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여기 물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물은 표층에서 채워준다는 거지, 표층에서. 어디? 저위도에서. 저위도의 표층 해수가 이동하면서 여기를 채워주는 거.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러한 연직 규모의 순환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심층 순환 모형. 그래서 저위도 해역에 있는 표층 해수는 고위도로 에너지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위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고위도에 있는 아주 차가운 물은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아서 이러한 연직 순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라앉은 이 물은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산소를 심해에 확장시켜 주는 거고, 그럼 이쪽의 해역은 광합성이 없어도, 대기에서 용해되는 게 없어도, 여기에서 공급받은 산소로 인해서 산소를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수압이 높기 때문에 용해도가 커져서 산소가 잘안 빠져나가요. 아셨죠? 이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심층 순환에서 처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자료는 바로 요거예요. 아마 올해도 학력평가 모의평가에서 이 자료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자, 대서양에서의 심층 순환. 자, 보겠습니다. 보면 기본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밀도가 굉장히 큰 물이 가라앉아서 이동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이 가라앉는 이 물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괴라고 불러요. 수괴. 수괴. 수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물리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동한 거예요. 물리량의 변화가 없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온이 굉장히 낮고 밀도가 굉장히 큰 물이 가라앉아서 여기에 온다, 여기에 온다, 여기에 온다, 여기에 온다, 여기에 온다. 여기에 있는 물들의 물리량을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다라고 보는 거지. 왜냐면 물리량의 변화 없이 수계가 이동하기 때문에. 북대서양 심중수도 마찬가지. 여기서 가라앉은 물이 물리량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을 찍어서 해수의 물리량, 해수의 물리량, 해수의 물리량, 해수의 물리량을 측정을 해도 변함이 없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층순환의 운동을 얘기할 때는 이 수계라고 물들의 움직임을 가정하고 물리량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북대서양 심층수, 우리가 알고 있는 북대서양 심층수의 수온과 염분 밀도값, 그 값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 그럼 여기 북대서양 심층수가 있네.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 여기도 북대서양 심층수가 있네. 그럼 아, 북대서양 심층수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주요 심층순환의 수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요세 가지입니다.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얘네들의 수온 평균값, 염분 평균값. 반드시 여러분이 대소 비교가 가능해야 돼. 가장 밀도가 큰, 가장 수온이 낮은 물은 남극 저층수. 얘가 밀도가 가장 크고 수온이 낮은 물이에요. 가라앉아서 바닥, 해저를 따라서 남극이니까 가라앉은 다음 해저를 따라서 주변 바다로 확장된다. 북쪽으로도 가고 주변으로도 가고. 아셨죠?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는 대략적으로 위도 60도 이상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물. 얘는 이 셋들 중에서 평균 염분이 제일 큰 거, 상대적으로. 수온은 남극 저층수보다는 높지만 남극 중층수보다는 낮아서 얘도 밀도가 굉장히 큰 물이에요. 가라앉아서 대략적으로 2에서 3km 정도의 깊이를 이동한다. 어디로? 남쪽으로. 얘는 북쪽으로. 남극 중층수 대략 한 50도 부근에서 만들어져서 대략 1km의 깊이를 이동을 한다. 1km의 깊이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 아셨죠? 얘는 상대적으로 다른 해수들에 비해서 염분도 적고 상대적으로 다른 해수들에 비해서 수온은 많고. 그래서 남극 중층수의 물리량, 북대서양 심층수의 물리량, 남극 저층수의 물리량이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의 대소 비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러한 심층순환에 대한 내용 한번 좀 중요한 역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해수순환의 역할, 표층순환, 심층순환 모두 다 에너지를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도 간의 열소질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표층순환의 역할은 난류와 한류로 인해 다양한 생태환경과 기후를 조성할 수가 있다. 특히나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요, 따뜻한 물이 지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막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지역은 동일한 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온난한다. 그리고 그런 지역은 난류가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 줄수 있다. 겨울철에 난류가 흐른다? 인근 지역에? 그럼 수온이 잘, 수온이 꽤나 높은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지역은 꽤나 따뜻할 수가 있는 거야. 아셨죠? 자,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은 조경수역이 형성이 될수 있다.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면서 여기서 종이 풍부해질 수가 있죠. 자, 심층순환의 역할. 거의 전체 수심에 걸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순환입니다. 표층순환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만 존재하지만 심층순환은 굉장히 깊이 해 저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연직 규모, 전체적인 순환의 규모로 보면 굉장한 규모예요. 느리긴 하지만 규모는 굉장히 커. 표층순환보다 느리지만 해수 전체 영역에서 에너지 순환을 역할을 하고 있다. 용존산소와 풍부한 해수를 심해로 운반하여 심해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바다 생명체들이 생명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이 정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제 우리나라 주변도 좀 봐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자료를 간단하게 볼게요. 자, 처음은 표층수온 자료입니다. 표층수온. 2월과 8월. 보면 아 8월에 표층수온이 높구나, 2월에 표층수온이 낮구나, 당연한 거겠죠. 춥다, 따뜻하다, 그죠? 이 수온의 분포를 보면 등수온선이 대체로 위도와 약간 나란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태양복사 에너지를 생각해야 되겠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양복사 에너지의 유입량이 적어지니까. 아셨죠?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표층 염분 자료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표층 염분 자료는 뭘 자세히 봐야 되냐면 볼게요.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8월이야. 여름이죠. 여름은 덥지. 더우면 뜨거우니까 증발이 많이 일어나겠지? 증발이 많이 일어나면 표층 염분이 높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자고요. 자, 여기에 염분 값과 여기에 염분 값을 보세요. 대체로 보면 여기가 염분이 오히려 더 낮아요. 염분이 더 오히려 낮다고. 여름철에. 염분이 낮은 이유는 뭐 때문에? 여름이어서, 뜨거워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서 염분이 낮다? 설명을 할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염분이 낮은 이유는 뭐 때문에? 아, 여름철은 정말 강

강수량이 많구나. 우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거구나. 강수량 때문에 표층염분이 났다. 아셨죠? 그거 하나 보셔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비가 많이 내려요. 근데 이 비가 바다에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 육지에도 많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육지에서 많이 내린 비가 결국에 육지에 쌓여서 강물이 되어서 하천을 따라서 유입이 될거 아니야. 즉, 여기서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요인은 뭐죠? 담수 유입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비를 많이 내리는 것도 문제지만 담수 유입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8월 같은 경우 염분선이 해안선에 날아난 경향을 보여. 해안선에 날아난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담수의 유입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담수가 공급되는 것대로 표층 염분선, 등 염분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 아셨죠? 이런 부분들 많이 틀리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해류를 좀 얘기해 보면 이 해류를 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겠습니다. 이 크로시오 해류는 아열대 표층 순환을 이루는 주요 해류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난류가 형성이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동안 난류,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황해 난류가 형성이 된다.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은 크로시오 해류다. 얘는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난류가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제 북한 한류는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얘의 근원은 이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연해주 한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자료에서 우리가 볼 부분은 보니까 지금 동해에서 표층해류의 유속 분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표 길이가 길면 유속이 센 거고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알수 있는 거야.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동안 난류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동안 난류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금 요 자료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여기서 이 동안 난류는 어디서부터 온 거야? 크로시오 해류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동안 난류가 된 거지.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해양의 변화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봐야 되는 필수 개념을 얘기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제 2점짜리 문항을 볼 건데, 역시나 중요한 문항 봐야 되겠죠? 자, 영스픽 얘기하겠습니다. 자, 2점 4번 문항, 증발량, 강수량 관련된 자료인데, 증발량과 강수량 자료는 대기 대수면과 꼭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저압대는 상승 기류가 세서 비를 많이 내린다. 강수량이 크다. 고압대는 하강 기류가 세서 비가 잘안 내려요. 증발량이 크다. 그런 곳은 염분이 높겠지. 자, 해수의 물리량 문제. 기본적으로 수심이 깊어지면 수온이 낮아지고 밀도가 커집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대기대순환 모형에서 저압대, 고압대의 분포 기억하시고, 지상바람과 해수의 순환도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 지상바람과 상층바람도 같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들리 순환의 지상바람과 헤들리 순환의 상층의 바람은 서로 반대 방향이야. 기억하시고요. 자, 해수의 순환, 표층순환, 심층순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문항들은 한번더 이제 염두를 해두고 문항을 푸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 네 문항을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 자, 그림은 전 세계 연평균 표층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발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해역이 B 해역보다 큰 값. A 해역이 B 해역보다 큰 값은 요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료를 보면 여기는 지금 수온이 28도인데 여기는 수온이 0도네. 아, 수온이 높다. 그거 알 수가 있고 여긴 저위도인데 여기는 고위도야. 그럼 위도는 얘가 더 높겠네. 이제 그거 알수 있겠죠. 자, 연평균 표층수온 A가 높네요. 얘가 수온이 높은 이유는 저위도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유입량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높겠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입소하는 연평균 태양 복사 에너지 양 많겠지. 그죠?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 해수에서 상소 기체의 용해도는 식을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계를 따져본다면 수온의 반비례하니까 수온이 높을수록 용해도는 낮은 거고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는 큰 거니까 용해도는 얘가 더 크겠네. A가 더큰게 아니야. 그럼 뭐 틀렸다. 됐죠? 기역 니은만 맞겠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문항 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관측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보면 3월, 5월, 7월, 9월로 갑니다. 여름철로 갔더니 수온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북반구가 지금 요 시기가 여름철이잖아. 그러니까 요 지역은 북반구 자료야, 북반구. 7, 8, 9가 우리는 여름철이지만 남반구는 겨울철이거든. 여름철에 온도가 높구나.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지금 여기서 수온이 일정하죠?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이 변합니다. 감소합니다. 수온 약증. 그 다음에 심해증. 아셨죠? 혼합증의 두께, 수온 약증의 두께, 심해증. 여기서 볼까요? 여기 11월에서 1월 넘어간 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혼합증이야. 그 다음에 수온 약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심해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심해증의 시작 깊이가 깊은 거고요. 혼합증의 두께가 두꺼운 거야. 다시. 혼합증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혼합증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수온 약증의 시작 깊이가 깊은 거야. 혼합증의 두께가 얇을수록 수온 약증의 시작 깊이가 얇은 거야. 얕은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나중에 엘니뇨 라니냐 할때이 문제 많이 나오거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 해역은 남반구에 위치한다. 북반구입니다. 7, 8, 9의 수온이 높아요.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요. 뜨거워요. 남반구. 혼합층의 최대 깊이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깊다. 최대 깊이를 물어보는 거잖아. 겨울철로 갔더니 혼합층이 굉장히 깊어졌네.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얕다라고 해야 되겠지. 또는 뭐 최대 깊이는 뭐 얕다. 또는 혼합층의 두께는 이때가 여름철이 얇다. 이렇게 깊이는 최대 깊이는 얕다. 두께는 얇다. 이렇게. 자, 표층과 깊이 40m에서의 수온 차이는 11월이 8월보다 적다. 뭐 이거는 자료 해석을 해도 좋고요. 40m를 딱 해봐. 그러면 자, 11월은 수온이 똑같아. 수온 차이가 똑같아. 수온 차이가 없어. 수온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11월은 수온 차이가 없어. 근데 8월 같은 경우는 어때요? 7, 9. 그럼 이쯤에 있겠지? 여기는 여기와 여기의 수온 차이가 좀 제법 나지. 그러니까 이때가 수온 차이가 적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지식으로 푸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겨울철로 갑니다. 어차피 밑에서의 수온 변화는 잘안 나타나. 근데 위에서의 수온 변화는 계절에 따라서 여름은 많이 올라가고 겨울은 많이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될수록 밑에서의 수온 변화는 잘안 나타나는데 위에가 차가워져, 겨울이 되면. 차가워지면 위와 아래 온도 차이가 적어지겠지. 그렇게 해서 지식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름철이 되면 밑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위에가 많이 뜨거워진다고. 그럼 차이가 커지겠지. 아셨죠? 이렇게 해서 ㄷ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점 문항,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면 염류와 관련된 거죠. 어느 해역의 표층에서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종류와 양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얘가 1kg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 자, 그래서 우리가 염분을 식으로 뭐 굳이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해수 안에 염류가 얼마나 들어있니? 이제 얘가 이제 염분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 그 다음에 염류거든요. 얘는 그대로 염류고. 됐죠? 그래서 물 안에 염류가 얼마나 들어있니?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푸는 거고. 보겠습니다. 자, 염류는 해수에서나 대부분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보겠습니다. 이온, 이온, 이온, 이온, 이온, 이온.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뭐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맞죠? 제일 많은 건 누구죠? 이 34.4g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건 누구? 염화 이온이네. 됐죠? 자, 염류를 구성하는 이온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온은 염화 이온이다. 지금 얘가 18.980이고,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10.556.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결합을 해서 염화 나트륨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은 짜다. 염화 나트륨, 소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온은 염화 이온. 맞고요. 이 해역에 담수가 유입되면 표층 해수의 염분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해역에 담수가 유입이 된다. 그러니까 염분을 우리가 굳이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해수분의 염류가 되는 거고. 이 해수 안에는 물도 들어있고 염류도 들어있다고. 그럼 만약에 담수가 유입이 된다. 그럼 요 식에서 얘가 증가하는 거예요. 얘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 전체 값에서 분모가 증가하는 거니까. 분모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염분은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담수가 유입되면 표층 해수의 염분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아셨죠?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됐죠?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서 3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4번까지만 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4번 문항에 픽을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강수량과 증발량 이 패턴의 변화를 대기 대순환과 연결시키면 좋겠거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북반구라고 하겠습니다. 0도. 그 다음에 여기 90도 이렇게 놓고 여기 30도, 여기 60도, 30도, 여기 60도 이렇게. 자, 제일 뜨거운 곳은 어디? 적도. 상승 기류가 굉장히 강하다. 상승. 제일 차가운 곳은 어디? 극. 하강 기류가 강하다. 아셨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의 상승 기류의 이 연직 규모,
여기서의 하강길의 연지 규모를 비교해 보면 여기가 연지 규모가 더 커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승한 이 공기 덩어리는 자, 고위도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전향력에 의해서 끝까지는 못 갑니다. 30도 부근까지 간 다음에 내려와서 하나의 순환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이런 순환을 헤이들리 순환. 하강한 공기, 저위도로 가고 싶은데 끝까지 못 가고 60도 부근까지 간 다음에 상승을 해서 하나의 순환을 만들어내죠. 얘 우리가 극순환. 됐죠? 요 헤이들리 순환의 톱니, 요 극순환의 톱니에서 중간 단계에 하나의 순환이 존재하게 된다. 만들어지게 된다. 우리가 요 순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렇게. 페렐 순환. 그래서 기억할 것은 얘는 직접 순환입니다. 뜨거운 곳에서 상승, 차가운 곳에서 하강. 얘 직접 순환이에요. 뜨거운 곳에서 상승, 차가운 곳에서 하강. 요 원리를 기본적으로 따라가고 있거든. 직접 순환, 직접 순환. 기억하시고요. 얘는요, 둘을 비교해 보면 뜨거운 곳에서 하강, 차가운 곳에서 상승. 이상하지. 그러니까 얘는 얘와 얘의 톱니바퀴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간접 순환. 됐죠? 요거 기억. 한 다음에 여기서 볼 거. 아, 여기는 상승을 많이 하네. 여기 저압대. 자, 여기다 체크해볼까요? 여기는 저압대예요, 저압대. 저압대. 여기도 상승 많이 하네. 여기 저압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강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 여기는 그러면 고압대. 고압대. 여기 하강 많이 하죠? 여기 고압대. 됐나요? 그럼 상승 많이 하는 곳에서는 상승 기류가 강하니까 비를 많이 내리겠지? 그러면 강수량이 많겠지. 그래서 강수량 패턴을 보면 여기서 최대가 됐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최대, 감소, 다시 증가. 요런 패턴. 마찬가지. 최대, 감소, 다시 증가. 됐죠? 요 패턴. 그러니까 요 패턴. 최대, 감소, 증가 패턴이 대기, 대순환과 연결이 된다는 거지. 강수량. 자, 증발량 같은 경우 볼게요. 증발량. 지금 여기가 고압대입니다. 여기서 증발량이 최대야. 그러니까 여기서 증발량이 최대. 됐죠? 그래서 증발량 최대인 다음에 최대. 그럼 여기서 다시 증발량이 증가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선 증발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주 극지역을 하면 기온이 너무 낮아요. 기온이 너무 낮아서 이러한 패턴을 잘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아, 저압대에서 상승 기류가 강해서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체크하시고 30도 부근, 20도, 30도 부근은 고압대가 형성돼서 증발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만 체크해 보자고요. 아셨죠? 이 정도 해보고요.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도 20도, 30도 지역에서는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요 지역은요, 고압대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아니죠, 증발량이 많죠. 그렇죠? 뭐 지식으로 풀어도 되고 또는 뭐 자료를 보셔도 됩니다. 20도, 30도 보면 여기서는 지금 증발량이 많잖아, 강수량보다. 됐죠? 기억은 틀린 거고. 자, 니은 보겠습니다. 강수량과 증발량만을 고려할 때 표층 연분은 30도 N 해역이 50도 N 해역보다 높을 것이다. 요것만을 고려한대. 요것만을 고려한대. 그럼 증발량이 많은 곳에서 표층 연분이 크겠지. 표층 연분은 30도 N 해역이 50도 N 해역보다 높을 것이다. 여기는 고압대. 고압대라고 한다면 증발량이 제일 많은 곳. 부분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연분이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 됐죠? D급 보겠습니다. 자, D급 보면요. D급은 30도 S 해역의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이유는 30도 S 볼까요? 자료 보겠습니다. 쭉 갑니다. 하면은 얘가 강수량이고요. 얘가 증발량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증발량이 많은 이유는 여기에 뭐가 위치하기 때문에? 고압대. 자, 이 해역이 고압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D급은 맞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대기 대순환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압대와 고압대의 위치, 그 다음에 여기서 저압대는 상승, 고압대는 하강. 특히나 요 0도에서 60도 사이는 아주 적용이 잘 되거든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표층 연분 자료까지도 우리가 같이 이제 해석해서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에 얘를 표층 순환과 연결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요 지상 바람을 묻겠지. 얘는 지금 뭐예요? 북동 무역풍. 얘는 뭐예요? 남서 편서풍. 요거에 의해서 태평양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아열대 순환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겠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4번 문항까지 풀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레벨업 퀴즈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능 테스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교재 15강 같이 보는 날인데요. 우리 15강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문법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습을 해오셔서 아실 텐데요.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 학습 목표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기 동사를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기 동사, 그리고 더불어 제기 대명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스페인어를 보면서 세라고 생긴 그 어휘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세의 쓰임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의 용법, 어떠한 용법들이 있는지 한눈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기 대명사와 제기 동사라고 했는데요. 이 제기 동사의 개념을 먼저 잡고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기 동사라 함은 여러분들이 스페인어의 모든 동사는 동사 원형일 때 아르, 에르, 이르로 끝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원형이 이 아르, 에르 뒤에 세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사는 제기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 에르 뒤에 세가 붙어 있다. 원형에서. 그럼 아, 이 동사는 제기 동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세는 뭘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세는 바로 제기 대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기 대명사는 주어에 맞게 형태의 변화를 하게 되고요. 위치는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기 대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제기 대명사의 형태입니다. 1, 2, 3인칭 단수 복수의 형태고요. me, te, se, nos, os, se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3인칭은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세로 동일합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 제기 대명사의 뜻은 뭐고 역할은 뭐냐라고 했을 때이 제기 대명사는 제기 동사와 함께 쓰여서 주어의 행위가 주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뜻은 어떻게 되냐면요. 매 하면은 나 자신 때 하면은 맞아요. 너 자신이라는 뜻을 갖고요. se 같은 경우 단수는 그 자신, 그녀 자신, 당신 자신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복수 마찬가지겠죠? 우리들 자신. os는 너희들 자신. 3인칭 복수형 세는 그들, 그녀들, 당신들, 자신이란 뜻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제기 대명사의 형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기 동사를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자, 제기 동사는 모든 동사가 그렇지만 규칙형과 불규칙형으로 나뉩니다. 네, 형태 변화, 규칙형, 불규칙형으로 나뉘고요. 대표적인 동사 이렇게 두 개씩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원형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규칙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바르세입니다. 그죠? 선생님 말한 대로 아르 뒤에 세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기 동사 라바르세의 원형입니다. 자, 이 세가 주어에 맞게끔 이제 형태 변화를 해서 이렇게 동사 변화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라면 멜라보가 되는 거고 뚜 델라바스 우스텟 엘 에이야

se lava. Nosotros nos lavamos. Vosotros os laváis. Ustedes, ellos, ellas se lavan. 하고 이렇게 형태 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lavarse는 씻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되겠습니다. 옆에 이제 peinarse도 있는데요. 이거는 머리를 빗다라는 뜻의 제기 동사입니다. 자, 규칙형은 이렇고요. 이제 불규칙형도 두 개의 단어를 제시를 했는데 먼저 acostarse입니다. acostarse 같은 경우는요. 어간 오, 꼬의 오가 우에로 변하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에 맞게 제기대명사 앞으로, 동사 앞으로 나와서 형태 변화한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me acuesto, te acuestas, se acuesta, nos acostamos, os acostáis, se acuestan 하고 변화를 해요. 그래서 acostarse 하면은 잠자리에 눕히다, 잠자리에 눕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옆에 despertarse가 있는데요. 이 제기 동사는 잠에서 깨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형태 변화는 이렇고요. 자, 그래서 제기 동사의 규칙형과 불규칙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기 동사와 제기 대명사가 함께 쓰인 이 형태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문장 속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규칙형 제기동사와 불규칙형 제기동사가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와서 문장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먼저 규칙형 제기동사가 들어간 문장 두 개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문장입니다. Me ducho muy temprano los lunes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제기동사는 이 부분입니다. ducharse 해서 샤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me ducho 했으니까 내가 샤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샤워한다. muy temprano. 매우 일찍 샤워를 한다. 언제? los lunes 하면은 월요일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월요일마다 매우 일찍 샤워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Diego y Elena se casan el sábado en Sevilla 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제기 동사는 se casan 해서 casarse, 결혼하다 라는 뜻입니다. Diego와 Elena는 토요일에 세비야에서 결혼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은 요 두 개의 예문이고요. 우리 교재에 제시된 또 다른 제기동사들을 활용해서 규칙형 제기동사들을 활용해서 한번 작문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라울은 자켓을 벗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벗다. 뭐죠? quitarse죠. 그러면 주어는 라울입니다. 자, 라울은 벗는다. 어떻게 하면 돼요? 라울은 3인칭 단수죠. 그래서 라울 se quita la jaqueta.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quitarse라는 제기동사 활용된 문장.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너로 갈게요. 너는 늦게 일어난다. 토요일마다 늦게 일어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니까 이제 그렇죠. 때로 바뀌고요. 일어나다 라는 뜻의 제기동사 levantarse입니다. 그래서 때 levantas. 그 다음에 늦게, tarde, 토요일마다, los sábados 하면 되죠. 그러면 te levantas tarde los sábados 하면은 이게 이제 바로 너는 토요일마다 늦게 일어난다가 됩니다. 자, 규칙형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할 수 있으시겠죠? 네. 자, 이제 그러면 불규칙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동사 불규칙형.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A qué hora te acuestas los fines de semana? 라고 했어요. 자, ¿A qué hora? 하면은 몇 시에? 라는 뜻이죠. Los fines de semana 했으면 fin de semana,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말마다가 되겠죠. 주말마다 몇 시에? 자, acostarse입니다. acostarse,

좀 전에 봤었죠, 표에서. 무슨 뜻? 잠자리에 들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te acuestas니까 너는 주말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드니?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despertarse. 아까 표에 또 역시 나와 있었죠. Se despiertan siempre a las 6 de la mañana en punto라고 했어요. 자, 주어는 따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단 그들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siempre니까 항상, 그들은 항상 잠에서 깬다라는 뜻이죠. 언제? 언제 깨요? En punto는 무슨 뜻이었죠? 정각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침 6시 정각에 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또 여러 가지 불규칙형 제기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sentirse를 활용해서 작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ntirse는 어떠한 상태이다라는 뜻인데요. 고 동사를 사용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맞아요. Me siento feliz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요게 제기 동사가 되고, 우리 divertirse 하면 즐기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파티에서 무척 혹은 매우 즐기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니까 이번에는 nos로 바뀌죠. nos divertimos mucho. 자, 이러면 우리는 매우 즐긴다 라는 뜻이 되죠. 어디서? 파티에서. En la fiesta.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제기 동사에 해당하는 제기 대명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제기 대명사와 제기 동사의 기본적인 틀은 잡히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와 함께 쓰일 때 제기 대명사의 위치입니다. 자, 목적 대명사 기억나시죠? 간접 목적 대명사, 직접 목적 대명사. 자, 이 목적 대명사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 원형 뒤에 붙여 쓰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이 포함된 구의 앞으로 빼주거나 예, 동일해요. 현재 분사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분사 뒤에 붙여 쓰거나 아니면 동사구 앞으로 빼주거나 예, 제기 대명사의 위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된 문장을 한번 보시면 자, te vas a lavar ahora?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제기 대명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 동사 원형이 포함된 구입니다. 그구 앞으로 빼줬어요. 그쵸?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너 지금 씻을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동사 원형 여기 보이시죠? 앞으로 뺄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동사 원형 뒤에 붙여 쓸 수도 있다고 하면은 이번엔 붙여 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Vas a lavar te ahora? 자, 이렇게 붙여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현재 분사와 제기 대명사 함께 쓰일 때입니다. 마찬가지죠? 현재 분사 뒤에 붙여 쓰거나 앞으로 빼주거나. 자, 먼저는 앞으로 빼줬네요. Ana se está cambiando de ropa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분사가 포함된 여기 현재 분사 동사구의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Ana는 옷을 갈아입는 중이다라는 뜻이 되죠. 자, 이번에는 현재 분사 뒤에 붙여 써 볼까요? 그러면 Ana está cambiándose de ropa.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띨 대가 이렇게 붙는다라는 것도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따로 작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목욕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이니까 현재 분사를 써야겠죠? 자, 목욕하다라는 동사, 제기 동사 뭐죠? bañarse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Estoy bañándome. 나니까. 나는 목욕하는 중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기 대명사가 현재 분사 뒤에 바로 붙여 쓴 상황이고요. 자, 이거 앞으로 뺄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는 목욕하고 있는 중이다. Me estoy bañando. 라고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그는 저녁을 먹기 전에 샤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동사 원형과 함께 쓰이는 겁니다. 그는 저녁을 먹기 전에 샤워할 것이다. 자, 샤워하다라는 제기동사 ducharse입니다. 그죠? 자, 그는 자, él 어떻게 할까요? 먼저 붙여볼까요? Él va a ducharse. 자, 붙였죠? 동사원형 뒤에. 언제? Antes de cenar. 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그는 저녁 먹기 전에 샤워할 것이다. 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앞으로 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él se va a duchar antes de cenar 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요 정도 정리하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요건 이해를 했고,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제기대명사가 직접 목적 대명사와 함께 쓰일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앞에 나오는지. 자, 뭐가 앞에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기대명사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뒤에 직접 목적 대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인 예문 한번 보시면 Tienes que quitarte los zapatos al entrar en casa 라고 했어요. 자, 너는 뭐 해야 되냐면 quitarse니까 벗다란 뜻이죠. 신발을 벗어야만 해. 언제? Al entrar en casa. 집에 들어갈 때. 그래서 al은 cuando의 뜻을 갖습니다. 뭐뭐 할 때란 뜻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가 뭐라고 하냐면 tranquila, 안심해, 걱정 마, 뭐 이런 뜻이죠. Me los voy a quitar seguro 라고 했어요. 자, 이겁니다. 여기서 me는 quitarse의 me, 제기 대명사 me지요. 자, 그리고 지금 뒤에 오는 los는 뭘 받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zapatos를 받고 있는 직접 목적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제기 대명사, 직접 목적 대명사 이렇게 오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걱정 마. 그걸 신발을 벗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구로니까 틀림없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목적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가 함께 쓰일 때의 순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체나 목적어로 신체나 의복이 올 경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소유 형용사를 사용할 것 같은데 느낌은 그렇지 않고 반드시 정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목적어로 신체나 의복이 올 경우에는 소유 형용사가 아닌 정관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저 지금 문장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Me lavo las manos ahora. 그러면 lavarse, 씻다란 뜻이죠. 나는 지금 손을 씻을 것이다. 란 뜻이 되겠죠. 혹은 뭐 손을 씻는다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정관사를 써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고요. 어차피 내가 내 손을 씻으니까 Mis manos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 형용사 대신 정관사를 쓰셔야 합니다. 의복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Quieres quitarte el abrigo? 하면서 abrigo 외투죠? 너 외투 벗고 싶니? 벗을 거야? 뭐 이런 뜻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정관사를 써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넌 너의 외투를 벗기를 원하니? 해서 왠지 또 아부리고 해도 될것 같은데 그렇게 쓸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도 많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기 대명사와 제기 동사에 대한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다음은
제기 동사와 타동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제기 동사는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주어 행위가 주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로시오 셀라바 하면은 로시오는 씻는다 라는 뜻이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얘가 이제 타동사로 쓰일 때가 있죠. 그렇다면 타동사는 뭘 필요로 해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로시오 라바 아수 에르마노 하면은 여기서 라바는 씻기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아까 라바르세는 씻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로시오는 그녀 자신을 씻긴다. 그래서 로시오는 씻는다 라는 뜻이 되는 건데, 이렇게 타동사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시오는 그녀의 동생을 씻긴다 라는 뜻이 돼요. 동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레반따르세 하면은 일어나다 라는 뜻의 동사죠. 아나는 그녀 자신을 일으킨다. 직역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나는 일어난다가 됩니다. 레반따르세. 자, 그런데 얘가 이제 타동사로 쓰인다면은 아나 레반따. 자, 아나가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일으키는 대상,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네, 뒤에 넣어주게 됩니다. 아수 마드레. 아나는 그녀의 엄마를 일으킨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기 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뭐 이건 사실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보기로 한게 바로 세의 용법인데요. 예전에 비슷한 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로의 용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페인어를 보다 보면 로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로가 과연 어떤 로인지 우리 한번 정리해봐요. 그래서 세 가지 로의 용법을 정리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이제 세의 용법입니다. 세도 로에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데, 각각 어떤 용법에 해당하는지 이번 시간에 정리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읽으실 때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의 용법은 우리 오늘 배운 제기대명사의 3인칭 단수, 그리고 복수형의 세가 있습니다. 제귀의 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문 보시면, Enrique se ducha muy temprano. 해서 ducharse의 세가 되는 거죠. Enrique는 매우 일찍 샤워를 한다 라는 뜻입니다. 네, 제기대명사 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볼수 있는 세는 상호의 세입니다. 자, 상호의 세는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서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로. 그래서 문장 안에서 뭐 서로를 서로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겠죠. 예를 들어보면, Maria y Diego se quieren mucho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마리아와 디에고는 서로 무척 사랑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상호의 세라고 합니다. 그거를.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Carmen y Andrés se escriben frecuentemente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Carmen과 Andrés는, 여기서 se는 뭐 서로에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서로에게 자주 편지를 쓴다가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하나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 비슷한 뜻을 갖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Ellos se aman. 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se는 상호의 se다라고 스스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se의 용법. 이번엔 강조입니다. 강조의 se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Se leo usted la novela de Raquel 이 돼요. 그럼 뭐예요? 당신은 읽었습니까? 읽은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뭘 읽었어요? 아, 라켈의 소설을 읽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위를 지금 강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예문을 또 따로 한번 들여다 볼게요. 에바가 모든 사과를 먹어버렸어.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에바가 모든 사과를 먹어버렸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바, 자, 강조하는 겁니다. Say, 우리가 아직 저건 안 배웠지만, 과거는 안 배웠지만, Say, comió 라고 표시하면 돼요. 자, 모든 사과니까, 모든 사과들, todas las, 그렇죠, manzanas 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강조의 Say가 됩니다. 에바가 모든 사과를 먹어버렸어, 먹어치워버렸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의 세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수동의 세입니다. 보통 세 뒤에 3인칭 단수나 복수가 와서 수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se necesita más dinero 하면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en la plaza siempre se venden muchas flores. 광장에서는 항상 많은 꽃들이 팔린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수동의 세가 됩니다. 네, 보이시죠? 첫 번째 문장은 단수 동사가 왔고요. 여기는 3인칭 복수 동사가 왔습니다. 보이시죠? se 3인칭 단수, se 3인칭 복수입니다. 자, 수동의 se가 되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비인칭 구문입니다. 자, 비인칭 구문을 만들기도 하는데 보통 se 뒤에 3인칭 단수 동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se prohíbe fumar aquí. 그래서 fumar는 담배 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담배 피는 것을 금지합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런 용법이 있다라는 거 크게 이제 다섯 가지 용법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꼬표가 달렸는데요. 이르세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르 있죠? 이르 동사. 요거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르는 무슨 뜻이죠? 요거는 가다란 뜻을 갖죠. 그런데 이르세는 떠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뜻이 달라졌죠. 그래서 대화를 보시면 마리오 세바 데 아키. 자, 이르세입니다. 그래서 마리오는 여기서 떠난다. 그랬더니 비가 뭐래요? 빼로. 하지만 세구로께 무엘베 보르띠라고 했어요. 세구로께 하면은 요거는 세구라멘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히 틀림없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틀림없이 돌아올 거야. 보르띠, 너로 인해서 너 때문에 돌아올 거야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 용법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공부 많이 했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교재 14강에서는요, 스페인 문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에 여러 작가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있는 작가들은 전부 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에서 노벨 문학 수상자를 몇명 배출했다고 했죠? 5명 배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6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개할 이 작가는 칠레의 여류 시인인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입니다. 자, 이 시인은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인물이고요. 대표작으로는 포도 앞잡기라는 대표작이 있습니다. 자,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역시 칠레의 시인입니다. 칠레의 민중 시인이라고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역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작으로는요, 20편의 사랑의 시와 1편의 절망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번안도 되어 있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친숙한 작가일 것 같고요. 또이 네루다를 소재로 한 영화, 예전에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니까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블로 네루다, 칠레의 민중 시인. 자, 그 다음에 보고 계신 이세 번째 작가는요, 콜롬비아의 소설가입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그런 소설가고요. 가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문학, 그 서술 기법인 마술적 사실주의의 거장입니다. 네, 그래서 마술적 사실주의는 사실 설명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현실과 그리고 이제 픽션, 허구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서사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과 허구를 왔다 갔다

수상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두 명의 노벨문학 수상자들이 더 있는데요. 일단 과테말라의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라는 그런 소설가가 있고요. 그리고 페루의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라는 역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섯 명의 라틴 문학의 거장들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은요. 역시 유명합니다. 이사벨 아옌데라는 칠레 출신의 여류 작가인데요.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이 아옌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첫 소설이 굉장한 성공을 거둬서 그게 영화화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의 집이라는 그런 소설이 영화화 되기도 했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시 멕시코의 여류 소설가인 라우라 에스키벨도 있습니다. 에스키벨의 그 작품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도 역시 멕시코의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많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디알로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엄마와 디에고에 대합니다. 자, 엄마가 디에고 이호 레반타떼. 자, 요번 디알로그는요, 명령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명령형을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명령형은 17강에서 나오는데, 너무 저거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내용만 아 이런 내용으로 가는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령형이 많이 나오지만 패스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레반따떼 하면은 이거는 일어나 너 일어나라는 명령형입니다. 디에고 아들 일어나 하고 엄마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디에고가 마마 por favor 엄마 제발요. 그러면서 déjame, dejar 하면은 뜻이 많은 동사인데. 이거는 뭐뭐하게 두다, 내버려 두다.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데하메 하면 나좀 내버려 주세요. 도르미라니까 저좀 자게 내버려 주세요. 5 minutos más, 5분만 더 자게 내버려 주세요. 라고 이제 디에고가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no, no puede ser.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얘기하죠. Ya es muy tarde. 이미 벌써 매우 늦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Pero mamá, ni los sábados me dejas dormir tranquilo 라고 하죠. ni라는 부정어가 지금 문두에 위치를 하면서 no 없이 전체가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거 예전에 한번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Los sábados니까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저를 자게 두시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자게 두시지 않잖아요. 라면서 이제 디에고가 투정을 좀 부리죠. 자,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Tenemos que ir a recoger a tu abuelo al aeropuerto. ¿No te acuerdas? 라고 하죠. 자, 우리 뭐 해야 한다란 뜻이죠. 자, recoger 하면은 픽업하다, 뭐 마중 가다 뭐 이런 뜻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할아버지 마중 가야 되는 거 잊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aeropuerto, 공항으로 할아버지를 마중 가야 해. 그러면서 acordarse, 기억하다란 뜻이죠. 기억하지 않니? 기억 못해? 하면서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Sí, claro. 아, 그렇네요. Pero es por la tarde, ¿no? 이러죠. 근데 그건 오후잖아요. 안 그래요? Todavía es muy temprano. 아직 너무 이르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에고가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하면 Pero ¿qué dices, hijo? 라고 하죠.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들? Sí, ya son las dos de la tarde. 벌써 몇 시래요? 오후 2시야. 그러면서 안다. 자, 안다는 벤가와 같은 뜻이죠. 자, 뭐 이런 뜻이죠. 자, ve a lavarte y ven a comer rápido. 가서 빨리 씻고 와서 빨리 밥 먹어. 라는 뜻이죠. 이거 뭐 직역하면 이게 지금 계속 명령형이 쓰이고 있어서요. 씻기 위해 가서 또 빨리 먹기 위해 와라. 뭐 이런 뜻이니까 가서 씻고 빨리 와서 밥 먹어. 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Que las dos? 뭐라고요? 2시라고요? No puede ser. 그럴 리가요. 하면서 Que tardes? 너 늦었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이 잠꾸러기야 하면서 Date prisa. 서둘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면 Si. 뭐 한다면 Si, no. 그렇지 않는다면 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Vamos a llegar tarde al aeropuerto. 공항에 늦게 도착할 거야.

발레, 발레. 자, 발레는 오케이의 뜻입니다. 알겠어요. 이아멜 레반토. 이제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엄마가 더 재촉합니다. Vamos, rápido, muévete. 라고 하죠. 가자, 빨리, 움직여.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요. Sí, dame un segundo. Segundo는 초란 뜻이거든요. 알겠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디알로그는 여러분들이 명령형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는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제기 동사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대화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화문을 봤고요. 그 밖에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치사를 수반하는 제기 동사 유형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만 몇개 지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olvidarse de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요 구문도.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 있다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siempre me olvido de comprar el pan 이라고 하죠. 그러면 항상 나는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나는 이죠. 뭐를요? 빵 사는 걸 잊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뭇에 대하여 있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nteresarse en 혹은 뭐 interesarse por 해서 뭐뭇에 관심이 있다란 뜻입니다. 자, 적용해 봅니다. Mucha gente se interesa por la cultura coreana. 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encontrarse con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뭐와 우연히 마주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거형이긴 한데 me encontré con Marta en el parque. 그러면 나는 마르타와 우연히 마주쳤어. 어디서? 공원에서. 라는 뜻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는 dedicarse a.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 그죠? 예전에 배웠죠? 직업 표현했을 때.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 혹은 뭐 전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Estos días él se dedica a aprender el tango 라고 했어요. Estos días 하면은 요즘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즘 그는 뭐 한대요? 탱고를 배우는데 전념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보이시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Ocuparse de 해서 이거는 뭐뭐에 대해 책임지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문을 보시면 En casa, mi hermano se ocupa de la comida. 자, 집에서는 우리 오빠가 뭐를 책임지는 거예요? 음식을 책임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 6번 Preocuparse por 하면은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라는 뜻. 네, 그래서 Carlos se preocupa mucho por su futuro. 하면 뭐예요? Carlos는 매우 걱정한다. 뭐에 대해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전치사를 수반하는 제기동사 유형의 동사들 이 6가지 정도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6가지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딴 혹은 딴또를 활용한 표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를 먼저 보시면, 자, 이거는 강조를 위한 딴 혹은 딴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이제 그렇게, 그렇게 많은, 그렇게 많이 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 딴, 첫 번째 딴을 보시면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서 그렇게 뭐뭐한, 그렇게 뭐뭐하게 란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아나 no es tan simpática 해서 아나는 그렇게 상냥하지 않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번에는 딴또 딴따 딴또스 딴따스가 된 걸로 보아 뒤에 뭐가 올까요? 맞아요. 명사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no necesitas tanta agua 하면은 뭐예요? 너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anto. 자, 이건 이제 동사와 함께 쓰이겠죠. 그렇게 많이 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Por qué estás hablando tanto hoy? 라고 하죠.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오늘?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강조를 위한 이 쓰임, 첫 번째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또는 영어의 so that 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거와 동등 비교 그리고 tanto A, B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어렵게 문법 문항이 수능 스페인어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즘은 잘 못 보고 있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땅게가 돼서 딴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게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가 되는 거고요. 요 예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toy tan cansada que no puedo más가 돼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될까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더 할 수가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 이제 명사가 온 경우입니다. 그럼 명사에 맞춰서 역시 앞에서 형태 변화해 주죠. 딴또 딴따 딴또스 딴따스 그리고 깨로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hace tanto frío que no puedo moverme가 돼요.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너무 추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와 함께 쓰여서 농사 tanto que 쭉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él gasta tanto que ahora está sin dinero 돼요. 그럼 뭐예요? 그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돈이 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 딴 혹은 딴또를 활용한 표현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교내 시험에서도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와 부사구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일전에 앞과에서 전부 다 소개드리진 않았지만 몇 개는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다시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요. 순서는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 한번 해보고 비슷한 말 또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siempr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항상이란 뜻을 갖죠. 그러면 casi siempre 하면요? 이거는 거의 항상 이란 뜻입니다. 가시가 거의 란 뜻을 갖고 있죠. 자, 이제 이게 빈도수가 가장 많은 거고 이건 가장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걸로 가면 normalmente입니다. 자, normalmente 하면 이거는 보통 이란 뜻이 됩니다. 또 비슷한 뜻으로는 일반적으로 란 뜻을 가진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generalmente가 있죠.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라는 표현들입니다. Muchas veces, a menudo, con frecuencia. 이거 전부 다 자주란 뜻입니다. veces는 이제 단수형은 veces입니다. 아시겠지만, 네, 자주란 뜻이고요. 이 con frecuencia를 한 단어로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frecuentement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빈도입니다. Varias veces 하면 뭘까요? 이건 뭐 여러 번이란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A veces 혹은 algunas veces, de vez en cuando. 자, 이건 뭐죠? 이거는 때때로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De cuando, en cuando. 자, 이것도 역시 때때로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ocas

비스니스입니다. 포카스 비스니스는 뭐가 될까요? 이건 이제 아주 가끔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가시 눈가 하면 거의 이제 안 하는 거고, 눈가 하면은 결코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구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입니다. 우리 수준엔 너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관해 묻고 답하는 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세 개의 대화문은 우리가 앞선 강에서 다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대화는 뭐에 대한 거예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아케스 데디카니까 데디카르세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 직업 묻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님은 무슨 일에 종사하시니? 그랬더니 선생님이셔. 자, 뭘 가르치신대요? 엔세냐 리테라토라 에스파뇰라 스페인 문학을 가르치셔. 그래서 직업을 묻고 답하는 대화문이었고요. 자, 두 번째 대화문 보겠습니다. 요거는 뭘 묻고 답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 구성원의 수를 묻고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Quantos sois? 해서 몇 명이니? 라는 뜻이에요. En casa 혹은 en tu familia? 해서 너희 가족 몇 명이야? 라고 묻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대답은 Somos cuatro. 네 명이야. 우리 부모님, 그리고 형, 그리고 나. 해서 네 명이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마지막 대화문 보시면 이건 뭘 묻는 거예요? 이건 나이 묻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버님 몇 살이셔가 되는 거고 48살이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cuántos años tiene 대신에 qué edad tiene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배운 제기 동사로 일과를 한번 쭉 표현해 본 겁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Me despierto sobre las 6:30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깬다. 몇 시경에? 6시 30분 경에 잠에서 깬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고요. 제기동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Me levanto a las 7. Levantarse. 일어나다죠. 그래서 몇 시에? 7시에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siempre me ducho con agua fría. 해서 ducharse, 샤워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항상 찬물로 샤워를 한다. 자, 그 다음에 afeitarse 해서 면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매일 아침 면도를 한다. 자, 나의 일과를 쭉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vestirse 하면은 이거는 옷을 입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옷을 빨리 입고 그 다음에 peinarse, 머리를 빗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뭐예요? 집에 돌아와서 들어오서 뭐예요? Siempre me cambio de ropa. Cambiarse, 이제 옷을 갈아입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옷을 갈아입는다. 그 다음에는 lavarse, 씻다, 손을 씻고 그리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다. 그 다음에 밤에는 뭐 하는 거? 예, 여기 있죠? 목욕하다. 목욕하는 걸 매우 좋아한다.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걸 매우 좋아한다. 그리고 acostarse, 잠자리에 든다. 몇 시에? 11시에. 자, 이렇게 해서 제기동사를 활용해서 한번 일과 표현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15강 모든 내용 정리를 했고요. 예습을 해오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오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교재 14강과 15강 뒤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 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특강 농업 기초 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작물의 분류에 대한 시간인데요. 작물의 분류는 빠지지 않아요, 수능에서. 모의고사, 그러니까 6월, 9월, 그리고 이제 본수까지 해서 1년에 세 번씩에서 세 문제 이상 더 나오는 네, 그런 내용 요소예요. 이 문제의 특징은,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올 때 이 강의 문항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쉬워요. 어떤 작물인지는. 근데 그 작물에 대해서 미리 공부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 말을 오늘 수업 끝나기 전까지 한 세 번은 더 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작물의 분류 기준에 따라 작물을 구분할 수 있는 거 한번 보고요. 그리고 분류 기준에 따라 작물의 특성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물과 재배예요. 작물과 재배. 작물과 재배인데 여기에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 작물은 인간이 일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작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겨울에 생존하는 식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식물이라도 우리나라에 있으면 한해살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식물이라도. 근데 같은 식물이라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동남아에 가 있으면 여러 해살이 식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를 보죠. 고추. 고추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해가 살기가 좀 힘든 식물입니다. 겨울에 대부분 죽죠. 근데 동남아에 가면 고추가 목질화돼서 고추나무화되어 있어요. 고추나무. 그러니까 식물로 따지면 분명히 여러 해 살이 식물인데 우리나라에서 작물로 따지면 한 해 살이 작물로 분류가 돼야겠죠. 네, 식물과 작물. 네, 작물이 훨씬 더 작은 개념이에요. 작물은 사람이 일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했듯이 고추는 여러 해 살이 식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작물로 치면 한 해 살이 작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재배. 재배는 인간이 생산물을 얻고자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기까지의 작물과 생육 환경에 가하는 모든 활동, 종자, 토양 준비, 물 주기, 거름 주기, 병해충 방지하기, 수확, 다 이게 재배 활동이에요. 자,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작물의 종류를 보죠. 일단,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건강 또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는데 이용되는 작물이 약 48% 작물이. 그 다음에 양뇨. 뭐, 엄밀히 따지면 양뇨도 식용이죠. 근데 이제 뭔가 병을 낫기 위해서. 다음,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 먹는 사료 작물이 15% 정도. 조미료 작물 8%. 섬유 4%. 비료 4%. 기호 작물. 사람들이 기호 작물 있죠. 뭐 담배나 호비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름을 짜는 유료 작물. 그리고 염료. 기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작물이 이 정도 비율로 지금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 식물학적 분류를 보죠. 자, 작물은 식물 기관, 꽃, 열매, 이파리, 모양새 등 이렇게 유사점과 차이점의 기초를 두는 분류법입니다. 생물학, 유전학 등 학문적으로 매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자, 일단 식물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겉씨 식물과 속씨 식물. 씨가 바깥에 있느냐, 안쪽에 있느냐, 뭐 이거죠. 자, 씨방이 없어서 밑씨가 바깥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날려요, 씨가. 주로 꽃가루를 바람에 날려서 수송합니다. 4, 5월, 6월 달 보면 막 황화가루, 막 산에서 소나무 많으면 노란색 가루 날리죠. 주로 거치 식물, 소나무, 은행나무, 소철. 어땠나요? 이제 다 침엽수들이죠, 침엽수. 다음은 속씨 식물. 밑씨가 씨방에 둘러싸여 있는 식물이에요. 꽃가루 바지려면 밑씨는 종자가 되고 씨방이 열매가 됩니다. 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열매로 먹는 게 이런 식이죠. 그런데 씨방이

열매가 되는 과일이 있고 시방이 아닌 다른 부위, 꽃바구니나 이런 부분이 열매가 되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자, 속지식물을 다시 나눠 보면 처음에 떡잎이 하나인 단자잎식물,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로 나눠 볼수 있어요. 자, 외떡잎식물은 종자식물의 종자 속에 들어 있는 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파리가 하나예요. 하나. 쌍떡잎은 똑같아요. 종자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떡잎 몇 개?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다음 추대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대 현상. 추대는 뭐냐면 화합 분화가 진행돼서 이상이라 꽃대가 올라오는 현상. 자, 이렇게 봅시다. 꽃대가 올라와요. 꽃대가 올라와. 사람도 몸이 성장할 때가 있고 성성숙이 될 때가 있죠. 식물들도 식물 자체가 성장할 때가 있어요. 뭐 이파리 수가 많아지고 잎이 커지고 이럴 때가 있는가 반면에 이제 꽃이 필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는 그몸 자체가 커지는 걸 영양생장이라 그래요. 영양생장. 그리고 꽃이 필 때를 생식생장이라 그럽니다. 근데 생식생장이 되면 영양생장과 다르게 영양소가 어디로 많이 가냐? 저꽃 쪽으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꽃이 나중에 종자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대현상, 꽃눈. 꽃대가 올라오면 양배추, 배추, 홍당무, 샐러리, 그러니까 이파리를 이용하거나 이런 작물에서 꽃대가 올라오면 양분이 사람이 먹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꽃 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추대가 나타나면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작물들이 이제 엽체류 등이 되겠습니다. 자, 많아요. 작물들은 많은데 그중에 여섯 가지만 보죠. 첫 번째 벽과 화본과입니다. 화본과 주요 작물은 벼, 보리, 밀, 옥수수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어요. 외떡잎 식물이에요. 외떡물. 그리고 대부분 초본류입니다. 풀이에요. 풀. 대나무예요. 대나무는 외예고요. 잎맥은 나란잎맥입니다. 잎 자체가 길어요. 변잎 보세요. 변잎. 대나무잎 보시고 보리. 옥수수 보세요. 이파리가 길죠. 잎맥은 나란잎맥을 가지고 있으며 잎은 잎집과 잎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콩과 보겠습니다. 콩과는 쌍떡잎 식물이에요. 쌍떡잎 식물. 콩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화렵수들 있죠. 화렵수들 대부분 쌍떡잎 식물. 이파리가 좀 둥그렇죠. 그러니까 외떡잎 식물들은 잎맥이 어떻게 나란잎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잘 찢어져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쌍떡잎 식물들은 잎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잘안 찢어집니다. 잘안 찢어지는 게 아니고 찢어질 때 일정한 모양으로 찢기가 힘들고 막 지그재그 이상한 모양이 나오죠. 자, 잎맥은 그을맥을 가지면서 잎은 어긋나는 겹잎 또는 턱잎 등이 있습니다. 자웅, 동주, 양송아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에는 콩과 같은 경우에는 뿌리혹균. 콩과의 뭐랄까요? 대표적인 키워드 뿌리혹균. 뿌리혹균이 공기종이 있는 질소를 샥 잡아다가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콩과에 뭐가 많아? 콩과가 질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질소를. 질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뭘 많이 만들어요? 단백질을 많이 만듭니다. 단백질. 그래서 콩에 단백질이 많은 게그 이유 때문입니다. 공중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것. 뿌리혹균을 가지고 있는 식물. 어떤 식물? 콩과 작물입니다. 콩과 작물. 자, 다음 박과예요. 박과. 주요 작물에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등이 있습니다. 박과 쌍떡잎 식물입니다. 쌍떡잎 식물. 덩굴성이고 초본류고 잎맥은 그물매. 나중에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에 대해서 서로 비교할 때 이거 한꺼번에 다시 해줄게요. 자, 전목 재배로 전목 재배. 영양 번식 중에 삼목, 전목, 뭐 추목 이런 게 있는데 전목 두 개의 그 식물을 합치는 거죠. 전목 재배로 해서 좋은 신장성과 흡비성을 향상시키고 덩굴 종이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호박에 수박을 갖다 놨을 때 이걸 많이 하고 있죠. 자, 다음 배추과 십자화과라고 그래요. 십자화과. 십자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십자화입니다. 십자화. 쌍떡잎 식물이고요. 그물매까지입니다. 자홍동주 양상화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요. 봄에서 좋은 장일에 의한

추대 현상을 보입니다. 봄에 장일성 작물입니다. 장일성 작물. 자, 다음 가지과 가지, 고추, 토마토. 쌍둥이 식물이고 초본유고 목본유고 있습니다. 자홍동주 양성하고요. 다음 백합과 파, 마늘, 부추, 백합. 부추 어떻게 생겼어요? 파 어떻게 생겼어요? 길쭉길쭉하게 생겼죠. 이파리가 외덩이 식물입니다. 열애살이 초본유고요. 잎맥은 나란 잎맥을 가지고 있고 잎은 어긋나거나 돌려납니다. 자홍동주 양성화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구분 6가지 봤고요. 다음 이제 용도에 따라 보겠습니다. 그 작물을 어떻게 사람이 이용을 하느냐. 첫 번째 식량 작물. 사람이 식량을 얻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소 주로 주식이나 보조 식량으로 이용을 합니다. 자, 곡류. 우리나라 주식이죠. 벼, 밀, 옥수수, 보리, 귀리 여기 다 식량 작물. 자, 뒤류 콩류에서도 식량 작물. 콩, 팥, 녹두, 완두 주식은 아니지만 보조 식량으로 이용하고 서류에서도 감자, 고구마 등이 식량 작물로 이용이 됩니다. 특용 작물. 작물인데 뭔가 좀 특별하게 이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로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한번 정도 그 가공을 해야 돼요. 일정 가공을 거쳐서 상품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 유료 작물, 기름 짜는 작물, 유료, 섬유료, 천 짜는 작물들, 기호료, 먹긴 먹는데 이제 특별한 맛, 담배차, 홉치커리 등 양료, 약이 되는 작물들이죠. 당뇨, 단맛을 내는 것들, 사탕, 목감추, 사탕수, 전분요, 전분을 얻기 위해서 기르는 작물들, 율무마, 돼지감자, 고구마, 향료, 향을 위해서 음식에 향이 들어가는 것, 뭐 바카나 길초, 향신료, 겨자, 겨자몽, 고추냉이. 자, 그리고 염료, 섬유를 염색을 할때 쓰는 것들, 쪽황화, 치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액, 물에서 그러니까 그 물을 그냥 물은 아니죠. 뿌리에서 식물이 뿌리에서부터 뭐 무기물 뭐 이런 걸다 같이 함유한 그 물을 사람이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수액을 얻기 위해서 기른 작물들, 온나무나 고로쇠, 고무나무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료 작물이에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누가 먹어요? 가축이 먹죠. 벼과에 있어서 옥수수, 귀리, 티머시, 오차드 글래스 등이 있고, 콩과에서는 알팔파, 클로버, 매드풀, 기타, 뭐 순무, 돼지감자, 비트, 해바라기 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콩과는 녹비 작물에서도 한번더 나와요. 녹비. 바로 나오네요. 자, 농경지에 유기물 공급, 개량, 비옥도 측정, 그리고 선충구제 등의 역할을 하는 작물이에요. 농경지에서 식물을 일정 기간 자라게 한 다음에 지상부를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일정 자란 후에 그걸 다시 갈아엎어서 그걸 다시 비료로 이용하는 녹색 비료 작물이에요. 자, 벽과에서는 호밀, 보리, 귀리, 수당 그래서 다 키워서 수확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크면 갈아엎어서 그걸 거름으로 유기물로 사용하는 겁니다. 콩과에 헤어레비치, 자원형, 클로버, 네마자황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콩과를 왜 녹비 작물로 많이 써요? 녹비 작물 아까 콩과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뿌리옥균 그게 뭘 가져온다? 질소 공중에 있는 질소를 따로 질소질 비료를 주지 않아도 공중에 있는 질소를 토양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배추과에 이제 유채 경관겸용이죠. 경관겸용 봄에 제주도 수학여행 가면 왜 밭에다가 유채꽃 막 이렇게 해놓고 이제 1,000원씩 받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유채 경관겸용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갈아엎으면 뭐가 된다? 녹색 비료가 된다. 자, 다음 이제 원예작물이에요. 원예작물. 원예작물 하면 보통 이제 식물이 전공이 아닌 친구들 하면서 친구들에게 원예하면 뭘 생각을 많이 하냐? 주로 생각하는 원예가 이제 화예. 이쪽만 생각하고 좀더 생각하면 이제 과수까지 하는데 오 이제 채소도 원예구나. 채소도 원예입니다. 자, 채소를 사람이 어디를 이용을 하느냐? 뿌리를 이용하느냐? 뿌리채소. 열매를 이용하느냐? 열매채소. 잎줄기를 이용하느냐? 잎줄기채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무당근 우엉 뿌리. 그렇죠? 토마토, 딸기, 수박 열매 이용하죠. 잎줄기, 배추, 파, 양파. 그렇죠? 자, 과수원에 과일이죠. 사과, 배, 포도, 감귤 등이 있고 화해, 꽃이죠. 장미나 백합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곡류 중에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곡류들. 학명, 이렇게 나오는데, 학명을 선생님도 다잘 몰라요. 그래서 굳이 학명까지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요거 하나, 그래도 이건 알아놓죠. 벼, 우리 주식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인 쌀 정도의 학명을 좀 알아놓고, 나머지는 학명 그냥 모르는 척 하죠. 자, 벼, 식량작물이고요. 미공유고 화본과 주형작물입니다. 고온성이에요. 그렇죠. 단열성이고,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뇌습성, 물에서 잘 크죠? 뇌산성작물입니다. pH가 4.5에서 5.5의 토양에서 잘 자란 작물이에요. 학명은 오리자사티바, 학명은 요거 하나 말고 갑시다. 자, 다음, 밀. 밀 역시 식량작물이고요. 맹류고 화본과 주형작물이에요. 자, 주형 작물 모르겠으면 좀 기다려요. 나옵니다. 뇌건성. 뇌습성, 뇌건성이에요. 앞에 뇌자가 붙였다는 건 거기에 강하다. 뇌습성은 습도에 강하다. 그러니까 어디에 산다? 물에 산다, 물에. 그러니까 벼 어디 살아요? 논에 살죠. 밀 어디 살아요? 밭에 살아요. 그러니까 밭작물은 뇌습성이 될 수가 없어. 밭작물은 차라리 뇌건성이에요. 저온성, 저온성. 겨울에 자랍니다. 장일성 작물. 해가 길어질 때 꽃이 펴요. 그러니까 언제 꽃이 핀다? 봄에 꽃이 핀다. 학명, 요좀 합시다. 영명, 영명도, 영명 정도는 알아놔도 되나? 자, 다음, 옥수수. 화본과, 지금 다 같은 화본과, 벽과 작물입니다. 사료 작물이고, 밭작물이니까 뇌건성, 여름에 크죠? 고온성, 장일성, 뇌염성, 한해살이, 웅해손수기예요. 근데 여기 장일성이 아니고, 이건 단일성으로 봐야 됩니다. 단일성. 단일성. 자, 옹해선숙 C4 작물인데, C4, C3 작물은, 농업 기초 기술에서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자, 학명, 학명까지는 알지 말자 그랬고, 역명은 콘, 알죠? 팝콘, 콘. 다음, 보리입니다. 보리. 식량 작물이고, 맹류예요. 사료 작물이고, 다 지금 벽과 작물입니다. 화본과 주형, 조온성, 장일성, 내산성, 겨울 작물입니다. 귀리, 마찬가지로 화본과 작물이고요. 주형 작물이다. 귀리, 역명 들어봤어요? 오트밀? 그게 귀리입니다. 자, 다음, 호밀. 호밀빵 들어봤죠? 맹류고 화본과 다 지금 벽과예요. 저온성, 장일성 작물이고, 호맥 또는 흑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잘 나오는, 그런 작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는 용도에 따라 알아봤고, 이제 생태에 따라 알아보죠. 언제 잘 크는지, 어느 기온에 잘 크는지. 자, 재배 기간, 생육 계절, 생육 조건, 생육 형태, 저항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류를 해본 거예요. 자, 일단 재배 기간. 재배 기간은 어디서 언제까지? 파종에서 수확까지. 씨앗을 뿌릴 때부터 시작해서 수확까지 이걸 얼마나 걸리느냐. 한해 살이 1년. 1년. 그렇죠. 365일. 맞습니다. 그런데 한 해살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다른 말로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12월까지. 이 안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끝내는 게 뭐다? 한 해살이다. 한 해살이. 생존 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 그렇겠죠. 1년이 넘어가면, 12개월이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파종한 후그해 안에 수확하는 작물. 1월에서 12월 안에 파종, 수확이 가능한 작물들. 벽, 콩, 옥수수, 상추 등이 여기 들어가고요. 두해 살이 2년. 2년. 2년 아니에요. 2년 아니야. 생존 기간이 2년 미만일 거예요. 2년 미만. 뭐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두해 살의 특징은 뭐냐면 요거. 뭐다? 월동. 월동. 12월을 넘어간다. 1월을 넘어간다. 해가 바뀐다는 거예요. 해가 바뀐다는 거. 월동을 하는 작물이 두해 살입니다. 얘가 365일 살고 얘가 700일 넘게 산다. 이게 아니고 한해 살이 작물은 1월부터 12월 안에 파종과 수확이 끝나는 거고 두해 살이 작물은 월동을 한다. 해를 넘긴다. 두해 살이 작물. 여러 해 살이는 정말 말 그대로 여러 해 사는 것들. 국화, 딸기, 뭐 이런 것들. 오래 살죠. 오래 살아. 자, 이렇게 재배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생육계절. 이게 여름에 잘 자라느냐, 겨울에 잘 자라느냐. 봄에 파종해서 여름을 중심으로 해서 생육하는 한해살이 작물. 대표적인 거, 벼 있죠, 벼. 벼. 겨울 작물,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생육하는 거, 밀, 보리. 그럼 얘네들은 한해살이 작물이네. 그렇죠. 1월부터 10월까지 끝나니까. 밀, 보리는 월동을 하네. 가을에서부터 겨울을 넘겨서 봄을 중심으로 생겨. 얘는 두해살이 작물이래요. 그렇죠. 한해살이와 두해살이. 자, 그러면 여름 겨울 작물을 또 어떻게 생육 저온. 저온성이냐, 고온성이냐, 열대냐. 여름에 주로 사는 것들, 뭐 고온성이죠. 겨울에서 주로 사는 것들, 저온성이겠지. 자, 저온성.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작물, 보리, 감자, 상추, 배추. 그렇죠. 고온성 작물,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작물, 옥수수, 콩, 토마토, 고추, 수박, 벼도 여기 들어가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온성 작물, 여름 작물 같은 얘기예요. 고온성 작물, 아니, 저온성 작물, 겨울 작물이 같은 얘기고, 고온성 작물, 여름 작물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열대 작물, 열대 환경에서 자라는 작물.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주도 남해안 쪽 걸쳐서 지금 열대 작물이 자라죠. 바나나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생육 형태에 따라서 얘가 어떤 모양으로 크느냐. 땅을 막 포복하면서 크는 수박. 그렇죠. 수박이나 고구마 같이 포복하면서 자라는 작물들. 아니면 주형이에요. 주가 뭐냐면 기둥주자인데, 이렇게 소나무처럼 막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그래서 한 포기로 자라는 것들. 여러 포기가 합쳐서 하나의 큰 포기를 형성해요. 그렇죠. 벼 하나만 나오지 않죠. 여러 개의 줄기가 같이 나오죠. 이게 주형이에요. 그러니까 소나무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 주형이냐 포복형이냐 이렇게 따르지 않고,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뭘로 따르냐면 직립형이다. 위로 올라온 직립형이다.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형은 화분과 작물처럼, 벼, 보리, 밀, 호밀처럼 여러 가지 줄기가 포기를 이루는 게 주형. 포복형은 땅을 기어다니는 듯. 수박, 참외, 뭐, 밭과 작물들처럼 한게 포복형 작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장 반응이에요. 밤과 낮의 길이에 따라 다른 반응이에요. 자, 일장 반응은 언제 잘 크냐가 아니고, 꽃이 언제 피냐예요. 해가 짧아질 때 꽃이 피냐, 해가 길어질 때 꽃이 피냐. 해가 짧아질 때는 언제죠?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해가 길어질 때는 겨울에서 봄, 여름으로 갈 때. 그러니까 해가 짧아질 때 꽃이 핀다는 건 대부분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해가 길어질 때 꽃을 핀다는 것은 봄에 수확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무배추는 확 봄보다는 이제 겨울에 많이 하죠. 이유는 뭐죠? 얘네들은 꽃이 피면 입체류니까 상품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꽃이 피기 전에, 추대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해야 되니까 우리가 무하고 배추꽃을 잘못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일성 작물은 언제 해가 짧아질 때 꽃이 피어서 주로 가을에 수확하는 거. 장일성 작물은 해가 길어질 때 꽃이 피어서 주로 봄에 수확하는 작물들. 중일성은 일장 반응하고 상관없이 꽃이 개화하는 식물들입니다. 자, 일장에 따른 개화 반응. 장일 식물은 해가 길어져야, 낮이 더 길어야 꽃이 피는 거고, 단일 식물은 밤이 더 길어야 꽃이 피는 작물입니다. 자, 일장 관련 재배에서 보면 한계 일장이라는 게 있어요. 식물이 일장 반응에서 경계가 되고 그 기준이 되는 낮의 길이에요. 최소한 하루 12시간 이상의 일장을 요구되는 장일 식물에서 12시간이 바로 한계 일장입니다. 자, 이 한계 일장에 따라 전조 재배, 빛을 더 비춰주냐, 차광 재배, 빛을 막느냐, 재배 방법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들깨는 단일성이에요. 해가 짧아지면 꽃이 펴요. 꽃이 피면 뭐가 생겨요? 들깨가, 이제 깨가 생기는 거죠.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생기면 이파리가 어떻게 돼요? 이파리로 가는 양분이 더 이상 안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 생장이 멈추고 생식 생장이 이제 활발해지죠. 그런데 들깨를 키우는 사람은 들깨로 깨를 만들

생각보다는 깻잎이 지금 비쌀 때 깻잎을 더 팔고 싶어. 그러면 깻잎을 더 팔려면, 더 생산을 하려면 꽃을 못 피우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단일성이니까, 단일성 작물이니까 여기에 장일 조건, 빛을 계속 비춰줘 버리면 꽃이 안 피고 이파리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전조재배입니다. 전조재배. 여기 나오는 겨울철에 들깻잎 수확, 가을 국화, 국화도 단일성인데 빛을 계속 비춰주면 꽃 피는 시기가 늦춰지죠. 벼도 단일성인데 빛을 계속 비춰주면 계속 영양생성이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나와요? 그 문항 자체에서 선택지, 선택지 예로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창광지에 빛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식물에 단일 조건을 주면 꽃이 피어요. 장일 식물에 장일 조건을 주면 꽃이 피어요. 그런데 단일 식물에 장일 조건을 주면 꽃이 피지 않고 영양 생장을 해요. 이해되죠? 자, 다음에 저항성이에요. 앞에 네 자는 뒤에 붙은 거에 강하다는 거예요. 내 산성, 산에 산성이 강합니다. 내 건성, 그 가뭄에 강해요. 내 습성, 물에 강해요. 내 염성, 염류에 강해요. 내 산성 작물, 벼, 보리, 감자, 대표적인 거. 내 건성 작물, 수수. 내 습성 작물, 벼, 왕골. 내 염성 작물, 사탕무, 유채, 양배추, 목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타 분류에서 작부 방식에 따라 논에 키우는 작물이냐, 밭에 키우는 작물이냐, 아니면 앞에 키우는 작물이냐, 뒤에 키우는 작물이냐, 이모작 이기작할 때. 자, 토양 보호에 따라 피복 작물이냐, 토양을 보호하는 작물이냐, 토양 조성하는 작물이냐. 경제적 측면에 따라서 내가 먹을 자급 작물이냐, 아니면 경제 작물, 황금 작물 똑같은데 둘다 팔아서 돈이 되는 작물이냐.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보다는 팔아서 수익을 얻기 위한 작물이냐. 지금 이 내용이죠. 자, 이거 관련된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항에서는 이제 보통 문항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물어보죠.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어떤 작물이냐. 그러면 그 작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강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강의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어. 유추를. 그러니까 답에 대한 근거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강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게 지금 이거 딱 봐도 옥수수죠. 그러니까 옥수수가 어디에서 잘 크는지, 어떤 생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미리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알고까지 제시문에서 아, 지금 어떤 작물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건 그 뭐라 그러죠? 우리 그 전공에 관련 없이 모든 학생들이 금방 알아맞힐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작물의 특징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매해 매번 나오는 문항 요소인데 그 정답률이 그렇게 높은 문항은 아니고요. 어려운 문항이에요. 항상 나오는데 항상 어려운 문항. 자, 그래서 지금 2강에 관련된 공부는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식물에 대한 작물에 대한 공부가 미리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작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시장만 가서도 보이는 작물이 한두 개예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냐? 교과서, 우리 교과서 지금 두 종이잖아요. 성림하고 세종.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주로 나오는 작물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교과서. 첫 번째는 이제 교과서로 끝내놓고 두 번째로 이제 연계교재로 오셔야 돼. 연계교재. 연계교재 뭐예요? 지금 우리 수특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수완. 거기서 주로 잘 출제된 것들 또는 비중 있게 좀 다루고 있는 작물들. 그 작물들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만 해놓으면 이제 이쪽 문제는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공부 자체가 좀 분량이 좀 많다.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라도 특히 수완하고 수특은 나중에 연계 교재니까 문항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문 자료를 수능 문항 낼때 활용한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왔던 문항 정도는 그러니까 나왔던 작물 자체는 꼭 그때그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았죠? 자, 이게 뭔지 조금 아까 얘기는 했지만.

모른다 치고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식물의 생태적 분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생태적 분류. 자, 멕시코 남서부가 원산지로 추정되는 이 작물은 키가 2, 3미터야. 잘 모르지. 잘 모르. 근데 키가 2, 3미터면 굉장히 크죠. 꽃은 암꽃과 숫꽃이 나누어져 있어요. 암꽃과 숫꽃이. 열매는 7월에서 10월에 성숙해서 수확해요. 세계 3대 화공류네. 아,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세계 3대 화공류, 3대 공류.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공류는 쌀 정도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먹는 공류는 밀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되는 게 옥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식량작물에 속하고, 3대 화학류 식량작물에 속하고, 고온에서 광합성 효율이 높은 C4 식물이기 때문에, 한 알에서 수백 배가량의 수확할 수도 있어요. 열매는 쪄서 먹거나, 밥으로 먹거나, 죽으로 먹거나, 국수로 먹거나, 빵으로 먹어. 우리가 빵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빵으로 가장 일반적인 게 뭐예요? 밀이죠, 밀. 이제 요즘 쌀빵도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옥수수. 다양한 재료를 먹으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사료로도 써요.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직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키가 2, 3미터인데 밥을 해 먹어. 벼 아니잖아. 그렇죠? 죽 먹고, 국수 먹고, 빵을 해 먹어. 근데 밀도 2, 3미터는 아니잖아. 근데 옥수수라는 걸 찾는 건 옆에 이제 그림까지 이렇게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옥수수가 수분 반응에 따라 어떤 작물인지, 생육 저온에 따라 어떤 작물인지, 이걸 미리 알아놔야죠. 근데 그나마 옥수수, 밀, 쌀, 이런 건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수 있죠. 물론 이제 대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어디 놀러를 가거나, 여름에 어디 놀러를 가거나 이러다 보면 창 바깥으로 보이는 네, 그런 작물들 중에 하나죠. 자, 수분 반응에 따라 내습성 작물이다. 내습성. 물에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옥수수는 논에 살아요? 밭에 재배해요? 밭에 재배해요. 그러니까 내습성은 아니다. 아니다. 자, 옥수수는 언제? 한여름에? 한겨울에? 한여름에. 고온성 작물이다. 일장 반응에 따라 장일성이다. 단일성이다. 지금 10월에 성숙해서 수확해요. 10월에. 10월에 성숙하면 단일성이지, 단일성. 해가 짧아질 때 꽃이 피니까. 재배 기간에 따라 한해살이다. 그렇죠. 니은과 리을. 옥수수는 그나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1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화본과 벽과 작물이고요. 식량 작물이고 사료 작물이에요. 고온성, 내건성, 단일성, 내염성, 한해살이 작물입니다. 내염성, 염류집 쪽에서 잘 사는 그런 작물이긴 한데, 그렇게 또 내염성 작물로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염성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이제 수수 같은 게좀 내염성이 좀 크고, 옥수수는 그래도 있긴 한데, 수수보다는 좀 작은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검색한 작물로 오른 것은 차라리 이런 거좀 쉽죠. 이런 거좀 쉬워요. 작물로. 자, 학생 A는 현장 체험 학습으로 식물원을 관람하던 중 식물원 한 곳에서 군식되어 있는 한꺼번에 많이 키우고 있는 키가 큰 식물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표지판에 있는 QR코드를 찍어 검색한 결과 아래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의 돌잔치 때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애군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이 식물과 팥을 함께 넣어서 떡을 만들어 먹었네요. 떡. 자, 식물계고 외떡잎 식물이고 화본과예요. 볕과네요. 원산지는 아프리카고 분포 지역은 한국, 중국, 아프리카. 키가 어떻게 1.5에서 3m네. 1.5에서 3m. 자, 일단 화본과니까 밭과 아니겠고 백합과 아니겠고, 파도 아니겠네요. 벼 아니면 수수네. 이건 지금 가감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팥과 함께 떡하면 이제 수수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아, 그래도 헷갈린다 싶을 때는 보세요. 지금
벼의 키가 3미터까지 가는지.

그렇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수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벽화에 속하는 한해살이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전역, 그리고 전 세계에 재배하고요. 열매는 식용, 짚은, 종이월려, 가축의 먹이로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일기에서 알수 있는 작물과 같은 용도로 이용되는 특용작물이네. 특용작물. 특용작물 많았죠. 염료도 있고, 양료도 있고, 수액료도 있고, 기호작물도 있고. 자, 수학여행 첫날 버스로 이동 중에 들은 공원에서 화분에 심어진 식물을 보았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아래쪽에는 밤톨만한 한 다래와 솜사탕처럼 부풀어오른 솜꽃이 있었네, 솜꽃. 위쪽에는 징그러운 꽃이 있어 한 그루가 마치 꽃다발 모양으로 띄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니 열매에서 솜을 뽑아내는 이 작물이에요. 종자 표면에 남아있는 솜털로 인해 휴면이 되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황산을 이용한다. 황산을 이용한다.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이거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꽤 있을 거예요. 휴면 타파하는데 황산을 이용한 작물이 어떤 거냐? 여기서 나오는 거 뭐예요? 좀 솜꽃 나오고 솜을 뽑아내는 이 작물. 섬유료 작물. 뭐죠? 목화네, 목화. 목화. 쌍떡잎 식물로 아홉과 한해살이 풀의 총칭이고 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누군가가 붓통에 넣고 가져오고 온 네, 그 씨앗, 그 목화입니다. 자, 이 목화는 어디만이 면 제품, 면 제품. 그러니까 그 섬유료 작물이죠. 자, 삼배, 삼. 이게 섬유료죠. 호분, 맥주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기호력. 감자, 어디? 전분. 인삼, 어디 있어요? 아파. 건강을 위해서 양료, 고구마. 전분. 그렇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 자, 삼하고 인삼하고 좀 헷갈리긴 한데, 삼은 삼배 섬유류 작물입니다. 섬유류 작물. 목화, 삼, 모시풀, 대마, 수세미 이런 등이 있고요. 기호료 작물에서 담배. 차, 치커리, 홉 등이 있습니다. 양료에서 인삼이나 구기자, 두충, 산삼도 있죠. 그리고 전분류 작물에서 율무, 마, 돼지감자, 전분을 끌어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작물들이죠. 자,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작성한 결과 정리에 가에서 다에 들어갈 작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이 있는 작물의 분류 과제를 발표하기 위해서 오이, 가지, 옥수수, 고구마를 분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자, 가는 보니까 박과 원예 작물, 한해살이고 고성형물이고 포복형 작물이네. 포복형. 포복형이 뭐죠? 지금 땅을 기어다니는 줄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땅을 기어다니는. 자, 나는 볏과네요. 식량 작물이고 한해살이 작물이고 고온성 작물이고 직잎형이네. 직잎형. 우리가 그 생육 형태를 크게 두 가지 배웠죠. 포복형과 주형으로 나왔어. 주형. 포복형은 조금 아까 설명을 했고 주형은 뭐예요? 줄기죠. 여러 개의 줄기를 한 포기를 이용한 게 주형이야. 근데 얘는 직잎형이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올라갔네. 하나만. 자, 다는 맥꽃과예요. 맥꽃과. 특용작물 열애살이 고온성 작물 얘도 포복형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박과작물이면서 원예작물이면서 포복형인 것들 박과 근데 박과가 하나밖에 없네. 여기가 가지과고 여기가 화분과 벽과가 되겠네. 그렇죠? 두 번째 보니까 벽과야. 벽과. 벽과는 두 개밖에 없네. 그렇죠? 가지과 박과 고구마가 맷꽃과죠. 맷꽃과. 자, 달을 보니까 맷꽃과예요. 맷꽃과 고구마 요렇게. 요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요것만 알아도 요것만 알아도 오이가 무슨 과인지, 가지가 무슨 과인지, 옥수수가 무슨 과인지, 고구마가 무슨 과인지만 알아도 풀리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좀 헷갈릴 때는 포복이냐, 직립이냐. 그렇죠. 나 볼까요? 옥수수. 그렇죠. 줄기 하나만 올라가죠. 자, 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죠. 다음 사례에서

암기보다, 한 개의 암기보다 더 암기, 빛을 주지 않으니까 그때 개화했어. 그러니까 얘는 빛이 짧아지면 개화를 하는 모순 작물이다. 단일성 작물이다. 단일성 작물. 그렇죠? 단일성. 그러면 단일성 작물. 단일성 작물은 언제 주로 수확한다? 가을에 꽃이 보이거나 수확한다. 벼, 단일성, 밀, 국화, 가을꽃이, 배추. 기억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렇죠? 자, 이거 문제가 그나마 좀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 일단은 제시문에서 나오는 게 전조재배인지 차광재배인지 또는 장일 조건인지 단일 조건인지 이걸 알아야 되고 거기에 선택지 또는 답지로 나온 작물들이 얘네들이 장일성인지 단일성 작물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복잡한 문제.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한 번씩 나왔죠?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좀 고난이도 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다음 사례에서 농업인 A씨가 신청한 작물의 식물학적 분류로 적절한 것. 식물학적 분류네요. 농업인 A씨는 종자를 지원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자, 26년도 경관 조성 지원 사업 신청 안내서네요. 경관 조성이 뭐예요? 우리 겨울에 그냥 빈 땅으로 밭 이렇게 놔두면 그냥 흙색 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그냥 흙만 그렇게 막 바람 불면 흙먼지 날리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거기다 뭔가를 심어. 뭔가를 심어서 경관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작물 심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주도 가면 유채. 그냥 밭으로 놔두는 게 아니고 유채를 심어서 나중에 녹비작물로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게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자, 사업 목적 농한기 한가할 때 작물을 재배해서 자연 경관을 조성을 합니다. 농촌 체험 관광객 증가로 농가 소득을 향상을 시키고 지력 보강으로 화학 비료의 사용을 절감합니다. 지력 보강, 그러니까 땅에 비료를 주는데 지력을 보강, 그 작물을 심어서 이걸 비료 녹비화 시킨다는 얘기죠. 녹비화. 자, 신청 대상 해당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고 신청 기한이 있대요. 자, 토양 개선 효과가 있대. 이 작물은 화학 비료를 조금 덜 사용할 수 있대. 뿌리 홉균에 의한 질소를 고정해요. 지력 보강, 유기물 공급, 토양 개선 사업이 됩니다. 뿌리 홉균 하면 뭐에? 어떤 작물의 키워드다? 콩과 작물의 키워드다. 콩과 작물의 키워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작물은 식물학적으로 콩과 작물입니다. 콩과 작물. 클로버나 헤어비치나 이런 작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콩과 콩, 강낭콩, 완두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쌍떡잎 식물입니다. 대부분 초본이고요. 자홍동주 양성학 총상꽃차례로 이루고 달리고 뿌리에 뿌리 홉균 등이 공생하고 공중지수를 고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홍동주 양성화는 3강에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작물의 생태적 분류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앞에 나왔던 이게 무슨 과 작물이냐, 아니면 이 작물의 이름은 뭐냐. 이제 이렇게 나오면 고맙고요. 고마운데, 그렇게까지 쉽게는 출제가 잘 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됩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작물을 찾고, 그 작물에 대한 특징, 분류의 정오를 찾는 선택지죠. 자, 과제 이수 발표 보겠습니다. 제가 과제로 이수하고 있는 작물은 영어로, 스트로베리네요,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정도면 다 알죠? 알겠지. 알아야지. 자, 스트로베리라는 이름을 가진 장미과의 열매 채소입니다. 입자루는 길고 비교적 큰세 개의 잎이 달리며 각각 둥글고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입니다. 자,
자, 이름을 가진 장미가 입자루가 길고 여기서부터는

0: 정말 식물을 전공하는 친구들 아니고는 어려운 문장이죠. 노지에서는 봄에 흰색 꽃이 달리는데 특이하게 꽃턱이 발달해서 과육이 돼요. 과육. 아, 얘가 지금 과육이니까 과일이네요. 과일. 씨는 빨간 열매 속이 아닌 표면에 깨가 박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 뭐 깨가 박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입자루가 길고 이게 지금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잘 모르는 친구들도 빨간 열매 씨가 바깥에 있고 스트로베리 이거 가지고 뭘할수 있다? 딸기라는 걸할수 있다. 딸기는 밭작물이다, 논작물이다, 밭작물이다. 자, 열대성 작물, 온대성이죠. 딸기는 포복형이지요. 열애살이 작물입니다. 그래서 뒷괄호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딸기 알기는 굉장히 쉽죠. 쉬워요. 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딸기, 스트로베리, 쌍떡잎 식물이고 장미과 온대성 작물입니다. 포복형 열애살이 작물이고 뇌건성, 천근성, 뿌리가 깊게 안 들어가요. 얇게 있습니다. 자, 8번.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작물의 형태적 특징으로 옳은 것만. 자, 이 작물은 크게 자포니카 생태형과 인디카 생태형으로 나눠볼 수 있대요. 뭐예요? 지금 여기서만 봐도 알겠죠? 쌀. 찰기가 많은, 우리나라가 주로 먹는 자포니카. 찰기가 없고 푸석푸석한 인도, 동남아에서 많이 먹는 인디카 생태형. 이 작물을 기르는데 대체로 물이 많이 필요해 주로 논이라는 곳에서 많이 길러져요. 자연환경에 따라서는 마른 땅에서 기르기도 하며 일부 품종은 깊은 물에 잠기기에서도 기르기도 합니다. 잎의 길이가 뭐 50에서 100cm, 폭은 2에서 2.5cm 가늘고 길고 강단한 특성을 지닙니다. 꽃은 작고 바람을 이용해서 수정되고 열매는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곡식 쌀이죠. 자, 쌀은 배유를 가지지요. 쌀은 외떡잎 식물이니까 그물맥이 아닙니다. 수염뿌리죠. 줄기의 관다발 배열이 규칙적이지 않지요. 외떡잎 식물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회 문항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2회는 3강하고 또 많이 연결이 됩니다. 아시죠?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3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1: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학 파트는 SF입니다.
1: 네.
0: SF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공상과학소설이라고 하죠.
0: 맞아요. 옛날부터 공상과학소설이라고 많이 불러왔는데, 사실 사이언스

0: 사이언스 픽션, 그러니까 SF가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잖아요. 근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이언스, 과학, 픽션, 소설 해서 과학 소설이라고 불리는 게 직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단어, 이 공상과학 소설은 일본에서 먼저 쓰기 시작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SF는 공상과학 소설이다 이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공상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이제는 공상이라는 단어를 떼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과학소설이란 말 혹은 SF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SF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SF는 과학 소설은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간과 미래의 기술과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탐색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SF에 나온 것 중에서 실제로 실현된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자율주행, 그다음 우주여행. 이런 게 굉장히, 와, 저 공상이네 하고서 봤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는 정말 허황되게 느껴졌는데, 현실화된 기술들이 SF에 상당히 많이 나와서 시간을 두고 보면은, 오, 그거 그때는 허황된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였네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그리고 SF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약간 장벽을 느껴요. SF를 즐겨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SF 즐겨 읽어요?
1: 사실 저도 다른 문학 작품, 문학 장르에 비해서 SF가 엄청 재밌다라고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과학적인 내용이 조금은 들어가 있다
0: 맞아요.
1: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지식이 많아야 더 이걸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뭔가 들다 보니까
0: 그러니까 뭔가 선행된 과학 지식이 있어야지만 여기 읽을 자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1: 맞아요.
0: 들거든요. 그래서 SF는 문학 중에서도 되게 이상한 위치에 있어요. 문학이니까 문과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과생들이 만들고 이과생들만 즐기는 되게 특이한 공대의 문학,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SF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철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인문학도니까 철학을 좋아하는데, SF로 철학을 할 수가 있어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작품이 1990년대에 나왔었어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게 나왔을 때 제일 반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었어요. 각 분야의 서로 다른 철학자, 철학 사조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매트릭스로 철학학이라는 책을 만들어낸 거죠. 이 왜냐? SF의 바탕에는요, 인간 존재론이 깔려 있어요. 자, 보세요. SF에는 반드시 인간이 아닌 자가 나옵니다.
1: 그렇죠.
0: 인간이 아닌 것들이 나와요. 자, 인간 아닌 자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라. 그러면 인간이 더잘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F는 주로 지구가 아닌 탈지구 상태가 나옵니다.
1: 맞아요.
0: 우주, 스페이스, 그 다음에 과거의 지구라든지 폐허가 된 미래의 지구,
1: 맞아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라. 사실 지구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우주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는 지구를 봐도 평평하게 보이는데,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면 너무너무
1: 동그랗잖아요.
0: 동그랗고 예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곳의 눈으로 인간을 보고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를 살펴보라. 이게 인간 존재론이라는 명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SF는 사실 진입 장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자꾸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럼 막 문과생 머리에서는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깔려 있는 게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철학 담론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SF 장르를 좋아합니다. 혹시 SF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 나도 좀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철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작품을 이제 설명해 주실지가 일단 먼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작품들을 듣고 저도 좀 비슷한 작품을 읽어볼 것 같아요.
0: 제가 시작하는 이제 스텝 천천히 한 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뭐든지 시작할 때는 짧은 거부터 읽는 게 좋아요. 짧은 거를 이렇게 맛보기로 좀 보고 이것이 나의 식성에 맞는가를 좀 파악하셔야
1: 그렇죠.
0: 되는데, 짧은 작품들을 되게 재미나게 그리고 많이 쓴 작가가 있어요.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들어봤죠? 어디서 귀 익지 않아요?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1: 로봇 삼원칙 만드신 분 맞죠?
0: 맞아요. 로봇공학.

0: 3원치를 만든 그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정말 SF의 대가, SF 하면 떠오르는 어떤 대표명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작 아시모프가 단편 소설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대요. 그 사람 외계인이었어. 외계인 영화가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던 거야. 외계인이 이제 자기 별로 돌아갔어.
1: 아, 그 정도.
0: 요 정도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집을 모아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인공들이 대부분 과학자예요. 그리고 주인공들 대부분 어떤 실험을 하거나 로봇을 만들거나 외계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에피소드라 그리고 특별한 하나의 로봇들이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뽑아먹는 재미로다가 하나하나의 로봇과 SF의 어떤 특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로봇공학 3원칙을 모른다는 건 조금 아쉽거든요. SF를 접근하지 않아도 네.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작품에는 로봇과 3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원칙.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에게 복종해야 한다.
1: 맞아요.
0: 3원칙. 이 원칙,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1: 맞아요.
0: 이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요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잖아요. 네. 이거를 직접 실제로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집을 보면 제로 원칙이 하나 나와요. 우리는 1원칙, 2원칙, 3원칙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제로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예요.
1: 인류에게?
0: 인류에게.
1: 네.
0: 예를 들어 이런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진짜 고도로 발달된 AI고 로봇인데 인간을 위해서 나는 봉사를 할 그런 임무를 네. 타고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지구를 더럽히고 있는 거야. 인간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타노스처럼 딱 해서 반절을 없애야겠다.
1: 네.
0: 그래서 모든 무기 발사 버튼을 다 눌러서 반절을 없애고 나머지 반절이 행복한 사회를 내가 만들어줘야지 라고 정말 SF 영화의 설정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로 원칙도 있더라고요. 인류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작 아시모프는 대체 저분은 어디까지 생각을 해놓고 가신 건가요? 이런 생각이 네. 들었답니다. 단편을 읽으시면서 조금 아 이거 괜찮다 싶으시면 장편으로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되게 대중적이면서도 매력 넘치는 작가로 필립 케이딕을 소개하고 싶어요.
1: 네.
0: 필립 케이딕이 별명이 좋지 않아요. 미치광이 막 이런 별명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약간 기발한 사람이에요. SF 쪽에서 약간 광, 이렇게 막 맑은 광인? 약간 광적인 어떤 상상력을 조금 펼쳤던
1: 네.
0: 분인데, 이분의 대표작, 1968년도에 나왔던 대표작이 하나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제목 이상하죠? 제목 정말 이상한가?
1: 네.
0: 무슨 소리야?
1: 맞아요.
0: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우선 키핑해놔야 돼요. 덥석 읽지 마시고
1: 네.
0: 우선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보세요.
1: 블레이드 러너? 들어본 것 같은데.
0: 그죠?
1: 네.
0: 1982년도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예요. 제가 진짜 SF 영화 중에서 물론 뭐 유명한 거 대단한 거 되게 많은데 저는 이걸 정말 정말 이걸 안 본 눈 없게 해주세요. 막 약간 이 너무 이렇게 막 전파를 하고 싶은 그런
1: 네.
0: 영화예요. 영화를 먼저 보시면 너무 너무 마음에 드실 거거든요. 제가 장담해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소설책을 보면 또 다른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보증할 수 있어요.
1: 네.
0: 나는 이 영화가 뭐가 좋으냐면 첫 번째 미장센이 너무 너무 예뻐요. 보면은 와 마철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디스토피아적이고 세기말적인 도시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미니어처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첫 배경이
1: 네.
0: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되게 더럽고 축축한 뒷골목을 그 남자 주인공이 걸어요.
1: 네.
0: 그때 우주 택시들 막 날아다니고 공중에 택시들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기모노에 가부키 화장을 한 여자가 이렇게 큰 전광판에 나와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허름한 국수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후루룩후루룩 마십니다. 근데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반환 직전의 홍콩의 어떤 느낌. 뭔가 아름다우면서도 아슬아슬하면서도 내가 퇴락됐는데도

0: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여기 초입부에도 나와요. 이 영화 초입부에도. 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좀 드리자면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핵을 쏜 거예요. 낙진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사람들은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 다 화성으로 이주를 한 상태예요. 남은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이 남자 주인공은 특수 경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찰을 하고 있느냐. 화성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로봇들이 네. 만약에 지구로 탈출한다면 그 안드로이드 로봇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 이 특수 경찰을 블레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네. 이 경찰을 맡고 있는 이 해리슨 포드가 릭 데커드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드로이드는 유기체 안드로이드예요. 피가 나. 네. 얼굴도 똑같아. 온도도 따뜻해. 그래서 정말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성체로 태어나요. 아. 그리고 딱 4년 한정으로 살아요. 4년 후에는 멈춰. 그대로 멈춰요. 그래서 화성을 개발하고 전쟁에 쓰이고 거기서 또 일을 하는데 보조하는 역할로 많이 만들어서 그냥 쓰고 버리는 노예들입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가끔 탈출을 해요. 그럼 지구로 버려진 지구로 숨어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데커드라고 하는 해리슨 포드 마가 맡은 데커드가 찾아서 제거를 하는데 이 제거를 리타이어먼트라고 합니다. 죽인다라고 킬이라고 하지 않아요. 은퇴시킨다, 퇴역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일곱 명의 이제 안드로이드가 넘어왔는데 그들을 찾아서 한 명씩 한 명씩 퇴역을 시키는 이야기가 블레이드 러너의 이야기예요. 이 안드로이드가 너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여기 안드로이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안드로이드가 두 명이거든요. 한다는 로이라고 하는 전투형 로봇이 있어요. 네. 남성형 로봇이 있고 로이가 사랑하는 프리스라고 하는 여성형 로봇이 있어요. 네. 이 두 친구들이 제일 살고 싶어요. 너무 살고 싶어해요. 더 살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둘이 사랑해서.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로봇이 가질 수 없는 감정이라고 그렇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둘이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아리까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감정이입이 시작되는 거죠. 어머, 얘네 짠한데? 어떡하지? 얘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로이는 이 프리스라는 자기 연인을, 연인이 죽을 날이 빨리 다가왔어요. 그 얘를 살리고 싶은 거야. 더 살리고 싶은 거야. 자기도 자기지만 연인을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떡하느냐. 타이레사라고 자기를 만든 회사의 회장을 찾아갑니다. 회장을 찾아가서 딱 가자마자 이렇게 해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또 타이를 회장은 또 아들아 네가 올 줄 알았도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되게 성서적인 모티브가 있어요. 탕자의 모티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아들이 나갔어. 방탕한 짓을 하고 왔어. 그런데 결국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잘 돌아왔다 받아주는 거죠. 네. 이 모티브는 사실은 네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하나님은 너를 받아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의미도 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종교적 의미를 빼고 소설 같은 데서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조물주를 찾아가는 조물주를 탐색해가는 그런 성서적인 어떤 여정하고도 상당히 닮아 있어요. 네. 보세요. 신학에서 붙는 건 조물주는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조물주 의도예요. 이게 신학에서의 물음이에요. 과학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거든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신학의 목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네. 과학의 목표도 궁극적인 목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게놈지들 다 파악을 했어. 거기서 유전자에서 병들을 만한 유전자를 다 제거를 해. 그리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줘. 오래 영원히 모탈에서 임모탈로 이렇게 불멸성을 갖는 게 과학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네. 둘 다 조물주의 의도와 주물주의 설계도를 탐색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하고 신학하고 사실은 하나는 되게 따끈따끈하고 하나는 되게 차갑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쌍둥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로이라는 친구가 조물주한테 찾아가서 저를 더 살게 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타일러 제가 안 돼. 너는 4년이야. 그냥 죽어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로이가 화가 나서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데커트하고 로이하고 마지막 1대1의 싸움을 하거든요. 블레이드 러너가 유명해졌던 게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로이가 힘이 세잖아, 안드로이드니까. 데커드 인간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마지막 그 친구를 끌어내줍니다. 살려줘요, 오히려. 네. 자기를 죽이러 온 헌터를 살려줘요. 네. 살려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기억이 사라지겠지. 빗속에 내 눈물처럼. 이제 죽을 시간이야. 자기 리타이어먼트라고 하지 않아요. Time to die. 본인한테 본인이 죽음을 줘요. 나는 너를 살렸어. 좋은 선택을 했어. 나는 인간이야.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 난 슬픔을 느껴. 나는 인간이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한테 죽음이라는 게 허락이 됐어. 나는 인간이야. 새로운 인간을 주장하고 본인 스스로 인간을 자처해서 죽어요. 이게 진짜 연장면이에요. 네. 이게 저는 SF 영화 역사상 정말 순위에 꼽히는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드로이드는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내가 직접 안드로이드를 만나면 나하고 또 구별짓기를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너 따위가 왜? 나는 고귀한 인간인데? 네.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게 이 소설이에요. 소설을 찾아보면 영화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유하게끔 해줘요. 이제 인간이란 진짜 무엇일까? 무엇이 인간의 조건이냐라고 묻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로 내놓는 것이 공감 능력이에요. 네. 공감 능력.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소설에서 내가 안드로이드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도 기억을 이식받기 때문에 본인이 안드로이드인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미묘한 차이로 알아내야 되거든요. 네. 암만 고문을 해도 난 진짜 안드로이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안드로이드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거미를 키운 적이 있나요?
1: 거미요?
0: 어린 시절에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걸 묻는 네. 거예요. 어린 시절 기억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러 가지 100여 개의 질문 던지거든요. 그래서 동공 반사, 동공의 어떤 흔들림 같은 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보이드 캄프 테스트라고 하는 안드로이드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테스트인데 그중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생아 가죽으로 된 새로운 신상 가방을 샀어요.
1: 어떤 가죽으로?
0: 그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멋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신생아 가죽으로 만든 새로운 신상품 가방을 샀어요. 네. 이 가방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어디에서 동공이 흔들리냐면 신생아 가죽? 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이 가방 예쁘죠? 라고 하면은 예뻐요. 라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잡아내거든요. 근데 아마 이 테스트가 점점점 이렇게 좀 이 테스트에 방어하는 기제가 점점 정교해지면 이거 못 찾아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면서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본인의 조각이 같이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거. 그래서 타인을 내 세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오다가 너무 추웠어라고 했을 때 어머 추웠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한 공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감이라는 것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타인을 내 세계로 같이 끌어안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공감을 학자들이 고통의 순간에 많이 발견해요. 어떤 사람이 고문을 받는 걸 봤어요. 그러면 무심하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아, 어떡해, 아프겠다. 네. 저 사람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감의 첫 스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도 공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래요. 인간의 권리를 지켜줘야지. 인간의 권리는 소중한 거야.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말고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 인간의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공감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밀어 올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덕목인지 이 안드로이드하고 인간을 대비를 시키는 이런 SF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코기캔이라는 거예요. SF가 과학자들만 이공계 학생

0: 것들만 읽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공대는 좀 차갑다.
1: 딱딱하다.
0: 공대는 딱딱하다. 근데 공대에는 낭만이 가득하거든요. 연애가 없을 뿐이에요. 이번에 우리 학교, 제가 근무한 학교 전기공학부
1: 네.
0: 120명 중에 100명이 남학생이에요.
1: 그쵸. 남학생 비율이 많죠.
0: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연애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자작시도 정말 열심히 써서 가지고 있고, 자작시를 써서 갖고 온 친구들 100% 공대생이에요. 낭만이 가득합니다. 연애가 없을 뿐이에요. 낭만과 수학이 같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차가운 어떤 SF의 주된 독자, SF는 차가울 것이고 공대도 차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약간 기괴할 수도 있잖아요. 막 외계인 나오고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막 나오고. 근데 저는 SF가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장르라고 생각해요. 낭만주의하고 반대가 고전주의거든요. 그래서 쌍으로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편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5분 컷이에요. 남이녀와 함께 배우는 낭만주의, 고전주의 구별하는 5분 컷이에요. 낭만주의는요, 선을 넘을 수 있다. 넘어가라입니다. 자, 동물이 있어요. 인간계가 있어요. 신계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Why not? 왜안 돼? 넘어갈 수 있어. 자, 내가 인간이 아니라 난 천재예요. 한순간에 광시곡을 작곡해낼 수 있어요. 필 받아서 한순간에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신적인 존재니까. 인간이지만 할수 있어. 이거 낭만주의적 관점이에요. 자, 지켜라. 그대로 있어라가 고전주의예요. 자, 군군, 신신. 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부, 자자. 아버지는 아버지 나와야 되고, 자식은 자식 나와야 되고, 화성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비례도 지키라고 있는 거고, 질서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 이게 고전주의예요. 막 내가 막 갑자기 여기서 날개가 돌아서 날아다녀요? Why not? 낭만주의.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질서, 피타고라스의 질서를 지켜서 나는 뭘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전주의인 거예요. 근데 SF를 보면 정말 어떤 뭔가를 지키고 수학적인 질서가 자리잡혀 있는 과학적인 세계만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간이 우주로 갈수 있어. 우주에 가서 외계인하고 소통할 수 있어. Why not?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외계인하고 소통하는 작품 중에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 테드 창의 네 인생의 이야기. 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어라이벌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콘택트로 번역이 돼서 이제 콘택트라는 이름은 됐는데 여기에 완전한 언어를 가르쳐주는 외계인 무리가 나옵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딱 왔어요. 근데 무슨 말을 막 해. 근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모르겠어. 그래서 언어학자를 데려옵니다. 언어학자야, 너 언어 잘하지. 외계인 언어를 네가 배워서 쟤네하고 소통해봐. 그래서 이 외계인 언어를 언어학자가 배워요. 근데 그 언어학자가 배운 언어라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언어예요. 세상에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언어거든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들어요. 완전한 언어예요. 혹시 바벨탑 이야기 아세요?
1: 바벨탑, 네, 알죠.
0: 바벨탑이 이게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벨탑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1: 같은
0: 동일한 언어를
1: 언어를 썼다.
0: 썼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동일한 언어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인간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신이 벌을 내려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끔 다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벨탑 이전의 언어를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완전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요. 그건 신화 속에만 남아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완전한 언어가 나와요. 자, 우리의 인간 언어는 선형적 언어예요. 뭐 지금 생각을 했어요. 과거. 발화를 합니다. 내 말을 내뱉어요. 현재. 이 내뱉으면 미래가, 그러니까 의미가 미래에 이루어져요. 근데 생각을 해요. 선우학생, 우리 배고프잖아요. 밥 먹고 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밥 먹는다라는 의미가 뒤에 생기는 거죠.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과 말과 의미가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외계인 언어는 동시다발적이에요.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미 사건이 이루어져 있어요. 미래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알고 발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이에요. 약간 양자 역학 같은 네. 느낌이에요. 불이 켜져 있기도 하고 불이 꺼져 있기도 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네. 가능해. 이해 안 되잖아요. 네. 양자 역학이 그래서 어렵잖아요. 네. 그런 언어예요.

0: 그래서 이 완전한 언어를 배우고 이 언어학자가 자기 미래를 봅니다. 미래에 자기 딸이 태어나서 25살에 죽을 거라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결혼을 해요. 이해 가세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묘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신화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요. 사람들한테 이상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요. SF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상상하기가 도대체 힘들 거예요. 그래서 SF로 읽으시라. 매력이
1: 그러네요.
0: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필립 케이딕 작가의 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도 지금 같이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읽으실 때 영화를 보시든 소설을 읽으시든 요 문제를 하나 신경 쓰면 좋겠어요. 원본이 중요하냐? 복제품이 중요하냐? 원본이 먼저냐? 복제품이 먼저냐? 이거 가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SF가 공상만도 아니고 이과생만의 것도 아니고 이거는 철학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발터 베냐민이라고 인문학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철학자가 한명 있어요. 정말 유명한 철학자죠. 이분이 애석하게도 1940년에 죽었는데 이분을 세계적인 철학자로 알리게 된 아주 짧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1930년대에 나온 논문인데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철학자들 다 몰라도 발터 베냐민은 정말 한번 검색이라도 해봅시다. 만약 이 사람한테 관심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원본과 카피본, 이걸 복제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원본과 카피본의 문제를 제일 처음 철학적으로 본격적으로 제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발터 베냐민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본이 갖고 있는 힘은 아우라라고 불러요. 원본이 갖고 있는 힘. 근데 이 아우라는 하나의 진품에만 있는 거고, 이제는 카피본들, 복제품의 시대가 되었어를 천명을 한 거예요. 복제품 힘이 더센 세계가 바로 현대 기술 복제 사회가 되었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모나리자 본적 있어요?
1: 모나리자,
0: 모나리자를 어디서 봤어요?
1: 휴대폰에서.
0: 그죠? 그죠?
1: 파리는 가본 적도 없어요.
0: 그죠? 저도 루브르 박물관 너무 가보고 싶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나리자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지금 머리 떠올리 떠오르는 어떤 상이 있잖아요. 눈썹 없고. 근데 우리가 봤던 모나리자는 카피본의 몇백만 번째 카피본일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현학생은 약간 프루스르만 모나리자를 알고 있고 나는 약간 도르스르만 모나리자, 왜 해상도가
1: 그럴 수도
0: 다르니까
1: 있죠,
0: 를알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카피본들을 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카피본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근데 원본은 딱 하나. 루브르 박물관에 곳곳이 보셔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품 모나리자인가? 가품 모나리자인가? 라는 겁니다. 가품 모나리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복제품이 양산됐으니까. 우리한테 가까운 건 복제품이고, 어느새 복제품이 진실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거를 후대, 베냐민 죽고 나서 후대에 앤디 워홀이라는 미술가가 있어요. 앤디 워홀이 스텐실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릴린 몬로의 얼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사진을 여러 개를 갖다 카피를 해놔요. 그 다음에 스텐실로 빨간 먼로, 노란 먼로,
1: 맞아요.
0: 파란 먼로, 초록 먼로 해놓고 200억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1930년대 처음으로 천명한 학자가 발터 베냐민이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SF 소설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진짜와 복제품의 어떤 경계선, 권리의 이야기가 곧 미래 사회에 실제로 찾아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SF가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SF가 사실은 많은 대중한테 되게 주류는 아니거든요. 현우학생도 SF를 많이 읽진 않았었잖아요. 그 추리소설을 대할 땐 현우학생이 막, 추리소설 저도 알아요! 막 이렇게
1: 재밌었어요.
0: 좋아했었는데, 그쵸? 근데 SF를 이제 좀 읽을 생각이 좀 드시나요?
1: 다른 문학 장르와 이 과학소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다른 문학 장르를 읽을 때는 책을 딱 덮는 순간 그 세계관을 닫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추리소설도

0: 해줘요.
1: 맞아요.
0: 그런데 과학소설은 오늘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 정말 여러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진품과 거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플라톤의 이데아가 떠올랐거든요. 이데아 세계를 얘기할 때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열이라는 원형에 있고 그 복제품들이 현실 세계에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철학 쪽으로도 당연히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술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학소설을 읽고 우리가 생각의 범위를 참 많이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SF소설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SF소설 읽으면서 이런 기술들이 미래에 된다면 지금 주식을 이런 걸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 자율주행 진작부터 나왔는데 테슬라에 투자를 진작 했어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자면 농담을 했지만 SF 소설이라는 것은 저는 지구의 낭만주의자가 타전하는 우주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넓은 지구에서 과연 우리만 생명체일까요? 우리만 지구만 생명체가 살아있는 곳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주적인 단계로 넓혀줄 수 있는 낭만주의자의 우주를 SF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제 뒤에 보이는 조선소가 미쓰비시 조선소인데요. 상해에서 압송된 윤봉길 의사가 도착했던 곳입니다. 원래 윤봉길 의사는 고향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다 보니까 윤봉길 의사를 회석선으로 갈아태운 다음에 바로 저 미쓰비시 조선소로 압송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외진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예전에 오사카 위수 형무소가 있던 터입니다. 그 당시에 윤봉길 의사가 이제 수감됐던 곳이 육군 위수 형무소인데, 그러니까 스루 아키라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전 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위수 형무소 터에서 이제 수감됐다. 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가 예전부터 오사카성 내부에 있는 육군 위수 형무소 터였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제 등 뒤로 보이는 이 신사가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윤봉길 의사가 투옥됐던 위수 형무소 터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가 저기에 투옥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이 길을 그냥 오가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일본인들은 은봉기류사의 유해를 전몰자 묘원으로 올라가는 계단가 밑에 암장합니다. 46년도에 은봉기류사의 유해가 발굴돼서 천만 다행이지만 생각해보면 14년 동안 일본인들이 그 암장제를 밟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네,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이 진료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보호자분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반려견을 좀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 반려견이 좀 불안하고 힘들어 보여서 저를 찾아오는 보호자보다 내가 힘들어서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돼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로봇개 아세요? 예전에 일본에서 나왔던 로봇 반려견이 있어요. 완벽한 개를 원하면 로봇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지저하면 짖고 짖지마하면 안 짖고 산책 가자고 하고 산책도 갈 수 있어요. 재롱도 핍니다. 문제행동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문제행동 보이면 꺼버리면 되죠. 근데 이 로봇개는 더 이상 생산되거나 판매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너무 완벽하면 같이 살 때 느끼는 그런 행복, 즐거움 이런 게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보호자분들의 이런 모습들은 요즘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영상이나 방송에서 개들을 너무 쉽게 고쳐지는 것처럼 표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분들은 다 내 맘대로 동물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개들은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생명체는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행동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깊숙한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개들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심리학자이자 동물 행동학자인 스탠리 코렌이라는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개들의 정신연령이 한 몇 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과학적 연구 결과로 보면 평균적으로 30개월 정도입니다. 사람의 30개월. 그러니까 2에서 2.5세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조카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 상당히 비슷하구나. 근데 제 조카가 하는 행동이 제가 잘 알고 있는 개들의 행동과 정말 유사하고 그 감정이 비슷한 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에너지 많은 거, 그리고 하나 꽂히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제 조카는 계속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고 똑같은 그림, 토끼 그림을 막 100장씩 그려야 됐어요. 개들 어때요? 그 공 던지고 잡아오는 게 뭐가 재밌다고 계속 던져야 돼요. 뭔가 말도 잘 못하면서 주변 분위기를 파악해요. 가족들이 싸우면 자기도 불안해하고 개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한 이 30개월 정도의 아이 수준으로 평균적인 뭐 단어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수를 한 4에서 5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반문해 보겠습니다. 그런 두세 살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그런 정신연령을 가진 아이들 우리가 완벽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문제 행동은 대부분 나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개들의 문제 행동의 첫 번째 원인을 뭐로 꼽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개들에겐 정상 행동인데 사람이 문제 행동으로 인식한다.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동물한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러면 개들한테 이런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가끔 반려견들이 이 개들이 보호자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죠. 꽤 많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세요? 서열. 너보다 얘가 너를 낮은 존재로 봐서. 근데 수의 동물 행동학에서는 대부분 보호자를 무는 행동을 서열에 의한 공격성이 아니라 갈등에 의한 공격성으로 봅니다. 갈등에 의한 공격성은 뭐냐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서 소통이 안 되면서 생기는 공격성이에요. 대부분 보호자 물때 언제 무냐면 빗질할 때, 이빨 닦을 때, 발 닦을 때, 목욕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사회에선 필요한 거지만 사실 개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배워본 적도 없고 진화적으로 그게 필요한 활동이 아닌데 인간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설명시켜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훨씬 더 민감하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빗질이나 발 닦을 때 이상한 느낌이 나고 하지 말아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리 와 하면서 더 잡고 더 빡빡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죠. 제가 학생 때 저희 부모님과 싸운 이유와 똑같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강요해요. 거기다 설명까지 해줘요. 그래도 난 하기 싫어요. 거기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고 공격성을 보였지, 우리가 부모님을 나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해서 공격성을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불안을 엄청나게 높여요. 또 하나, 맥락이 있어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병원을 왜 가시나요? 제가 강의하면서 꼭 물어보는 질문인데, 단 한 번도 아파서 이외에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병원을 아파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치료하러 갑니다. 아니면 예방하러 가는 거지. 아픈데 치료 안 해주고 예방 안 해주면 병원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맥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병원은 내가 아플 때 치료해주는 곳이다. 근데 개들은요? 다른 동물들은요? 이 세상 돌아가는 맥락을 알까요? 저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개라면 나 같은 수의사한테 병원을 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 산책인 줄 알고 나갔더니 어딘가 들어가서 흰색 옷을 입고 막 푸른색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안고 들어가요. 그러더니 나한테 헤드락을 걸고 막 뾰족한 걸 내 팔에 꽂습니다. 난 싫다고 발버둥 쳐봤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더 꽉 잡아요. 그리고 까만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뭔가 반짝반짝 소리가 나고. 제가 개라면 아 이게 정말 나를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험한 꼴을 당하러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맥락을 모른다면, 병원이라는 곳이 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다라는 맥락을 모른다면.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런 맥락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움, 공포를 가지게 되고 살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것조차도 얘네들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서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왜 불안할까요? 못 볼까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못 볼까 봐가 더 깊숙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예측 가능성.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가 외출했다가 내가 혼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되면 들어온다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개들은 아무리 내가 이뻐해주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해도 분리불안 없습니다. 근데 혼자 있어본 경험이 별로 없고 그 예측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개들이 분리불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한 이 갈등 그리고 맥락적인 부분, 예측 가능성적인 부분들은 개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개들이 우리보다 더 불안, 두려움 이런 거를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감정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는 훈련으로 다 고쳐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할 때 많이 오는 문제 행동 중에 하나는 우리 집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짖는 애들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맞아, 우리 집 강아지 그래.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막 따라해봐야지, 애 혼내야지, 막 짖을 때마다 막 목줄 잡아당겨야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문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못하는 건 얘네들도 못한다. 컴퓨터로

따지면 얘네는 저 어렸을 때 있었던 386. 우리는 진짜 요즘 최신 컴퓨터라고 본다면 우리가 못하는 건 얘네도 못한다. 그거 되면 우리들도 층간소음 탈감작화 훈련 받으면 된다. 그러면 정말 큰 사회 문제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층간소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서 간식을 줘요. 덜 불안해하고 둔감화되라고. 왜안 할까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걔들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솔루션은 그런 완벽한 교정이 아니라 관리예요. 이 친구의 기질과 성격도 이해하면서 어떻게 관리해야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훈련 교육이 만능 리모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연수를 갔었어요. 그때 제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었고 문제 행동을 보였는데, 사람처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항불안제를 수의사들이 쓰고 있다라는 걸 보고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수님이 가장 강조한 건 뭐였을까요? 수의행동학은 3M으로 갑니다. 3M을 기반으로 생각해요. 첫 번째 M이 매니지먼트, 관리. 두 번째 M이 모디피케이션, 행동 수정. 세 번째 M이 메디케이션, 약물이에요. 가장 강조하는 건 관리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가르치고 아니면 약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지금 윗집이 막 끼고 내가 너무 예민하고 불안해지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 솔루션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사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윗집이랑 잘 얘기해서 슬리퍼를 신게 하거나 윗집에 층간소음 매트를 깐다. 여기 교육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솔루션은 가르쳐보기 전에 어떻게 관리해서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이나 두려움, 예민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면들도 많습니다. 기질적으로 타고나서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고 훈련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좀 많이 아쉬워요. 그보다 이런 것들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행복한 방법을 찾을지에 대한 관리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부조견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이해와 관리가 안 돼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산에서 내가 살고 있던 들깨예요. 이제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해서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걔는 내가 안락사 위기에 처해진지도 몰라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처음 가보는 실내 공간, 집이나 이런 곳에다 임시보호를 시작을 했어요. 걔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납치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걸 얘가 나한테 당연히 납치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막 가르치려고 해요. 다가가려고 하고 막 간식 주면서 오히려 막 너무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친해진다라고 하면서 아직 신뢰관계가 형성도 안된 아이들한테 산책을 시켜요. 그래서 꼭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납치당했을 때 줄에 묶여서 밖에 나가게 되면 이건 무슨 기회예요? 도망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또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런 걔들에게 불안,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뢰가 먼저다. 아직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부조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반려견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걔들이 으앙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영어로 growling이라고 하거든요. 으앙 하는 거 진짜 의미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80%만 맞는 말입니다. 원래 growling, 으앙 하는 거는 정확한 의미가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요. 싸우고 싶은 동물들은 으르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사냥할 때 으르렁 거의 하지 않아요.

0: 오히려 다른 동물을 사냥감을 도망가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죠. 으르렁이 있다라는 건 나도 겁을 먹었고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럼 안 싸울 것 같아.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멈춰주는 친구와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와 신뢰관계가 생길까요? 누구한테 불안감을 느끼고 누구한테 불안감을 안 느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예전에. 얘네들이 으르렁 했으면 그대로 끊어줬습니다. 이걸 계속 꾸준히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줄어든 거죠. 저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우리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예민함, 뭐 또 그로 인해서 자꾸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고장난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감정이다. 근데 그 감정을 너무 훈련시키려고 하고 아니면 다른 타인들이 너가 잘못된 거야 뭐 혼내고 훈련시키려고 한다면 걔들과 마찬가지로 더 잘못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훈련을 시켜서 완벽하게 고치려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안하든 두려움이 있든 어느 정도의 뭐 문제점이 있든 그래도 내 안에 그것을 인정하고 너무 고치려 하지 않고 내 안에 스케치북에 내 나름대로의 가장 이쁜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게 저는 행복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동물의 행동학과 연관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천천히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헐헐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덜덜 떤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조바심 내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 집중해서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아, 배고파. 오늘 저녁 메뉴는 뭘까?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What's for dinner? 엄마의 대답은 우리 스파게티 먹을 거야. 클릭!
1: What's for dinner?
2: We're having spaghetti.
1: I like it.
2: Can you set the table?
1: Sure.
0: 자, 친구들 대화 잘 들었나요? 짠!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이렇게 빈칸 채워볼 거예요. 빈칸을 봤더니 저녁 식사, 그리고 스파게티, 차리다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내야 돼요. 잘 들었던 친구들은 벌써 뿅 떠오르기도 할 거고. 자, 첫 번째, 엄마, 아이가요, 엄마한테 What's for 저녁 식사? 하고 물어봐요.

0: What's for 저녁 식사? 일단 저녁 식사를 채워보자. 우리 하루에 세끼 먹는데 저녁 식사는 뭐라 그래요? 그렇지. dinner이라고 하죠. dinner. n이 두번 있지만 dinner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똑같은 글자 두번 오면 같은 소리잖아요. 소리 한 번만 내요. 그래서 dinner 아니고 dinner. dinner. 이렇게 하면 되고 What's for dinner? 이 무슨 뜻이냐? dinner, 저녁 식사는 what, 뭐예요? 그러니까 저녁 뭐 먹어요, 엄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엄마 대답은 We're having 스파게티. 스파게티 쓸수 있나요, 친구들? 이거 은근히 어려워요. 단어가 되게 길거든. 이렇게 써요. 볼까? 스파게티. 아하, 스파까지는 알겠고, 그 소리 나는 게 G, H구나. 요거 친구들 기억해 두고요. 스파게티 할때 소리에 T가 두개 있구나. 요런 식으로. 친구들이 전체를 외우지 않아도 단어의 생김새를 좀 뜯어보면 도움이 돼요. 발음은 스파게티, 게에 강조해 볼게요. We're having spaghetti. 그렇지, 스파게티 이렇게 발음해요. 우리는 스파게티를 먹을 거야. Having도 봐주세요. 이 having이 have에다가 ing 붙인 거잖아요. Have는 갖고 있다도 되고 또 have a good time처럼 좋은 시간, 시간을 보내다도 되는데 먹다, 마시다라는 뜻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have는 하나만 잘 기억해놔도 많이 쓸수 있는 그런 단어다. We're having spaghetti. 우리 스파게티 먹을 건데 그랬더니 I like it. 아, 좋은데요? Can you 차리다 the table? 차리는 게 뭐야? 오,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고 하는 거. 우리 세팅 한다고 하잖아요. 영어로 Can you set the table? 이라고 하면 상좀 차려줄래? 물어보시는 거. Sure, 물론이죠. 이렇게 우리 완성해 봤어요. 자, 그럼 우리 리듬을 살려서 이 대화를 함께 말하기 연습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엄마의 말, What's for dinner에서는 어디를 강조할까? 그치.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What's for dinner? 이렇게 해야 되겠지. 친구들도 손 하면서 What's for dinner? 한번 더. What's for dinner?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럼 엄마의 대답. We're having spaghetti. 에서 강조할 부분은 먹을 거야? 스파게티. 이렇게 두 단어가 중요해요. We're having spaghetti. We're having spaghetti. 한번 더. We're having spaghetti. 좋아요. I like it은 어디 강조할까? 좋아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I like it. 친구들도 I like it. 다음 대사. Can you set the table? 여긴 어디 강조할까요? 그렇지. You나 can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의미가 어디가 중요해요? 상 차리는 거. 그래서 Can you set the table? 이렇게. 해볼까요? Can you set the table? Sure는 그대로 sure. Sure. 이렇게 강조를 하면 되겠죠. Awesome. 이제는 친구들이 앱을 켜서 다시 한번 말하기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친구들도 준비됐죠? 스피킹 누르고 들어가서 가족 눌러서 오늘은 씬 9 대화를 연습해 볼게요. 잘 듣고
1: What's for dinner?
0: 따라해 보기. What's for dinner?
1: We're having spaghetti.
0: We're having spaghetti.
1: I like it.
0: I like it.
1: Can you set the table?
0: Can you set the table?
1: Sure.
0: Sure. 이렇게 잘했어요, 친구들. 어렵지 않죠? 자,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해본 문장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서 더 맞는 문장 말해보기, talk more 해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연습해볼 문장은요, What's for 식사예요. 오늘 우리 대화에서는 저녁 뭐예요? 식사 자리에 저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What's for dinner? What's for dinner? 이렇게 물어보면 저녁 식사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러면 what's for 다음에 저녁 말고 아침, 점심, 또뭐 간식, 후식, 디저트 이런 것까지도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있다는 거지. 한번 우리 그럼 문장 만들어서 크게 이야기해 볼게요. 친구들은 what's for, what's for, what's for 요거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요거 먼저 한번 말하고 한번 해볼게요. What's for dinner? 좋아요. 그럼 우리 문장 만들기 시작. 아침은 뭐예요? 아침 식사라는 뜻이니까 what's for? 그렇지, breakfast. What's for breakfast? What's for breakfast? 좋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친구들? 점심은 뭐예요? 그럼 점심 식사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점심? Lunch. Lunch. What's for lunch? What's for lunch?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점심 뭐 먹을까? 점심 식사는 뭐예요? 물어보는 말. 자, 그러면 마지막이요. 디저트는 뭐예요? 우리 밥 먹고 나서 후식, 디저트 꼭 먹어야 되잖아요. 디저트는 뭐 먹어요? 하는 건 어떻게? What's for? 그렇지, dessert. What's for dessert? 한 번 더. What's for dessert? 하고 물어보면은 디저트는 뭐 먹어요? 물어보는 말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후식까지 우리 친구들 다양하게 말해봐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야말로 친구들이 매일매일 쓸수 있는 말이죠. 우리 아침, 점심, 저녁 꼭 먹잖아요. 그쵸? 엄마한테 엄마 오늘 뭐 먹어요? 예쁘게 또 다정하게 What's for breakfast? What's for lunch? What's for dinner?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 땡땡땡 먹을 거야? 그러면 We're having 뭐뭐뭐 먹는다고요?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기까지 하면 더 좋겠죠? 오늘도 우리 친구들 앱 켜서요. 우리 아직 연습하지 못한 두 번째 대답 있죠? 대답으로 우리 친구들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아, 오늘 2강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1강 철자 발음 성조했어요. 그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시험 문제가 아, 이런 게 나오네. 아, 이런 정도의 문항을 맞추려면 아, 이런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강, 3강, 4강 하면서 우리 발음도 철자, 성조, 어휘, 문장 표현, 이게 다 같이 0에서 0, 1, 2, 3, 4 같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1강에서 나 발음을 다 하고 10점 맞아 놓고 2강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 자, 2강 볼게요. 2강에서는 우리가 인사말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호칭을 사용해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답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야 베트남어로 인사말은 짜오야, 짜오, 짜오, 그렇죠?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그냥 짜오, 짜오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 짜오 다음에 뭘 붙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뭘 붙일까? 짜오 아침. 짜오, 저녁, 이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말처럼 안녕하세요, 형. 안녕, 동생. 뭐 안녕, 친구. 이렇게 호칭 붙이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 호칭을 붙여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랑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언니.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느껴져요? 그냥 안녕하세요랑 호칭을 붙이는 거랑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친근감이. 베트남어는 친근감을 강조하는 언어예요. 우리는 뭘 강조해요? 손 윗사람이냐, 손 아랫사람이냐. 그래서 존댓말, 반말 이걸 강조해요. 우린 그 구분이 있어. 그래서 야, 너왜 이렇게 말이 짧냐?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왜 반말하냐? 이런 표현. 그런데 베트남어는 호칭을, 나의 호칭과 상대의 호칭을 보통 생략하지 않고 써줘.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말만 들어도, 아, 지금 어떤 관계구나, 서로. 누구에게 인사하는 거구나, 라고 쉽게 알수 있고, 그만큼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볼게. 자, 그리고 관계에 따른 호칭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자, 볼게요. 각 강마다 회화가 두개 있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회화 할 건데, 회화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단어 설명을 먼저 해요. 단어, 거기에 들어가는. 그래서 단어 설명 듣고, 그 다음에 회화 보면 이해를 좀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짜오. 이렇게 돼 있지? 내려가는 성조. 짜오. 인사하다란 뜻이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 뒤에 호칭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자, 지예요. 우리 ch가 쯔 발음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i가 이니까 찌야. 그런데 밑에 성조잖아. 짧고 강해. 찌야. 그냥 듣고, 아, 그렇지.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면 돼. 소리 낼 필요도 없고. 자, 지. 누나, 언니야. 손위 여성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인사할 때? 짜오, 찌. 한다는 거야. 자, 내가 누굴 만났는데 나보다 손이 여성이야. 학교 선배, 여자 선배, 또는 언니. 그치? 누나. 일 때? 짜오, 찌.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누나.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야. 자, M은요, 손 아랫사람. 성별 구분은 없어. 손 아랫사람. M이 동생이야. 자, 그러면 손 윗사람인 내가 손 아랫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 안녕, 동생. 이런 표현으로, 짜오, M.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 손이 여성과 여자 선배와 이 남자 후배가 서로 인사한 게 나와요. 바로 그래서, 짜오, 찌, 짜오, M.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안부를 물어볼 때, 우린 잘 지내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게 코에야, 코에. 자, 코에. 선생님이 이제 발음과 성조는 별로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발음과 성조에 유의하지 않으려고 해. 그걸 강조하지 않으려고 해. 코에. 건강하다. 건강하다. 그 다음에 컴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니? 하는 의문문을 만들 수 있고, 또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도 만들 수 있어. 자, 한번 설명해 볼게. 베트남어는 어순이 주어 서술어야. 자, M. 먼저 나와서 동생이 코에 하다. M 코에 하면은 뭐야? 동생은 건강하다라는 뜻이야. 그 평서문이야. 그런데 이 평서문에다가 무조건 그맨 끝에 컴을 넣어주면 의문문이 돼요. 의문문이. 그러니까 M 코에 컴 그러면 동생은 건강하니가 되는 거야. 간단하죠? 선생님이 OT 때 설명했어. 베트남어의 특징이 어순, 문법이 간단하다, 단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만 알면 그 어순에 따라서 나열해 주면 돼. 평서문에다가 무조건 컴만 넣으면 의문문이 돼. 자, 이번엔 부정문 만드는 거 한번 볼까? 서술어 앞에 컴이 들어가면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 돼. 자, M 컴 코에.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 M 코에가 건강하다인데, 그렇지? 동생은 건강하다. 여기다가 컴을 넣어주면 의문문 되고, 그런데 이 서술어 여기다가 컴을 넣어주면 동생은 건강하지 않다가 된다는 거야. 부정문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서술어 뒤에서 의문을 만드느냐, 서술어 앞에서 그 서술어를 부정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컴은 그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이 vong은 yes의 뜻이야. 자, 이 vong과 의가 둘다 yes의 뜻이야. 그런데 vong은 손 윗사람한테 예, 그렇습니다 할 때. 그리고 의는 친구 사이나 손 아랫사람한테 할 때. 그래. 이렇게 할 때.

는 같은 긍정인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건. 이 건은 우리말로 보통 그런데 또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의미를 전환할 때야. 이제 본문을 보면 나는 건강해. 그런데 너는 어때? 너는 건강해? 할 때. 그런데. A는 그런데 A는 이래. 그런데 B는 하고 할 때, 그때 건을 써줘요. 그리고 이 건은 의문문을 만드는 요소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 am, 코에, come. 이렇게 하면 의문문이 된다고 그랬지? 이것도 충분한 의문문이 돼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여기, 지금 너는 건강하니? 이 건강한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너는 건강하니? 있지? 물어보고 싶은 그것 앞에 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강조로 물어보는 게 돼. 원래 이 거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뭘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직역을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동생 너는 코에를 가지니? 이런 뜻이야. 의문이지? 건강한 걸 가진 정도로 너 건강하니? 이렇게 본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해 줄때 이렇게 꼬를 넣을 수 있어. 이것을 꼭컴 의문문이라고 해. 그냥 컴 의문문도 충분히 되지만 꼭컴 의문문도 가능하다. 이렇게 의문문을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의문문을 만드는 요소 가지고 있다 또는 뭐뭐 있다란 뜻도 되고. 설명했고요. 꿍은 주어, 꿍 서술어 해서 주어 역시 서술어 하다란 뜻이야. 자, 만약에 이 꿍이 여기 들어간다고 쳐봐. 동생 역시 건강하다. 동생 또한 건강하다. 이런 말이 되겠지? 아,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고, 이제 우리 회화를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여자 선배하고 남자 후배의 대화예요. 먼저, 짜오찌, 인사를 하지? 정중하게 인사를 한 거야. 안녕하세요. 누나, 선배님, 이렇게. 우리는 이제, 뭐, 고등학교도 그렇지만, 대학에 가면 더 선후배 그 교류가 더 많아요. 그러면 보통 선배님, 뭐, 형, 언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선배라고 하는 표현이 따로 없어요. 그냥, 손이 여성에게는 찌. 언니, 누나도 되고, 여자 선배도 돼.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아잉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아잉이라고 하는 건 남자, 형, 오빠, 남자 선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자 선배가 안녕 동생 이렇게 하는 거지. 동생 너는, 후배 너는 건강하다. 여기까지만 하면 평서문이지. 근데 지금 컴을 붙였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의문문이 되는 거야. 너는 건강하니? 후배 너는 건강해? 이렇게. yes죠. 똑같은 yes인데, 똑같은 yes인데 지금 선배한테 하는 말이야. 그렇지? 후배가 선배한테 예, 그래요. 저는, 자, 여기 보세요. 똑같이 m을 썼어. 똑같이 m을 썼어. 그런데 선배가 후배한테 M 너, 그땐 너가 되겠지. 동생 너. 그리고 선배 앞에서 동생인 자기가 동생 저는요. 똑같은 M인데 저는요. 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말도 사실 똑같아. 제가 아빠잖아요. 그럼 이제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우리 애들한테 에이 아빠가 해줄게. 아빠. 자녀 앞에서 아빠가. 자녀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이 자녀 앞에서 제가 아빠 이렇게 나오는 똑같은 거야. 그치? 우리 뭐 드라마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오빠가 해줄게 이렇게 나오잖아. 똑같아. 그치? 똑같아. 정감 있는 표현. 정감 있는 표현이야. 자, 구분을 잘 하고 똑같은 M인데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자, 동생 저는 건강해요. 그런데 우리 배웠지? 의미를 전환할 때 그런데 선배. 여자 선배, 선배는 건강하세요. 요거를 요번에는 꼭컴 의문문으로 했을 뿐이야. 꼭컴 의문문으로. 그렇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야. 이거 앞에 꼴을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안 넣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어. 그랬을 때, 똑같은 예스지만, 손 아래 사람, 친구나 할 때, 그래, 응, 지. 역시, 마찬가지죠? 선배님은, 선배인 나는, 그렇지? 누나는, 누나 건강하세요? 누나 역시 건강해. 그렇지. 바로 그거야. 꾹 나왔죠? 또한, 코에 해. 건강해. 이런 거야. 자, 이것을 다 베트남어로 선생님이 발음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 여러분들이, 특히 발음 같은 경우엔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중고등부 초반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이해하면 돼. 이게 무슨 의미구나.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돼. 자, 그럼 이 정도 하고 이제 여기 나온 문법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자오는 오전, 오후, 저녁 등의 시간을 구분하지 않아요.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이야. 또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상황도 구분하지 않고 다 사용해. 그러니까 짜오 만날 때도 짜오, 헤어질 때도 짜오야. 자, 그냥 하지 않고 짜오 다음에 상대 호칭을 함께 사용해서 정감을 표현한다. 정감을. 자, 여기 먼저 예문 볼게요. 짜오 아잉 이렇게 돼 있지? 자, 아잉 손이 남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어. 형, 오빠. 안녕하세요, 형, 오빠. 손이 남성. 안녕, 짜오 엠. 이렇게 쓸수 있어. 자, 높임말과 낮춤말은 호칭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짜오지? 똑같은 짜오야. 그런데 어떤 건 안녕하세요 되고 어떤 건 그냥 안녕이야. 왜? 호칭을 어떻게 붙였냐에 따라 다른 거야. 그렇지? 짜오 형 그러면 당연히 안녕하세요 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짜오 찌 우리 앞에서 배웠지? 찌 언니 누나. 짜오 언니 그러면 안녕하세요 언니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게 자연스러운 해석이야. 그 다음에 짜오 다음에 엠 동생이니까 안녕 동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높임말과 낮춤말은 자연스럽게 호칭을 통해서 구분해. 우리는 어말 어미가 변하지 베트남어는 어말 어미라는 말이 없어요. 이걸 고리버라고 하는데 언어학적으로 베트남어에는 고리버에 해당해.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바뀌고 뭐가 붙고 떨어지고 이런 게 없어. 그냥 호칭, 붙는 호칭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봐요. 이런 언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유학을 왔어.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 엄청 힘들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엄청 힘들어. 그냥 안녕히 가세요. 뭐,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잘 있어. 잘 가세요. 엄청 헷갈려 해요, 베트남 사람들은. 그냥 짜오거든, 그냥 짜오. 만날 때 구분 없이. 자, 그렇게 하고 또, 이 처음에 우리 학생들이 베트남어를 배울 때, 선생님, 호칭을 붙이니까 엄청 힘들어요. 호칭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치? 우리는 호칭 안 붙이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인사하면 편한데, 그런데 호칭을 붙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나이와 관계에 따라 호칭을 붙이기 때문에, 그 인사말만 들어도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대번에 알수 있다는 거야. 인사말만 들어도. 자, 볼게요. 짜오반. 이 반이 친구야. 친구, 너. 친구. 안녕, 친구. 그러니까 안녕, 친구. 서로 친구가 아니야. 친구 사이라는 거알수 있어. 자. 짜오꼬. 이 꼬는 학교 여선생님이 꼬야. 자,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을 뭐라고 부르냐? 동생이라고 불러. 짜오 엠 동생처럼 친밀하게 불러요. 제자를. 그래서 짜오 엠 이렇게 인사해. 그러니까 아, 이거는 학교 선생님. 그중에서도 여선생님과 학생의 대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원래 이 꼬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호칭이야. 집안 친척들 간에. 자, 뭘까? 한자어 생각해서 한번 해봐. 아빠, 엄마, 고모, 삼촌, 이모 중에서 뭘까? 고모야, 고모.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을 고모처럼 친밀하게 부르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이 얼마나 이 정감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겠죠? 그게 여선생님이야. 자, 짜오꼬, 선생님 안녕하세요. 짜오엠, 안녕, 학생, 제자야,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거야. 너는 건강하니? 동생 너는? 그랬을 때 동생이 선배 앞에서 동생 저는 건강해요. 똑같은 M인데 의미가 다르다고 했어. 바로 그 얘기야. 의미가 달라. 자, 그 다음에 베트남어의 어수는 주어 서술어라는 걸알수 있어. 서술어는 이제 동사 형용사가 있겠지. 자,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한국어와 동일해. 어순이. 우리말도 그래요. 나는 행복해. 그렇지? 나는 간다. 나는 주어 간다. 동사. 나는 행복하다. 형용사. 바로 나오잖아. 그치? 영어는 어떻게 해요? 영어는 안 그래. 형용사가 나올 때는 비동사가 필요해. 그치? 그냥 I happy 아니잖아. I am happy잖아. 나는 행복하다. 그치? 틀려. 우리말하고 어순이 같아. 응?
자, 평서문. 그리고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 주어, 서술어 다음에 무조건 컷만 붙이면 의문문이 된다. 만약에 원한다면 꼴을 붙일 수 있다. 꼴을 붙일 수 있다. 꼭 컷, 의문문으로도 만들 수 있다. 자, 예문 보세요. 지, 언니는 누나는 니가 가다란 뜻이야. 가다. 언니는 누나는 간다는 거야. 평서문. 근데 가요? 물어볼 때. 꼴을 붙일 수도 있고, 이럴 때, 그래. 언니는 누나는 가. 나는 가. 이런 얘기죠. 이것을 의문문으로 말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야. 동생, 너는 건강해? 예. 저는 건강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건 의미를 전환할 때 예문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수 있어요. 그런데 또는 그리고로도 해석이 가능해. 근데 기계적으로 암기하면 안 돼요. 의미를 전환할 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가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도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 예문 볼게요. 지, 언니는 누나는 간다. 언니 누나는 가. 자, 언니는 가는데 그런데 동생 너는? 그렇지? 너는 가니? 이걸 지금 물어볼 때 꼭하면 의문문으로 물어봤을 뿐이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할때 건을 쓸수 있어. 자, 두원과 마이는 자 대문자로 썼죠? 사람 이름이에요. 보통 남성 이름, 여성 이름인데, 자, 두원은 너희가 말하다는 뜻이야. 자, 두원은 말해. 그리고 마이는 내가 뭘까요? 그러면 듣는다는 뜻이야. 듣는다. 두원은 말하는데, 그런데 마이는 들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자, 두원은 말하고 그리고 마이는 들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의미를 전환할 때. 뚜어는 이렇고, 그리고 마이는 저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의미를 전환할 때 사용한다. 이 건이.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회화문 볼게요. 역시 단어 먼저. 자, 요번엔 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터이. 자, A에 이렇게 모자가 있는 게 어발음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터가 되는 거야. 이. 내려가는 성조, 터이가 돼. 이것이 남자 선생님이야. 남자 선생님. 학교의 여자 선생님은 우리 고모에서 나왔다고 그랬지? 꼬라고 그랬어. 이 아는 문장 끝에, 문미, 문장 끝에서 사용돼서 평이한 문장 끝에 이 아가 딱 들어가면 정중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정중한 표현. 자, 일단 본문에서 한번 보고. 감은 감사하다는 뜻이야. 자, 한자에서 온 거야. 이 언이 은혜할 때 은자야. 은혜할 때 은자. 그리고 감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우리 알죠? 느낄 감자지 은혜를 느껴. 누군가에선가 은혜를 느껴. 그때 그 마음이 뭐예요? 감사하다. 그지? 그게 거기서 온 거야. 이게. 감언이. 그래서 감언 다음에 누구 하면 누구, 누구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동생아, 고마워. 감언 동생. 감언 M. 그지? 우리 동생 알잖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테나오 한 단어인데 의문사로 어떠한 어떻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밍트엉 자 이것도 역시 한자에서 왔는데 우리 이게 평상시 할때그 평상이야. 평상 보통이다라는 뜻이야. 보통이다, 정상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밍트엉이 여기서 이게 왜 나왔냐면. 선생님은 어떠세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이럴 때, 나 보통이야. 라고 할 때, 나는 빙트엉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안부를 묻고 답할 때. 자, 한은 약속하다란 뜻이에요. 한, 약속하다. 갑, 만나다. 자, 우리 학생들 성조 설명할 때, 문장 끝에가 C, CH, P, T로 끝나면, 이거 아니면 이것만 있다고 그랬지?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갑, 만나다. 라이는 다시 또. 자, 그래서 이세 단어가 나란히 나와. 헨, 갑, 라이. 다시 만날 걸 약속한다. 베트남어는 역순이라고 그랬어. 뒤에서 소식한다고 그랬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야. 헨, 갑, 라이 하면 뭐야? 다시 만날 걸 약속해. 또 만나. 이런 뜻이에요. 헨, 갑, 라이가. 자, 그 다음에 땀비에 시지. 역시 이것도 한자에서 온 건데 이 땀이 잠시 할때 잠자야. 그리고 미에스는 자, 기억나요? 우리 한자어 중에서 T로 끝나면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잖아. 리을 받침. 그래서 우리 일본, 일본이라고 할때 우리 녀. 일. 리을 받침이었지? 리을 받침. 주 녀, 주일. 일요일, 주일 할때 리을 받침. 그렇지? T로 끝나면
자, 이것이 이별할 때 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 딴비엣. 잠시 이별이야. 이런 뜻이에요. 헤어질 때 하는 말. 또 만나. 그런 얘기예요. 그치? 잘 가, 잘 있어 할 때, 또 만나라는 게 내포돼 있어. 엄청나게 이게 감성적이죠? 베트남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 자, 그래서 헨갑라이도 또 만나. 만날 걸 다시 만나면 약속해. 딴비에 또 잠시 이별이야. 이런 뜻이에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들이에요.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본문 회화 볼게요. 자, 요번엔 선생님한테 인사하네. 남자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돼. 그런데 정중하게 한 거야. 아를 써서.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그랬더니, 짜오엠. 아, 역시 학생에게 하는 말이네요. 안녕, 제자에게. 너는 건강하니? 역시 꼭 의문문으로 물어봤어. 안부를 먼저 선생님이 물어봤지. 그랬더니, 요번에는 감사해요,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합니다. 역시 정중하게 대답을 했어. 정중하게.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상대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대답했어. 자, 저는 이렇게 건강한데, 그런데 선생님은요. 의미를 전하는 거랬지? 선생님은 대나오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 거야. 정중하게. 역시 물론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정중하게 이 태나오는 우리 상태가 어떠한 또는 부사적으로 어떻게 이런 의미가 다 돼요. 의문사로서 선생님은 어때요? 이렇게 이걸 반복하지 않았지? 선생님은 건강하세요. 이걸 반복하지 않고 선생님은 어떠세요? 정중하게 그랬더니 역시 고마워 얘야 학생. 선생님은 빙트엉이야. 우리 아까 평상이라고 그랬지? 보통이야.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역시 이 정도 해석을 하고 문법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아, 여기 지금 헤어진 인사말이 하나 더 나왔네. 자, 이거 한번 보고. 자, 지금 여학생과 남자 선생님의 대화야. 지금 학생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자세가 어때요? 뒤돌아서서 가시려고 하지? 그러니까 아, 이거 헤어지는 인사인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 대화를 보면 알 거야. 자, 짜오터이.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만나서 하는 건지 헤어져서 하는 건지 모른다고 그랬어. 짜오 만날 때일 때다 되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야. 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헨갑 라이 터이. 상대를 붙일 수 있죠. 그리고 정중하게 다시 만날 걸 약속해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또 뵙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딴비엣 엠. 잠시 이별하는 거야, 얘야. 이런 거지. 그치? 잠시 이별은 잠별. 그러니까 아, 헤어지는 인사말이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사파가 나왔는데 우리 수능 16문항이 수능 30문항 중에서 16개가 의사소통 문항이야. AP 나오는 거. 근데 그중에서 사파가 나오는 것이 한 5, 6개 정도 나와요. 이렇게 사파가 나오는 게. 그런데 사파가 나올 때 이렇게 발문이 있는 경우가 있어. 발문이 이렇게 이 말풍선이 있는 경우가 있어. 말풍선이 그럴 때 말풍선을 보는 순서예요. 왼쪽 위부터 먼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왼쪽 위부터 여기서부터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거를 보다 더 강조하려면 어떤 사파는 이쪽 말풍선을 아래로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확실하게 해주려고. 보통은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이런 순서로 간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면 돼요. 세 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세 명이 나오는 경우도 그러면 제일, 예를 들어, 가운데 사람이 누구를 소개한다. 그럴 때 가운데 사람이 제일 먼저 위에 나와. 위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로 나오고. 이렇게 보통 나와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법 정리해 볼게. 이 안은 문장 끝에서 정중한 느낌을 표현해. 자, 짜오, 아잉, 아. 이렇게 돼 있지? 자, 안녕하세요, 형, 오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물론 자연스러워. 괜찮아. 그런데 정중하게 할 때, 아를 쓸수 있다는 거야. 아를.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이제 여선생님이지? 또는 고모도 될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 이 꼬가 고모란 뜻도 있으니까. 꼬는 건강하세요 하고 아를 붙일 수 있다는 거야. 묻고 대답하는데 다손 윗사람한테 할 때는 다 아를 붙일 수 있어. 보통, 우리는 이제 존댓말이라고 하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손 윗사람한테 우리가 존대하죠? 근데
이 아라고 하는 것에 여기서 우리 정중한 느낌을 표현한다고 해서 존대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정중한 거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손 윗사람도 아랫사람한테 정중하게 할수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베트남 사람도 더 나이가 많지만 손 아랫사람에게 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퀴즈를 하나 내야 되겠어. 선생님이 퀴즈를, 이 아와 관련된 퀴즈를 하나 내야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베트남에서 6년을 유학한 적이 있어요. 6년 동안. 거기서 이제 대학원 하느라고 석사 박사 하느라고 6년을 유학했는데, 이 6년 동안 석 달에 한 번씩, 날짜를 하루도 어기지 않아. 석 달에 한 번씩 정확하게 선생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고 늘 끝에 아를 붙이는 분이 있었어. 석 달에 한 번씩 정확하게. 자, 1번. 지도 교수님. 2번. 집주인. 3번. 옆집 아저씨. 4번. 동네 반장님. 5번. 가장 친한 친구 아버지. 오지선다예요, 오지선다. 자, 잘 듣고 정답을 우리 Q&A나 수강 후기에다 올려주세요. 자, 누굴까? 아, 누굴까?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감사 표현 볼게. 자, 감언하고 상대 호칭이라고 그랬지? 은혜를 느낀다, 감수성. 자, 여기에 대해서 고마워 했을 때 우리 보통 우리도 아이 별 말씀을요, 천만에요 이렇게 하지.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이 이두 표현이 있어. 험거지 또는 거지더운데, 자,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 이걸. 자, 우리 거가 뭘 가지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소유하다. 지는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사야, 원래. 자, 무엇을 가지다, 무엇이 있다. 근데 컴이 서술어 앞에 오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부정이라고 그랬어. 부정. 그치? 문장 맨 끝에 가면 의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술어 앞에 오면 그걸 부정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엇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뜻이야. 이런 의미로 쓰인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거스. 바로 이거지? 거스. 똑같아. 그런데 이 더우는 원래 의문사로 어디란 뜻이에요. 어디. 우리말에 너 어디 가냐? 할때 어디도 있지? 근데 상대가 뭐라고 그래? 뭐 그게? 에이, 말도 안 돼. 어디 그래?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죠? 어디? 아니란 뜻이야. 어디가 부정이야. 부정으로도 쓰여, 우리도. 똑같아. 너우가. 어디? 부정이란 뜻도 쓰여. 진짜 몰라서, 장소를 몰라서 어디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이게 부정일 때도 있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어디 뭐가 있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천만에, 별 말씀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예문 볼게. 자, 까먼지. 언니 누나죠? 아, 고마워요. 언니 누나 했을 때 come cozy 또는 cozy though. 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뜻. 자, 그리고 이 tena는 어떠하다, 어떻게 하는 의문사야. 자, though 어디란 뜻. 또 ein, who 누구의 뜻이야. 이런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가 있는 문장은 come이 없이 자연스럽게 의문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선생님은 어때요? 한데 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우리 평소문 뒤에 컴을 넣어주면 의문문이 된다고 그랬지? 근데 이건 의문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의문문이 된다는 거야. 자, M. 동생은 네 가다. 몰라, 어딜 가는지. 그래서 더우를 쓴 거야. 너 어디 가니? 이런 말. 자, 그 다음에 형, 오빠지. 형은 갑, 우리 만나다. 다시 만날 걸 약속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에서 나왔죠? 갑이. 만나다. I. 이건 누구란 뜻이거든. Who. 그렇지? 그래서 형은 누구를 만나요? 그런 뜻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단어들은 본문엔 안 나왔어.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단어들인데, 선생님이 이제 20살 때부터 베트남어를 공부했잖아. 그렇죠? 베트남어 대학에 베트남어과에 입학을 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선생님 나이 연수만큼 베트남어를 공부한 거야?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이제 40년 가까이 가요. 그렇게 가.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도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신문을 본다. 그럼 거기에 나온 단어들을 다 알까요? 아, 몰라.
여러분들 한국에서 태어나고 지금 20년 가까이 사는데 우리 한국어 신문 보세요. 그럼 어휘 다 알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문사가 있으니까 의문문이 된다는 거야. 자, 또 베트남어는 특징이 형용사가 부사가 돼. 바로. 영어는 끝에 ly를 보통 붙이면 부사가 되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말, 어미 없어요. 그냥 고리버 특징이라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형용사 위치에 있으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 부사 위치에 있으면 부사 역할을 해. 자, 볼게요. 테나오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너는 어때? 자, 이거 보세요. 너는 가는데 어떻게 가? 그렇지? 이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따로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니야.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냐잉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까요? 원래 냐잉은 빠르다 하는 형용사야. 자, 뚜어는 이 람은 매우 그런 뜻이거든. 매우 빨라. 형용사야. 근데 뚜어는 짜이, 짜이가 뛰다라는 뜻이야. 달리다. 매우 빠르게 뛴다는 거야. 동사를 수식해 주니까 부사가 된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게 베트남어의 특징이에요. 베트남어의 특징. 상당히 베트남어는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유연해요. 이런 언어를 하니까. 이런 언어를 하니까. 자, 그리고 우리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 나왔지? 자, 다시 만날 걸 약속해요. 또 만나요 하는 거. 그다음에 잠시 이별하는 거야. 잠별.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이 짜오가 만날 때 헤어질 때다 사용하지만 이것은 헤어질 때만. 그리고 이 표현은 짜오와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짜오가 헤어질 때도 하는 말이 되니까. 또는 단독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고. 자, 볼게요. 짜오엠, 안녕, 동생. 짜오앵, 안녕, 형, 오빠. 헨갑 라이. 또 만나요? 아, 헤어지는 인사말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지? 이렇게도 쓸수 있고. 또, 지, 언니는, 누나는, 무언, 무언이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원해? 짜오, 땀비에, 엠을 원해요. 자, 너에게 땀비에, 잠시 이별을 하는 거, 하는 인사를 하는 걸 원해. 그 인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짜오, 땀비에시 함께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또 하나. 베트남어는 두개 또는 세 개의 동사를 연이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한번 보세요. 무언 원하다거든. 짜오 동사지. 땀비에도 동사야. 연이어 사용해. 영어처럼 투부정사나 ing가 나와서 사용할 수 그런 게 아니야. 베트남어 어말어미 변화 없어. 뭘더 추가할 것도 없어. 의미에 맞게 나열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단어만 알면 독해만 할수 있으면 문항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트남어의 특징이에요. 베트남의 특징. 자, 그러면 이제 수능 실전 문항을 한번 볼 거야. 자, 역시 교재 이 2강에서 교재 15쪽, 14쪽, 15쪽이 수능 따라잡기예요. 매강 교재의 뒷부분이 수능 따라잡기야. 뭐 문법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한 페이지나 또는 두 페이지를 수능 따라잡기를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거기에 해당하는 수능 실전 문항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뒤로 빼서 5강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1, 2, 3, 4강의 뒷부분들은 따로 떼서 강의 5강에서 한 번에 한다는 거야. 그래서 4개 강, 교재의 4개 강을 강의 5개로 이렇게 묶어서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강에서도 수능 실전 문항이 총 12 문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5번, 11번, 12번은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것들은 같이 뒤에 5강에서 강의하고 나머지 9 문항을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지? 자, 짜오 하고 누구에게 인사를 했어.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네. 짜오 누구? 이렇게 그랬더니 상대가 짜오 엠 했어. 짜오 엠은 뭐야? 엠은 동생. 동생이 있고 손 아래 동생.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도 할수 있죠? 그렇게 할수 있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거네개 중에서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어. 두 개가 짜오 엠 안녕 동생. 안녕 동생. 서로를 동생이라고 해. 코미디지? 그런 거 아니야. 안 맞아요. 자, 아잉.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 동생. 맞아떨어지지? 서로 관계가. 유력한데? 자, 씨의 반. 이 반은 친구잖아. 그치? 안녕, 친구. 안녕, 동생. 역시 호칭이 맞지 않죠. 역시 아니야. 터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예, 학생. 그렇지, M. 맞아 떨어지죠? 여선생님인 경우엔 꼬도 가능하다고 그랬어. 여기서 지금 남자 선생님이 나왔어. 그리고 정중하게, 손윗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 그러니까 B와 D가 되겠지? 자, B와 D 있나요? 4번이 있네. 4번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16개의 의사소통 문항이 이렇게 빈칸을 놓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봐라. 오지선다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2번. 역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언니, 누나, 손이 여성이지? 지. 안녕, 동생. 서로 딱 호응이 돼요. 맞아떨어져. 동생, 너는 건강하니? 그랬을 때, 예, 우리 웡이 예스인데, 손윗 사람 할 때, 예, 그래요? 만약에 손 아래 사람한테 할 때는, 으가 된다고 그랬지? 으, 그래, 응. 예, 그래요. 누구는, 저는, 동생 저는 건강합니다. 정중하게. 그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것은 손윗 사람, 찌가 말하는 거야. 언니, 누나가. 동생 너는 건강하니? 예. 동생인 저는, 손윗 사람 앞에서, 저는 건강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M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똑같이 M인데, 이건 윗사람이, 동생 너, 이건 손윗 사람 앞에서 동생 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꼬는 고모 또는 학교 여선생님, 그리고 M, 동생이죠? 또 학교에서 제자, 학생, 이렇게. 자, 아잉은 손윗 남자, 형, 오빠, 그리고 지, 손이 여성. 언니 누나 터이 남자 선생님 아니죠? 자, 그래서 M이 되겠죠. M 2번에 2번 정답이고 자 이제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안녕 동생 동생은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선생님이었군요. 그러니까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 제자 학생이죠. 자. 저는, 학생 저는 건강합니다. 정중하게. 자,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렇지? 의미를 전환하는 거였지? 자, 고마워, 학생. 얘야, 선생님은 빙트엉에 평상시와 같아. 보통이야. 자, 그래서 의미를 전환하는 거. 뭐가 있었죠? 건이 있었죠. 건. 의미를 전환하는 거. 자,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은은 뭐예요? 예스인데. 응, 그래. 친구나 손 아래 사람한테 하는 거. 거. 우리 거는 가지다. 뭘 소유하다는 뜻이 있었어. 그래서 꼬컴 의문문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문장 끝에 컴만 붙여도 되는데, 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꼬컴 의문문으로 할수 있다. 왕은 의와 같은 뜻인데, 손 윗사람한테. 그렇습니다. 예. 할 때. 컴은 의문문 또는 부정문 만들 때 사용하는 거. 자, 그래서 3번에 3번 정답이고요. 4번.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학생. 학생, 너는 건강하니를 물어봤겠지? 자, 왜 이걸 물어봤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나? 답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요, 답이. 그러니까 너는 건강하니를 물어봤으니까 거기다 대답으로 저는 건강합니다. 아, 그러니까 쾌 하니를 물어봤겠구나. 그런데 앞뒤로 지금 빈칸이 있어. 앞뒤로. 여기에는 컴이 오겠지. 그렇지? 문장 끝에 컴이 오면 의문문이 되니까. 그런데 앞에는 뭐가 올수 있어? 이 여부를 지금 건강하니? 안 건강하니? 그 여부를 물어볼 때, 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꼭컴 의문문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야. 자, 그게 3번이겠죠. 3번. 이 안은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 문장 끝에서. 그렇지? 은은 예스. 그래. 응. 그리고 이 컴이 앞에 나오면 부정이라고 그랬지? 예를 들어서 컴쾌 하면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어. 그런 거. 자, 거는 우리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 있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5번 넘어가고 6번 문항 볼게요. 자, 안녕 동생. 동생 너는 건강하니? 라고 지금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고마워요, 오빠. 그렇지? 딱 호응이 돼, 관계가. 동생 저는요, 뭐 해요?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가 있냐, 이거야. 네개 중에서. 저는 쾌해요. 그렇지? 들어갈 수 있겠지? 너는 건강하니? 예, 저는 건강해요. 자, 저는 컴디가 나왔네. 우리 디는 가다란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서술어 앞에 컴이 나오면 무슨

뜻? 부정이라고 그랬지? 저는 안 가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지? 이게 아니야. 자, 뛰다란 뜻이고, 냐잉은 빠른. 그래서 빠르게 뛴다. 역시 그걸 물어본 게 아니지? 뭘 물어봤어요? 건강하다. 저는 밍트엉해요. 보통이에요. 정상이에요. 이런 얘기. 자, 그래서 A와 D가 되겠지? A와 D.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쭉 내용을 이해하고 하나씩 이제 넣어보는 거야.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안녕하세요. G. 안녕, M. 너는 건강해? 예, 저는 건강해요. 그런데 G는요? G는 건강해요? 그래, G 역시 건강해. 이런 내용. A는 건강하다. 자, A. 저는 건강해요. 건강해. A는 여성이다. 자, 여성, 남성을 알수 있으려면 상대가 어떻게 부르냐를 보면 알수 있어. 자, B가 A를 어떻게 불러요? 안녕, 동생. 동생은 건강해? 성별은 알수 없어. 남성인지 여성인지. 저기 사파도 없고. 몰라. B는 남성이다. 자, 역시 A가 뭐라고 불러요? B를 향해서. 안녕하세요, 찌. 찌는 손이 여성이지? 언니, 누나.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걸알수 있어. 틀렸어. B는 건강하지 않다. 자, B는 역시 건강해. 이런 얘기였지? 건강해. A와 B는 선생님과 학생 관계이다. 그게 아니야. G와 M의 관계야. 그렇지? 손이 여성과 동생의 관계야. 선후배 또는 언니나 누나나 동생과의 관계. 자,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이. 자, 8번.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수 있는 거야. 내용은 똑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해볼까? 자, 고마워요, 선생님. 저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고마워. 선생님 보통이야. 지금 건강하세요? 건강해. 그치? 저는 건강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바로 뭘 물어본 거예요? 건강한 여부를 물어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보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대신 쓸수 있는 말, 바꿔 쓸수 있는 말은 뭐냐? 니더우 어딜 가세요? 아니고, 누굴 만나세요? 아니고, 니 가다지 어떻게 가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니를 지금 꼭한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거지? 가세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건강하세요? 그 여부를 물어본 거지? 그랬을 때, 보통이야. 이런 거죠. 자, 5번이 되겠지? 의미를 이제 쭉 문맥상에 보면은, 테나오가,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지? 자, 이제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고마워요, 오빠. 이런 얘기지? 아마 꽃을 주는 것 같아, 꽃을.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할 거야? 우리 이제 좀 전에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 별 말씀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있었지. 자, 거기에 들어갈 거. 네 개를 줬는데 두 개를 골라보라는 거야. 우리 두개 배웠잖아. 그 표현을. 꼬시도. 자, 뭐가 있지 않다. 에이, 어디 뭐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 이렇게. 짜오터이야. 남자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거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고. 컴꽃 역시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만에요. 역시. 이거지. 그 다음에 동생은 정상입니다. 보통입니다. 지금 안부를 묻고 답하는 게 아니지. 자, A와 C네. A와 C. 2번이에요. 2번. 자, 이제 마지막 10번이에요. 이제 5번, 11번, 12번은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뒤에 5강 강의에서 하고. 자, 지금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지? 짜오터이.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 또는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일 거야. 뭐라고 그러면서 헤어지는 인사말을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딴비엣, 엠 그랬단 말이야. 헤어지는 거 확실해. 그래, 잘 가라. 잘 있어. 잠시 이별하는 거야, 얘야. 이런 얘기.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여기에. 선생님은 건강하십니다. 아니고. 자, 짜오찌야. 이렇게 돼 있지? 자, 짜오찌는 여자 선배잖아. 그게 아니지. 지금 선생님이야. 컴꼬지. 이건 고맙습니다. 할 때, 까먼. 고맙다고 했을 때, 별 말씀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만에. 그런 얘기였지? 아니고. 자, 엠컴코에. 오, 이런 문장이 나왔네. 자, 코에는 건강하다. 그렇지? 근데 컴이. 우린 지금까지 M, 코에, 컴 이렇게만 나왔어. 그렇지?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의문문으로 만들어준 거. 그런데 come이 앞에 나왔지? 그러면 무슨 의미라고?

부정하는 의미라고 나왔어. 부정. 그렇지? 건강하지 않아. 저는 건강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죠? 자, hen gab lai. 다시 만날 걸 약속해요.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선생님을 다시 만날 걸 약속합니다. 정중하게.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또 뵙겠습니다. 그렇지? 그래 잘 가라 얘야. 이런 얘기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지금 2강 강의를 마쳤어요. 선생님이 1강 때, 또 OT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1강 철자 발음 성조는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 우리 2강, 3강 하면 대화문이 나오고, 인사말이 나오고, 안부 묻고 답하고 하면 재밌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어떤가 좀 궁금해요. 우리 학생들이 2강 강의를 듣고, 느낀 것이 있으면 우리 수강 후기에도 좀 올려주고, 이제, 이거를 잘 살려서 2강, 3강, 4강으로 계속 넘어가면 됩니다. 계속 자기를 소개하는 거, 이름 묻고 답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똑같아요, 원리는. 단어만 알면, 나열을 하면 해석을 할수 있고, 또 우리가 소리내서 말을 하진 않지만, 우리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묻고 싶은 것을 그렇게 단어를 알면, 나열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그러면, 3강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교재 3강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윤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외부은하 관련된 첫 번째 시간 가져보았어요. 타원은하, 그리고 나선은하, 불규칙은하의 성질 비교하는 거. 여러분들 어느 쪽이 지금 붉은색을 띠고 있고 어느 쪽이 파란색을 띠고 있는지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죠. 문제도 꽤 많이 풀어보았는데 비슷한 내용 계속 반복해서 묻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느끼셨을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특이은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반적인 은하의 성질들도 중요하게 또 사용이 됩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특이은하들은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먼저 이번 시간 오감 깨우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요, 이번 시간 오감 깨우기에서 할 내용이요, 특이은하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도 쓰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우주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그때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지구과학을 배울 때 지구 안에서 뭐 대기, 해양 아니면 고체 지구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다면, 지금 우리는 훨씬 더 광활한 우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지구에서의 스케일과 규모와 우주 공간에서의 규모는요,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너무 차이가 큽니다. 우주에서의 공간은 정말 너무 넓고요, 시간도 정말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구 내부에서는 경험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간적인 흐름들이 우주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원경은 타임머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망원경은 어떤 도구지? 맞아요. 먼 곳에 있는 물체를 관측하는 도구입니다. 그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모아서 보내줌으로써 멀리 있는 천체까지 관측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이거든요. 따라서 이 망원경이라는 건 공간적인 거야, 공간. 멀리 있는 천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임머신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해요? 시간 여행을 하는 거지. 미래로 갈 수도 있고 과거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타임머신이라는 건 시간이랑 관련된 거야. 근데 망원경이 타임머신이래. 공간이고 시간인데 공간이 시간을 의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그냥

지구 내부에서는 불가능해도요, 우주 공간으로 넘어가면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감 깨우기 위해서 우주에서 시간과 거리, 즉 공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 광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호로는 C로 나타내는데, 이제 빛의 속도, 광속이 진짜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빛은요, 진짜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빠른데, 얼마나 빠르냐면, 빛보다 빠른 물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빨라요. 근데 그럼에도 빛은 결국 유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간단히 나타내면 3 곱하기 10의 5제곱, 공이 5개 킬로미터 퍼 세크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시도를 좀 소개를 해보면, 갈릴레이가 한 이제 빛의 측정 실험인데요. 갈릴레이가요,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인 이런 동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봉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냐면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조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은 여기로 올라가고 조수를 여기로 올라가게 해. 근데 이들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랜턴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랜턴은 빛을 방출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갈릴레이가 여기서 빛을 쏴요. 랜턴을 열어서 빛을 쏴. 그럼 그 빛이 조수한테 도달하겠지. 그럼 조수가 그 빛을 보죠? 본 다음에 자기 랜턴을 열어가지고 빛을 다시 갈릴레이한테 쏴줘요. 자, 그럼 그 빛이 다시 갈릴레이한테 도달할 거야. 그럼 이 갈릴레이는 무엇을 측정하는 거냐? 내가 빛을 보내서 조수가 그 빛을 보고 다시 빛이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거예요. 시간을 측정한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내가 시간을 측정했어. 근데 내가 두 봉우리 사이의 거리를 알잖아. 거리를 알잖아. 시간이랑 거리를 알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을까? 속도를 구할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빛의 속도를 측정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들, 1.6km라는 거리는요, 빛이 이동하는 걸 재기에는 너무 짧은 거리야. 빛이 순식간에 이동해 버립니다. 그래서 빛이 순식간에 도착하는데 사람이 딱 보고 빛이 왔다 반응하고 랜턴을 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요. 인간의 반응 속도가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오차가 너무 심했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에는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후에 이게 빛의 속도를 결국 측정하는 데 성공해서 빛의 속도에 대해서 알게 된 건데,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지금 처음에 이 갈릴레이가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했을 때이 거리가 너무 짧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빛이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측이 힘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봉우리 사이의 거리를 엄청 한번 멀리 해보자. 엄청 멀리 하면 혹시 우리가 빛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우리가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그림 봐보세요. 요 원이요, 광원입니다. 광원. 즉, 빛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빛이 나와. 그 빛이 나와서 인간의 눈에 도달할 거야. 자, 근데 이 빛이 인간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3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대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빛의 속도가 몇이었냐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였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1초에 몇 킬로미터 간다? 30만 킬로미터 간다. 그러니까 30만 킬로미터라는 거리를 이동하는데 몇초 걸렸다? 1초 걸렸다라는 겁니다. 아, 이만큼을 이동하는데 1초가 걸렸어. 그럼 무슨 뜻이냐? 여기서 빛이 출발하면은 1초 뒤에 내가 그 빛을 볼수 있는 거야. 여기서 빛이 깜빡하면 1초 뒤에 나한테 깜빡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 1초라는 시간 차이가 생기는구나. 그럼 이것보다 더 멀리 가보자. 얼마나 멀리 갈 거냐? 10조 킬로미터. 어마무시하죠? 10조 킬로미터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10조 킬로미터. 엄청나게 먼 거리로 이동을 했어. 근데 이 10조 킬로미터가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우리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간다면서요. 근데 이거를 1초에 30만 킬로미터면 1년에는 몇 킬로미터 갈까?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대략 10조 킬로미터를 이동을 하더래. 그래서, 아, 10조 킬로미터라는 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구나. 그래서 우린 이걸 딱 정의를 내립니다. 어떻게 정의 내리냐? 1광년이라고 딱 정해져요. 단위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1광년이라고 하면 빛이 1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그걸 우리가 일광년이라고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 자, 그러면 10조 킬로미터라는 건 결과적으로 일광년이야. 빛의 속도로 이동했을 때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 그럼 봐봐요. 만약에 이 광원과 관측자가 일광년만큼 떨어져 있다면 여기에서 반짝했어. 그럼 그 빛이 나한테 도달하는데 몇년 걸리는 거야? 1년 걸리는 거야. 1년 뒤에 그 빛이 나한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졌더니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이때는 1년이 걸리는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저 빛이 깜빡였어. 근데 사실 그빛 지금 깜빡인 거야? 아니야. 언제 깜빡인 거야? 1년 전에 깜빡인 거야. 1년 전에 깜빡인 게 이제서야 내 눈에 도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저거 지금 깜빡였다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깜빡인 게 아니라 저거 1년 전에 깜빡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내가 마치 현재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출발한 빛이 이제 도달한 거니까 그 천체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좀 감이 오죠. 자, 그럼 세 번째 봐볼게요. 이번에는 이 천체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100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즉, 빛의 속도로 100억 년 동안 이동해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떨어져 있어. 선생님, 이것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 정도 떨어져 있는 천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출발한 빛이 여기에 도착해야 돼.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100억 년이 걸리겠지. 그럼 봐봐요. 내가 지금, 저기 천체가 있어. 라는 걸 알았어. 근데 거리가 100억 광년 떨어져 있어. 그럼 그 천체는 지금 있는 거야? 아니야. 언제 있었던 천체인 거야? 100억 년 전에 존재했던 천체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망원경은 타임머신. 무슨 얘기냐? 우리가 멀리 본다라는 건 우리가 그냥 지구에서, 지구 안에서 멀리 본다는 건말 그대로 그냥 멀리 보는 거야. 근데 우주 스케일에서, 우주 규모에서 멀리 본다라는 건요, 거리적으로 멀다라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먼 과거를 보는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아, 우주 공간에서는 먼 거리를 본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먼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우주 공간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정보. 이해되셨죠? 자,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뒤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이 은하에 대해서 배울 건데, 특이 은하는 어떤 은하를 우리가 특이 은하라고 하느냐? 말 그대로,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은하를 특이 은하라고 하더라. 어떤 특이한 성질이 있느냐? 우리가 원래 일반적인 은하는 전파나, X선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특이 은하는 전파 영역이나 아니면 X선 영역에서 일반적인 은하보다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이런 은하들을 우리가 특이 은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특이 은하가 왜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되는지 공통적인 특성을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특이 은하의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특성은요. 중심부에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존재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중심부에 거대한 질량을 가진, 엄청나게 큰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존재해요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요, 사실 여러분, 블랙홀이요. 우리 은하 중심부에도 블랙홀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질량의 블랙홀. 근데 우리 은하는요, 특이 은하로 분류가 안 됩니다. 일반적인 은하예요. 그러면, 우리 은하에도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고, 특이 은하에도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어. 근데 이 둘의 블랙홀에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겠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특이 은하에 있는 이 블랙홀 있잖아요. 얘는요,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 중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은하에 있는 블랙홀은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블랙홀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야? 무언가를 흡수하는, 빨아들이는 이미지죠. 맞아요. 지금 이 특이 은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은요, 물질이 계속 이 블랙홀 주변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우리 은하에 있는 블랙홀은요, 주변에 물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물질을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 중인 블랙홀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더라. 그래서 우리 블랙홀은요, 물질이나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그래서 이 블랙홀 자체는 사실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블랙홀의 주변에서, 즉,
그냥 이 블랙홀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의 중심에서는요, 오히려 에너지를 엄청나게 방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중심부의 밝기가 일반적인 은하보다 훨씬 더 밝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블랙홀의 주변에, 중심부에서 왜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느냐? 이건 왜 그러냐? 자, 블랙홀이 어쨌든 물질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블랙홀은요, 어떠한 회전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 축을 중심으로 물질이 회전하면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블랙홀 주위로 물질이 빠르게 흡수되고 회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들 피자 도우 같은 거막 돌리면 피자 도우가 납작한 원반 형태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블랙홀 주위로 물질이 막 회전하면서 돌다 보면 이 물질이 요렇게 원반 형태로 블랙홀 주위를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이 굉장히 고온으로 가열이 돼요. 고온으로 물질들이 가열이 되니까 이 물질에 의한, 이 원반에 속해 있는 물질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방출이 되느냐. 우리 그래서 지금 회전축에, 지금 회전축이죠?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일단 뭐가 형성됐느냐? 일단 원반이 형성이 되었어. 근데 이 원반에서 물질이 회전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근데 이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방출이 되냐면요. 이 회전축 방향. 회전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구역에 빠르게 물질이 방출이 되고요. 물질과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Z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이 은하, 100%는 아니지만 Z를 가지고 있는 은하가 많아요. 아, 중심부로 회전축에 나란하게 물질이 막 들어가면서 이 가열된 물질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그 에너지가 회전축과 나란하게 Z의 형태로 방출이 되더라. 네, 에너지와 물질이 같이 방출이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 공통적인 특성. 스펙트럼에서 넓은 방출선이 나타납니다. 원래 우리 방출선은 특정한 파장에서, 딱그 고유한 파장에서 이렇게 얇게 방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특이 은하에서는 이 방출선이 좀 넓게 방출이 되더래요. 요건 왜 그런지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특이 은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는구나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이제 특이 은하를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렇게 공통적인 특이 은하들의 특성이 있는데 우리 이 고등학교 수준의 지구과학에서는요. 이 특이 은하의 하나하나 이런 공통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틀, 거대 질량의 블랙홀을 안에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걸 기준으로 특이 은하를 세 종류를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세 종류의 특징적인, 가장 뭐랄까, 특별한 특징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좀 구별해서 알아놓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전파 은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름부터가 전파 은하야.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겠다? 그렇지. 전파 영역에서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겠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요, 전파 은하를 그냥 가시 영역에서만 봤어.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더니 이렇게 보인대요. 중심부가 제일 밝고 바깥으로 올수록 희미해지는 구의 형태. 우리 이런 은하 뭐라고 하기로 했어? 타원 은하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전파 은하를 그냥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잖아요? 그럼 그냥 일반적인 타원 은하 같아. 어디에서 봤을 때? 가시광선에서 봤을 때. 근데, 전파 영역에서 똑같은 은하를 관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은하의 크기가 요만했거든. 그죠? 은하의 크기가 요만했거든. 근데, 은하의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대. 이게 무슨 영역에서 관측? 전파에서 관측했을 때.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가시광선은 방출하지 않지만, 전파는 상당히 강하게 방출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Z가 있지. Z가 지금 요 방향으로 은하핵에서 바깥 방향, 은하핵에서 바깥 방향으로 에너지가 분출되는 게 Z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Z가 회전축과 나란하게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은하가 요렇게 회전을 하고 있었구나.
은하에 있는 블랙홀을 중심으로 물질들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 은하의 매우 중요한 특징, Z와 로브가 관측이 되더라. 근데 이 중에 Z는 무엇이냐? 은하에게서 양방향으로 방출되는 좁고 긴 물질의 흐름,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이더라. 근데 이게 사실 회전축이랑 나란하게 방출이 되는 거더라. 그리고 로브는 무엇이냐? 봐봐요.

우리 블랙홀 주변에 있었던 물질들이 제트를 따라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되는 거잖아. 물질이 방출된 거잖아. 물질이 방출된 거잖아. 그럼 이 물질이 지금 에너지가 되게 높은 상태거든. 근데 이 물질이 방출되자마자 나 우주 공간으로 나갈래 팍 나가는 게 아니라 방출됐으니까 거기에 좀 고여 있겠지. 방출됐으니까 도착한 곳에 좀 고여 있겠죠. 고여 있는 상태가 로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제트를 통해서 물질이 방출되고 그 물질이 로브로 고여 있다가 점점 우주 공간으로 에너지를 잃으면서 퍼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제트와 로브가 있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제트와 로브는요, 전파뿐만 아니라 강한 X성도 방출을 하더라. 왜? 아, 블랙홀 주변에서 전자가 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회전 빠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회전을 빠르게 하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방출되기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짧은 X선의 형태로도 에너지가 방출이 되더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파 은하 보았고요. 자, 두 번째는 세이퍼트 은하예요. 자, 세이퍼트 은하 여러분들 그림 봐보세요. 사진. 이번엔 이거 가시광선 영역에서 무슨 은하로 보이는 것 같아? 중심에게서 나선팔 빠다 나와 있잖아요. 아,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면 그냥 나선 은하로 보여. 근데 이 나선 은하 치고 중심에게 유난히 밝은 나선 은하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선 은하들 중에서 중심에게 유난히 밝다? 그럼 이건 세이퍼트 은하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세이퍼트 은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폭이 넓은 방출선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이 폭이 넓은 방출선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역시나 은하핵 중심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질이 회전하기 때문이더라. 근데 우리 아까 물질이 빠른 속도로 회전한다라는 건 했는데, 물질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거랑 방출선이 넓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 보면 방출선 이거 상당히 넓은 거거든요. 원래 방출선은 굉장히 예리하게 생겨야 됩니다. 요렇게 생겨야 돼요. 근데 지금 방출선이 이렇게 생겼잖아. 되게 넓어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물질이 빠르게 회전하면 왜 이렇게 방출선이 넓어지는지 요 내용을 우리 뒤에서 한번 봐볼게요. 더 알기에 있는 적색이동, 적색 편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우리 다음 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배울 거이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길 지나가다가 뭐 구급차가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경찰차가 지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스포츠카 경기 이런 거 보시면 차가 굉장히 빠르게 윙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때 보면 차가 움직이는데 소리를 보면 윙 이렇게 지나가죠. 그쵸? 근데 이 소리를 천천히 보면 윙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차로부터 나는 소리인데 그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윙 이렇게 된다는 건 높이 소리의 높이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거야. 음의 높이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소리는요, 음파 즉 파동의 형태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리의 높이가 높아졌다, 음의 높이가 높아졌다라는 건 뭐냐면 파장이 짧아질 때 이렇게 음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윙난 지금 그 다음에 나한테서 멀어질 때 차가 윙 지나가면서 나한테 멀어질 때는 소리가 낮아지잖아요. 음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건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동차에서 방출되고 있는 빛의 파장은 정해져 있을 텐데 그 자동차가 나한테 다가올 때는 윙 하면서 높이가 높아져. 파장이 짧아져요. 근데 나한테서 멀어질 때는 윙 하면서 음의 높이가 낮아져. 즉, 파장이 길어집니다. 파동을 방출하는 물체가 나한테서 가까워지고 멀어짐에 따라서 파장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지. 이걸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빛을 보잖아요. 천체에서 나오는 빛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빛도요, 전자기 파거든, 파. 파동의 형태로 전파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나 이 광원, 이 천체가 나한테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에 따라서 파장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체가 이제 가만히 있어, 이때는. 첫 번째 그림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관측할 때이 천체에서 나오는 파장은 똑같아요. 왜냐? 천체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 광원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의 스펙트럼

사람을 관측하면 흡수선이 나오잖아요. 그 흡수선에서 고유파장의 위치가 똑같을 거야. 당연히 흡수선의 위치가 똑같을 거예요. 왜냐? 그냥 그 고유파장에서 흡수선이 생길 거니까. 흡수선의 위치가 왼쪽에 있는 사람이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똑같을 거야. 왜냐? 광원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광원이 움직여. 움직였더니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광원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지. 이게 무엇이냐? 다른 차가 나한테 접근하는 거야. 접근하면 윙 높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다가오니까 파장이요, 압축된다고 생각하세요. 압축되면서 파장이 짧아집니다. 파장이 원래보다 짧아져. 반면에 이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나한테서 멀어진 거지. 이게 나한테서 멀어지니까 선생님 여기 두 번을 다 왕복을 안 했군요. 똑같은 파장이 짧아져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멀어졌으니까 이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고무줄처럼. 고무줄처럼 파장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원래보다 파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스펙트럼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는데 어디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라고 했냐면 보 라섹보다 붉은색에 쓰는데 오래 걸린다라고 했으니까 요로 갈수록 파장이 긴 거였어. 요로 갈수록 파장이 긴 거였어. 그죠? 자, 그럼 봐봐요. 원래 흡수선이 여기서 생겨야 돼. 근데 얘는 지금 파장 짧아졌잖아. 광원이 나한테 접근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생겨야 되는데 이것보다 파장이 짧은 곳에서 흡수선이 생길 거예요. 과도하게 그리면 여기에서 생길 거야. 그죠? 반면에 이 친구 봐봐요. 광원이 나한테서 멀어졌더니 파장이 길어졌어. 그럼 원래 흡수선이 여기서 생겨야 되는데 이것보다 긴 쪽에서 생길 거야. 과도하게 그리면 여기서 흡수선이 생기는 거야. 달라졌지. 그치. 흡수선이 고유파장에서 관측이 안 되고 딴 데서 관측이 된다. 이게 바로 적색편이 또는 청색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실제 관측된 파장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파장보다 짧아졌어요. 그래서 파장의 변화량이 0보다 작습니다. 더 짧아졌으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야. 요럴 때를 푸른색 쪽으로 이동했네? 청색편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 청색편이가 발생하느냐? 광원이 나한테 가까워질 때. 아, 나한테 접근할 때. 광원이 나한테 접근할 때 청색편이 발생하는구나. 근데 요건 봐봐요.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더니 파장이 길어졌지. 그죠? 그래서 파장의 변화량이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붉은색 쪽으로 이동했단 말이야. 아, 붉은색 쪽으로 이동했네. 적색편. 근데 어떨 때 적색 편이가 나타나느냐? 광원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 우리 이것을 후퇴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광원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을 때, 요런 적색 편이가 나타나더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우리가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가 있더라. 그래서 청색 편이라는 건 파장이 짧아진 거. 광원이 나한테 가까워지는 거고. 그리고 적색 편이라는 건 나한테서 멀어지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원래보다 길어지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봐서 세이퍼트 은하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세이퍼트 은하에서 넓은 방출선이 관측이 된대요. 넓은 방출선. 이게 왜 관측이 되는 거냐? 자, 봐봐요. 원래 세이퍼트 은하로 인해서 원래 방출선이 여기서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세이퍼트 은하는 빠른 속도의 회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물질이 엄청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봐봐요. 이렇게 물질이 회전하고 있는데 물질이 여기를 지날 때 이쪽을 지날 때는 이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워지고 있죠. 접근하고 있는 거지. 우리 접근하고 있으면 아까 무슨 편이? 파장이 짧아진 압축되는 청색 편이 나타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물체에 의해서 파장이 이렇게 짧아지는 겁니다. 일부가. 그리고 회전하면서 요렇게 가는 애도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멀어지고 있죠. 멀어지고 있으니까 파장 길어진다.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편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예리하게 방출선이 생겨야 되는데 청색편이 적색편이 도플러 효과가 이렇게 양쪽에서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넓은 방출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방출선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도플러 효과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가 발생하면서 넓어졌구나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0: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랑 연결 지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자, 여기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파장의 변화량을 알면 후퇴 속도를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색 편이가 크면 클수록 나한테서 멀어지는 속도도 크겠지. 그치? 그래서 적색 편이, 고유 파장에서 변환량이 크면 클수록 나한테서 멀어지는 후퇴 속도도 더 크더라. 그리고 요 다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허블 르메트르 법칙, 이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몰라. 근데 문제는 K사라는 애를 이해하려면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미리 얘기를 하자면,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 무엇이냐? 후퇴 속도와 은하까지의 거리가 비례한다라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천체를 관측했는데 그 천체에서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났어. 그 말은 파장의 변화량이 크다는 것이고 파장의 변화량이 크다는 건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이고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건 나로부터의 거리가 멀다.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다라는 걸 뜻합니다. 요 내용은 사실 뒷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서 지금은 후퇴 속도가 빠르면 은하까지의 거리도 멀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K사가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장황하게 적색 편이까지 설명을 했느냐? 자, 우리 K사를요. 사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느냐? 별처럼 보이는 전파원이라는 걸 하나의 단어로 얘기한 게 K사입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그림 보세요. 사진 보세요. 실제 우리가 K사를 관측하면 요런 식으로 보여요. 이게 은하 같아요? 아니지. 그냥 하나의 개별적인 별 같아. 그래서 이 K사는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하면요, 그냥 별처럼 보여요. 근데 별이라기에는 이상하게 전파 영역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 뭔가 특이한 거야. 그리고 이 K사가 되게 특이했던 점이 바로 요건데 요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K사의 스펙트럼을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빛을 내는 천체다라고 하면은 스펙트럼을 조사해서 그 특성을 알려고 하거든. 근데 이 K사에서 요 파장에서 방출선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 여기에서 방출선이 나타났어? 그럼 이건 어떤 원소의 방출선일까? 이걸 맞춰보려고 하겠지. 근데 이 방출선의 위치는요. 지금까지 알려졌던 그 어떤 원소의 흡수선의 위치, 방출선의 위치와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일치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지금 천체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미지의 원소, 새로운 원소가 존재하나 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수소의 방출선이더래. 우리가 원래 되게 잘 알던 수소의 방출선이었어. 근데 이게 수소의 방출선인 걸왜 몰랐냐? 자, 우리가요. 수소의 방출선의 원래 고유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서 방출선이 생겨야 돼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랑 이야기했다시피 만약에 이 은하라는 게 나한테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파장의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어. 적색 편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청색 편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색 편이랑 청색 편이가 일어나 봤자 여기에서 살짝 바뀐 정도? 여기서 살짝 바뀐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방출선이 여기 이렇게 생기면, 아, 이거 수소 방출선인데 일로 적색 이동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K사는 여러분들 그림 보세요. 고유 파장에 대해서 관측된 파장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쵸? 되게 많이 떨어져 있죠? 100나노미터 막이 정도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가 이게 설마 적색 편이가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 자체를 안한 거예요. 새로운 원소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즉, K사의 진짜 중요한 특징. 스펙트럼에서 방출선의 파장이 기준 파장보다 훨씬 길게 관측이 됩니다. 즉, 적색 편이가 엄청 큰 거야. 적색 이동이 엄청 큰 겁니다.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아까 했었죠? 적색 편이가 크다라는 건 후퇴 속도가 어떤 거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거는 후퇴 속도가 되게 빠른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허블 르메트르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아직 그 법칙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허블 르메트르 법칙에 따르면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은하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1: 맞아요. 은하까지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적색 이동이 매우 크다는 것을 통해서 아, 이 K사가 엄청나게 먼 거리에 존재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아까 오감 깨우기에서 했던 거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먼 거리에 위치한대. 얼마나 머냐면요. 10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K사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했었지. 거리가 100억 광년 떨어져 있대. 근데 우리 우주 공간에서는 엄청나게 먼 거리다라는 건 거리적으로 멀어요라는 의미보다는 무슨 의미다? 그렇지. 시간적으로 과거다라는 걸 나타낸다고 했죠. 따라서 100억 광년 떨어진 K사가 발견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100억 년 전에 존재했던 천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구나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K사는요, 현재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 초기에 형성되어서 우주 초기에만 존재했던 은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요렇게 적색 편이가 매우 크고 결국에는 이 은하까지의 거리가 매우 멀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 우주 초기에만 형성되었던 천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가끔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쌤, 이해는 됐어요. 아, K사가 우주 초기에 존재했던 천체구나라는 건 이해됐는데 혹시 지금 우주에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 K사가 지금 현재 우주에도 존재하면 이렇게 먼 거리에서만 관측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도 K사가 관측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가까운 거리에서는 K사가 관측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가까운 과거에는 K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에도 K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K사는 아주 옛날에 아주 먼 과거에만 존재했구나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자, 그럼 K사에 대한 내용들 좀더 정리를 해보면, 근데요, K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엄청 멀리 떨어져 있잖아. 100억 광년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런데도 K사가 관측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엄청 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도가요, 보통 은하, 우리 은하 같은 거에 수백 배 이상이래요. 은하 자체도 사실 되게 밝은데 이것보다 수백 배 밝은 게 K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도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비교적 짧은 주기로 광도가 변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K사가 이렇게 작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에너지원의 크기,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크기는 태양계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거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보통 은하의 수백 배야.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에도 중심부에 엄청난 에너지원이 있구나. 그 에너지원이 바로 중심부에 있는 거대 질량 블랙홀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색 이동, 적색 편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거 확인할 수 있고, K사에서도 역시나 물질이 빠르게 회전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넓은 방출선 관측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충돌 은하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자, 충돌 은하는 무엇이냐? 은하랑 은하가 충돌할 수도 있대요. 심지어 우리 은하도요, 한 40억 년 뒤에는 안드로메다 은하랑 충돌할 겁니다. 충돌할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을 해요. 선생님,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랑 충돌하면 막 난리 나겠네요. 막 별들끼리 막 부딪히고 그냥 빵빵 터지고 난리 나겠네요? 실제로 그럴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 자,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할 때 양쪽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근데 충돌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사극 보면은 전쟁하잖아요. 진격하라 하면서 전쟁하죠. 활을 막 쏩니다. 이쪽 팀에서도 활을 막 쏘고요. 이쪽 팀에서도 활을 막 쏴요. 근데 여러분들 영화 장면에서 활을 막 쏘는데 활끼리 빡 부딪혀가지고 활끼리 막 우두둑 떨어지는 그런 장면 본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손으로 요렇게만 해도 이 손이 딱 맞닿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활들이 딱 부딪혀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왜 그러냐? 활은 매우 얇은데 활과 활 사이의 공간은 되게 넓거든.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서로 스쳐 지나갈 가능성이 높고 서로 딱 부딪힐 가능성 매우 적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은하에도 별이 엄청 많고 이 은하에도 별이 엄청 많아. 근데 별이 되게 많지만 별의 크기보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사실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은하랑 은하가 서로 부딪힐 때 별들이 막 팡팡 터지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그 대신 여기 봐봐요. 그래서 별들이 직접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더라. 근데 별과 별 사이에 성간 물질은 존재하거든. 기체들. 근데 이 성간 가스들은 서로 충돌하더라. 그러면 어디론가 물질들이 많이 뭉치게 되겠지. 밀도가 큰 곳으로 물질이 모이면서 오히려 별이 막 터지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별들이 막 탄생할 가능성은 높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

충돌하면, 40억 년 후, 60억 년 후지만 우리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때 우리 하늘, 밤하늘이요, 훨씬 더 밝아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별이 많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렇게 은하의 충돌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념 체크로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반 은하에 비해 전파 영역에서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특이 은하, 전파 은하겠죠. 자, 두 번째, 매우 멀리 있어서 별처럼 보인다? 별처럼 보이는 전파원 퀘이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세이퍼트 은하는 형태만으로 판단할 때 대부분 무슨 은하처럼? 나선 은하처럼 관측된다라고 했죠. 자, 다음 둘 중에 고르기입니다. 전파 은하는 양방향으로 방출되는 좁고 긴 물질의 흐름, 이걸 제트라고 했습니다. 자, 세이퍼트 은하는 보통 은하보다 방출선의 폭이 넓었지, 도플러 효과 때문에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OX 퀴즈 볼게요. 전파 은하는 형태적으로는 주로 불규칙 은하 아니었어요. 타원 은하였고요. K사는 세이퍼트 은하보다 적색 이동이 크게 관측된다. 그렇지. 이거 K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세이퍼트 은하의 중심액은 일반 은하에 비해 밝은 게 역시나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입니다. 특이 은하의 중심액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공통적으로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존재하더라. 전파 은하에서 전파가 넓게 방출되는, 넓게 펼쳐진 영역의 이름은? Z를 통해서 물질이 이동한 로브이더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신 기초 문제 풀어볼게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특이 은하의 모습인데 하나의 별처럼 보이네. 이거보다 퀘이사다. 따라서 세이퍼트 은하 아니고요. 우리 은하 내에 위치하지 않지. 외부 은하이고요. 보통 은하보다 광도가 작은 게 아니라 수백 배다라고 했습니다. 적색 편이 매우 크다.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K사의 특징이었고요. 태양이 생성된 후에 생성됐다? 아니지.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다라고 했었죠. 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번 가볼게요. 전파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Z와 로브가 관측된다. 그렇지. 전파원인 Z와 로브 관측되고요.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다? K사에 대한 설명이죠. 2번이 답이겠고. 중심부의 거대 질량 블랙홀. 아, 이거 우리 특이 은하의 공통적인 특성이었습니다. 과시광선 영역에서 타원 은하. 그렇지. 세이퍼트 은하는 나선 은하, 전파 은하는 타원 은하로 관측이 됐었고요. 전파 영역에서 보통 은하보다 많은 에너지 방출하기 때문에 전파 은하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9번 문제 갑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특이 은하를 쓰시오. 중심액이 보통 은하에 비해서 밝고 폭이 넓은 방출선이 나타난다. 물론 공통적으로 모든 특이 은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질이지만 우리 교재 기준으로 특징을 비교하였을 땐 보통 이렇게 나오면 세이퍼트 은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퍼트 은하구나 해주시면 되겠고. 10번입니다. 다음 특이 은하에 대한 설명이다. 중심부에는 공통적으로 거대 질량의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지. 거대 질량의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블랙홀이 활발하게 물질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11번 갈게요. 그림은 충돌 예정인 두 은하이다. 기억 보겠습니다. 두 은하는 서로 중력에 의해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지. 왜 충돌하는 거냐면요. 서로 중력에 의해서 묶여 있어서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은하가 나선 은하에 해당한다. 그렇지. 중심이 있고, 중심에서 뻗어나오고 있는 나선팔 있는 걸로 보아서 나선 은하에 해당합니다. 디귿이에요. 두 은하가 충돌하면 많은 별들이 직접 빵빵 충돌할 것이다? 아니다. 별들끼리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성간 기체, 성간 가스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요. 기역, 니은 답 3번 해주시면 되겠고, 실력 향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실력 향상 문제 4번이에요. 자, 실력 향상 문제 읽어보시면, 가에서는 적색 편이래요. 그리고 나에서는 청색 편이가 관찰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은하 분류로 보았을 때 가는 S. 그렇지. 정상 나선 은하. 나는 막대 나선 은하 SB. 맞고요. 자, 니은입니다. 스펙트럼에 나타난 수소 방출선의 평균 파장. 적색 편이니까 원래 파장보다 길게 관측될 거고, 청색 편이니까 원래 파장보다 짧게 관측되겠죠. 따라서 평균 파장은 적색 편이가 나타난 가가 더 길겠지. 디귿입니다. 가와 나 모두 단위 부피당 별의 평균 개수는 중심부가 나선팔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에 지금 물질이 더

0: 그럼 요게 세이퍼트 나가야 되겠죠. 따라서
1: 가에서 기역에서 세이퍼트나는 가가 맞고요. 자, 은하까지의 거리 물어보았습니다. 은하까지의 거리는 적색 이동이 더 많이 됐을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허블 르메트르 법칙에 의해서 후퇴 속도와 은하까지의 거리는 비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색 이동이 클수록 후퇴 속도가 빠른 겁니다. 따라서 후퇴 속도가 빠르고 은하까지의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은하까지의 거리는 쾌이사가 더먼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존재했던 천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의 은하까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있다. 즉, 은하가 나한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에서도 보면 적색 이동 나타났잖아. 적색 편이 나타났잖아요. 적색 편이가 나타났다는 건 나로부터 가까워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멀어지면서 파장 길어졌구나라는 거고요. 따라서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멀어지고 있는 거고, 답은 기억만 맞아요. 1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가는 어느 은하의 가시광선 영상이고 나는 전파와 가시광선의 합성 영상이다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요거 타원 은하처럼 보이네. 그런데 전파랑 합성한 걸 보니까 지금 가시광선을 방출하고 있는 범위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전파는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방출하고 있더라. 그리고 좁은 물질의 흐름이 나타나네. Z.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대한 방출원 로브가 관측이 되는구나. 이거 무슨 은하다? 특이 은하 중에 전파 은하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전파 은하이다? 맞는 말. 자, 니은 볼게요. 잘 봐요. 회전축이 시선 방향이 나란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그림에서 회전축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가 회전축이지? 그렇지, 우리 Z가 회전축 방향으로 Z가 형성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회전축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 방향과 회전축이 나란해. 아니지. 거의 수직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선 방향에 나란하지 않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우리가 시선 방향과 회전축이 나란하다면, 즉, 내가 요렇게 전파 은하를 보고 있다면, Z가 이렇게 관측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이런 전파원에, 이게 사실은 노브겠지? 전파원의 중심에 은하핵이 존재하는, 여기서 본다고 생각하면, 그쵸? 요런 식으로 관측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입니다. 로브는 가시광선보다 전파 영역에서 잘 관측되고 있지. 가시광선은 방출하지 않지만 전파는 많이 방출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부분. 따라서 기역, 디귿,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부 은하에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진짜 우리 지구과학의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원의 내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 배운, 우리 우주에서 먼 거리라는 건먼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게또 우리 중요하게 사용이 되니까, 우리 우주의 규모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이번 시간에 잘 이해하시고요. 쌤이랑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0: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영어는 1등급,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영자 이슈는 바로 입시입니다. 아니, 뭐니 뭐니 해도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입시잖아. 그래서 아, 내가 입시 지도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 하나를 정리해 주려고 해. 요즘 자유전공, 무전공 선발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 자유전공, 무전공이라고 부르는 거는 예전처럼 학과를 선택해서 입학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전공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되게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한테 되게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름이 자유전공, 무전공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진짜 모든 학과를 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의치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메디컬이라던가 선생님 되고 싶을 때 가는 사범 계열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전공, 무전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는데, 자, 1유형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많은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보다 선택이 가능하다면, 2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과 계열 안에서, 인문 계열 안에서, 자연 계열 안에서 이렇게 약간은 제약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내가 원서를 쓸 때 내가 쓰는 전형, 내가 쓰는 대학이 이 중에 어떤 것에 속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입시에 대해서도 배워봤으니까 이제 문제풀이하러 가볼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번부터 풀 차례였지? 24번부터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목 문제는 23번 문제랑 되게 비슷하죠. 이 글의 대의를 파악하는 거야.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이라이트 있는 부분 특히나 집중하면서 나랑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Over the past decade. 자, decade 하면 10년이잖아.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there have been major changes. 뭐가 있었답니까? Major changes.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변화가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in the media landscape. 미디어 풍경, 미디어 광경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that are impacting the traditional mass media. 자, 영향을 끼친답니다.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the traditional mass media,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에 영향을 끼치고요. And 그리고 또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냐면 the economic model, 자, 경제적인 모델인데 that has supported them, 그것들을 지지했었던

것이래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에도 영향을 끼치고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를 기지하고 있었던 경제 모델에도 영향을 끼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체인지스요. 체인지스. 자, 매스미디어. 우리 매스미디어, 미디어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챙기고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there has been an evolution to micro marketing. 자, 무엇이 있었냐면 혁신이 있었대요. 혁신이 있었다는 건 되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변화가 있었냐면 to micro marketing. 자, 마이크로 하면 되게 작은이라는 뜻이거든. 마이크로 마케팅의 혁신이, 마이크로 마케팅으로의 혁신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함에 따라서 as a mass audience assembled by network television and augmented by other mass media. 자, 문장이 좀 긴데요. 자, 읽어보시면은 자, mass audience, 그러니까 대중의 대중들인데 어떤 대중들이냐면 assembled by network television. 자, 우리 TV 네트워크에 의해서 모이고 그 다음에 augmented, augmented 하면은 증가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증가가 되었대요. 뭐 때문에 증가가 되었냐면 by other mass media, 다른 미디어, TV 말고 다른 미디어, 뭐 라디오도 있고 신문도 있고 할 거 아니야. 그런 미디어에 의해서 점점 더 커졌던 이런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중들이 is fragmenting. 자, 어떠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fragmenting 하고 있대요. fragment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다, 분열이 되다 라는 거를 fragmenting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속도로 하냐면 at an accelerating rate, 엄청나게 가속화되는 빠른 속도로 분열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지금 대중들이 이렇게 있었어. 대중들이 뭐 TV도 보고 라디오도 보고 뉴스페이퍼도 보고 하면서 대중들이 점점 커졌어. 자, 그런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 fragmenting 한대요. 자, 이것들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 잘게 마이크로하게 쪼개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viewing audiences are moving from traditional broadcast networks to more narrowly targeted programs on cable networks as well as to other forms of entertainment. 자, 그러면 지금 이 viewing audiences, 시청을 하는 대중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청을 하는 대중들은 are moving, 지금 옮겨가고 있대요. 근데 어떻게 옮겨가냐면 from 그리고 to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rom A to B 라고 하면 A에서 B로 옮겨가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from traditional broadcasting network. 자, 이런 전통적인 broadcast networks. 자, 방송국. 그냥 우리가 TV를 틀었을 때 나오는 그 공중파 방송국. 이런 거를 상상하면 될 것 같은데. K로 시작하는 방송국도 있고, M으로 시작하는 방송국, S로 시작하는 방송국. 이런 거 있잖아. 자, 거기에서 이제는 무엇으로 옮겨가냐면, more narrowly targeted programs. 더 작게 타겟팅이 된 프로그램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On cable networks, cable.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as to other forms of entertainment, 다른 종류의 오락거리들. 예를 들어서 DVD라던가, 자, VOD라던가, 인터넷이라던가, 비디오 게임스라던가 등등등등 예시의 나열이지. 자, 그러니까 자, 예전에는 자, 그냥 하나에 몇 개 안 되는 채널들을 그냥 봤다면 자, 요즘은 어떤 케이블 채널 보면은 영화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케이블 채널을 보면은 스포츠만 나오기도 하고 막 되게 이 시청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여러 가지 형태의 비디오들이 있잖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케이블에서 구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DVD나 VOD나 비디오 게임이나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타겟이 정교하게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으로 이 독자들이 아니죠. 시청자들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 internet, 인터넷은요, is rapidly coming of age. 자, come of age라고 하면은 성숙하다라는 뜻인데 성숙해지고 있어요. 무엇으로서? As an important advertising medium. 중요한 홍보

최고의 매개로서 지금 성숙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인터넷이, 뭐 다들 예상했겠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홍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근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면, with online versions of nearly every television station, newspaper and magazine in the country. 자, 우리 나라에 있는, 자, 모든 TV 방송국이라던가, newspaper이라던가, 아니면 잡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어떻게 나오냐면, 온라인 버전으로 나오거든. 자,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꼭 TV로만 볼수 있는 게 아니죠. 인터넷으로 볼수 있잖아요. 신문 기사 인터넷으로 다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온라인 버전이 생기면서 지금 뭐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 아주 중요한 홍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파트 보겠습니다. The web offers marketers tremendous opportunities. 자, 여기에서 이 웹, 인터넷이라는 것은 제공을 한대요. 누구에게? 마케터들에게.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한대. 뭐를 제공을 하냐면, tremendous opportunities. 엄청난 기회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야. 자, 뭐에 대해서? For targeting based on numerous dimensions. 자, 타겟팅을 할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야. 나는 20대 여성에게 이 물건을 팔고 싶어. 나는 50대 남성에게 이 물건을 팔고 싶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타겟층이 있을 텐데, 그걸 타겟팅을 잘할수 있는 기회를 웹이 제공을 해주더라라는 거죠. Based on numerous dimensions.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차원들을 고려를 해서. 그래서, the crude banners and pop-up ads. 자, crude라고 하면은 좀 조잡한 이런 거거든요. 그 배너 광고들.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면 옆에 이렇게 배너들 있는 거막 되게 안 예쁜 배너들 있는 거본적 있죠? 그런 배너들이나 아니면 팝업 애드. 자, 이런 광고, 팝업으로 빵 뜨는 거 어디 처음에 클릭했을 때 그런 것들은 that initially define internet. 자, 처음에 인터넷 광고라는 것을 인터넷 advertising까지 하고 끊을게요. 자, 인터넷 광고를 처음에 정의했던 것인데 그것이 are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giving way to 하고 있답니다. 자, give way to. 길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야. 무엇으로 바뀌고 있냐면 more refined formats. 더 refine. 더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포맷으로요. 세련된 포맷으로. 예를 들어서 such as paid search, 유료 검색 광고라던가 which is the fastest growing form of online advertising. 자, 그것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의 형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 글의 제목을 골라보는 게 되겠어요. 자, 우리 이 글의 포인트가 뭔것 같아요? 일단, 미디어, 매스미디어를 소비하는 대중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똑같은 거다 봤는데, 그게 다 조각조각 fragmented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게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잖아. 자, 그러면 우리 그거를 잘 담고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The risks of targeting the wrong audience in marketing이라고 합니다. 자, risk래요. 위험이랍니다. 자, 어떤 위험이냐면 targeting the wrong audience, 잘못된 대중을 선택했을 때의 리스크, 위험성, 마케팅에 있어서. 자, 내가 얼마나 잘 타겟을 잘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1번 아니고요. 자, 2번 볼게요. How divided audiences. 자, 어떻게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는 대중이 are reshaping online advertising. 자, 이 온라인 광고를 어떻게 reshaping 하는가? 다시 만드는가? 바꾸는가? 라는 내용 어때요? 이거지. 정답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도 볼게요. Social media marketing trends. 자, social media의 마케팅 트렌드. What's hot and what's not. 자, 어떤 게 핫하고 어떤 게 핫하지 않은가? 그런 거 아니었고요. Social media랑 상관없었어요. 4번. Marketing strategies for competing in the global economy. 라고 합니다. 자, marketing strategies. 전략들. 뭐까진 좋은데, 뭐에 있어서?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전략들?

뭐 어떻게 하면 잘 경쟁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글로벌 이코노미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자, 5번 볼게요. From traditional to online media. 전통에서 온라인 미디어로. 여기까지는 괜찮다? 근데 뒤에 보면은 easier access to information. 정보에의 쉬운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에 어떻게 더 쉽게 접근하냐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 2번이구나. 이렇게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다음은 25번 우리 가볍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죠. 도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에서는 도표 문제 딱 만났을 때, 자, 이거 맨 처음에 나오는 설명들, 요첫 번째 문장, 1번이 나오기 전까지의 문장을 그렇게 열심히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쓱 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바로 1번부터 읽기 시작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빠르게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The graph above, 위에 있는 그래프는 shows, 보여줍니다. 무엇을? The global average and the life satisfaction scores of the top and bottom countries on a scale of 0 to 10 for the years of 2022 to 2024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은 세계 평균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the life satisfaction score, 삶의 만족도 점수를 보여준다라고 해요. 탑에서 마름까지. 자, 0점에서 10점의 스케일로 보여주고 있고요.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의 자료를 보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The four countries with the highest life satisfaction. 자, 4개의 country인데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 점수를 보여주는 국가는 무엇이었냐면 were Finland, Denmark, Iceland, and Sweden. 요 4개의 국가였대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맞죠? 그리고 그것은 all in the 7-point range. 몇 점대? 7점대의 점수를 기록을 했더라라고 합니다. 다 7점대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죠. 자, 2번 볼게요. 핀란드는요, recorded the highest life satisfaction score. 자, 핀란드가 the highest래요.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답니다. 맞죠? 그리고 덴마크랑 아이슬란드가 followed closely behind, 바로 뒤에 밀접하게 쫓아갔대요. 바로 뒤에 덴마크랑 아이슬란드가 있는 게 맞고요. Tied for second place, 공동 2위였습니다. 7.5점으로. 맞죠? 7.5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죠. The four countries, 네 개의 국가인데 with the lowest scores, 가장 낮은 네 개의 국가는 말라위, 레바논, 시에라리온,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네 개의 국가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below the global average, 세계 평균인 5.3보다 아래에 있었습니다라는 것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ranging from 1.4 to 3.3, 1.4에서 3.3의 레인지를 보였습니다. 맞죠? 3번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The Afghans reported the lowest life satisfaction. 자,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낮았대요. 1.4로 가장 낮았죠. With a score that was less than half. 자, 그것은 시에라리온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시에라리온이 얼마야? 3.0인데 절반도 되지 않았던 것도 맞고요. 근데 그 시에라리온은 second lowest score이래요. 밑에서 두 번째랍니다.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정답 5번이겠죠? 5번 한번 볼게요. 자, the gap이랍니다. gap이 뭐야? 차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뭐랑 뭐의 차이냐면은 highest life satisfaction 그리고 one with the lowest 가장 높은 거랑 가장 낮은 것의 차이가 exceeded 7 points, 7포인트가 넘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 빼기 이게 7.7 빼기 1.4가 7이 넘지는 않잖아요.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다. 알았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6번도 가보겠습니다. 자, 26번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잖아. 얘 어떻게 생겼어? 보면은 이렇게 한국어로 해석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내용이 어딨지? 하고 앞으로 가고. 이 내용이 어딨지? 하고 앞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푸는 게 가장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세살때 서핑.

인생을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처음부터 한번 보죠. 자, 이 사람은요,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하와이, 카우아이에서 태어났고요. 1990년에 태어났습니다. 다른 두 명의 오빠와 함께. 자, 그런데, she learned to surf at the age of three. 여기 나오네. 그녀는 뭐를 배우기 시작을 했냐면, 서핑하는 걸 배우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몇 살에? 그지? 3살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번 선택지. 맞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체크하고. 자, 그럼 2번 볼게요. 13살에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거를, 서핑을 8살에 시작을 했는데, 컴페티션에서, 그러니까 경쟁 대회 8살부터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리고 at the age of 13, 13살이 되었을 때 2위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Open Women's Division of the National Scholastic Surfing Association. 이런 거다 읽고 있으면 안 되지? 그냥, 아, 어떤 대회에서 2등을 차지를 했구나. 아, 맞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왼팔을 잃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디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that same year, however. 그러나, 그 해. She lost her left arm. 뭐를 잃었어요? 왼쪽 발을 잃었습니다. After being attacked by a shark. 뭐 때문에? 상어의 공격을 받은 이후로 왼팔을 잃었습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 이것도 맞는 선택지구나. 3번 맞고요. 자, 그러면 4번으로 가보죠. 4번 뭐래요? 사고 이후 처음 출전한 주요 대회에서 우승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봅시다. Despite the trauma and major injury. 자, 뭐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 상어한테 공격을 받아서 왼팔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트라우마, 그리고 엄청난 부상에도 불구하고 해밀턴은요, was determined to continue surfing. 뭐를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계속해서 서핑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only 26 days after the shark attack. 자, 26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공격을 받은 후에 she courageously 아주 용감하게도 뭐를 했냐면 got back on her board. 자, 보드로 다시 돌아왔고요. Some soon afterward, 그 후에 해밀턴은 return to competition, 대회에 다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to the amazement of many,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4년 1월에 she placed fifth in her first major competition. 그녀가 몇 등을 했대요? 5등을 했다라고 하죠. 처음으로 나간 주요 대회에서요. 아, 그러면 여기 봐봐. 아이고. 사고 이후 출전한 주요 대회에서 우승을 한게 아니라 5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니까 4번이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가 되겠네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상어의 공격과 서핑에 대한 결의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라고 하는데, 자,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에서 5위를 차지했고, 이 문장 봅시다. 2004년에 she received the ESPY Award for Best Comeback Athlete. 자,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release her book, 뭐래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책의 이름은 Soul Surfer라는 것이었고요. 그거는 그녀의 공격당했던 스토리, 그리고 determination, 결의에 대한 것이었어요. 뭐를 하기로? 서핑을 계속하기로. Against all odds라고 하면은 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5번 선택지도 여기에 등장을 한걸볼 수가 있죠.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7번, 28번. 아마도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파이널 교재에 실려 있는 요두 개의 문제는요, 사실은 실전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나왔어요. 실전보다 조금 더 텍스트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방심하지 말라고 너 그냥 이런 문제는 그냥 껌이지라고 하지 말라고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쭉 읽고 마지막에 체크 해볼게요. 자, if you love animals and would like to make a meaningful difference. 자, 동물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어떠한 의미 있는 차이를 그들의 삶에서 만들어내고 싶으시다면, We invite you to volunteer with our team of dedicated employees. 자, 당신을 초대를 합니다. 뭐를 하도록? To volunteer. 뭐를 하도록 초대를 한대요? Volunteer.

그치. 봉사를 하도록 초대를 합니다. 우리의 팀과 이렇게 헌신적인 직원들과 함께 발런티어를 하도록 초대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The solo volunteers must be adults aged 18 or older. 자, 혼자서 발런티어를 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두 번째, junior volunteer teams. 주니어. 그러니까 청소년 얘기하는 거겠죠. 청소년들은 consist of one parent. 자, 한 명의 부모님 또는 법적인 보호자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one teen, between the ages of 13 and 17. 13세 그리고 17세 사이의 청소년 한 명과 팀을 이뤄야 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잠깐만 볼까?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청소년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한 명을 동반해야 한다라는 선택지가 맞는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All volunteers are required to attend an orientation and commit to a minimum of 4 hours of volunteering per month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매달 최소 4시간의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이게 2번 선택지인데, 보시면, 자, 모든 자원봉사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해야 되고, a minimum of 4 hours of volunteering per month. 여기 있네. 한 달에 몇 시간? 4시간의 봉사활동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엔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advance registration. 뭐요? 뭐?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는 거는 허용되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이것도 맞는 거지? 네, 그리고요. 다음 볼게요. 자, 오리엔테이션 날짜는 등록 후 바꿀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once registration is completed. 자, 이게 등록이 완료가 되면 취소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transfer to another orientation date도 안 돼요. 날짜를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라고 할수 있네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오리엔테이션 등록은 매월 1일에 마감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registration이 opens on the first day. 첫날에, 각각의 매달의 첫날에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and remains open until the class is full. 클래스가 완전 다찰 때까지 계속 열려 있다.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날 열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 일치하지 않는 것 5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좋아요. 자, 이제 28번으로 가보죠.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것. 요거 항상 주의해야 되죠. 27번은 일치하지 않는 거고, 28번은 일치하는 거. 골라야 되는 거. 알죠? 네, 이거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대학생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Cooking without fire at Northfield 라는 것이고, 불 없이 요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봐요. 자, 그래서 이 혁신적인 쿠킹 컴페티션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culinary skills, 요리 스킬을 보여주게 합니다. 뭐를 사용해서? 불을 사용하지 않고요. without이니까. 그리고 다른 열을 사용하지 않고라고 하는 거고, 자, 이것은 모든 Northfield University 스튜던트한테 열려 있습니다라고 했어. 대학생은 누구나가 아니라 이 대학교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1번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대회에 필요한 모든 원재료와 장비는 행사 운영진이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보시면 행사 운영진이 제공을 한다. 뭐를? 원재료, 장비. 이 내용 어디 있는지 봅시다. 자, 각각의 팀은 최대 2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참여자들은 bring their own raw ingredients and equipment. 자기의 원재료랑 장비를 가지고 와야 한다. 라고 하네요. 운영진이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와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2번도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요리에 사용할 채소와 과일은 미리 손질해 와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pre-cut vegetables. 미리 손질해 놓는 거. 손질한 채소, 그리고 fruits, 과일은 are not allowed. 뭐래요? 허락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미리 해와야 된다는 틀린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each team will have a maximum of one hour for the cooking session. 자, 최대 1시간 동안 요리를 할 수 있고요. At least two dishes. 최소한 두 개의 요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by the end of one hour time limit. 1시간의 시간 제한 안에 두 개의 요리를 플레이팅을 해야 돼요. 볼까요? 1시간 안에 최소 두 가지 요리를 완성해야 한다. 아, 드디어 맞는 거 나왔네. 정답 4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articipants may use only one electric appliance.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자, 한 개의 전기 장치만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은 will result in disqualification, 실격이 된다라고 하는데 5번 선택지 보시면 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아니죠. 한 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면 된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29번 영자 시크릿픽입니다. 어법도 해석을 해라.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꼭 해야겠어요. 자, 29번 무슨 유형의 문제지? 어법 문제잖아요. 자, 어법 문제 옛날에는 그냥 기술적으로 풀어내기가 가능했어요. 그냥 문장만 딱딱딱딱 보고 해석 안 하고 아 얘가 틀렸네 하는 게 가능했다. 근데 요즘 평가원 문제는 점점 그걸 못하게 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똑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하면서 내용상 흐름을 보면서 어법적으로 틀린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 말이냐. 자, 우리 기출문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024학년도 6월에 출제되었던 문제고 아주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학생들이 아무런 단서 없이 기억나는 것을 최대한 떠올려야 하는 자유회상시험이라는 것은 자, 영어 보지 말고 지금 한국어만 볼게. 자, 이런 시험은 학생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힌트가 주어지는 단서회상시험보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읽었다면, 전체적인 맥락을 읽었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들어갈 단어가 힌트를 주는이 아니라 힌트를 받는 단서시험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됐어, 그때. 아니, 당연히 지금 못하지. 왜냐면은 지금 전체 글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석해 낸 사람은 여기가 능동자리가 아닌데? 수동이 와야지 문법적으로 맞는데?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됐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 be given으로 바꾸어줘야지 올바른 문장이다 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 왜냐하면 이런 게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정확한 의미 해석이 되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그러한 트렌드가 요즘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풀 이 29번 문제가 그런 평가원의 트렌드, 영자의 시크릿픽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석을 잘 하면서 뭐가 이상한지를 찾아내는 연습을 지금부터 같이 해볼게요. 봅시다. 자, in many cases로 시작을 합니다. 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the nature of processes leading to order in space and time is evident 라고 해요. 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the nature of processes 자, 어떤 과정의 본질이라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라는 건 어떤 과정이냐면 leading to 자, 이어진답니다. 질서로 어디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질서로 이어지는 이 과정의 본질이라는 것은 is evident 명백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leading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자, 얘는 뭐예요? 얘는 현재 분사죠. 이 문장의 분석이 아니라 분사, 그렇죠? 자, 이 문장의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은 the nature 이 주어고, 자 nature인데 processes, nature of processes인데 시공간의 질서로 이어지는 그러한 process nature는 명백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가 is이기 때문에 이 leading 부분은
준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어지는 이라는 의미에서 현재 분사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planet, 자, 행성은 might be formed from small rocks by the following process. 자, 이 행성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작은 돌들로부터 이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라고 해. 자, 지금 어떤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two rocks collide by chance. 자, 두 개의 바위가 collide. 자, 이렇게 충돌을 해요. 우연히. 그러면 under the heat of the impact. 자, 그 충돌을 하면서 생긴 열 때문에 they melt together. 그들은 녹아버립니다. 자, 지금 어떤 행성, 바위가 하나 있고요. 또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충돌을 했네? 그러면 충돌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요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바위로 합쳐지는 겁니다. Then another rock collides with the newly formed bigger one. 자, 그러고 나면은 또 다른 바위가 어떻게 되냐면 collides, 또 충돌을 해요. With the 새롭게 형성된 더큰 바위와 함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데 또 다른 바위가 이렇게 와가지고 충돌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볼게요. 2번 원의 밑줄을 쳐 있는데 자, 이것도요. 대명사예요. 자, 대명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우리는 뭐를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뭔지 찾아야 돼요. 가리키는 대상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찾아서 단수라면 단수대명사, 복수라면 복수대명사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얘 볼게요. 자, 원이 가리키는 거는 뭡니까? rock. rock이죠. 자, 더큰 바위와 새로운 바위가 충돌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자, 바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자, 이것은 단수죠. 단수니까, 원이 제대로 쓰였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 중요한 거라서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자, 영자의 퀵 체크입니다. 자, 우리 어법 문제에서 뭐가 보이면? 대명사가 보이면, 이 대명사가 원래 대신하고 있는 명사에 뭐를 확인해야 된다? 그게 이것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입니다. 자, 요거 체크 하고 갈게요. 나중에 수강후기 게시판에 써주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여기 다음 문장으로 가봅시다. The size of the rock. 자, 그러니까 이 바위의 사이즈는 이제 충분해지는 거예요. 뭐를 하기에 충분하냐면은, 자, 여기 괄호로 묶을 거야. By gravitational attraction. 자, 이런 중력의 끌어당김에 의해서 the smaller rocks wandering around. 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작은 바위들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위가 이렇게 부딪혀요. 자, 그러면 얘가 또 바위가 부딪히면은 더큰 바위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이즈가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충분해지는 거야. 뭐를 하기에 있어서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조그만 이런 바위들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잘 봐봐. 이 뒤에 by gravitational attraction 요거 때문에 헷갈리기 굉장히 좋은데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되게 높았어.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 뒤에 있는 이 smaller rocks가 목적어가 되고 자, 이 부분이 attract 능동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rocks의 사이즈가 충분해진다. 뭐를 하기에 돌아다니는 작은 바위들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해진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좀 했어야 돼. 해석을 통해서 이게 수동의 위치가 아니라 능동의 형태가 써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내가 아까 보여줬던 2024학년도 6월 평가 문제 있죠. 거기서도 해석을 통해서 능수동을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거랑 동형의 문제다라고 할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고. 자,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뒤에도 공부할 게꽤 많아. 자, 보시면. The resulting mass. 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mass라는 것. 이 질량은요.
attract bigger and bigger rocks. 점점 더큰 바위들을 끌어당길 수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이게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더 크니까, 더큰 바위들, 더큰 바위들, 이거를 다 끌어당길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fter every impact. 자, 이렇게 충돌을 할 때마다 the temperature increases. 자, 뭐가 어떻게 되냐면은 기온이 올라가. 왜냐하면 because of the transformation. 변형 때문에. 무엇의 변형? kinetic energy. kinetic energy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 말하는 거거든. 자, 운동 에너지를 heat, 열로 바꾸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안에 기온이 올라가요. 그리고 until at last, 언제까지? 자, 마침내 all the rocks wandering near enough to the big roundish cluster of fused rocks. 자, 모든 바위들인데 어떤 바위들이냐면은 자, wandering, 돌아다니는 거야. 충분히 가깝게. 어디에? To the big roundish cluster of fused rocks. 자, 이 크고 이 둥그런 융해된 이렇게 녹아가지고 합쳐져 버린 그러한 바위의 덩어리들에 충분히 가깝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런 모든 바위들이 근데 그거는 that is the newborn planet 새로 생겨난 행성인데 그것이 have been collected 다 모이고 and melted together 같이 녹을 때까지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 4번 보시면은 4번 아까 3번은 능수동 동사 찾는 거였고 4번 보시면은 have인데 자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다시 한번 보면 되는데 얘의 주어는 무엇이냐면 all the rocks죠. rocks가 주어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have라는 형태가 오는 게 동사 자리에 맞죠. 얘는 복수니까 복수로 have를 써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마지막. Then, because of the high temperature, which keeps everything liquid and lives inside the planet. 자, 그리고 뭐 때문에? 이 높은 온도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들을 최소한 안에서는 다 liquid로 만들어버려요. 액체로 만들어버려요. 자, 이 안에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 안에가 다 액체가 되어버리는데. 자, 이것 때문에 the metals and metal salt. 자, 메탈, 금속, 그리고 금속염. 근데 그것은 present in the original rocks. 원래의 바위 안에 있었던이에요. 자, 원래의 바위가 이렇게 하나 있었을 거야. 근데 거기에 하나 합쳐지고 또 합쳐지고 또 합쳐지고 또 합쳐진 형태가 지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원래 바위에 들어가 있었던 metal salt는 migrate, 움직입니다. 뭐에 따라서? 농도와 density, 밀도와 fluidity, 유동성에 따라서. 그리고 finally, no memory of the original rocks. 자, 원래 바위에 있었던 그러한 흔적은 다 사라지게 되고, 자, 재사용된, 재활용된 이런 바위 행성이 새 것처럼 된다. 뭐 이런 건데요. 자, 여기 마지막 5번 보시면 present에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자, present, 형용사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migrate라는 동사가 있고, 이 present는 여기에 존재하는 메탈과 메탈 솔츠라는 이렇게 수식을 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용사 자리가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꽤 어려웠던 29번까지 풀어봤어요. 자, 30번은 다행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우리 빠르게 풀어볼 수 있어. 자, 해봅시다. 자, as with service design. 자, 서비스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It might be tempting. 자, 유혹적일 수 있어요. 막 그렇게 하고 싶을 수 있어요. 뭐가 유혹적일 수 있냐면, to simply apply goods pricing models. 자, goods라고 하면은 상품이잖아.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모델을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될 수가 있대요. 자, 지금 뭐 상품이라고 하면은, 그냥 물건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책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과라던가 분필이라던가 이런 걸 갖다 상품이라고 하는데 상품의 가격을 매기는 방법을 서비스에도 서비스는 사람이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될수 있는데요. As it turns out,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면 it this often does not work. 어떻대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잘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30번 문제 풀때이 1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 있기 때문에 답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읽다가 너무 이상하지 않다면 아 이거는 맞는 선택지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러면 지금 이 글의 주제, 중심 내용이 뭐냐면 상품을 프라이싱 하는 거를 서비스에 적용을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좀 더 읽어볼게. For example,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죠. Consider a seat on an airline. 자 airline, 비행기, 항공사에서 seat, 자리를 예약하는 걸 생각을 해보래요. 자, far in advance. 자, 엄청 일찍 예약을 하면은요. The airline may perceive significant demand uncertainty. 자, 이 항공사는 뭐를 받아들일 수 있냐면 상당한 요구의 uncertainty. 자, 불확실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비행기가 뜨기 한 6개월 남았어. 그러면은 좌석이 아직 다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6개월 후에 얘가 찰지 안 찰지 정확히 몰라, 항공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uncertainty, 수요의 불확실성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도 괜찮아요. And therefore, price low. 자,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하는 거야. 자, 처음에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그냥 한 50만 원 정도로 가격을 낮춰가지고 꽤 싸게 판매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if the flight starts to fill up, 어떻게 되냐면은 이 비행기가 점점 차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찼어요. 그러면 the airline will probably raise the price. 항공사는 아 이제 좀 더 비싸게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if the flight date is fast approaching. 자,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flight date, 항공, 비행기가 뜨는 날짜가 빠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3일 후로 다가왔어. 그런데 the plane is still isn't full. 여전히 비행기 좌석이 다 차지 않았어. 그러면 the airline may wish to drop the price again. 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을 거냐면 항공사는 다시 가격을 낮추고 싶을 것입니다. 라고 해. 자, 지금 50만 원으로 팔다가 어잉? 이제 100만 원으로 팔아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비싸게 팔았어요. 어? 근데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빈 좌석이 있네? 어떡하지? 아 이거 30만원에라도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ervice is often available. 서비스라는 것은 이 서비스라는 개념은 종종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지? 어 잠깐만. 자 그 다음 문장까지 읽어볼게. A seat not sold at flight time cannot ever be sold. 자 좌석은 좌석인데요. Not sold at flight time. 자 딱 그 비행기 뜨는 날짜 그 시간에 팔리지 않은 좌석은 cannot ever be sold. 절대로 팔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서비스는 어떤 시간을 벗어나면 딱 그 시공간을 벗어나면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라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게 available이 아니라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라고 쓰면 맞을까? 앞에 뭐 붙이면 돼? 그래, unavailable. unavailab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뭐 너는 수첨 문제 풀 때 이거 막 고치고 있을 필요는 없지. 그냥 이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시공간이 넘어가면 이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대말로 한국어로 생각할 수 있으면 충분해.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그리고 also, customers may be strategic. 자, 심지어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소비자도 똑똑하잖아. 소비자가 may be strategic. 자, 전략적일 수 있고 try to consciously choose the right time to buy. 자, 의식적으로 선택하려고 할 수 있어. 이 티켓을 언제 사야 되는지. 자,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아, 3일 전에 사면 30만 원까지 내려가니까 아, 미뤘다가 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의식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the best bargains. 자, 그러니까 가장 싸게 사는 것은 last minute에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Which has led to aggregator website. 자, 그것은요. aggregator이라고 하면은 뭐 땡처리 이런 거거든요. 땡처리 웹사이트가 최고로 싼 그러한 판매처를 찾아놓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요, know this, 이것을 알기 때문에, of course, so they are careful not to sell their last minute inventory. 자, 그러니까 이 항공사는
또 이렇게 마지막에 막 사람들이 살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마지막 남은 그들의 재고를 너무 싸게도 팔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that may produce expectations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잘못된 어떠한 기대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더라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번 문제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영자의 퀵체크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29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 자, 이 문제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해석에 맞게 위에 있는 표현을 고쳐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돼요. 오케이? 오늘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4회 세트 중에서 28번 문화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문항들이 대부분 길어요. 긴데다가 긴 거로 끝나지 않고 밑에까지 또 이렇게 문항이 있으면 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해서 이 문제를 그냥 찍으면 20%예요. 맞출 확률이. 근데 실제로 20%가 안 되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 통계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걸 읽다가 대충 읽고 대충 아는데 엄한 걸 갖다가 찍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지난 강의 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명히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다음 거에 또는 거기에 아는 실마리를 여러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실마리, 그런 걸 여러분이 익숙하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그 택할 줄 아는, 내가 여기서 뭘 하는가, 모르는 거 치우고 아는 건 뭔가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문항들을 잘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글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야스타흐디물 무슬리문 알 아랍. 자, 무슬리문 알 아랍. 그러면 아랍을 무슬리문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무슬림들 중에서 아랍 사람들 무슬림이 더큰 단위죠. 왜냐면 여러분, 이슬람 세계가 가장 큰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아랍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뭐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가 큰 나라들이에요. 근데 무슬림은 알 아랍 그러면 무슬림들 중에서 아랍인들은 사용합니다. 예스타흐디무. 왜뭘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아랍어 표현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어떤 표현? 이바라틴. 이바라투는 표현이란 말인데 규칙 복수니까 이바라툰, 이바라틴, 이바라틴. 규칙 복수, 여성형 단어의 규칙 복수는 에바라툰, 소유격, 목적격은 똑같이 에바라틴입니다. 그래서 예스타크디모 이바라틴, 그러면 이게 목적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에바라,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에 대한 수식어가 이슬라미아인데 꾸민 말은 목적격으로 제대로 되어 있죠. 이슬라미아탄. 그건 뭐예요? 이바라틴이 목적격이란 말이에요. 에바라틴 에슬라미아탄. 그럼 이슬람적인 이슬람식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슬림들은 아랍 사람 무슬림들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어떤 표현들이 그렇게 많으냐? 카시라탄. 많은 이슬람적인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어디에서? 피 하야티힘. 그들의 삶에서 알야우미야티. 일상의 삶에서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실제로 많은 이슬람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90%가 넘게 무슬림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마살란, 예를 들어서, 마살란, 야꿀루나,

이 알리프는 빌려온 글자예요. 빌려온 글자란 말은 뭐냐면 다른 것과 연결돼서 쓰이면 음가가 없는 거예요. 음이 없어요. 아예 발음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단어, 이럴 경우에 be하고 있음을 갖다가 맨 문장의 맨 앞에 쓸 때, 뭔가 시작할 때, 맨 앞에 이 비스밀라를 쓸 때, 맨 앞에서는 이 알리프를 표기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스미, 비스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스미. 알리프를 아주 빼버리고 쓰지도 않죠. 이렇게 쓰는 경우는 언제냐면 문장의 맨 앞에일 때.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맨 앞에 할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비스밀라, 비스밀라히 알라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말이죠. 시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알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스밀라히라고 씁니다. 아인다? 언제? 아인다? 바드 이 쉐인 아우 아멜린 무엇인가의 시작때 무엇인가 시작할 때 또는 아우 아멜린 일을 시작할 때 일이 시작될 때 어떤 것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처음에 비스밀라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비스밀라는 아브다 비스밀라의 뜻이에요. 알라의 이름으로 내가 시작합니다라는 그 동사가 생략된 표현이에요. 나는 알라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 언제 하냐면 밥을 먹을 때도 비스밀라 할 수도 있고요. 회의할 때도 비스밀라 할 수도 있고 뭔가 발표할 때도 비스밀라 할수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 알라 이름으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전부 무슬림들의 표현이에요. 와 샤파칼라후. 그럼 알라가 너를 치유하셨다. 과거냐? 과거가 아니라 이건 기원문이에요. 기원문. 알라가 당신을 치료해 주시기를 이라는 기원문입니다. 기원문은 특징이 동사가 완료형 동사가 와요. 샤파가 완료 동사예요. 치료하셨다인데 알라하고 같이 쓰이면 알라는 시간의 구분이 그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알라가 너를 치료해 주시기를 이라는 뜻을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 또 있냐면 이게 바라칼라우 피크 바라카 바라카도 완료 동사거든요. 바라칼라우 피카 그러면 알라가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이렇게 쓸 때도 바라카를 써요. 그때 답으로 뭐라고 쓰냐면 알라우 유바릭 피크. 유바리크는 미완료 동사 씁니다. 답으로는 미완료 쓰는데 처음에 기원문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 말을 건넨 사람은 완료 동사로 씁니다. 샤파칼라 이러면 알라가 너를 치료해 주시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리 샥시 엘 마리드. 그러면 아픈 사람. 리 샥스 마리드 그냥 릴 마리드 하면 되는데 샥스 마리드 아픈 환환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리 샥스 마리드 아픈 사람을 위하여 샤파칼라 그럼 알라가 당신을 치료해 주시기를 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리 무엇을 위해서? 리는 무엇을 위해서죠? 달라비 시파이 라후. 달라비 시파는 치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치료 요청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치료예요? 그를 위한 샤파칼라의 이 대상이에요. 그 사람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알라에게 이렇게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달라바 민 그러면 누구에게 요청하다요? 달라바 민 알라에게 요청하는 건데 뭘 요청해요? 아시파 일라후 그의 치료 그의 나음이죠. 알라에게 그의 나음을 청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하여 알라가 당신을 치료해 주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빨라바 동사 뒤에도 민이 나오고요. 뒤에 요청을 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빨라바 민 사람이 나오면 누구에게 청했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할 때는 바로 목적어가 나오고 어쨌거나 여기서 샤파칼라하고 비스밀라가 나왔습니다. 아미룬이 있고 그다음에 히준이 있어요. 아미르라는 이제 왕자라는 이름인데 왕자라는 단어인데 사람 이름으로 많이 써요. 아미르. 알루, 여보세요. 리마다 람 타하두르. 리마다 왜람 타하두르? 너는 오지 않았니? 하다라는 것은 왔다, 참석하단 말인데 참석하지 않았다죠. 근데 람 타하두르 일라 어디로 오다 이런 뜻이에요. 리마다 람 타하두르 일라 마드라사티 알야우마. 오늘 학교로 오지 않았니? 너 오늘 학교 왜안 왔어? 라고 물어봤어요. 희준이가 답합니다. 알루, 알루 했으니까 알루 아나 마리드. 아나 마리드 그러면 나는 아파죠. 아나 마리드. 문두 암시 어제부터 아파. 그랬더니 아미르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프니까 예. 빨리 알라가 너를 치료해 주시기를 했겠죠. 그때 쓰는 말

1번 비스밀라. 1번 비스밀라, 알라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아니죠. 2번 알함두릴라히, 알라에게 찬미를, 이런 뜻이죠. 3번 샤파칼라후, 알라가 너를 낫게 해주시기를. 정답이죠. 아픈 사람에게 하는 기원문.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샤파칼라후를 되게 많이 써요. 되게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슬람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문제 전체가 이슬람화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약간 종교적으로 편향성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거나 뭐 아랍어 자체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여러분에게 자꾸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 샤파칼라후. 아랍 사람들도 이렇게 잘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샤알라후, 알라가 원하시는 것, 아니 알라가 원하신다면, 알라가 원하신다면, 그래서 알라가 너에게 그렇게 뭐 원하신다면 만나게 해주겠지, 뭐 참석하게 해주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미래에 대한 약속을 보통 할때 인샤알라를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마샤알라, 알라가 원하시는 그것, 여기서는 전부 원하셨던 거예요. 원하셨던 그것이지만 알라에게는 과거나 현재가 동사 시제가 그 어떤 차별을 두지 못해요. 시간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라가 원하시는 그것이다, 정말 잘했다 할때 마샤알라를 씁니다. 네, 마샤알라후, 알라가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샤알라, 인샤알라, 샤파칼라, 함둘라, 비스밀라, 전부 다 알라가 들어갔지만 정답은 3번 샤파칼라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슬람적인 얘기를 해서 예, 그만하고요. 29번, 미스르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고서 고른 것은. 미스르 어딥니까? 미스르가 이집트란 나라예요. 이집트라는 말은 에곱투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에곱투스라는 말에서 오늘날 꼽트인이라고 그래요. 꼽트 사람이라는데, 꼽트 민족은 그 에곱투스의 꼽트가 이집트의 꼽트예요. 그래서 그 꼽트 사람들은 이집트에 사는 보통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네. 미스르 다울라툰 아라비아툰. 이집트는 아랍 국가입니다. 아랍 국가인데 어디에 있어요? 타카우 휘. 어디에 넘어져 있는 국가? 어디에 위치한 국가? 예, 원래 와까아가 넘어지다 이런 말인데, 어디에 위치하다는 뜻이에요. 타카피, 어디에 위치합니까? 셔말 셔르크 아 에프리카야. 셔말 북쪽인데 셔르크 동쪽이야. 북동 아프리카. 아프리카 북동이죠. 예, 그 동북이죠. 동북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 우리도 남서풍 북동풍 이렇게 얘기하죠. 북을 먼저 쓰고 남을 먼저 쓰고 동서를 뒤에 쓰잖아요. 아랍어도 똑같아요. 북을 먼저 쓰고 남쪽을 먼저 쓰고 동이나 서를 뒤에 씁니다. 그래서 북동 쪽이죠. 아프리카 북동 쪽. 아, 우리말로 동서남북이면 아랍어로는 북남동서예요. 순서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항상 지키는 그 규칙이 있는데, 그런 규칙상 북쪽이 먼저 오고 동쪽이 나중에 옵니다. 셔마 샤르크 에프리키아. 그 북동 아프리카. 아프리카 맨 오른쪽 끝에 위에 있습니다. 와, 시마투하, 그것의 수도는, 이집트의 수도는 뭐예요? 알카헤라투, 카이로입니다. 알카헤라투. 피하는 그 카이로겠죠. 카이로, 수도 카이로에는 아마키누스 야히야툰 마슈후라툰 미날 아하라맛. 아, 그러면 여기서 피하는 그런 카이로가 아니네요. 여기서 이집트가 되겠네요. 왜냐면 카이로에 있는 건 아니고 카이로 인근에 있습니다. 카이로 인근에. 그래서 이집트에는, 와피하, 이집트에는 아마키누스 야히야툰, 관광지가 있습니다. 아마키누는 마칸의 복수죠. 마칸의 복수예요. 마카눈의 복수인데, 이 복수 형태는 아마키누 같은 경우는 마다리스, 마카티브 같이 똑같이 이격 형태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아마키누, 마다리스, 마카티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면 마카티브, 마다리스 같이,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다섯 개 글자 중에 가운데 알리프가 있고 이렇게 되는 복수 형태는 이격 형태예요. 그래서 아마키누, 피하 아마키누스 야히야툰, 여기는 툰이죠. 탄인이 있죠. 그래서 관광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엔 관광 장소가 있습니다. 마슈후라툰, 유명한 관광 장소, 관광지가 있습니다. 미슬루, 예를 들어서 알 아하라마트. 아하람아트 좀 생소하죠? 아하람은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건데, 하람 그러면, 하람은 그러면 이게 피라미드입니다. 이것의 복수가

아흐람이에요. 아흐람. 아흐람은 이게 복수예요. 하람의 복수가 이 형태고 이 복수의 복수 형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복수의 복수 형태예요. 복수의 복수 형태. 그러니까 바이툰 복수는 부유툰인데 복수의 복수는 부유타야툰. 라줄룬 복수는 리자룬인데 리자룬의 복수 형태에 또 복수가 있어요. 그건 리자라툰이에요. 뭔 차이가 있느냐? 수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덩어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툰 한 개예요. 부유툰 집들이에요. 근데 부유타트는 여기도 집 10채가 있고 여기도 15채 있고 여기도 12채 있고 이렇게 군데군데 집들이 오아시스 같은 데 이렇게 여러 채 이렇게 모여서 살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보통 씁니다. 나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채, 여러 그루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떼거리로 5명, 10명씩 3, 3, 5 이렇게 몰려온다든지 몰려오는 사람이 한 번에 오는 남자들보다 더 많지 않을지라도 복수의 복수 형태였습니다. 5명, 3명, 10명 이렇게 오면 라줄룬, 그러니까 리자알룬, 리자알룬, 리자알룬 이럴 때 리자알랏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복수의 복수 형태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아마 처음 이 수능 특강에서는 처음 아마 특강하고 완성해서 처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런 형태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하라마트, 하람의 복수가 아하람인데 그것의 복수가 아하라마트예요. 여러분이 형태를 아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쉽진 않을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라는 복수의 복수 형태. 왜 이러느냐? 예를 들면 기자의 유명한 3대 피라미드 쿠프, 카프라, 맨카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하람을 아크바르 그러면 이게 쿠프 왕의 그 이제 그 제일 큰 피라미드고요. 스핑크스 앞에. 그다음에 카프라가 두 번째, 맨카라가 세 번째고 또 기자의 다른 곳에 가면은 한 200개 가까운 곳에 200개 가까운 그피뭐그이그 아니 140개인가요? 140개에 가까운 그 이제 피라미드들이 쭉 이렇게 산지에 있습니다. 그 산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여러 개씩 있으니까 아하람, 아하람, 아하람, 아하라마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하라마트 같은 그 피라미드들과 같은 그런 유명한 관광지가 있고요. 와 아불 하울. 아불 하울은 글자가 되는 공포라는 뜻인데 공포의 아버지. 공포의 아버지 사자의 몸과 그다음에 사람의 얼굴 뭐 이렇게 있으면 그 이제 그두 개가 섞여 있는 그런 그뭐 전설 속에 뭐 어떤 그런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 공포의 대상 같은 그런 형태가 있어서 아불 하울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아불 하울. 그래서 아하라마트와 아불 하울과 같은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뭐이 외에도 뭐 진짜 많죠. 근데 이제 내가 꼽으라면 제일 먼저 꼽는 거는 룩소에 있는 왕들의 계곡 같은 걸 제일 먼저 꼽고 싶어요. 물론 피라미드가 중요하긴 하지만 감은 정말 이집트 문화의 정수를 볼수 있습니다. 와 두아두 간주됩니다. 두아두 미스르. 자, 그럼 이집트는 간주됩니다. 두아두는 수동태예요. 무엇으로 여겨진다? 간주됩니다. 민 아프달리 두알 알리시아 하티필 알람. 전 세계에서 관광을 위한 가장 나은 국가, 가장 좋은 국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관광하기 가장 나은 국가 중에 하나다. 민 아프달르 두알, 제일 좋은 국가들 중에서 민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전 세계 최고의 관광 국가 중에 하나, 관광 국가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라고 했습니다. A 수도는 카이로다, 맞죠? 수도 카이로. 서아프리카 아니죠? 동북에 위치하죠? B는 아니고요. 세계 최고의 관광 국가 중 하나다. 그렇죠? 관광 국가 중 하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A와 C가 맞는 거죠. 유명한 관광 중에는 페트라가 있다. 이건 요르단 얘기죠. 페트라는. 그래서 A, C가 정답이므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바하 후세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바하 후세인은 이집트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교육부 장관까지 지내고 아주 그 위대한 석학입니다. 그래서 이분 거는 공부하면서 되게 이제 작품을 많이 봤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그의 자전적 소설 알 아이암이라는 자전적 소설 세 권짜리가 있는데 그걸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원 때 맨날 선생님하고 그 번역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랬던 분인데 왜 이분이 글이 어렵냐면 이분이 앞을 잘못 봐요. 그래서 앞을 잘못 보는데 그 조금 보이는 그 어릴 때 시력을 잃었는데 그 시력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에요. 조금 보긴 하는데 그것으로 어렴풋한 그 느낌으로 세상을 그려내는 그런 그 글이 남다릅니다. 되게 그 정서적이고 아주 그막 간질간질.

재산, 그런 그 표현들. 그렇다고 뭐, 사람이 뭐, 사랑 그런 건 아닌데, 막 그냥 그 밤이 되면은 이불을 꽁꽁 다 덮고 온몸이 이불 바깥으로 몸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그 얘기가 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왜 자기 이불을 꼭 덮고 자냐면, 손발이 나가면 거기에 에프리트가, 이게 귀신 같은 거죠. 귀신이 자기를 끌어당겨 갈까봐 겁이 나갖고 이불을 덮고 잔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기억이 나네요. 따하 후세인이라는 사람은 아디 이븐 문학가입니다. 아디 이븐 머스리윤, 이집트 문학가입니다. 와후와 샥시야툰 무힘마툰 피 아답을 아랍일 하디스. 현대 아랍 문학에서 샥시야툰 무힘마툰, 그러면 중요한 인물입니다. 샥순 그러면 사람이고요. 샥시야툰 그러면 어떤 그 특정한 그 약간 그 인물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알려진 뭐 중요한 인물 할때 씁니다. 샥시야툰 무힘마툰, 주요 인물입니다. 하살라 타하 후세인 알라 독토라티, 독토라는 닥터죠. 그러니까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하살라 알라 독토라 피 파란사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박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독토라, 보통은 이제 여기 다라자나 샤하다 씁니다. 박사 학위 쓸때 샤하다나 다라자 쓰는데 이렇게도 많이 써요. 하살라 알라 독토라 닥터를 취득했습니다.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쏨마, 그리고 와살라 이어갔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와살라 디라사타 피 파란사. 그리고 프랑스에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아, 내가 틀린 걸 수도 있겠네요. 닥터를 먼저 하고 프랑스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근데 프랑스에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프랑스 분이에요. 와 아다 일라 미스르. 그리고는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리야 아말라. 돌아와서는 뭐뭐 했습니다. 그때 이리를 쓰는데, 이걸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도 되고 결과에 리도 돼요. 그래서 아다 일라 미스르 리야 아말라. 돌아와서는 일을 했습니다. 우스타야단,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돼요. 교수로 일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영어식으로 투부정사용법 중에서 결과용법 같이, 그는 이집트로 돌아와서 그리고 리 야말 우스타야단, 교수로 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시다. 우스타야단. 민 아말리히, 아말이라는 것은 작품이에요. 왜냐면 아딥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딥은 작가잖아요. 문학가가 쓰는 이 아말은 작품이에요. 문학 작품. 그래서 민 아말리히, 그의 작품 중에는 피 시어르 자힐리, 자힐리는 이슬람이 생기기 전에, 시어르 자힐리는 그 자힐리야 시대, 무지의 시대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와서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 뭐 광명을 누린다, 뭐 깨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전 사람들을 자힐리, 어둠의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시대의 시가 되게 유명한 시들이 있습니다. 이 그때 시 중에 10개가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래서 무알라카트라는데, 카바 신전에 걸려 있던 시들, 그런 그 시는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쓰면서 가다듬어진 시인데, 그런 시들에 대하여 그가 글을 쓴 거죠. 그래서 그 미나 아말리, 이분 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글로만도 박사 논문이 한국에서 몇 개가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그 이제 아주 유명한데, 피셔르 자힐이라는 그의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인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는 이제 그 연구소 같은 거겠죠.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알맞지 않은 내용. 이집트 문인이다. 맞죠?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맞습니다. 프랑스에서 교수로 일했다. 아니죠. 그는 돌아와서, 이집트로 돌아와서 교수로 일했습니다. 어디에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교수로 한 거예요. 나중에 교육부 장관까지 됐고, 3번이 아닙니다. 4번, 현대 아랍 문학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맞죠? 5번, 그의 작품 중에는 피 셰르 자힐리가 있다. 맞죠? 3번, 그가 프랑스에서 교수를 지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걸알수 있어요. 자, 이제 사회 좀 어려운 문제를 이제 뒤로 하고, 5회 쉬운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5회 여러분들이 다시 쉬운 문항으로 왔는데, 문항이 이렇게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실력으로 다풀 수도 있지만, 실력이 모자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푸는 방식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으로 사용된 자음을 묻는 문항이에요. 호나 마스나운, 마스나운, 그러면 여기는 공장입니다. 여기 공장

식당이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마스나운 호나카 사 아툰 저기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벽시계도 있을 수 있고 손목시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시계가 있어요. 공장과 시계의 공통으로 들어간 글자를 찾는 겁니다. 글자 딱 봐도 보이나요? 자, 일단 위에 점 하나 있는 거 없죠. 여기 없어요. 위에 점두개 있는 거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 중에 네, 이렇게 알리프 떨어진 알리프 없죠. 그래서 없는 거 보고 그럼 나머지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이거와 이거가 같은 글자라는 건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 왜? 이 글자는 이 글자에서 독립형 아인에서 아아아 아, 아 이렇게 어중 어말로 바뀌는 거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글자와 이 글자가 같은 글자다. 두 개가 같은 글자다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스나 그러면 여기에가 아인과 싸아의 여기에 아인이 같은 글자다. 어두 형태와 어말 형태가 같은 글자다. 이걸 찾으면 되겠어요. 어두와 어말. 지금 여기는 어말과 어두가 나왔는데 요게 같은 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뭐예요? 3번이겠죠. 이것만이 아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글자들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카입니다. 카. 카. 카. 카. 이렇게 붙였으면 이렇게 돼요. 카카카가 되는데 이것의 독립형은 뭡니까? 이 형태예요. 어말 형태가 독립형인데 어두 어중이 어말과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요런 글자가 이것과 같은 글자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하하 하, 하 이렇게 됐다면 이세개 글자가 같은 글자다. 어떻게? 이 글자인데 이걸 붙여쓰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한번 작은 원을 그리고 나갔고 또 작은 원을 그려서 또 나갔고 또 작은 원을 또 이렇게 그렸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렇게 된 거다. 같은 글자다. 중요한 건 이거 가운데 글자인데 같은 글자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아인 같은 경우가 좀 쉽지 않았는데 3번이 정답인 걸알수 있네요. 2번. 밑줄 친 낱말과 동일한 모음별을 가진 것은 A가 만 하다. 이 사람은 만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다 빨리분 민 코리아. 이 사람은 한국으로부터 온 오다란 말은 없죠. 한국으로부터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학생이다. 왔다라는 말 여러분 넣어서 얘기하세요. 한국에서 온 학생이다. 빨리분. 직관적으로 풀 수도 있어요. 빨리분. 어디에 이게 장모미 있죠? 다 장모미 있으니까 풀수 있어요. 글자는 하나, 둘, 셋, 네개 글자가 지금 들어가 있죠. 빨리분은. 근데 1번, 2번은 글자 수가 세 개예요. 1번, 2번은 그래서 고려대생이 안 돼요. 5번은 무한디순 글자 수가 다섯 개예요. 역시 안 돼. 글자 수가 네 개인 거는 3번과 4번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깔라문, 연필. 깔라문. 2번, 누룬. 누룬은 우, 없고 우예요. 그죠? 왜? 여기는 스쿤인 셈이에요. 우가 장모미란 말은 스쿤이란 셈이에요. 자음이 있는데 모음이 없다. 그거는 장모미란 얘기죠. 그 장모음을 모음배우로 따지면은 스쿤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 스쿤, 우가 됩니다. 나프타룬, 그러면 아, 으, 아, 우예요. 나프타. 이걸 보세요. 빨리부는 아, 그 다음에 여기 스쿤이죠. 그래서 없고. 그 다음에 이, 우예요. 이, 우. 조금 다르죠? 그래서 나프타룬과 아주 사뭇 비슷한데 여기가 달라요. 그러면 4번 샤리운. 샤리운은 빨리붕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볼수 있어요. 거리란 뜻인데. 자, 공책, 뭐 거리 전부 네개 글자지만 공책은 아, 으, 아, 우고요. 거리는 아, 으, 이, 우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샤리운 정답이고요. 무한디순 다섯 개 글자지만 엔지니어란 글자 이 단어는 글자 수가 다섯 개라서 일단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음 배열은 글자가 몇 개냐가 중요하고 먼저 그 나머지 아닌 걸다 버리고 글자 수가 맞는 것만 갖고 계산해 보세요. 3번 보기에 글자 카드를 연결해 만든 낱말로 알맞은 것은 전에는 이러면 되게 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끝에가 타마루부타야. 아, 아싸. 타마루부타 나왔다. 그럼 끝에 타마루부타 찾으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점점 어렵게 내가지고 다 타마루부타로 끝났어요. 어쩌면 좋아요. 다 타마루부타로 끝났어.

그럼 시작할 때 뭐예요? 시작할 때 좌로 시작했죠. 좌. 좌로 시작한 것은 아, 이것은 어두 형태가 어두, 어중, 어마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두가 여기까지가 어두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어두가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처럼 가고 밑에 점이 있어요. 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요 형태가 지금 답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1번 마이다 툰 멀다 먼 여성형이죠. 2번 자미아 툰 대학교예요. 자미아 툰 맞죠? 3번 하디카 툰 하디카 툰은 공원이죠. 4번 알 마드라사 툰 학교입니다. 마드라사 툰. 5번 막타바 툰 도서관이죠. 이 마가 두개 있죠. 마가 두 개인 것은 여기 이거 다르니까 일단 4번 오면 안 되고 1번도 안 되고요. 비슷한 2번과 3번 중에서 점을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점이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앞부분에 발음 어휘 철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상당히 기술로 풀수 있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4번. 밑줄 친 부분을 아랍의 숫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지금 이 아랍의 숫자는 여러분 누누이 설명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아, 예를 들면 이게 2고, 이게 2고, 이게 3이에요. 이거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죠. 이걸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이 2는 이렇게 되고, 이거 돌려보면 이건 3이 되죠, 이렇게. 그럼 이게 2고고 3이 2고인 거 금방 알수 있어요. 그죠? 이 정도 쉽게 알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거는 4, 8, 0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0은 뭐 저, 아니 5가 어려워요. 0은 0인데 이 5라는 것이 어려운 거죠. 이게 두 개는 원래 같은 숫자였었는데 이렇게 생긴 것에서 목을 늘려놓고 이렇게 5가 된 거하고 이 갓을 버려서 이렇게 된 거하고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5인데 우리가 쓰는 아랍의 숫자에서는 5를 이렇게 쓰고 여기에 목을 이렇게 든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갖다 튼 거죠, 이렇게. 그래서 5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 여기는 위에 있는 갓을 떼어버리고 동그라미만 남은 상태로 5가 된 겁니다. 아랍 숫자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150이죠? 150 금방 알수 있어요. 153번인 거알수 있습니다. 일단 앞에가 일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은 다 그냥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상관하지 말고요. 5하고 0을 여러분이 아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번호판인데 실제 이런 번호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150이었습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그림은. 자, 아이가 아이야 다민 토이비나. 토이비나는 너는 좋아하냐? 여성 형태죠. 어떤 음식을 아이야 목적격이죠. 어떤 음식을이니까 목적격이죠. 어떤 음식을 토이비나 너는 좋아하니? 그랬더니 오힙 나는 좋아해. 음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라는 상위 개념을 알고, 케밥이라는 걸 여기 케밥, 이런 상위, 하위 개념으로 케밥이 있다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을 너는 좋아하냐? 음식을 알아야지 1번을 풉니다. 정답 1번이죠? 자, 6번. 문법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 앞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보세요. 마다 타드로스 알 아나. 지금 무엇을 공부하니? 타드로스. 타드로스는 2인칭 남성 형태나 3인칭 여성 형태예요. 자, 드르스에서 이 드르스에서 아가 들어가면 아드루스 내가 공부하다예요. 타드로스 내가 공부하다예요. 그다음에 타드루시나 그래서 이 나이트 치면 타드로 시나 그러면 여성형, 2인칭 여성이에요. 그 다음에 야두루스 그러면 그가 공부하다. 타드루스 그녀가 공부하다. 2인칭 남성과 3인칭 여성 형태가 똑같아요. 2인칭 남성 형태하고 3인칭 여성 형태가 똑같죠. 그래서 2인칭 남성과 3인칭 여성형이 똑같은 타드루스 타드루스예요. 여기서 지금 마다 타드루스 알 아나 그러면 자, 여기서 마다 타드루스 알 아나 그러면 답이 몇 개일 것 같아요? 한 개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이게

2인칭 남성이라고 쳐봅시다. 2인칭 남성. 그러면 너는 무엇을 공부하니가 되죠. 너는 무엇을 공부하니? 그랬을 때 아드루스가 정답이에요. 나는 뭐뭐 공부한다. 2인칭 남성이 되면, 이게 되면, 타드루스가 되면 1인칭으로 답해야 되죠. 너는 뭐로 공부하니? 너는 무엇을 공부하니? 나는 알로가탈 아라비아타, 아랍어를 공부해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문장에서 약간 이제 뭐 이거 가정이지만 여기에 타드루스가 3인칭 여성이 된다. 그러면 그녀는 뭘 공부하니? 라고 했다면 그녀가 누군지 모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녀가 언급되어야 돼요. 뭐 마리암이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타드루스 2번도 정답이 됩니다. 이게 정답이 돼요. 아드루스 정답이 되고 2번도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우긴다면 이게 더 가깝죠. 왜? 3인칭 여성을 쓸 거면, 문장에 3인칭 여성 쓸 거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누군지, 3인칭 여성이 누군지를 말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될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4번을 택하는 그런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억하심정으로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네. 이런 문항이 다음에 나오면 이때 마다 타드루스 안타 알 아나 이렇게 쓰든지 마다 타드루스 알 아나 야 아하마두 이렇게 쓰면 좋아요. 아하마디야, 너는 뭘 공부하니? 이렇게 뒤에다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타드루스가 그녀가 공부하는 건지 내가 공부하는 건지 되게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관용 이렇게 좀 약간 조금 표현을 그런데 좀 관대한 마음을 갖고 이걸 문제를 풀면 아드루스가 정답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어요. 타드루스가 정답이다라고 우기면 할 말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서 설명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2인칭으로 물어봤으니까 1인칭으로 답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문항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인사말이죠. 인사의 뒤에 오는 안부 말입니다. 뭐뭐뭐 할 루카, 너의 상태, 할이라는 것은 상태예요. 너의 상태가 상황이 어떠니? 라고 물어봤어요. 상황이 어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답으로 아나 비하이린 왈함두릴라 정형화된 답으로 딱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답은 카이파죠. 카이파. 볼 것도 없어요. 카이파가 정답인 걸딱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 하루카 말이 안 되죠. 만 누굽니까? 비캄 얼마를 가지고 옵니까? 비캄 하루카 너 네가 지금 현재 상태가 너 이런 거죠. 너 거의 지금 아프다고 들었는데 다시 회복됐네. 얼마가 들어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야? 뭐 이렇게 뭐 다리가 부러졌는데 뭐한 500만 원 들어서 다리가 다 나은 거야? 뭐 이렇게 한다면 억지로 부린다면 될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어떻게 너의 상태가 어떠냐가 정답이죠. 마다 무엇을 그다음에 5번은 리마다 마와 마다가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마는 뒤에 명사가 오고 마다는 명사 아닌 게 온다 그랬어요. 즉 동사나 부사 구 또는 전치사 구 이런 게 오면 됩니다. 또는 부사가 와도 돼요. 마다 호나카 해도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 그럼 호나카 사이아라툰. 저기 자동차가 안돼 있는데 뭐 이렇게 할수 있고요. 리마다는 마다에다가 니가 붙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인데 뜻은 왜란 말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너왜 공부하니?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니? 리마다 타드루스 로가탈 아라비아타. 너는 왜 아랍어를 공부하니 했을 때 이렇게 리마다가 무엇을 위해서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왜가 되는 겁니다. 정답 3번 이것을 알수 있었어요.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할 해놓고 할이었었는데 할 했었는데 여기 밑에 모음이 하나 들어갔죠. 할 리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정관사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할릴 무무무 제디다툰이 됐습니다. 제디다툰은 새 것이냐란 말이죠. 여기에 오는 주어가 여성형이어야 됩니다. 여성형. 여성이 아니고 여성형. 여성형이어야지 제디다툰에 대한 주어가 일치가 됩니다. 주어와 수로의 일치는 성수격이 일치돼야 돼요. 주어가 여성이면 수로도 여성. 주어가 뭐 단수면은 수로도 단수. 격이 주어가 주격이면 수로의 격도 주격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수 격이 다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수로 관계가 여기서 성이 이제 가장 이제 큰 이제 키인데 주어가 여기서 정관사가 들어갔을 것 같고 여성형 단어인 걸볼수 있어요. 왜? 할 밑에 조성모음 이가 들어가갖고 붙여서 읽으라고 할리가 됐습니다. 할릴 이렇게. 그다음에 뒤에 오는 수로가 여성형이에요. 아툰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툰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여성형 주어를 찾는 거예요. 라 그것은 새 것이니 아니 라 히야 가디마툰 쥐딴. 가디마툰은 오래된 거예요. 쥐딴 매우 오래된 겁니다. 아 그거 새 거니? 아니야. 굉장히 오래됐어. 이런 말이죠. 오늘 가방 새로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야, 네 가방 그거 새 거니? 아니? 나 이거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 2년 전에 사갖고 지금 계속 들고 다니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여성형 주어, 알코라투 여성형 주어 맞죠? 아투, 타마르부타로 끝났으니까 일단 여성형이 맞습니다. 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B, 알푸스타누, 푸스타는 원피스입니다. 원피스인데, 아, 끝에가 눈으로 끝났죠. 타마르부터 없이 남성형이에요. 3번 C 알하키바투 아투로 끝났습니다.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A, C는 다 여성형이에요. D 알무와다프는 고용되어진 사람. 고용되어진 사람 뭐예요? 직원이란 뜻이요. 직원이라니까 남성형이죠. 그래서 푸스탄과 무와다프는 전부 남성형. 남성이 아니고요. 남성은 무와다프 남성인데 푸스탄 원피스는 남성은 아니에요.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남성형이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는 성이 없어요. 그죠? 남성 여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둘다 남성형이고 이쪽에 공하고 하키바 가방은 여성이 아니고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AC가 들어가기에 적당한 말이에요. 할릴 고라투 제디다툰 할릴 하키바투 제디다툰 AC가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 AC 2번이 되겠죠?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무다르리스카. 무다르리스 가르치는 사람이죠. 다라사 그러면 공부하다고 무다르리스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너의 가르치는 사람. 너를 가르치는 사람. 너의 선생님은 미스리윤 이집트 사람이니? 미스리윤 이집트 사람이냐 했을 때 라 아니 라이사 라이사 무다르리시 여기 이제 들어간 거죠. 이것에 대한 그 이제 무다르 여기서 들어갔다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무다르리시가 되겠죠. 무다르리시 이렇게 되겠죠. 무다르리시 그러면 나의 선생님은 라이사 무다르리시 뭐뭐뭐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라고 했겠죠.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여기 뭐 무다르리시가 들어가건 뭐 후아가 들어간 거 그렇게 들어갔다고 치면 생략을 해도 괜찮은 게 앞에서 언급됐기 때문에 생략해도 알아듣습니다. 라이사 뭐예요? 라이사 뒤에 오는 수로. 목적격 수로가 오죠. 수로인데 목적격이 와. 자, 주어와 수로. 이건 이제 계속 나오죠. 주어와 수로가 언제 목적격이 되고 주격이 되는가는 잘 알아요. 라이사 카나 이 동사. 라이사 동사. 이게 둘다 보조 동사를 했어요. 보조 동사. 이 보조 동사 뒤에 수로가 오는데 무슨 수로가 오느냐? 목적격 수로가 옵니다. 목적격 수로. 그 수로가 목적격이 돼요. 아, 이 라이사 뒤에 오는 수로가 목적격이 된다. 왜? 이 동사들은 전부 보조 동사예요. 실제 동사가 아니고 보조 동사.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란 뜻이고 하나는 기다 아니 뭐 있었다 아니 뭐 시제만 나타내는 거예요. 요두개 동사는 뒤에 오는 수로를 목적격으로 지배해. 수로를 목적격으로 지배하는 건 이거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주어를 목적격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주어인데, 목적격 주어. 목적격 주어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오느냐? 언제 오냐면, 인나 뒤에 올 때. 인나나, 안나. 또는 리안나. 그 다음에 라킨나. 라킨나 이렇게 라킨나 이런 접속사들 안나 인나 리안나 라킨나 뒤에 주어인데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이 와요. 왜? 이렇게 사실 확인이 된것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

예,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나는 안다, 뭐라고 보인다 뒤에 쓰이는 이런 말들 뒤에는 주어가 올때 목적격으로 온다. 그렇게 외우세요, 그냥. 왜 선생님 그렇게 주어를 목적격으로 쓰나요? 나도 몰라. 여러분도 모르고 나를 가르친 선생님도 몰라요. 왜? 아랍 사람은 대대로 그렇게 써갖고 왔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쪽에서 해가 뜬대요. 그러면 동쪽에서 해가 안 뜨고 지구가 서쪽으로 자전하는 건데 왜 거꾸로 말하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논리적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맨날 말하잖아요. 문 닫고 어떻게 나가냐고. 문 닫고 나가 그러면 저 싫은데요. 나가서 문 닫을 건데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가고 그냥 문 닫아버리지. 그거 따지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몰라. 아무도. 이렇게 써왔어요. 아랍 사람들이. 아마도 다른 말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격표지가 필요했을 때 격을 가지고 이거 주어라는 걸 표지하기 위해서 수로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그뭐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수로를 목적으로 만드는 보조동사 두 개, 라이사와 카나, 주어를 목적으로 만드는 인나, 안나, 리안나, 라킨나 요네 개. 그 이외에 더 있지만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지금 최선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이 그보다 더 많은 거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전공을 하세요. 라이사하고 여기는 자, 라이사면은 3인칭 남성형이죠. 그럼 3인칭 남성이니까 남성형 목적격이 오면 돼요. 남성형 목적격.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와 에라키윤. 그는 이라크 사람이야. 그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이라크 사람이야. 이런 말 했어요. 자, 목적격을 찾아보겠습니다. 미스리윤 주격, 미스리인 소유격, 미스리안 목적격. 미스리아툰 주격, 미스리아틴 소유격. 그럼 뭐예요? 주격 두 개, 소유격 두 개, 목적격 하나. 아, 나 여기 있어요. 답 여기 있어요. 하고 깃발 들고 있는데 못 풀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주 못 보는 겁니다. 격을. 그래서 미스리안 목적격 하나밖에 없어. 또 다른 데 이렇게 나와요. 알 미스리유 이렇게 나와요. 알 미스리유 정과서 붙여갖고 여기 또알 미스리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격 두 주격 두 개, 소유격 두 개, 목적격 하나 이렇게. 어쨌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출제진들이 목적격은 두 개로 안 만들어 주려고 하나만 딱 손들고 있게 하려고 이런 문항을 내는 걸볼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보면 보입니다. 답이 이걸 잘 보면 주격 두 개, 소유격 두 개, 목적격 하나. 정답이네요.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문항. 너무 쉬워서 뭐큰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누군가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사바한 누리라고 했습니다. 사바한 누리는 빛의 아침이에요. 빛의 아침. 그럼 빛의 아침이라는 답을 했을 때 인사를 뭐라고 건넸을까? 아침 인사를 건넸겠죠? 아침 인사를 건넸으니까 사발 하이리가 정답일 거예요. 그죠? 사발 하이리 사바한 누리.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1번 마르하반 넓은 곳을 찾으셨습니다. 밟았습니다. 라는 뜻으로 유목사회에서 하는 인사말이라고 했어요. 아흘란 와사흘란 가족에게 오셨고 와사흘란 왔다타 사흘란 평지를 밟았습니다. 가족에게 오셨고 평지를 밟았습니다.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거나 동물을 타고 온 사람이 내려서 편안하게 쉴수 있는 평지가 있으면 그 평지를 밟아서 밟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쉬다 가세요. 이런 거죠. 비탈길이 아니라 사막에 무슨 뭐 이렇게 골짜기가 아니고 평지에 우리가 자리 잡고 텐트 치고 있으니까 여기 쉬었다 가세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인사말 주로 언제 쓰냐면 손님이 올때 씁니다. 손님. 손님이 아랍어로 ضيف란 말인데 ضيف라는 말이 동사로 해가 지다예요. 해가 질때 오는 사람이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 여러분 사막에서 왜 손님을 뭐 이렇게 자고 가라 그래요? 그냥 사막에서 자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막에서 얼어 죽거나 동물에게 공격당합니다. 사막에 동물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보세요. 사막에. 사막에 가서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뭐 이렇게 동물들이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불을 꼭 켜놓고 사막에서 캠파이어 하든 별을 보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흘란 와사흘란 이렇게 쓴다는 건 이렇게 뭐 가족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쉴수 있습니다라는 뜻이고 마살라마 평안히 가세요. 평안과 함께 안녕과 함께 이런 말이고 좋은 아침입니다. 아살라마 알라이쿰은 알라의 평화가 당신들 위에 있기를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사바하로 돼 있죠. 여기도 사바한 누리로 돼 있어요. 근데 원래 표현은 사바후가 맞습니다. 주격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사바하로 잘못 들어와 갖고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년도쯤에 교육과정

나중에 개편되면, 개편된 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면 아마도 사바 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도 고생 많았어요. 마살라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어떤 학습 방법, 학습 비법, 이런 비법이 나의 비법이 되는 사례가 실제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뭔가의 그 성취감을 바탕으로 한 자기만의 뭔가의 비법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수년간에 정말 이 교직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어떤 과정에서 본인이 힘을 발휘하나, 성적을 향상시키나, 이런 거 봤었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는 바로 성취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일단 가벼운 목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내 힘으로 이겨냈다라는 그 성취감이 그 다음 단계의 도전, 그 다음 단계의 도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 불빛이라는 게 에디슨이 이 불빛을 이 전구, 전기, 불빛, 이거를 발견하기까지 실험을 5천여 번 했대요. 상상이 됩니까? 한 10번에서 안 되면 우리 포기하지 않았을까? 100번에서 안 되면, 아, 이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선언하지 않았었을까? 근데 5천여 번 끝에 발견한 그 불빛이 실제는 초를 킨 거보다 더 어두웠대.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도 이 문명의 이기들을 갖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게 없었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의 그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 세상은 이만큼의 발전을 지금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인재를 키운다라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학 시험 조금 더 성적 잘 받게 하는 게 인재를 키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그 순간순간들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창의성, 여러분들의 뇌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인강이라든지 학원이라는 거에 의존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낮추셔야 돼. 그러면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학급에서 또는 전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한번 들여다봐봐. 걔가 하루 종일 인강만 보고 있는지. 아니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봐.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단계가 가지 않았다면 지금은 인강의 의존도가 좀 있지만 그 인강의 의존도라는 걸 점점 낮춰가면서 내가 할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에디슨이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5천여 번 끝에 그 불을 발견하고 나서 딱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불이 안 켜지는 5천여 가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말도 멋있어. 말도 멋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5천 문제 안 풀겠습니까? 5천 문제 이상 풀게 될 겁니다.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틀린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문제 한 문제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내는 그 순간순간들이 결국 쌓여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될 거고, 여러분들한테 성취감을 갖다 줄 거고,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 순간이 될 거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문제 풀어 나갈 건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문제들을 다 다뤄봤는데, 미리 풀어 봤는데요. 사실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시킬까? 라는 생각을 딱 해봤을 때그 정답은 계산력이야. 그러니까 말, 이 언어가 힘든 건 1도 없어.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적분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세요. 다시는 안 해도 될 정도로 요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충분한 계산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략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당함수 fx가 이런 관계가 있대. 앞에서도 이런 관계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곡선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아, 그럼 여기를 해석합시다. 여기를 해석해봅시다.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선 위의 점이라고 했는데 그 위의 점을 x, fx라고 한다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뭘 나타내는 거야? f 프라임 x가 되는 거잖아. a, fa였다면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a가 되는 거잖아. 근데 f 프라임 x가 될 건데 그거의 최소값이 6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fx를 구하는 게 아니고 f 프라임 x를 봐야 돼. 그럼 fx를 먼저 이끌어내려면 여기 식에서 볼때 어떻게 하면 fx가 나와? fx를 적분한 거를 미분해 버려. 아, 여기를 미분해. 그럼 너를 미분하면 fx가 나오겠네. fx. 널 미분해. 4x 세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은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아, 너를 다시 미분해. 널 미분하니까 12x제곱 플러스 2a가 돼. 2a. 어? f'x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건 x가 0일 때 너가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2a가 될 건데, 그게 6이란 얘기니까 a는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A가 3이니까 너가 6이네. 6. 그래서 구하라는 건 F3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FA. A가 3이잖아. 됐죠? 그러니까 여기다 3 넣어줄 거야. 3 넣어주니까 27에다가 4를 갖다 곱하면 108, 예, 18, 마이너스 4를 해줄 거니까 14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12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아, 저기서 fx 찾아? 근데 접선의 기울기 f'x? 이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아, 0에서, x equal 0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구나? 최소값은 2a이네? 그래서 a값 찾았어? fx 완성? 함수값 구하라는 문제.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예. 자, 다음 유형, 이제 두 번째 유형, 5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걔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너가 되는 거지, 그냥. 아,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결국 c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구나. 이것도 미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좌변을 보면 얘를 적분한 다음에, 걔를 미분해? 그럼 너잖아. 좌변이 너야. 너를 이렇게도 쓰는 거지. 좌변이 너가 너야. 그냥 우변은 그냥 오는 거지.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할 거니까 계수 비교해 보면 되잖아. c가 3이고, a는 마이너스 2이고, b는 6이다. 이런 사실이 나오겠네. 그래서 a랑 b랑 c 다 더해라. 라고 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7이다 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10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반복되고 있죠. 어떤 fx를 적분한다, 미분하면 그냥 fx가 되는 거네. fx가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x네. 근데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어. 어느 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f'x를 찾아. 그럼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1이 돼.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최댓값은 너지. 극댓값이 최댓값이 되겠지. 그러면 미분해서 0 되는 게 대칭축 이게 될 거니까 미분해버리면 마이너스 24x 플러스 24가 0이 되는 x값은 언제야? 1일 때 x equal 1에서 최댓값을 갖는 거지. 그래서 최댓값은 F1. 1넣어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1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온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안 가고 해설지는 어떻게 가냐면, 아니, 해설지가 더 웃긴 거지. 이렇게 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1. 이게 f'x가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얼마보다 11보다 더 작거나 같다. 11이 최댓값이다. 왜? 그냥 극댓값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완전 제곱꼴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위로 볼록인 함수에서 최댓값이라는 건 극댓값이네. 극댓값 찾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거지. 왜 고1 수준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래? 그죠? 예. 그래서 6번 문제 이렇게 최댓값 11이다라는 정답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당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킨대. 어떤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너가 나온다고 그랬지? 그 너가 너야. 너가 너야. 그러니까 x 플러스 1 fx라는 것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야. 그러면 여기서 fx 찾아가지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반드시 너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지. 그럼 조립제법 가세요. 1 마이너스 1 0, 2, 여기 얼마 들어간다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2, 마이너스 2. 제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fx는 뭐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이게 나오는 거죠.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x 플러스 1에다 이거 곱해준 거, x 플러스 1에다 이거 곱해준 거, 아, 너가 fx구나. 이렇게. 따라서 f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플러스 2 해줘서 최종적인 정답 얼마? 5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유형 두 번째 문제 계속 진행되는 문제죠.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어. 그게 fx래. 그럼 이 fx라는 것은 이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해버리면 x세제곱 플러스 2x 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c가 있어야 된다. 아니, 또 이거를 그냥 하는 거야. 아, 쟤를 미분해. 3x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아, 얘를 다시 적분해. 그래서, 아,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아, 적분상수 놓치지 말아야지. 좋아요? 아, 그냥 바로 적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함수라는 거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너가 그냥 나오지만,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적분상수 c까지 나와야 된다. 그럼 c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1 넣어주면 0이래매. 그럼 C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이란 얘기잖아. 1 넣어주면 1, 1 넣어주면 2, 3 더하기 C가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넣어주면 2의 세제곱 8, 2의 제곱 4에서 3을 빼줄

여기까지가 FX잖아. 여기까지가 FX잖아. 요게. 근데 그거를 다시 뭐 했어? 적분했어. 그리고 미분했어. 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뭐야? 노잖아. 아, 결국 너가 FX라는 거를 알고 있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 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FX.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그냥 FX. 요렇게 된다.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G-1이라는 거는 F-1을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2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얘가 GX라는 걸 계산하면 FX랑 똑같다라는 거를 알수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이제 10번 문제인데, 요게 이제 뭐 10번 정도의 해석이 가장 여기 파트에서는 좀 어렵게, 좀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F0이 1이야. 아, 상수항이 1인 당함수네. 근데 GX라는 함수가 이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어. 그럼 GX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볼게요. GX라는 거는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FX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적분 상수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FX에다가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FX니까 두 배의 FX 플러스 C가 되겠네. 요 식을 정리해 보면 얘가 됩니다. FX에다 FX 더하면 두 배의 FX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자, 가조건을 보면 X가 무한대로 갈때 GX가 몇 찬지 몰라. 근데 세제곱 뺏고 2X제곱으로 나눈 게 3이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돼야 된다 그랬죠. 이거의 값이, 예, X제곱보다 낮은 차면 극한값 0이지. 그러니까 차수가 같아야 되는 거고, 최고 차항의 계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6X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최고 차항 계수분의 최고 차항 계수했을 때3 나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나 조건은? 이게 최고차항에 대한 거라면 얘는 최저차항에 대한 거랬지. GX가 몇 찬지는 모르지만 맨 마지막에 OX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얘가 이렇게 샬라샬라 나가겠죠. 뭐 1차, 뭐 상수항, 뭐 이렇게 걸었다고 쳐봐. 그러면 GX라는 함수는 얘 넘겨버리면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이거를 X로 나눴을 때, 그리고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얘가 5가 되려면, 이런 상수항은 있으면 안 되고, 이 A가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해 줄수 있는 거잖아. 납득 되십니까? 그래서 GX라는 것이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OX다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이. 자,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X에다 0 넣어버릴까? 그럼 G0은 두 배의 F0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야. 근데 F0이 1이라고 했잖아. G0은 얼마야? 0 넣어주면? 이거 0 나와야 되잖아. 너는 1이라고 했고, 따라서 C가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내요. C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근데 우리는 FX를 찾아야 되거든? FX? 그냥 FX를 찾는다. 또, 얘 넘겨. 그리고 2로 나눠. 그래서 FX가 뭐야? 그 다음에 거기다 2 넣어. 그러지 말고, 여기다 2 넣어줘. 그러면 G2라는 것은 두 배의 F2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여기다 2 넣어보세요. G2가 얼마야? 2의 세제 8, 4, 6에 24, 10. 그럼 32에 42. 너가 42야. 그리고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게 두 배의 F2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너가 얼마야? 44가 될 거니까 F2라는 값은 얼마가 된다? 22가 된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줄수 있겠죠. 굳이 FX를 찾지 말고.

근데 정말 이게 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조건, 나조건? 제가 극한에서 미정계수 설명할 때 이런 게 심화 개념이라고 얘기했던 게 문제 나왔을 때 바로 이해하라는 얘기지. 아,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 가장 낮은 차항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알면 금방금방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강의를 들었을 때 그래도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소스가 무엇이다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걸 완전히 여러분들이 내면화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 하면 어지. 동해물과 백두산이지.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유형까지 다 해결을 해봤고요. 세 번째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FX가 너를 적분한 거에서 너를 적분한 걸 빼. 그러면 FX가 나와. 이런 얘기고. 적분 상수가 있을 테니까 적분 상수 맞춰. 그 다음에 F3의 값을 구해봐라 이거지. 그런데 이거를 적분하고 이거를 적분해서 빼지 마시고 그냥 적분을 합쳐버리자 이거지. 인테그랄 이 함수, 인테그랄 이 함수 빼준 거는 이거에서 이거를 뺀 다음에 적분해도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fx라는 것은 인테그랄, 이거에서 이거 빼볼게요. 너 없어져. 이거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7 해주면 3분의 9가 될 거니까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또 x니까 마이너스 2x. 0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너를 적분하란 얘기지. 이걸 보고 요걸 그냥 떠올리란 얘기지. 그러면 이 fx라는 거는 너만 적분하면 되니까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이게 빨리 나와야 됩니다. n 플러스 1, 3, 3으로 나누면 3분의 3은 1이고 x3제곱 이거는 정말 구구단 3, 7은 21 이렇게 나와야 돼. 3, 7은 3, 2, 9, 3, 3, 2, 6, 3, 3은 9, 3, 4, 12, 3, 5, 15, 3, 6, 18, 3, 7, 21!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지.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1 넣어줬을 때1 나온다를 쓰게. 1 넣어주면 0,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C 한 개, 1 나오려면 C가 얼마? 4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F3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4를 해주면 18을 빼면 9, 9에다 4 더하면 1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적분을 가르쳐 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걸 적분하래, 이 함수를. 여러분들 이런 거 적분하라는 거 해본 적 있어? 없지. 뻔해. 너랑 너를 빼주면 식이 간단해지는 거야. 반드시. 아니, 이런 거 가르쳐 준적 없잖아. 네. 나중에 미적분 2에 가면 치환 적분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분수꼴로 되어 있는 형태도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얘가 차수가 더 크니까 이거는 실제 얘를 얘로 나눠가지고 뭔가 계산을 해. 그런 방식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미적분 1에서는 그냥 이거에서 이걸 빼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에서 이거에서 이거를 빼주잖아. 분모는 통분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2x, 2x 없어지고 x3제곱 마이너스 8이야.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약분되고, 이건 절대 0이 되진 않잖아.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분이 일어나 버리는 거고, 결국 fx라는 것은 뭘 적분하는 거야? x-2를 적분한 거랑 같다. 얘를 이렇게 바꿔 쓴 것뿐이야. 그럼 너를 적분할 거니까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그런데 F2가 1이야. 2 넣어줘봐. 2. 마이너스 4. 플러스 C. 따라서 C가 얼마야? 3이네. C가 3. 이렇게.
그러면 F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라고 16, 2,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8. 거기에다가 3도에 따라서 19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적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럼 합쳐서 부정적분할 수 있다. 이런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뭔가 낯설다? 합쳐봐. 그러면 다항함수 꼴이 나올 거야. 왜? 우리는 다항함수의 적분을 배운 거거든. 그러니까 다항함수처럼 안 보이더라도 그 식을 조작해서 다항함수로 만들어 와야지. 그래야지 적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뭔가 어려워? 아니, 이런 거 적분해 본적 있어? 없잖아. 그게 그럼 너를 합쳐봐. x로 통분되어 있는 거니까. 합쳐본다라고 하면 x분의 얘 전개해 버릴까요? 전개해 봐. 6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근데 플러스 x분의 2를 해주면 너하고 너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 요게 없어지네. 그래서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라고 했으니까 x로 나눠버리면 6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네. 아, 이 fx라는 것은 너를 적분하는 거구나. 마이너스 3을 적분해 준 거구나. 이건데 합쳐 인테그랄 dx 이런 개념이죠. 그죠? 여기도 dx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만 적분해 주면 되는 거야.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가 될 거야. c 찾아야 돼. 근데 1 넣어주면 2 나온다 이거야. 1 넣어줘 봐. 4, 3 빼면 1. 1 플러스 C가 2가 될 거니까 C가 얼마야? 1이면 되지. 그죠? 요렇게 나오네. 그러면 F 마이너스 1의 값 구해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3. 여기는 C. 그래서 넌 없어지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4다라는 함수 값을 구해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정말 뭐 대단한 개념이 없죠? 어떤 함수가 내가 이걸 어떻게 적분할 거야? 힘들잖아. 그래서 봤더니 합쳐지고 나면 다항함수의 적분으로 바뀐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유형으로 가봅니다. fx의 도함수가 이거야. 근데 fx의 그래프가 0,5를 지날 때 f1의 값을 구해라. 그럼 f'x가 얘면 얘를 적분하면 fx가 된다 이거지. 예.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0 넣어줬을 때 5가 나온다 했으니까 c가 얼마야? 5. f1의 값? 여기다 1 넣어주면 끝나니까 1 마이너스 4 플러스 1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니까 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까? 아, f'x네. 그럼 너를 적분하고, 그럼 너를 적분해버리면 같은 거구나. 똑같은 식을 적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너를 적분하니까 fx, 아, 적분상수. 놓치지 말랬지? 또 여기도 적분하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아 적분 이 cc 이렇게 해서 날리면 안 됩니다. 그럼 너가 c1 너가 c2 그런데 너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c1 제가 아까 잘 봐와 얘를 갖다가 c라고 놓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적분상수는 한 번만 쓰는 거야. 적분상수 한 번만. 그러니까 여기서 적분상수, 여기서 적분상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너 fx 그냥 너 적분한 다음에 적분상수는 한 번만 기재해 주면 되는 거라고.
이거 여러분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아니 결국 이게 C가 된 거거든. 굳이 얘를 찾고 얘를 찾지 않아. 그냥 한 번에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여기에 적분상수 붙고 여기 적분상수 붙더라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되니까 한쪽에만 적분상수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라고. 여기에서 조금만 여러분들 주의해서 이런 거 실수 없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냥 쫙 가버리거든요. 근데 학생들 처음 들을 때는, 처음 배울 때는, 여기에 적분상수 붙고 여기 적분상수.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요런 표현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수 fx에 대해서, 예. 그러면 fx라는 것은 적분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인데, 0 넣었을 때3 나와야 돼. c가 3. f1의 값은 계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1,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1, 5, 3, 그래서 8. 이렇게 끝나버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예. 이렇게 쉬운 적이 우리 교재에 있었나? 할 정도로. 자, 그 다음 이제 또 16번. f'x가 이거야? 그러면 fx라는 것은?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x제곱 플러스 c야. 근데 이런 조건 만족시킨다며. 당황하지 마. 0 넣어. c. 6 넣어줄 거야. 여기다 6 넣어주면 6의 세제곱? 6의 세제곱을 다 계산해서 216. 이러지 마시고요. 6 하나 약분하면 2. 6의 제곱 36. 2 곱하기 36은 72. 6 하나 약분하면 36, 18a.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네. F0과 F6의 값이 같다. 그럼 여기서 cc가 없어지는 거지. 따라서 a는 얼마야? 4가 나오겠네. a 값 4. 끝났네.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사실. 뭔가, 우리가 했던 틀에서 조금 조금의 어떤 변화만 줄 뿐이지, 문제에서 대단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17번. f'x가 너야. 그때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5야. 극대값 찾아라. 그러면 fx를 구하겠지. 2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c. 그럼 우리는 f'x를 6으로 묶어버리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이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 거고, 원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니까 2에서 극소.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5란 얘기는 f2가 마이너스 5다. 요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어주니까 8이 16, 2의 제곱 4, 3,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c를 해준 게 마이너스 5다. 계산해 주시면 4, 그럼 마이너스 20 넘어가면 플러스 20, 그래서 C가 15. 15. 그럼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15.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15, 10. 10에다 12 더하면 22. 이렇게 끝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게 원칙이죠. 해설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런데 제가 미분할 때도 이런 설명 드린 적이 있을 거야.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이 넓이와 같다라고

뭐라고 얘기했어? 넓이와 같다. 아니, 극대값이 있고 극소값이 있잖아. 너가 마이너스 5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5. 그럼 극대값이 얼마이면 되냐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 넓이를 더해주면 이 넓이를 더해버리면 너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 계산법을 여기에다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정적분해 활용해 가서 제가 그 넓이에 대한 공식을 증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a를 양수라고 할게요. 양수. 근데 그게 a의 x마이너스 알파, x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됐고 알파보다 베타가 더큰 상황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 차함수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넓이를 구해볼게. 근데 제가 정적분 하면서 얘기했죠. 정적분 하면서. 이렇게 fx가 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잖아. 그럼 정적분 값과 넓이는 부호를 반대로 갖는다고.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하려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이거죠. 이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해 줘야 돼. 얘를 적분해 주면 이게 넓이가 되는 거야. 그냥 fx를 적분해 버리면 그거는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왜? 음수 쪽에 있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는 앞으로 내보내 버릴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a. 얘를 적분할 건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됩니다. 적분해. 3분의 1 x3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베타 넣어준 거에서 알파 넣어준 거 빼겠죠. 정적분 계산하고 있어. 그러면 3분의 1에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여기에다가 베타 넣어준 거에서 알파 넣어준 거 빼.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고 여기도 베타 넣어준 거에서 알파 넣어준 거 빼. 그리고 알파 베타가 있고 베타 넣어준 거에서 알파 넣어준 거 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 베타 다 넣어줘. 마이너스 알파 다 넣어준 거를 빼. 정리하면 이거야. 이게 더 빠를 수 있지. 근데 너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너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을 다 묶어낼 겁니다. 너다 있잖아. 그리고 2분의가 있으니까 6분의로 묶어낼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럼 너는 2 곱해줘야 되고 요거 남지. 그럼 2 베타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요걸로 묶어냈으니까 너하고 너를 곱해.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3배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3배에 여기가 알파 제곱 플러스 2배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6배의 알파 베타 이렇게 돼 버리겠네. 그죠? 또 정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2 알파 2 베타 2 베타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3 베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 네. 되죠?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알파 제곱. 예. 네. 그다음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플러스 6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베타.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마이너스로 묶어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나오잖아. 베타 더.

큰 거. 거기다가 이거를 곱해줘. 그러니까 6분의 이거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됐고, 마이너스 A를 최종적으로 곱해주라 했으니까 플러스 A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넓이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6분의 A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A가 만약에 A가 음수면 이게 위로 볼록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양수일 때는 그냥 A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니까 절대값을 붙여주자고. 절대값. 이게 넓이입니다. 넓이. 그래서 이게 증명 과정이야. 그냥 순박하게 시키는 대로 다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문제로 그냥 가볼게. 그러면 이거의 넓이가 얼마냐면 넓이가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였어? 2창. 최고차항의 개수 6이잖아. 6. 절대값 씌워봤자 6이지.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 3의 3제곱 하면 너는 약분이니까 27이야. 이거의 넓이가 27이라고. 그럼 제가 질문할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마이너스 1, 2야. 그리고 이렇게 2차 함수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를 정적분하면 얼마게? 이거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27이라고. 마이너스 27.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27. 근데 넓이는 이거에다가 뭘 곱해서 해야 된다고? 왜? 음수니까. 이 적분 구간에서 너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하면 27이 나온다고. 이걸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이걸 알고 있다면 너한테 27을 더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22가 되잖아. 극대값이 22였던 거야. 너하고 너하고의 차이가 바로 이 넓이에 해당된다. 근데 이 넓이가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나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 활용까지를 알고 나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제가 이 문제 통해서 증명을 보여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스킵한 친구들이라면 지금 설명을 못 들었겠죠? 근데 제가 정적분의 활용 개념 설명하면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라고 언급을 할게요. 아니, 그 놓친 애들까지 다 챙겨줄 필요 있으세요? 아이, 챙겨야죠. 그래도 같이 왔는데. 우리 총 강의가 50강이잖아요. 50강 동안 했으면, 아이, 그래도 우린데. 그래도. 다 챙겨서 갑시다. 그래서, 요런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간혹 문제가 나오면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였다라고 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이 fx dx를 하라고 했어. 했어. 그 이 값이 뭐가 나온다고? 이거 음수 나온다고. 근데 넓이를 구하려면 뭐 하라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하면 된다며. 이게 뭐라고? 넓이라고. fx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무조건 마이너스 붙이는 게 아니야. fx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야지 넓이가 나오는 거라고.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그런데 이게 공식이라고.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1. 1의 3제곱 하면 얼마야? 6분의 1이야. 넓이가. 그러니까 정적분은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풀어버린대도요. 이거 정적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넓이 공식으로 가서 바로 마이너스 붙여버려. 그래서 이런 원리까지 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만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풀이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지금 연관 지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0: 18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의 도함수가 이거야. 그럼 너를 적분하면 fx. 그럼 너를 적분하면 되잖아. 너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근데 0 넣어줬을 때 2가 나와야 돼. 0, 0. 그리고 2가 나와야 되니까 c가 얼마야? 2네. f1 1 넣어줘. x에다 1 넣어주면 1에 n 플러스 1제곱도 1이야.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해준 게 9분의 10이야. 얘가 얼만데? 얘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잖아. 그럼 n이 얼마면 되는 거죠? 8이면 되는 거네. 끝났죠?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적분하래. 그리고 0 넣으면 2래. 1 넣으면 9분의 10이래. 그런 n이 얼마니? 아니면 이걸 이렇게 풀지 말고 9분의 10이라는 걸1 플러스 9분의 1. 그러니까 1, 1 없어지니까 너가 9분의 1이니까 n은 8이래.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예. 얼마든지 볼수 있죠.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fx가 이렇게 정의된다. 그런데 보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너도 가질까? 봤더니 교대의 합이 같지. 인수분해가 돼. 자, 1, 마이너스 1, 2, 4. 그 다음 여기 얼마를 넣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4, 마이너스 4, 제로.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너가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돼버린다.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너가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분. 그러면 f 프라임 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란 얘기야. 근데 지금 구하라는 건 이거네? 이거네? 얘는 어떻게 푸는 걸까? 이것도 잘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 프라임 x dx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얘 적분하면 fx, 적분상수는 의미 없다고 그랬지? 여기다가 3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니까 f3 마이너스 f0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를 적분한 다음에 3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주면 끝나는 거잖아. 적분해.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될 거고 여기다가 3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는 건데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3만 넣어주면 돼. 그럼 9 마이너스 9 플러스 12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12.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을 거야. 너를 적분해서 fx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그래서 f3을 구해. 3을 구하니까 12 플러스 c야. f0은 c야. 그래서 너에서 너를 빼서 12이다. 이렇게 답을 만든 친구도 있을 거야.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이런 개념을 이해하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이거를 f 프라임 x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술할 줄 아는 게 이게 개념이야. 이게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아, 너 정적분해 가지고 너 적분해 가지고 3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라는 말이었구나. 이걸 간파한 친구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너무 순박하게 본 거야. 이 저자들은, 출제자들은 요런 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지. 의도를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문제 연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0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아직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38번째 시간이죠. 자, 영화 라이온킹에 나오는 유명한 주문 있죠. 혹시 알고 있나요? 자, 하쿠나 마타타,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란 뜻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걱정들이 있으면 잠시 이 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수업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들이 사실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걱정한다고 해서 예방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이 수업에 집중해서 나머지는 다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서술형 완성하기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서술형 완성하기는 이제 단순히 답을 효율적으로 내는 것을 넘어서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어떤 비약 없이 점프하지 말고 촘촘하게 논리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한데요.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지금 미정계수가 두 개가 있죠. A와 B.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자, 크기가 2라는 것은 N의 값이 이렇게 2란 얘기잖아요. 자, 이미 추출했을 때 구한 표본 평균을 X바 하자. 자, X바가 0일 때 확률이 8분의 3이면 X바의 분산을 구하시오. 우리가 여태까지 X바, 표본 평균의 평균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지만, 이렇게 표본 평균이 특정한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은 사실 잘 다뤄보지 않았었거든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볼게요. 자, 지금 X바라는 게 뭐예요? X바. X바. X바는 X1 플러스 X2. 그러니까 표본을 두 개 뽑았을 때 이 두 친구들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바가 0이라는 얘기는 바로 요 값이 0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두 데이터의 합이 0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두 데이터를 뽑았을 때 0이 되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바로 마이너스 2와 2를 뽑았을 때, 아니면 0을 두 번 뽑았을 때, 이런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먼저 시작은 모든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조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여기 있는 조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A와 B에 대한 식을 얻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확률 분포표가 확정이 되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수 있겠다. 물론 모분산과 표본의 크기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 것은 잘 알겠죠? 자, 그래서 시작은 요거예요. 확률의 합. 자, 세 친구를 잘 더했더니 A가 세 개나 있고요. B는 하나밖에 없다. 요게 1이죠. 이걸 통해서 B는 1-3A를 A로 나타낼 수 있겠다. 딱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써보면, 자, X바가 0이라는 얘기는, 자, 추출한 두 친구의 평균이 0이잖아요. 평균이 0이라면 합도 0이 돼야 돼요. 요 값이 바로 8분의 3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그럼 합이 0이 되는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1을 뽑은 다음에 1을 뽑아도 괜찮고, 2를 뽑은 다음에 마이너스를 뽑아도 괜찮죠. 그 다음에 0만 두 번 뽑아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확률 안에서 또 세 가지로 사건이 분할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두 사건도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싸그리 더하면 그 값이 바로 8분의 3이고요. 그걸 통해서 A와 B에 대한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겠다. 자, 마이너스 1을 뽑고 2를 뽑았대요. 두 사건이 어때요? 동시에 발생하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뽑을 확률 A고요. 2를 뽑을 확률은 B니까 결국 A 곱하기 B. 자, 그 다음 2와 마이너스 2. 순서만 바뀐 거죠? B 곱하기 A. 이렇게. 자, 그 다음 0과 0을 뽑는 것은 0에 해당되는 확률인 이 A를 이렇게 두 번 곱한 것이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AB.

AB 이것은 4A 제곱이다. 자, 그래서 이걸 잘 더하면 뭐가 된다? 8분의 3. 8분의 3이 된다. 이걸 정리해 볼게요. 자, 잘 더해 보면 AB가 두 개니까 자, 2 AB 플러스 자, 그리고 4A 제곱은 8분의 3. 양변에 8을 곱했을 때좀 다르기 쉽겠다. 그래서 8을 곱하면 여기는 16AB 플러스 그리고 32A의 제곱. 자, 우변은 3이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얻었던 소중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 B를 A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자, B 대신에 1 빼기 3A를 잘 대입해 보면 16A. 자, B 대신에 1 마이너스 3A 플러스. 자, 그리고 32A 제곱은 뭐가 된다? 3이 된다. 그러니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8A 제곱. 여기 있는 친구와 만나서 마이너스 16A 제곱이 2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친구가 만났을 때 1창인 16A를 만든다. 이렇게. 상수는 3밖에 없는데 잘 넘기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렇게. 그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최고창의 개수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잖아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인수분해 가능하니? 자, 안될거 없죠. 4a 그리고 4a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자, 곱했을 때 3이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4a, 곱하면 마이너스 12a, 더했을 때 마이너스 16a가 되니까 자, 잘 묶어보면 첫 번째 인수는 4a 마이너스 3. 자, 두 번째 인수는 4a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0이 된다. 그러니까 a의 후보는 두 친구다. 첫 번째는 4분의 3. 두 번째는 4분의 1. 자, a 값이 결정되면 b 값이 특정되잖아요. b는 어떤 녀석이었어, 아까? 자, b는 1 빼기 3a죠. 1 마이너스 3a. 그럼 a의 4분의 3을 잘 대입해 봐. 1 빼기 4분의고.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5가 b가 되죠. 자, 확률은 음수가 될수 없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탈락이에요. 이게 탈락. 그 다음 두 번째. A가 4분의 1일 때. 자, A에 4분의 1을 대입했을 때 B 값은 뭘까요? B는 4분의 1이 되죠. 이때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럼 여기는 AB를 통해서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제대로 그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X의 분산을 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표본 평균인 X바의 분산까지 알 수가 있겠네. 자, 지금 여기 X가 있고 P가 있다. X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냐? 바로 마이너스 2, 0이고요. 자, 마이너스의 확률은 A인데요. 지금 A 값을 구했잖아. 4분의 1. 자, 그리고 0의 확률은 4분의 2죠. 왜냐면 A 값이 4분의 1인데 두 배를 한 거니까 4분의 2. 이렇게. 여기는 B의 값인 4분의 1. 자, 모든 확률을 더했더니 1이 된다. 잘 구했죠?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X의 평균으로 가볼까? X의 평균은 X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싹다 더할 건데, 자, 4분의 1이 공통이잖아요. 이렇게 묶어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0 플러스 2. 따라서 평균은 뭐다? 0. 자, 분산 구하려면 필요한 게한 가지 더 있죠? X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 X 대신에 X 제곱. 각각을 제곱했을 때 X 제곱에 대한 표를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때 4분의 1이 공통이니까 묶어주고요. 곱하면 자, 4 곱하기 1이니까 4 플러스, 그리고 0 플러스, 마지막 4가 돼서 뭐가 된다? 2가 되죠. 이제 X의 분산으로 갈게요. 자, 분산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구하냐?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은 제곱을 뺄 건데 2가 되고요. 우리 진짜 목표는 X바의 분산이죠. 자, 공식대로 써보면 n분의 1 곱하기 모분산. 그런데 이 문제에서 표본의 크기가 뭐예요? 자, 표본의 크기는 2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VX는 조금 전에 구했죠? 2. 그러니까 답은 뭐다? 1. 답은 1이 되겠다. 자, 문제 정리할게요. 이 문제를 잘 뜯어보면, 표본 평균에 대한 문제지만, 이제 우리가 풀어서 풀 필요가 있어요. 표본 평균의 값이 0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데이터의 합이 0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두 친구를 뽑았을 때 합이 0이냐? 자, 마이너스와 2를 뽑을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순서를 바꾼 것은 다른 거 취급하는 거야. 두번 카운팅해야 돼. 이걸 한 번만 카운팅하면 틀린다. 그리고 0 플러스 0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한 것이 바로 8분의 3이다. 사건을 분할한 거죠. 그리고 앞에서 구했었던 모든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었더니 바로 2차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도 중요하죠. A값이 두개 나왔는데 A값에 대응되는 B값을 구해봤더니 한 친구는 음수가 돼서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 자, 그걸 통해서 확률 분포표를 완성했고요. 그리고 X의 평균과 제곱의 평균, 분산을 거쳐서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까지 구했습니다. 자,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채점을 한다면 자, 어디에 좀 주목해서 채점을 할까? 자, 한번 차근차근 봐보면요. 일단 모든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어야겠죠? 자, 첫 번째 채점 요소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표본 평균의 값이 0인 걸 0인 확률을 통해서 이렇게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내야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점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아마 각각을 또 채점할 수가 있어. 이렇게 각각을 채점하지만 큰 흐름상 이걸 하나의 채점 요소로 볼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연립을 통해서 자, 순수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뽑아냈느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채점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A 값두 개를 구했느냐. 한 친구는 되고 안 되고를 명확하게 썼느냐. 자, 그리고 확률 분포표를 완성했냐. 사실 요거는 그리지 않아도 채점 안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 쓴 거고요. 요 과정들이 중요하죠. X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답, X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분산을 구하는 과정, 자, 마지막으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과정과 답, 이런 식으로 채점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형 1번 풀어봤는데 어때요? 자,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었던 모듈의 추정보다는 계산이 깔끔해서 좀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술형 문제 푸는 시간인데 첫 번째 문제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자, 고난도 문제에 가면 요 서술형 1번을 업그레이드 시킨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문제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좀 기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술형 2번으로 갈게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1 바. 여기서 한번 잘라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기가 뭐다? 크기가 n이었다. 자, 두 번째는 크기가 n 제곱이죠? 이때 x2 바죠. 자, 이 값과 이 값, 그러니까 평균의 합과 분산의 합을 구하시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기 있는 친구는 모집단의 어떤 분포잖아요. 그래서 다음처럼 쓸수 있겠네.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은 0이고요. 자, 분산은 36이다. 그럼 X1바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을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그대로 M을 써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표본의 크기죠. 자, 표본의 크기가 N이기 때문에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이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 자, 그 다음 X2 바의 분포도 보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모평균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자, 아까와 차이점은 표본의 크기가 n제곱이니까 모분산인 36을 n제곱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좀 풀었으면 뭐가 되냐면, 여기는 m이라는 친구는 x1바의 평균이니까, 자, 2, 그리고 x1바의 평균은 m이 되고요. 그리고 n분의 36은 x1바의 분산이니까 이렇게 n분의 36을 쓸 수가 있고, 자, 여기는 m은 x2바의 평균이니까 2, x2바는 이것도 m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x2바의 분산은 n제곱분의 36이다. 이렇게. 그럼 뭐 거의 다 끝났죠, 뭐. 자, 이게 1번 조건이라 칠게요. 1번 조건. 자, 이건 2번 조건이에요. 1번 조건을 통해서 m의 값을 구해볼게요. 1번 조건에서는 평균을 더하래. 평균이 둘다 뭐예요? m이잖아요. 그래서 m 플러스 m이 바로 뭐다? 16이 돼서 m의 값은 8. 자, 첫 번째 데이터를 구했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분산끼리 더하래요. 자, 분산은 지금 n분의 36과 n 제곱분의 36이 있잖아요. 플러스 그리고 n 제곱

6분의 36. 이것도 똑같이 16이 된대요. 16. 자, 지금 선생님 눈에는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보이는데, 자, 여러분 눈에도 보이죠? 양변의 n 제곱을 곱했을 때. 아, 그 전에 양변을 4로 나눠볼까? 자, 4로 나눴을 때 뭐가 될까요? 4. 4로 나누면 9. 여기도 9가 되고요. 양변의 n제곱을 곱하면 이 친구는 9n이 된다. 그래서 9n 플러스 n제곱 곱했을 때 9가 되고요. 자, 우변은 4n제곱. 싹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한쪽 항을 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0은 4n제곱 마이너스 9n 마이너스 9죠? 자, 인수분해 가능하니? 자, 4n 그리고 n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플러스 3. 자, 곱하면 3n 마이너스 12n 이렇게 묶어주면 되잖아요. 자, 묶어줄 때는 옆에 있는 친구가 묶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4n 플러스 3과 n 빼기 3을 인수로 갔네. 자, 해보면 4n 플러스 3이 있고요, n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자, n의 값이 두개 있지만 우리는 3만 인정할 거다. 왜냐하면 자연수만 n의 값으로 가능하잖아요. 표본의 크기니까. 그럼 이제 다 구했지 뭐. m의 값도 구했고요, 8. n의 값도 구했으니까, 자, 마지막 잘 정리해보면 n 플러스 n은, 자, n 플러스 n은 m은 8이고요, n은 3이니까 답은 뭐다? 11. 답은 11이죠. 자, 이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좀투 머치하게 설명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표본 평균이 어떤 거든 간에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은 기존 모평균을 그대로 이어받고, 이제 분산해서 차이가 발생하죠.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분산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잘 반영해서 이번 식을 썼더니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고, n의 값이 두개 있었지만 어차피 n은 표본의 크기니까 자연수밖에 안 돼서 우리가 3만 인정했다. 이렇게 해서 1번에 비해서 좀 간단했던 문제인데요,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봤어요. 자, 이제 벌써 두 문제 풀었고,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장이 좀 길지만 자세하게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면, 자, 공장에서 생산하는 소시지 한 개에 포함된 나트륨의 함량. 그러니까 나트륨에 포함된 나트륨의 함량이 바로 뭐가 되겠다? 확률 변수 X가 되죠. 엄밀히 말하면 소시지 한 개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 자, 평균은 50이고요, 표준 편차 6. 그러니까 50이라는 친구는 바로 모평균, 6은 모표준 편차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써보면 이제 X라는 친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평균은 뭐냐? 50. 표준 편차는 뭐냐? 6. 그러니까 분산은 36이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공장에서 생산한 저염 소시지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X에 대한 얘기예요. X바.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X라는 친구가 50보다 크거나 같다,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확률을 알려줬죠.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써보면, 자, X라는 친구가 50보다는 크거나 같고 K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확률이 0.34예요. 자, 아직까지는 표준 정규 분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통해서 여기는 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바꿔야겠다. 그럼 표준화 해볼게요. 자, 표준화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 자, 그대로 해보면 사실 뭐 50에서 50을 빼면 바로 0이라는 걸알수 있지만, 그냥 한번 자세하게 써보면 50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여기 있는 50과 여기 있는 50은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50은 여기서 온 거고요, 여기 있는 50은 바로 X의 평균에서 온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인 6으로 나눠주자. X는 G가 될 것이고요, 이제 K를 표준화시키면 K에서 빼자. 누구를? X의 평균을.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자. 이게 바로 0.34가 되겠다. 그러면 이 친구는 0이 돼서 깔끔해져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출발이 0이니까 이제 표를 이용하기에 적절한 모양이 됐다. 자, 여긴 그대로 써볼까요? 6분의, 자, K-50 이렇게. 이게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0.34이기 때문에 0.34에 해당되는 값이 바로 1이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값이에요. 그래서 고쳐 써보면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G가.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여기 있는 6분의 K 빼기 50은 1과 일치한다. 자, 그걸 통해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대로 써보면 6분의, 자, K 마이너스 50은 1과 똑같고요, 양변에 6을 곱했을 때 K 빼기 50은

6이니까 K값은 56임을 찾았다. 이렇게.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절반 푼 거야. 절반 푼 거. 그럼 이제 뭘 물어봤냐? 자, 지금 N개의 저염소시지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의 평균이죠. N개에 대한 평균이니까 결국 X바에 대한 조건을 준 거잖아요. K 빼기 4 이상일 확률이 0.01이래요. 그리고 K는 50보다 크대. K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결국 표본 평균도 표준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먼저 정하고 가야지.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기존의 모평균인 50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N개잖아요, 표본의 크기가. 그러니까 n분의 1에다가 곱하면 돼요. 모분산인 36을 이렇게. 그래서 n분의 36이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겠다.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표준화할 수 있고요. 자, 주어진 조건을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문제에서는 자, 표본 평균이 k 빼기 4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 확률이 뭐다? 0.02다. 0.02다. 이렇게. 근데 K는 56이기 때문에 고쳤으면 결국 X는 작거나 같다. 자, 정정할게요. X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56을 대입했을 때 52. 52보다. 근데 이걸 이제 표준화할 수 있잖아요. 표준화하면 어떻게 될까? 는 P. X는 G가 되고요. 자, 52에서 이제 52에서 빼는 거죠. 누구를? X바의 평균. 그리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n분의 36의 양의 제곱근인 루트 n분의 6으로 이렇게 나눠줬을 때, 요 값이 뭐가 된다? 0.02가 된다. 자, 이걸 좀 간단히 해볼게요. 자, 간단히 해보면, g가 크거나 같다. 자, 분자는 2이기 때문에 잘 계산해보면, 이 친구는 3분의 루트 n이 돼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와 같은 이제 그래프가 있는 거야. 그래프는 당연히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고 평균 0이잖아요. 지금 3분의 루트 n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양수인 건 자명하니까 이렇게 써보면 자, 요만큼의 넓이가 뭐라는 거야, 지금. 3분의 루트 n보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넓이자 확률이 뭐냐면 0.02잖아요. 그럼 절반에서 0.01을 뺐을 때 요만큼의 넓이 뭐가 될까요? 바로 0.48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0부터 3분의 루트 n까지의 확률이자 넓이가 0.48이에요. 자, 그걸 고쳐 써보면, 자, p 시작은 0부터고요. 만약에 끝나는 친구가 3분의 루트 n일 때, 자, 확률이자 넓이는 0.48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0.48인 넓이는 0부터 2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야. 뭐랑? 0부터 2까지다. 따라서 3분의 루트 n과 2가 뭐하다? 같다. 자, 서술형 답지니까 깔끔하게 적어볼게요. 자, 3분의 루트 n과 같다, 2가. 양변에 3을 곱했을 때 루트 n은 6이 되고요. 양변 제곱했을 때 이렇게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바로 n 값과 k 값 합이죠. n 값은 36이고, 자, k 값은 뭐예요? k 값은 56이었잖아,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n 플러스 k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92. 답은 92가 되겠다. 자, 이 문제는 표준화를 물어봤는데, 그리고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는 걸 물어봤는데, 이두 가지를 물어봤대.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오집단의 표준화. 그러니까 x에 대한 어떤 표준화를 물어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표본 평균의 표준화. 표본 평균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평균은 그대로 모평균을 물려받지만, 분산은 표본의 크기를 통해서 그걸 반영해줘야 되죠. 뭐, 그 다음에 뭐, 절반의 넓이가 0.5인 걸잘 활용하면, 0부터 출발할 때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주어진 표를 통해서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1, 2, 3번. 2번이 좀 수월했고요. 3번은 기본기를 물어본 거야. 우리가 어떤 뭐 현란한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물어봤죠. 차라리 1번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중에서는.

신뢰 구간을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건을 두개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정계수는 색이잖아요. 그럼 세 값을 다못 구하겠네요. 자, 맞는 얘기입니다. 세 값을 직접 못 구하지만 이건 할수 있잖아. n과 시그마의 b는 구할 수 있잖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한 번에 구할 수는 있잖아. 실제로 두 값을 각각 알아야지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 b만 알면 돼. 그러면 실내 구간을 구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잘랐죠. 그 다음에 99%의 실내 구간을 a부터 b까지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했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미정계수가 지금 3개인데, 조건이 엄밀히 말하면 2개죠. 하나, 둘. 2개이기 때문에 n과 시그마의 각각의 값은 구할 수 없지만, 루트 n분의 시그마는 구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99%의 실내 구간을 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시작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x바에서 출발하겠다. 여기 있는 x바를, small x바를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시작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자, 그리고 루트 n분의, 이렇게 시그마가 되겠죠. 크거나 같다. 자, 여기 m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x바 플러스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70.75에서 출발해서, 자, 끝나는 지점은 95.25. 70.75는 뭐냐? 바로 왼쪽에 있는 녀석이죠.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95.25는 얘가 a 마이너스 b 꼴이면 a 플러스 b 꼴 쓰면 되잖아요.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했던 대로 기역식. 그리고 니은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 2식을 잘 더하고 뺐을 때 x바와 n과 시그마 각각은 알수 없지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한 번에 구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자, 지금 미정계수가 어떻게 보면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 동그라미와 네모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처음에는 기역 플러스 니은. 기역과 이렇게 니은을 더해보자. 좌변을 잘 더하면 일단 정수끼리 더했을 때 165고요. 소수끼리 더했을 때 1이니까 좌변의 합은 166이 된다. 우변에는 x바만 두 개가 있네. 그러니까 x바의 정체는 뭐다? 83. 이렇게 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구했고, 자, 그다음 이제 기역과 니은을 빼는 것보다는 83을 여기에 대입하면 어렵지 않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x바를, 자, 대입하자. 어디에? 니은에. 좌변은 95.25. 자, 우변은 83 플러스, 자, 1.96,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자, 83을 넘겼을 때 뭐가 될까요? 12.25. 우변에는 1.96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자, 그러면 분수꼴로 바꿔보면, 얘는 1000분의, 자, 100분의 125, 100분의 1100, 1225죠? 100분의 1225. 아니, 그냥 그대로 해도 될것 같아요, 소수로. 자, 바로 가보면, 여기 있는 녀석을 잘 넘겼을 때,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자, 12.25를 나눈 거죠? 누구를? 누구로? 1.96을. 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요. 잘 구해보면, 자, 6.25. 자, 기억하기도 편하죠? 자, 625가 생각나네요. 6.25.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킵하면 되겠죠?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6.25.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시그마 x바도 구했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도 구했기 때문에 이두개 데이터를 통해서 99%의 실내 구간을 구하면 된다. 자, 가볼게요. 자, 99%의 실내 구간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일단 표본 평균을 그대로 쓰면 돼요. x바는 뭐다? 83. 그리고 n의 값은, 자, 알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6.25가 되고요. 이번에 99%니까 2.58을 쓰면 되죠. 자, 2.58. 자, 공식에 집어넣으면, 자, a는 뭐

뭐냐? A는 X바 마이너스 그리고 K 곱하기 자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6.25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B는 뭐냐? 자 B는 83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니까 6.25가 돼서 자, A를 잘 계산해 보면 자 66.875가 되고요. 자, B를 계산하면 99.125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지금 실내 구간은 자, 66.875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자, 정수라고 했을 때 99.125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렇다면 조건에 부합하는 M의 값은 뭐가 있을까요? 자, M은 지금 정수니까 출발은 67부터 가고요. 자, 99.15보다 작으니까 99에서 끝나겠죠. 자, 그래서 M의 개수는 정수의 개수 구할 때 처음과 끝을 다 포함하면 뒤에 있는 정수에서 앞에 있는 정수를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총 개수는 몇 개다? 33개. 답은 33개가 되죠. 자, 단순한 계산도 잘 해야 되지만 특별한 머리를 쓸 필요는 없지만 이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비록 뭐 미정 계수가 3개지만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n과 시그마의 값을 각각 몰라도 괜찮아요. 요 b만 알면 되죠. 실제로 b를 구했고 그 다음 실내 구간을 구할 때 이걸 잘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구간을 구했다. 근데 문제가 좀 계산에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 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썼죠? 자, 서술형 5번은 어때요? 자, 마지막 서술형 문제인데, 좀 쉬울까, 어려울까? 한번 볼게요. 자, 고등학교에서 임의로 추출한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 100명이 의미하는 게 뭘까? 표본의 크기죠? 그래서 n의 값은 100이다. 이렇게. 자, 일주일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일주일 동안 읽은 책이 한권 이상 6권 이하. 이게 바로 조건에 부합하는 얘기죠. 한권 이상 6권 이하니까 지금 여기는 67도 대상이고요. 13도 대상이잖아. 사건이 총 80번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100명을 추출한 거죠.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100이고요. 자, 표본 비율을 지금 빙빙 돌려서 간접적으로 준 거예요. 지금 표본의 크기는 100분의.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는 총몇 명이다? 80명이니까 이렇게 표본 비율이 0.8인 것을 간접적으로 준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 보면요. 99%의 실내 구간이니까 K를 어떤 값을 쓰면 되겠다? 1.96을 쓰면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다음부터는 단순한 작업이에요. 이세 개를 통해서 이제 어렵지 않게 모비율의 실내 구간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시작은 0.8이죠. 자, 0.8 마이너스 그리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n이 100이기 때문에 10이 되고요. 여기다가 루트 자 지금 p 해셋 값이 0.8이니까 1 마이너스 p 해셋은 0.2가 돼서 이거 참 모양 깔끔해요. 자, 두 녀석 곱했을 때 0.16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16이어서 루트 씌우면 10분의 4가 되잖아요. 여기 바로 첫 번째 시작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가 있겠지. 자, 오른쪽에는 이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죠. 0.8 플러스 1.96 그리고 곱하기 자, 루트 100이니까 10이 되고요. 루트 여기다가 자, 표본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표본 비율 0.2. 지금 이게 A잖아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거를 A라고 두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B라고 두자. 자, 따로따로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A와 B는 이제 A 빼기 B 꼴, A 플러스 B 꼴이니까 A 값만 구하면 사실상 B는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A 가볼게요. 자, A는 0.8에서 시작하고 마이너스. 자, 소수는 분수로 바꿨을 때 소거하기 좋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해선 좋다. 그래서 100분의 196 곱하기 자, 10이니까 10분의 1 곱하기 0.8과 0.1 곱했을 때 0.16이니까 100분의 16. 자, 루트 씌웠을 때 10분의 4.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10분의 4를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0.8 빼기. 자, 지금 공이 총 5개가 있으니까 분모는 만이에요. 196과 4를 잘 곱하면 뭐가 될까요? 784가 돼요. 그래서 784. 그러니까 0.0784. 자, 써보면 0.0784. 자, 0.8을 다음처럼 쓸수 있잖아요. 7, 9, 9, 10.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뺐을 때 0.7. 자, 9 빼기 7은 2고요. 9 빼기 8은 1. 10 빼기 4는 6이 돼서 0.716. 이게 바로 A가 되고요. 자, B는 좀 쉽게 갈수 있죠. A가 지금 뭐 A 빼기 B꼴이었으면 B는 A 플러스 B꼴이잖아. 그래서 0.8 플러스 0.0784가 되니까 B는 0.8784. 이게 바로 B가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A 이상 B 이하니까 결과적으로 0.7, 216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0.878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 완성하기. 자, 5번을 풀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 뭐 굳이 특징을 잡자면 표본 비율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고서 이렇게 표본의 크기와 그리고 조건에 부합하는 80명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구하는 것이 요구가 됐다. 사실 이런 문제는 전혀 새롭지 않죠. 우리 앞에서 어떤 문제 풀어봤어요? 뭐 표본의 크기가 600명이고 뭐 사건이 N번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본 비율을 간접적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P햇이 600분의 N이었고 결국 P햇을 통해서 N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구간을 구할 때는 A를 좀 구하면 B는 쉽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소수에 대한 곱셈들은 이렇게 분수로 바꿔서 생각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완성이 다 끝났고요. 자, 남은 시간에는 드디어 다음 시간에 풀 고난도 문제에 대한 프리뷰를 하고서 우리 갈 거예요. 고난도 문제들이 좀 많이 어렵고 시작하기도 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프리뷰를 통해서 자, 문제 풀수 있는 좀 용기와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우리가 서술형 1번에서 풀었던 문제와 약간은 좀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묻는 것이 아니라 표본 평균 X바가 특정한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을 알려줬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일단 처음에는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X바라는 것은 결국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한 뭐예요?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X바가 오라는 것은 X바가 오라는 건 뭐예요? 바로 X1 플러스 X2. 그러니까 두 데이터의 합이 10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두 데이터를 뽑았을 때 합이 10이 될수 있을까? 일단 1과 3만으로는 절대 10을 만들 수 없겠죠? 그러니까 n은 어떤 값을 가져야 돼? 1과 어떤 친구를 더했을 때 10이 될까요? 9를 더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3과 누구를 더했을 때 10이 될까요? 7이 있어도 되고요. n을 두번 더했을 때 10이 될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5를 더하면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할수 있겠어? n의 후보는 3명이다. 첫 번째는 9일 때, 두 번째는 7일 때, 세 번째는 5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풀었던 문제보단 좀 어렵죠. 당연히 세 친구 중에서는 두 녀석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지금 요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n의 값이 2개 이상이면 답이 2개 이상이니까 일반적으로 n의 값이 하나만 성립하도록 낼거 아니야. 그래서 각각의 경우들이 이제 여기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X바의 확률이 X바가 5를 가질 때 확률에 부합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X바가 1을 가질 때의 확률이 4분의 1보다 작은 것에 부합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주자면 지금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들도 우리가 다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n의 값이 결국 9인 걸로 판명됐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나머지가 이제 조건에 위배돼서 안 됐다고 치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분포표는 1과 3과 9에 대한 표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x바를 추론할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은 요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행에는 x1이 오고요. 여기 있는 열에는 x2가 온다고 해보자. x1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을까? 1, 3, 9.

X2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을까? 역시 139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두 녀석이 만났을 때 평균이 뭐예요? 1. 자, 두 녀석이 만났을 때 평균은 2. 이런 식으로 평균을 다 채울 수 있거든. 2, 3. 그리고 여기는 3과 9니까 여기는 6이 돼요. 자, 2, 2, 10이니까 5가 되죠. 자, 순차적으로 X바가 올라가진 않네. 왜냐면 두 친구의 차이가 2고 여기는 6이니까. 그래서 1, 2, 여기는 5고요. 여기는 2, 3, 10이니까 6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평균이 5고 만나면 평균이 6이고 만났을 때 평균은 9가 되니까 이 친구들이 바로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야. 1이거나 그리고 2거나 아니면 3이거나 이런 식으로 5거나 6이거나 9거나. 근데 우리가 구한 N 값을 여기 잘 대입해서 여기 대입해서 자, 어디 있어요? 여기 대입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X바를 찾는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너무나 좋다. 그래서 1번을 좀잘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게 다 풀어주면 안 되잖아. 이게 풀 의욕이 없어지니까. 자, 이 정도 예고만 해도 아마 푸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또못 풀면 어때? 어차피 그 문제를 통해서 강해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못 푸는 자신에 실망하지 마세요. 자, 2번은 어떤 문제냐면, 2번도 좀 문제가 굉장히 좀 좋은 게, 초반엔 비슷해요. 자, 단백질 한 개의 무게, 이게 바로 뭐예요? X를 얘기하는 거죠. 뭐 평균이 80, 표준 편차가 0.3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까지는 무난하다. 뭐 굳이 써보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80이 되고요. 자, 표준 편차가 0.3이니까 자, 제곱한 0.09가 분산이 되겠죠. 자, 9개를 추출했대요. 이걸 통해서 N의 값이 9인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주목. 자, 지금 9개 무게 합이된 얘기죠. 자,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9개 무게에 대한 합이에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표본 평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써보면 데이터가 9개가 있고요. 그것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하나의 다른 확률 변수로 가정했을 때 문제를 좀더 쉽게 풀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X가 있기 때문에 X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문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좋냐면 이걸 한번 9로 나눠볼게. 이렇게. 그럼 좌변이 뭐예요? 9개의 무게에 대한 평균이잖아. 표본의 크기가 9인 친구의 표본 평균이에요. X에 대한 표본 평균을 바뀐다고. 이게 바로 뭐랑 똑같다? 9분의 1y와 똑같다는 거죠. 여기가 시그니처입니다. 요 문제 풀 때. 이렇게 y를 가정한 다음에 x바와 y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내서 이제 y에 관한 문제를 x바에 대한 문제로 바꾸는 것이 시그니처입니다. 사실 이것도 새로운 문제는 아니죠. 예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을 때 기존의 확률 변수와 겹치지 않게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도입해서 문제를 좀더 매끄럽게 풀기 위한 작업을 했던 기억 있잖아요. 자, 기억이 안 나면 지금부터 알면 돼. 이렇게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장을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9개 무게합,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한 y죠. 720보다 k만큼 작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y가 720보다 k를 뺀 것보다 작다는 거죠, 이렇게. 또는 y가 720보다 k만큼 크다. 그러니까 720에다가 k를 더한 것보다 큰 것에 대한 확률을 물어본 거죠. 만약에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저기 있는 문장을 얼마나 복잡하게 쓰겠어요. y 대신에 뭐 x1부터 x9까지 합으로 써야 되잖아. 근데 y를 도입함으로써 깔끔하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한 확률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1% 이하가 된대. 1%의 확률은 뭐예요? 0.01이죠.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는 바깥쪽에 대한 그런 넓이나 확률이 아니라 안쪽에 대한 넓이나 확률이었잖아요. 여기 있는 사건에 뭘볼수 있다? 여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바깥쪽이야. 그럼 안쪽은 뭐예요? 안쪽은 작은 것보다 여기는 작다니까 여사건은 등호까지 붙여줘야 돼. 여기 바로 y가 되고요. 여기는 크다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죠? 720 플러스 k. 그러니까 두 친구는 지금 어떤 관계다? 여사건 관계예요, 이렇게. 근데 사건과 여사건의 확률을 더했을 때 어떤 값이 될까요? 1이 되잖아요. 얘가 지금 0.01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0.09가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0.09

0.01보다 작다면 얘는 그만큼 0.99보단 커야지 더했을 때 1이 되니까 부동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응? y를 표준화해서 여기 g에 대한 조건을 활용할 수 있게끔 바꿔야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스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자체가 너무 좋아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도입해야 된다는 점에서 베스트고, 두 번째는 확률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확률의 범위를 알려줬고요. 이제 여사건을 통해서 이 닫힌 구간에서의 확률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번 문제가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3번 문제까지 좀 설명하고 이제 오늘 수업 마칠 건데요. 자, 끝까지 집중해야 돼. 3번은 어떤 문제냐? 자, 우리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추정 문제죠.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모평균의 추정이잖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바로 모 비율의 추정인데 그나마 좀 괜찮다. 자, 집중해 보면 지금 모 표준 편차는 공통이에요.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어떤 표본을 뽑냐에 관계없이 모 표준 편차는 이미 고정된 거니까 두번쓸 거고요. 자, 크기가 n1이래. 자, 그리고 표본 평균이 x1 바, small x1 바, 그리고 95%. 자, 이걸로 이제 구한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다. 그럼 지금 데이터가 몇 개야? n1 몰라. x1 바 몰라. 시그마 몰라. 미정계수가 3개인데 어떻게 보면 조건이 2개인 거잖아요. 자, 이것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얘기했었죠. 굳이 뭐 시그마와 n의 값은 각각 알 필요는 없다. 물론 각각 알아도 괜찮지만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b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알아도 충분히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괜찮고요. 더 나아가서 그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잘 이용해서 자, 99%에 대한 새로운 신뢰 구간을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 n1 값을 물어봤잖아요. n2 값을 각각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루트 n1분의 시그마가 있고요. 또 다른 표본의 크기인 루트 n2분의 시그마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4라고 하자. 이게 3이라고 하자. 그러면 n1과 n2를 시그마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시그마는 공통이야. 여기서 시그마 공통이야. 그러니까 대입하면 시그마가 사라지고 지워져서 요담 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서 요 문제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문제를 복습하는데 최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모평균의 추정을 할 때는 네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죠. n, 시그마, x바 k. 그런데 시그마 n 같은 경우는 굳이 각각 몰라도 괜찮다. 신뢰 구간을 추정할 때그 b만 알면 충분하고요. 요 문제도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n1을 이제 각각 n1, n2를 시그마로 표현해서 시그마가 소거되니까 실제적으로 답을 구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세 문제 프리뷰만 했는데 조금 어렵죠? 걱정되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한다는 믿음을 갖고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조했었죠? 과연 풀수 있을까? 도움이 될까? 그런 잡생각 하지 말고 그냥 하는 마음. 그냥 하는 마음들이 나를 목표까지 데려다 준다는 그 단순한 생각으로 황소처럼 꾸준히 앉아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했죠. 네, 그 차이가 일정한 수열의 합을 구하는 내용을 학습을 해볼 예정인데요. 요 파트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막 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

아니면 뭐 일반적인 뭐 인터넷 영상들을 찾아보면은 늘 나오는 게 있어요. 가우스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1부터 100까지 자연수를 더하는 문제를 주고 이렇게 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덧셈을 배우게 되면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라고 하면 1 더하고 2, 거기다 다시 3을 더하고 거기다 다시 4를 더해서 이제 시간을 쭉 들여서 하나하나씩 더하는 걸 했겠죠? 근데 이 천재소년 가우스는요, 다 했다고 하고서는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진짜 너 제대로 했냐? 해서 이제 그 풀이 과정을 본 거죠.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서 하나하나씩 다 더해가지고 100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수학자 가우스는 얘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 1부터 100까지의 합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어차피 더할 때 순서를 바꿔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뒤집어서 더해도 똑같은 값으로 나올 거다 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한 거예요. 네, 뒤집어서 더한 것도, 네, 덧셈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뒤집었더니 되게 놀랍게도 요거 두개 더한 게 101. 이거 두개 더한 게 101. 이거 두개 더한 게 101. 다 101이 나오더라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101이 몇개 나오겠어요? 우리 이제 두 개씩 쌍을 맺었잖아요. 그죠? 아, 101이 총몇 개의 덩어리 여기에서는 100덩이가 있겠구나. 그래서 위아래로 더했을 때두 개의 항의 합은 101 곱하기 얼마? 100이 되더라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요 S 한 덩어리는 2분의 100 곱하기 101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죠. 50 곱하기 101이니까 얼마예요? 네. 5050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풀이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나온 게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왜냐면 이게 차이가 1로 일정한 등차수열이잖아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안내를 해 드릴 건데, 등차수열의 합, Sn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등차수열의 경우는요, 양 끝에 있는 항의 합이 항상 일정해요. 왜냐? 얘가 a1이죠. an은 a1 더하기 n-1의 d고, an-1은 a1 더하기 n-2의 d잖아요. a2는요, a1 더하기 d죠. 그러면 요거 두개 더해보세요. EA1 N-1의 D. 이거 두개더 해보세요. EA1 플러스 N-1의 D. 네. 두개다양 끝에 있는 걸 더했더니 A1 더하기 N-1의 D로 동일하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착안해서, 그래? 그럼 이거 뒤집어서 더해도 되지? 근데 어떻다고요? 이렇게 양 끝에 더한 요두 개의 항의 합이 다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두 배를 한 것의 SN은 A1 더하기 AN. 얘가 몇 덩어리가 있었고요? N 덩어리가 있었으니까 곱하기 N. 그래서 내가 원하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 N 처음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라는 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네. 그리고 이 식도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에서 안내했던 것처럼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요 an이 a1 더하기 n-1의 d잖아요. 그래서 2분의 n에 2a1의 n-1의 d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 될까요? 네, 얘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옵니다.
얘도 n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얘가 dn 이렇게 돼 있고 여기 2분의 n을 곱할 거기 때문에 2분의 d의 n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요거를 따로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nd-d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분배한 거예요. 2분의 d의 n 제곱. 그리고 남는 거 요거 두개 곱하면은 a1 n. 그리고 요거 두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dn. 그래서 요것도 n으로 묶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a1 빼기 2분의 d의 n. 네, n에 대한 2차식. 근데 n제곱에 대해서 2차항의 개수가 반드시 뭐로 나온다? 공차를 절반으로 나온 값으로 나온다라는 거. 이런 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때또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꼭 굳이 이 참고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등차수열의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 처음 항, 마지막 항 더한 것. 네,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여기 있는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럼 관련된 문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4, K번째 항이 38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K항까지의 합 바로 적용할 수 있겠죠? 등차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는 항의 개수는 K개죠. 항 개수, 첫 번째 항, 마지막 K번째 항, 합친 게 얼마? 136이다. 근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고요. K번째 항이 3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 K번째 항 38을 집어넣어 주시면 34를 2로 나눈 17. 그래서 17K가 136입니다. 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K의 값을 구할 수 있죠. K의 값은 얼마다? 네, 8이 되겠네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다? A, 16의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A 16을 구하기 위해서는 등차수열의 일반 항식도 알아야 되는데, 제시되어 있는 정보에서 A1은 마이너스 4고요. K를 알았기 때문에 A8은 38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공차를 추론할 수 있죠. 7계단 뛰었다. 7D가 얼마가 돼야 돼요? 네. 마이너스 4에다 얼마 더해야지 38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다? 42다. 그럼 공차 바로 나오죠. 공차 D는 6이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듯이 첫째 항 따로 구하고 공차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A8이 지금 현재 38이니까 A8 값에다가 공차를 첨자 차이만큼 추가적으로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즉, 38 더하기 8D, 즉8 곱하기 6을 더해 주시면 되고요. 8, 6에 48. 그래서 38하고 48을 더한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86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첨자 차이만큼 공차가 더해진다라는 거, 그거를 잘 알고 있으면 계산량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등차수열의 일반 항식을 세우기가 굉장히 편해지죠? A1이 D잖아요. 그럼 A2는 거기다 D 더할 거니까 2D. A3은 3D. 결과적으로 AN은 ND가 됩니다. 네, AN은 ND.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식에다가 바로 곧장 대입을 하면 A4는 4D가 되고 A8은 8D가 되잖아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12D가 8D 더하기 6이니까 4D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D는 8D 더하기 6인데 그럼 4D가 6이 되는구나. 아, 공차는 2분의 3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첫째 항부터 15번째까지 항의 합이기 때문에 얘를 제가 그냥 S15라고 쓸게요. 보통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기호거든요. 그래서 S15는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15번째 항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얘처럼 A1은 D고 A15는
15D잖아요. 그러면 2개 더하면 16D.

16D니까 15 곱하기 8D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럼 공차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었네요. 그냥 사실 4D가 6이니까 8D는 얼마? 12거니 라고 계산해주는 게 더 빨랐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은 180이 정답이 되겠네요. 180. 네. 그래서 첫 장부터 15번째 항까지는 정답 180이 되겠습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등차수열 합공식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개념이었고요. 21번을 이제 한번 봅시다. 21번 등차수열에 대해서 얘일 때 수열 6번째부터 20번까지의 항은.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선생님 저 첫 번째 것부터 20번째까지 구한 다음에 첫 번째 것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항을 찾아서 합친 거를 뺄래요 하는데 사실은 여섯 번째 항 자체를 첫 번째 항으로 보고 20번째 항을 몇 번째 항으로 보면 돼요? 네, 15번째 항으로 보면 돼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등차수열이니까. 그래서 이것의 합은 하고 했을 때 굳이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얘는 바로 풀 수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된다? 2분의 항의 개수는 총 토탈 몇 개? 15개죠. 그렇잖아요. 6부터 20까지니까 15개. 첫 번째는 A6, 마지막 번째는 A20. 이렇게 풀어주시면 계산을 훨씬 더 한결 더 빠르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 5, 7 나와있죠. 가운데 거 비었죠. 뭘 쓰고 싶어요? 등차중앙. 그래서 등차중앙의 개념을 쓰면 얘는 계산을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차중앙의 개념도 간단하게 써볼게요. 개념 A, B, C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2B는 A 플러스 C. 얘를 활용하면 얘의 등차중앙은 A6이죠. 즉 2A6이 34, A6은 17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여기서도 2A22, 6이다. 네. 그럼 A20이 나오죠. A20은 3이다. 네.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내가 A6도 알고 A20도 아니까 여기다 대입만 하면 바로 답이잖아요. 엄청 빨리 풀리죠. 네. 등차중앙 이용해서 풀게 되면 A6 더하기 A22, 17 더하기 3이니까 20. 그래서 이 자리가 20이 됩니다. 그럼 끝났네요. 20을 2로 나누면 10, 거기다 15 곱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150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풀이를 엄청 간단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굳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다 합치고 거기다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다섯 번째 항까지 구해서 빼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 자체로도 뭐기 때문에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로 푸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등차수열의 첫째 항의 합이 각각 뭔지 안 알려주고요. 그것의 합을 알려줬고 공차의 합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의 합이 마이너스 7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체적인 식으로 만들면 얘는 A1 더하기 B1이 마이너스 7이구나 라고 쓰면 되고요. 각각의 공차를 저는 D랑 D-로 둘 거예요. 얘의 공차를 D로 둘 거고요. 얘를 공차를 D-로 두겠습니다.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잡았냐? 공차의 합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차의 합 5를 D- 더하기 D. 네. D 더하기 D-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얘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굳이 일부러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셨잖아요. 고맙게도.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두 번 써서 합친 것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덩어리.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20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2분의 항의 개수는 20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더하면 10이고 10이니까 10으로 묶어내면 계산이 좀 더 깔끔해지겠죠? 10에 A1 더하기 B1, A20 더하기 B20 요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A20, B20은 각각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에 의해서 얘는 A1 더하기 19D로 쓸고 있고, 얘는 B1 더하기 19, 우리는 얘의 공차를 D-로 두기로 했죠? D-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왜?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7. 얘가 마이너스 7이에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7. 그럼 얘네 두개 더한 것도 마이너스 7.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14 살아남고요. 19로 묶어내면, 얘는 19에 d 더하기 d'인데, d 더하기 d'도 우리가 식을 구체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얼마? 5. 그래서, 이거 대신에 5로 바꿔치기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19 곱하기 5는 얼마 나와요? 이 부분이 95가 나오네요. 95에다가 14를 빼주면 81이 나오네요. 그래서 10 곱하기 81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얼마겠습니까? 계산 쉽죠? 이 부분은 8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의 핵심은 이 보라색으로 쓴 등차수열의 합공식, 그리고 초록색으로 쓴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써서 적용한 이 부분, 요거 두 개만 풀수 있으면은 그냥 나머지는 대입해서 단순 계산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수가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수, 로그,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 수열. 중에서 학생들이 그래도 이 수열 파트는 좀 버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어하는 건 삼각함수고, 그 다음에는 지수로그, 마지막으로는 수열,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3번, 43과 8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이 표현 우리 등차수열의 일반항에서도 많이 했죠? 일반항 공식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얘가 첫째 항이고요. 두 번째 항이 A1, 세 번째 항이 A2다라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럴 때 A1부터 A10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A1은 공차가 뭔지 모르지만 얘는 43 더하기 공차 D일 거예요. A10은 뭔지 모르지만 8보다는 공차가 덜 더해져 있을 거니까 8-D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가우스가 그 1부터 100까지를 더했던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양 끝에 있는 것의 합이 항상 일정했어요. 얼마로? 51로. 요거 두개 더한 것도 얼마예요? 51이잖아요. 플러스 D, 마이너스 D가 서로 소거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얘를 이렇게 생각해보자. 양 끝에 있는 것의 합이 43 더하기 8인 51로 일정하니까 얘를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풀자라는 생각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A4 플러스 A7. 그 다음 A5 플러스 A6.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끝났어요. 51이 총몇 덩어리? 다섯 덩어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51 곱하기 5. 정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55가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특징이 양 끝에 있는 것의 합이 늘 일정하구나.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일부인 친구들은 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원리만 알면 간단하게 풀수 있는 풀이 과정. 그래, 첫 번째 항이 43이고, 공차 하나 더하면 A1, 두개 더하면 A2, 10개 더하면 A10, 11개 더하면 8이니까 43 더하기 11D가 8이구나.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11D는 8 마이너스 43이 되는 거죠. 그러면 43, 8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36 나오죠? 얘 마이너스 36이다. 11D는 마이너스 36. 36이 아니고 35인가요? 네, 35.

그래서 이렇게 35로 정리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뭘까 하고서 봤더니 D가 예쁜 숫자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A1부터 A10까지니까 S10이라고 쓰는 거죠. S10은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네. 여기서는 일반 첫째 항이 아니고 두 번째 항이죠. 그리고 여기 A10. 그래놓고 그래 5 곱하기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A1은 얘한테 뭔지 모르겠지만 43 더하기 D고 네, A10은 뭔지 모르겠지만 43 더하기 얼마예요? 네, 10D가 되죠. 그러면 이 끝에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은 86 더하기 얼마? 네, 11D가 돼요. 근데 11D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얼마? 네, 마이너스 35. 그러면 86 더하기 마이너스 35를 해주면 얘네를 빼주는 결과값이 얼마 나옵니까? 네, 51이 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51 곱하기 5 해서 정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25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에서 사이에 껴있는 수열을 좀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일반항으로 풀었던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 패턴 그대로 풀어준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앞에 있는 풀이와 뒤에 있는 풀이를 비교해봤을 때 풀이의 길이나 계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간단한 것은 앞에 풀이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 우리가 합공식을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양 끝에 있는 합이 늘 일정해. 요거를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 더 단순한 풀이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만 주목해서 풀게 되면은 예, 계산량이 조금 더긴 풀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증명을 좀한 번씩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증명의 아이디어나 그 증명의 과정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때 풀이가 더 짧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한번 써보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4번 보도록 할게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루도록 하였다. 네. 비슷한 패턴이죠. 그래놓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여기 b의 관점에서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에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한 번에 때리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중간에 항이 있죠? 누구? 지금 3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거가 150보다 크게 만족하게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끊어가려고요. 얘의 합식 따로 구하고 얘의 합 식을 따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식의 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 더한 거로 쓸수 있죠. 그래서 얘는 2분의 n의 a1 더하기 an인데 a1 더하기 an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 합친 거랑 똑같아요? 예. 16이랑 3을 더한 것과 똑같아요. 왜냐? A1은 16 더하기 공차하고 AN은 3에다가 공차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9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식을 따로 정리하면은 2분의 19N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예요. B1부터 BN까지 더한 것을 식을 정리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1은 3 더하기 D가 되는 거고, BN은 3 더하기 ND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N에다가 첫 번째 항하고 N번째, 마지막 번째 항을 합친 거, 요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B1 더하기 BN은 6 더하기 N 플러스 1의 D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2분의 N에 보라색으로 쓰겠습니다. 2분의 N에 6 더하기 N 플러스 1의 D다. N 플러스 1의 D. 이렇게 작성을 할수 있겠네요. 그게 15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N이 남아있어야지 D는 최대한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찾아줘야 된다? 공차 D를 찾아주셔야 돼요.

됩니다. 근데 공차 D를 찾을 수 있는 힌트는요, 당연히 구체적인 값에서만 추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16을 기준으로 해서 3까지 갔을 때 공차가 몇개 더해지는지만 파악하면 되죠. 자, 여기 공차 하나 더 했고, 여기 공차 2개 더 했고, 3개 더 했고, 4개 더 했고, 그럼 여기 n번째, 여기는 n 플러스 1번째 더한 거죠. 즉, 16 더하기 n 플러스 1의 d가 3이 나와야 하니까 n 플러스 1의 d는 반드시 얼마? 네, 마이너스 13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 마이너스 13이 되어야 될 거고요. 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7n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7n.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12n이 되는 거죠. 2분의 12n은 6n이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최종 6n이 150보다는 크다. 그러면 3으로 한번 나눌게요. 2n이 50보다는 크다. 결과적으로 n은 25보다는 크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연수 n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솟값은 당연히 25 바로 위에 있는 거겠죠? 26이 최솟값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식 계산만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은 그냥 차근차근 풀었을 때 답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자, 그 다음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 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 sn, 그 다음에 10번째까지 합은 마이너스 65, 20번째까지 합은 170일 때 s3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등차수 열의 합공식만 알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개념 sn은 등차수 열에서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그리고 마지막 n번째 항,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S10을 구하면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그리고 10번째 항한개 마이너스 65가 돼요. 근데 2분의 10이 어차피 5니까 얘가 마이너스 65가 되려면 첫째 항이랑 10번째 항을 더한 것은 반드시 마이너스 13이 되어야 되겠구나. 요것만 알고 가면 되고요. 그 다음 S20을 계산해야 되니까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20번째가 마지막이죠. 그게 얼마다? 170이다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 거 어차피 나누면 10이고요. 그러면 A1부터 A20까지는 얼마? 플러스 17이 되겠구나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다 A1D, A1D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잖아. 그럼 첫째 항 그리고 공차 찾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일반 항식도 구할 수 있고 일반 항식 구할 수 있으면 S30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두 식을 그냥 뺄게요. 얘를 1번식. A1 더하기 A12 마이너스 13인 것과 그 다음에 A1 더하기 A22 플러스 17인 거. 저는 요두 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1 사라지고 20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는 공차가 10개만큼 차이 나죠? 즉, 10D가 17에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되니까 30. 따라서 공차 D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차 D가 3인 거 이제 알았으니까 아, 여기다가 숫자 대입하면은 A1 값이 얼만지도 나오겠구나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1에 2A1 플러스 19D 한개17 나와야 되고 19 곱하기 3에 해당하는 것이 57. 그럼 얘가 17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40이 되어야 돼서 A1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구했어요, 이제. S30 구할 수 있겠네요. S30은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은 우리 구했어요. 마이너스 20. 30번째 항은 마이너스 20에다가 30번째 항이니까 29D, 29 곱하기 3. 한걸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9 곱하기 3에다가 20을 빼면 얼마가 나올까? 예, 얘 부분 계산해주면은 87. 87에다가 20을 빼주면은 67이 되겠죠?
거기다가 다시 20을 빼주면 47이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2분의 30 곱하기 47 요걸 계산을 해줘야 되고, 20, 30 나누면 15 곱하기 47 얘를 계산을 해줘야겠네요. 네. 제가 요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할때 항상 계산을 조금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어서 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47을요, 40 더하기 7로 이렇게 뜯어냈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분배를 하면, 네, 얘는 600. 그죠? 분배를 하면 얘는 105가 될 거니까 두개 합치면 이 값을 계산을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70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뭐 이렇게 우리가 세로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올려서 하잖아요. 예, 얘를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정리해서 하는 방식을 가로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계산이 좀 숫자가 작아지니까 편해지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도 이렇게 뜯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네. 자, 25번은 이렇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제 26번을 한번 볼게요. 26번은 득차 수열의 첫 번째항부터 n번째항까지 SN이라 하자. 예, 보통 SN을 그렇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줘요.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S5면은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까지 항의 합이 10. 그러면 S10이면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의 합이 276일 때 A13부터 20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풀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얘네들도 다 뭐예요? 중간에 빠뜨린 거 하나도 없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겠죠. 이 식에서도요. 그럼 내가 답만 따로 정리한다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하면 얘는 항의 개수가 총몇 개예요? 네, 이것도 빨리 따질 수 있죠. 사실 20개까지 있었는데 12개를 걷어냈으니까 총몇 개? 네, 8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곳은 2분의 항의 개수 8, 그 다음 첫 번째는 13번째 항, 마지막 번째는 20번째 항 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4 곱하기 A13 플러스 A20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S5에 대한 식의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S5는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 항이 여기 5죠? 그게 10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A1 더하기 A5가 4구나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S12에서 한번 뭔가 또 정보를 얻어내 보도록 할게요. 2분의 항의 개수 12개, 첫 번째 항 더하기 12번째 항, 그게 276이다. 11을 2로 나누면은 6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6 쓰고. 그러면 A1 더하기 A12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죠? 네, 6으로 나누게 되면은 6, 4, 24, 66에 36에서 46이 나오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요거 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첫째 항이랑 공차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첫째 항 공차 찾아내면 일반 항식 구할 수 있을 거고, 일반 항식 구할 수 있으면 A13도, A20도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번 또 정리를 해봅시다. 저는 그냥 앞에 있는 식을요,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식을 두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식을 가지고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볼게요. 네. 즉, 연립을 한다는 거죠. 빼면 A1, A1 사라질 거고요. A12에서 A5를 뺄 건데, 그럼 첨자가 일곱 개만큼 차이가 나요. 즉, A12 마이너스 A5는 공차 7D만큼 있을 텐데, 그 7D가 46에서 4를 뺀 얼마? 42가 될 거니까, 공차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공차 얼마? 공차는 6이다. 공차가 뭔지 알았으면은, 그 다음 거는 다 자동일 거예요. 공차가 6이야? 그러면 첫째 항이 뭔지 찾아낼 수가 있겠다. 왜? 이 식은 다시 쓰면 EA1 플러스 4D가 4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D에다가 6을 대시 대입해주면은 여기가 24. 그러면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니까 A1 값은 네,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A1 값도 나온다.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우리는 일반 항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A에는 네,
6엔 하고 어차피 출발

계산할 때 너무 네, 무서워요. 그래서 160 더하기 6으로 나눠서 풀려고요. 그러면 4 곱하기 160까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계산 바로 되지 않아요? 16 곱하기 4. 그러면 64니까 0 하나 붙이면 돼서 640. 64, 24. 두개 더하면 얼마? 네, 684. 그래서 26번에 대한 정답은요, 684가 됩니다. 그래서 뜯어가지고 예, 나눠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684 맞나요? 죄송합니다. 덧셈을 못하고 있네요. 664예요. 664. 할수 있겠죠? 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또 문제를 풀어봤고요. 물론 이제 아니 쌤, 어차피 이걸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셨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풀이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거 자체를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고요. 다르게도 풀수 있어요. 어떻게도 풀수 있냐면, 얘는 실은 어떻게도 볼수 있냐? S20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쭉다 나열해서 더한 거에다가, 지금 보면은 12번째 항에서 싹다 끊겨 있잖아요. 근데 난 누굴 가지고 있죠? 네. S2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까지 합한 거를 빼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누구만 찾으면 돼요? S20만 찾으면 돼요. 왜? S12가 276으로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 나온 숫자를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S20에다가 276을 빼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S20은 어떻게 구할까요? 네. S20은 그냥 원래 구하던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등차수열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20번째 항. 그러면 얘는 더 계산이 간단하죠. 10 곱하기 A1 더하기 A20. 그럼 여기에서 우리 A1도 알고, 그죠? A20도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A1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0이고. A20은 첫 번째 항인 마이너스 10에다가 19D만큼 계산해줘야 되겠죠. 19 곱하기 6. 그럼 이걸 계산을 하면 여기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20에다가 19 곱하기 6이면은 114죠. 그러면 20을 빼주게 되면 이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94예요. 네. 그러면 94에다가 10을 곱했으니까 얼마? 940입니다. 그럼 S20을 구했으니까 아, 940에다가 276을 빼주면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얘도 똑같이 얼마 나올까요? 네. 664가 정답으로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굳이 다 따로따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미 S12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S20에서 S11을 빼주면 주어진 문제를 훨씬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 풀이 해설을 가셔도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의 풀이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문제 조건에 S12가 있으니까 저거를 그냥 통으로 한번 활용해보자. 예, 그런 방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번엔 27번입니다. 27번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절댓값이에요. 예, 싫어하지만 사실 얘는 절댓값 속이 0보다 크냐, 작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관찰하시면 되고요. 고맙게도 절댓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안심하시고 가봅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S8이 0이다 라는 표현과 공차가 음수다라는 표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네, 조건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죠. 그러면 S8을 식을 정리해 보면은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그리고 마지막 번째 항이 A8이에요. 그게 0이래요. 그러면 앞에 4가 곱해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은 A1과 A8을 더한 거는 무조건 0이다라는 식 요거 하나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2A1 더하기 7D가 0이 되는데 공차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7D는 음수예요. 그러면 무조건 2A1은 양수가 되어야지 음수 더하기 양수에서 0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첫째 항은 뭐라는 정보를 얻어냈다? 네, 첫째 항은 양수다.